이른바 클래리티 법안을 초당적 지지 속에 통과시켰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흐름에 맞춰 하나금융그룹은 오늘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의 지분 약 1조 원어치를 인수하며 은행 가상자산 동맹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자산 기본법 등이 여전히 국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는 등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이 한국 정부 부채 수준에 대해 평가한 기사를 언급하며 긴축 재정론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줄리 코젝 IMF 대변인이 한국의 부채는 지속가능한 수준이며 부채 위기가 발생할 위험 또한 낮다고 밝혔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앞서 12일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실질적 채무를 살펴보면 국내 총생산 대비 10% 정도로 국가 채무 구조가 우량하다라며 지금은 돈이 안 돌아서 문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영구 통치권을 강조하며 이란을 포함한 적대 세력을 대상으로 한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시각 14일 동 예루살렘 병합을 기념하는 예루살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란의 테러 정권은 그 어느 때보다 약해졌고 이스라엘 국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다면서 우리는 급진 이슬람의 모든 위협에 맞서 단호하게 계속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부터 주말인 내일과 모레까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2도, 대전 31도 등으로 어제처럼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한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3도입니다. 1라디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KBS

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살면서 수많은 오해를 겪습니다. 상대의 말을 내가 오해할 때가 있고 나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오해될 때도 있습니다. 뾰족한 가시가 되어서 박히기도 하고 좋은 관계가 멀어지기도 하고요. 사람은 누구나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각자의 배경 또 경험이라는 필터를 거치면서 때로는 색깔이 때로는 모양이 바뀌어서 입력됩니다. 그렇게 커지는 갈등은 거대한 사회적 비용이 되기도 하고요. 내가 누군가를 자주 오해하도록 한다면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 방식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내가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건 아닌지 또 한 번씩 돌아볼 필요도 있고요. 오해라는 잘못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는 새로운 문을 열 수도 있습니다. 이어폰이나 충전기 줄처럼 실타래가 자꾸 엉킨다면 그걸 보관하는 방식을 바꾸면 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5월 15일 금요일, 아이고 스승의 날이네요. 15일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정숙님이 멀리 사시는 은사님께 충주 사과로 보답하였다고, 정태국 선생님께 그리고 또 선물을 보내드렸다고 인사 말씀을 올려주셨네요. 조혜영님, 김종훈님 등등 감사드립니다. 아까 문자로도 8461님 비롯해서 9997님도 그렇고, 아직 퀴즈 안 나갔는데 뭐 정답을 보내주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예, 출석 체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원탁이 기자들과 함께 또 뜨거운 토론 해보셔야죠.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 뿌리 뽑겠다, 이렇게 강경 메시지 내고 있고, 또 따뜻한 금융도 강조하고 있는데요. 또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청와대 정책실장이 쏘아올린 그 국민 배당금을 놓고도 뜨거운 논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익과

0: 사회적 책임, 과연 어디까지인가 그 사이의 균형점도 같이 한번 논의해 보시죠. 또 배달업계 1위 배달의 민족이 매각된 지 6년 만에 다시 매물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몸값이 4, 5조 원대가 아니라 8조 원까지 뛰었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그 파는 측에 기대겠습니다만 과연 누가 이 거대한 공룡을 끌어안을지 배달 시장의 판도는 어떻게 될지 같이 한번 짚어보시죠. 자, 경제상식 퀴즈는 지금 나갑니다. 지금. 한글로는 세 글자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에 스카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을 만났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한국과 미국의 외환시장 협력을 강조하면서 통화 이것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서로가 국가가 같이 미리 정한 조건에 따라서 필요할 때 자국의 화폐를 맞바꾸자 미리 약속을 하는 걸 말합니다. 일종의 외화 마이너스 통장을 열어놓는 구조죠. 2008년 금융위기 때,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미국과 한미 통화 이 세 글자를 맺기도 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우리가 꺼내서 쓴 적은 없습니다. 안전망. 예. 심리적으로 또 이제 금융시장에는 굉장히 큰 안전망이 되는 거죠. 정답은 세 글자고요. 영어 알파벳으로는 SWAP라고 쓰기도 합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6 그리고 KBS 콩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다양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KBS 콩 또 유튜브 1라디오 채널은 언제든지 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1: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0: 원탁의 기자들 만나보실까요? 알고란의 고우란 기자, 이대일리 권소현 기자, 동아 비즈니스 리뷰 백상경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청와대가 요즘에 이제 금융 관련된 말과 글, 대통령도 그렇고 정책실장도 그렇고 다양한 메시지를 쏟아내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법 사금융은 뿌리 뽑고 좀 따뜻한 금융, 포용 금융으로 가자라는 거죠. 여러분들 좀 어떻게 보십니까?
3: 일단 가장 최근에 이제 낸 게 이제 고리대가 도박. 고리대나 도박 같은 것들이 어떤 망국의 징조다라고 하면서 이런 대부업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한 얘기들을 보면은 법정 이자를 초과해서 대출한 것은 무효다. 그리고 뭐 이자율도 한 60%를 넘어가면은 이건 원금도 무효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면서 네. 굉장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 강하게 이 목소리를 내놨고요. 이 이전에도 뭐 이제 약탈적인 어떤 금융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상록수 같은 이런 그 장기 그 미납 연체. 채권, 연체 채권들에 대해서 좀 이걸 징수하는 것들에 대해서 강한 목소리를 내놓기도 했고요. 또 은행들에서 이제 어떤 신용에 대해서 이제 고신용자들에게만 더 저금리로 좀 많은 비용들을 좀 이렇게 빌려주는 것들에 대해서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니냐. 계속해서 일관된 메시지를 통해서 좀 포용금융 쪽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꺼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0: 근데 이제 불법 사금융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들, 이유, 근본적인 문제, 사실 그거부터 좀 뜯어봐야죠.
4: 사실 이제 네. 은행에서 정상적으로 대출을 저리에 받을 수 있으면 왜 사금융을 찾겠어요. 그러니까 저신용자라든가 저소득층이 은행 가서 신용대출이라도 받으려고 하면 뭐 연체이력 있습니다. 안 됩니다. 뭐 신용점수 낮아서 안 돼요. 뭐 소득 수준이 좀 예를 들어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이래도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출을 안 해주니까 뭐 사실 은행뿐만 아니라 카드론, 캐피탈 뭐 이런 이 금융권도 이 정부 들어서 이제 가계대출 총량 규제하면서 문턱을 많이 높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못 빌리니까 이제 결국은 뭐 당장 이런 분들이 뭐 월세, 뭐 병원비, 뭐 생활비, 뭐 이제 만기 돌아오는 빚들 상환해야 되고 이런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빌릴 곳은 없고 이러니까 이제 대부업 시장을 먼저 찾는데 실제로 그 통계를 보니까 지난해 4분기에 상위 30개 대부업체 신규 대출 규모가 7,955억 원이었더라고요. 이게 3년 반 만에 최대치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기도 어려웠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문턱도 높아지고 이래서 이제 많이 빌렸다는 건데 대부업체에서 그나마 돈을 빌릴 수 있으면 다행인 것 같아요. 여기서도 돈을 못 빌리면 결국은 이제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건데 뭐 이런 분들 다 이제 고금리라든가 뭐 불법 출신 리스크 있다는 거 알면서도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이제 빌리는 건데 이 불법 사금융 피해 거래 건수 한 8,900

0: 몇 건 분석을 해보니까 평균 이자율이 546%에 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법정 최고금리가 20%잖아요. 그쵸, 한 20배 이상 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만 되면 그러니까 546% 어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두 달 정도 빌리면 이자가 원금만큼 늘어나요. 그러니까 평균 대출금이 1,100만 원이니까 사실은 한 두 달 정도 되면 이게 2,000만 원 넘어가게 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이게 한 번 대부업이나 불법 사업금융시장에 발을 들이면 여기서 이제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이자 부담이 워낙 그렇죠. 빠르게 늘어나니까.
1: 그러니까 불법 대부업자들도 문제지만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신 분들이 사실 그게 연간으로 수백 수천 퍼센트 된다라는 걸 사실은 알면서도 그렇죠. 방법이 없으니.
0: 그러니까 마지막 선택지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일단은 소액이라도. 근데 그게 소액이 너무 이제 불어나버리는 그런 문제인데 그 외에 연 60%를 넘어서는 고금리일 경우에 이거는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도 안 갚아도 된다라는 게 법으로 이제 마련됐잖아요.
2: 네, 25년에 시행된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라서.
1: 그럼 현장에서는 어떨까요? 실제로.
2: 안 하죠.
0: 못 하죠.
2: 불법 사금융업자들 법 안 따르죠. 네.
1: 그러니까 그게 법을 정해놓는 것뿐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잘 이행이 되도록 해야 할 텐데 사실 그게 또 뭐 경찰의 좀 영역이기도 네. 하고.
2: 뭐 채무자 대리인 제도에서 변호사가 대신 대응하기 위해서 보복 추심 많다는데 이런 분들 사실 변호사 대리하게 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신고 절차도 간소화했다라고 해요. 금감원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통해서 즉시 신고하고 불법 추심에 사용된 전화번호 즉각 차단한 시스템 가동 중이라고 하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게 사실 법보다 주먹이 가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복이 두려워가지고 실제로 신고 시스템 안으로 많이들 들어오지 않는다라고들 하세요. 이제 법은 있는데 막상 이제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현실 때문에 실제로 법이 효력을 발휘하는지는 않는 것 같고.
1: 그래서 이제 내가 아니라 공익 변호사에게 채권 추심을 대신하십시오. 건너서 나는 전해 듣겠습니다. 이런 제도도 생기고 어떻게 보면 이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체로 뭉칠 수 있는 그런 제도들도 생겨나고는 있습니다만 또 현장에서 이제 고리대금업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시는 분들이 그 제도를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 이건 계속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뿐이에요.
2: 네. 맞아요. 예. 근본적으로 여기 안 가도록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어쨌든 간에 법적으로 그 상한을 이제 두고서 여기서 더 이상의 이제 고금리 장사 하지 말라라고 막아놓은 거잖아요.
1: 그렇죠.
2: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거기로 가는 거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지금 현재 그 정책 서민금융은 지금 현재보다는 규모를 훨씬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1: 사실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항상 대통령 선거 이후에 그런 무슨 무슨 기금 이런 게 늘어나긴 했습니다. 뭐 뒷부분에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근데 일단 이것도 이제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정부 이런 강력한 규제가 오히려 사금융 시장의 공급 자체를 너무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법정 최고 이자율, 최고 금리가 낮아지면서 아유 그럴 바에는 내가 제도권 대부업 안 하고 말지. 이런 식으로 이탈이 되면서 오히려 조금 고금리여도 돈을 빌리셔야 하는 분들이 오히려 초고금리 아예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 버리는 이런 현상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3: 사실은 이게 좀 불편한 얘기일 수 그렇죠. 있지만은 이게 그 대부업체라는 것들이 뭐 우리가 대부업에 대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되게 부정적인 인식이나 이미지가 있지만 결국 이게 대부업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돈을 빌려야 되는 사람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이고 그걸 1,2금융권에서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 업체들이 존재를 하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높은 이자라도 부담을 하면서 돈을 빌리는 분들이 계신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 그 수요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지금 이제 대출 이자를 이제 상한을 두게 되면서 어쨌든 대부업체라는 것도 하나의 회사라고 보면은 수익률이 떨어지고 운영에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이런 식의 어떤 단속이나 규제나 이런 형태로만 계속 가속이 된다라고 하면 일각에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시장에서 자금 공급 자체가 조금씩 증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흔히 이제 뭐 은행 창구들이 줄어드는 걸 금융 사막화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또 다른 형태의 어떤 금융 사막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대부업체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불법 사금융이나 오히려 더 음지 쪽으로 은밀한 좀 지하 경제 쪽으로 빠져들 수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그 수면 아래로 들어가게 되면 통제조차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좀 시야를 더 키워서 좀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정부 주도의 좀 어떤 지원 정책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 어디까지 이게 선을 그어야 할지 사실 이것도 되게 고민이 되는 지점인데 일단은 청와대에서 운을 띄운 것부터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상록수를 좀 비판을 했습니다. 민간 배드뱅크고 수년 전 거의 뭐 한 7년 넘은 아 카드 대란 당시죠.
2: 20년
1: 넘었군요. 23년. 그때 연체된 그 부실 채권을 아직까지도 받으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취지죠.
3: 네.
1: 어떻게 해야 됩니까?
2: 아 이게 어떻게 보자면 이 사적인 자율 신용계약 이거 정부가 개입하는 걸로도 볼 수 있는데 상록수 케이스는 들여다보면 조금 너무하다 싶은 부분이 있는 게 네. 이게 상록수가 2003년 카드 대란 당시에 부실 채권 처리하기 위해서 시중은행과 카드사들이 성립한 특수목적법인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에 공적 자금이 들어가서 회생을 한 거잖아요.
1: 네.
2: 그런데 이 상록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대로 20년이 넘는 소액 연체 채권을 지금까지 보유하면서 받고 있어요.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이제 원금보다 이자가 수십 배 불어났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2: 그래서 이게 너무 놀라웠습니다. 최근 5년간 주주사인 은행과 카드사들의 420억 원의 배당을 실시했대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자면 아,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맞아서 추심하는 건데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20년 전 빚을 쥐어짜서 배당 잔치를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게요. 조금 이게 약탈전 금융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거의 뭐 20년짜리 대출 해주고 장기적으로 이자를 받은 것처럼. 근데 또 이거를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정부에서도 세금 제때 안 내면 가산세 물리고 법정 이자율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 이제 지연 이자율 같은 거 소송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시간이 갈수록 계속 받거든요. 20년이 되든 언제 되든. 하, 그러면 뭐는 옳고 뭐는 그런가. 이게 어디까지가 약자이고 어디까지를 보호해야 하는가. 사실 그래서 정치가 좀 필요한 거긴 합니다만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네요.
0: 근데 이게 세도약 기금이라는 거를 출범을 시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신용불량자 그리고 이제 빚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재기 지원하겠다 하고 만들었는데 여기 이제 원금 5천만 원 이하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 매입해서 추심 중단하고 이제 채무 조정이라든가 이제 채권 소각 이런 것들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네. 여기에 사실은 원래 넘겨라 이렇게 이제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 계속 이제 거부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에 이제 약간 좀 이 그 상록수라는 거에 뒤에 숨어서 이제 계속 채권 추진을 했던 건데 사실 상록수만 있는 건 아니고 또 뭐 보도된 걸 보면 2011년에 저축은행 사태 때 그때 이제 솔로몬 저축은행 파산하면서 부실 채권 정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네시스라는 데도 지금 15년째 추심을 이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수면은 위로 이제 공론화가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사실 뭐 한편으로는 이런 논란이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구제액이 나올 때마다 이제 도덕적 해이 문제 항상 따라 나오잖아요. 빚 이렇게 상담해 주는데 누가 갚겠냐. 그리고 뭐 성실히 성원한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좀 나오긴 하는데 이 약간 균형을 잡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빚을 너무 많이 져서 만약에 재기할 기회를 잃는다. 이런 사람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계속 빈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약순환이 계속되면 이게 결국은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이제 무조건 탕감해 주거나 이런 뭐 그런 것보다는 이제 늘 나오는 얘기요. 조건부로 좀 재기를 지원해서 일정 부분은 이제 상환하는 사람이 책임을 지고 뭐 성실하게 일정 기간을 상환한다거나 이제 반복적으로 이것들을 이용하는 뭐 소위 말하는 남용하는 것 좀 막기 위한 장치를 좀 마련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1: 잠깐 딴 얘기하자면 코스피가 조금 전에 8,000포인트를 넘었네요. 사상 처음으로. 8,024까지 지금 와. 올라가고 있는데요. 와, 이거 엄청납니다. 오늘도 뭐 보나마나 반도체 주식도 올라갈 거고 하이닉스 1% 오르고 아 오늘은 로봇 관련주가 참 많이 오르네요. IT 부품주들. 근데 사실 이렇게 최근에 이제 증시가 엄청난 이제 불장 호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만 또 지금 한계에 내몰리신 분들한테 완전 남의 나라 이야기고 빈부격차는 또 더 벌어진다는 이야기고 그 청와대 정책실장인 김용범 실장이 SNS에 그런 글을 올렸어요. 우리나라 금융은 왜 이토록 잔인한가? 그러면서 사실은 자기 반성도 많이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금융 관료로서 오래 살아왔고 그 시스템을 이제 지켜왔고 집행이 되도록 한 위치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청와대 정책실장이면 장관급이죠.

0: 어떻게 느끼셨어요? 우리의 금융은 왜 이렇게 잔인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거죠. 어려우신 분들, 신용등급 낮은 분들은 더 높은 금리를 부담을 해야 하고. 사실 우리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김명보 실장도 그게 당연하다라고 기존에 수십 년간 일을 해온 네. 사람인데.
1: 기존의 네. 금융 상식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돈을 잘 갚고 갚았던 이력이 많고 이런 분들이 이제 당연히 신용도가 높고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우리 신용 점수 올리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뭐 그 스킬들도 쓰게 되잖아요. 뭐 대출을 일으켜서 이제 일정 기간 계속 갚아 나가거나 카드를 일정 부분은 소득의 일부를 카드로 신용카드로 사용을 해가지고 계속 신용 점수를 쌓거나 막 이런 형태의 것들을 많이 해 오는데 사실 잘 갚는 사람이 너는 잘 갚으니까 내가 좀 싸게 해줄게. 이건 되게 저는 합리적인 어떤 흐름이라고는 봐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신용을 평가를 할 때 이 평가를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제한적이었던 거죠.
0: 아하, 그러니까 이 사람의 방법들.
1: 네,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경제 활동의 범위나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역량이나 아니면 신용 진짜 근본적인 의미의 어떤 신용이랄지 이런 것들이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가 될 수 있고 이게 우리가 면대면 상황이나 어떤 관계 속에서는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아, 이 사람은 믿을만해를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금융 쪽에서는 이게 숫자로 딱 치환을 해가지고 보다 보니까 아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들은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이 그 숫자들이 모이질 않았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심파일러라고 하는데 이 파일이 얇은 거예요.
0: 씬.
1: 예,
0: 얇다라는 예. 뜻에.
1: 그래서 심파일러의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 지금 좀 금리를 낮춰줄 수가 없는데 이런 식의 어떤 반응들이 보이면서 계속해서 이게 계속 그 신용들이 쌓였던 분들은 계속해서 고신용자가 되고 이런 심파일러 분들은 계속 축적이 안 되고 뭐 다른 금융들을 사용하게 되니까 계속 신용이 안 좋아지고 이런 양극화가 계속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렇죠. 김용범 실장의 이 말이 저는 이제
0: 틀린 이해는 말은 아니지만
1: 가요. 네. 도넛형이 됐다. 네.
0: 근데 또 이제 한 켠에서 이런 비판들도 나옵니다. 4433님. 정부가 빚을 탕감해주고 하니까 일을 안 합니다. 멀쩡히 일할 수 있는데도 점점점 이렇게 새벽에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10만 원 벌고 답답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고신용자들 뭐 신용점수 1000점에 육박하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어렵지만 힘들지만 당장 연체 안 되려고 아등바등 사시는 분들 신용점수 관리 열심히 나가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나랑 문턱 하나 차이인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은 자꾸 뭐 정권 새로 들어올 때마다 탕감해 준다네 뭐뭐 한다네 이런 얘기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양쪽을 또 다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시스템이랑 우리가 또 지켜야 되니까 이 이야기도 좀 해야 되는데 코스피 이제 8000시대입니다. 8000시대 그리고 또 어마어마한 이익이 나는 게 또 대표적인 이제 AI 시대 반도체 기업이고 이게 초과 이익이 얼마부터냐가 초과 이익이고 초과 이익이냐 뭐 논쟁도 있습니다만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물론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초과 세수로 활용하는 방안이었습니다. 국민배당금 제안한 거.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2: 지금 초과 세수 굉장히 희피한 상황이긴 하죠. 세수가 안 들어와서 고민인 것보다는 너무 많이 들어와서 고민인 게 사실 희피한 상황이긴 한데 얼마나 들어왔나 보니까 어제 이제 기획인사처에서 재정동향 5월호 발표했거든요. 네. 1분기 총 수입이 작년 대비로 29조 원 정도 늘었더라고요. 그중에 국세 수입이 15조 5천억 원 증가를 했어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실적 급증이 나비 효과라고 저는 보는데 일단 사실 법인세 증가분은 9천억 원에 불과하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지난해 이제 하반기부터 이 반도체 업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하니까. 아마 올해 그 뭐 9월 8월 이럴 때 법인세 중간 예납 이후에는 법인세도 상당히 늘어날 것 같긴 한데 이 법인세 증가분보다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임직원들 역대급 성과급을 받았잖아요. 거기에 따른 소득세가 4.75억, 그러니까 4조 7천억 원 정도 늘었고 이 소득세는 4년 만에 최대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투척 주가가 워낙에 질주하니까 증시에 들어오는 분들이 많아졌고 이 코스피 증권거래와 연동된 농어촌 특별세가 2조 2천억 원 더 거쳤고요. 증권거래 자체도 작년 같은 기간에 8천억 원이었는데 올해 2조 8천억 원이 거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동학개미 운동 열풍 불었던 2021년 이후 최대인데 이렇게 초과세수가 많이 들어오니까 지금 이제 초과세수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시점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어마무시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 법인세 증가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2: 맞아요.
0: 왜냐하면 네. 작년 대비 뭐 반도체 실적이 뭐 7~8배 그리고 현재 컨센서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합쳐서도 영업이익 올해 600조 원 예상 나오고 법인세 최고세율이 27.5%인데 대략 이것저것 감면받고 20%만 해도 한 120조 원의 법인세 수리 들어온다라는 거니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뭐 국민배당금 제한도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그냥 수십조 원을 재난지원금처럼 배당 한번 하고 마는 게 맞는 건지 사실은 좀 방식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3: 저는 이게 네이밍을 왜 국민 배당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0: 약간 어감이 기업 배당이면은 투자한 거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대가지만 국민 배당이면 그 대한민국에 태어난 대가.
3: 아 이게 왜냐하면 이 어쨌든 김영범 정책실장이나 대통령의 그 의중은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초과 세수가 발생하는 게 일회성이 아니라 지금 우리 AI 산업의 전반적인 구조 개혁을 통해서 이 마치 노르웨이가 북해 유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뭔가 수입이 들어오는 것처럼 AI 산업의 구조적인 구조 호황에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훌륭하게 써야 될 거냐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걸 보고 그리고 그 이제 노르웨이가 국부 펀드를 만들어서 노르웨이 국민의 복지나 미래 산업을 위해서 기금을 따로 이제 만든 것처럼 그런 식을 좀 구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국민 배당이라는 말 자체가 일단 배당이라는 게 투자 리스크를 지고 투자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성과 보상에 약간 느낌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배당이라는 말을 쓸 때는 그러니까 왜 무슨 리스크를 졌다고라는 그런 반발감이 있고 전 무엇보다 이제 배당이라는 말이 주는 뉘앙스가 이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르웨이 국부펀드처럼 뭔가 기금을 만들거나 뭔가를 조성해가지고 미래를 위한 산업에 투자한다라는 느낌보다는 국민 통장에 꽂아준다라는 느낌을 너무 주는 것 같아요.
0: 그게 이게 잘못 타전이 되고 특히 외신까지 네. 오해를 많이 불러왔는데 사실 김영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제 공무원 시절부터 페이스북에 글을 굉장히 자주 길게 쓰시거든요.
3: 저는
0: 좀 짧게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괜히 길게 쓰니까 이게 독해 시험처럼 가버렸어요. 거의 논술 시험처럼. 그래서 이제 제가 파악하기로는 것 같아요. 이제 고란 기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노르웨이 그 유전 석유 개발 이야기했는데 사실 어떤 사람들이 받아들인 게 그것처럼 반도체를 그럼 국가가 한 거냐. 그 기업이 수십 년 동안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으면서 얻어낸 건데 근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땐 그게 아니라
3: 세수.
0: 거기서 들어오는 세수 가지고 국부 펀드처럼 운용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배당도 하고 지속 가능한 투자와 발전으로 가자. 저는 그러면 좀 이해는 간다고 보거든요.
3: 아니, 그 세수. 네. 네.
1: 초과 이익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초과 이익과 초과 세수가 동시에 등장하니까.
3: 그러니까 초과 이익, 초과 이익, 초과 세수. 네, 이게 세 개가 섞여서.
1: 네, 이게
0: 그래서 정책실장님은 국민들을 독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라.
3: 아니, 정치는 저는 그렇게 SNS 하셔도 된다고 보는데 네. 정책하는 분들은 SNS는 조금. 아무리 개인 의견이라고 해도 그렇게 안 받아들이잖아요.
0: 사실은 또 개인 의견으로 볼 수는 없죠.
2: 네.
0: 저희가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또 요거 뭐 국민배당금이 됐든 또 초과세수 어떻게 활용할 건지도 아마 또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때 또 이야기를 해보시죠. 세 글자입니다. 사실은 외래어인데 통화 이것. 7095님이 성공회의에서 자주 듣던 말인데요 라고 보내주셨죠. 그래서 이제 환율 많이 오를 때 원화 너무 약세에 이를 때 통화 이것 미국과 맺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스카페센트 재무장관을 만나서 한미 통화 이것을 제안을 했다고 하죠. 아직 뭐 답은 안 나왔다고는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금융시장에 좀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안전판 같은 건데요. 1186님 와이프? 3182 스머프? 네. 오답들도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2356님이 제 문자와 커피 쿠폰을 이것 하고 싶습니다. 라고 바꾼다는 의미죠. 그리고 9370님 돈은 혈관과 같아서 예방책이 있으면 동맥경화가 안 생기지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과의 통화 이것 당장 우리가 그 뭐 달러를 꺼내 쓰는 건 아닙니다만 안전판 하나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거죠. 자, 그 정답 세 글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6 또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4: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0: 배달 시장이 그래도 점유율 1위가 배달의 민족이죠?

0: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동안 배달 시장이라는 것들이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을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조금 침체, 성장 정체기에 접어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그 글로벌하게 좀 고금리 기조가 좀 있잖아요.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딜리버리 히어로의 부채가 거의 뭐 구조 뭐 이렇게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컸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유동성에 대한 조금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딜리버리 히어로가 갖고 있는 어떤 내부의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봐도 사실 굉장히 알짜로 꼽히거든요. 배민이. 그래서 특히나 이제 한국의 어떤 배달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들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역설적으로 돌아보면 이제 가장 팔릴 만한 매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내놔서 재무적인 어떤 부분들을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딜리버리 히어로가 어려워지면서 일단 알짜 매물을 내놨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2: 근데 팔릴 만한 알짜 매물이라고 봤지만 앞으로 성장성이 기대되면 안 내놓죠. 지금 현재 알짜는 맞는데 앞으로 성장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라는 판단이 들어갔기 때문에 매물을 내놨다고 봅니다.
1: 배민이 근데 사실 그 사이 매출은 꾸준히 늘었는데 이익은 오히려 줄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3: 이게 사실은 이제 영업이익이 7천억 원, 그러니까 2023년에서 이제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매출은 3조 4천억 원에서 5조 3천억 원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7천억 원에서 5,930억 원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지금 국내 배달앱 시장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마케팅도 뭐 쿠폰도 많이 뿌리고 지금 그 배달료에 대한 경쟁도 되게 심화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영업이익은 떨어진 거고 워낙에 지금 쿠팡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제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원래 와우 회원에 한해서만 무료 배달을 했었는데 그걸 일반 회원으로까지 확대해서 아마 이달 말 정도부터 이제 실시한다고 하고 이렇게 마케팅 공격적으로 하는 데다가 공공 배달 앱도 출시되고 이러니까 시장이 지금 포화 상태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 거기다 이제 뭐 자영업자 라이더까지 굉장히 얽혀 있고 뭐 을지로 위원회 이런 데에서 이제 사회적인 합의 이런 것들도 요구를 계속 하고 있고 이러니까 규제나 여러 가지 환경상 영업이 그러니까 수익성이 확 좋아지기는 좀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 동치만 커지지 내실이 더 좋아지진 않는다. 그럼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이제 나는 팔려고 하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사갈까요? 또 이게 8조 원 가격으로 좀 일단 불렀다면서요.
0: 이게 처음에 딜리버리 히어로가 살 때가 4조 7천억 정도였었는데 이게 지금 8조 원 부르고 있는 거니까 이게 그러니까 한 2년 평균 영업이익이 한 6천억 정도인데 연간이 이거 멀티플을 13배 때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온 가격이 한 8조 정도가 되는 건데 야 이게 지금 이걸 일단은 그 굉장히 덩치도 큰데다가 요걸 지금 다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 뭐가 있냐 결국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규모 기업들밖에 없고 그래서 물망에 오르는 것들이 이제 뭐 네이버나 뭐 아니면은 알리 뭐 여러 가지 중국계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비싸죠. 너무 비싸죠. 지금 8조는.
3: 근데 사실 비상장 기업 같은 경우에 몸값 선정할 때 뭐 영업이익보다는 주로 에비타 우리가 이제 감가상각 세금 이런 비용을 제외한 그 이익을 보거든요. 그래서 에비타의 몇 배인지를 보는데 대충 보면 이제 플랫폼이나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은 뭐 10배에서 20배 정도. 그리고 전통 제조업 같은 경우는 뭐 한 5, 6배 정도. 그리고 뭐 우량입니다. 우량 소비재나 유통업체는 6배에서 10배 정도를 보는데 지금 한 12배, 13배 정도를 부른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보다는 이게 매수자 입장에서 보면 향후에 성장 가능성이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이제 그 에비타의 몇 배가 이제 적용이 되는 건데
1: 그게 프리미엄 주고 사는 거니까
3: 그 프리미엄을 계산하기에 지금 성장성은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본다면 과하게 부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8조 원이라는 걸 소화를 하려면 이런 이제 글로벌 보통 보면 SI라고 하잖아요. 기업들이 사는 전략적 투자자 말고 이제 사모펀드들 같은 그 재무적 투자자가 사기에는 굉장히 너무 높아요. 그래서 아마 컨소시엄을 꾸려서 들어갈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 이제 보면 국내 M&A 시장에서도 국내 사모펀드는 여러 가지 규제가 좀 겹쳐 있잖아요. 뭐 홈플러스나 이런 사태 때문에 이제 규제에 좀 직면해 있고 그래서 주로 지금은 인수하는 쪽보다는 이제 기존의 매물을 파는 쪽에 좀 집중해 있고 결국은 그럼 이제 해외 사모 펀드들 정도를 볼 수 있는 건데 그 해외 사모 펀드들도 보면 한 1조 원 넘으면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1조 2조 원 매물도 힘들어 하는데 지금 이 8조 원짜리를 살 수 있는 곳이 있을까? 당분간은 좀 진정되게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 약 한 11년 전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0: 있는데 홈플러스 인수가가 7조 2천억, 7조 5천억 그랬습니다 당시에. 물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기는 했습니다만, 야, 근데 인수 후보군들이 계속 기사로는 언급이 되더라고요. 뭐 네이버도 언급이 되고.
1: 네, 일단 크게 세 개로 분류하자면 중국 자본, 알리바바, 메이탄, 여기가 가장 강력한 후보군입니다. 특히 이제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이커머스 시장 진출했잖아요. 배달만까지 손에 넣으면 뭐 시너지가 날 것 같다라는 거고, 두 번째 계열이 이제 미국 자본, 우버나 도어대시. 이건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이거든요. 사실 미국에서는 저도 도어대시 되게 많이 썼거든요. 이런 정도로 이제 한국 시장까지 이제 발을 넓히는, 확장하는 그런 차원에서. 세 번째가 이제 국내 유통 대기업, 네이버, 신세계 등인데, 아, 여기는 지금 여러 가지로 부담이 많잖아요.
0: 그렇죠. 네이버는 네. 이 AI 시대에 고전을 하고 있고, 네. 신세계는 뭐 안 그래도 좀 힘든 상황이고. 근데, 야, 어차피 배달민족이 이제 독일계 자금에 넘어간 지 꽤 6년 정도 됐습니다만, 또 그걸 놓고 미국 자본과 중국 자본이 대한민국이 안방에서 싸우는 거예요.
2: 사실 이게 좀 그러니까 미래 성장성이란 부분도 굉장히 이 딜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배민이 그동안 쌓아왔던 데이터라는 게 전 국민에 가까운 이 거의 퍼스널 데이터에 가깝거든요. 그 개인의 기호와 그다음에 결제와 모든 것들이 결합된 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 어떻게 보면 중요한 정보고 네. 비즈니스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큰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뭐 회사, 뭐 이렇게 보면은 저는 또 이제 뭐 어떤 해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그런 것들 좀 가져보고 싶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거든요.
0: 탐나겠죠.
2: 네.
3: 근데 이게 또 보세요? 약간 배달 앱이라는 게 어찌 보면 민생의 끝판왕이에요.
0: 많은 사람들 끝판왕.
3: 이게 지금 소비자랑도 연결되어 있고
0: 그렇죠.
3: 이제 자영업자들 점주랑도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배달비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사실 지금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점주들 입장에서 보면 음식 맛으로 경쟁하는 시대가 아니라 광고 노출, 그러니까 그렇죠. 광고비를 얼마나 써서 노출을 얼마나 하느냐의 경쟁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토종 자본이 아니라 해외 자본으로 넘어갔을 때 그때 뭐 어쨌든 여기도 이게 뭐 예를 들어 이제 사모펀드가 인수한다 그러면 어떻게든 이제 뭐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성을 높여서 이제 회수해야 되는 거를 고민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점주한테 부담이 갈 수도 있고 그거는 또 결국 소비자한테 전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보면 아 외국 자본으로 넘어가는 거에 대한 불안감들이 맞아요. 좀 있는 것 같아요.
0: 그러게요. 그 배달의 민족이 사실은 덩치는 커지지만 매출은 늘어나지만 이익이 안 좋아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경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쿠팡이츠가 또 뭐 무료 서비스 뭐 이런 것들 엄청나게 또 하다 보니까 올라오고 있고 양대 강대강 대결이었잖아요 기존에는 네. 이 구도가 어떻게 깨질 수도 있을까요? 바뀔 수도 있을까요?
2: 저는 아주 개인적인 시각으로만 보면 네, 아주 네. 개인적입니다. 네, 지금은 배민이 지금 우위에 있고 쿠팡이츠가 쫓아가는 형국인데 사실 성장세라는 게 쿠팡이츠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쫓아왔거든요. 원래는 이제 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이런 구도였었는데 이게 뭐 2강, 뭐 1중 뭐 이렇게 얘기하던 때도 있었어요. 근데 벌써 지금 2강 체제 완전히 굳혔고 요기요는 지금 서울 지역 제한 뭐 한정을 하면 작년 기준 뭐 공공 배달 앱에도 밀린 상태거든요.
0: 아, 그래요?
2: 네, 굉장히 지금 점유율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쿠팡이츠가 특히나 다른 플랫폼하고의 연계성을 가지고 락이나 이렇게 소비자들의 좀 그 묶어놓는 효과들을 굉장히 많이 지금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쿠팡을 뭐 쿠팡이츠를 보면은 이제 와우 회원 전체가 다 이렇게 뭐 엮여 있는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배민이 매각이 된다. 그리고 매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금 뭐 이렇게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쿠팡이츠가 뭐 자본에서는 절대 뒤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금방 쫓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0: 근데 그 사이에서 뭔가 쿠팡이츠도 그렇고 배달의 민족도 그렇고 요기요도 그렇고 서로가 경쟁을 하면서 그 효익이 소비자랑 자영업자들한테 고루 가면 좋은데 근데 저도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뭔가 멤버십 할인 혜택 무료 배송 그런 서비스 경쟁은 치열한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자영업자들을 향한 수수료 인하 경쟁은 치열한가? 그건 좀 저는 아니라고 느끼는데 어떨까요 현실이?
2: 공공 배달 앱이 네. 계속 네. 확산하는 네. 이유가 거기 있겠죠. 그러니까 네. 지자체나 이런 곳에서도 지금 어쨌든 소상공인 목소리들을 계속 듣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참 그 수수료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예전에는 막 10% 넘어가는 수수료까지 뭐 사실상 물게 되면서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지금은 거의 맥스 한 8.3% 제가 기억에 8%대로 거의 조정이 돼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최대한 서비스를 적게 쓰면은 뭐 한 뭐 1~2%대에서 많이 쓰게 되면 이제 8%대까지 뭐 이렇게 좀 구간별로 나눠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사실 이제 그동안에 이제 출혈 경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점주분들한테도 이제 계속해서 뭐 마케팅 비용이랄지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조달을 할 어떤 많은 비용들을 네, 그런 것들을 많이 부담을 시켰거든요. 그렇죠. 경쟁 사라지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심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0: 듭니다. 이게 양면성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배달 업체들이 소비자에게는 을이지만 자영업자들에게는 또 철저히 갑이고 네. 그 사이에서 간극을 좁혀줘야 하는데 또 어찌됐든 이 기업들도 이윤을 또 창출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재투자도 돼야 되고 이게 참 어려운 게 이해관계자가 참 많은 비즈니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복잡할 수밖에 없는 거고.
2: 여기 라이더까지 다. 네.
1: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정치의 영역인 거고 이해관계자를 조율하는 거.
0: 그렇죠.
1: 지금 현재 뭐 플랫폼 공정 희망법 같은 규제 장치가 논의 중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또 넘어가는 뱀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또 한번 또 자영업자나 라이더들도 쥐어짜는 구조가 생기지 않도록 이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장치가 마련돼야 되겠죠.
0: 그러게요. 근데 사실 이게 모르겠습니다. 배달의 민족을 애초에 딜리버리 히어로가 인수할 때는 과도한 그 점유율 때문에 시장 독과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요기요 매각도 이제 명령을 했던 거잖아요. 공정위에서.
1: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 공정위가 독점을 판단할 때 그때 배민의 논리는 뭐였냐면 배달 플랫폼으로 보는 게 아니라 플랫폼 전체로 봐야 된다. 독점인지 아닌지를. 근데 공정위는 배달 플랫폼에 한정해서 봤을 때는 독과점이었거든요. 그래서 팔라고 그랬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다른 플랫폼의 강자였던 쿠팡이 치고 온 거잖아요. 공정위가 과연 이 경쟁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시장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과거의 잣대가 아니라 좀 달라진 잣대를 이제는 평가해야 된다라는 한번 그런 교훈을 한번 다시 한번 주는 이 합병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알고란의 고란 기자였고요. 또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동아 비즈니스 리뷰 백상경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4: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0: 아, 코스피가 또 약세로 돌아섰어요? 사상 처음으로 이제 8000선 넘어서서 아까 8046까지 갔었네요. 8046까지 갔다가 지금은 7975. 아우, 이게 숫자가 너무 크다 보니까 헷갈립니다. 7975. 한 0.08% 이제 약보합 정도고요. 누가 8000 붕괴라고 쓰진 않겠죠, 설마. 증시가 참 호황입니다. 또 주변에서 주식으로 돈 벌었다라는 소리들도 많이 들리고 있고 한편에서는 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죠. 지금 또 우리가 겨울이 아니어서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잘 또 모르는데 노숙인들은 또 여전히 많거든요. 삶의 그 다양한 현장을 주목하는 낮은 곳의 기록자 파이낸셜 뉴스 한승곤 기자가 최근에 노숙인들과 하루를 또 보내봤다고 하네요. 취재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한승곤 기자입니다.
0: 그 사실 노숙인분들 이렇게 찾아가서 하루 보내기가 이게 쉽지 않은 건데.
5: 예, 뭐 쉽지 않았지만 이제 그분들의 하루를 좀 어떻게 보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좀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예. 뭐 단면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보기에는 좀 깊이 있게 취재하고자 그렇게 좀 다가갔었습니다.
0: 예. 이 기획을 데스크 이른바 부장님이 시킨 겁니까? 아니면?
5: 아니요. 뭐 부장이 어떤 지도 편달이 많이 있었고요. 예. 예. 그렇게 좀 했습니다.
0: 그래요? 그럼 같이 예. 어디 뭐 잠도 자고 했어요?
5: 예. 그날 하루 제가 거의 종일 서울역을 좀 다니면서 거의 한 12시간 정도 이상을 계속 노숙인분들하고 같이 있었는데요. 이제 거기 있으면서 이제 일종의 그 노숙인 분들이 좀 소개를 해주신 그 큰형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0: 누굴 찾아가 봐라.
5: 네네.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같이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뭐 특히 저녁에는 이제 무료 부식 같이 줄을 서서 같이 무료급식도 길에 앉아서 같이 나눠 먹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0: 노숙인들의 큰형님이라고 하면
5: 네.
0: 뭐 힘이 제일 센 사람입니까? 뭐 그중에서도 좀 돈이 있으신 분입니까? 아니면 노숙 경력이 높으신 분이에요?
5: 약간 노숙 경력이 좀 되신 분이셨고요. 예. 그분들이 여기서 며칠만 지내다 보면 이제 다 얼굴을 알고 서로 사연을 다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기자들이 많이 와서 여러 가지를 좀 물어보곤 하는데 뭐 있는 대로 다 알려주겠다라고 해서.
0: 야, 또 거기도 거기 나름의 룰이고 촌장 네. 비슷한 역할을 하시는 어른이 또 있고 하시는 네네. 거예요. 네. 실제로 서울역에 노숙인이 많습니까?
5: 그 노숙인이 대체로 이제 낮이나 좀 늦은 오후에는 잘 안 보이는데
0: 예.
5: 이제 저녁 무료급식 시간이 되면은 이제 한 10분 20분 사이에 제가 같이 줄도 서면서 느꼈는데 이제 한 100여 명 정도가 갑자기 모여들어서 급식을 다 나눠서 받습니다.
0: 예. 무료급식 받으려고 줄 서신 분들만.
5: 네네네.
0: 다른 곳에서도 오실 수도 있겠고.
5: 예. 그래서 이제 다른 곳에서도 오신 분 뭐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종로에서 왔다, 어디서 왔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뭐 서울역에서 이제 종로 보신각 쪽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의 하루 일정이 개인의 어떤 그런 것보다 좀 급식 시간 그리고 잠 시간
0: 맞춰서.
5: 예, 이런 걸로 맞춰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0: 어떻게 그 무료 급식 같이 드셨던 거예요? 좀 드실만 하던가요?
5: 예, 이제 특식으로 또 과일 바나나가 나와가지고 예, 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0: 또 그것도 이제 공익 단체에서 또 이제 뭐 기부하시고
5: 네네,
0: 또 이런 걸로 또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5: 네.
0: 또 중요한 건
5: 네.
0: 뭐 누군가 뭐 태어나자마자 노숙자는 아니었을 거고
5: 네.
0: 뭔가 또 열심히 하다가
5: 예, 예.
0: 잘 살아보려다가 잘 안 되니까 거리 생활을 하게 된 거잖아요.
5: 예.
0: 좀 사연들도 많을 것 같아요.
5: 예.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 좀 기억에 남는 분이 실제로 이제 좀 서울에서 대기업에 재직하시던 분인데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지면서 여러 좀 악재가 겹치면서 뭐 가정의 붕괴 그리고 이제 뭐 직장도 제대로 다닐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병원비도 없다 보니까 노숙인 생활을 시작하면서 우울증까지 겹쳐가지고 이제 그곳에 계신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0: 예. 김성무님이 아내가 노숙인 시설에서 근무하거든요. 근데
5: 예.
0: 신분이 노숙인인 거지 다들 연세 많고 지병 있으시고 노인분들 많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그러니까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5: 네.
0: 처지여서
5: 예.
0: 내몰리는 거예요.
5: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이 누적되면 이제 스스로 더 그 동굴 안에 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좀 많았었습니다.
0: 그럼 주로 어디서 어떻게 그 하루를 보내실까요?
5: 보통 본인들 스스로 그 주변 분들에게 좀 피해를 준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면서 대부분 이제 뭐 낮에는 좀 그 지하 공간이나 그런 데 계시다가 이제 급식 시간 되면 이제 끼니를 좀 떼어야 되니까 거기 나와서 이제 식사를 하시고 다시 또 일종의 숨어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0: 하기사 그 해외 여행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5: 네.
0: 그 노숙인들이 뭐 직접 다가와서 막 구걸하는 경우
5: 네네.
0: 많고 뭐 유럽 쪽 뭐 소매치기도 많고 한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노숙인 분들만큼 점잖고
5: 네.
0: 남한테 피해 안 주려고 하고
5: 네네.
0: 이런 나라도 사실은 드물 거예요.
5: 네.
0: 그 그분들도 그걸 이제 신경을 쓰신다는 거잖아요.
5: 네.
0: 내가 누군가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돼라고.
5: 네. 그 부분을 좀 강하게 많이 스스로 좀 일종의 뭐 피해의식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신경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0: 네. 그렇죠. 이제 개 중에 한두 분이 좀 안 좋은 일을
5: 네.
0: 만드시는 거고 대부분은 네. 또 그렇게 또 서로가 피해 안 주려고 신경을 쓰신다는 거.
5: 네.
0: 또 노숙인 쉼터 뭐 복지시설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5: 예.
0: 근데 그분들이 그거 어디 못 들어가시나요? 들어가시면 안 되나요?
5: 그분들이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저도 많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두 가지 정도로 그 얘기가 정리가 됐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단체 생활이 좀 지금은 좀 많이 힘든 것 같다 스스로 그 전에 들어가기 전에 좀 마음 위안이나 정리나 심리 치료를 좀 받고 싶은데 갑자기 그 단체 생활로 들어가면은 거기서 자기가 잘 못 해낼 것 같다라는 어떤 시작하기에 앞서서 불안감이 좀 많이 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어떤 본인들을 향한 좀 비판을 하는 것들도 당연히 다 인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0: 그래서 막 공짜로 막 세금 가지고 그런데
5: 네네.
0: 사느냐 막 이런 인식들이요?
5: 예. 그래서 이제 죄송하지만 뭐 거기는 좀 아직은 좀 못 들어갈 거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예.
0: 아니 근데 문을 두드리면 갈 수는 네. 있는 거예요.
5: 예. 갈 수는 있는데 갈 수 있고 시설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 그런데 안 가신다.
5: 예. 거기까지 도달하기까지가 약간 좀 심리적 단계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예.
0: 내가 가도 되나?
5: 네.
0: 미안하기도 하고
5: 네.
0: 죄스럽기도 하고 또 한켠에서는 또 그곳의 규율을 따르는 게 또 귀찮기도 하고.
5: 네네.
0: 김영자님이 노숙인분들이 몰라서 그렇게 지내는 분들도 꽤 계세요. 우리 사회가 도움을 주고 돌봄을 좀 체계화해서 그들이 일반인처럼 잘 지낼 수 있게 도와야죠. 이렇게도 보내주셨고요. 그 노숙인 분들은 대부분 이제 남성분들이 좀 많이 눈에 띄긴 하는데,
5: 예.
0: 여성 노숙인들도 좀 계신가요?
5: 여성 노숙인들을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급식 줄에서만 이제 거의 한 서너 분을 볼 수 있었고, 대부분은 제가 이제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노숙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성폭력 피해나 그런 것도 이제 있었고, 그리고 그런 게 좀 두렵다가 보니까 그런 점이 좀 무서워서 이렇게 숨어드는 것 같습니다. 예.
0: 이게 사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고 주거시설 불안해서 내몰리는 건 사실 뭐 성비로 따지면 뭐 5대 5에 네네. 가깝게 되겠으나 그래요. 노숙인들은 남성이 압도적으로 더 많다. 아무래도 여성 노숙인은 좀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5: 예,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이제 여성 노숙인에 대한 지정 뭐 복지랄까요? 그런 제도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한데
0: 네.
5: 뭐 그걸 역시 이제 그분들이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 모습 자체를. 예. 그래서 뭐 어렵게 이제 인터뷰도 좀 했었는데 뭐 이제 가정 내 폭력으로 인해서 이제 나오신 분인데 아, 그러다 보니까 남성에 대한 어떤 막연한 불안감 이런 것도 좀 있으셔가지고 예.
0: 여성 노숙인 인터뷰하실 때는 네. 기자라고 말하고
5: 예, 기자라고 말씀을 드려도 예. 좀 보통 이제 남성분들은 아까 제가 소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막 소개도 받고 같이 어울리고 했었는데 이제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멀찍이 계셨고요. 이렇게 떠날 채비를 하면서 이제 인터뷰에 응하셨는데 한 1분, 2분 정도밖에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0: 그래요. 그러니까 더 불안해하신다는 거네요.
5: 네네.
0: 또 남의 도움도 받는 것도 미안해하고 그런 사정은 또 잘 몰랐네요. 저도.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가적인 제도들이 좀 있잖아요.
5: 네.
0: 좀 알려주세요. 이참에. 복지부에서도 뭐 지원하는 게 있고. 그렇죠?
5: 네. 그게 이제 서울시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노숙인 지원 주택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 노숙인 지원 주택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단체 생활에 앞서서 이제 이분들의 좀 심리 치료나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원룸형 주거 공간도 제공을 하고요. 전담 사례자나 뭐 이렇게 이런 그 복지사분들도 약간 전담 마크식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0: 그런 내용들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고 이걸 또 노숙인분들이 잘 아셔야 되잖아요.
5: 거의 모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0: 그래요? 어떻게 서울역에 네. 이렇게 써놓고 그러지 않나요?
5: 서울역에 이제 써놓긴 하는데 이제 좀 제대로 좀 알려 한 명 한 명 붙잡고 말씀드려야 되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0: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현장 그 행정 뛰시는 분들도 조금 더 네. 고생하셔야 되고
5: 네. 하고 계시긴 합니다. 예. 밤낮으로 하고 계시는데 약간 잘 그게 막연한 두려움이 좀 많이 크신 것 같아요. 예.
0: 그러게요. 그래서 우리도 좀 몰랐던 걸 한성공 기자 통해서 네. 좀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하나하나 제도도 그렇고 또 현실도 좀 고쳐가 봐야죠. 파이낸셜 뉴스 한성공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5: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를 좀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는 좀 미국 입장에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었는데 오늘은 또 중국의 속내를 한번 파헤쳐보는 예, 그런 시간도 2부에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

0: T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마음소리 예술단 예술총감독 이재성입니다. 저희 예술단은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성악, 기악, 사물난타 등의 공연을 전문적으로 하는 예술단입니다. 2024년에는 국내 최초로 발달장애 예술가가 참여하는 점막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공연을 올렸고 꾸준히 무대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발달장애인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는 발달장애인이 주인공이 되는 오페라를 통해서 발달장애인도 주도적으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도 삶과 무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2: 봄과 여름 사이의 힘겨루기인데 여름 쪽에 기울겠습니다. 이미 어제 서울의 낮 기온 31.5도로 평년보다 8.9도나 높았습니다. 오늘도 32도까지 오를 텐데요. 내일과 모레 주말 동안에도 역시 31도로 예보돼 있어서 더위라는 날씨 포인트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동풍 영향으로 태백산맥 서쪽에

고온공전 건기가 몰려오게 되고 일산은 매우 강해 형성되는 이례적인 고온이 되겠습니다. 평년보다 10도 가까이 높은 기온입니다. 이 바다의 물결도 잔잔하고 바람도 약한 어찌 보면 순조로운 날씨인데 때이른 더위에 식중독도 주의하셔야겠고요. 자외선 차단 또 15도 안팎의 큰 일교차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 32도, 대전 전주가 31도까지 오르겠고요. 강릉은 동풍권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25도의 낮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22도에서 32도 사이가 되겠고요. 오늘과 내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18도, 낮 최고 기온 31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오전에 서울과 경기 남부 지역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기도 하겠습니다. 오존 농도는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단계에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6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오찬 일정을 가진 뒤 귀국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 시 주석의 관저와 집무실이 위치한 중국 권력의 심장부 중난하이에서 시 주석과 티타임과 오찬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중난하이는 옛 황실 정원으로 현재는 시 주석 집무실과 관저 등 권력 핵심 기관이 밀집한 곳입니다.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난하이를 공개하는 것은 미중 관계 상징성과 안정 메시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은 이란 원유를 계속해서 구입하겠다는 입장을 자신에게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폭스뉴스는 중국을 국빈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이 자사와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을 언급하며 중국이 이란에서 원유를 많이 사고 있고 이를 계속해서 사고 싶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시 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도움을 줄 용의가 있고 이란에 군사 장비를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자신에게 밝혔다고 전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절반가량을 투자하는 미국 상장지수 펀드가 출시 6주 만에 돈나무 언니 캐시 우드의 대표 펀드를 자산 규모에서 추월했습니다. 미국의 자산운용사 라운드힐이 지난달 2일 뉴욕 증시에 상장한 라운드힐 메모리 ETF는 출시 이후 약 90억 달러, 13조 원의 자산을 끌어모으며 테마형 ETF의 상징적 존재였던 ARK이노베이션을 넘어섰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현지 시간 14일 보도했습니다. 이 테마형 ETF는 미국 증시에 상장되지 않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투자하기 어려웠던 미국 투자자들의 수요를 흡수한 점이 자금 유입을 가속화했다는 분석입니다.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등록이 오늘 오후 6시 마감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부터 이틀간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공식선거운동은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며 선거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후보 등록 첫날인 어제까지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후보로 등록한 5,838명의 평균 재산은 9억 644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스승의 날인 오늘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이례적으로 각각 행사를 엽니다. 교육부는 오늘 오후 충북 청주에서 제45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열고 교육에 헌신한 교원들에게 정부 포상 및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비슷한 시간 한국교총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교총회관에서 교육부 행사와 별도로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내부 논의를 거쳐 올해는 스승의 날 행사를 교육부와 따로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금융권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품에 안으며 시장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국내 법 제도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미국 상원은행위원회는 가상자산의 법

0: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이른바 클래리티 법안을 초당적 지지 속에 통과시켰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흐름에 맞춰 하나금융그룹은 오늘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의 지분 약 1조 원어치를 인수하며 은행 가상자산 동맹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자산 기본법 등이 여전히 국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는 등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이 한국 정부 부채 수준에 대해 평가한 기사를 언급하며 긴축 재정론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줄리 코젝 IMF 대변인이 한국의 부채는 지속 가능한 수준이며 부채 위기가 발생할 위험 또한 낮다고 밝혔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앞서 12일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실질적 채무를 살펴보면 국내 총생산 대비 10% 정도로 국가 채무 구조가 우량하다며 지금은 돈이 안 돌아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주말인 내일과 모레까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2도, 대전 31도 등으로 어제처럼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한여름 더위가 있겠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오늘 속초 22도, 영덕 21도 등으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서울 기온 24.6도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오태훈이었습니다. KBS
1: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5월 15일 금요일 지금은 10시 5분 또 2부까지 기다려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의 성공을 계속해서 예감하고 같이 또 성장하기 위해서 오늘 경제상식 퀴즈도 아 이게 쉬웠나요? 정답은 스와프. 통화 스와프 할 때 그 스와프인데요. 서로 다른 통화. 상대국이랑 약속을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위험해져서 달러가 필요하면 달러 꺼내 쓸 수 있게 마이너스 통장을 열어주자. 너희도 원화를 가져갈 수 있게 서로 하자.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는 건데요.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스캇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을 만났을 때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에 대한 제안을 했다라고 하죠. 글쎄요. 미국의 답은 어떻게 올까요? 그래도 들으면 많이 또 이제 같이 성장을 하신다는 게 저희가 이럴 때 참 뿌듯한데 김은미 님이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는 정답을 맞히기가 쉽네요. 매일매일 경제 상식이 늘어나는 뿌듯함. 정답 소아프 이렇게 맞춰주셨고요. 고맙습니다. 8663님. 미국과의 통화수와프 체결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융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라고도 보내주셨고요. 6676 쓰시는 분도 미국 일본과 이걸 맺어서 제2의 외환위기 다시 안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97년에 직장을 잃었거든요.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또 오늘 스승의 날이다 보니까 1300님 정답도 맞춰주셨고 저의 삶의 스승은 우리 친정어머니, 일상의 스승은 성공예감. 아, 감사합니다. 또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요. 전혜원님이 이대호 앵커님의 스승의 날 생각나는 스승님은 누구신지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저는 김정희 선생님이라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선생님인데 초임이셨습니다. 초임. 갑자기 그 6학년 담임 선생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대학교 졸업하고 오자마자 6학년 학생들을 담임을 맡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혼내고 뒤돌아서 맨날 우시고 아이들 혼내고 뒤돌아서 또 울고 들어오시고. 근데 생각해보면 그 선생님 그때 나이가 23, 24. 지금 생각해보면 참 짠하고 죄송스럽고 참 감사하죠. 스승님에게 또 이렇게 전화 한 통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또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또 실시간 의견도 많이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비용이 들지 않는 KBS 콩 계속해서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저희가 선물은 2부 때도 또 계속해서 보내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증시가 좀 왔다 갔다 하죠. 처음으로 코스피가 8000선을 넘었다가 지금은 0.4% 내린 7950선을 나타내고 있고요. 개장 초에는 8046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아이고 오늘 더 떨어지네요. 1.26% 내린 1176 나타내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1.4%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7.7% 올라서 거의 77만 원대까지 가고 있고요. 삼성전기도 7% 올라가고 있고 현대모비스도 3%대 강세, 삼성 SDI 4%대 강세, LG전자가 16%나 급등하고 있네요.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 그러니까 이제는 로봇 관련주, 피지컬 AI로 묶인다는 거죠. 코스닥 내에서는 바이오주들이 오래 쉬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 코스닥 내에서는 좀 급등을 하고 있네요. 원달러 환율은 1498.7원. 어제보다 5원 이상 올라가고 있는데요. 1498원대까지. 1500원 턱 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또 한미 통화수와프 이야기 또 안 나올 수가 없고요. 자, 이제 초점을 중국에 두겠습니다. 2박 3일 동안 이어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그리고 또 어제부터 시작된 미중 정상회담, 오늘까지 이어지는데요. 우리에게 또 미친 영향도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2: 어제 저희가 또 이제 미국 쪽의 시각 많이 들어서 오늘은 이제 중국 쪽의 시각도 한번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오늘 낮까지 정상회담 계속한다는 거죠?
3: 그렇죠. 지금 이제 오전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차담회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난하이라는 중국 정치 권력의 핵심인 중난하이를 쪽으로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을 부른 거죠.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그만큼 이제 예우를 한다라는 거. 왜냐하면 이게 미국과 중국이 수교되기 전에 닉슨 대통령이 왔을 때 이제 마오쩌둥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는 처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우를 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두 번째는 또 반대적으로 자신감의 표현인 거죠. 그래서 자신감 표현해서 그래서 오늘 오전에 아마 차담회 그 중단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사진이 72년도 그때의 모습과 비교되면서 중국이 이렇게 컸다. 그걸 대조시키는 거죠. 그래서 전환점이 된다. 그래서 야, 그때 72년 중국이 정말 이제 못 살았던 부분에서 지금은 확실하게 넘버 2까지 왔고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 데까지 왔다는 그런 상징적인 것을 14억 혹은 전 세계에 보여준다는 전략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
2: 그 72년의 사진과 좀 오버랩 시키면서.
3: 그렇습니다.
2: 신문은 그 비교하면서 같이 뜨겠네요. 중국
3: 아마도 신문에. 제 이야기가 맞다라면 제 분석이 맞다라면 그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2: 중난하이 그러니까 조금 낯선 장소 이름이거든요.
3: 네.
2: 어떤 곳이에요? 중난하이.
3: 그러니까 중난하이 우리말로 하면 중남해인데 이게 시진핑 주석이 집무실이죠. 그것도 우리 같으면 뭐 청와대, 미국 같으면 백악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를 개방을 하고 한다라는 부분에 상징적 의미가 크다라는 거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그래서 매우 뭐 삼엄하고요. 거기를 뭐 멀리서만 보지 가까이 가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죠. 네.
2: 보통 미디어의 중난하이가 어디 노출이 되나요? 왜 우리는 백악관 뉴스, 청와대 관련된 뉴스 많이 듣잖아요.
3: 그냥 거기 안에서 이제 신년 인사라든가. 시진핑 주석이 뭐 새해 들어서 이제 인사 같은 말을 할 때 그 사무실 공간만 있지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2: 전경 같은
3: 전경을 하는 것은 그 멀리서만 볼지 공개가 잘 안 되죠.
2: 그럼 좀 이번에는 좀 특별히 보여줄 수 있는
3: 두 가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방중하는 부분에서의 여러 가지 동선과를 하는 부분에서 오늘 중난하이 부분들은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2: 어제 또 두 정상이 방문한 텐탄?
3: 텐탄 공연.
2: 이름이 좀 어렵던데.
3: 천단 공원이라고 하죠.
2: 천단. 하늘의 제를.
3: 네. 하늘의 제를 지낸다는 것입니다.
2: 거기를 간 의미는 또 뭘까요? 그건? 왜 그 가는 장소마다 의미를 두는 거죠?
3: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9년 전에 갔을 때는 우리가 중국의 상징이라고 하는 고궁 자금성을 갔잖아요. 자금성 부분들을 갔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로 가니까 또 하나의 황제의 스토리가 있는 그러니까 황제가 이제 백성들이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절을 하는 곳이 제사를 지르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에서서의 결국 임금인데 거기서 두 사람이 또 나란히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보여주는 메시지가 좀 남다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9년 전에 이어서 천당공원이 또 어떻게 보면 두 개의 황제 두 사람 형제가 있다. 보여주는 또, 또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좋아하죠. 본인은 황제를 워낙 원하니까 킹을 원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예, 그것도 좀 만족시켜 주고 예, 그런 부분에서 있기 때문에 천단공원 베이징 가시면 꼭 한번 가보는 지역 중 하나죠.
2: 그러니까 마치 왕이 되어서 임금이 되어서 황제가 되어서 방문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해주려는 거예요.
3: 네, 그렇지. 그런 예우도 할 겸 또 반대급부적으로 이제 혼자가 아니라 둘이라는 것들
2: 같이 가는 게 그래요. 이번에 그 미중 정상회담 그 시작될 때 아마 모두 발언이었다고 하는데 시진핑 주석이 가시돋친 말부터 했더라고요.
3: 네.
2: 오, 타이완 문제 잘못 처리하면 양국은 부딪히거나 심지어 충돌할 것이다. 이게 물론 초면은 아닙니다만 첫 인사치고는 좀 센 거 아닙니까?
3: 아유, 세죠. 그건 그 말의 의미는 이 속내는 이걸 겁니다. 이번에 시진핑 주석의 속내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 예.
3: 우리 도움 필요해서 온 거 아니야? 중국이 많이 사주기를 원해서 필요한 거 아니야? 온 거 아니야?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지금 많이 힘드시잖아, 그죠? 예, 뭐 지금. 그다음에 지금 미국 내 뭐 여론도 안 좋고 지금 여기 갈등도 많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내가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내 뭐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자신감 표현이죠. 이게 비공개 회담이 아니라 모두 발언해서 다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2: 그렇죠.
3: 예. 그것도 워딩 자체가 이 타이완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미중 관계가 만약 처리를 잘 못한다면 부딪히거나 충돌할 것이다. 이런 부분 했다는 것은 매우 이 메시지가 큰 거고 확실하게 이제 뭐 짓겠다라는 부분이 있죠. 사실 그 중국 이제 어떻게 올해 양해에서 나온 메시지를 보더라도 좀 더 강해졌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양해 대만 혹은 타이완 부분에 대해서 독립을 외치면 반대한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올해부터는 타격이란 말을 워딩을 쓰기 시작했어요.
2: 타격이요?
3: 예, 타격. 타격이란 말은 때린다, 공격한다란 말이겠죠. 그러니까 워딩 자체가 바뀐 거죠. 그때부터 지금 뭐 우리가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부분에서서의 이 워딩을 트럼프 시진핑 주석이 강하게 했다라는 부분들이고.
2: 그러니까 먼저 타이완의 거죠. 독립을 반대한다가 아니라 독립하려고 하면 타격하겠다고 바뀌었다.
3: 그런 거예요. 워딩을 처음 올해 등장을 했습니다. 양 우리가 양해 3월 달에 그런 것들이 등장을 했죠.
2: 점점 세지는 거고.
3: 그러니까 다른 것은 논의 주제가 될 수, 타이완 문제 논의 주제가 될 수가 없다. 만약에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한다라면 뭐 우리의 대화는 더 이상 진전이 없다라는 부분들이고 또 하나의 속내는 우리가 속내를 잘 읽어야 되거든요. 속내는 결국은 이번에 왔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해왔던 뭐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이미 했기 때문에 목소리 톤을 좀 높여라. 그러니까 좀 더 나아가서 지금 미국이 대만한테 무기 팔고 있잖아. 무기 팔지 마. 그다음에 미국 정치인들이 고위급 권력들이 대만을 전부 자주 가더라. 하지 마. 이런 목소리를 좀 내라는 압박인 거죠.
2: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가 아니라
3: 좀 더 나아가라는 거죠.
2: 타이완의 독립을 반대한다. 이런 식까지.
3: 네.
2: 근데 그런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안 했더라고요.
3: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부분. 왜냐하면 이것도 수싸움이 엄청 심한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타이완이 결국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하나의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해서 그래서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그러니까 한 워딩으로 정리했을 때 그냥 저는 이렇게 정립니다. 관리된 안정, 절제된 경쟁을 하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적과의 동침을 하는 거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뭐 매체에서도 큰 빅딜은 없었다. 라는 것들이죠. 이미 예상했던 부분들이 거죠.
2: 근데 다만 적과의 동침, 싸우지만 않아도 만나서 그냥 자주 만나고 더 이상 갈등이 커지지만 않게 하는 것만 그렇죠. 해도 다행인 거예요.
3: 서로가 그 정도 선에서만 관리를 해나가자라는 것들이죠.
2: 또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이제 그런 이야기 듣고 나서도 시진핑 주석은 위대한 지도자다. 좋은 친구다. 이렇게 막 축하 세워주더라고요. 뭐 물론 이제 그런 언행을 자주 많이 해왔습니다만 또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는 좀 즉답 피하고 기자 질문이 있어도 답을 안 했다 하더라고요.
3: 그 보셨죠 영상. 네. 그러니까 지금 조심하는 거죠. 거기서 워딩 하나 잘못되면 전체가 억울해진다는 걸 누구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은 알고 있을 겁니다. 미국 외교가에서 알고 있고 절대 거기에 대해서 워딩을 하지 마시라라는 것을 이미 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가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대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마 시 주석이 저보다 더 많이 이야기할 겁니다. 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이야기를 별로 못하고 있죠. 이번에 항상 어제 하면서 나왔던 게 보면 트럼프 때는 술을 안 마시잖아요. 저녁 만찬 때 네. 술 건배사할 때 술도 안 먹고 마는 모습이 노출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악수하는 장면도 뭐 시진핑 주석이 좀 더 올라갔다.

0: 이런 게 지금 매체에서 오늘자 신문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일단 확실히 이제 미국이 지금 좀 조급하다, 급하다. 일단은 이란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서 많은 선물 보따리를 미국에 가져가야지만 지금 여러 가지 여론도 달래고 다음 11월 중간선거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들이죠.
1: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협력할 거니 협력하고 선 그을 건 확실히 긋기 위해서 경고도 살짝 하고.
0: 경고를 세게 한 거죠.
1: 세게 한
0: 거예요. 아까 보셨잖아요. 부딪힐 거다. 지금 부분들이.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 대통령 보면 말을 함부로 하는 영향이 많았잖아요.
1: 그렇죠.
0: 네. 매우 공손한 모습들이 보이긴 게 사실인 거고 그런 것들을 보니까 뭐 저도 지금 오늘 이 방송에 다른 방송에서도 지금 하고 왔는데 그런 질문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부분에서 좀 다르다. 다른 나라 대통령과 시진핑
1: 다른 사람 대할 때랑 다르다.
0: 네, 다르다라는 것들이. 그럼 확연하죠. 네, 그만큼 지금 필요한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1: 그러니까 이따가도 좀 무역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습니다만 네. 전반적으로 보면 중국은 확실히 좀 명분을 챙긴 것 같고 미국은 실리를 좀 챙기러 간 것 같고.
0: 네.
1: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만 그제죠? 그제밤에? 베이징 공항에 내렸을 때 영접 나간 인사가 한정이라고 하는 중국 국가 부주석이에요. 9년 전이랑은 좀 차이가 있던 겁니까?
0: 영접 이게 이제 매체에서 자꾸 이제 그렇게 보는데 이게 왜 지금 이렇게 매체를 보고 있냐면 9년 전에는 이제 중국 외교의 사령탑이라는 양제스라는
1: 네.
0: 그때 이제 그분이 이제 가셨는데 그분 입장에 그분은 중앙 정치 국원이었고요.
1: 네.
0: 외교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9년이 지난 이번에 이제 마중 나간 영중 나간 분이 이제 한정이라는 국가 부주석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급을 보면 당연히 부주석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상무위원 7명 그러니까 서열 1위부터 7위까지가 있고요. 그
1: 네.
0: 밑에 중앙 정치 국원이라는 게 있어요.
1: 네.
0: 그게 24명이요. 그러니까 직급은 올라갔죠.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 한정 부주석이 이제 좀 이제 힘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관계 9년 전하고 많은 변화가 있는 건 아니냐라고 이제 그렇게 자꾸 이제 보시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직급은 올라갔고 서열이 높기 때문에 꼭 그런 식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우리가 부자 붙으면
0: 부주석.
1: 넘버 2로 보는데 부통령, 부주석 비슷한 거예요.
0: 중국 부주석이 몇 명이 있으니까.
1: 아, 여러 명이
0: 네.
1: 있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조금 힘이 떨어지는 부주석.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존재감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부분에서 자꾸 이제 매체에서 그걸 파고드는데 이걸 아는 스토리를 아는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급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24명의 중앙정치국원 중에서 외교를 책임지고 있는 중앙정치국원이 간 것과 이번에는 그 위에 있는 이제 중앙 그러니까 상무위원 그러니까 국가 부주석이 간 건데
1: 이제 미국은 뭘 얻어냈을까를 봐야 되는데 사실 그 상호주의 그러니까 미국이 너무 이제 중국산의 저가 공세에 그 무역적으로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인식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갖고 있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러면 뭔가 무역 상호주의를 강조를 하면서 얻어내려고 하는 게 1차적인 목표였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0: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미국이 원하는 것을 그냥 여러 가지가 뭐 뉴욕타임즈에서는 뭐 OP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 OP.
0: 그다음에 중국은 3T 이렇게 얘기합니다. OP가 뭐냐면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보잉 여객기 보잉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빈 대두 그다음에 비프 이야기하는 소고기,
1: 소고기.
0: 그다음에 무역위원회 무역투자 이렇게 그 중국 미국이 원하는 OT를 이야기하고 중국은 이제 3T죠. 그러니까 기술 그다음에 타이완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1: 말을 잘 만들었네요. 네,
0: 그런데 저는 이게 부분에서 미국이 원하는 걸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하나의 아까 결국은 무역을 수입 그러니까 중국이 많이 해주기를 바라는 것 때문에 대두든 소고기든 이걸 하나에 묶고 이렇게 세분할 필요 없이. 트럼프가 원하는 건 그냥 세 가지로 정리된다. 저는 이렇게 시청자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 설명을 좀 드리면 첫 번째가 이번에 데리고 간 사람들의 면면을 보셔야 됩니다. 그 데리고 간 사람 16명의 CEO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1: 네.
0: 이것도 잠시에 좀 더 나겠지만 그래서 중국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들을 더 깊숙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라.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가기 전에 계속 나왔던 올라갔던 SNS에 오픈.

0: 산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문을 열어라. 그 문을 열어라는 게 크게 우리가 어떤 테크의 문을 열고 중국이. 그다음 두 번째가 금융 자본시장의 문을 더 열어라. 그래서 이번에 16명의 면면이 보면 반은 테크 반은 금융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1: 그렇죠.
0: 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희토류죠. 희토류 부분이 이번에 이란 전쟁하면서 중국이 중희토류를 많이 썼잖아요. 중희토류 그러니까 무기를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얘기할 때 뭐 스텔스 전투기에 그냥 희토류도 여러 가지 종류의 중희토류 무거울 중자를 쓰는 중희토류가 412kg이 들어갑니다.
2: 한 대.
0: 그게 미국 의회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번에 많이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희토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올해 연장 이제 올해 11월 달에 그게 1년간 유행 게 끝납니다. 그게 작년 11월 달에 우리가 부산에서 미중정상 했을 때 연장을 시켜놓은 거거든요. 연장 덜 시켜줘. 요 이야기를 받아내야 되고요. 세 번째가 이제 이란 전쟁 부분들의 중국의 역할이라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갔던 사람 몇 면을 보라고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또 누구냐면 바로 국방장관이죠. 헥세스 국방장관.
2: 그렇더라고요.
0: 국방장관이 잘 안 미중정상회담을 잘 안 따라가는데.
2: 보통 정상회담에 국방장관이 따라가는 건 흔치는 않은데.
0: 그렇습니다. 그 함의를 아셔야 된다. 그 역할이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국방장관이 갔다라는 것은 함의는 매우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에 하나가 일단 이란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타이완 해협에 대한 대만 문제에 대한 간접적인 중국에 대한 압박 그러니까 군사적인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이란 전쟁 부분에서서의 뭐 이야기 그런 부분에서의 뭐 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것을 주장 혹은 압박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국방부장까지 대동 같이 갔다 동행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부분들이 뭐 크게 지금 어떻게 미국 혹은 트럼프가 원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 그러니까 그 상무부 장관이 안 가고 재무부 장관이 가서 이것도 참 의아했는데
0: 그렇죠.
2: 그러니까 우리 걸 뭐뭐뭐뭐를 사라라는 건 사실은 너무 당연했던 거고 금융을 비롯해서 투자시장 훨씬 더 열어라. 그래서 이제 재무장관이 더 이제 갔던 거네요.
0: USTR 대표도 갔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뭐 지금 앞에서 말한 뉴욕타임스가 분석한 오비 중에서 대두 소고기 뭐 비행기 제가 이걸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부분은 이미 미국 LNG가 중국을 항의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은 이미 준비를 선물 보따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두 사줄 거고요. 소고기 사줄 겁니다. 이건 중국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이제 받고 그러니까 중요했기 때문에 일단 이 선물 보따리는 일단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일단 첫날부터 기분이 좋았죠. 일단은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도 1차 무역 협상을 할 때 합의를 했었는데 중국이 2천억 달러를 사주기로 했는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샀단 말이죠.
2: 네.
0: 그 얘기를 하면서 좀 더 많이 사라라는 것은 압박은 또 있었을 거다.
2: 아하, 그때 대두 같은 것도 많이 사기로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좀 유야무야 됐던 것들 네. 이번에 더. 테크 기업들도 이제 많이 가긴 했습니다만 물론 이제 그 시장에 투자를 해서 미국은 또 돈 벌어갈 기회를 이제 만들려고 하긴 하겠습니다만 반도체나 전기차. 중국 시장에 또 들어오는 게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일 것인가. 물론 이제 테슬라는 깊숙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공장도 있고. 중국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미국의 테크 기업 CEO들이 오고.
0: 그럼 뭐 별 관계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제 미중 관계 전체적인 변화에 따라서 이건 여전히 유연성이 플렉서블한 거거든요. 매우 이제 변화가 가능한데. 이번에 간 몇몇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AI 부분들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마이크론이나 퀄컴이나 혹은 테슬라 부분들. 테슬라 이번에 보면 아시겠지만 자기 아들까지 데리고 와서 사진 보셨죠.
2: 그 일론 머스크가 이른바 X라고 이름 지은 아들.
0: 네. 네. 그래서 아들 보면 그 중국식 그 개량 옷을 입히고 가방도 중국 가방을 해가지고 그 사진이 지금 중국 SNS에 엄청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매우 전략적이죠.
2: 친숙하게
0: 하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도 지금 매우 중요하거든요. 지금 중국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자율주행하는 부분에서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2: 아하.
0: 그걸 해달라는 목소리를 하는 거고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예요. 2023년도 안보 심사를 인해서 지금 마이크론 부분 지금 제품 판매 금지돼 있죠. 이게 되면 미중 간의 기술 패권대를 이수록 어떻게 보면 희생자거든요.
2: 네.
0: 그걸 다시 열어달라라는 거고 퀄컴도 마찬가지죠. 지금 화웨이 기린칩 나오고 영향이 크거든요. 퀄컴 같은 경우. 그래서 지금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좀 회복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 이거 열어달라.

0: 예. 그래서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쫙 소개를 했지 않습니까? 뒤에놓고. 이 여섯 명의 CEO가 의미가 다 있다. 문을 열어달라. 애플은 말할 것도 없죠. 팀쿡은 자주 가죠. 팀쿡은 자주 가는데 지금 뭐, 지금 이번에 애플 인텔리전스죠. 그러니까 지금, 지금 중국에서 이 아이폰을 쓰는 인구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기자님.
1: 글쎄요. 예전보다 많이 좀 비중으로 보면 줄지 않았나요?
0: 그래도 한 2억 3천만 대 이상 있습니다.
1: 거의 다 아니가.
0: 엄청나죠. 그리고 얼마나 네. 중요하겠습니까?
1: 2억 3천만. 네.
0: 그러니까 지금 중국 젊은이들은요. 역시 아이폰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래서 근데 이게 애플 인텔리전스가 이제 탑재가 안 되면 결국 AI가 제공이 안 되면 결국 중국 시장에서는 점점 시장이 떨어지겠죠. 근데 그걸 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열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열어주는 건 오케이. 하는 거 보고. 이렇게 하는 게 근데 그거는 열어준다는 것은 또 언제든지 다칠 수 있다는 거거든요.
1: 그러게.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도 사실은 중국 시장을 무시할 수 없고.
0: 맞습니다.
1: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단일 시장이니까.
0: 결국 시장 때문에 다 간 겁니다. 16명의 CEO들은.
1: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개방의 문은 더 크게 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더라고요.
0: 네. 문을 연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겁니다.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지금 왔던 16개 기업. 들에 대한 이게 반도체 AI 금융에 대해서 자본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변화는 이번에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는 있을 것이다 보고 있고 거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된 부분의 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의 메시지가 개방이 될 것이다. 뭐 문으로 개방할 것이다. 이런 그 함의가 있다라고 봅니다.
1: 그러니까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그 소식 이후에 테크 기업들 주식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것도 사실은 또 그게 반영이 된 거네요.
0: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만약에 지금 네. 엔비디아 H200 같은 경우가 다시 들어가게 되면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거의 못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막고 있으니까. 원천적으로 엔비디아 제품은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H200을 풀어놨는데 중국 정부가 수입 허가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되니까 우리 영향을 또 받기는 하죠.
1: 아, H200이 같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 그렇게 보면 또 이제 간접적으로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거고.
0: 그럼요. 미중 정상 부분들은 우리한테도 그냥 여러 가지가 이슈가 크죠.
1: 다만 이게 H200이라는 게 이제 낯서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이제 호퍼 칩이라고 하는데 전 혹은 전전 세대에 가장 잘 나갔던 거고. 물론 한 2년 전만 해도 그게 최신 칩이었습니다만.
0: 최신. 예.
1: 그다음에 뭐 블랙웰 앞으로 파인만 나온다고 하는 거 보면은 중국 입장에서 보면 구형 칩으로 볼 수 있을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나도 그래. 586 쓰고 있는데 486 판다라고 하는 거 아닌가?
0: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들었는데 이거 없어도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미 지난 걸 가지고 뭘 하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 부분에서 계속 중국 정부가 수입 허가를 안 해주는 거고 또 안 해주는 이유는 뭐 중국 정부의 그러니까 속내는 명확합니다. 중국 AI 반도체에서 작업 생태계를 강제로 육성을 하겠다. 자립해라는 거죠. 예. 최신 버전 아예 못 들어오게 하잖아. 지금 아까 블랙웰 자체가 막혀 있고 지금 아까 H200이 지금 어떻게 보면 구형 버전인데 이제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계속 지금 이게 뭐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미국 정부는 좀 잠시 이걸 풀어줬는 조건부 승인을 해줬는데 중국에서 지금 허가를 안 해주는데.
1: 그러게요. 이게 참.
0: 근데 허가를 이것도 부분 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 했는데 이게
1: 근데 이게 좀 비유로 하자면 미국은 586 컴퓨터 쓰고 있으면서 중국한테는 우리 옛날에 쓰던 486 써라라고 하는 건데 미국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기술 자립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386 컴퓨터는 만들고 있어. 근데 486은 아직 없어요. 그럼 그 486이라도 받아야 되나?
0: 486이 지금 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그까지는 안 가지만 자기들보다 한 뭐 H200이 한 80% 정도 기능 486에 도달하는. 한 10% 부족하지만 이걸 빨리 강화시켜라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 그렇죠. 이럴 수 있다는 부분들.
1: 그러게 또 중국 내에서도 AI 칩 개발은 또 계속해서 하고 계속, 있고.
0: 예, 칩은 그러니까 중국은 칩에 대한 나름의 작업률 그러니까 뭐 한 자신감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중국의 가장 취약한의 그 병목점 약점이 뭐냐면 결국은 장비입니다. 장비.
1: 그렇죠.
0: 장비를 풀어줘야 된다는. 근데 미국이 풀어주냐 안 풀어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의 핵심의 저의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네. 미국이 정말 첨단 장비 지금 여러 가지 대중국 제재를 하고 있는 그 많은 첨단 장비든 제재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풀어줄 것이냐. 만약 뭐 우리가 많은 SDL 우리가 노광 장비 이런 것들을 풀게 해줬다. 그럼 이건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풀어주기가 쉽지 않다.
1: 그렇죠.
0: 그거는 그냥 우리 여러분은 그냥 첨단 장비가 아니라 그거는 결국 군사 패권으로 가는 겁니다.
1: 그렇죠.
0: 미국은 절대 그것을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1: 그거는 뭐 하기사 최첨단 무기를 만들 수 그렇습니다. 있는 장비를 제공하는 거랑 거의 동일하니까.
0: 그렇습니다. 미국은 그렇게 보는 거고요. 당연히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입장에서 전문가 입장에 보면 그게 관전 포인트.

0: 그래요.
1: 사실 이분 좀 조급했죠. 여러 가지 시간이 짧았죠. 왜냐하면 이란저란 바쁘기도 하고 그 전에 지금 배센트 장관하고 허리펑 부주임이 서울에서 바로 전날 바로 실무협상 조율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들 하는 보다 조금 더 준비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구체되기에는 이제 뭐 제가 봐도 부족했다라는 부분들이고.
0: 그러니까 보통 재무장관끼리 미리 만나는 게 뭐 일주일 전, 보름 전에 만나놓고
1: 한 달 전.
0: 밑에서 뭐 작업 다 해놓고 마지막에 이제 악수하러 가는 건데.
1: 맞습니다.
0: 그것도 이제 시간이 촉박했다.
1: 하루 전날 만나고 그러잖아요.
0: 사실 외교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은 많지는 않잖아요.
1: 그렇습니다. 특히 미중 간의 부분에서. 네, 그렇게. 그 이제 큰 이슈가 이제 이란 전쟁이라는 이슈가 있었고 이란을 두고 지금 미국과 중국의 속내가 여전히 다르고 우리가 뭐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이란 전쟁을 두고 우리가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의 이 판 구도로만 절대 보시면 안 된다. 그 뒤에 있는 중국에 있는 보이지 않는 이 작동하고 있는 힘의 논리를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란 외교부장이 이번 만나기 전에 미중정상 하등기 전에 이란 외교부장을 불러들여서 베이징 갔잖아요.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란이 뭐 계속해서 우리의 입장을 얘기해달라라고 지금 하는 거고.
0: 그 더 큰 판과 뒷그림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는 잠시 후에 또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와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뉴스 전달해 드리고 대담 이어갈게요.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2: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 8000선을 돌파했습니다. 7000포인트를 돌파한 지 7거래일 만입니다. 반도체 가격 상승 영향으로 지난달 수출 물가가 전월 대비 7.1% 올랐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40.8% 상승해 28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스승의 날인 오늘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이례적으로 각각 행사를 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생님들이 교육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세계 경제가 부정적 시나리오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미중 정상회담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0: 미중 정상의 만남, 정상회담을 더 이제 깊이 있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와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교수님이 아까 그러니까 더 큰 그림을 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1: 네.
0: 미중 정상회담 그 이면에 있는 더 큰 그림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란 문제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 지금 미국과 이란의 협상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포커싱 거기에 두고 있는데 이란의 협상에 대해서 이제 중국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는 것들을 어떤 매체낸 것들 잘 좀 집지를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란 부분들 그걸 미국은 아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 와서 미국 이번 트럼프 대통령 와서 목적 세 가지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세 번째가 제가 이란 문제를 중국에 힘을 실어서 달라고 했던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란 외교부장이 부랴부랴 베이징을 왔다 갔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이란 문제에 대해서 역할을 해달라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큰 판 자체가 결국은 트럼프도 이란 문제는 중국과의 대화를 통해서 중국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해야 되겠다. 이란과의 직접 했을 부분에서 매우 제한적이라는 보는 거고 그럼 이번에 많은 분들이 질문하신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번에 확실하게 그러면 종전으로 가는 방향이 나옵니까? 라고 했을 때 중국의 스탠스 방향은 이런 겁니다. 직접적인 간섭은 하지 않는다. 근데 간접적으로 이란을 이제 도와주는 부분에서 있는 거죠. 목소리를 내는 거죠. 나오는 지금 기사를 보시면 뭐 호르무즈를 막고 있는 것들 뭐 개방하는 것들 개방해라. 그다음 이란 핵 포로 합의 이런 것들 중국적인 아니 미국에서의 기사 혹은 워싱턴에 나온 건데 중국 어제 미중 정상 결과문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이 이란 문제 호르무즈 해협 내용은 정말 뭐 한두 줄 없습니다 내용. 그러니까 서로가 온도차가 정확하게 나고 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여전히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란이 원하면 뭐 중국한테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거점이기 때문에 중동의 중국화를 중국은 이란을 통해서 실현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커기 때문에
0: 중동의 중국화.
1: 예. 그래서 지금 이 시진핑 주석이 하고 있는 1대1로의 거점도 바로 이란이었고. 뭐 지금 단순하게 지금 기름이 원유를 지금 중동산 원

0: 뉴가 지금 중국으로 들어가고 안다는 것은 그건 큰 이슈가 아닙니다. 아. 전체적인 판에서는 중국한테는 그거 잠시 몇 달 안 들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원유 작업도 되고 이미 다변화도 많이 했고요. 안 되면 석탄 쓰면 됩니다. 근데 그 판은 더 큰 데 있다라는 거예요. 더 높은 데서 중국은 판을 그리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중국 시진핑 입장에서는 지금의 이 미중 정상회담이 이미 전 세계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부분. 그래서 내가 여기서 지금 이란 전쟁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나라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여기서 중재자 역할을 어느 정도 하는 게 또 지금 떨어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에 벌써 중간을 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호르무즈 개방을 해라 뭐 이란 핵불어 이런 이야기를 어느 정도 지금 미국의 워딩은 워싱턴의 워딩은 시진핑도 동의했다라고 나오는데 어느 정도의 합의는 됐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중국 쪽에서 나오는 베이징에서 나오는 워딩을 보면 그 목소리는 거의 없다. 그래서 온도차가 있지만 뭐 하여튼 어느 정도 저는 이게 끝나고 나서 중국 외교부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그 역할이라는 건 이제 사태가 더 심각해지지 이란은, 않게 뭔가 네, 풀리게.
0: 그렇죠. 이란은 어느 정도의 가게. 종전을 하기 위한 협상의 부분. 핵심이 이제 결국은 이제 우라늄 부분들을 어떻게 반출할 것이냐 부분에서의 같이 이제 왜냐하면 이제 중국 유조선도 피격을 당했기 때문에 중국은 명분 있게 방관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해 당사자로서 좀 더 목소리를 내면서 들어가면서 그걸 이제 이란을 또 압박을 좀 하면서 그건 미국이 원한 중간 정도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간접적인 방법으로 가게 될 거다.
1: 직접적 간접적은 어떤 차이?
0: 직접적인 것은 미국이 원하는 방식이죠. 아예 드러내고 이야기를 하고 뭐 목소리 같은 톤으로 내고 우리도 예를 들면 지금 트럼프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뭐 중국도 지금 기름 안 되니까 유가 올라가고 힘들잖아. 목소리 내. 어떻게 보면 그런 같은 목소리를 외교부 대변을 내고 이런 직접적인 목소리를 내는 거고 그런 멘트 없거든요. 그냥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 것들이죠.
1: 그런데 이제 뭔가 수면 위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외교적으로는 중국이 노력을 하고 있고.
0: 이거 미중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왜냐하면 이제부터요. 여기서 해야 되는 거죠. 이게 트럼프가 욕을 했고 아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이제 실력 발휘 한번 해볼게요. 내가 G2로서 영향을 발휘해볼게요. 그러니까 모양새가 좋은 거죠. 그렇지만 야 역시 시진핑 중국이 나서니까 뭐가 이란 문제가 조금 변화가 있네. 이런 걸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1: 야 그래요. 그럼 또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이란을 좀 설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만약에 그게 이제 잘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또 뭔가 과시를 하겠네요. 우리 덕이야라고 하면서
0: 중국 입장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중간적인 부분에서 이제 외교부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것으로 이번 정상이 끝나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근데 사실은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 여러 차례 말을 바꾸긴 했습니다만 중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 아니다 중국 도움 필요 없다. 그런데 속내는 도와줘.
0: 아 도와줘야죠. 이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요.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가질 명분이 이거밖에 없어요. 우라늄을 드러내는 거 반출하는 것밖에 방법이 이것까지 안 되면 왜 이란 전쟁 일으켰냐라는 거죠. 이렇게 전 세계를 힘들게 만들어 놓고 이런 문제가 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부에서도 이게 말이 논리가 안 쓰는 거죠. 근데 그거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간 목적 중에 하나가 뭐 지금 뭐 비즈니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런 이제 이란 문제도 해결하기 위한 중국의 도움이 필요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라고 말을 했고 시진핑 주석도 동의했다라고 그러니까. 하던데 그건 맞는 겁니다.
0: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중국 측 워딩에서는 그게 정확하게 이제 그게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는 윤곽이 났을 거라고 보고 그런데 아까 워싱턴의 워딩과 베이징의 워딩이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온도차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매우 작게 드러나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직접 대놓고 우리는 미국과 함께 그를 반대한다. 이런 식의 워딩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라는.
1: 아 그러니까 이게 항상 외교 이후에 저쪽에서 나오는
0: 두 가지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1: 이쪽에서 나오는 뉴스랑 또 온도 차이가 있어가지고.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근데 왜 그 공동 성명서 뭐 이런 거는 발표 이번에도 그럼
0: 안 그러니까요. 지금 오늘 지금 분위기가 지금 이제 이게 가장 어떻게 속보거든요. 지금 그래야 되는데 네네네. 지금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것은 공동 성명서 가장 한데 만약에 공동 성명서 여러 가지 그런 게 드러났다라면. 이번에 회담이 의미가 있죠. 그런데 그게 없이 이런 내용으로만 끝난다라면 어떻게 보면 뭐 진짜 안고 없는 찐빵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분위기에서 공론선명 나온다는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1: 그러게요. 당장 또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좀 풀려야 또 우리 경제에도 또 이게 영향이 좀 더 이상은 나쁘지 않게 갈 텐데요. 타이완 이야기도 좀 했고 이게 좀 안보 측면 이야기 조금만 더 이어가 보자면 네.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 이야기가 과연 또 나올 것인가가 좀 관심사였는데 어떻게 얘기 나오기 없습니까 현재까지?
0: 저는 그 전에 뭐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가능성 낮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중국 측 워딩을 보면요 베이징에서 워딩 보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의견 교환을 했다 요즘 여기 끝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했다라는 건 끝인데
1: 의견 교환을 어떻게 했다가 아니라
0: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냥 없습니다.
1: 그냥 했다.
0: 네, 했다. 그런데 했는지도 저는 의문이 들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의 그냥 한반도 평화 문제 잠깐 언급될 수는 있지만 지금 우리가 오늘 혹은 기자님 질문하신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언급이 안 됐다라고 봅니다. 안 됐다라고 보고 일단은 사실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불확실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 갔다가 또 뭐 김정은과의 또 새로운 하나의 갑작 깜짝쇼처럼 등장할 그런 가능성이 많이 나왔잖아요.
1: 살짝 나왔죠.
0: 네, 살짝. 그러니까 저는 가능성 제로다라고 했어요. 베이징이 오는데 주인공은 당연히 시진핑이 되겠지. 만약에 김정은과 엮여버리면요. 이게 방향이 틀어져 버리면 뭐 전 세계 시선이 어디로 가겠어요?
1: 북한으로.
0: 북한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이번에 회담에서의 주제에서 북한 이야기는 올리지 않는다라는 게 중국의 입장이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뭐 트럼프가 그걸 하고 싶었겠죠. 이양 왕김에. 근데 중국은 절대 안 됨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1: 중국 입장에서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보면 자꾸 이제 트럼프가 그 로켓맨은 내 친구 뭐 나랑 김정은과 친하게 지내고 싶다 얘기하는 게 불편해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 보면.
0: 아, 시진핑
1: 미국과
0: 아, 친하다.
1: 북한이 만약에 좀 가까워지는 게.
0: 중국 속내는 미국과 북한이 가까워지는 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북한은 내가 컨트롤하는 거지 당신이 컨트롤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왜 북한과 친해지려고 하냐. 그건 중국을 의식한 겁니다. 그 중간에 다 중국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북한에 대한 부분들은 중국을 의식하기 때문에 중국을 자극하기 위한 겁니다. 그 때문에 또 역으로 말하면 김정은 또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거죠.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 만남을 통해서 내가 존재감이 높아 옛날에 내가 북한이 아니야 라는 것을 중국한테 또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라는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중국을 들여다보려면 북한까지 가야지만 중국이 가까이 보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럴 거고 그다음에 시진핑 입장에서는 여전히 이제 북한까지 미국이 들어오는 것을 당연히 막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표시는 안 되지만 결코 그 부분에서는 내가 같이 끼어 있어야 된다. 참여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나를 제외한다는 건 약간 좀 기분이 나쁘죠.
1: 오늘 이렇게 주제를 쭉 박승찬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눈 걸 보면은 대부분이 미국 측의 요구에 대한 중국의 반응? 그러면 중국이 먼저 미국에게 확실하게 요구를 한 거. 뭐 중국도 뭐 우리 거 팔아달라 아니면 관세를 낮춰달라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까?
0: 아 있죠.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그럼 중국 측 요구는 뭐 아까 뭐 타이완 문제 첫 번째 말씀을 드렸으니까 두 번째는 이제 관세 부분 올리지 말라. 관세 왜냐하면 수출을 해야 되니까. 그 시장을 개발하면 왜냐하면 트럼프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왜 이렇게 강하게 할 수 있냐면 일단 중국 수출에 대한 미국 의존도가 예전에 높을 때 18%까지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 근데 지금 18, 19 정도에서 지금 현재 한 몇 프로인지 아닙니까? 11%도 안 됩니다. 그만큼 대미국 수출 의존도가 줄어들었죠.
1: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유럽이나 중동이나 아시아나 다
0: 팔고
1: 있으니.
0: 다 빼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 그래도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 진출은 중요하더라. 그러니까 관세를 내려라.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지금 미국이 중국 기업 제재하고 있는 기업이 1100개가 넘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린 기업들. 뭐 돈 자금줄 묶어 놓은 것부터 해가지고. 이거 풀어라. 뭐 지금 우리한테 뭘 지금 당신 미국 기업들 중국 시장 접근하는 것을 허용해 달라고 하는데 그럼 중국 기업들도 풀어라. 이제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뭐 장비나 이런 것들은 기대를 하지 않겠지만 당연히 이제 그런 것도
1: 일단 요구는 하고
0: 보는 것들이고 하기 보는. 그래서 뭐 이런 건 요구는 당연히 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1: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 부부를 이제 9월에 미국으로 초대를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작년 10월 부산에서 정상회담했고 그러면 이제 시기적으로는 1년이라는 시간 사이에 세 번 만나는 거잖아요. 또 9

0: 9월 말이라는 것에 또 의미도 있을 테고요.
1: 아, 이게 이제 9월 24일 날 가능할까? 왜냐하면 그 사이에 또 미중 간에 또 여러 가지의 또 티카티카가 또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저는
2: 지역 대격,
1: 예, 지역 대격 뭐 이런 것들을 워낙 많이 보고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내에서 이제 여러 뭐 전반적인 정치나 의회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중국을 제재하다는 데 한 목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끝나고 나서 또 중국 제재가 저는 또 있을 거라 봅니다.
0: 그러니까 오늘 방송 두 간의 갈등으로
1: 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 또 이제 갑자기 취소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런 분위기는 좋은 거죠. 이런 안정되게 그다음에 불필요한 서로의 충돌은 관리를 하자. 이런 긴장된 국면을 관리하자는 게 이번 목적이었기 때문에 중국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쭉 가면 중국이 원하는 기술 자립 계속 갈 수 있는 것들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 9월 24일 날 갈 가능성 지금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사이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제가 볼 때 지금 당장 뭐 답은 하셨지만 장담하기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0: 근데 중국 쪽에서도 오케이 했으니까 9월 24일이라는 날짜가 오픈이 됐을 거 아닙니까?
1: 네네.
0: 간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
1: 뭐 초청을 했다라는 거죠.
0: 비행기 타봐야 안다는 거예요.
1: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은 만약에 갑자기 또 미국이 대중국 제재를 또 했어요. 그럼 뭐 제재를 했는데 또 뭐 가고 싶겠습니까? 또 중요한 거 하나 지금 최근에 또 뭐 어제 오늘 지금 일어난 뉴스인데 지금 미국에 있는 그 저 시장이 뭐 스파이 혐의로 중국계, 중국계 미국인인데 본인이 시인을 했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이슈가 매우 많아요.
0: 변수가 많네.
1: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또 갑자기 또 냉각될 국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분 기억하실 게 미중 관계는 계속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0: 어쩔 수 없이.
1: 가장 핵심적인 게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얘기했던 타킷 투데스의 한 이것을 극복하자. 이 말을 미국 대통령 앞에 때 한 말은 이제 내가 확실한 내가
0: 부딪힐 수 있다.
1: 부딪힐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조심해라. 전 세계에서 보는 앞에서 그 말을 했다는 부분들에선 매우 함의가 크기 때문에 그러면
0: 기디데스 함정까지
1: 네. 미국 입장에서는 야 이거 봐라 이렇게 되는 것들이죠.
0: 그러네요. 확실히 좀 달라진 그런 관계였습니다.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내일 저희 별책부록 방송되는 날이죠. 요즘 메인 세대라는 책을 통해서 지금 경제를 이끄는 그 주축 세대에 대한 이야기도 깊이 있게 또 재미있게 한번 들어보시죠.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3: 안녕하세요. 경기도 망월동에 살고 있는 소유리 지우 엄마 이가람입니다. 큰아이는 학원을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학원에 들어가고 나서 엄마 그 시간 동안 엄마는 뭘 했어?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러면 엄마는 카페 가가지고 책을 읽었어. 아니면 좀 운동을 하고 왔어. 이러면 엄마 그거 할 것 같았어. 잘했어. 이런 식으로 제 혼자만의 시간을 응원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언제 이렇게 커가지고 내 마음을 이렇게 다독여주는 아이가 됐지? 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나에게 소율이 지우는 위로다. 아이들을 낳고 나서 되게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힘들 때 오로지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밖에 없다고 느꼈어요. 소유라, 지우야, 엄마가 너희가 꽃길을 거둘 수 있게 항상 옆에서 노력해 볼게. 엄마한테 항상 위로가 되어줘서 고마워.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작품은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입니다. 예언자가 무려 100년이 넘도록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책이 인간을 있는 그대로 꾸밈없이 긍정하기 때문입니다. 지브란은 인간의 약함을 꾸짖지 않습니다.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순을 비웃지 않습니다. 그는 기쁨과 슬픔이 함께 온다고 말하고 사랑과 상처가 함께 온다고 말하며 삶과 죽음이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서 인간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의 슬픔을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감추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이구나.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아름다운 존재구나 하는 느낌. 그것이 예언자가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치브라는 말했습니다. 그대의 기쁨은 그대의 슬픔이 벗겨진 것이다. 그대가 웃는 바로 그 우물에서 그대의 눈물이 솟아난다. 슬픔이 그대 안을 더 깊이 파낼수록 그대는 더 많은 기쁨을 담을 수 있다. 그대의 포도주를 담는 잔이 바로 도공의 가마에서 구워진 잔이 아닌가. 그대의 류트를 달래는 것이 바로 칼로 속을 파낸 나무가 아닌가. 기쁨과 슬픔이 같은 우물에서 온다는 것. 슬픔이 깊을수록 기쁨을 담는 그릇도 깊어진다는 것. 우리는 흔히 슬픔을 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 슬픔이 바로 그대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바로 그대 안에 더 큰 기쁨을 담을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대의 슬픔은 그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를 더 깊게 만드는 것입니다.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워하되 서로는 혼자이게 하라. 마치 류트의 줄들이 하나의 음악을 위해 떨리지만 서로에게는 혼자이듯이 서로의 가슴을 주되 서로의 가슴 속에 가두지 마라.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슬픔을 평생 안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슬픔을 원망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분노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모든 고통을 아름다운 언어로 승화시켜 인류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5살 세림이의 하루는 또래 친구들과는 조금 다르게 시작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의 식사를 준비하고 어린 동생들을 챙긴 뒤에야 학교로 향하는 세림이. 두 동생을 돌보고 아버지의 상태를 살피는 일은 이제 세림이의 일상이 됐습니다. 이혼 후 연락이 끊긴 엄마의 빈자리는 세림이 마음속 깊은 상처로 남아있는데요. 2018년 심장마비로 쓰러진 아버지는 수술 후 심장제세동기를 이식한 채 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더해가는 마음속 불안감과 수입이 끊긴 뒤 더욱 힘겨워진 가족의 생활. 늘 가족 걱정뿐인 세림이가 미래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희망과 용기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현재 서울의 기온이 26.7도로 어제 이 시간보다 1, 2도 정도 높습니다. 아침 기온도 어제보다 2, 3도 정도 상승했어요. 계단식 상승인데요. 서울의 낮 기온이 오늘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당분간 덥겠습니다. 동풍과 강한 일사로 인해서 특히 서쪽의 고온 현상이 심하겠고요. 동해안은 그래도 25도 안팎의 낮 기온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겠습니다. 강릉이 25도 정도, 대전과 전주 31도, 대구 29도 등 22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변화가 당분간 없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내일과 모레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서울 31도 등 23에서 32도 분포, 아침 기온 서울 18도 등 12도에서 18도로 오늘과 거의 비슷한 기온 양상을 띠겠습니다.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고요. 오늘 오전까지는 경기 서해안과 충청 이남 내륙 곳곳에 안개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 해상에 안개도 짙겠고요. 일부 섬지역 가시거리 200m 미만이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오존농도 자외선지수 높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8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반도체 가격 상승 영향으로 지난달 수출 물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낸 자료를 보면 지난달 수출 물가는 전월 대비 7.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40.8% 올랐는데 57.8% 올랐던 1998년 3월 이후 28년 1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수입 물가는 전월 대비 2.3% 하락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 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포함해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을 단기에 공급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제고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오늘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잘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또 상반기 중에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에 유용 점검 체계를 개선해 금융회사 자체 점검 대상을 법인으로까지 확대하고 모든 주택담보대출 소액 대출까지 촘촘히 점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오찬을 하고 귀국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 시 주석의 관저와 집무실이 위치한 중국 권력의 심장부 중난하이에서 시 주석과 티타임과 오찬 회의를 합니다.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난하이를 공개하는 것은 미중 관계의 상징성과 안정 메시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세계 경제가 부정적 시나리오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미중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현지 시각 14일 줄리 코잭 IMF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세계 2대 경제 대국이 최고위급에서 소통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며 무역 긴장을 완화하고 불확실성을 줄이는 모든 조치는 양국 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IMF는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글로벌 공급망 혼란이 이어지면서 경제 상황 평가가 더 비관적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한 가운데 세계 각국 정상들이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고 CNN 방송이 현지 시각 14일 보도했습니다. 한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등 26개국 정상들은 공동 성명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지원하기 위해 외교, 경제, 군사적 역량을 공동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제법에 따라 항행은 자유로워야 한다며 규례 제거 작전 등을 포함한 독립적이고 순수 방어 목적의 다국적 군사 임무를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국전쟁 참전 용사 행사에 서한을 보내 75년여 전 미국 군인들은 태평양을 건너 한반도에서 무기를 들고 공산주의 압제에 결연히 맞섰다며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에서 봉무한 남녀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들의 용맹이 압제받는 사람들을 해방했고 수백만 명의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화와 번영을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문체부는 629를 세종대왕 나신날을 맞아 오늘 저녁 6시 경복궁 흥례문 광장에서 기념식을 엽니다. 여민락 세상과 함께 즐기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념식은 국립국악원의 대치타 공연과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담은 여민락 공연, 세종문화상 시상 등으로 진행됩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부는 오늘 오후 충북 청주에서 제45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열고 교육에 헌신한 교원들에게 정부 포상과 표창장 수여를 합니다. 비슷한 시

시간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교총회관에서 교육부 행사와 별도로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내부 논의를 거쳐 올해는 스승의 날 행사를 교육부와 따로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부터 주말인 내일과 모레까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32도, 대전 31도 등으로 어제처럼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한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KBS 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보민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영국 정치는 지루할 정도로 안정적이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보수당과 노동당의 양당 체제를 기반으로 균형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브렉시트 이후 상황은 달라졌죠. 불과 8년 사이에 테리사 메이, 보리스 존슨, 리즈 트러스, 리시 수낵을 거쳐 키어 스타머까지 총리가 연이어 교체되면서 정치 불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 스타머 총리는 14년 만에 보수당에서 노동당으로 정권 교체에 성공하며 화려하게 등장했지만 집권 2년 차를 앞두고 사퇴 압박에 직면해 있는데요. 잠시 후 수상한 GPS에서는 과연 영국 정치가 다시 신사의 나라다운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은 멕시코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주말 멕시코에서 열린 방탄소년단 BTS 공연이 큰 화제가 됐죠. BTS 멤버들은 셰인바움 대통령의 초청으로 대통령궁을 방문해 소칼로 광장에 모인 팬들과 소통을 했고요. 또 공연에는 멕시코 문화를 녹여내기도 했습니다. 지난 공연의 열기 통신원 연결해서 전해드립니다. 5월 15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0: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오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관저와 집무실이 있는 중난하이에서 시 주석과 만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난하이를 공개하는 건 미중 관계의 상징성과 안정 메시지를 부각하려는 의도가 담긴 걸로 해석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후 귀국할 예정입니다. 한편 미중 정상은 어제 약 135분간 정상회담을 갖고 관세와 무역 갈등, 이란 핵 문제, 대만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이 푸틴 대통령이 조만간 중국을 방문할 거라면서 구체적인 일정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푸틴 대통령의 5월 방중 가능성을 전하면서 중국이 미국과 러시아 정상을 같은 달에 맞이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었는데요.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미중 정상회담 직후에 나와 주목을 받았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방중 기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 과정에서 중국의 협조를 요청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26개국 정상들이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해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등은 공동성명에서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외교와 경제, 군사적 역량을 함께 활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성명은 기뢰 제거 작전 등 방어 목적의 다국적 군사 임무를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만 이 같은 구상은 외교적 긴장 완화 노력을 보완하는 차원이며 허용 가능한 환경이 마련될 경우에만 시행될 것

0: 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지 약 1년 4개월이 지났는데도 미국 대사직의 공석률이 59%로 집계됐습니다. 과거 정부와 비교했을 때 전례 없는 수준으로 트럼프 1기 같은 시기의 공석률은 24%였고 오바마 2기 행정부였던 2015년엔 6.5%에 그쳤는데요. 아프리카 51개국 중에서는 37개국의 미국 대사가 없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 중동 주요국 대사직도 비어 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 역시 1년 넘게 공석 상태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미셸 스틸 후보자는 20일 상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성소수자 인권에 가장 보수적인 나라로 꼽히는 폴란드에서 동성 커플이 법적 부부로 처음 인정받았습니다. 유럽 법원이 작년 11월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동성 결혼이 적법하게 등록됐다면 다른 회원국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폴란드 최고 행정법원도 바르샤바 행정당국에 혼인 등록을 명령했는데요. 폴란드는 인구의 70% 이상이 가톨릭 신자로 성소수자 권리 보호와 임신 중단 허용 여부가 중요한 정치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연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쇼윈도 회담.
0: 네, 어제 회담 소식인데요. 어제 미중 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겉으로는 화려한 환대, 우호적 메시지가 오갔지만 공동성명이나 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끝났습니다.
1: 네.
0: 중국의 인민대회당에서 환영식을 열고 국빈 만찬도 하고 군악대와 의장대 행사까지 동원해서 최고 수준의 예우를 제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시 주석과의 개인적 친분을 강조하면서 양국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시 주석도 중미는 적수가 아닌 동반자가 돼야 된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에 했던 거친 화법을 굉장히 자제했습니다.
1: 네.
0: 심지어 시 주석은 위대한 지도자, 나와 시 주석은 역대 미중 정상 중 가장 좋은 관계를 구축했다.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역사상 최고의 미중 관계를 열고자 한다라는 얘기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뭔가 나온 게 없으니까요. 역설적으로 그렇죠. 지금 미중 관계가 얼마나 복잡한가 이걸 보여줬다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1: 네.
0: 양국이 다 공개적으로 파국은 원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전략 경쟁을 멈출 뜻도 없다는 점이 회담 전반에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뭐 대만 문제, 이란 전쟁 문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첨단 기술 패권 같은 것 등을 두고 이번 회담에서 과연 양국이 어디까지 충돌을 통제할 수 있느냐 이걸 시험하는 자리였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요.
1: 네.
0: 회담한 뒤에 공동 성명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회담하면서 굉장히 의견 차가 컸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데요.
1: 네.
0: 일단 정상회담 발표문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 양국은 충돌에서 관계 전체를 매우 위험한 지경으로 밀어넣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보도를 했는데 미국 쪽 발표에서는 빠졌고요.
1: 네.
0: 백악관은 또 양측이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된 상태로 유지돼야 한다는 것,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는 데 합의했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중국은 중동 정세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라고만 발표를 했습니다.
1: 네.
0: 더군다나 굉장히 좀 다르죠.
1: 예.
0: 시장이 기대했던 결과물이 거의 안 나와 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뭐 보잉 항공기 구매 가능성,
1: 네,
0: 투자
1: 네.
0: 협력 논의 정도만 일부 거론을 했을 뿐이고 지금 더 중요한 관세 문제,
1: 관세.
0: 첨단 반도체 통제와 공급망 재편, 대만 문제와 관련한 구체적 합의가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요. 전문가들은 뭐 당초에 이번 회담에서는 큰 돌파구가 나오기 어렵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1: 네.
0: 기대치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갈등이 확대되는 걸 피한 것만으로도 괜찮다 이런 분석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현재로서는 이번 회담이 미중 관계의 근본적 전환점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지금 전망되는데
1: 네.
0: 왜냐하면 말씀드린 모든 문제들이 단기간에 해소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 네.
0: 그래서 AP통신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사흘간의 방중이 실질적인 정치 경제적 돌파구라기보다는 화려한 행사와 상징성에 치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보여준 것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1: 만난 자체의
0: 네, 네, 의미가, 네, 의미가 있죠. 네. 네,
1: 다음 키워드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0: 라면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의 집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네. 중국 최고 지도부의 집무와 거주 공간인 중난하이에 가서 시 주석과 차담 그리고 업무 오찬을 이어서 갖게 됩니다. 중국 지도자가 일반적으로 외국 정상을 영접하는 장소는 이곳이 아니고요. 랴오이타위 국빈관입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장소를 바꾼 건데요. 그러니까 시 주석의 안방에 가는 셈이죠.
1: 그렇죠.
0: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을 자신의 플로리다 마라라고 별장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화답인 동시에 시 주석이 회담의 무대를 자신에게 유리한 곳으로 정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1: 네.
0: 이 중난하이는 자금성의 서쪽에 붙어 있습니다. 중국 권력의 심장부란 평가가 내려지는 곳이고요. 명나라와 청나라의 황실 정원이자 연회 장소였고요. 1949년에 중국이 건국된 이후부터는 최고 지도부의 거주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1972년에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중국을 방문한 닉슨 대통령을 마오쩌둥 주석이 이 중난하이 수영장 건물에 있는 자기 서재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 무대에 처음 등장을 했는데요.
1: 네, 네.
0: 그래서 이 자리가 미중 대탕트의 출발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중난하이라는 곳은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각별한 외국 정상에게만 제한적으로 개방하는 상징적인 공간이었습니다. 2002년에는 장점인 전 국가주석이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을 초청을 했고요. 시 주석도 2014년에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을 여기로 불렀고 2024년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여기서 만났습니다.
1: 네.
0: 오늘은 시 주석이 과연 중난하이 안에 있는 섬인 잉타이로 트럼프 대통령을 초대할지가 관심사인데요.
1: 네.
0: 1680년대에 청나라 강희제가 잉타이에서 내란을 잠재우고 대만을 정벌하는 중요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때문에 시 주석이 오늘 트럼프 대통령을 여기로 초대하면 대만에 대한 중국의 통일 의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이 될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1: 네네.
0: 앞서 2014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중난하이에 갔을 때 이 시 주석과 노타이 차림으로 통역만 대동을 하고 산책을 했던 적이 있긴 합니다. 오늘 차담회와 오찬에서도 이제 어제 매듭짓지 못한 의제가 다뤄질 것 같은데요.
1: 네.
0: 어제와 마찬가지로 공동성명이 나올 만큼 중요하면서도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한편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서 양국 정상이 9월 24일에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다시 만날 예정입니다.
1: 네. 다음 키워드 아름다운 사람은? 검은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0: 흔적을 남기지 말라는 화장실 문구로 예. 유명한 건데요. 현재 중국을 방문한 미국 쪽 인사들에게 디지털을 사용해서 흔적을 남기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지금 방중단이 한 수백여 명이 되거든요. 스마트폰과 인터넷 접속을 전면 통제하는 디지털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이 미국이 중국을 세계 최고 수위의 사이버 감시 위험국으로 규정을 하고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 현지 와이파이 접속과 일상 전자기기 사용까지 사실상 금지를 한 셈인데요.
1: 네.
0: 지금 미국 당국자와 보좌진, 경호 인력 등의 수백 명이 평소에 쓰던 휴대전화를 다 미국에 두고 왔습니다. 대신 감시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통제 통신 시스템과 필수 기능만 남긴 이른바 클린폰을 대신 받았고요.
1: 네.
0: 또 보안 기능을 극대화한 임시 노트북도 별도로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은 물론이고요. 호텔 와이파이까지 잠재적으로 감시와 해킹된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0: 이 회담하는 기간에 암호화 메시지 앱이나 동기화 기기로 즉각 오가던 메시지가 쓰이질 않습니다. 대신에 통제 채널, 임시 계정, 대면 보고로 대체를 하게 되고요. 이메일을 통한 해킹도 방지하기 위해서 당국자 이메일 등 공식 연락처도 남기지 않습니다. 회의를 한 자료는 종이 문서를 사용한 뒤에 파쇄를 즉각 해버리고요.
1: 네.
0: 민감한 대화는 전자감시를 차단하도록 특수 설계한 임시 민감격실에서만 다뤄지는데 폭스뉴스는 미국 백악관 군사실과 통신팀이 호텔 등 통제 가능한 장소에 직접 설치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또 USB 포트 충전도 전면 금지됐습니다. 공공장소에 있는 충전 단자를 통해서 기기에 악성 코드를 심어서 정보를 빼내는 주스 해킹이라고 불리는 해킹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방중단에게 사전에 승인한 보조 배터리, 정부가 인증한 충전 장비만 허용을 한 상황입니다.
1: 네.
0: 또 방중단이 인증기기를 변조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출국 전후에 제품 상태를 비교하는 골든 이미지 기법도 쓰기로 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번 방중단에 정부 인사만 간 게 아닙니다. 애플, 보잉, 퀄컴, 블랙록 같은 주요 미국 기업 경영진도 같이 갔거든요.
1: 그렇죠.
0: 산업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도 지금 미국 내에서 커진 상황입니다.
1: 네.
0: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중국 정부는 중국은 법에 따라 데이터 개인정보와 보안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면서 미국의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1: 왜 우리를 믿지 못하냐 이런
0: 그렇죠.
1: 얘기죠.
0: 네.
1: 다음 키워드 우리 윈윈 할까요?
0: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 전쟁이 끝난 뒤에 이란과 다른 중동 국가들이 불가침 조약을 맺는 방안을 동맹국들과 논의하고 있다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사우디가 지금 1970년대 냉전 시기에 유럽 긴장 완화를 위해서 동서 유럽 국가들이 체결했던 헬싱키 협정을 잠재 모델로 살펴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헬싱키 협정은 1975년 미국과 유럽 각국 또 소비에트 연방 및 동맹국들이 체결한 협정입니다. 안보 현안을 다루고 경쟁 관계의 강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1: 네.
0: 중동 국가들은 이 전쟁이 끝나면 이란이 약해지긴 하겠지만 여전히 이웃 국가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전쟁이 끝나서 영내 미군 규모가 줄어들면 전쟁으로 큰 손실을 입은 채 한층 더 강경해진 이란 이슬람 정권을 만나게 될 거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1: 네.
0: 그래서 지금 상당수의 유럽 국가와 유럽 연합도 사우디 구상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걸프 국가들에도 지지를 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분쟁 재발을 피하고 이란 쪽에도 공격은 없을 거다라는 보장을 해주는 게 서로에게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 이란 핵 프로그램 쪽에만 집중이 돼 있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이렇게 중동 국가들이 우려하는 이란의 미사일이나 드론, 영내 대리 세력 지원과 같이 아랍 국가들이 생각하는 우려가 잘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사우디가 이렇게 나서게 된 겁니다.
1: 네.
0: 하지만 이스라엘은 물론이고요. 이번 전쟁 과정에서 이란에 강경하게 돌아선 아랍에미리트가 참여할지는 확실하지 않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다음 키워드 우리 비행기는 가다 서다를 반복하겠습니다.
0: 지금 이런 기내 방송이 실제로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네.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영공 폐쇄가 일단 러시아 쪽에 되지 않았습니까?
1: 그렇죠.
0: 근데 이란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는 이란, 이스라엘, 시리아, 이라크 일대 상공까지 지금 사실상 비행 위험 공역으로 변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항공로가 연쇄적으로 막힌 상황인데요. 항공사들이 우회 항로를 찾아서 다니고 있긴 합니다.
1: 네.
0: 그런데 코카서스와 중앙아시아, 아라비아 남부 하늘길에 이제 이 항공기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트래픽잼이 아니고 에어잼, 공중에서 트래픽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지금 우회 경로가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터키와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으로 이어지는 코카서스 회랑이고요. 다른 하나는 사우디아라비아 남부와 오만 영공을 거쳐서 아라비아 해로 빠지는 남부 아라비아 항로입니다.
1: 네.
0: 근데 문제는 러시아 북부 하늘길, 이란 남부 하늘길이 동시에 막히면서 이 좁은
1: 그렇죠.
0: 회랑에 유럽과 아시아 항공편이 대거 집중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1: 네.
0: 실제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루프트한자, 에어프랑스 같은 러시아 영공을 쓸 수 없는 항공사들은 서울과 도쿄, 파리, 런던을 오가는 노선에서 지금보다 2시간에서 4시간 길어진 우회 항로를 쓰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예전에 인천 파리 노선은 러시아 시베리아 항공을 직선으로 질러서 갔고 근데 지금은 이게 안 되니까
1: 그렇죠.
0: 중국 서부를 지나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스피에, 터키를 거쳐서 유럽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이렇게 이런 항공사들은 굉장히 항공로가 몰려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1: 네.
0: 중국, 인도, 일부 중동 국가 항공사들은 러시아 영공을 여전히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지금 비우호국 항공사들에게는 영공을 폐쇄했는데 이런 친한 나라들에게는 지금 계속 열어놓고 있거든요.
1: 네, 네.
0: 그래서 중국 항공사들이 유럽 노선에서 비행 시간을 2, 3시간 줄일 수 있고요. 이에 따라서 연료비도 크게 절약을 하고
1: 그러네요.
0: 있습니다.
1: 네.
0: 근데 지금 항공료도 많이 뛰었잖아요. 있잖아요. 네. 가격 상승에 대해서 아예 공급 자체까지 불안정해지니까 항공사들의 고민이 깊어지는데 결국 지금 러시아 연공을 쓰지 못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 유럽 항공사들만 비행시간 증가, 항공료 폭등, 항공기 회전율 저하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1: 그러네요. 네. 다음 키워드 양심은 가라 사람이 간다.
0: 미국 아이브리그에 속하는 프린스턴 대학이요. 올 여름부터 모든 대면 시험에 감독관 배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사실 프린스턴 대학은 1896년에 명예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학생들이 감독관 없이 각자 양심껏 시험을 치른 뒤에 명예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명예를 걸고 서약한다라는 문구를 답안지에 적고 서명하는 전통이 있었거든요. 네. 이게 이제 133년 만에 폐지가 되는 건데요. 왜냐하면 시험에 부정행위가 만연하다라는 인식 때문에 많은 학생과 교수진이 정책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네. 특히 AI 때문인데요.
1: 그렇죠.
0: 네, 예, 이게 학생들의 부정행위를 더 쉽게 만들면서 적발은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대학들이 부정행위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시험을 보면서 AI의 도움을 받아서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네. AI의 리포트 작성을 맡기는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대학들이 답안 을 온라인으로 입력하지 않고요. 손으로 쓰게 하는 그런 대응책을 내놓고 있는데.
1: 과거로 돌아가는군요.
0: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스탠퍼드 대학도 100년 동안 감독 없는 시험 문화를 유지해 왔거든요. 그런데 네. 지난달부터 감독관이 공식 파견이 됐고 버지니아대 등에서는 대면 시험을 늘렸고요. 일부 과목에서는 10여 년 만에 시험 기간 내에 손으로 직접 답을 써서 제출하게 했습니다. 구술 시험도 부활했습니다. 그 터프츠대와 코넬대에서는 학생이 마주앉은 교수에게 개념을 설명하는 시험 방식을 도입을 했고요. 네. 학생들이 지금 과제를 할 때 과도하게 AI를 쓰니까 하버드와 예일을 비롯한 많은 대학이 AI 탐지 도구를 도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 도구를 우회하는 다른 도구를 또
1: 피해가죠.
0: 썼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이 학생들이 교수의 탐지 프로그램에 걸리지 않으려고 과제를 제출하기 전에 스스로 AI 탐지 프로그램으로 검사하기도 한다 이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1: 참 믿어줬는데 믿음이 네.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네. 좀 안타깝네요. 아. 다음 키워드 돌독기의 달인은
0: 네안데르탈인입니다. 아, 이 네안데르탈인이 고대 인류인데요. 그렇죠. 충치를 치료하기 위해서 치과 시술을 했다는 연구 결과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시베리아 지부 연구진이요. 시베리아 남부 차기르스카야 동굴에서 발견된 5만 9천 년 된 네안데르탈인 어금니에서 예. 인위적으로 뚫은 흔적을 확인했다라는 발표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가디언지가 현존 인류인 호모사피 스 이외의 종에서 치아를 뚫는 시술이 확인된 최초의 사례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네. 이 네안데르탈인 치아 가운데에 치아 속 빈 공간인 치수관까지 이어지는 깊은 구멍이 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날카롭고 가느다란 석기 도구를 손가락으로 회전을 시키면서 치아를 뚫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분석이 됐는데 이러는데 35분에서 50분 정도를 재현해봤더니 시간이 걸렸대요. 이게 신경치료의 시작 단계다라고 지금 치과 쪽에서는 학계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네. 아무튼 이게 치아 가장자리가 매끄럽고 내부가 마모된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 시술 이후에도 이 환자가 한동안 생존을 했을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안데르탈인 우리가 구석기 시대인이다 이렇게 맞아요. 생각을 하지만 네. 구시대적이다 하지만 사실은 정교한 인간 집단이었다 이렇게 연구진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1: 고대 인류도 치과 치료를
0: 네.
1: 받았다.
0: 그렇습니다.
1: 치과 잘 갑시다. 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지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오아시스의 스탠바이 미 함께 듣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1: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0: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 IMF가 한국의 부채는 지속 가능한 수준이며 부채 위기가 발생할 위험 또한 낮다고 밝힌 내용의 기사를 SNS에 공유하며 긴축 재정론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 8,000선을 돌파했습니다. 7,000포인트를 돌파한 지 7거래일 만입니다. 반도체 가격 상승 영향으로 지난달 수출 물가가 전월 대비 7.1% 올랐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40.8% 상승해 28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포함해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을 단기에 공급해 국민의 주거 안정에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군무원 연대와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등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 결성 등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며 국제노동기구 ILO에 한국 정부를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승의 날인 오늘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이례적으로 각각 행사를 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생님들이 교육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2: 통신원 취재수첩.
3: 신한 취재수첩 오늘은 멕시코로 가보겠습니다. 방탄소년단 BTS가 멕시코 공연을 마쳤는데요. 이 멕시코 문화와 역사를 적극적으로 공연에 녹여내면서 현지에서 아주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멕시코시티 이진우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네, BTS 이번 멕시코 공연 뭐 화면으로만 봐도 엄청나더라고요. 반응이 엄청났다고요?
4: 네, 그렇습니다. 이번 방탄소년단 멕시코 공연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서 하나의 국가적 이벤트 수준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3: 네.
4: 특히 공연을 앞두고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행방 멕시코 대통령을 직접 만난 장면이 굉장히 큰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3: 네.
4: 멤버들은 행방 대통령과 함께 멕시코 대통령궁 발코니에 나와서 시민들한테 인사를 했고 그 앞에 위치한 소칼로 광장에는 이제 저희가 헌법 광장이라고도 부르는데요.
3: 네.
4: 5만 명이 넘는 수많은 팬들과 시민들이 몰려들어서 현지 언론들도 세계적인 문화 현상과 멕시코 정치 문화의 상징이 만났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크게 보도했습니다.
3: 네, 멕시코 정부 차원에서도 이 방탄소년단 공연에 아주 큰 의미를 둔 것 같더라고요.
4: 네, 그렇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멕시코 대통령과 함께 인사를 한 소칼로 광장은 멕시코의 정치, 역사, 문화 중심지라고 할 수 있으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광장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3: 네.
4: 헌법 광장, 중앙 광장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공식 명칭은 플라사 델라 콘스티투시온이고 아스텍 제국의 수도였던 테노치티틀란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어서 고대부터 현재까지 멕시코의 정치와 문화 중심지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3: 네.
4: 흥미로운 점은 소칼로라는 이름이 원래는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 마련된 받침대를 뜻했는데 실제
3: 네.
4: 기념비는 세워지지 않고 그 기단만 남아서 사람들이 소칼로 광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3: 네.
4: 네, 대통령궁과 대성당 주요 정부기관들이

0: 마스크를 착용한 댄서들이 등장한 장면인데요.
1: 네.
0: 루차리브레는 멕시코를 대표하는 대중문화 중 하나로 이제 화려한 가면과 공중기술의 특징인 프로레슬링입니다. 멕시코에서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국민적 문화 아이콘으로 여겨질 정도로 그 의미가 큰데요.
1: 그렇죠.
0: 루차리브레는 이제 루차도르의 자존심과 명예를 상징하는 끝, 루차도르 즉 스페인어로 싸우는 사람 또는 레슬러들이 쓰는 마스크인데요.
1: 네.
0: 마스카라 콘트라 마스카라, 즉 마스크를 걸고 싸우는 경기에서 끝을 맺습니다. 경기에서 패배해서 마스크를 벗는 것이 루차드로에게 가장 큰 굴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팬들은 멕시코 문화를 존중했다, 진짜 멕시코를 이해하려 하는 공연이었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공연에서 즉흥 코너에서는 We Going From Mexico City라는 가사가 포함된 에어플레인 파트 2를 선곡해서 큰 환호를 받았습니다.
1: 네, 또 몇몇 BTS 멤버들이 루차리브레 그 경기를 또 보러 가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팬들의 열기도 아주 대단했죠. 공연장 안팎에서.
0: 네. 공연장 내에서는 사흘간 약 15만 관객이 움집했습니다만
1: 네.
0: 공연장 밖 열기도 대단했는데요. 현지 당국에 따르면 공연 2, 3일 차에는 약 3만 5천 명들의 팬이 경기장 주변에 몰린 것으로 추산이 됐는데요. 인파가 주변 도로까지 확산되면서 일부 구간은 일시적으로 통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1: 네.
0: 숙박업계와 식당, 교통업 에도 특수를 누려서 멕시코시티 상공회의소는 이번 방탄소년단 공연으로 인해서 티켓 판매, 항공, 호텔, 식음료 등 지역 상권 소비 등을 포함해서 약 1억 750만 달러, 우리 돈 약 1,600억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을 한 바 있습니다.
1: 대단합니다. BTS가 멕시코를 비롯해서 중남미 지역에서 인기가 높은데 이 지구 반대편에서 어떻게 이렇게 방탄소년단의 인기가 큰 걸까요?
0: 네, 멕시코는 원래 팬 문화가 굉장히 열정적인 나라인데요. 축구, 음악, 프로레슬링 등 모두 팬덤 문화가 굉장히 강합니다. 방탄소년단이 이야기하는 청춘, 꿈, 사회적 압박, 자기 자신을 사랑하자는 건강한 메시지가 멕시코 젊은 세대와 굉장히 잘 맞아떨어진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1: 네.
0: 특히 이번 공연처럼 현지 문화까지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단순한 해외 가수가 아니라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 아티스트들이라는 인식이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BTS 멕시코 공연 관련 소식 들었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멕시코 시티에서 이진호 통신원이었습니다.

0: 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수상한 GPS 오늘도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오늘 이제 영국으로 갈 텐데 영국 정치권이 요즘 좀 시끄럽죠?
1: 네, 지금 10년째 시끄럽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지금 영국 총리 키어 스타머 노동당 총리죠. 스타머 총리를 향해서 최근에 내각하고 네. 집권 노동당 안에서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계기는 그 지방선거를 지난 7일에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스타머 총리의 시험대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 역시 시험대였고 참패를 했습니다. 네. 저도 이거 아직 완전히 전체가 다 개표된 건 아니지만 저는 결과보면서 놀랐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지역의회니까 의석수는 당연히 작은 지방자치단체들도 있고 지방의회들이 있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잉글랜드에서는 네. 지방의회 의석이 한 5천여 석이 되는데 노동당이 1,500석 정도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국의 극우 인사 네. 그 나이젤 페라지가 이끄는 리폼 UK, 그러니까 개혁 UK라는 당이 투표율이 한 3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노동당이 잃은 의석수를
0: 이쪽으로 옮겨간 거죠.
1: 거의 다 가져갔어요. 네. 이 당은 진짜 존재 의석이 거의 없었는데. 네. 그리고 뭐 이제 영국이 그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그리고 북아일랜드 이렇게 네 지역으로 돼 있잖아요. 네. 뭐 웨일스랑 스코틀랜드에서도 성적이 처참했습니다. 네. 노동당 안에서는 스타머가 총리여서는 선거 못 이긴다. 이 선거 경쟁력 이런 불만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이번 선거 결과만 놓고 그거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선을 넘어서 이제 공개적인 이 지도부의 위기로 번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타머 총리 밑에 들어간 입각한 강료들 중에도 네. 뭐 일부는 퇴진 일정 빨리 내놔라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또 뭐

0: 그래도 좀 해보자라는 의원들도 그 강요들도 있어서 지금 분열된 상태고
1: 네.
0: 이게 노동당의 차기 지도부 경쟁과 이제 연결된 조직적인 움직임 아닌가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럼 노동당 내에서 차기 주자로 떠오르는 사람도 있나요?
0: 예, 네, 지금 가장 꼽히는 사람이 이제 앤디 버넴이라는 사람인데
1: 네.
0: 그 사람은 그 토니 블레어 정권 예전에 1990년대 후반부터 2007년 이때까지 장기간 집권했었죠. 이 블레어 총리 때 2006년에 이미 강요 생활을 시작을 했었고
1: 네.
0: 그래서 여러 부처의 장관을 두루 맡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의 어떤 입장은 좀 온건 좌파 쪽, 그러니까 블레어 계열은 좀 훨씬 우파 쪽이었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제 이 사람이 2017년부터 이 맨체스터 광역 시장을 하고 있어요.
1: 아.
0: 거의 뭐 런던 다음가는 이제 광역 단체장이겠죠.
1: 네.
0: 지금 그래서 3년임 중입니다. 이제 한 1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이제 차기 총리를 이 사람도 꿈을 꾸고 있고 그래서 사실 올해 보궐선거에서 이게 총리가 되려면 하원 의원이어야 되거든요.
1: 아, 네네.
0: 그래서 하원으로 복귀를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보궐선거에 출마하려고 그랬는데 당에서 막았어요.
1: 아.
0: 그래서 이 사람이 못 나갔죠.
1: 네.
0: 그렇게 해놓고 나서 지방선거 스타머 체제로 치러는데 참패를 했으니까
1: 아.
0: 원님 쪽에서는 당연히 이제 목소리를 키우겠죠.
1: 그렇죠.
0: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현직 시장이고 결국 하원으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1: 그렇죠.
0: 그러려면 일단 시장직에서 나오고 그다음에는 노동당의 어느 의원인가는 사퇴를 하고
1: 여기에서
0: 거기에
1: 이제 또
0: 보궐선거를
1: 나가야죠.
0: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아.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1: 네.
0: 그러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제 근데 이제 버넴 쪽에서는 그러니까 아, 당장 무슨 스타머 총리가 물러날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퇴진 일정을 제시하고
1: 아.
0: 질서 있는 이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1: 네.
0: 이제 당내 우파 쪽 그러니까 옛날 블레어 계열 네. 이쪽에서는. 아, 일단 물러나라. 스타머 조기 퇴진. 자기들이 좀 어떻게 해보려는 것
1: 그렇죠.
0: 같고.
1: 그렇죠. 네.
0: 근데 만약에 이 버넴이라는 사람이 못 나오게 되면은 뭐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시간상.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당내 좌파와 또 노조 계열이 있어요. 여기서 자기네들이 총리 후보를 내놓겠다 할 수도 있는데 그쪽에서 믿는 사람도 있고.
1: 네.
0: 근데 그게 예전에도 뭐 제러미 코빈 이렇게 당내 좌파들이 있었어요. 근데 당권을 잡았을 때 당내에서는 뭐 열심히 우린 더 진보로 가겠다 했지만 이게 전체 국민들의 여론하고는 너무 괴리가 큰 거예요.
1: 그렇죠.
0: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 결과적으로는 또 안 되겠죠.
1: 네, 민심에 좀 부합을 해야 하는
0: 예.
1: 건데요. 네, 스타머 총리와 노동당의 인기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추락한 겁니까?
0: 그러니까 스타머 총리는 사실 될 때부터 인기가 뭐 대단히 높지는 않았는데
1: 않았지만, 네.
0: 이제 악재가 많았습니다.
1: 네.
0: 올 초부터도 많았고 사실 그 전에도 그랬고 그 주미 대사 지냈던 피터 맨델슨 이 사람은 사실 진짜 옛날 블레어 신노동당 이때부터 그러니까 90년대부터 노동당의 쟁쟁한 정치인이었었는데
1: 네.
0: 스타머 총리가 주미대사 맡겼는데 덜커덕 그 미국의 엡스타인 스캔들
1: 아.
0: 거기에 연루돼서 작년에 이 주미대사가 사퇴하고
1: 네.
0: 근데 미국과의 관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맨델슨은 노동당에서 입지도 굉장히 좀 유명한 사람이었고
1: 네.
0: 그 불똥이 스타머 총리의 측근들로도 좀 튀어가지고 보좌진들이 엡스타인 문제 때문에 좀 줄줄이 사퇴하는 일이 있었어요.
1: 네.
0: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외교적으로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권의 집권 자체가 스타머 총리한테는 좀 악재였죠. 그러니까 미국의 그런 일방주의 관세 정책, 외교 정책. 뭐 이번에 뭐 찰스 3세 국왕이 가고 뭐 영국과 미국의 뭐 전통적인 우호 관계 막 그랬지만 지금 트럼프 정부 돼갖고 그러면 영국을 사정을 봐줬느냐? 그런 것도 아니고.
1: 전혀 아니죠.
0: 네, 입장이 다른 거 차이가 계속 드러나고 특히 또 이 중동 전쟁 놓고서 이란 공격이라든가 이런 거 놓고서 스타머 총리랑 계속해서 스타머 총리가 이제 이견을 드러내고 그럼 또 영국 내에서 아, 뭐 트럼프를 괜히 비판했다가 뭐 관계만 나빠졌다 소리도 나왔다가 이런 것들이 있었고.
1: 네.
0: 선거에서 보통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뭐 그런 것처럼.
1: 경제 중요하죠.
0: 영국
1: 예.
0: 경제는 호재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1: 네.
0: 이게 중동 전쟁 여파에다가 또 정치적 불안정 커져서 뭐 최근에 이제 국채 금리 올라가고 그런 거 있었는데
1: 네.
0: 이 재정 문제로 이제 작년에 이제 증세를 하면서 재정 여유분을 늘렸는데 뭐 그 절반이 국채 이자로 날아가게 생겼다. 국채 이자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결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에너지 가격 급등하는 거. 예. 이거는 지금 뭐 코로나19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전 세계가 다 비슷한 문제이기는 해요.
1: 네.
0: 근데 영국도 인플레 걱정이 커지고 근데 인플레 같은 것도 한국이랑 이런 나라들이랑 비교해 보면은 영국이 많이 올라간 것도 사실이고.
1: 네.
0: 그러니까 정치적 불안까지 겹치면서 이제 영국 이러다가 국가 신용 등급 떨어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사실 재정 적자를 보면은 그러니까 지난해 회계 연도까지만 GDP의 5.2%.
1: 네.
0: 뭐 이 자체로 뭐 어마어마한 거는 아닌데.
1: 네.
0: 근데 이제 코로나19 때 또 올라간 영향도 있었고. 근데 이거를 많이 줄이지를 못했고 많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보장도 없고 그게 스타머 정부 같은 경우도 안정 투자 개혁 이런 전략을 내놨는데.
1: 네.
0: 투자와 개혁을 해서 뭔가를 해보려면은 정부가 재정에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이 큰 재정으로 무슨 복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려면.
1: 예.
0: 근데 지금은 그럴 여력이 없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성과는 또 당연히 안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1: 정치 경제 상황이 너무나 지금 안 좋은
0: 예. 예,
1: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총리도 너무 많이 바뀌어서
0: 예,
1: 이름을 다 기억 못할 정도로.
0: 지금 스타머 총리도 아마 영국 총리 이름 제대로 스타머 네. 총리 이름 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 같은데.
1: 제가 진짜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니까 저도 기억을 하는 거지.
0: 예. 지금 네. 일단 스타머 총리 본인은 버티고 있으면 있는데 이제 네. 노동당 내부에서 걱정하는 게 뭐냐면 제일 큰 거는 스타머 체제로 가다가 그 리폼 UK 같은 그런 정당의 지지층을 더 많이 뺏기는 거.
1: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 그런 거. 넘어가는.
0: 아니면 네. 이게 참 말이 재밌는데 영국 언론에 나왔던 건데 보수당처럼 네. 계속 안 되니까 총리를 바꿔보는 총리 소모전. 지금 총리가 소모품이 된다는 건 너무 웃기죠.
1: 그렇죠.
0: 네, 이 영국의 그동안 어떻게 됐냐면 뭐 잘 아시겠지만 브렉시트 국민투표 2016년 그 이후에 그러니까 테리사 메이 보수당에서 3년 하다가
1: 네.
0: 그때 유럽연합하고 그 협상안 놓고 의회에서 계속 부결돼서 물러나고 그다음에 2019년부터 보리스 존슨이 네. 3년간 집권을 했는데
1: 코로나 때죠. 이때가.
0: 예, 예. 그때 무슨 뭐 코로나 방역조치 위반한 바티 스캔들.
1: 맞아요.
0: 또 그래서 예. 3년 만에 물러났고 그다음에 2022년에 그 리즈 트러스 아마 이름 기억 안 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영국 역사상 최단명 총리 달랑 45일 집권했는데
1: 네.
0: 그때 대폭 감세 조치를 시행을 해버렸어요. 재정난을 완전히 부추겨버렸죠. 그때 우리는 뭐 미니 예산 미니 재정하겠다면서 네. 그렇게 됐고 그래서 한 달 반 만에 물러나고 나서 그다음에 인도계 리시 수낙 총리
1: 네, 네.
0: 한 2년 가까이 있다가 결국은 총선에 져서 그래서 이제
1: 스타머 총리
0: 얘가 2024년 건데. 7월에 스타머 총리가 됐는데
1: 네.
0: 그게 이제 블레어 정권 끝나고 2010년에 고든 브라운 총리 끝나고 노동당 입장에선 14년 만에 집권한 거였어요. 근데 지금 2년이 안 돼서 또 총리 교체설이 나오는 상황이 된 거죠.
1: 영국 정치가 왜 이렇게 불안해졌을까요?
0: 이게 뭐 단순히 총리가 자주 바뀐다. 이게 뭐 보수당만 그랬다 그러면 당내 뭔가 문제가 있나 이럴 텐데
1: 네.
0: 그게 아니라 브렉시트 이후에 그러니까 컨센서스라 그러잖아요. 국가가 어느 방향으로 일단 큰 틀은 간다라는
1: 네.
0: 그런 기본적인 합의가 무너진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옵니다.
1: 거의 어떤 근간이 무너진
0: 예,
1: 거죠.
0: 제일 큰 거는 이 양당 구도를 원래 영국은 양당 구도 노동당
1: 그렇죠.
0: 보수당 그래서 한때는 뭐 옛날 얘기지만 영국 정치는 너무 안정적이어서 지루하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
1: 네.
0: 그래도 뭐 보수당은 좀 시장 경제를 강조한다든가 뭐 노동당은 또 뭐 복지를 조금 더 치중하고 뭐 친유럽연합 성향이 강하다든가 이런 차이는 있었지만
1: 네.
0: 뭐 큰 틀에서는 일단 뭐 안보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미국과의 관계 그다음에 그 런던의 그 금융을 중심으로 한 이제 경제.
1: 네.
0: 유럽연합하고는 뭐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실용적으로 협력하고 이런 큰 틀이 있었어요.
1: 네.
0: 그 안에서 이제 정책적인 논쟁을 벌여왔는데 브렉시트 투표 때부터는 브렉시트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1: 네.
0: 이게 모든 의제를 압도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동당은 뭐 그러면 반대 뭐 보수당은 찬성 이런 것도 아니고 노동당 안에서도 브렉시트와 그 절차와 이런 걸 놓고 갈라지고 그 심지어 문제를 제기했던 보수당 안에서도 예. 뭐 일관되게 뭐 찬성하고 이게 아니라 그걸 놓고 당내 분열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국은 정치적인 논의가 뭐 국가

0: 안보라든가 경제정책이라든가 외교전략이라든가 이런 큰 국가를 위한 논의는 없어지고 브렉시트 찬성이야 반대야 이것만 남았다는 거죠.
1: 그러니까 영국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 브렉시트가 정말
0: 계속 그 얘기만 하게 되잖아요.
1: 큰 파장이었던 것 같다. 예, 이게 생각이 들어요.
0: 그 미국의 그 에이미 추아라는 학자가 어떻게 보면 미국 정치 특히 도널드 트럼프 일기 등장 이후에 미국 정치를 설명하면서 뭐 인종, 민족, 종교 이렇게 정체성에 따라서 정책적인 입장이 갈라지는 거 뭐 정책적인 부족주의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그 영국의 그 런던 전경대 사라 호볼트 교수 등이 어떤 책을 냈는데 분석한 거 보면은 브렉시트라는 게 그냥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10년 동안 영국 정치와 사회 전부를 다 바꿔버렸는데 이 표현이 재밌어요. 영국의 리브 부족과 리메인 부족 즉 유럽연합을 떠나야 된다는 탈퇴족과 남아야 된다는 잔류족 영국은 두 개의 정치적인 부족으로 나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렉시트에 대한 입장이 너 그래서 잔류야 탈퇴야. 이게 타인을 판단하는
1: 기준이
0: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재정이라든가 복지나 노동정책 이런 걸 가지고 나는 보수당 성향이다. 나는 노동당 지지자다. 이렇게 옛날에는 정당 정체성이 있었는데 그거를 브렉시트 정체성이 대체해버렸다라는 분석을 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 나하고 브렉시트에 대해서 같은 생각이냐 다른 생각인 것만 따진다는 거죠. 그러니 뭐 정책을 뭐 논의한다든지.
0: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되나 싶은데 사실 트럼프 시대의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쿠데타 이후에 한국에서도 사실 비슷한 양상. 이게 그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모든 걸 판단하냐 싶지만 어떤 사건의 특정 사건에 대한 해석이 정체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호볼트 같은 사람들은 이슈 기반 정체성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계급이라든가 종교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특정 이슈에 대한 기반 그 이슈에 대한 입장이 이제 정체성이 되고 근데 물론 어떤 정치적인 사건이 다 그렇게 가는 건 아닌데 이 사람들 이 교수들 분석을 보면은 일단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그게 사회가 완전히 갈라지는 식으로 이제 폭발력이 있을 때 논쟁이 막 벌어질 때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자의반 타의반 적극적으로 표출해야 될 때 요즘 브렉시트 같은 경우는 투표라는 절차를 거쳤잖아요.
1: 그러니까 찬성 아니면 반대인 거예요.
0: 그렇게 되면 나 스스로도 이건 내가 표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입장을 정해야 된다는 거죠.
1: 그렇죠.
0: 중간이 있기 힘들고 근데 기존 정당들은 자기들 내부에서도 갈라져 있고 그래서 정당 정치로 그게 흡수가 안 될 때 이제 이런 일이 생긴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1: 그러면 브렉시트로 영국이 얻은 건 뭘까요? 항상 좀 안 좋은 쪽의 이야기를 맞아. 많이 하게 돼서.
0: 그래서 대체 영국은 브렉시트 그 난리 치면서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결국은 좋은 결과를 아무도 얻지 못한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탈퇴를 주장하던 쪽에서 얘기했던 거는 아 그러면 이제 이민자들도 안 들어오고 그다음에 규제를 완화해서 뭐 성장 좀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유럽연합에 안 묶이면 독자적으로 교역을 해서 이득을 얻고
1: 그렇죠.
0: 그다음에 뭐 영국의 위상도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옛날처럼 올라가고 아시다시피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사실 그게 될 수 없는 거였잖아요. 될 수 없는 요구였는데 그러니까 성장은 지금 뭐 장기 저성장으로 간 거 아니냐 영국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일단 제조업이 굉장히 없고 그다음에 미래 동력은 안 보이고 뭐 투자는 오히려 줄어들고 뭐 그다음에 예를 들면 코로나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이런 모두가 공통된 영국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건들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1: 그래도
0: 지금은 어떤 정부가 들어선들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세금을 올리기 어렵고요.
1: 그렇죠.
0: 그리고 이주민들 들어오는 건 결국 노동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영국도 고령화 심각하고 보건의료 재정 압박 갈수록 커지고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민자에 대한 반감은 누군가는 부추기고 계속되고 그런 이제 개혁 21 같은 그러니까 개혁 그 UK 같은 그런 정당에서 이제 부추기고 그러니까 보수당이든 노동당이든 이제 지지율이 높고 뭐 이렇게 전국을 주도하고 이게 불가능한 구조가 된 거예요. 경제를 살리려면 그리고 EU랑 가까워져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하면 또 브렉시트를 요구했던 사람들이 폭발하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게 딜레마죠. 그리고 양당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분열이 심각한데 이 의원 내각제라는 정치 시스템의 구조적인 특성도 있죠. 집권당 내부에서 좀 반란이 일어나면 총선을 곧 치르지 않아도

0: 당 지도자가 바뀌면서 총리를 교체할 수가 있잖아요.
1: 네네.
0: 이렇게 되면서 좀 정치적인 불안정이 심해지는 요인도 있습니다.
1: 누가 총리가 되어도 이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 영국 정치 어떻게 뭐
0: 전통적인 좌우 정치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겠죠.
1: 네네.
0: 그리고 그도 뭐 보수당도 문제고 노동당도 또 해법이 없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 나이젤 페르즈 같은 사람들이 진짜로 그 개혁 UK 몰아가지고 가지고 다음번 총선이 이제 2028년인데
1: 네.
0: 그때 뭐 진짜 페르지가 총리되는 일도 생길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뭐 앞날은 알 수 없지만
1: 그렇죠.
0: 일단 이 이민자 문제 이런 거 갈등이 계속될 거고 정치적인 분열은 지금으로서는 해법이 딱히 보이지는 않아요.
1: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 분리주의 뭐 스코틀랜드라든지 북아일랜드라든지 또 심해지지 않을까요?
0: 일단 정서상으로는 심해지고 있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1: 네네.
0: 북아일랜드나 스코틀랜드는 애당초 브렉시트를 지지하지 않는 경향이 많았죠. 그거에 대한 입장도 달랐는데
1: 네.
0: 원래 가지고 있던 자기네들의 그런 독자적인 성격에다가 그러니까 원심력
1: 네.
0: 그런 거에다가 브렉시트가 거기에 기름을 부었고
1: 그렇죠.
0: 그래서 영국의 분열 영국이 뭐 분열되지는 않겠지만 잉글랜드의 지배는 더 약해지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1: 그렇군요. 오늘 수상한 GPS 또다시 총리 교체 위기에 빠진 영국 상황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58분 날씨.
3: 아직은 5월 봄이지만 날씨는 영락없는 여름입니다. 서쪽 위주로 30도 안팎을 오르내리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은 아침부터 기온이 오름세로 출발해 낮 기온도 조금 오르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는 8, 9도가량 높은 고온이 되겠습니다. 이 고온 현상은 강한 일사와 동풍의 영향이 겹쳐 나타난 결과인데요. 당분간 맑은 날씨에 30도 선의 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큰 일교차도 주의해 주시고요. 오늘 자외선 지수 오존 농도 높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알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32도, 대전 전주 31도, 강릉이 동풍권역이라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25도로 예상됩니다. 22도에서 32도의 분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에 서울의 아침 기온 18도, 낮 최고 기온 31도로 예상됩니다. 바다 물결은 오늘 비교적 잔잔하겠고요. 바람도 약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서울과 경기 남부 나쁨 단계를 일시적으로 보였는데 이제 오후부터는 괜찮아지겠습니다. 모레도 역시 맑은 날씨가 되겠고요. 글피에는 막다가 구름량이 많아지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울의 낮 기온 31도 동일하게 유지될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오늘 이틀째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주요 이슈에 대해 가시적인 성과를 담은 공동성명이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오는 19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이번에 다카이치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을 찾습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의혹과 관련해서 종합특검이 김대기 전 비서실장을 소환해 조사 중입니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차장도 내란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로 소환됐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며 때이른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더위는 주말을 거쳐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미중 정상회담 마지막 날인 오늘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의 집무실에 있는 중난하이에서 만남을 이어갑니다. 공동 합의나 발표문이 나올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승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셋째 날이자 미중 정상회담 마지막 날인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중난하이를 찾아 환송을 겸한 업무 오찬을 이어갑니다. 두 정상은 기념 촬영을 하고 함께 차담도 나눌 예정입니다. 중난하이는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중국 수뇌부의 집무실이 모여있는 장소입니다. 1972년 마오쩌둥 주석이 리처드 닉슨 대통령을 초대했던 곳으로 미중 수교에 물꼬를 튼 역사적 장소이기도 합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진행된 국빈 만찬에서 두 정상은 교대로 건배를 제의하며 양국의 공동 번영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국민 사이에 풍요롭고 지속적인 유대를 위해 건배를 제의했고 시진핑 주석은 중국 민족의 부흥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병행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엔 루비오 미 국무장관,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을 비롯해 머스크와 젠슨 황 등 미국 재계 인사들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번 정상회담 내용을 대서 특필했습니다. 특히 양국 정상이 건설적 전략 안정관계를 새로운 미중관계 기조로 삼는 데 동의했다는 점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후 미국 귀국길에 오릅니다. 그 전에 미중 양국이 최종 합의나 공동 발표문을 낼 수 있을 것인지도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동행한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시진핑 주석이 자신에게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도움을 줄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란 문제에서 중국의 도움을 받고 대만 문제는 물러서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는데 미 국무장관은 관련 정책에 변함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워싱턴 김성수 특파원입니다.
3: 미중 정상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이란 핵무기 불허에 합의했던 백악관 발표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을 통해 회담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폭스뉴스가 사전 공개한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원한다며 통행료가 부과되는 걸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미국 이란 간 합의를 원한다고 했다며 이란에 군사 장비를 주지 않을 거라 했다고도 했습니다. 이란의 영향력을 가진 중국이 협상 주요 쟁점에서 미국과 뜻을 같이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걸로 분석됩니다. 성공적인 회담임을 부각하며 중국이 보잉 737 항공기 200대, 미국산 대두와 석유 등도 사기로 약속했다고도 했습니다. 이란 문제에 힘을 얻고 대만 문제에 대해선 미국이 물러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데 방중에 동행한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국의 대만 정책에 변경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만을 상대로 한 무기 판매를 놓고는 주요 의제가 되지 않았다며 다소 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시 주석이 대만 문제를 잘 처리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언급한 만큼 적어도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파는 걸 미루란 요구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1: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이 오늘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종합특검은 당초 예산보다 3배가 넘는 돈을 쓰는 과정에서 김 전 실장이 주도해 정부 부처 예산을 불법으로 끌어다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4: 2차 종합특검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대통령 관저 공사를 무자격 업체 21g이 맡게 된 배경을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이 객관적 근거가 없이 과도하게 책정된 공사비를 승인하고 이를 메우기 위해 불법적인 예산 전용까지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관저 이전에 사용할 수 없는 행정안전부 예산까지 활용해 당초 예상보다 3배

0: 차라리 인사 조치를 해달라며 예산 사용에 반대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이 같은 예산 전용 배경에 김건희 여사의 개입이나 압력이 있었는지를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특검팀은 이미 김 여사가 관저공사 관련 고가의 선물을 추가로 받은 정황을 포착해 대가성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 수사 땐 김 여사가 21g 측으로부터 디올 의류를 받은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한편 종합특검은 이날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직후 우방국의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며 내란을 도왔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종합특검은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에게도 오는 26일 1차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1: 6.3 지방선거를 19일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서 네거티브 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과 함께 민주당 후보들이 함량 미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이수민 기자입니다.
2: 전국을 순회 중인 민주당 지도부 이번엔 1박 2일 일정으로 제주도를 찾았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윤어게인 공천에 이어 선거운동마저 남탓으로 도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정책과 비전, 인물, 소통, 양심이 없는 오무 선대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세에 대해선 가짜뉴스를 쏟아내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회에서 중앙선대위 회의를 연 국민의힘은 오늘도 정부 부동산 정책 때리기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며 문재인 시즌2인 줄 알았는데 뉴이 제명은 더 끔찍하다고 했습니다. 지방선거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 후보들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며 실력 없는 이재명 키드라거나 갑질 폭행이 드러난 후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진보당은 울산시장을 포함해 울산과 부산 일부 지역 후보 단일화 진행을 합의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1: 미중 정상회담 의제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포함된 걸로 전해진 가운데 러시아가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해 우크라이나를 맹폭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미중 정상에게 보란 듯 자국을 공격한 거라고 주장했는데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도 조만간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를린 송영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3: 현지 시각 13일 새벽부터 다음 날까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을 드론과 미사일로 타격했습니다. 어린이 등 최소 13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도주의 임무 중이던 유엔 차량도 표적이 됐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자국 내 민간 시설을 공격한 데 대한 대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대규모 공격은 사흘간의 휴전이 끝난 후 미러 정상이 종전 가능성을 거론한 직후 단행됐습니다. 하지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동시에 러시아가 대규모 공격을 감행한 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치적 분위기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의도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조만간 중국을 방문할 거라며 구체적인 일정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푸틴 대통령의 5월 방중 가능성을 전하면서 중국이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을 같은 달 맞이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크렘린궁은 미국만이 중재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 종전 협상 과정에 유럽의 개입을 경계하면서 중국의 협조를 요청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1: 벌써 한여름이라도 된 듯 이른 더위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서쪽 지역은 어제보다 더 뜨겁겠고 주말에는 남부지방의 기온도 34도까지 치솟을 거란 예보입니다. 김민경 기상전문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 연일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한 데 이어 오늘은 오전부터 이미 30도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더 높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 32도, 대전과 전주도 31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예년에 7월 하순 이후에나 볼 법한 고온 현상입니다. 연일 땡볕이 지면을 달구는 데다 동풍이 불어와

0: 수도권 등 백두대간 서쪽 지역의 기온을 더욱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 더위의 기세는 주말 사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내일부터는 남부지방도 30도를 웃돌겠고 특히 일요일인 모레는 33도 안팎까지 치솟는 곳이 많겠습니다.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내일부터 사흘간 33도를 웃돌겠고 특히 모레는 34도까지 치솟을 거로 예보됐습니다. 야외 활동이 많은 5월에 이상 고온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습도가 높지 않더라도 일사병 등 고체온증 위험이 높습니다. 볕이 강한 낮 시간 노약자나 어린이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삼가고 외출할 땐 양산 등으로 햇볕을 차단하는 게 좋습니다. 고온 현상은 다음 주에나 차츰 누그러질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1: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19일과 20일 1박 2일 동안 이 대통령의 고향인 경상북도 안동을 방문합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오늘 올해 1월 이 대통령의 일본 나라 방문 이후 약 4개월 만에 다카이치 총리가 안동 방문으로 화답함으로써 한일 양국은 처음으로 정상 간 상호 고향 방문을 실현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오는 19일 소인수 확대 정상회담을 차례로 열고 공동 언론 발표를 진행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세계 경제가 부정적 시나리오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미중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줄리 코젝 IMF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세계 2대 경제대국이 최고위급에서 소통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며 무역 긴장을 완화하고 불확실성을 줄이는 모든 조치는 양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IMF는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글로벌 공급망 혼란이 이어지면서 경제 상황 평가가 더 비관적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도체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지난달 수출 물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4월 수출입 물가 지수 및 무역 지수 잠정치에서 수출 물가는 전월 대비 7.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40.8% 올랐는데 이는 57.8% 올랐던 1998년 3월 이후 28년 1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수입 물가는 전월 대비 2.3%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 사측이 노조가 요구한 성과급 제도 투명화 방안과 제도화 방안에 대해서 이미 제시했다며 대화를 촉구하는 공문을 오늘 노조에 발송했습니다. 노사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이번 주말 다시 협상 테이블이 열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오전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지부에 보낸 공문에서 회사는 지난 3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에서 기존 초과이익 성과급 제도는 재원을 영업이익 10%와 경제적 부가가치 중 선택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포함해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을 단기에 공급해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제고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잘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또 상반기 중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점검 체계를 개선해 금융회사 자체 점검 대상을 법인으로까지 확대하고 모든 주택담보대출 소액 대출까지 촘촘히 점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2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며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배우 손승원 씨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손 씨의 음주운전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 동안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손 씨는 2018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또다시 면허 취소 수준 상태로 사고를 낸 바 있습니다. 치매를 앓는 70대 노인을 포함한 일가족 3명이 이웃집 개에게 물려 다쳤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이웃집 개로부터 70대 남성이 목 부위를 물려 크게 다쳤고 이 남성을 구하려던 40대 딸과 10대 손녀도 팔을 물렸습니다. 70대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고 딸과 손녀는 응급처치 뒤에 귀가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이 내일 오후 4시 서울 광화문 KT빌딩 온마당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할 최종 명단을 발표합니다. 최종 명단에 들 선수들은 지난 3월 유럽원정 A매치 명단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최근 좋은 경기력을 선보이는 이승우 선수를 포함해 일부가 깜짝 발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내 금융권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품에 안으며 시장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국내 법 제도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이른바 클래리티 법안을 초당적 지지 속에 통과시켰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흐름에 맞춰 하나금융그룹은 오늘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의 지분 약 1조 원어치를 인수하며 은행 가상자산 동맹의 시작을 알렸지만 디지털 자산기본법 등이 여전히 국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는 등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현대차가 최근 러시아 당국에 자동차 관련 상표를 새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스통신은 현지 시간 14일 2022년 러시아에서 철수했던 현대차가 두 개 상표를 러시아에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엘란트라와 현대마이티 두 가지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3월엔 삼성전자가 텔레비전 시스템 등 관련 상표 12건을, 이달 들어 LG전자가 텔레비전 및 인공지능 관련 11건을 각각 출원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당분간 러시아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재개하지 않더라도 기존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상표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질병관리청이 내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 260개 보건소와 함께 2026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진행합니다. 올해는 전국 19살 이상 성인 23만 명을 대상으로 모두 17개 영역에 168개 문항으로 건강상태를 살핍니다. 흡연이나 음주 등 건강 행태와 만성질환 유병, 보건기관 및 의료 이용 등에 대한 지역 단위 건강 통계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콘텐츠 이용과 거래 등을 둘러싼 분쟁이 10년 새 3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정부가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 규모와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선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원 수를 기존 30명에서 49명으로 늘리고 직권조정제도와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을 위해서 법조계 인력 24명도 위촉했습니다. 직권조정은 당사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조정 예정가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로보틱스 신기술이 일상 속으로 들어오면서 개인정보 관련 규제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로봇 연구 현장을 찾아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 경기도 현대자동차 의왕연구소를 찾아 로보틱스 기술 시연을 참관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로봇이 카메라로 수집하는 영상정보 처리 과정과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28.7도입니다. 이규봉이었습니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KBS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유린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인구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시죠? 전 세계가 주목했던 세기의 단판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의 여파가 심상치 않은데요. 뉴욕 증시는 훌쩍 뛰어올랐고 치솟던 국제유가도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우리

0: 코스피엔 어떤 바람이 불었을까요? 잠시 뒤에 경제인사이트 픽코너에서 알아보겠습니다. 6.3 지방선거 딱 19일 남았습니다. 오늘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는데요. 격전지마다 민심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여론의 좌표 코너에서 짚어보고요. 지방선거 광역단체 후보들의 또 평균 재산과 체납 기록, 군 복무, 전과 기록이 공개됐습니다. 여의도 현미경 코너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15일 바로 스승의 날인데요. 예전에는 스승의 날 하면 학교 선생님 찾아뵙는 게 당연했는데 요즘 좀 세상이 변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변치 않는 게 하나 있죠. 바로 우리 인생의 고비마다 이정표가 되어주신 분들에 대한 마음일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의 나를 만든 내 인생의 진짜 스승은 누군가요? 엄했던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도 좋고요. 또 사회 초년생 시절 일 못한다고 혼내면서도 소주 한 잔 사주던 직장 선배 혹은 또 나의 어린 자녀들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여러분을 성장하게 만든 사람 그리고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는 한마디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문자 중에 추첨해서 주유권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오르는 기름값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의 기름통과 입맛을 채워드립니다. 5월 15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시작합니다.
1: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0: 뉴스는 많지만 내 지갑에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경제인사이트 100 임선우 뉴스캐스터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네.
0: 오늘 코스피가 8,000 잠깐 넘었더라고요.
2: 네, 뚫었습니다.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코스피가 7,000피 달성한 지 7거래일 만에 사상 처음으로 8,000선 고지를 밟았습니다. 테이블에 마주 앉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양국 간 협력 의지를 드러내면서 투심이 살아났고 간밤 뉴욕 증시 일제히 오르면서 국내 증시도 상승 압력 받았는데요. 다만 오래 버티지는 못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 특히 외국인 매도세가 쏟아지면서 상승폭 모두 반납하고 현재는 하락 반전하면서 마이너스 3.5% 7,700 밑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전례 없는 급등세에 과열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하나 둘 나오면서 공포지수도 덩달아 크게 오르고 있는데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연내 만피 돌파까지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연거푸 털어내는 현재 흐름을 셀코리아로 보긴 어렵다 말하고 있는데요. 구조적으로 MSCI 지수 등을 추종하는 이 글로벌 펀드들의 리밸런싱 영향을 지목하고 있는데 펀드들은 국가별 편입 비중 한도가 있기 때문에 몸집이 급격히 커지면 기계적으로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또 단기간에 크게 코스피가 올랐지만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이 7, 8배 수준이라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 달리는 말에서 내리지 마라 말할 만큼 우려보다는 기대가 더 큰 분위기입니다. 네.
0: 얘기한 대로 오전에 이제 8,000포인트를 찍었고요. 지금은 7,695.00 그래서 조금 하락한 상태입니다. 확실히 이제 어제 오늘 열리고 있는 미중 정상회담이 시장에 영향을 줬죠.
2: 그렇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도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기술주 투심 살아나면서 일제히 상승 마감했는데요. S&P 500과 나스닥 또다시 사상 최고치 찍었고요. 다우지수 간만에 5만 선을 되찾아오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경제협력 의지를 재확인한 점이 촉매제가 된 모습인데 뒤늦게 방중 일정에 합류한 젠슨 황 엔비디아 CEO도 히든카드 역할을 톡톡히 해줬습니다. 이례적으로 정상회담 자리까지 함께 하는가 하면 직접 얼굴을 맞댄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문이 갈수록 더 크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우호적인 메시지 던지면서 예. 수년째 틀어막힌 수출길이 다시 트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커졌고 훈풍은 시장 전반에 번졌습니다.
0: 네, 유가도 좀 살펴볼까요?
2: 네, 널뛰던 국제 유가도 회담 지켜보면서 보합권 $105에 마감했습니다. 지금 정부가 최고 가격제를 몇 달째 이어오면서 기름값 억누르고 있잖아요. 국제 유가가 최소 $100 아래로는 떨어져야 해제를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인데 당장 기름값을 붙들고 있다곤 하지만 정유사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만큼 더 큰 청구서가 날아오기 전에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0: 우리 반도체가 호황인 가운데 한 가지 걱정은 이제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네.

0: 이게 뭐 정부에서 긴급 조정권이 발동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1: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없어서인지 정부도 그간 신중했던 이 파업을 강제로 막는 긴급 조정까지도 처음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우선 중노위가 사후 조정을 내일 재개하자 공식 요청을 했고 사측도 직접 대화를 나누자 노조에 공문을 보낸 상황입니다. 다만 노조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인지라 회사 측은 대화의 문은 열어두면서도 파업에 대비한 조치에도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감산을 준비하는 비상관리체제에 돌입했는데 업계에선 최악의 경우 제조공정 전면 중단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이 손실 규모가 10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세계 공급망에서 지켜온 우위를 자칫 중국 업체들에게 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0: 계란값이 비싸다는 이야기 한참 우리가 했잖아요.
1: 네네.
0: 이게 조사해보니까 또 찜찜한 구석이 있었네요. 네,
1: 왜 이렇게 값이 안 떨어지나 공정위가 한번 들여다봤더니요. 산란계협회가 지난 3년 동안 사실상 계란 산지가격 기준을 결정해온 게 드러났습니다. 대놓고 왕란은 얼마, 특란은 얼마 이렇게 정해서 농가에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산지가격이 오르면 결국 도소매 가격도 도미노처럼 오를 수밖에 없어서 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챙긴 돈만 이 산란계 농가 평균 수익이 육계 돼지 농가와 비교했을 때 최대 10배까지도 많은 3억 7천만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0: 네.
1: 결국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5억 9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0: 자, 그리고 KTX와 SRT가 오늘부터 이제 통합 운행을 실시합니다. 어떤 내용인지요?
1: 네, KTX와 SRT가 한 몸으로 호남선과 경부선 등 일부 구간을 이어진 채 달리게 되는데요. 오늘부터 통합 운행을 시범적으로 실시합니다. 중년 운행 도입으로 열차 좌석은 일부 구간의 경우 최대 2배까지도 늘어나고요. 또 비용도 해당 열차는 KTX와 SRT 운임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수서역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KTX 운임이 약 10% 정도 할인 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청년 미래적금이 다음 달에 출시됩니다. 이게 얼마나 모을 수 있는 거예요?
1: 네, 월 50만 원씩 3년간 부으면 최대 2,200만 원까지 저축이 됩니다. 기존 청년도약 계좌가 5년짜리였다면 이건 3년으로 줄여서 기간 부담을 낮춘 게 특징인데 매달 돈을 넣으면 정부가 기여금을 같이 얹어주는 방식이고요. 여기 이자도 붙고 이 이자에 붙는 이자 소득세도 면제해 줍니다. 수익률로 보면 일반형은 약 13%, 우대형은 최대 20% 가까이 될 만큼 빠듯한 매일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목돈 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이게 이제 뭐 가입 기준도 있을 테고 또 소득 조건도 있을 건데요.
1: 네, 일단 이름처럼 나이 기준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이고요.
0: 네.
1: 소득 조건 있으니까 또 잘 따져보셔야 하고 또 중요한 건 청년 도약 계좌에 가입한 분들은 이제 갈아탈 수가 있는데 이게 올해 6월에 딱 한 번만 가능하거든요. 그간 받은 정부 지원금과 세금 혜택도 그대로 인정이 되는데 이때를 놓치면 이후에는 갈아탈 수 없고 또 두 상품을 동시에 가입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 잘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0: 네. 정부가 최근 대국민 창업 오디션을 열었습니다. 접수는 오늘까지라고요?
1: 네. 앞서 정부가 국가 창업 시대를 열기 위한 첫 걸음으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개시했죠.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는 소식에 누적 신청자만 3만 명을 넘길 만큼 특히 청년들의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접수가 오늘까지라고 합니다. 저희 세모전 가족분들 중에서도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다 하면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 계시면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얼른 신청해보시고 후기 꼭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0: 네. 끝으로 장바구니 부담을 좀 덜어드릴 소식 전해주시죠.
1: 네, 먹거리 부담 참 큰 요즘인데 정부가 가격 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22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고등어와 오징어, 갈치, 명태 같은 생선 4종의 비축 물량 8천 톤을 이달 안에 시장에 풀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돼지고기도 공급을 늘리고 닭고기에는 할당 관세도 추진하는가 하면 비교적 저렴한 단기 비육 한우 할인 판매도 나섰는데요. 사육 기간을 줄인 한우를 말하는데 키우는 돈이 덜 들어가다 보니까 소비자 가격도 일반 한우보다 최대 40% 넘게 저렴하다고 합니다. 가벼워진 지갑 사정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0: 네. 경제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오늘 스승의 날 맞아서 지금의 나를 만든 내 인생의 진짜 스승은 누구인지요? 여쭤봤습니다. 4423번님께서 지금은 돌아가신 국민학교 1학년 담임선생님 늘 생각합니다.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어린 제게 큰 자신감을 주셨어요. 서명희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편히 계시죠? 하고 문자 주셨고요. 1056님 제 아이들입니다. 인생의 거울이 자녀라고 하죠. 제 아이들의 본보기란 생각에 정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이들도 착하고 어른 공경도 할 줄 안답니다 하셨고요. 2517님 가수 신해철이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학교에서 배운 그 어떤 것보다 그의 모든 노래가 제가 바라는 삶의 나침판이 되어주었습니다 하셨고요. 0389님은 참 가르침의 스승 왕정희 선생님 1990년 과천여고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이셨다면서 그립습니다 하면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2748님께서는 소중한 나의 딸 효린이요. 중학교 2학년 사춘기라는 거친 파도를 함께 넘으며 오히려 엄마인 내가 감정을 다스리는 법과 기다림의 미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노하우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셨는데요. 중2병 어찌 이걸 또 극복해 저희 둘째도 중인데 네, 같이 고민해보죠. 뭐, 네. 문자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듣고 계신 시각 12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듣겠습니다.
2: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곳곳에 더딘 흐름은 있지만 전반적인 소통은 괜찮습니다. 돌발 상황으로 정체 생긴 곳들이 있어 참고는 하셔야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양재에서 반포까지 꾸준히 밀리고요. 반대 한남에서 반포 쪽으로 차 간격 좁혀 지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 강일에서 남양주요금소까지는 7km 정도 밀립니다. 광주대구고속도로 광주 방향 논공휴게소에서 고령분기점 사이로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영향받아 뒤쪽 2km 정도 막히고 있고요. 더 지나 해인사에서 거창휴게소 쪽으로도 2차로 막고 터널 보수 작업 이어집니다. 여파로 해인사 나들목 일대 5km 정도 지나기 어렵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7원 분기점 부근에선 앞시간 사고가 났고요. 지금 갓길에서 처리 작업 이어집니다. 동광양 부근에도 버스 관련 사고 있습니다. 지금 1, 2차로 2개 차로에 걸쳐서 처리 작업 이어지고 있는데 일대로 다소 혼잡합니다. 2차 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박수정이었습니다.
3: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4: 여론조사로 읽는 민심의 바로미터 민심 직설 여론의 좌표
5: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0: 여론조사로 지금 이 순간의 민심을 좌표 위에 정확히 찍어보는 시간입니다. 여론의 좌표, 민심 방향 읽어주실 두 분입니다. 윤희웅 오피니언스 대표,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6: 안녕하십니까.
0: 네. 자, 오늘 발표된 갤럽 조사부터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김 대표님?
7: 예,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61% 나왔습니다. 예, 지난주 대비 이제 3%포인트 하락했는데요. 2주 전인데요. 2주 전 대비해서 3%포인트 하락했고요. 그리고 그 직전 조사 대비해서도 일부 하락이 돼서 전체 최근에 6%포인트, 총 6%포인트 하락이 됐습니다.
0: 네. 그동안은 쭉 60% 후반대를 유지해 왔었는데 이번 조사는 조금 떨어진 편이네요.
7: 예, 조금 떨어져서 3%포인트면 오차범위 이내의 하락이기 때문에 네. 뚜렷한 하락세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67, 64, 60, 61 이런 식으로 3%, 3% 하락을 해서 전체 3주 동안 6%포인트 하락이 되다 보니까 이제 하락세를 보이나라고 하는데 이건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 오차범위 이내에 딱 걸린 건데요. 네. 오차범위를 벗어나서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일지는 다음 주까지 가봐야 되겠고요. 부정평가는 2주 전 대비 2%포인트 상승해서 28입니다. 예, 그래서 요 경우도 30을 넘는지는 한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윤 대표님 긍정 요소와 네. 부정 요소는 뭐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6: 예, 그래서 긍정 평가한 분들한테 이제 어떤 게 잘한 것이냐 그 이유를 물었는데요. 가장 높게 나오는 것은 경제와 민생입니다. 그래서 네. 아마도 최근 이제 코스피가 계속 이제 상승하고 있는 흐름들 그것들을 이제 경제 관련한 부분들이라고 해서 평가하고 있는 흐름들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눈에 띄는 것은 이제 부정평가 하신 분들한테 부정평가 이유 질문을 네. 했는데 거기에 이제 두 번째로 좀 나타났는데요. 도덕성 문제 또는 본인 재판 회피 이제 요 부분이 예, 그 전에 비해서 한 5%포인트 늘어나서 이제 10%로 이제 공동 1위를 했거든요.

0: 11명을 한국갤럽이 전화조사원 인터뷰한 결과입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자, 이제 지방선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19일 남았는데요. 접전 양상이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먼저 좀 전체적인 판세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1: 네.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한 2, 3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압도적인 여당의 우세. 그래서 이제 압승이 거의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접전지들이 좀 생겨나는데 그것이 영남권 중심으로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전국적 현상이라고 단정하기는 힘든데 영남권에서는 두 자릿수 이상 격차났던 것들이 최근에 대부분 한 자릿수 또는 오차범위 내로 접어드는 접전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것을 두고 이유가 무엇인가 했을 때 첫 번째로는 어쨌든 선거가 다가오게 되면서 좀 약간 이완되어 있던 보수층들이 야당에 대한 지지 표출로 야당 후보에 대한 지지 표출이 모아지는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인 부분도 있겠고 방금 전 대통령 평가에서도 말씀드렸던 이른바 조작해소 특검 관련한 이슈가 실제로 그것은 이제 뭐 유예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논란은 되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이 이른바 보수층 결집의 뭐 뗄감 같은 역할을 일정 부분 하게 되면서 양당 후보 간 격차가 좀 줄어드는 양상이 영남권 중심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0: 김봉신 대표님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2: 예. 그 조금 전에 이제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 중에 공소취소 특검법 발의가 5%로 처음 등장했는데 네. 5%로 등장한 게 이게 약하지가 않죠. 꽤 있죠. 그래서 공소취소 특검과 관련돼서 지금 여론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결합조사에서 조작수사 기소 특검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줘야 되느냐 특검에 근데 네. 부여해서는 안 된다가 44 부여해야 된다가 27인데 이게 대부분의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반영이 되고 있어서 방금 뭐 윤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격전지 영남권 전체가 격전지화되면서 경북을 빼고요. 그러면서 민주당이 거기에서 상당히 크게 약진할 걸로 이렇게 봤었는데 지금은 수도권이나 이제 그 충청 그리고 강원까지는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지만 영남에서는 보수의 결집이 어느 정도 눈에 띄고 있고요. 다만 보수의 결집이 한 40% 지지도로 따졌을 때 40% 내외로 나타난다는 건 예전으로 따지면 보수의 결집이 만약에 세다 그러면 65가 넘어가고요. 네네. 65, 70이 되고 어느 정도 나타난다 하더라도 50, 55. 뭐 이 정도는 나타났거든요. 네. 그럼 지금도 그러면 아직 보수가 더 결집할 게 여지가 남아있는 건지 아니면은 보수의 결집이 이게 최대치인지 라고 그게 이제 다음 주 정도에는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그렇게 따지면은 다음 주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대격돌이 시작이 될 곳이 바로 영남권인 것 같습니다.
0: 네. 자, 그럼 서울부터 차례차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은 지금 어떤 형세입니까?
1: 예, 뉴스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지난 9일 10일 양일간 서울시민 802명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를 했는데요. 이 조사에서 서울시장 누굴 지지하는지 질문을 했는데 민주당 정원호 후보 46%,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38%로 두 후보 간 격차는 8%포인트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차범위 살짝 벗어나긴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동일한 조사기관이 의뢰기관은 이제 세계일보였는데 그 한 달 전 조사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정원호 52, 오세훈 37로 15%포인트 차이였었거든요. 네. 그때에 비하면 이제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으니까 뭐 서울은 영남만큼 이제 접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서울도 어쨌든 격차가 일정 부분 줄어드는 현상들이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0: 네. 그 어제 발표된 또 다른 조사를 보면은 오세훈 후보가 또 정원 후보를 오차 범위 내에서 따라잡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2: 예, 예. CBS가 한국 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를 해서요. 12, 13일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1,002명 조사를 했는데요. 이 조사는 ARS 조사입니다. 여기에서는 결과가 약간 좀 다른데요. 오세훈 후보가 39.8이니까 거의 그러니까 40% 선에 거의 닿았다고 봐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정원호 후보가 44.9, 45 정도죠. 그래서 한 5%포인트 격차, 오차범위 내에서 거의 붙었습니다. 네. 이런 결과를 보게 될 것 같으면, 이건 이제 ARS라고 말씀드렸는데요. ARS 조사는 이제 정치 관심이 많고 관여도가 있는 그런 분들이 확 이제 몰리는 그런 조사가 될 텐데요. 이 조사에서 좀 더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만을 따지고 본다면 그러면 5%포인트 격차, 오차범위 내에서 초박빙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소개해드린 그 한국갤럽 조사 있지 않습니까? 네.

0: 그 경우에는 이게 나와 있어요. 다른 문항 중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조작기소 특검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되느냐. 이게 적절하다 31 적절하지 않다가 49입니다. 서울 여론이요.
1: 네.
0: 그러면은 지금 격차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또 ARS에서는 더 줄어들었다. 뭐 이런 것들 중에서는 그 영향 요인 중에서는 바로 이 문제가 일부 있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이어서 부산 가볼 텐데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그리고 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맞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곳 여론은 어떻습니까?
2: 예, 뉴스원 의뢰로 한국갤럽이 10일 11일 양일간 부산 시민 801명 대상으로 가상번호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민주당 전재수 43, 국민의힘 박형준 41. 2%포인트 차이니까 완전히 오차범위 내여서 어디가 앞선다 어디가 뒤선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조사에서는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서 영남 지역을 더 이렇게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시간이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격차가 줄어들고 있네요. 네,
2: 왜냐하면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보수세가 강하다고 하면은 뭐 그 지역의 유권자들의 절반 이상이 이제 보수 정서에 가깝거나 우호적일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1: 네.
2: 지금까지 많은 조사들을 보게 되면 보수 정당을 대표하는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정당인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서 지지하는 비율이 30% 초반대. 뭐 30% 중반대 요 정도 그쳤던 것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것들이 뭐 40%대 이렇게 올라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아까 우리 김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보수층이 완벽하게 이제 결집됐다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동안 너무 이제 좀 허물어져 있던 상황인 것이니까 그것이 상당히 좀 회복이 일정 부분 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런데 이제 여기 조사에서는 이 경남 있지 않습니까? 전재수 43, 박형준 40. 네. 아, 예, 부산 전재수 43, 박형준 41에서 2%포인트 격차인데요.
1: 네.
0: 투표를 반드시 하겠다. 아, 꼭 하겠다. 이런 분들 중에서는 적극 투표 의향이신 분들은 49대 42로 7%포인트 격차입니다. 여기서도 물론 이제 이 정도 격차도 오차범위 이내는 맞는데
1: 네.
0: 적극 투표 의향이 있는 분들은 그들 중에서는 약간 더 벌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이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박형준 후보가 완전히 앞설려면
1: 네.
0: 그러면 적극 투표 의향자 중에서 먼저 붙거나 앞서는 결과가 한 번쯤 나와줘야 그래야 이제 앞선다라고는 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아직은 격차가 극히 미세하지만 박형준 후보가 완전히 앞섰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뭐 예 무리입니다.
2: 그러니까 이거 네. 같은 경우에는 보수층들이 영남 중심으로 해서 결집이 1차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결집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복원 뭐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텐데 완벽한 결집이라고 할 수 없는 건 바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표를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도 함께 높아져야 되는데
1: 네.
2: 아직 보수층에서는 또는 야당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층에서는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이제 여권 성향층에 비해서는 아직 회복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선 격차가 좀 더 커지는 현상들이 아직 유지되고 있거든요.
1: 예.
2: 그래서 이후에 이런 현상까지 복원이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격차 유지될 것인지 중요한 관건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그 적극 투표층이라는 것도 이 진보와 보수의 그 성향이 드러나는 뭐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까?
0: 투표의 적극성을 갖느냐 안 갖느냐는 진보 보수라기보다는 이제 그 시기에 여당 야당에 이제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좀 분노 게이지가 높은 그런 쪽에서
1: 네.
0: 투표를 좀 더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같으면은 그러니까 여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방금 윤소영님 말씀 주셨는데 여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선거에서는 조금 더 적극 투표하겠다라는 의향이 많습니다.
2: 그래서 그거는 아마도 이제 여권 성향층이 활성화됐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1: 네.
2: 반대로 어쨌든 야권 성향층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이제 불법 개혁, 그다음에 탄핵 뭐 이런 것들이 이어져 온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우리
1: 실망과
2: 이런 이제 저작권이 표현이냐면 투표할 맛이 안 난다 이제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직 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복원 여부를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 네.
2: 선거 결과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1: 네. 자 그럼 부산 옆으로 가보죠. 여기는 이제 국민의힘 박완수 현 지사와 민주당 김경수 또 전 지사와의 이제 맞대결인데 경남지사 민심은 어떻게 갈리고 있습니까?
0: 예예. 뉴스원이 의뢰를 한국갤럽이 지난 11일 12일 조사를 했습니다. 804명을 전화면접으로 냈는데요. 역시 가상번호를 활용했습니다. 요 경우에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 그래서 7%포인트가 넘어가야 우세한 건데요.
1: 네.
0: 그런데 결과를 봤더니 김경수 전 지사가 45, 박완수 현 지사가 38 나왔습니다.
1: 네. 그럼 딱 7% 차이네요. 딱
0: 7%가 오차범위에 딱 걸렸습니다. 이 경우에는 오차범위 이내라고는 해석을 하는데 딱 걸려 있으니까 이게 참 애매합니다.
1: 네. 자, 그러면은 또 초미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대구는 어떤가요? 김부겸 민주당 후보,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2: 예, 뉴스한 의뢰로 한국갤럽이 9일 10일 양일간 대구 시민 803명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 조사를 했는데요. 이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 44,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41, 네. 3%포인트 격차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두 자릿수 이상 격차 많이 났었는데 지금 오차 범위 내로 좁혀진 양상이 대구시장 선거조사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이 대구시장 선거는 끝까지 긴장을 놓칠 수 없다는 얘기가 이런 거군요.
2: 네, 물론 네. 민주당 쪽에서 의미부여를 하자면 과거의 정상적인 시기 때는 뭐 어떤 진보와 보수의 보수와 진보의 대결 구도가 한 7대 3 정도 됐던 곳이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팽팽한 상황이니까 이것도 예전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한 달 전 그런 상황에 비해서는 접전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쪽이 유리하다 이길 것이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울산시장은 그 진보 진영 후보들이 이제 단일화에 합의를 한 거죠. 뭐 단일화가 된 것이 아니고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서 단일화를 하겠다는 거죠.
2: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네. 보게 되면 여기에는 왜 단일화가 이제 광역 중에서는 거의 유일한데요. 지금 이 지역이 이제 노동자들이 많이 있는 것이니까 진보당 후보가 김종원 후보인데요. 조사를 해보게 되면 10% 중반대를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상당히 의미 있는 수준인데 그러니까 이제 여권층 진보 진영에서는 단일화를 해야지만 안정적인 승리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화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단일화를 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한 상황이고 아마 지금 뭐 설계 등계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아마 한 명의 후보가 정해지게 돼서 보수 후보와 대결하게 되는데 보수 진영에서도 사실은 지금 김두겸 현 시장 이제 후보가 있거든요. 국민의힘. 네. 그런데 이전에 있었던 이제 박맹우 삼선 시장을 했던 울산 시장이 있었던 후보가 무소속으로 아직 있는 상황이어서 거기도 단일화 여부가 될지 여부도 주목되는 현상이라고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0: 그래서 이게 한국방송 그러니까 KBS 울산과 울산매일신문 의뢰로 공정위 4일 5일 조사한 ARS 조사에 따르면은 여기에서는 김상욱 32.9, 김두겸 37.1입니다. 그런데 네. 지금 말씀 주신 진보당의 김종은 후보가 14.2니까 이게 김상욱 후보와 단일화를 해서 합쳐지면 시너지가 발휘되는 정도가 되면은 김두겸 후보하고 대등하거나 조금 더 높은 지지도를 얻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단일화가 결과가 발표되는 건 20일 전이라고 하는데 기표용지 그러니까 투표용지에 두 후보 이름이 다 들어가는 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는 못했습니다. 네. 만약에 투표용지가 먼저 인쇄가 되면 단일화를 하더라도 두 후보 이름이 다 들어가서 일부 표가 이제 무효화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고요.
1: 그렇겠네요.
0: 예. 그런데 이제 오늘 발표되는 걸로 봐서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울산 시내에 광역시 내에 기초 구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기초 자치 구들은 이게 보니까 여론조사 방식을 하지 않고 바로 단일화를 하는 그러니까 서로서로 이쪽은 이쪽으로 단일화하고 이렇게 두 개는 민주당 하나는 진보당 이런 기사도 좀 떴거든요.
1: 네네.
0: 그렇게 따진다면 그러면은 단일화 후에 조금 더 힘을 모아서 서로 하기에는 좋은 조건으로 단일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이기는 합니다.
1: 네. 자 이번에 재보궐선거도 여러 군데에서 치러지는데요. 특히 관심이 모아지는 지역이 부산 북구갑입니다. 민주당 하정우, 국민의힘 박민식,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3파전인데 지금 누가 앞서고 있습니까? 여전히 하정우 후보입니까?
2: 네. 뉴스원이 한국갤럽 의뢰에서 12일 13일 양일간 북갑에 있는 선거구 주민들 508명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민주당 하정우 39%, 무소속 한동훈 29%,
1: 네.
2: 국민의힘 박민식 21%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 조사에서 보수 후보를 한 명으로 상정한 가상 양자 대결도 했는데요. 하정우 50, 박민식 37. 또 하정우 46, 한동훈 40 이렇게 나와서 박민식 후보일 때보다는 한동훈 후보일 때 약간 격차가 수치상 좀 줄어드는 양상이 보이긴 했습니다. 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 대결에서도 하정우 후보가 수치상 이제 우세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여기서는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최대한 합쳐질 것인지 뭐 이런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단일화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삼자구도에서는 뭐 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상당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뭐 아무래도 이 저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단일화를 할 것인가가 관건일 것 같은데.
2: 네, 맞습니다.
1: 여기에 대해서는 김복시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0: 단일화는 일단은 그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는 여론 자체는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일화까지 가려고 하면 국민의힘 중앙당 지도부의 의견도 필요하고요. 박민식 후보도 결심을 해야 되고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오히려 단일화에 좀 적극적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봐서는 단일화가 쉽지 않은 거는 역시 지도부의 의견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만약에 단일화를 하자라고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이 여론조사를 하려면 지금 가상권으로 신청하면 25일 정도의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많이 늦어지죠. 그러면 기표용지에는 두 후보 이름이 다 들어간다 치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무효표 발생 가능성도 일부 있어서 두 후보가 단일화를 통해서 얻는 효익이 더 커야 될 텐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돼서 지금은 단일화 성사 여부는 좀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1: 네. 자, 경기 평택을 상황 좀 보겠습니다. 아, 예. 여기도 지금 후보들이 많죠.
2: 네, 그렇습니다. 다섯 명의 후보가 의미 있는 지지를 보이는 곳인데요. 뉴스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12일, 13일 평택 거주 주민 501명을 대상으로 앞에 말씀드렸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이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29, 조국혁신당 조국 24, 국민의힘 유희동 20,
1: 네.
2: 자유와 혁신 황교안 8, 진보당 김재현 4.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치상 오차 범위 내이긴 합니다만은 민주당의 김용남 후보가 조국 후보보다 5%포인트 수치니까 이제 높게 나온 상황이고 또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는 보수 진영에서 황교안 후보와 지지율이 나눠가지게 되면서 20%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네. 자, 오늘 여론조사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 유니움 오피니언스 대표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네.
1: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존 레전드의 All of Me 보내드리면서 1시 2부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말 달인 도전 1단계 문제로 두 표현 중에 맞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먼저 머리끄덩이를 잡히다와 머리끄댕이를 잡히다 중 맞는 표현은 어느 것일까요? 이때는 머리끄덩이가 맞습니다. 머리카락을 한 대

뭉친 끝을 가리켜 머리끄덩이라고 하는데요. 발음을 편하게 하려고 끄덩이를 끄댕이라고 할 때가 있지만 이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강물이 용용히 흐른다와 강물이 용용히 흐른다 중에 어느 것이 맞는 표현일까요? 여기서는 용용히가 맞습니다. 이것은 질펀히 흐를 용자를 쓰는 것으로 흐르는 모양이 조용하고 질펀하게 라는 뜻입니다. 용용하게 흐르는 강과 같이 형용사 용용하다를 써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꼬라박다와 머리를 꼴아박다 중에 맞는 것은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꼬라박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머리를 꼬라박다나 자전거를 시궁창에 꼬라박았다 같이 쓰는 경우엔 거꾸로 내리박다라는 뜻이고 장사 미천을 노름에 다 꼬라박고 빈털터리가 되었다 같이 쓰면 이때는 돈 따위를 어떤 일에 헛되이 써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토론 좋아하세요?
1: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2: 재미없다는 편견도 맞는데
0: 토론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설명이 좀 친절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하면 맨날 똑같은 소리거든요.
0: 어렵게만 느껴지는 토론 사라져야 할까요?
4: 그럼에도 토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귀를 사로잡는 새로운 열린 토론 황현희와 함께합니다.
0: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5: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시작합니다.
6: KBS 58분 날씨.
7: 한낮에 여름 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일부 동해안에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을 보니까 30도 안팎입니다. 스승의 날인 오늘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옛 스승님이 제자를 바라보는 평화로운 표정이 하늘이 짓는 표정 같은데요. 이 동풍 영향에 또 강한 일사가 겹친 게 이 고온 현상의 원인입니다. 일교차도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니까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도 높고 또 오존 농도 또한 연일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세먼지 농도가 오전에 서울과 경기 남부지방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제 공기는 비교적 청정해졌습니다. 낮 기온 서울 32도, 대전 전주 31, 대구 29도 등으로 예상되고 강릉의 경우는 동풍 권역이기 때문에 25도로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겠습니다. 22도에서 32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8도 등 전국적으로 12도에서 18도 사이,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 등 전국적으로 23도에서 32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해상의 물결 잔잔한 편입니다. 바람도 약하게 부는 가운데 일부 해안 지방으로만 다소 불고 있는 순조로운 날씨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8: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1: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 IMF가 한국의 부채는 지속 가능한 수준이며 부채 위기가 발생할 위험 또한 낮다고 밝힌 내용의 기사를 SNS에 공유하며 긴축 재정론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포함해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을 단기에 공급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이 오늘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전국 공무원 연대 등이 노동조합 결성 등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며 국제노동기구 ILO에 한국 정부를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0: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 네, 2부 시작합니다. 1부에서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여야 모두 선거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쏟아지는 정치권 이슈들 여의도 현미경 코너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2박 3일간의 중국 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이제 귀국길에 오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한 세계의 담판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이 남긴 것은 무엇인지 김희교 교수, 안유화 원장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0: 뉴스 너머의 맥락, 정치판의 핵심을 포착한다. 여의도 현미경.
2: 매일매일 차고 넘치는 정치권 이슈의 숨은 맥락을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현미경 함께할 두 분, 김수민 시사평론가,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2: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어제가 첫날이었고요. 오늘까지인데 이제 뭐 6천 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고요. 이제 재산과 뭐 전과 기록 등이 공개됐죠. 어떤 네. 점들이 주목받고 있습니까?
4: 중앙선거위가 이제 어제부터 이 지방선거 및 이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접수받고 있는데요.
2: 네.
4: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의 이 신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이제 후보의 자질을 1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인 셈인데요.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지점들이 꽤 있습니다. 먼저 이 재산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전체 후보자들의 이 평균 재산은 약 9억 원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당연히 재산 총액 1위 후보인데요. 경남 이 통영시원에 출마한 이 국민의힘 박근량 후보가 무려 이 1,049억 원을 신고하면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2: 네.
4: 광역단체장을 한번 살펴보면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이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가 약 72억 원을 신고해서 가장 이 자산이 많은 후보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이 빚이 더 많은 이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한 후보도 240명이 넘었는데요. 세종시의원에 출마한 이 민주당 김효수 후보는 약 30억 원의 이 부채를 신고하면서 이 가장 적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후보자들의 이 도덕성을 살펴볼 수 있는 항목이죠. 이 전과 기록도 같이 공개가 됐는데요. 전체 후보자 이 3명 중 이 1명 꼴인 34.5%의 후보가 이 전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은 전과를 기록한 후보는 이 15건을 신고한 인천 광화군 의원의 이 김병현 무소속 후보였고요. 함께 치러지는 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이 후보자 32%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좀 유권자들의 꼼꼼한 확인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병역 문제의 경우에는 남성 후보자 9명 중에 1명 정도가 이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마지막으로 이 납세 부분에서는 광역단체장 중 이 무소속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가 약 6억 8천만 원으로 가장 많은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네.
4: 반면 후보 9명 중 1명은 이 세금을 이 체납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좀 드러나면서 선거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네, 재산이 평균 9억 원이고 전과는 3명 중에 1명 꼴로 있었다라고 하는 건 국민 평균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재산 문제나 이런 걸 보면 여전히 좀 서민 입장에서는 지방 정치를 포함해서 정치를 하기는 어렵다. 뭐 이런 데이터는 아직까지는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또 기억이 나는 것이 제가 2010년하고 2014년에 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를 했었거든요. 2010년에 네. 제가 재산 신고를 할 때 뭐 이게 뭐 가족 재산 합쳐서 신고를 하기도 하지만 본인 재산 또 나오거든요.
2: 네.
5: 80만 원이어서.
2: 80만 원이요?
5: 네, 네. 동네 중학생들이 왜 80만 원밖에 안 되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 네. 억울한 것이 이 재산 신고 기준에 현금이나 예금이 1000만 원 이하일 경우는 신고를 안 받아줍니다.
2: 아.
5: 그래가지고 저도 신고를 하려고 몇백만 원이나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네. 안 받아줘서 그래서 사무실 보증금하고 집에 그 월세집 보증금 합치니까 8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2: 네네.
5: 그래서 이제 재산이 80만 원이었는데 제가 두 번째 2014년 선거 때는 재산 신고를 한 2,400 얼마인가 했었어요.
2: 그러니까
5: 의원 활동을 제가 당선이 돼서 의정 활동을 했기 때문에 네. 좀 적금 들어놓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언론에서 약간 낚시성으로 4년 동안 재산이 30배 늘어난 의원이 있다라고 예, 그렇게 기사를 붙였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2: 네.
5: 그리고 전과 문제도 이제 후보들이 전과가 또 있으면 선거운동 과정에서 마음에 짐이 많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 재선 도전할 때 동료 의원하고 같이 갔었어요. 경찰서에 가서 전과 기록을 떼는데
2: 네.
5: 시의회 바로 옆에 경찰서가 있거든요.
2: 네.
5: 근데 가는 길 내내 그 의원분이 걱정을 하시는 게 벌금 150만 원 이상부터 공개되던 것이 그때부터 벌금 100만 원으로 공개가 돼서 자신이 잊고 있었던 전과가 잡힐 수도 있다라고
2: 아.
5: 계속 걱정을 하셨어요.
2: 네.
5: 근데 떼서 보니까 깨끗한 거예요. 그분도. 그래서 아 전과 없이 살았다 이렇게 자랑했던 자랑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2: 네. 앞서 얘기한 대로 이제 세 명 중에 한 명이 전과가 있다 그랬는데 전과가 있어도 선거 나가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겁니까?
5: 네. 대한민국은 전과가 있다고 해서 그 이후에 비선거권이 제한이 되는 나라는 아니고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복권이 되고 하면 선거에 나갈 수 있겠고 이제 전과 내용은 어쨌든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소명란이 있어요.
2: 네.
5: 이 전과가 어떻게 하다가 소명이 된 것이다. 여기에 따라서 뭐 집회시위법 위반인 분들도 있는데 자신이 뭐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됐다 이런 식으로 소명을 하기도 하거든요. 소명을 잘 하기에 또 달려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2: 그러니까 후보자들의 그런 내용은 좀 유권자들께서 꼼꼼히 좀 챙겨보실 필요가 네. 있겠네요.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5: 그게 집에 공보물이 배달이 되는데 2면에 바로 나오거든요.
2: 아 그렇습니까?
5: 네, 그 네. 2면을 딱 보시면 재산, 병력, 뭐 경력, 또 전과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2: 네. 자, 오늘 6시까지가 후보 마감이라고 하는데 이게 등록 마치고 나서 바로 유세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4: 네, 맞습니다. 오늘 뭐 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해서 내일부터 바로 뭐 유세차를 타거나 뭐 로고송을 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이 공직선거법상 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딱 엄격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이 6.3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은 이 다음 주 목요일인 5월 2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등록한 이 후보들은 이때부터 이 선거 전날인 6월 2일까지 이 딱 13일 동안만 유세차를 이용한 뭐 확성기 연설을 하거나
2: 네.
4: 아니면 뭐 로고송을 방송하거나 거리 현수마켓이 같은 이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데요.
2: 그렇군요.
4: 예, 그럼 지금 거리에서 인사하는 이 사람들은 뭐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이 그동안 이 예비 후보자 신분으로 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요. 선거 사무소를 차리거나 뭐 어깨띠를 메고 명함을 돌리는 정도는 가능은 하지만 대중을 향한 연설이나 이 차량 유세는 지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오늘 후보 등록이 이제 마감이 되면 선관위는 이 기호를 부여하고 대진표를 확정하게 되는데요. 사전 투표는 오는 29일부터 이 30일까지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2: 그 왜 후보들이 그 목에 띠를 두르고 그렇게 그 네. 간판을 들고 있나 했더니 그게 또 땅에 내려놓으면은 그 불법 선거 운동이 된다면서요?
5: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착이라는 것은 몸에 붙이고 있을 정도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목에 걸고 땅에 안 내려놓고 그렇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고 이제 본격 선거운동으로 들어가면은 많은 부분의 선거운동이 허용이 됩니다. 확성기도 사용을 할 수 있고 유세차도 돌아다닐 텐데 근데 선거 본격 선거운동에 들어가기 앞서서 후보 등록하고 나서 그 사이에 한 일주일 정도 기간이 있는데
2: 네.
5: 이때 굉장히 바쁜 기간이에요. 특히 이제 선거 사무실에도 현수막을 걸어놓을 수가 있죠. 예비 후보 때 이미 걸어놓을 수 있는데 근데 기호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기초의원 선거는 당은 있더라도 거기서 복수의 후보자가 나오면 기호 가번 나번 이런 게 부여가 됩니다.
2: 네.
5: 그럼 또 그걸 붙여줘야 되거든요.
2: 네네.
5: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지나다니시다 보면은 건물에 크레인이 올라가가지고 이 건물 대형 벽보 현수막에 뭐 기호를 붙인다든지 이런 작업을 하는 광경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본격 선거운동 전에 이제 전야에 상당히 바쁜 것이 가두 현수막을 걸 수가 있거든요.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네. 어디에다가 걸 거냐. 그럼 후보자들끼리 겹치는 데도 있고 예, 그렇게 또 치열한 그런 또 자리 싸움 이런 것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2: 네. 직접 경험을 한 김수민 전 시의원의 생생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광역단체장 그리고 이제 보궐선거 여야 대진표가 모두 확성이 확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경기 평택의 후보들이 여러 명이 나와 있습니다. 과연 단일화가 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4: 네, 맞습니다. 일단 먼저 이 범진보 진영을 보면요. 이 민주당의 김용남 후보와 이 혁신당의 조국 후보가 이 치열한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과 혁신당 내부 분위기를 제가 한번 보면 아무래도 이대로는 좀 단일화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의견에 좀 힘이 실리는 분위기인데요. 네. 양당 모두 아무래도 이 분산되는 표심이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일단 혁신당 상황을 보면 이 과거 이 보수 정당에서 소위 조국 저격수로 나섰던 이 김용남 후보의 이력 탓에 조국 후보 본인도 그리고 이 의원들이나 뭐 지지층이 느끼는 이 거리감이 좀 적지 않아 보입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뭐 단일화하지 않고도 충분히 우리가 완주를 하고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역력한데요. 정청래 대표도 어제 기자들이랑 만나서 이 단일화 움직임은 현재로선 전혀 없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2: 네.
4: 범보수 진영을 보면 여기도 후보 간 이 탄핵이나 계엄을 둔 입장차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진보 진영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이 단일화 가능성에 양측 모두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와 이 자유화 혁신 이 황교안 후보 모두 단일화가 우리의 우선순위는 아니다 이렇게 밝혔지만 또 서로를 향한 뭐 직접적인 비판은 삼가고 있어서 막판 단일화 가능성에는 좀 선에 그치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2: 김용남 후보 조국 후보 간의 서로에 대한 공격이 좀 심상치가 않아 보여요.
5: 네. 워낙 이제 뭐 조국 후보는 본인이 더 민주당스럽다는 취지로 김용남 후보 과거 얘기를 이제 파묘라고 요즘 언론에서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것을 공격을 하고 있고 김용남 후보는 또 김용남 후보대로 조국 후보 측에서 너무 네거티브를 한다. 이렇게 또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들의 설전이라든지 신경전 때문에 단일화가 안 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단일화는 결국에 구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고 단일화 안 하면 질 것 같으면 단일화 하는 거고
2: 네.
5: 단일화 안 해도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단일화 안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선후 관계가 바뀐 것일 수도 있어요. 단일화 안 해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서로 간의 설전이 강해지는 네, 그런 구도라서 현재로서는 단일화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같은 값이면 이긴다고 했을 때 단일화 안 하고 이기면 대박이 되고 근데 단일화를 하고 이기면 상대방한테 빚을 진 중박이 되는 거거든요.
2: 왜?
5: 그러면 일단은 대박을 향해서 간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희동 황교안 단일화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딜레마인 것이 유희동 후보 입장에서는 황교안 후보와 단일화했을 때 좀 뭐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든지 계엄 찬성 이런 것들을 황교안 후보가 주장을 했기 때문에 중도 확장에 막힐 수도 있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단일화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황교안 후보가 사퇴를 한다고 해도 유희동 후보 입장이 좀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그냥 모른 채 해버리면 유권자들이 그 황교안 후보 지지자들이 아니 그래도 이렇게 사퇴까지 해줬는데 저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러면서 투표장에 안 가는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너무 적극 환영을 해버리면 좀 그쪽 극우적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래서 그 중도 확장이 또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유희동 후보 입장에서는 최대한 단일화를 늦추는 것이 맞긴 한데 여기도 딜레마가 그렇게 늦추고 있는 동안 조국 후보 김용남 후보가 1, 2등으로 가버리면 어떡하느냐. 이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또 그러면 또 단일화를 빨리 하는 게 나은가. 근데 해버리면은 또 조국 김용남 후보도 자극을 받아서 단일화 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의 수들이 다 맞물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 네. 또 하나의 격전지죠. 부산 북갑에서는 이제 한동훈 무소속 후보, 박민식 국민의 후보 과연 단일화할 것인가가 궁금합니다.
4: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이 두 후보의 기싸움이 워낙 팽팽해서 단일화 가능성은 여기도 현재로선 매우 낮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이 박민식 후보와 이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서로를 향해서 굉장히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선 이 박민식 후보 층의 입장은 굉장히 단호합니다. 박 후보 최근 인터뷰에서 이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제로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반면 무소속으로 나선 한동훈 후보는 절대 절대 안 되는 것은 없다면서 좀 여지를 두는 모습입니다.
2: 예.
4: 하지만 전제는 역시 이 한동훈 의로의 이 한동훈 후보로서의 이 단일화 이거인데요. 이번 주에 저희 팀이 마침 이 부산에 한번 내려가서 예, 한동훈 후보 직접 만나봤는데요.
2: 뭐라고 합니까?
4: 예, 단일화에 대해 물어봤더니 민심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겠냐 이렇게 전했습니다. 해석을 해보면 박민식보다 이 한동훈이 경쟁력이 있다는 이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발표가 되면 박민식 후보 측도 결국 완주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아하. 예, 이런 판단인데요. 다만 정치권에서는 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두 후보가 단일화를 혹시 하더라도 이 계엄과 탄핵을 둔 이 한동훈과 이 박민식 두 후보의 입장이 워낙 상반되기 때문에 과연 이 지지층의 이 완전한 이 화학적 결합을 장담할 수 있겠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뭐 소위 말하는 1 플러스 1이 2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해석입니다. 하지만 이 민주당 하종 후보의 지지율이 만약 계속 우세하게 발표가 된다면 아무래도 두 후보의 단일화 고민도 좀 커지지 않겠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2: 그러니까 박민식 한동훈 두 사람의 단일화 문제도 우리 김수민 평론가가 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평택을 해서의 보수 후보들의 단일화 문제와 좀 비슷한 상황이네요.
5: 네, 그런 비슷한 상황도 있고 근데 그 부산 북갑의 그 박민식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단일화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훨씬 나은 구도이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구도가 결정한다고 했는데 근데 왜 여기는 또 단일화가 어려운가 이 질문이 나오는 건데 김용남 조국 평택 같은 경우에 단일화를 하게 됐을 때는 한 후보의 지지층이 단일 후보의 지지층으로 대거 옮겨갑니다.
2: 네.
5: 근데 지금 한동훈 후보하고 박민식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세밀히 분석을 해보면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단일화해서 사퇴를 하게 되면 중도 성향의 한동훈 후보 지지자들이 빠져나갑니다.
2: 그리고 그게 박민식 후보한테 전부 다 가지는 않는단 말이죠.
5: 그렇죠. 많이 안 가고 기권하거나 혹은 하정우 후보에게 가는 거죠. 근데 박민식 후보가 사퇴를 하고 한동훈 후보로 단일화된다. 박민식 후보의 강성 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이제 반한 기류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아 차라리 나 투표장 안 가겠다. 혹은 심지어 화가 나서 하정 후보를 찍겠다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을 하면 이게 단일화의 시너지가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2: 네.
5: 결국에 각자의 영역을 좀 스스로가 믿고 쭉 달려가는 그런 그림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2: 이런 가운데 울산시장에서는 그 진보 진영 단일화가 성사가 됐어요.
4: 네, 그렇습니다. 평택이나 부산과 달리 울산에서는 후보 등록이 마지막 날인 오늘 이 범진보 진영의 극적인 단일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의 김상욱 후보와 진보당의 김종훈 후보가 여론조사 100% 방식을 통해서 단일화를 한번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제 이 진보당과의 마지막 경선만 치르면 이 울산시장 선거는 이 범진보 단일 후보대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두겸 후보 그리고 무소속의 박맹우 후보가 맞붙는 이 3파전 구도로 재편되게 됩니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이 부산과 대구 등이 격전지를 중심으로 이 보수 진영이 좀 결집하는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진보 진영의 이 단일화 논의가 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2: 네.
4: 민주당 지도부도 이번 단일화를 기점으로 이 대하 공세 수위를 좀 한층 높이는 모습입니다. 정청래 대표 오늘 이 제주 현장 선대위를 가셨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이 민주당의 전략 자산이다 이런 말이 있지만 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국민의힘이 정상화되어야 선의의 경쟁이 가능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2: 네. 저 울산 어떻게 보십니까?
5: 네. 예를 들어 평택 을 선거에서는 민주당 진보당 단일화가 현재 기미가 없는 상태인데 울산은 평택하고 또 정치 지형이 다른 게 있죠. 울산의 사실 김종훈 진보당 후보 같은 경우는 울산 동구청장 국회의원 이런 선거에서도 여러 번 당선이 된 그런 이력이 있고 이 지역의 노동조합이 또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진보당 당세가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지형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단일화에 응하게 된 것이고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김종훈 후보가 소수 정당이라서 단일화 승부에서 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진보당 입장에서는 얻는 게 뭐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마 진보당이 울산 지역에 광역의원이라든지 또 다른 분야의 선거들이 있습니다. 광역의원도 국민의힘 대 범여권 이렇게 1대1 승부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울산 동구나 북구 진보당 강세 지역의 일부 지역에 대해서 광역의원을 단일화해 준다거나 이런 또 정치적인 협상이 가능하다. 이것이 울산 지역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2: 네. 울산시장에서는 이제 범 진보 단일화는 성사가 됐는데 그 김두겸 현 시장과 박맹우 전 시장의 단일화 얘기는 뭐 전혀 없는 겁니까?
5: 네, 일단은 박맹우 전 시장이 울산 시장 경력이 있고 또 나름의 조직력이 있을 거기 때문에 버텨본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근데 또 모를 일입니다. 민주당에서 뭐 혹은 진보당에서 단일 후보가 돼서 그쪽이 이길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이 팽배해지면 그때는 또 단일화에 들어갈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겠죠.
2: 네. 자, 오늘 두 분과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5: 감사합니다.
0: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문자번호 #9730, 샵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KBS 콩 어플리케이션,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휴대전화를 열어 참여해주세요.

0: 세상의 모든 정보 유린구입니다. 생각의 영토를 넓히는 시간 국제 설레발.
1: 네, 전 세계가 주목한 세계 담판이죠. 미중 정상회담 마치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남긴 것은 무엇인지 안유화 중국증권행정연구원 원장, 김희교 광운대학교 동북아문화사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1: 네, 감사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이제 중국 국빈 방문하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2박 3일간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미국으로 돌아가잖아요. 중국에서 이제 9년 만에 성사된 미중 정상회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교수님?
2: 뭐 평가들이 다들 엇갈리는데요. 뭐 네. 세계의 회담이었다라고 하는 쪽도 있고 깡통 회담이었다고 하는 쪽도 있는데 저는 예상했던 것보다는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가장 큰 이유는 여지껏 미중 간의 충돌로 계속 달려가고 있었는데 이번에 네. 어쨌든 브레이크를 잡은 것이고 적어도 한 손은 잡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그러니까 이제 두 정상이 한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눈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2: 예,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고요. 예상했던 것보다는 뭐 결과들이 좀 나온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1: 네, 그 안 원장님께서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 어떻게 보고 계세요?
3: 사실 두 사람이 만나기 전에 다.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두 사람 만나는 거는 굉장히 그냥 어떤 형식적인 게 더 컸고
1: 네.
3: 그런 다음에 거기서 좀 더 민감한 문제들 예를 들면 이란 같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이런 협조 정도라든지 그리고 그 처음에 만났을 때 바로 대만에 대한 내용이 신화사를 통해 바로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미 만나기 전에 어느 정도 어느 소위 어떻게 할 거라는 게 거의 정해진 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미국 쪽에서 나온 뉴스랑 중국 쪽에서 나온 뉴스랑 각자가 말하는 부분이 아예 겹치지 않게 얘기해요. 각자 좋은 말 다 하잖아요. 그런 것도 바로바로 그렇게 나오는 거 봐서는 이미 만나기 전에 거의 답을 갖고 만났다. 그래서 좀 더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9월에 또 만나니까 좀 더 특히 저는 중심이 이란하고 푸틴, 러시아 그런 쪽에 좀 더 둘이 자세하게 얘기 나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오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네. 네. 그 서로가 발표하는 내용이 겹치지 않았다는 거는 뭐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3: 미국 쪽에서는 대만에 대해서 자기네 정책이 변한 게 없다. 대만에 대해서 트럼프는 아예 일절 대만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루비오는 대만에 대해서 우리가 변한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중국 쪽에서는 대만에 대해서 마지노선을 확실히 제시를 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나오는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1: 네.
3: 제가 생각하는 판단은 뭐냐면 대만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는 거래 중심으로 중국 외교를 진행하기 때문에 앞으로 9월까지는 대만에 대한 어떤 중국이 신경을 건드리는 행동을 자제할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1: 네. 네. 그러면은 그 입장 발표가 서로가 이렇게 겹치지 않은 선에서 서로가 하고 싶은 얘기만
3: 네, 한 거죠.
1: 회담 내용을 발표한 건가요?
2: 원래 정상들이 회담을 하고 나면 합의문이 나왔을 때도 각자 발표하는 부분이 좀 다른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1: 네.
2: 이제 이번은 합의문조차도 없는 회담이었으니까 자기 유리한 쪽을 자국의 언론들한테 공개하는 것이 뭐 그 일반적인 외교적인 관례라고 보면 되고요.
1: 네.
2: 그게 구체적인 합의가 없다라는 뜻은 아닐 거고요.
1: 아.
2: 각자 자기 국가 언론에 유리한 것을 우선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1: 네. 아직 그 뭐 오늘도 시진핑과 트럼프가 계속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두 정상 간의 공동 합의문 발표나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이번 회담에서는?
2: 뭐 시작하기 전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일날까지도 배센터하고 허리펑이 한국에서 마지막 조율을 했잖아요.
1: 네네.
2: 이렇게 되면 해당 결과물을 합의문으로 발표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의 모든 것은 두 지도자 이야기 결과에 달려 있는데 그 결과가 합의문까지 나오기에는 또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1: 네.
2: 그런 점에 있어서 합의문 나오기는 어려울 거로 보고요. 좀 더 기다려봐야 되는

0: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잘 모르니까요.
1: 그 합의문이 있고 없고의 그 좀 차이가 큽니까?
0: 뭐 썩 그렇지도 않은데 있다고 해서 또 다 지키는 것도 아니고요. 네네. 없다고 해서 안 지키는 것도 아니죠. 1차 미중 정상회담 때 보면 합의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도 거의 안 지켰거든요.
1: 예.
0: 그래서 그 합의문 자체가 나오는 것은 당시에 두 국가가 합의된 것이 있었다라는 의미 외에는 사실상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1: 네. 트럼프가 방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중국과 환상적인 무역 합의를 이뤘다. 하는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뭐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번에 그 두 정상이 만나면서 중국의 위상이 전과는 좀 달라졌다는 평가들을 합니다. 네.
2: 저 사실 가장 크게 느낀 게 그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9년 만에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9년 전의 영상과 지금 영상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면서 우리가 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이 9년이란 세월이 와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구나라는 걸 많이 엄청 개인적으로 많이 그 화면을 보면서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가장 크게 느끼는 거는 바로 앉자마자 중국에서 대만 문제를 짚었다라는 거 그리고 네. 바로 투키디데스 함정에 대해서 언급했다는 거 그러니까 거기서 모든 게 사실 중국이 목표를 했던 거 다 끝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2: 일단
1: 왜요?
2: 거기 왜냐면 그런 얘기를 거기서 투키디데스 함정 이런 얘기를 꺼내는 자체가 투키디 그걸 말로 꺼내는 자체가 이미 너와 나는
1: 동급이다.
2: 적어도 너는 이제는 이걸 현실을 받아들여라.
1: 네.
2: 그런 거고 특히 텐탄을 갔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텐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하는 걸 저도 들었습니다만
1: 텐탄이 어디입니까? 그 하늘에 재를 올리던 그 장소 말씀하시는
2: 그거죠. 예. 예. 처음에 왔을 때는 고궁에서 바로 접견해서 바로 고궁에서 접견하고 고궁에서 식사를 하고 고궁에서 공연 보고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먼저 하고 오후에 텐탄 갔단 말이에요. 근데 네. 텐탄은 뭐냐면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황궁이 그 황제가 제사를 올리는 뭐 이런 장소이기도 하지만 제가 중국 사람들의 마인드로 이해했을 때는 텐탄이라는 곳이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 곳이잖아요. 그 뜻은 우주의 질서라는 뜻이 더 깊게 박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순리, 논리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사람의 의지가 아닌 어떤 순리, 우주의 질서를 지켜야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게 내 개인적인 노력으로 되는 거며 굳이 제사를 올리는 일은 아니죠. 근데 그게 그런 뜻인데 거기서 트럼프와 같이 갔다는 거는 이런 우주의 질서, 이제 새로운 질서를 인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때가 됐다.
1: 그럼 새로운 우주의 질서가 이제 중국 중심으로 간다는
2: 중국 중심이라기보다 적어도 현실이 이렇게 적어도 G2잖아요.
1: 네.
2: 그리고 언젠가는 100% 시간 문제지만 G1이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지금 속도로 간다고 할 때
1: 경제 성장률이 그 위치에 설 것이다.
2: 예, 그게 네. 39년이냐 뭐 40년이냐 이 문제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커진 중국을 서로 존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 네.
2: 그게 순리라다. 순리다. 그리고 지금 두 코끼리가 한 방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코끼리가 서로 피하려고 하도 부딪힐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두 코끼리가 피하려고 하다 부딪히면 그 밑에 있는 애들 다 깔려 죽는 거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현실을 존중하고 서로 상대 국가에 대해 존중을 표하는 그런 새로운 질서가 왔다는 걸 인지해라. 네. 그런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시진핑의 악수 장면에서도 중국의 위상이 달라졌다는 걸 또 알 수 있다는 그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선생님.
0: 원래 트럼프가 악수할 때 기선제압 하려고 이렇게 당기거든요. 그걸 이번에는 안 했더라고요.
1: 네.
0: 그리고 또 트럼프가 정상 등을 만나면서 이렇게 공손하고 예의를 지키는 것도 이번에 처음 보는 것 같고요.
1: 네.
0: 그건 사실 지난 9년의 시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지난 9년 동안 미국은 중국을 계속 때렸고요. 중국은 수비를 계속해왔는데 9년 전에 중국은 미국이 때릴 때 자기네들이 과연 버틸 수 있을지조차도 확신을 못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제는 잘 버텨냈고 네. 심지어는 미국의 약점까지도 상당히 많이 잡았고 미국과 대등한 관계에 서니까 이제 대만 문제부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감이 생긴 거죠. 중국 국민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에 네. 비해서 지금.

0: 훨씬 더 미국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1: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에 그 미중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어떤 것들이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거는 뭐 어떤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0: 먼저 하시죠.
1: 네.
2: 뭐 우리가 뭐 5B라고 하잖아요. 중국이 받아내는 건 3T고 미국이 받아내는 건 5B라고 하잖아요.
1: 예.
2: 예, 그래서 항공우주 항공, 그다음에 소고기, 콩, 대두 네. 이게 있고 그다음 무역위원회, 투자위원회 이래서 이런 것들이 이번에 미국 측에서 공식 요구하는 거고 중국은 3T로 해서 관세, 기술, 또 하나 T가 뭐죠? 어쨌든
1: 대만?
2: 네. 아, 대만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로 미국은 거래하려고 온 거고 중국은 질서를 바로 잡는다고 해야 되나요? 적어도 질서 속에서 큰 전략 속에서 이 문제를 담론하자고 하는 그 위치의 차이가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다 이제 3B와 아니 5B와 3T는 거의 대충은 적어도 양국 정상의 체면을 세울 정도로는 서로 했던 거 한 것 같아요.
1: 이번 만남에서
2: 예, 이번 만남에서
1: 논의가 된 것 같다.
2: 예, 예, 예.
1: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0: 뭐 일단 가장 미국이 중국한테 원했던 것은 네. 이란 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미국 편을 서주기를 바랐던 것이 제일 큰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뭐 지금 계속 어떤 이야기도 안 나오고 있지만 히토리 문제입니다. 지금 미국의 미사일이 50% 정도 소진되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갈 히토리를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1: 네.
0: 세 번째는 이제 대두 문제죠. 이건 선거와 관련이 있어서 농민들 대두를 중국이 사줘야 만 되는 그게 이제 미국이 중국한테 바라는 거고요. 중국이 미국한테 바랐던 것은 뭐 다는 큰데 대만 문제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표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만 해줬으면 아마 트럼프가 원하는 거의 모든 것을 들어줄 수 있을 만큼 중국은 이 문제를 크게 심각하게 여겼던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지금까지 미국이 중국을 계속 제재를 해오고. 해왔고 그 예. 핵심에는 반도체 제재가 있었으니까 기술 제재에 대한 해제 그리고 양국이 무역과 투자 그리고 기술 협력에 대해서 서로 손을 잡는 것 그런 것들을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1: 네. 어제 그 회담한 내용으로는 이런 의제들이 논의가 됐고 어느 정도 서로가 원하는 바를 얻어냈다고 보세요?
0: 그렇죠. 이미 항공기 200대는 구매 한 주는 것으로 합의가 나왔다 그러고요. 소고기도 아마도 구매해 줄 것 같다는 상태로 된 것 같고요. 미국에서는 중국한테 H200을 허가 판매하도록 미국 기업에 허락을 했다라는 엔비디아에 허락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네. 하나씩 하나씩 나오는 이야기들이 꽤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만 문제와 이란 문제는 당사국들이 있고 그 당사국들이 지금 상당히 민감해져 있는 상황이어서 설령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발표는 당분간은 하지 않을 겁니다.
1: 네.
0: 그런 점에 있어서는 회담이 이 정도까지 왔다는 것은 적어도 중국은 대만 문제에 대해서 일정 정도 이상의 양보를 받아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요. 다만 이란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말하는 것 이상으로 뭔가 다른 이야기도 있었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1: 네. 그 중국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양보를 얻어냈다는 건 뭐 어떤 내용?
0: 실질적으로 미국이 지금 당장 대만의 독립을 반대한다 이런 것을 표명할 리는 없을 거고요.
1: 예.
0: 그렇다면 기존에 해오던 원칙 그러니까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확실히 하는 정도는 받아냈을 거고요. 그거는 이제 그 밑에는 또 뭐가 있냐면 대만의 무기 수출이 있습니다.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
1: 네.
0: 지금 111억 달러를 작년에 미국이 팔았고 올해도 130억에서 140억을 팔려고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마 그 두 번째 것에 대해서 당분간 사지 않는 정도의 합의는 얻어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1: 아, 그러니까. 대만이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구매하지 않는
0: 네.
1: 것으로
0: 네. 그게 안 파는 거죠. 안 팔거나 지연을 계속 시키거나 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팔더라도 공격용 무기는 안 파는 식으로 아마 뭔가를 얻어냈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안유화 원장님께서는 이번 의제들에 대한 미국 중국의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2: 그 사실 진짜 큰 거는 안 나와요. 근데 저는 지금 러시아 푸틴의 그 푸틴이 다음 주 바로 방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벌써

0: 여기나 이런 건 두 사람이 굳이 만날 이유가 없어요. 알아서 이제 우리가 지금 뉴스에 나온 이런 거는 두 사람 안 만나도
1: 실무자들끼리 해결할 수 있는
0: 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굳이 이 시점에 중국에 달려가서 만난 이유는 네. 공개되지 않은 것들 때문인데 그게 뭐냐면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그러니까 중국이 중간에 있고 러시아 있고 미국이 이 세계 어떻게 보면 큰 나라들이 이 전 세계 국제 질서에서의 핵심 축으로서 큰 딜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중국이 이란의 문제에 대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협조를 해서 트럼프가 체면 있게 거기서 나오게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미국이 만약에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않고 그리고 지금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지금 도와는 주고 있는데 지금 사실 불만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유럽에 대해서 좀 압박을 줘서 유럽이 이제 우크라이나를 덜 도와주게 하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빨리 끝낼 수가 있잖아요. 러시아는 네. 빨리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중국이 트럼프하고 만나서 이런 면에서 협력을 해줄 걸 러시아는 원하는 거죠. 그러면 조건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네. 이란, 러시아 그리고 트럼프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사자가 다 만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에 만나서 얘기가 100%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거는 그냥 공식적인 거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는 세계 질서가 미국이 혼자 하던 데서 이제는 적어도 중국, 적어도 러시아 이 큰 나라들이 세계 질서의 중요한 힘으로 지금 서로 어떻게 보면 싸웠다가 협력했다가 하면서 미래 세계 질서가 간다라는 걸 정식적으로 보여준 이번 회담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1: 어떻게 보면은 국제 무대에서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그 위상을 갖게 됐다는 생각이 드는 게 트럼프 방문 전에는 또 이란 외무장관이 다녀갔었고 트럼프 후에는 뭐 푸틴 다녀간다 그러고 또 파키스탄 총리도 또 방중 예정이더라고요. 그만큼 중국 중요한 지금 협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네요.
2: 뭐 중국이 잘한 것도 있지만 네. 미국이 너무 그동안 무너져버린 것에 더 큰 영향력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지금까지 미국의 힘은 미국의 독자적인 힘이 아니라 나토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동맹들 간의 연대된 힘이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독자적으로 동맹들까지 이제 희생양으로 삼으니까 네. 동맹국가들이 다 이탈을 해버렸고요. 그 이탈한 동맹국가들이 지금까지 미국 눈치 보면서 중국과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일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중국은 급속하게 힘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겁니다. 네. 예.
1: 그 최근에 이런 일련의 뭐 트럼프도 방문하고 푸틴도 방문하고 그러는 걸 봐서는 중국이 그만큼 힘을 갖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으로
0: 그 이럴 것 같아요. 중국의 손자병법에 그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빙 파모라는 말이 있는데 네. 최상의 전략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다. 두 번째는 치츠 파조라는 게 있어요. 네. 외교로 해결하는 거다. 그 다음은 치츠 파빙이라는 거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둘이 병사들이 둘이 직접 싸우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제일 나쁜 게 치샤는 뭐냐면 파궁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나라 성을 공략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파빙이에요. 두 병사들이 직접 싸우는 거고 제일 나쁜 게 공격 성을 공격하는 건데 마치 미국하고 이란이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거죠. 성을 그게 손자병법에서는 가장 하수로 나와요. 그래서 중국이 그게 확실한 중국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를 최상의 전략으로 실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만 문제도 똑같아요. 중국은 많은 사람들이 의논하는 게 중국이 대만을 자꾸 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무력을 채워서 이겼다 쳐도 만약에 대만 사람들이 그걸 원하지 않으면 그다음부터는 진짜 고통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모아뒀는데 그 성을 얻어서 오히려 더 혼란만 커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대만을 통일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마음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부터 원하게 한다는 거죠. 네. 그게 뭐냐면 중국의 경제 실력이 대만보다 월등히 높으며 그때는 통일 안 하겠다 해도 걔네들 올 마음이 저절로 생긴다는 거죠. 그게 중국의 전략이에요.
1: 네. 네. 그러니까 이번 시진핑 주석도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

0: 강하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타이완 문제 잘못 처리하면 중국과 미국의 관계도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 일단 지금 이 기회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 전쟁에 물려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물려 있으니까 그 시기가 어쨌든 국제적으로 대만이 중국 것임을 마지막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대만 내부의 변화예요. 그 지금 민진당이 대만 독립을 원하면서 계속 이제 중국과 선을 긋고 있었는데 네. 최근에 야당이 힘을 얻게 되고 특히 국민당은 중국까지 방문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면서 지금이 대만 내부의 정세를 보기에도 혹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이 대만 핑계를 대면서 급속하게 재무장을 하고 있고 네. 평화헌법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뭔가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미국 대신에 일본이라고 하는 또 다른 공포가 중국에게는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훨씬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시진핑 주석의 이 발언 어떻게 보세요? 안 원장님.
2: 일단은 미국과의 회담에서 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사실은 시진핑한테는 대만 문제를 전 세계 보는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거고 거기에 투키디데스 단어까지 쓰면서 중국이라는 위상 여기까지 왔다 이런 걸 보여주는 목적이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미국은 실리 차원에서 거래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다 받아주는 것 같고요. 네. 또 트럼프도 굉장히 행동하는 거나 말을 하는 거 보면 원래 트럼프는 되게 즉흥적인 사람이거든요. 막 자기 기분에 따라 안 말라 던지는데 이번에 보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원고를 읽거든요. 이런 모습이 거의 없거든요. 사실 그런 거 봐서는 확실하게 서로 체면을 살려주자는 쪽에서 확실히 협상을 본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 뭘 요구하냐면 지금 전 세계 패권 국가로서 비용을 지금 혼자 치르고 있는데 지금 어제는 비용을 치를 게 못 되는 거예요. 이게 부담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적어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재미있게 나오고 싶은데 재미있게 나오려면 중국의 협조가 아주 필요한 거죠. 네. 그리고 이번에 기간에 요 기간에 협상하는 기간에 진짜 그 중국 배들 나왔어요. 거기서 그리고 중국이 또 시티은행 있죠. 시티은행에 그 증권 라이센스를 줬어요. 그래서 이런 거 봐서는 다 뒤에서 다 서로 이런 것들이 그렇게 서로 체면 살려주면서 하기로 돼 있는 거고 일단 이번 트럼프가 지금 이란하고 대만 문제에서는 이렇게 좀 이런 뉘앙스로 이렇게 하자 이런 것들이 서로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서로 맞춤형으로 잘 진행이 된 것 같아요.
0: 그 말씀대로 라면은 지금 도움이 절실한 거는 트럼프 거네요.
1: 예, 전 세계가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 그렇죠. 그러니까
0: 특히 중국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미국의 입장인 거네요.
1: 그렇죠.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은 이란에서 미국이 명분을 좀 가지고 전쟁에서 빠져나오고 싶어 하는데요. 네. 그 명분을 줄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을 가진 유일한 국가는 중국. 이거든요. 이란에 네. 대해서 석유의 90% 이상을 사고 있고 뭐 투자도 4천억 불 이상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협조를 절실히 구해야 되고요. 중강선과 관련되어서 대두 뭐 소고기 항공기 이런 것을 팔아서 자기의 업적을 외교적 업적을 쌓아야 되는 절박함이 지금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트럼프가 훨씬 절박하고 그게 이번에 태도에서 다 드러났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0: 술 안 마시는 트럼프가 이번에 또 만찬 자리에서 마실 정도면은 그래도 꽤 좀 뭐라 그래요. 획기적인 태도 변화? 네. 의지 표현?
1: 그러니까 일기 때부터 지금까지 트럼프의 행동들을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이렇게 차분하고 공손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하는 것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이란 문제에 있어서 미중의 생각은 비슷하다라는 게 트럼프의 입장인데 중국 외교부에서도 이란 핵 문제나 중동 전쟁 고려해서 비공개로 폭넓게 의견 교환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백악관도 이제 두 정상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이란의 핵무기 불허에 합의했다라고 했는데 양측이 어떻게 입장이 이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접점이 있다. 라고 봐도 될까요?
2: 그 저기서 이란 외교장관 먼저 만났다는 거는 그때 대화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내가 트럼프 만날 때 어떤 얘기를 어떤 순위에서 할 거다. 그래서 내년은 어디까지 마지노선이고 우리는 어디까지 마지노 이렇게 다 대화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또 시진핑이 트럼프와 이번에 한 거예요. 야, 요 정도까지 하면 내가 네 체면을 살려주게 나오게 할게. 이런 정도 네가 양보해라. 그래서 갔잖아요. 그러면 푸틴하고도 얘기 나눌 거예요. 푸틴이 사실 지금 이란 전쟁에서 제일 큰 힘이 돼주고 있거든요.
0: 네.
2: 그렇잖아요. 지금 러시아가 도와주면 이란이 저렇게 못 버텨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무기고 뭐고 다 러시아가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푸틴하고도 또 시진핑 얘기할 거예요.
0: 네.
2: 야, 이란 문제 우리 이렇게 하자. 이런 선에서 합의 보자. 이런 다음에 다시 그 파키스탄 오잖아요. 야, 이런 거를 협상 안으로 넣어줘라 이러면서 해결을 지금 다 그게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0: 네. 네.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의 이란에 대한 입장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보십니까?
1: 못다한 이야기를 찾아내야 되는데요. 사실 이란 핵무장 안 된다. 이건 뭐 둘 다 NPT 국가니까 당연히 명분적으로 합의를 볼 수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호르무즈 개방은 둘 다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 개방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게 미국하고 중국하고 합의를 봤다라는 의미는 뭐 무시할 수 없도록 큰 의미이지만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핵을 못 가지게 하면 것에 그 다음 무기를 어떻게 해서 뭘 쓸 것이냐, 이란한테 뭘 줘서 달랠 것이냐라는 문제가 아직 이야기 안 돼 있고요. 호르무즈를 개방해야 되는 당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르무즈를 개방하려면 뭐 금융 제재를 해제할 것인지,
0: 네.
1: 이란 석유를 팔게 해줄 것인지, 그 다음이 있어야 이것이 구체적으로 구현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 다음 이야기를 곧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벌써부터 중국은 우리는 이란의 석유는 계속 살 거야라고 말을 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의 석유를 계속 사는 하는 핵무기를 미국이 일방적으로 없앨 방법은 사실상 많이

0: 미국과 중국이 이란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시작하고 합의점을 끌어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이란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발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 아까 안 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중국 상선이나 유조선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도록 지금 미국이 막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이 허락했다는 건 뭐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요?
0: 지금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는 참 오리무중입니다. 우리 배를 누가 때렸는지도 오리무중이고요. 그러게요. 어느 나도 배들이 빠져나오는 것도 오리무중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란과 미국의 공동의 이 허가를 얻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국가는 중국 배이다. 그러니까 그 절묘한 타이밍들을 중국 배들이 활용해서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1: 거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2: 그러니까 이래요. 정상회견은 만나기 전에 서로 그 말을 안 해도 예물처럼 그 뭐라 만나기 전에 그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것처럼 해서 중국은 뭘 선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방을 지금 시장 개방. 을 했거든요. 그 미국의 CTO에 증권 라이센스 줬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시장 원래 H200을 옛날부터 풀었어요. 상무부에서. 근데 중국이 못 사게 했어요. 근데 이번에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얘네들이 사기로 했고 네. 그쪽이 요구하는 거래.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의 그 데이터 요구 FSD 그것도 지금 풀어주는 쪽으로 했고 이번에 그 빅테크 다 갔잖아요. 그 애플 포함해서 걔네들이 원하는 중국 시장에서 이런 걸 중국이 다 지금 들어주는 걸로 갖고 대신에 미국도 중국이 요구하는 거를 다 들어주는 걸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서로 그냥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사실 사전에 만나서 다 하는 거예요.
1: 네. 네. 그러니까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방중단에 포함된 그 재계 인사들의 면면도 화려하더라고요. 이런 인사들이 함께했다는 의미는 또 뭐 어떤 데서 찾을 수 있을까요?
0: 1기에는 관료들만 데리고 갔었거든요. 2기에는 이제 재계 CEO들 대부분 빅테크 기업 재벌 CEO들을 데려갔는데 그것은 저는 이번 회담에서 가장 큰 의미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기존의 무역이며 투자이며 미국이 중국과 분리하려고 하던 것을 이제 그 디커플링을 하지 않고 다시 중국과 적어도 한 손은 잡는 시작을 개시했다고 보고요. 중국도 결코 이런 제안들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적어도 그 측면에 있어서는 급속하게 협의들이 진행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또 젠슨 황은 중간에 저 알래스카에서 비행기를 탔다면서요. 이 의미는 뭔가요?
2: 그 사실 미래는 AI 전쟁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쿠다 그게 지금 젠슨 황 건데 중국에서 캔 화웨이 캔이라는 표준으로 AI를 다 개발하거든요. 네. 그냥 전 세계 AI가 두 개 표준으로 가버려요. 쿠다와 캔이에요. 그러면 지금 전쟁이 이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드론이 하고 로봇이 하잖아요. 근데 둘이 표준이 달라요. 근데 둘이 서로 아예 몰라. 그럼 이게 어떤 인류의 재난, 인류의 미래는 미래 AI 전쟁에서 결정되거든요. 재난적인 발생의 상황을 컨트롤도 안 돼요. 크게 보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젠슨 황이 늘 트럼프한테 말을 했거든요. 우리를 팔게 못하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시장을 우리 표준을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데 이러면 중국이 스스로 개발할 거다는 게 진짜 그렇게 한 거예요.
1: 네.
2: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그런 면에서 또 그래서 AI 위원회도 만들고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또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젠슨 황이 이번에 중국 빅테크들이 사주는 거 하는 것도 그래서 덜 알리바바도 지금 H200을 쓰겠다 했거든요.
1: 네.
2: 그러면 덜 중국 거 쓰잖아요. 그만큼. 그러면 중국의 이런 국산화 흐름이라고 덜 지체가 되면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시장 노리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전 세계 빅테크 대표급 다 갔는데 재미있는 거는 마중척에 나온 중국도 세계적인 기업이 다 나왔어요. 예. 거기에 뭐 CATL도 나왔고 뭐 텐센트도 나왔고 바이두도 나왔고 그러니까 중국의 대표 기업들이 비아디도 나왔고 대표 그러니까 중국의 세계적인 기업이 장수들이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서로 보여주는 거죠. 야 우리는 이런 애들 있다. 그래 너네 맞서서 우리도 이런 애들 있다. 우리도 만만치 않아. 그러면서 그건 보여주는 거고 실제는 협력하겠다는 거죠.
1: 네.
2: 그래 협력이 더 컸던 거죠.
1: 아니 네. 근데 그 걱정은 그런 네. 와중에 이제 우리 반도체 기업들한테
2: 맞습니다.
1: 큰 영향이 문제죠. 있지 않을까.
2: 그게 문제죠.
1: 싶은데.
2: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이 막아주니까 한국이 시간을 벌었잖아요. 근데 미국이 저렇게 느슨하게 풀어주면 중국이 워낙 빨리 따라오잖아요.
1: 네.
2: 속도가 빨라지겠죠. 네. 그런 면에서 한국한테는

0: 저 뭐라고 해야죠? 길게 봤을 때는 우려가 단기 장점보다 더 크죠. 길게 봤을 때는. 네.
1: 그러니까 지금의 호황을 갖고 너무 또 기뻐할 것만은 아니네요. 이런 국제적인 상황들을 봤을 때는.
2: 예, 뭐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좋은 사인이 아닐 수 있지만 네. 어쨌든 시간의 문제이지 중국이 이 기술력에서 따라오는 것은 당연히 따라온다고 봐야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 기업으로서는 오히려 미국 따로 중국 따로 이렇게 시장을 나누어서 장사를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시계가 시장이 통합되어 있는 데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무역을 하면서 큰 시장에서 우리의 기술력을 가지고 초격차를 유지를 해서 더 많은 이득을 얻는 방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열렸다고 봅니다.
1: 네. 이번 회담에서 우리 한반도 문제도 의제로 올랐다면서요. 뭐 어떤 얘기들이 오가는지 아십니까?
2: 이거는 아마도 앞으로도 발표를 못할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국가가 왈가왈부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중국은 특히 그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에서 안 나올 건데요. 어쨌든 미국과 중국이 서로 손을 잡는 방식으로 안정화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가 논의되었다라는 것은 우리로 봐서는 결코 나쁠 것이 없는 논의 내용이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1: 네. 트럼프는 북미 정상회담을 원하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0: 저는 이번에는 그럴 여유, 마음의 여유가 별로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늘 원하는 거고 또 북한도 늘 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중국의 역할이 또 중요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번에는 뭐 중요사항, 마음 여유가 그렇게 트럼프가 없었다. 네. 말은 늘 그렇게 하죠. 언제든지 나는 만나기를 원한다. 근데 이번에는 여유가 크게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네. 앞으로 우리나라 외교 경제에 이번 미중 회담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두 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사실 지금까지 우리 안중경미 안보는 미국하고 하고 경제는 중국하고 하면서 우리가 무역으로 잘 먹고 살았는데요. 지금 두 나라가 충돌하면서 안보를 미국하고 하는 것도 힘들어졌고 경제를 중국하고 온전히 하는 것도 힘들어졌단 말입니다. 다시 그 충돌하던 국가가 손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훨씬 더 안정적인 안보 지형과 경제 지형 속에서 뭔가를 해나갈 수 있는 저는 그래서 이번 회담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좋은 결과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안 원장님?
0: 네. 저는 앞으로 한국의 전략은 하나입니다. 안보도 다원적인 중견국들의 협력을 강화해야 되고요. 그리고 경제도 중국하고 미국 각자의 표준으로 갈 겁니다. 어차피. 그 속에서 네. 한국이 다 가져가는 전략. 그래서 한국이 올라타면 이 도로도 통하고 저로도 통하게 그게 한국이 가야 되는 길이라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안유화 원장님, 김희교 교수님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끝곡으로 스타쉽의 Nothing's Gonna Stop Us Now 들으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0: KBS 58분 날씨.
1: 스승의 날인 오늘 5월의 한가운데에 불과하지만 여름을 반복해야 할 정도로 덥습니다. 오늘

고기압권 내에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우리나라 상공에는 고온 건조한 공기가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서쪽은 30도 안팎으로 여전히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동풍 영향권역은 그래도 25도 안팎으로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겠습니다. 이처럼 동풍과 더불어 강한 일사가 이 구름이 없어서 직접적으로 유입되는 셈입니다.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32도, 대전 전주 31도, 대구는 29도로 예상되는데요. 강릉은 25도로 상대적으로 낮겠습니다. 이 같은 더위는 당분간 이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 오존 농도 모두 높겠습니다. 주말에도 예전 같으면 8월 초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이면서 여전히 덥겠고 휴일은 더 더워서 나날이 더워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습도가 낮지만 남부지방에는 대구가 33, 4도까지 오르는 등 계속해서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18도 등 12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 서울 31도 등 23에서 32도 분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3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뉴스 중계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영입니다. 뉴스 중계탑 출발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때이른 불볕 더위가 주말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일요일에 대구의 최고 기온이 34도로 예보됐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이틀째인 오늘 두 나라 정상은 오찬 회동 등을 하며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후 귀국길에 오릅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 8,000선을 돌파했다가 곧 하락 흐름으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이 주식을 내다 팔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리고 예산을 전용한 혐의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개입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상이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벌써 한여름이라도 된 듯 이른 더위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서쪽 지역은 어제보다 더 뜨겁겠고 주말에는 남부지방의 기온도 34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김민경 기상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2: 연일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한 데 이어 오늘은 오전부터 이미 30도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더 높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 32도, 대전과 전주도 31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예년에 7월 하순 이후에나 볼 법한 고온 현상입니다. 연일 땡볕이 지면을 달구는 데다 동풍이 불어와 수도권 등 백두대간 서쪽 지역의 기온을 더욱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 더위의 기세는 주말 사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내일부터는 남부지방도 30도를 웃돌겠고 특히 일요일인 모레는 33도 안팎까지 치솟는 곳이 많겠습니다.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내일부터 사흘간 33도를 웃돌겠고 특히 모레는 34도까지 치솟을 거로 예보됐습니다. 야외 활동이 많은 5월에 이상 고온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습도가 높지 않더라도 일사병 등 고체온증 위험이 높습니다. 볕이 강한 낮 시간 노약자나 어린이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삼가고 외출할 땐 양산 등으로 햇볕을 차단하는 게 좋습니다. 고온 현상은 다음 주에나 차츰 누그러질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1: 미중 정상회담 마지막 날인 오늘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의 집무실이 있는 중난하이에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공동 합의나 발표문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베이징에서 이승준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셋째 날이자 미중 정상회담 마지막 날인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중난하이를 찾아 환송을 겸한 업무 오찬을 이어갑니다. 두 정상은 기념 촬영을 하고 함께 차담도 나눌 예정입니다. 중난하이는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중국 수뇌부의 집무실이 모여있는 장소입니다. 1972년 마오쩌둥 주석이 리처드 닉슨 대통령을 초대했던 곳으로 미중 수교에 물꼬를 튼 역사적 장소이기도 합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진행된 국빈 만찬에서 두 정상은 교대로 건배를 제의하며 양국의 공동 번영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국민 사이에 풍요롭고 지속적인 유대를 위해 건배를 제의했고 시진핑 주석은 중국 민족의 부흥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병행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엔 루비오 미 국무장관,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을 비롯해 머스크와 젠슨 황 등 미국 재계 인사들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번 정상회담 내용을 대서 특필했습니다. 특히 양국 정상이 건설적 전략 안정관계를 새로운 미중관계 기조로 삼는 데 동의했다는 점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후 미국 귀국길에 오릅니다. 그 전에 미중 양국이 최종 합의나 공동 발표문을 낼 수 있을 것인지도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동행한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시진핑 주석이 자신에게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도움을 줄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문제에서 중국의 도움을 받고 대만 문제는 물러서는 거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는데 미국 국무장관은 관련 정책에 변함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워싱턴 김성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0: 미중 정상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이란 핵무기 불허에 합의했던 백악관 발표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을 통해 회담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폭스뉴스가 사전 공개한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원한다며 통행료가 부과되는 걸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미국 이란 간 합의를 원한다고 했다며 이란에 군사 장비를 주지 않을 거라 했다고도 했습니다. 이란의 영향력을 가진 중국이 협상 주요 쟁점에서 미국과 뜻을 같이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걸로 분석됩니다. 성공적인 회담임을 부각하며 중국이 보잉 737 항공기 200대, 미국산 대두와 석유 등도 사기로 약속했다고도 했습니다. 이란 문제에 힘을 얻고 대만 문제에 대해선 미국이 물러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데 방중에 동행한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국의 대만 정책에 변경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만을 상대로 한 무기 판매를 놓고는 주요 의제가 되지 않았다며 다소 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시 주석이 대만 문제를 잘 처리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언급한 만큼 적어도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파는 걸 미루란 요구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1: 세계 각국 정상들이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고 미국 CNN 방송이 현지 시각 14일 보도했습니다. 한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등 26개국 정상들은 공동 성명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지원하기 위해 외교, 경제, 군사적 역량을 공동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제법에 따라 항행은 자유로워야 한다며 기뢰 제거 작전 등을 포함한 독립적이고 순수 방어 목적의 다국적 군사 임무를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수민 기자, 6.3 지방선거 이제 2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어디를 찾았습니까?
4: 네, 전국을 순회 중인 민주당 지도부 이번엔 1박 2일 일정으로 제주도를 찾았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윤어게인 공천에 이어 선거운동마저 남 탓으로 도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다섯 가지가 없는 이른바 오무 선대위라면서 정책과 비전, 인물, 소통, 양심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최근 이어지는 국민의힘 공세에 대해선 가짜뉴스를 쏟아내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저급한 언행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그럴 시간에 지방선거 공약 개발에 더 힘쓰라고 직격했습니다.
1: 네, 국민의힘은 최근 중앙선대위를 출범했는데 오늘은 어떤 메시지를 내놨습니까?
4: 국회에서 중앙선대위 회의를 연 국민의힘은 오늘

0: 또 정부 부동산 정책 때리기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며 문재인 시즌2인 줄 알았는데 뉴이재명은 더 끔찍하다고 했습니다. 지방선거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번 선거가 함량미달 민주당 후보를 퇴출시키는 선거라면서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부산 북구가 보궐선거에 나선 민주당 하정우 후보를 향해선 실력 없는 이재명 키드라고 했고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갑질 폭행이 드러난 후보라며 비판했습니다.
1: 네,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는 서울시장 선거 상황 알아보죠. 양당 후보 움직임 어떻습니까?
0: 네, 오세훈 후보는 어제 유승민 전 의원에 이어 오늘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서울 청계천에서 만났습니다. 보수 결집과 지지층 확장 행보를 이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오 후보는 민주당 정원호 후보를 향해 거듭 토론하자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서울 지역 화폐 2조 5천억 원을 발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오 후보의 토론 요구에 대해선 불과 한 달 전 당내 경선 때는 TV 토론을 거부하더니 스스로의 발언을 돌아봐야 할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1: 네, 오늘이 지방선거 본후보 등록 마지막 날이죠. 단일화 문제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민주당과 진보당이 일부 지역에서 후보 단일화에 합의를 했다고요?
0: 네, 민주당과 진보당이 울산과 부산 일부 지역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단일화 대상은 울산시장과 울산기초단체장, 울산일부광역의원 그리고 부산연제구입니다. 민주당 김상욱, 진보당 김종훈 후보가 출마한 울산시장의 경우 100% 여론조사 경선으로 단일 후보를 정합니다. 울산 남구청장과 울주군수 후보, 부산연제구청장 등도 경선으로 단일화합니다. 울산 동구청장과 북구청장, 중구청장은 각각 진보당 박문옥, 민주당 이동권, 박태환 후보로 단일화를 결정했습니다. 양당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21일 이전 세부사항을 협의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정치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코스피가 7,000포인트 돌파 7거래일 만에 오늘 장중 사상 처음으로 8,0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다만 강한 외국인 매도세 곧 하락 흐름으로 돌아섰습니다. 김진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오늘 코스피는 전장보다 29.66포인트 0.37% 내린 7,951.75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상승세를 타고 사상 첫 8,000선을 뚫었습니다. 중동 사태에도 상승 흐름을 보였던 코스피. 지난달 14일 6,000선을 회복한 이후 채 한 달이 안 된 이번 달 6일 7,000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9일 뒤 거래일로 따지면 7거래일 만에 8,000고지까지 뚫었습니다. 그러나 곧 코스피는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이 7거래일째 주식을 팔아치우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오늘도 순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가 경제협력 의지를 드러내며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한 것에 따른 영향이 개장 직후 상승에 영향을 줬지만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이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며 미국 시간의 선물이 하락 전환하고 코스피 역시 하락 전환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 강행 의지를 밝힌 것도 시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늘 상승 출발한 코스닥 지수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3원 20전 상승한 1,494원 20전에 거래를 시작해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1: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이 오늘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종합특검은 당초 예산보다 3배 넘는 돈을 쓰는 과정에서 김 전 실장이 주도해 정부 부처 예산을 불법으로 끌어다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3: 2차 종합특검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대통령 관저 공사를 무자격 업체 21그램이 맡게 된 배경을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이 객관적 근거가 없이 과도하게 책정된 공사비를 승인하고 이를 메우기 위해 불법적인 예산 전용까지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관저 이전에 사용할 수 없는 행정안전부 예산까지 활용해 당초 예상보다 3배 이상 많은 41억 원의 공사비를 21그램 측에 줬다는 겁니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행안부 공무원들이 차라리 인사조치를 해달라며 예산 사용에 반대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이 같은 예산 전용 배경에 김건희 여사의 개입이나 압력이 있었는지를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특검팀은 이미 김 여사가 관저 공사 관련 고가의 선물을 추가로 받은 정황을 포착해 대가성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 수사 땐 김 여사가 21그램 측으로부터 디올 의류를 받은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한편 종합특검은 이날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직후 우방국의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며 내란을 도왔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종합특검은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에게도 오는 26일 1차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1: 러시아가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해 우크라이나를 맹폭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미중 정상이 보란 듯 자국을 공격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베를린 송영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4: 현지 시각 13일 새벽부터 다음 날까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을 드론과 미사일로 타격했습니다. 어린이 등 최소 13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도주의 임무 중이던 유엔 차량도 표적이 됐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자국 내 민간 시설을 공격한 데 대한 대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대규모 공격은 사흘간의 휴전이 끝난 후 미러 정상이 종전 가능성을 거론한 직후 단행됐습니다. 하지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동시에 러시아가 대규모 공격을 감행한 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치적 분위기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의도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조만간 중국을 방문할 거라며 구체적인 일정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푸틴 대통령의 5월 방중 가능성을 전하면서 중국이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을 같은 달 맞이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크렘린궁은 미국만이 중재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 종전협상 과정에 유럽의 개입을 경계하면서 중국의 협조를 요청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1: 간추린 뉴스 김지윤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5: 반도체 가격 상승 영향으로 지난달 수출 물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낸 자료를 보면 지난달 수출 물가는 전월 대비 7.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40.8% 올랐는데 57.8% 올랐던 1998년 3월 이후 28년 1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수입 물가는 전월 대비 2.3% 하락했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지난달 서울 집값이 석 달 만에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보면 서울의 주택가격은 전달보다 0.55% 올랐습니다. 지난달 서울 전셋값은 0.66%가 오르며 역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가 오는 19일과 20일 1박 2일간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경상북도 안동을 방문합니다. 두 정상은 오는 19일 소인수 확대 정상회담을 차례로 열고 공동 언론 발표를 진행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국전쟁 참전용사 행사에 서한을 보내 75년여 전 미국 군인들은 태평양을 건너 한반도에서 무기를 들고 공산주의 압제에 결연히 맞섰다며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에서 복무한 남녀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이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지상군 심포지엄에 참석했다고 육군이 오늘 밝혔습니다. 김 총장은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 육군은 한반도에서 완벽한 억제력을 발휘할 것이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유지에 기여하는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에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배우 손승원 씨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손 씨는

0: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 동안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손 씨는 2018년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수사받다 또다시 면허 취소 수준 상태로 사고를 낸 바 있습니다. 문체부는 629돌 세종대왕 나신날을 맞아 오늘 저녁 6시 경복궁 흥례문 광장에서 기념식을 엽니다. 여민락, 세상과 함께 즐기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념식은 국립국악원의 대취타 공연과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담은 여민락 공연, 세종문화상 시상 등으로 진행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일요일인 모레까지 전국이 계속 맑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권역에서 자외선 질소와 오존 농도가 건강에 유해한 수준으로 치솟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 등 전국이 11도에서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3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1: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중계탑 마칩니다. 이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이규봉입니다. 영화와 뭐 드라마 촬영장이나 유명 가수의 공연장이나 등장할 법한 커피차와 응원봉이 스승의 날에 등장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광주의 인성고등학교 학생들은요, 이른 아침 선생님이 출근하는 길에 빨간 카펫을 깔아드리고요, 양옆에 줄지어 서서 응원봉을 부딪히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외쳤다는데요. 마치 그 유명 연예인이 입장하는 것처럼 아주 열렬히 환호를 보냈다고 해요. 그런가 하면 수원 곡정고등학교 학생들도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어제 커피차를 대절해서 다과를 대접했는데요. 특히 선생님에게 전하는 감사의 메모가 가득한 게시판이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참 기특하죠? 뭐 다만 학생들이 또 커피차 비용을 모으게 되면 이게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커피차는 학교 예산으로 처리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이 스승의 날 뭐 케이크 한 조각도 먹지 말라는 경북교육청의 안내문이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제자들의 이런 진심 어린 축하와 감사가 선생님들에게는 그래도 큰 이것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것 무엇일까요가 오늘 문제인데요. 풀이를 해보면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을 말합니다. 뭔지 아시겠죠? 따뜻한 이것. 초성이 되드리면 이응 리을이에요. 이응 리을. 자, 오늘은 정답과 함께 스승의 날이니만큼 스승의 날을 맞아서 이것의 말을 전하고 싶은 은사님이 계신지, 또 뭐 방송을 통해서 어쨌든 응원과 격려의 말을 우리 선생님들께 좀 전해주시는 거 좀 제안을 드려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휴대전화 유료 문자 샵 9730번 문자 이용 가능하고요. 무료인 KBS 콩 게시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은 사연들 기다려보겠습니다. 물론 모바일 커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 전국일주 KBS 콩앱과 보이는 라디오 그리고 일라디오 유튜브 계정 등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함께 참여해 주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금요일 오후인데요. 이 시각 교통정보부터 먼저 전해 듣죠. 이현 씨 전해 주십시오.
1: 네, 오늘 금요일이라 교통량이 많은 날입니다. 시간 여유를 가지고 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까지 많이 덥죠. 곳곳에서 사고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사고로 전면 통제되는 곳도 생겼는데요. 당진 대전고속도로 대전 쪽으로 서세종 부근입니다. 서세종 나들목을 지나서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전차로가 통제되고 있는데요. 2km 구간에서 주차장을 이루고 있으니까요. 공주나 서세종 나들목에서 국도 쪽으로 우회운행하는 게 낫겠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쪽으로는 차량 터널을 못 가서 사고 있었습니다. 처리는 조금 전에 됐는데요. 뒤쪽으로는 남세종 부근부터 남풍세 부근부터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보고 있는데 바란 부근에서 화물차 화재 사고가 났습니다. 3차로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서평택 분기점 부근부터 정체 심한 이유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계속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피터 하윗 교수를 만나 경제성장 방안을 토론했습니다. 하윗 교수는 경제성장은 적극적 정부 정책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스승의 날인 오늘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이례적으로 각각 행사를 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생님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포함해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을 단기에 공급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가격 상승 영향으로 지난달 수출 물가가 전월 대비 7.1% 올랐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40.8% 상승해 28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이었습니다.
3: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4: K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1주.
0: 네,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는 오늘의 퀴즈 내드렸습니다. 앞서 그 스승의 날 선생님들 출근길에 빨간 카펫을 깔아드리고 유명 연예인처럼 열렬히 환호한 광주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 소식, 그리고 학교 비용으로 커피차를 대절한 수원의 고등학교 학생들 소식까지 이렇게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기특한 아이디어를 낸 배경에는 감사의 인사조차 마음껏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청탁금지법의 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요, 담임교사와 교과교사 등 학생을 평가하거나 지도하는 교사는 학생이나 학부모와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탓에 소액의 선물조차도 받을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카네이션 역시 금품수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학생이 스승의 날에 교사에게 건넬 수 있는 선물은 직접 쓴 손편지나 카드 정도가 유일한 허용 방법이라고 해요. 이게 참 심하다 싶기도 하지만 또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강력한 조치를 취했을까 싶기도 한데요. 애간 이 교권 침해 등으로 힘들어하는 선생님이 늘고 있는 요즘인데 오늘만이라도 이 선생님에 대한 감사와 또 오늘 퀴즈 정답인 이것이 제대로 가 닿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을 뜻하는 두 글자 단어 무엇일까요? 오늘 문제였는데요. 관련해서 보내주신 문자 좀 보겠습니다. 먼저 7654님. 저희 집 막내가 진짜 장난이 심해서 늘 유치원 선생님에게 죄송할 따름입니다. 평소 제가 너무 고마워하고 있다는 말 꼭 전하고 싶네요 하셨어요. 뭐 유치원생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이들의 그 장난마저도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게 또 선생님들 아닐까요? 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6609님은 저는 초등학교 교사인데요. 아이들이 아무 사고 없이 지내는 게 소중한 선물인 것 같다고 하셨어요. 반대로 선생님의 입장을 이렇게 또 전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4003번님은 선생님들께 힘내시라고 근력 운동하실 수 있는 아령이라도 선물하고 싶으시다고 하셨어요. 짬짬이 또 뭐 선생님들도 체력을 기르시기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실 겁니다. 1165님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임신 중에도 열심히 수업하셔서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지금쯤 아이 낳고 잘 지내고 계시겠죠 하셨는데 그래요. 이 임신부가 참 힘들잖아요. 늘 피곤하고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도 저도 생각해보면 그런 선생님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여학생들은 또 나중에 그 입장이 돼보면 더더욱 그 선생님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뭐 좋은 사연들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계속해서 중간중간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고요. 이제 지역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먼저 포항 소식 전해듣겠습니다. 이혜지 리포터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포항입니다. 네,
0: 포항 오늘 날씨 맑은가요?
5: 네, 오늘 현재 포항은 맑은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17도로 시작을 했고요. 현재 포항 기온 20도입니다. 당분간 비 예보 없이 맑은 하늘 드러나겠는데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점차 커지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5: 네, 오늘은 경주 서항마을 전체에서 진행되는 화랑체험 프로그램이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생생국가유산 사업으로 문화유산을 우리의 역사와 전통을 배우는 공간으로 재창조하기 위해서 국가유산청과 경상북도, 경주시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인데요. 문화유산 보존활용센터에서 주최를 해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화랑이 깃든 서항마을 화랑의 나라는 4월부터 11월까지 첫 번째 토요일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자세한 설명은 문화유산보존활용센터 조현승 담당자에게 들어봤습니다.
6: 저희 문화유산보존활용센터는 단순히 문화유산을 지키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분이 직접 보고 만지고 또 즐길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화랑이 깃든 서항마을은 국가유산청에서 후원을 하고 있는 생생국가유산 사업의 한 파트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경주에서 진행되고 있고 그 중에 하나인 화랑의 나라 프로그램 소개를 잠시 드리자면 경주 서학마을에서 아이들이 직접 화랑이 되어보는 체험 프로그램이에요. 옛날 화랑들의 씩씩한 정신을 요즘 아이들이 몸소 느끼면서 리더십도 키우고 또 친구들과 협동하는 법도 배우게 하려고 시작하였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우선 저희가 문화유산을 반드시 끼고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저희의 모토가 되는 태종 무열왕릉에서 진행이 되고요. 저희 문화해설사와 뮤지컬 배우들과 함께 몰입감 있는 재밌는 연출을 통해서 참가자들이 직접 문화유산에 대한 지식도 얻고 또한 각각의 문화유산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탐험하면서 어떻게 생겼는지 또 거기에 대한 스토리도 듣고 또 교훈 또한 얻으면서 저희가 세소고개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가족 단위에 오시는 부모님들과 아이들 한 번 더 배우는 기회가 될 것이고 아이들은 이제 세소고개에 대해서 처음 배우면서 또 나라와 부모님 그리고 친구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0: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신라시대 화랑이 돼보는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5: 네.
0: 아이들이 참 즐거워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진행됐나요?
5: 네, 화랑 체험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에게 임무를 부여하고 화랑 정신을 익히고 진정한 화랑으로 성장하는 컨셉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인데요.
0: 네.
5: 경주 역사 속으로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0: 네.
5: 가족과 함께 주말을 맞아 참여한 분들이 많았는데요. 현장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국궁과 목판 체험 현장으로 직접 가보시죠.
7: 우선 활은 우리나라 동양 3국 중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무기입니다. 중국은 창, 일본은 검, 조선은 활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조선 활은 옛부터 유명해서 활 잘 쏘는 사람이 예전에 임금했죠. 주몽. 그리고 지금도 활쏘기 시합, 서양의 활쏘기 시합을 양궁이라고 하죠. 활은 우리 민족에 굉장히 강합니다. 이 활은 국궁인데 양궁이랑 좀 다르죠.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구분이 있지만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왼손으로 줌통을 아귀를 열어서 가볍게 이렇게 꽉 쥐어잡습니다. 요게 1번. 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왼발을 앞으로 살짝 내밉니다. 화살을 걸어요. 화살 뒤에 촉의 색깔이요 다르죠. 같은 색 연두색 두 개가 안쪽으로 가게 걸어야 돼요. 화살을 걸고 나면 활을 들었다가 숨을 뱉고 후 숨 멈추고 쭉 당겨서 조준 탁 놓으면 됩니다.
8: 여기에 우리가 먹물을 묻혀서 종이에 이렇게 딱 찍어내면 우리가 아는 글자 모양대로 보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거를 목판 흰새라고 하는데요. 먹물을 돈모라고 합니다. 여기 솔에 묻혀줘요. 판에 골고루 먹물이 묻도록 이렇게 문질문질해줘요. 그리고 이 목판에다가 이렇게 먹물을 묻혀줍니다. 먹물을 묻혀주면 우리 글자가 여기 튀어나온 부분 있죠? 여기 튀어나온 부분만 화선지에 먹이 묻게 돼요. 이거 한번 만져볼까요? 아래 위로 한번 만져봅시다.
9: 한지에는
8: 한지 한번 만져봐요.
9: 앞면과 뒷면이 있어요. 자, 어떤 면이 앞면? 까칠한 면.
8: 정답은 부드러운 면입니다.
0: 예. 네, 국궁 체험과 목판 체험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 그 외 또 어떤 체험들을 할 수 있나요?

0: 먼저 태종 무열왕릉에서 출정 보고식을 진행했습니다. 네. 화랑복으로 환복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어서 화랑정신과 맹세를 새기기 위해서 채서국의 주관찾기와 나의 각오를 적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이동을 해서 무열왕릉 이야기도 뮤지컬 배우들의 연기로 공연을 봤고요. 이후에는 서학마을로 이동해서 화랑무예와 예법을 익히기 위해서 국궁과 택견 체험도 진행했습니다. 네. 저도 국궁 체험을 해봤는데요.
1: 아, 그래요?
0: 네, 화살이 너무 멀리 날아가기도 하고 또 앞쪽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재미있는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어서 전통차 예절을 배우고 또 목판 체험도 진행하며 사군이충, 사친이효, 교우이신 등 세소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화랑의 풍류로 국악교실과 K-POP 공연도 볼 수 있는 시간으로 진행됐는데요. 계속해서 참여한 분들에게 소감 들어봤습니다.
2: 그 타도가 재밌었어요. 되게 신기했어요.
3: 우리 친구는 어떤 게 가장 재밌었어요?
4: 그 저도 타도가 가장 재밌었어요. 일단 차를 두 가지 마셨고 맛있는 떡을 먹었어요. 재밌었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마지막에 공연하고 재밌었어요.
5: 와이프가 이제 저희 친구 가족들이랑 같이 여기 경주 같이 놀러 오는 그 자리에 맞춰서 아이들한테 조금 더 경주에 대해서 문화를 좀 잘 느껴주고 싶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의외로 이 몸으로 움직이라는 건지 아니면 또 다도 체험 같은 것도 의외로 또 조용하게 집중하는 걸 봐서 의외의 모습도 많이 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1기 때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됐는데 오늘은 날씨도 좋고 또 많이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뜻깊은 가족들의 시간이 되었고 뭐 다른 가족분들께서도 이렇게 경주에 놀러 오게 되면은 이렇게 같이 화랑의 체험도 같이 하고 또 뭐 다양한 문화 체험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또 초등학교 가족들이랑 같이 놀러 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0: 오늘은 경주 서학마을 전체에서 진행하는 화랑 체험 프로그램 화랑이 깃든 서학마을 화랑의 나라 프로그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랑이 되어보자는 컨셉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은 마지막에 화랑 인관식을 하고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래전 화랑들을 떠올리며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네. 꼬마 화랑들 어떤 모습이었을지 한번 직접 보고 싶은데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포항 이혜지 리포터였고요. 이어서 원주로 건너갑니다. 박다연 리포터.
6: 네 안녕하세요. 원주입니다.
1: 네 원주를 비롯한 강원도 날씨는 어떤가요?
6: 네, 오늘 원주를 비롯한 강원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원주 지역 한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만큼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오늘은 그 원주시에서 야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공간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6: 네, 맞습니다. 오늘은 최근 본격 운영을 다시 시작한 원주시 산악자전거파크 소식 준비했습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지면서 야외 활동 즐기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등산이나 캠핑, 러닝도 인기인데

0: 비포장 지형을 달리는 스포츠입니다. 타이어 폭도 훨씬 넓고 또 충격을 흡수하는 서스펜션 장치가 있어서 울퉁불퉁한 길도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 게 특징인데요. 네. 최근에는 단순 운동을 넘어서 하나의 레저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근데 이 산악 자전거 종목도 다양하다고 들었어요.
0: 네,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진 게 다운힐과 크로스컨트리입니다. 다운힐은 높은 곳에서 산길을 빠르게 내려오는 종목으로 급경사와 장애물을 통과하면서 속도감과 기술을 즐기는 익스트림 스포츠에 가깝고요.
1: 아찔하겠네요.
0: 반면 크로스컨트리는 숲길과 산길을 장거리로 달리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산악자전거를 마음껏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인데요.
1: 네.
0: 바로 원주시가 운영 중인 원주 산악자전거파크가 그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원주시 산림과 박재원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2: 저희 원주시 산악자전거파크는 지자체에서 전문적으로 이제 운영하고 있는 산악자전거파크고요. 그 선수 출신 담당 공무원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면서 좀 더 안전하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산악자전거파크입니다. 일반적으로 산악자전거 코스라고 하면은 동네 산, 뒷산 같은 곳에서 이제 타게 돼서 뭐 등산객들과의 마찰도 있을 수 있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약간 위험 요소가 있는데 원주시 산악자전거파크 코스는 등산객들은 출입이 제한되고 완전하게 이제 산악자전거 라이더들만 이용할 수 있는 산악자전거 코스고 각각의 난이도별로 구분되어 있어서 초보자부터 상급자까지 다양하게 즐기면서 탈 수 있는 코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예, 아마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원주에도 이렇게 산악자전거 시설이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된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아요. 일단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0: 네, 원주 산악자전거파크는 신림면 원골길 매봉산 자락 일대에 조성돼 있는데요. 산림지형을 활용한 전문 레포츠 시설입니다.
1: 네.
0: 규모도 상당한데요. 현재 운영 중인 코스 규모가 총 47km 정도 됩니다.
1: 우와.
0: 다운힐 코스 6개와 크로스컨트리 코스, 실내 산악자전거 체험 시설까지 함께 운영되고 있는데요.
1: 네.
0: 동절기 휴장을 마치고 지난 4월 25일부터 다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1: 아니, 총 길이가 47km나 됩니까? 생각보다 규모가 상당히 큰데
0: 네.
1: 뭐 코스 같은 것도 그럼 난이도에 따라 나뉘어져 있나요?
0: 네, 그렇습니다. 초급자부터 숙련자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코스로 구성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사실 산악자전거는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1: 네.
0: 원주시에서는 체험 방문객을 대상으로 무료로 산악자전거 교육 프로그램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네.
0: 제가 주말에 원주시 산악자전거파크를 방문했을 땐 교육 프로그램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자전거 바퀴가 산길을 구르는 소리가 아주 역동적으로 느껴지는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2: 교육자분 지금 너무 몸이 뻣뻣하게 서 있어서 무릎 조금 구부려주시고 팔꿈치도 살짝 바깥쪽으로 구부려주면서 충격 이제 분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시선은 멀리 멀리 보셔야 이제 산에서 노면을 멀리 볼 수 있기 때문에 잠깐 한번 자세 한번 취해볼까요?
3: 이거 자세가 지금 맞아요 이거?
2: 아, 네, 지금 좀 뻣뻣한데
3: 네, 이 자세 어때요?
2: 무릎 조금만 아, 조금만 더 구부리시면 될 것 같아요.
3: 네네네. 아, 요렇게요?
2: 네네.
3: 맞습니다. 아, 네네.
4: 시선은 한 몇 미터 정도로
2: 한 20미터 앞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20미터 정도 몸이 굳기 때문에 좀 더 멀리 보시고 아, 지금 자세 너무 좋습니다.
3: 네, 강사님 저 근데 저도 강사님처럼 잘 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잘 탈 수 있어요?
2: 원주 산악자전거파크 매일 오시면은 저처럼 잘 탈 수 있습니다.
0: 네, 무엇보다 좋은 건 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정말 몸만 가도 산악자전거파크에서 무료로 배우고 이용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1: 네.
0: 원주 시민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원주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며 산악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많이 방문해 주셨는데요. 이어서 방문객들 이야기 들어보시죠.
5: 아, 예, 경기도 이천에 거주하는 박상현이라고 합니다. 산악자전거파크는 워낙 이전부터 다녔던 곳이라서요. 올해 같은 경우는 원주시에서 무료 셔틀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생겨가지고 다시 또 방문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B나 E 코스를 좋아하는데요. 조금 스피드를 붙일 수 있고 이제 E 같은 경우는 험로다 보니까 탈 때 그 도파민이 많이

0: 분수대입니다. 아, 이제 기존에 있는 유명 파크들은 좀 트레일들이 잘 닦여 있고 좀 정돈된 느낌이라고 하면 원조 파크 같은 경우는 좀 야생, 와일드한 느낌이 있어가지고요. 날것의 느낌을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리는 파크입니다.
1: 김영추라고 합니다. 네, 저는 MTB 타는 것을 한 10년 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도 이제 MTB 즐기다가 몇 년, 한 3, 4년 전서부터 원주 MTB 파크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시즌 초반이라서 그런지 코스 상태가 너무 깔끔하게 잘 정리, 정돈이 돼 있어서 너무 이용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원주 자전거 파크 같은 경우는 임도를 통해서 진입을 이제 하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는 산 중간에 매연이 없는 공간에서 스타트를 이제 하게 되기 때문에 공기가 너무 좋고 푸르른 나무들을 보면서 라이딩을 할 수 있어서 그게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2: 네, 요 며칠 뭐 갑자기 기온이 올라서 도심은 정말 무더울 지경인데요. 그늘진 산 속에서 산악 자전거도 배우고 뭐 즐길 게 또 많다고 하니까 아이들 한번 데리고 가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3: 네, 또 올해부터는 무료 셔틀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2: 네.
3: 다운힐 코스 특성상 정상까지 자전거를 다시 끌고 가는 게 쉽지 않은데 셔틀 운영으로 이용 편의성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2: 네.
3: 현재 원주시는 시민과 또 교육, 체험,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악자전거 무료 프로그램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원주시 산악자전거파크로 문의해서 자세한 내용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원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네, 원주 소식도 잘 들었습니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4: 우리 음식을 맛깔스럽게 느껴보는 시간. 고향 따라 맛 따라.
2: 네, 매주 금요일에 함께하는 고향 따라 맛 따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행 작가이자 음식 탐험가 이현주 씨와 함께 맛있는 이야기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5: 안녕하세요.
2: 날이 갑자기 더워졌어요.
5: 네.
2: 이게 날이 이렇게 더워지니까 뭔가 좀 입맛 당기는 음식 없나 하고 찾게 되는데 오늘 어떤 음식 얘기 좀 나눠볼까요?
5: 보리가 누릇누릇 익어가는 온유월이면 떠오르는 생선이 있습니다.
2: 온유월에?
5: 네. 강화도, 부안군, 군산시 등 서해안 주요 포구에서 맛볼 수 있는 이 생선은요.
2: 네.
5: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 뱃사람이 아니면 맛보기 힘들 정도로 귀한 별미였어요.
2: 예.
5: 과거 임금님에게도 진상되기도 했던 이 생선은요. 아이러니하게도 불명예스러운 여러 속담도 풀고 있습니다.
2: 오.
5: 오늘은 그 작고 볼품없는 품새 때문에 약간 약간 무시되기도 했지만 산란기를 맞아서 기름기가 잘 오른 밴댕이를 만나보겠습니다.
2: 아, 그렇군요. 저는 네. 보리 얘기를 하시길래 처음에는 굴비? 조기 이 얘기인가 했는데
5: 네.
2: 아, 밴댕이였군요.
5: 네.
2: 밴댕이라면 그 우리가 잘 알고 잘 쓰는 그 속담 속에 등장하는 그거 맞죠?
5: 맞습니다.
2: 그 밴댕이.
5: 네. 밴댕이라는 생선에 대한 기록은 아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속담을 먼저 떠올리실
2: 그렇죠.
5: 거예요.
2: 예.
5: 속 좁은 사람을 흉보는 밴댕이 속알 딱지라던가
2: 네.
5: 또 변변치 못한 사람이 때를 잘 만났을 때를 이렇게 빗대어 말하는 온유월 밴댕이라는 말 등이 있죠.
2: 네.
5: 이렇게 속담 속 밴댕이는 이렇게 아름답지 못하지만 사실 5, 6월 제철만큼은 그 어떤 고급 생선 못지않은 고소한 맛을 뽐내고 있습니다.
2: 고급 생선 못지않다. 그 밴댕이가 근데 어쩌다가 이런 속담의 주인공이 됐을까요?
5: 일단 밴댕이는 크기가 작아요. 우선 크기가 다 자라도 15cm 전후라서 약간 다른 생선에 비해 작습니다.
2: 작네요.
5: 그래서 과거에는 소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2: 네.
5: 또 성질이 급해서 그물에 걸리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서 파르르 떨다가 육지에 닿기도 전에 죽는데 이 때문에 생긴 속담이라고 합니다.
2: 네.
5: 하지만 밴댕이는 사실 억울해요. 밴댕이의 속은 사실 유달리 압력의 차를 이기지 못하는데 그래서 물 밖에 나오면 속이 바로 터져버려요. 그래서 속이 좁은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밴댕이는 속이 약한 거예요.
2: 예.
5: 또 더 억울한 일은 밴댕이는 빠르게 상하는데 내장이 상하는데 버티는 생선은 없잖아요.
2: 그렇죠? 예.
5: 그러다 보니까 운반이 힘들었고 그래서 횟감으로 사용되지 못하다 보니까 약간 사람들이 천하게 여긴 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2: 그렇군요.
5: 네. 네.
2: 밴댕이 억울했겠습니다.
5: 네.
2: 네. 이런 속성을 빗댄 속담들이 생겨난 거였군요.
5: 네.
2: 어쨌거나 이제 다른 생선과 달리 말씀하신 것처럼 금세 상하기 때문에
5: 네.
2: 그래서 흔히 접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귀한 대접을 받지 않았나 싶은데 실제로 어땠나 모르겠어요.
5: 과거의 밴댕이를 좀 보면 네. 밴댕이가 보통 생선이 아니었어요.
2: 그래요.
5: 예전에는 맛있는 생선으로 명성이 높았는데요. 1766년에 농학자이자 의관인 유중님이 편찬한 농업서 중보 상림 경제에는요. 밴댕이는 탕과 구이도 맛있지만 회를 치면 시어보다 낫다라고 적었어요.
2: 시어요?
5: 예, 여기에서 시어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준치 또는 웅어를 뜻하는 단어이고요. 옛날 중국에서는 팔찜미의 하나로 꼽히던 생선이었어요. 때문에 과거 궁에서는요. 경기도 안산에다가 밴댕이를 관리하는 관청인 소호소까지 설치했다고 합니다.
2: 아까 밴댕이는 이제 소호라고 했으니까.
5: 네네, 네네,
2: 아, 그렇군요. 네. 이야, 따로 관리하는 관청까지 있었다고 하니까 밴댕이가 좀 달리 보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맛있으면 그랬을까요?
5: 이뿐만이 아니라 네. 또 효자로 이름났던 충무공 이순신 장군 또한 임진왜란 중에도 밴댕이 젖을 챙겨 어머니에게 보냈다는 기록이 있어요.
2: 네.
5: 난중일기 을미년 5월 20일자의 기록에 보면 고향집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어머니 안부를 몰라 답답하다. 전복과 밴댕이 젖 어란 몇 점을 어머니께 보냈다라고 적었습니다.
2: 네.
5: 그러니까 귀한 것들을 보낸 거죠.
2: 그러네요.
5: 또 밴댕이는 귀한 제사상에 오르기도 했어요.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성리학자인 미암 유이춘은 미암 일기에서 그 성리학자였던 김만구 선생의 사당에 제물로 생꽝, 말린 민어, 게 등과 더불어서 밴댕이 한 두름을 올렸다라고 기록했습니다.
2: 오, 그렇군요. 아주 네. 밴댕이가 예전에 융숭한 대접을
5: 그렇죠.
2: 받았네요.
5: 네.
2: 귀한 어종이었습니다. 그런데
5: 네.
2: 그 밴댕이가 지금이 딱 제철이라는 거죠.
5: 맞습니다.
2: 어허.
5: 밴댕이는 5월 중순부터 6월 초에 잡히는 걸 최고로 치는데요.
2: 네.
5: 이때가 산란을 위해 몸을 살찌우는 시기로 가장 고소하기 때문이에요.
2: 네.
5: 그 고소한 기름내의 맛이 약간 절정기에 이르는데 보통 이 밴댕이도 등푸른 생선이거든요.
2: 네.
5: 보통 등푸른 생선의 고소한 기름 맛 하면 그러니까 긴 여운을 남기는 빈듯한 맛이 있잖아요.
2: 네.
5: 밴댕이의 이 고소한 기름짐은 좀 결이 달라요. 보통의 등푸른 생선들은 바다의 상충부를 회의하면서 자신의 몸에 이제 살과 기름을 채우는데 이에 반해서 밴댕이는 서해의 펄 바닥을 기면서 플랑크톤을 흡입해서 살을 지우고 기름을 얻어요.
2: 그래요.
5: 그래서 일반 등푸른 생선의 기름기와 달리 약간 담백하면서도 고소한 기름짐을 품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2: 서해 펄을 이제
5: 헤매면서 플랑크톤을 먹으면서 약간
2: 좀 정말 밴댕이 계속 달리 보입니다.
5: 네.
2: 요즘 어디 가면 이 제철 밴댕이 요리를 좀 즐길 수 있나요?
5: 뭐 인천이나 아까 말씀드린 도시들에 가도 있는데요.
2: 네.
5: 대표적인 곳이 인천광역시 광화도 후포항에 있는 선수포구가 예전부터 밴댕이 포구로 유명했던 곳이에요.
2: 네.
5: 정말 많이 잡혀서 막 사부로 퍼서 3차원에 팔기도 하고
2: 그
5: 그랬던 곳인데요.
2: 네.
5: 일단 선수포구 근해는 조수만간의 차가 세서 물살이 세고 앞서 말씀드린 플랑크톤이 풍부해서 어류의 산란장으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고
2: 네.
5: 그런 기름진 갯벌에서 난 밴댕이가 유독 맛있다고 합니다.
2: 네.
5: 그리고 이곳에 그러다 보니까 밴댕이 마을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 마을에 가면 이리 봐도 밴댕이, 저리 봐도 밴댕이, 사방에 밴댕이 간판이 지천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2: 네.
5: 이곳에서는 밴댕이를 회, 뭐 무침, 조림, 구이, 튀김 등 다양한 밴댕이 요리를 코스로 즐길 수 있는데요.
2: 네.
5: 이제 이 철에 가면 마을 분들이 막 이런 말씀하세요. 온유월 특히 장마 전 그 6월 밴댕이가 제일 맛있는데 이 즈음의 밴댕이는 참돔이랑 바꾸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 이야, 네. 대단합니다.
5: 네.
2: 근데 워낙 작아서
5: 네.
2: 이 회 뜨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밴댕이 요리 가운데 대세는 역시 회겠죠?
5: 회죠.
2: 어.
5: 밴댕이는 한 마리에 딱 두 점의 회미 나옵니다.
2: 두 점?
5: 네. 일단 밴댕이 맛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회가 우선인데요.
2: 네.
5: 일단 밴댕이는 대가루야 내정을 제거하고 포를 양쪽 위아래로 딱 떠서 두 점이 나오는데요.
2: 네.
5: 이걸 그냥 딱 간장만 찍어 먹어도 육줄이 연하면서 식감이 살아있어요. 이걸 초고추장이나 쌈장에 살짝 묻혀서 한 점 입에 넣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담백한 기름진 맛이 쭉 돌다가 쫀득쫀득한 여운과 함께 살이 부드러워서 목구멍으로 정말 콜랑하고 회가 넘어가요.
2: 네.
5: 또 보통 회는 뭐 초고추장이나 간장에도 많이 찍어 먹는데요. 추천드리는 거는 저는 쌈장이에요. 밴댕이는 장가시가 많아서
2: 네.
5: 쌈장에서 씹어서 같이 장가시를 씹어 먹으면 고소한 맛을 더 진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2: 아, 뭐 목에 걸릴 정도의 그런 가시는 아니에요?
5: 장가시요. 네.
2: 씹어서 드실 수
5: 네,
2: 있는.
5: 네, 네.
2: 그 회 말고 그럼 또 어떤 요리들도 즐길 수 있나요?
5: 밴댕이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밴댕이 회 무침이에요. 보통 생선은 양념과 채소 때문에 생선 맛을 느낄 수 없는데
2: 네.
5: 밴댕이는 이 고소한 기름내가 양념장을 이겨냅니다.
2: 네.
5: 뭐 미나리, 양배추 등 가진 채소를 넉넉하게 넣어서 초고추장에 버무리면 그 버무릴 때 넣는 밴댕이는 뼈째 어슷하게 썰어 넣거든요. 이 달고 고소한 무침 사이 이 무침은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갓 뜸들인 흰 쌀밥에다가 넣어서 비벼 먹으면 맛이 정말 배가 돼요.
2: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5: 단백질과 탄수화물과 채소가 만나는 삼합인데요.
2: 네.
5: 이 밥에다가 참기름 한 바퀴 휘 두르고 슥슥 비벼서 한 술 크게 입에 딱 떠 넣으면 이 몸으로 움직일 때마다 입에서 갖가지 맛이 올라와요.
2: 네.
5: 채소가 씹히고 참기름이 밥알을 감싸 도는데 그 사이로 고소한 밴댕이 쌀이 이 사이사이에 착착 들러붙을 때 절로 이런 말이 나와요.
2: 참.
5: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2: 표현을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아,
5: 맛있거든요.
2: 힘드네요, 오늘.
5: 네.
2: 어떻게 보면 좀 멸치회랑도 좀 비슷한가요?
5: 근데 멸치회보다 좀 더 두툼하고 씹는 맛이 훨씬 좋아요.
2: 그렇군요.
5: 네.
2: 또 어떤 요리가 있습니까?
5: 일단은 밴댕이 탕이나 조림도 많이 즐겨 드시는데요.
2: 네. 뭐
5: 파무, 양파, 청양고추 등을 깔고 구이에다가 밴댕이를 얹어서 바글바글 졸여내는데
2: 네.
5: 일단 국물은 들큼하면서도 짭조름하고요. 밴댕이 살 또한 기름진 연한 살이 딱 양념이 잘 배어서 정말 구수하고 담백한데 씹을수록 구수한 맛이 나요. 특히
2: 네.
5: 이 국물에다가 밥을 비빈 다음에 밴댕이 젓갈과 함께 먹으면 밥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2: 네.
5: 또 밴댕이 구이도 유명한데요. 그 밴댕이 구이는 뭐 전어구이 유명하다 하지만 제철 밴댕이 구이도 저러 못지 않아요.
2: 그래요.
5: 그 뭐 통째로 자글자글 구워내는데 기름기 자르르 흐르는 밴댕이 구이를 딱 한 입 먹는 순간 그 어떤 고급 생선 부럽지 않아요. 특히 고소한 냄새가 워낙 강해서 이 밴댕이 구이는 마지막으로 음식으로 드셔야지 그 다음에 뭘 드셔도 이 고소한 기름내를 이길 수 없습니다.
2: 그렇군요. 네. 앞서 그 이순신 장군이 이제 어머니에게 밴댕이 젓갈을 보냈다. 했잖아요.
5: 네.
2: 그럼 젓갈로도 많이 담가 먹나요?
5: 예전에는 냉장 시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2: 네.
5: 제일 많이 소비했던 게 젓갈이었어요.
2: 아하, 상하지 않으니까.
5: 네, 특히 전라도에서는 밴댕이 젓을 송해젓, 소어젓이라고도 했는데요.
2: 네.
5: 일단 밴댕이 젓갈은 숙성이 되면서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변하는데 과거 공유 중심 사회였던 우리 식습관 영양 균형이 아주 잘 맞춰주는
2: 그렇겠네요.
5: 음식이었어요.
2: 예.
5: 그리고 실제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식은 밥이든 막 뜸을 들인 밥이든 밥에다 상추 쌈에다 밥을 올리고 이 밴댕이 젓갈 올려가지고 드셔보신 분들은
2: 네.
5: 씹을 때마다 그 숙성한 바다향이 들큰하게 올라오는데 한입 먹을 때마다 그래서 문제는 온열 밴댕이는 맛이 좋아서
2: 예.
5: 졸지에 밥도둑 훌도둑이 되기 때문에 정말 다이어트에는 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그렇군요. 아 네. 오늘 유난히 이현주 씨의 그 표정이 정말
5: 네.
2: 이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한번 보셔야 돼요. 아 끝으로 밴댕이가 얼마나 맛있는 생선인지 한번 다시 정리를 좀 해보죠. 아, 그
5: 밴댕이,
2: 많은 얘기 들었어요.
5: 밴댕이를 빗댄 말 중에 이런
2: 네.
5: 말이 있어요. 밴댕이 먹다 가끔 떨어진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옛날 어떤 사람이 조선시대에 밴댕이 구이의 맛을 표현하는데
2: 네.
5: 기름기 잘잘 흐르는 밴댕이를 상추쌍에 올려놓고 쌈장 듬뿍 발라서 한 입 크게 벌려서 입에 넣으면이라는 이 말을 했는데
2: 네.
5: 이 말을 듣던 가끈을 난 선비가 입을 쩍 벌리는 순간 끈이 끊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2: 네.
5: 그러니까 그 선비가 그 상상만으로도 그 맛이 느껴지고 얼마나 맛있었는지 그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2: 네.
5: 그만큼 밴댕이의 맛이 기가 막혔다는 얘기죠.
2: 예.
5: 그러니 예나 지금이나 온유얼 밴댕이는 놓칠 수 없는 봄바다의 맛입니다.
2: 딱 지금입니다.
5: 네.
2: 작지만 고급지고 맛있는 이 밴댕이의 참맛에 대한 얘기 오늘 나눠봤습니다. 고향따라 맛따라 이현주 음식탐험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5: 고맙습니다.
2: 아 밴댕이. 꼭 맛봐야겠네요. 1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루이 암스트롱의 성자의 행진 함께 듣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죠. I happened to pass one of them good old camp meetings the other day and run into

0: the cabinet backing him up.
1: I see Brother Danny in Barcelona coming in with that break.
2: KBS 58분 날씨. 서울 벌써 31도로 예년보다 8도 높은 기온까지 치솟았습니다. 어제와 비슷한 기온대고요. 바람이 어제보다 좀 약한 데다가 동풍권역과는 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백산맥 서쪽은 고온 건조함이 누적되는 가운데 일산은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당분간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스승의 날인 오늘 스승님이 제자들에게 대하는 표정처럼 하늘 표정이 아주 밝습니다. 오늘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 이어지고 있고요. 내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로 이 날씨 변화가 당분간 거의 없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32도까지 오르겠고요. 대전, 전주가 31도로 30도를 대부분 넘겠습니다. 대구도 29도, 강릉은 동풍의 영향으로 25도로 상대적으로 낮겠습니다. 22도에서 32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8도 등 12도에서 18도의 분포,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 등 23도에서 32도 분포로 서울은 비슷한데 남부지방은 오늘보다 기온이 약간 더 오르겠습니다. 주말보다는 휴일이 조금 더 덥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쓰셔야겠고요.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존 농도와 자외선 지수 모두 높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 IMF가 한국의 부채는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위기 발생 위험이 낮다고 밝힌 기사의 내용을 SNS에 공유하며 긴축재정론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9일 경북 안동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 장중 8,000포인트를 돌파한 뒤 급락하면서 한 달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성과급 배분 등을 문제 삼으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삼성전자 사장단은 노사 갈등에 대해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노조와 조건 없이 열린 자세로 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이 오늘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인천공항 직원들이 무료로 주차장을 제한 없이 활용해 주차난을 가중했다는 지적에 대해 인천공항 측이 국민 여러분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사과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1: 네, 금요일 라디오 전국 일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요즘은 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지방선거 관련 뉴스가 거의 뉴스창을 도배하다시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라디오 전국 일주는 꼭 짚어야 하는 지역의 주요 뉴스를 2부 첫머리에 전해드립니다. 귀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금요일이라 화재의 현장 앗 서울의 이런 곳이 시간도 이어집니다. 오늘은 세종대왕 탄신일을 맞아서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는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한 번 더 알려드릴까요? 앞서 스승의 날을 맞아서 선생님들께 감사를 전하기 위해 학생들이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로 특별한 행사를 진행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계속되는 교권 침해 논란으로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선생님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뭐 여전히 이렇게 사제지간의 정은 뜨거운 것 같아서 제가 다 흐뭇합니다. 그리고 오늘 뭐 속속 보내주시는 문자만 봐도 정말 우리 선생님들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는 걸 또 느낄 수가 있는데요. 선생님들께 조금이나마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서 이것이 됐으면 합니다.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을 뜻하는 두 글자가 오늘 퀴즈 정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보내주신 문자 좀 보겠습니다. 끝번호 8784님. 저는 오늘 손편지와 종이에 색칠한 카네이션을 받았습니다. 몽골에서 온 초등학교 2학년 제자가 들고 왔습니다. 고마워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셨어요. 아이고 뭐 다른 어떤 선물보다도 정말 거의 간직하고 싶은 그런 거네요. 얼마나 또 글씨를 삐뚤빼뚤 열심히 썼을까요? 6130님 25년 8월 작년이네요. 수학교사로서 30여 년 정년을 마무리했습니다. 제자들의 따뜻한 문자 한마디가 이것이 됩니다 하셨습니다. 아 정말 수고 많으셨네요. 제자들이 이 선생님의 어떤 그 은혜에 또 고마움에 문자들도 많이 보내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정숙 님이 1979년 산척 중학교 1학년 때 이병춘 국어 선생님, 1982년 충주여고 1학년 때 김형기 영어 선생님과 정태국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스승의 은혜 평생토록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 이 세 분 선생님들 아, 제자 덕분에 방송 타셨습니다. 8021님 앞서 말씀하신 학생들의 레드카펫과 응원복 얘기는 큰 감동을 줍니다. 그 카펫을 밟으며 아이들의 응원을 받은 선생님들의 기분이 어땠을지 그동안 들었던 스승의 날 행사 중에 가장 감동스러운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그래요. 제자들이 열심히 정말 준비한 거잖아요.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선생님들 마음껏 누리셨기를 바랍니다. 김현옥님은 아이들의 응원으로 선생님들이 오늘 하루만이라도 마음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다고 또 이 땅에 많은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2399님이 이런 얘기하셨어요. 이것은 부드러운 말 한마디로도 충분히 전해집니다. 특히 아이들이 선생님들께 말할 때 예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셨는데 그래요. 선생님들과 아주 긴밀한 관계 이런 거를 유지하는 건 참 좋은데 그러면 또 버릇이 나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키는 거 이것도 사제지간에 꼭 필요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좋은 의견 주셨네요. 자, 이제 지역 뉴스 브리핑으로 계속해서 넘어갑니다.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 이 소식부터 좀 보죠. 충북 충주의 사과 과수원에서 올해 첫 이 과수 화상병이 발생했다면서요?
2: 예, 농촌진흥청은 충북 충주의 이 사과 과수원에서 올해 첫 과수 화상병이 발생해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습니다. 이 과수 화상병은 주로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하는 세균병으로 감염된 나무는 잎,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 또는 검은색으로 변하며 마르는 증상을 보입니다. 이번에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과수원은 정기 예찰 기간에 농가 신고로 최초로 발견했고요. 발생 범위는 0.22헥타르로 조사됐습니다.
1: 네.
2: 지침에 따라 발병이 확인된 과수원은 공적 방제로 매몰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 최희석 농진청 재대응 과장은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라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 발견 시 소극적 대처한 농가는 손실보상금 감액 등 불이익이 있다면서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작물병해충 신고 전국 대표전화로 적극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 네. 그리고 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신축했던 충북도의회 신청사가 지난해 여름에 집중호우로 누수가 발생했었는데 이번에는 또 본회의장 바닥 부실 시공이 드러났다죠.
2: 예, 총사업비 1,074억 원을 들여서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옛 중앙초 부지의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신축된 도의회 신청사는 지난해 7월 개청 예정이었지만 집중호우로 건물 곳곳에서 누수가 발생하면서 2개월가량 개청을 연기한 바가 있습니다. 뭐 현재도 누수 보강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여기에 추가적인 부실 시공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충북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충북도의회 본회의장 바닥 소음 민원이 제기됐는데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이 개발공사는 본회의장 바닥 하부에 깔린 철골 지지대가 설계보다 부실하게 설치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1: 네.
2: 이 부실 시공된 면적은 본회의장 전체 면적 700제곱미터의 절반가량인 350제곱미터에 이릅니다. 부실 시공 사실을 확인한 개발공사는 시공사와 감리업체에 보수를 요구했습니다.
1: 네, 계속해서 말썽이네요. 올해 들어 또 이 경남 지역 중고등학교 교사들 중에 특히 연차가 낮은 교사들의 퇴직이 그렇게 급증했다죠.
2: 예, 경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1월과 2월에 경력 5년 미만의 중고등학교 평교사 중도 퇴직자 수가 중학교 13명, 고등학교 10명 등 총 23명이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한 해 중고교 5년 미만 교사 퇴직자 수 19명을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이 초등학교에서도 낮은 연차 교사의 중도 퇴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5년 미만 초등 평교사의 중도 퇴직은 2024년 12명, 2025년 10명에 이어서 올해의 경우 3월 1일 기준으로 이미 8명이 교단을 떠났습니다.
1: 네.
2: 예, 경남교사노조 이충수 위원장은 악성 민원인 중에는 교사를 압박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면서 교사와 학부모, 교사와 학생이 서로 존중하지 않으면 교권이 무너지고 결국 학교와 사회 전체가 흔들린다고 말했습니다.
1: 네. 맞는 말이죠. 자, 그리고 폐기물 관리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울산시 공무원과 또 전 울주군수 특별보좌관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네요.
2: 예, 울산지법 형사 1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8,700만 원을 선고하고 8,50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울주군청과 울산시청에서 환경담당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폐기물 처리 업체로부터 업무 관련 자문을 해주는 대가로 8,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해당 업체가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진술할 내용을 조언하고 이 업체 관계자들에게 경쟁관계인 새로운 업체의 행정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 네.
2: 또 같은 폐기물 관리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 울주군수 특별보좌관 B씨에게는 이 징역 2년과 벌금 2,200만 원을 선고하고 2,100여만 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이 B씨는 2023년 울주군수 비서 업무를 하는 정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해당 업체로부터 2,100만 원 상당을 받고 사업 편의를 봐줬습니다.
1: 예, 그렇군요. 이 소식까지 정리하죠.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네, 지역 뉴스 브리핑 내일 신문 박준규 기자였습니다.
3: 이규봉 아나운서와 여러분의 오후를 함께하는 KBS 라디오 전국 1주.

0: 네, 매주 금요일에 함께하는 화제의 현장 앗 서울의 이런 곳이의 시간입니다. 서울의 상세한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는 코너인데요. 오늘도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 스승의 날입니다.
1: 네.
0: 근데 세종대왕 탄신일이기도 한다고 들었어요.
1: 맞습니다.
0: 예, 오늘 629도를 맞은 이 세종대왕 탄신일인데 그날을 기념해서 아주 특별한 현장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1: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스승의 날로도 익숙한 날인데요.
0: 네.
1: 근데 이날은 우리 역사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진 날입니다. 바로 우리 민족의 영원한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세종대왕이 나신 날인데요.
0: 네.
1: 올해는 세종대왕이 태어나신 지 629돌이 되고요. 한글날이 기념일로 제정된 지는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0: 의미가 있네요.
1: 네, 더불어서 주시경 선생이 태어난 지도 150주년이 되는 해예요.
0: 뭔가 딱딱 맞아 떨어지네요.
1: 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오늘은 서울의

0: 그래서 이 세종대왕과 관련된 공간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세종문화회관 지하에 마련된 역사문화공간 세종이야기 전시장인데요. 여기서는 한글의 위대함과 그리고 세종대왕의 따뜻한 마음을 온몸으로 느껴볼 수 있습니다.
1: 네. 세종이야기 전시장 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광화문 광장 그 세종대왕 동상 아래에 있다고 들었어요. 네. 어떻게 조성되어 있나요?
0: 네. 세종이야기 전시장은 입구에서부터 한글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네. 세종대왕의 일대기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벽면에는 한글의 선과 획을 활용한 이미지들이 보이고요. 곳곳에 세종대왕의 생애와 업적을 소개하는 패널 또 영상 체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네.
0: 이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 그리고 훈민정음 창제는 물론이고요. 과학 또 음악 농업까지 그 업적들이 체험형 콘텐츠로 가득한데요. 단순히 교과서로 보던 역사가 아니라 손으로 만지고 몸으로 느끼는 그런 살아있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이곳에서 그 아주 세종대왕 나신날을 기념하기에 딱 좋은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0: 네. 이 세종이야기 전시장 바로 옆에 마련된 한글 갤러리라는 곳이 있는데요.
1: 네.
0: 여기서 제11회 한사랑 한글 작품전 세종의 마음 한글 희망의 언어라는 이 특별전이 열리고 있어서 한글의 우수성과 예술성도 느껴볼 수 있습니다.
1: 네.
0: 먼저 이 사단법인 세종 한글문화포럼 봉순희 이사장부터 만나보시죠.
2: 사실 한글은 우리나라의 정체성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힘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주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한글에 저는 있어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사실은 예술로 접근을 했거든요. 한글이 문자 소통의 언어도 되지만 사실 시각의 언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각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예술적으로 접근해서 좀 세계에 알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했죠. 이런 한글 단체나 작가들이 할 수 있는 역량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직접 보여주고 한글에 대한 생각 확장을 시켜주는 거죠. 한글 작품전은 5월 15일쯤에 세종대왕 탄신일쯤에 저희가 개최를 하고 세종의 정신과 문화를 세종이 왜 한글을 만들었는지 그 감사함을 담아서 이렇게 한글 작품전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3: 지금 여기 작품은 그 도자기 작가 작품이 가독성 있게 느낄 수 있게 내용을 넣었어요.
4: 읽어보세요.
5: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행복을
4: 그렇지.
5: 주는 사람.
4: 네. 어. 잘 읽으시네.
3: 네네. 이게 이제 저희가 또 이제 희망의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세종이 한글을 만들어 주었을 때의 그 마음을 함께 느끼고 싶다.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중심 국가로 만들어 주고 있잖아요. 그런 고마움도 감사한 마음도 여기 이런 작품전을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녹여져서 이분들한테 어느 순간에는 저와 같이 그런 마음이 닿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이 한사랑 한글 작품전에서 어떤 작품들을 볼 수 있는지 좀 더 좀 소개해 주시죠.
0: 네. 여기서는 한글 자음과 모음 모양의 조형물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1: 네.
0: 이번 전시가 특별한 게 현대 예술가들이 한글을 재해석한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1: 네.
0: 그 한글 패턴으로 디자인된 뭐 스카프나 뭐 넥타이 뭐 이런 도자기들도 있는데요.
1: 네.
0: 글자가 단순히 읽는 도구가 아니라 보고 느끼는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전시예요.
1: 네.
0: 이번에는 이 작품전에 참여한 정희종 도자전각 작가 만나보시죠.
6: 이 작업은 제 작업입니다. 저는 원래 도예를 하면서 특히 문자예술과 접목을 해서 어떤 작업을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 창제하고 나서 제일 첫 번째로 한 작업이 용미여천가를 악장으로 만들어서 125장까지인가요? 이렇게 쫙 만들었는데 저는 그중에서도 용미여천가 1장하고 2장 1장은 해동 용룡이 나가자 용미여천가 2장에 뿌리 깊은 나무 또 세미 깊은 물 이것을 기화에다가 새겼습니다. 새기고 가운데에는 용비여천이라는 도장을 새겨서 했는데 왜냐하면 문자예술을 하는데 좀 저는 입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화가 점토 작업이니까 기화라는 장르를 이용해서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시고 나서 얼마나 고심했을까. 용비여천가에는 국가 경영 이념과 리더십과 또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어서 이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세종대왕님에 대한 어떤 그런 고마움. 지금 오늘날 이런 세종대왕이 만든 우리 한글이 우리의 지금 현대 IT나 또 AI 시대에도 그대로 연결이 돼요. 한류, K-POP이나 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 한글 자체가 예술이고 디자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런 작업들을 계속해서 좀 창의적으로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뭐 여기는 단순한 어떤 글자를 넘어 예술로까지 승화시킨 한글 작품들이 가득하군요.
0: 네, 맞습니다. 이번 전시가요. 그 경기도 여주시에 열렸던 전시와 그리고 공모전의 열기를 이어받아서 올해는 이곳 광화문에서 더 풍성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1: 네.
0: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전시가 한글이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이런 문자를 넘어서 예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 멋지네요.
0: 네, 이번 한글 특별 전시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 관람 가능합니다. 주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가족 나들이로 방문하면 좋겠는데요.
1: 그러네요.
0: 네, 이번에는 류명식 작가입니다.
4: 작품 제목은 자음과 모음이에요. 한글 자음이 몇 자죠? 14자. 모음 10자 해서 24자인데 창제 당시에는 28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4자를 우리가 실용적으로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자음의 모듈,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잖아요. 미음, 비읍, 요 자음이고 이응 여기 있고 또 아, 야, 어, 여, 오요, 우유, 으, 이 해서 자음과 모음을 구성적으로 조형적인 원리를 가지고 작업한 거예요. 항상 기본 한글의 자, 모음 가지고 계속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히 자음은 음성학적으로 입모양, 발성할 때의 혀의 모양 이런 걸 가지고 자음을 구성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음은 천지인의 철학을 가지고 모음을 한 건데 그래서 항상 저는 쉽고 사람들이 우리 훈민정음의 구조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그거에 고민을 많이 하면서 작업합니다.
1: 전시 주제에 들어간 세종의 마음이라는 표현이 참 와닿는데 사실 한글은 그 탄생부터가 애민정신 그러니까 백성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잖아요.
0: 그렇습니다. 이 전시장 한쪽 벽면에는 세종대왕의 민본 사상을 담은 문구들이 작품과 어우러져 있어요.
1: 네.
0: 이제 세종대왕은 눈병으로 이 시력을 잃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백성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것이 가엽다라면서 이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이 마음이 곧 사랑이고 또 그 사랑이 백성들에게는 문자를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이 됐는데요. 이번 전시 작품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1443년 이 세종대왕이 품었던 그 따뜻한 희망이 2026년 이 작가들의 손끝에서 다시 피어난 것 같아서 뭉클해집니다.
1: 네.
0: 600여 년 이 세종대왕이 뿌린 희망의 씨앗이 오늘날 이렇게 아름다운 이 한글 예술 로도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 보니까 우리가 쓰는 이 말이 얼마나 귀한 건지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데요.
1: 네.
0: 특히나 여기 전시장에는 초등학생 아이를 데리고 온 가족들도 많고요. 또 외국인 관광객들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요즘은 그 K컬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글 자체를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느끼는 외국인들도 많은데요.
1: 네.
0: 그래서 이 티셔츠에 한글이 새겨진 이런 티셔츠를 입고 온 외국인 관광객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1: 네.
0: 이번에는 이 전시장을 둘러본 관람객들의 반응 함께 하시죠.
7: 여기 원래 동상 밑에 있는 줄 몰랐는데 와보니까 신기하고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맨날 쓰던 건데 익숙했던 건데 여기 와서 보니까 한글 대단하구나 싶은 것도 있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랑 그런 것도 되게 신기해가지고 그러니까 언어를 만들어서 제가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생각하니까 참 대단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더라고.
8: 캐나다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 해야지 되니까 우리 집사람이 캐나다 사람인데 우리 딸들 한글 학교 다녔어요. 토요일마다 6시간 동안 언제 한글이 만들어졌고 세종이 만들었다는 대단하다. 세종이 백성 때문에 그걸 만들었다는 그게 의미가 깊으니까 I'm proud.
9: 자부심도 느껴지시고
8: 한글을 작품으로 만들어 보니까 가슴에 와닿는 게 있네요.
10: They all look very intricate, very detailed.
8: 다 전부
0: 세심하다.
11: 한글이랑 관련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창작물들을 한데 모아놓은 거는 처음 보는 상황이어가지고 되게 흥미롭게 잘 봤습니다. 한글이 얼마나 또 아름다운지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 외국인들도 많이 지나다니시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아주 직관적으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숨쉬듯이 쓰고 있지만 사실은 들여다보면 상당히 아름다운 그런 그리고 되게 소중한 것이라는 거를 이제 깨닫게 해주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0: 네, 이 세종 이야기 전시장은 오전 10시부터 문을 열어서 오후 6시 30분까지 관람할 수 있고요.
1: 네.
0: 매주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그리고 무료로 이 전시장을 둘러볼 수가 있는데요.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아래 숨겨진 세종대왕의 따뜻한 이야기 직접 만나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1: 네, 누구나 뭐 잘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1: 화재 현장 아 서울의 이런 곳이에요.

0: 오늘은 세종 이야기 전시장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혜리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자, 오늘 퀴즈 정답 알려드립니다. 정답 스승의 날을 맞아서 위로 였는데요. 네. 오늘 뭐 날인 만큼 각 학교에서 스승과 제자들이 서로의 정을 나누고 또 교감하는 그런 시간들이 이어졌길 바랍니다. 실제로 서룡미 님이 초등생인 막내딸이 스승의 날이라고 그렇게 잠이 많은데 6시 반에 깨워달라고 했다고 잠 많은 아이가 대견하기도 하고 귀엽다는 문자도 주셨어요. 그 외에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프로그램 마무리하면서 프랑크 시나트라와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함께 부르는 마이 웨이 끝곡으로 띄워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죠. 이규봉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 할 작품은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입니다. 예언자가 무려 100년이 넘도록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책이 인간을 있는 그대로 꾸밈없이 긍정하기 때문입니다. 지브란은 인간의 약함을 꾸짖지 않습니다.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순을 비웃지 않습니다. 그는 기쁨과 슬픔이 함께 온다고 말하고 사랑과 상처가 함께 온다고 말하며 삶과 죽음이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서 인간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의 슬픔을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감추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이구나.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아름다운 존재구나 하는 느낌. 그것이 예언자가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지브란은 말했습니다. 그대의 기쁨은 그대의 슬픔이 벗겨진 것이다. 그대가 웃는 바로 그 우물에서 그대의 눈물이 솟아난다. 슬픔이 그대 안을 더 깊이 파낼수록 그대는 더 많은 기쁨을 담을 수 있다. 그대의 포도주를 담는 잔이 바로 도공의 가마에서 구워진 잔이 아닌가. 그대의 류트를 달래는 것이 바로 칼로 속을 파낸 나무가 아닌가. 기쁨과 슬픔이 같은 우물에서 온다는 것, 슬픔이 깊을수록 기쁨을 담는 그릇도 깊어진다는 것. 우리는 흔히 슬픔을 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 슬픔이 바로 그대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바로 그대 안에 더 큰 기쁨을 담을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대의 슬픔은 그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를 더 깊게 만드는 것입니다.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워하되 서로는 혼자에게 하라. 마치 류트의 줄들이 하나의 음악을 위해 떨리지만 서로에게는 혼자이듯이. 서로의 가슴을 주되 서로의 가슴 속에 가두지 마라.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슬픔을 평생 안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슬픔을 원망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분노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모든 고통을 아름다운 언어로 승화시켜 인류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근데 야구장에서 홈런을 잘 치는 그 이대호는 아닙니다. 물론 저도 이대호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의 홈런을 잘 치도록 도와드리는 성공 코치 이대호입니다. 평일 오전 9시 5분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1: 스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바쁜 일상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꼭 알아야 할 국제사회 소식을 글로벌 배송으로 전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11시 5분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에서 더 가까워진 국제사회를 만나보세요.
2: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 사제를 털어서 공동학습장을 만들어 10년 동안 707명의 아이들을 키워낸 박주정 선생님과 말씀 나눕니다. 아이들과 마냥 좋았던 것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대형 사고를 쳐서 법정에 선 아이도 있었고 죄지은 아이들의 선처를 바라며 눈물로 호소한 적도 여러 차례라고 하는데요. 지금도 공동학습장 운영을 하며 지은 빚을 갚는 중이라고 합니다. 박주정 선생님이 생각하는 참교육이란 무엇일까요? 학교 밖에서 밀려난 위기의 청소년들의 울타리가 돼준 교육자 박주정 선생님 지금 만나봅니다. 네, 박주정 선생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많은 분들이 선생님 얘기를 진짜 감동적으로 들으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또 많이 웃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1: 네.
0: 예. 그 아이들과 본격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 이제 시골 마을 산골로 들어가서 폐가를 신문지로 도배해 가면서 거기 공동학습장을 만드신 거예요.
1: 네네.
0: 근데 이제 소문 듣고 찾아오는 학생들이 이제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1: 어떻게 아세요? 놀아보셨나요?
0: 아니, 제 생각에는 제가 부모 입장이라도 우리 애 어떻게 저 선생님이 가면 사람 좀 만들어줄까? 아니면은 본인도 학생들이 말썽 피워도 알잖아요. 자기도 자기 인생을 망치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1: 없어요. 그럼요.
0: 선생님한테 가면은 내가 좀 달라질까?
1: 제일 큰 문제는 뭐냐? 이 애들이 우리 여기 같이 사는 데서 있었던 이야기를 학교에 가서 자랑을 해. 과하게.
0: 아, 예.
1: 뭐 음식이나 이런 건 잘 먹였죠. 그리고 재밌고 즐거우니까 막 즐거운 이야기를 하니까 애들이 호기심을 가져.
0: 네.
1: 나도 가면 안 돼? 나도 가면. 그럼 선생님 저희 데리고 가면 안 돼요?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모여요. 근데 8명 이상 데리고 살 수가 없어요. 707명이라니까 한 번에 707명을 데리고 살았냐고요. 제가 하나님인가요? 707명을 데리고 살게. 그거 아니에요. 우린 정원이 8명이에요.
0: 네.
1: 왜냐면 아침에 4명 깨워가지고 얼른 20km 바라다 놓고 또 다시 돌아와서.
0: 등하교도 다 해주고.
1: 다 해주고.
0: 뭐니까.
1: 차가 안 다니니까. 그 애들이 나가고 이제 있다가 아까처럼 새로운 애들이 이제 들어와요. 얘들은 안 나가려고 하겠죠. 물론.
0: 네.
1: 새로운 애들이 들어오는데 공식처럼 얘들이 지명을 해요. 쌤 우리 나가고 저놈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기수가 있어요. 기수가. 나는 한 번도 선택을 해본 적이 없어요. 선생님 저놈들 들어와야 됩니다. 또 이사가 저희들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707명이 된 거예요. 그냥 부모들은 그러면 여기서 살 때 그 많은 음식이나 이런 걸 어떻게 됐느냐가 문제겠죠.
0: 네.
1: 그렇게 살다 보니까 부모들이 쌀도 좀 몰래 갖다 놓고 우리가 애들 데리고 학교를 가면 할 일 없는 어머니들은 집에 와서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놓고 가고.
0: 아니 하숙비라도 솔직히 좀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학비 너무 어려웠어요. 다.
0: 아니 근데 선생님 월급으로 교사 월급으로 그게 감당이 됩니까?
1: 이게 받는다고 생각을 안 해봤죠. 근데 그 당시 하도 돈이 없어서 안 되겠으니까 공모사업이라고 있었어요. 체험학습장.
0: 네네.
1: 나라에다가 주면 1,000만 원을 준다고. 근데 그게 됐네요. 근데 1,000만 원을 가지고 우리 너무 좋게 했죠. 이제 이것 갖고 몇 달은 쓰겠다. 근데 문제는 무슨 행위를 할 때마다 사진을 찍어야 돼. 나는 먹었다.
0: 증거사진. 예.
1: 얘들이 선생님 너무 재미없어요. 우리 저거 되돌려버리고 우리끼리 그냥 그대로 살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닭, 오리 그런 이제 그 농장에다 이제 키웠죠.
0: 아.
1: 거기서 이제. 그래서 키워가지고 이제 먹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러는데 팔로 단 이야기를 이따가 물어보면 제가 대답할게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0: 부업까지 하셨군요.
1: 네네.
0: 아이고 제가 장정들이 막 8명이 이렇게 선생님네 식구들까지 10명이 넘는
1: 그렇죠.
0: 거잖아요.
1: 예.
0: 선생님 자녀분은
1: 딸들 둘이 있어요.
0: 딸 둘이 있는데 그러면은 한 달이면 쌀을 얼마나 먹을까요?
1: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쌀을. 그러니까 그렇게 밥을 많이 먹는 애들은 처음 봤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잠을 안 자고 하여튼 새벽 1시, 2시까지 이야기하고 떠들고 놀고 그러다 보니까 또 배가 고프니까 우리가 키운 닭도 잡아먹고 하여튼 잘 먹었어요. 얘기들은 어찌됐든.
0: 예, 예.
1: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갔지요.
0: 그러니까요. 저기 선생님이 2년 되셨죠. 정년 퇴임하신 지가.
1: 네네.
0: 네. 그때 이제 제자들한테서 받은 편지를 저희가 입수를 했는데.
1: 네네.
0: 그 편지 속에 보니까 아. 어떻게 생활하셨겠구나 하는 게 눈에 그려지더라고요.
1: 네.
0: 제가 좀 한 대목을 소개해드릴게요. 편지. 네. 선생님은 새벽같이 일어나 저희들을 깨우는 일부터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일어나기는커녕 대꾸도 없는 우리를 선생님은 이불을 걷고 밥을 하고 도시락을 싸고 수백 번 우리를 깨워서 아침을 먹여서 10km 거리의 학교로 실어 나르셨죠. 야, 여기 진짜 한참 이맘때 애들 깨우는 것만 해도 보통 일 아니죠.
1: 보통 일어납니다. 안 일어납니다.
0: 안 일어나잖아요. 네. 아침 잠 저희도 옛날에 돌아보면.
1: 또 깨워놓고 나면 또 네. 들어있고. 또 그래 나는 차에 시동 걸어놓고 또 가서 깨워가지고 차에 실어서 도시락 싸서 또 발다 놓으면 그 다음에가 또 일어나 있어야 돼. 다시 깨워서.
0: 차도 한 번에 못 나르잖아요.
1: 못 가죠. 이게 처음에는요. 한 번에 실어보려고 내 옆에 두 명 지금 생각하면 아주 무모한 짓이었죠.
0: 차가 무슨 차?
1: 빨간 프라이드. 짝가라는 거.
0: 아이고 그러면은 원래 다섯 명 정도 타면 딱 차는데.
1: 그렇죠. 나 빼고 하나 둘 셋 넷 네 명 4명 타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는 처음에 하여튼 여덟 명을 다 태워보려고 애들이 뒤에 트렁크에다 넣고 뒤에다가 네 명을 넣고 다 뛰었더니 트렁크 있는 애들이 막 그때는 비포장이잖아요.
0: 예.
1: 난리예요. 아프다고. 이거 위험해서 안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번을 왔다 갔다.
0: 두 번을 왕복을. 10km인데.
1: 15km예요.
0: 15km.
1: 얼른 깨워가지고 얼른 15km 갔다가 또 돌아와서 또 얼른 왔다 갔다. 그다음 학교 수업 끝나고 또 얻는 내용 받아주고 또 왔다 갔다. 그러니까 하루에 15 곱하기 4, 60km를 뛴 거죠.
0: 예.
1: 등교 시간만 하면.
0: 이야, 그 차를 10년 모셨나 봐요.
1: 네.
0: 이 편지에 제자분 보낸 편지에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1: 아, 예.
0: 그 차를 잊지 못합니다. 빨간 프라이드. 예?
1: 예, 맞아요.
0: 저희들은 10년 동안 싣고 다니다 주행기로 54만 킬로미터.
1: 맞습니다.
0: 이 차는 언제 운명을 다 아셨습니까?

0: 울어요. 울더라고. 훌쩍거리더라고. 왜 우냐 하니까 그냥이요. 그래. 말은 안 해요.
1: 이 편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차는 수명을 다하여 패밀리랜드 고개를 넘지 못하고 숨을 헐떡이고 우리들은 그 빨간 프라이드를 밀고 집에까지 왔고 폐차장으로 보내면서 함께 울었던 정들었던 그 빨간 차.
0: 맞아요.
1: 지금도 가끔 보이는 그 차를 보면 저는 걸음을 멈춥니다.
0: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빨간 프라이드다 근데.
1: 이야 진짜 분신이셨네요. 그렇죠? 그 차로 아이들을 등하교만 시킨 게 아니라 도망친 아이들 찾아다니느라고 순찰차로도 쓰셨다고요.
0: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 끝나고 나면은 그 당시에 이제 한참 있다가는 그 식당을 학교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짬밥이라고 그러죠. 그걸 싣고 와서 오리들 먹이려고 그걸 싣고 오고 또 애들 데리고 온 통학차. 밤에는 이제 그 애들 찾아다니는 순찰차. 그 용도로 썼던 강주 1도 6076.
1: 네, 아직도 번호가 네. 생생하게 기억이 나실 정도로
0: 네.
1: 예 그래도 늘 돈이 쪼들리셨죠.
0: 그렇죠.
1: 예 그 네. 애들 돌반지도 다 전당포 맡기고 그러셨다고 들었어요.
0: 이제 그래도 돈이 없으니까 이제 저는 돌반지를 전당포에 맡긴 건데 내 아내는 그걸 자꾸 훔쳤다고 그러는데요. 지금도 네. 그 말을 해요.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당포는 갔다가 쌀값이 없으니까 맡겼다가 이제 다음에 이제 전당포에 찾으면 된다고 생각을
1: 돈
0: 하고
1: 돈 생기면은
0: 네 했는데 2년 지나서 갔더니 그 6개월이면은 끝난다네요 계약이.
1: 또 금은 거의 현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0: 예, 그러니까 그것은 예. 권한이 없으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아예 우리 큰딸 그 반지 돌반지 상당히 많은 것을 나보고 팔아먹었다고 자꾸 그러는데.
1: 속상하죠. 그렇게 사모님이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애들 소풍 갈 때 막 용돈도 챙겨주고 몇 천 원씩 찔러주고 그러셨다고.
0: 내 볼 때는 애들한테 막 나무는 척 하면서 근데 그 역할을 잘했던 것 같아요. 나무린 사람 있으면 안아주는 엄마 역할을 잘했던 것 같고.
1: 네.
0: 그 돈이 없어서 이제 우리는 그 달걀을 많이 낳지 않습니까? 밤에. 네. 우리 풀어놓고 키우니까. 그럼 어디다 달걀을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 저녁에 우리는 후라시를 들고 쫓아다니면 달걀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1: 예.
0: 예 그걸 이제 물로 닦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말바구 시장으로 팔러 가는데 저녁에는 그 애들이 그 달걀을 오염이 붙어 있는 걸 닦으라고 하니까 막 질색을 하더라고요.
1: 네.
0: 그러더니 이제 그 연습이 돼가지고 이제 들고 시장으로 팔러 갑니다. 토요일, 네. 일요일 날. 토요일 오후부터 서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달걀 사세요 이 말을. 그러니까 얘들이 선생님 해봐. 네가 먼저 해봐. 네가 해봐. 그래서 내가 지금 먼저 했네요.
1: 예.
0: 달걀 사세요. 달걀 그 적게 하니까 그렇게 말하면 듣겠어? 그래갖고 제가 소리를 꽉 지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1: 예.
0: 그러더니 얘들이 그러지 말고 여기 써붙이자.
1: 예.
0: 뭐라고 써붙였냐면 달걀 사세요 말 대신에 청정지역에서 풀어놓고 키운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무궁의 노지 달걀. 이라고 붙였더니 정말 잘 팔린 거예요.
1: 애들이 머리가 좋네.
0: 그러니까요.
1: 아이디어가.
0: 잘 싸요. 그리고 예.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하자고 했던 애는 지금 코미디언인데 있어요. 지금
1: 누구예요,
0: 안 가르쳐줄 거예요.
1: 오, 선생님 제자 중에 또 유명인도 나왔군요.
0: 코미디언이 있어요. 근데 애들이랑 같이 달걀 파는데 너무 잘 팔리니까 시장에서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달걀 가게에 쫓아와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제 애들하고 여기서 팔다가 선생님 저리 돌아다니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시장 사람이 저 사람이 선생님 맞냐. 앵벌이 아니냐. 앵벌이.
1: 학생들 시켜서 괜히 착취하는 거 아닌가.
0: 그런 오해도 받고.
1: 그런 오해도 받고.
0: 또 우리 같이 처음에 우리 애들이 그 둥지 틀었던 데는 그 마을에서 간첩이 온 거 아니냐. 이런 소리도 했었다고 그럽니다.
1: 네. 왜 안 그랬겠어요. 왜냐하면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니까 좀 이상해 보이는 거죠.
0: 보이겠죠. 네네. 예. 얼굴도 시큼하고.
1: 네. 사실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안 해도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네. 아이들을 키웠는데도 아이들이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중에서도 또 크게 사고도 치고 재판도 받고 그런 학생들도 있으셨다고요. 그러면 막 그거 다 경찰서 다니고 재판정 가고 쫓아다니고 사정하고 빌고 선생님 그렇게까지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0: 그렇죠. 야, 예. 나는 보호자니까 어느 날 그 잠을 자는데 어떤 아이가 목이 아파서 눈을 떴더니 목을 조르더라고요.
1: 선생님 목을요?
0: 죽인다고 그래서. 근데 얘가 날 정말 죽이려고 한지 아닌지 눈빛을 보면 아닌데 하여튼 신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0: 나는 자신이 없고 세상 사는 자신이 없어서 나가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하도 잘해주니까 나갈 수는 없고 선생님이 죽어버렸으면 차라리 편하겠다. 이게 의리죠.
1: 삐뚤어지고 싶은데 선생님이 걸리는 네. 거예요.
0: 그래서 이제 그 벽을 풀고 밤새 울었죠 서로.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나서 지가 나한테 30만 원만 주라고 그래서 뭐 할라 쓸래 묻지 말고 주라 그래서 줬더니 책을 사와서 밤새 공부를 하더니 그 애가 열심히 공부해서 해군 상관학교를 가서
1: 아이고. 네,
0: 지금 해군 대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 또 한 아이는 데리고 살았는데 견디지 못하고 나갔어요.
1: 네.
0: 박차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는 우리가 키우는 그 토끼 귀를 잡고 돌려서 이렇게 땅에다가
1: 아이고.
0: 이렇게 해갖고 죽이는 막 잔인한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도 너무 힘들어해.
1: 네.
0: 그래서 할 수 없이 내보냈는데 1년이 지나 편지가 왔어요. 꼬불꼬불한 글씨. 보니까 교도소. 선생님 저 징역 16년 받았습니다.
1: 아이고.
0: 내일 모레 탄원 한번 해주십시오. 법정에 와서. 그래서 법정을 나갔어요. 그래서 검사님은 묻는 말 하면 대답해 주라고 해서 내가 이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줄게요. 그리고 판사님께 말을 했죠. 이 아이가 살아온 것. 그다음 견디지 못하고 낳은 것. 이런 어려운 상황에 일을 저질렀던 것. 한 번만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조직으로 묶여있는 일은 안 된대요. 그래서 걔는 16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 공동학습장을 그만두고 교육청에 장관을 하고 있었던가 국장을 하던 시절에 연락이 왔어요. 16년을 살고.
1: 네.
0: 선생님 다 살고 나왔습니다. 그래. 어디냐. 교도소 앞입니다. 만났어요. 고생했다. 이제 어디로 갈래. 할머니 집으로 갈래. 할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엄마 아버지 연락 없고 없습니다. 그럼 어디로 갈래. 선생님은 지금 어디 사십니까? 나는 아시네 아파트에 살지. 나 거기 좀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내한테 전화를 했더니 아내가 안 된대.
1: 그건 저라도 좀 힘들 것 같아요.
0: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예. 16살에 예. 교도소를 가서 16년을 살았으면 32살 어른이다.
1: 그러니까요.
0: 딸들이 둘이나 있다. 21번째 네. 아파트에. 안 된다. 내가 애원했지 아내한테. 그럼 갈 데가 없다. 그랬더니 아내가 우리 아파트 옆에다가 원룸을 얻어라. 그럼 아침하고 저녁은 해주겠다.
1: 네.
0: 그래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4년 6개월을 데리고 사는데 얘는 자폐와 분노조절 장애를 알아. 취업을 해도 안 나가.
1: 네.
0: 그러더니 어느 날 저녁밥을 먹으러 안 와. 4년 6개월 지난 어느 날. 가서 어디가 아프나 싶어서 그의 집을 쫓아갔더니 문이 열려져 있어. 문을 열어봤더니 못된 짓을 했어.
1: 아이고.
0: 세 줄을 써놨더라고.
1: 아이고, 아이고.
0: 선생님 세상이 무서워서 살 수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화장해서 갖다 묻어줬습니다.
1: 얼마나 참.
0: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트라우마가 제가.
1: 네.
0: 가슴 아프고. 쟤를 내가 조금만 어떻게 했으면 병원도 여러 번 다니고 다녔죠. 근데 안 가려고 했었는데 자책감도 생기고 그랬었습니다.
1: 예.
0: 근데 잘못하면 온 사방 다니면서 탄원서 쓰고 그 애들 그랬었죠.
1: 그러니까 이제 700명의 잘된 제자가 있어도 참 안타까운
0: 예, 예.
1: 저기 맞이한 한 명의 제자를 잊지 못하시는
0: 맞습니다.
1: 거잖아요. 지금 이 말씀하시면서도 눈가에게 눈물이 맺히시는데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같이 살았던 친구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가정과의 좀 관계가 좋지 않고 부모와의 관계가 틀어지고 그런 친구들이 많았잖아요. 가족과의 관계는 좀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도움을 주셨나요?
0: 제일 큰 문제가 자녀가 학생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부모가 변하지 않는 환경으로 돌아가면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1: 네.
0: 그래서 그동안의 격리를 해서 저하고 살았기 때문에 내공이 생긴 건데 그래서 부모 교육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건데요. 근데 학교라는 곳은 학부모 교육은 안 받아도 될 학부모들은 맨날 학교로 옵니다. 정령 학부모 교육을 받아야 될 분들은 못 오시거나 안 오시잖아요.
1: 네.
0: 자, 두 부류입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로 잘 성장해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고 부모가 너무너무 기뻐서 같이 상승작용해서 잘 되는 집안.
1: 네.
0: 반대로 이 아이는 이만큼 성장을 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집안에서의 그 분위기가 이 애를 다시 눌러버렸으면 이 아이가 다시 돌아가 버리는 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 안타까운 경우도 많으셨겠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뭐 평생을
0: 할 수는 없으니까.
1: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예. 아. 사실 그 공동학습장에서 같이 아이들하고 정말 지지고 볶고 울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사셨는데 이 다 다들 사회에서는 사실 문제아라고 하는 예. 그런 친구들이잖아요. 이 아이들을 달라지게 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셨겠죠.
0: 그렇죠. 결정적인 계기라고 한다고 한다면 저는 존중과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그 아이가 설령 잘못했다 할지라도 거기서 그 아이를 심하게 나무래거나 욕설을 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1: 네.
0: 그건 반감을 가져옵니다. 예를 들자면 아이들이 바깥에 가서 절도를 하고 뭐 못된 짓을 하고 바로 돌아온 날 나는 보호자처럼 잡혀가서 경찰한테 욕을 엄청 먹고 오니까 내가 기분이 매우 나쁘겠죠.
1: 네.
0: 그럼 대부분 너 이리 와봐. 너 무릎 꿇어. 너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럴 수 있냐. 너 이렇게 하려면 나가. 이게 대부분 한 사람입니다.
1: 그렇죠. 예.
0: 저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렇다고 잘했던 말도 안 합니다. 그냥 없었던 일처럼 합니다. 그럼 그 얘가 그는 내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1: 네.
0: 그리고 내 주위를 돕니다. 그러면 저는 쓰다듬어 줍니다. 괜찮아. 다음에 안 하면 돼. 근데 선생님 그 경찰한테 가서 막 욕 얻어먹을 때 속상하더라. 그 말은 해줘. 다음에 너 잘해가지고 칭찬받아 보고 싶어.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러면 해줍니다.
1: 예.
0: 왜냐하면 진실되게 대해야 됩니다. 진실되게. 진실되게 대해야만이 이게 말이 많아서 아이가 변한다. 전혀 아닙니다. 눈빛만 갖고도.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웃고 있어도 울고 있는 아이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을 때 선생님이다.
1: 네. 아, 참. 저도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진짜 말만 너무 앞서지 않았는가. 예. 선생님 정년퇴임에서 이제 제자가 보낸 편지 보니까요. 옥수수 감자 삶고 닭백숙 먹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추억도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들하고 놀러도 가시고 좀 그러셨죠?
0: 수도 없이 많죠. 정말로 기마전도 하고 무슨 이렇게 토끼 싸움도 하고 한지골로 가서 애들이랑 옷 벗고 놀고 같이 수영하고 밤에 놀다 보면 누가 따뜻해지면 선생님 그게 오줌 쌌으니까 빨리 도망가세요 하는 놈도 있었고 그렇게 해줘야만이 애들이 아, 가까이 와요.
1: 마음을 열고.
0: 네. 낄낄대고 예. 무슨 이야기든지 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말을 다 해버린 아이는 문제를 안 일으켜요.
1: 네.
0: 그걸 감춰놓고 안에 있는 아이가 문제를 일으켜요.
1: 그러니까 네. 선생님은 어린 시절에 어떤 분이셨을까 궁금한데 뭐 마을의 신동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0: 아버지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었다고 그래요. 제 태어나기 전에.
1: 네네.
0: 근데 달리기 시합을 하다가 다리를 하나 다쳐가지고 다리 한 왼쪽이 없어요. 엉덩이까지.
1: 아이고.
0: 우리 아버지 나이 29살이 그러셨다 그래요.
1: 절단을.
0: 절단을 해서. 그래가지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제 사남 사녀를 낳았는데
1: 네.
0: 아버지가 잘했던 것이 그 마을 사람들 글 못 읽는 사람들을 한문하고 주산을 가르쳤대요.
1: 네.
0: 무료로. 그러한 봉사를 한 거죠. 그런데 저는 일찍부터 아버지 밑에서 한문하고 주산을 배워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주산이 4단이었으니까
1: 네.
0: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신동이란 말은 들었죠.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제 인생이 변해버린 거죠. 그 당시 초등학교 다닐 때 시골에 선생님들이 오시면 매달 월말고사를 봤어요. 학생들이.
1: 네.
0: 그거에 대한 합계 평균 석차 내는 게 어려워요. 그때는 계산기도 없고 주판밖에 없을 때.
1: 네.
0: 근데 선생님들이 주판을 못 놓은 선생님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암산으로 그 소표 작업을 다 해줬죠.
1: 네.
0: 근데 어느 날 소표 작업을 1학년 1반부터 6학년 6반까지 하는데 내 점수가 궁금해서 내 점수를 봤더니 잘못 기록돼 있어서 선생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뺨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지근지근 받고 주판으로 얼굴을 때려서 주판 안이 세 개가 얼굴에 박혀버리는 너무나 끔찍한 한 시간 동안을 그렇게 맞았으니까.
1: 그 선생님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분풀이를 하신 거네요.
0: 그렇죠.
1: 거예요.
0: 나는 이유를 지금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얼굴에 주판 안이 박힌 상태로 산고개를 넘어서 우리 아버지한테 와서 그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서 다리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목발을 짚고 쫓아가다가 심장마비로 우리 아버지 49살에 돌아가셨죠. 그때부터 우리 집안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았고 저는 아버지를 돌아가게 했다는 트라우마로 평생을 살게 됐죠. 그래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 힘이 들어서 그 소위 헌혈이 아닌 매혈을 해가면서 피

0: 팔아가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던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1: 그래도 대학도 장학금 받고 들어가시고 대기업에 취업도 하시고 그러셨다고 그러던데요.
0: 어찌됐든 악착같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가장 큰 좋은 기업사에 들어갔죠. 그런데 이 마음속의 분노와 이게 조절이 안 되니까 제가 아팠나 봐요. 그래서 큰 기업체에서 사람들하고 관계를 못해요. 관계를 못하고 이 말이 거칠어지고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극심한 우울증이었던 거죠.
1: 네네.
0: 이 분노 조절. 저로 인해서 형님들 누나들 다 배우지도 못하고 이 어렵게 집안이 돼버렸다는 이 고통 속에 그 선생님에 대한 미움.
1: 이게 내 책임 아닌데 네. 자책을 하셨군요.
0: 근데 고모가 또 나타나서 저놈이 우리 오빠를 죽였다고 자꾸 그 말을 하니까 그게 이제 저로서는 상처가 됐던 거죠.
1: 그래서 절에 들어가셨다면서요.
0: 예, 그래서 이제 큰 대기업체 다니다 그만두고 절에 가서 스님을 했죠. 근데 한 3년 해도 목마름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아서 나왔고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아이들을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선생님이 되었었습니다.
1: 그렇군요. 선생님도 그런 방황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707명의 아이들을 외면하지 못하고 네. 품어주시지 않았나. 사실 교육 현장에서 저는 가장 좀 안타까운 것이 믿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0: 네, 네.
1: 뭐 교권, 학생권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이게 학생, 학부모, 교사 서로를 믿지 못하는 이게 어떻게 하면 이 신뢰를 회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0: 아주 어려운 질문을 아주 쉽게 여쭤보네요.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1: 죄송합니다.
0: 네. 너무 평이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학부모님은 선생님에게 존경하는 이야기를 해야만 가져야만이 아이가 선생님 말을 듣습니다. 학부모가 선생님에 대해서 비하하고 이런 말을 하는데 아이가 선생님 말을 잘 들을 리가 없죠.
1: 네.
0: 그래서 학부모님께서는 선생님이 다 잘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는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애호심을 갖춰주시고
1: 네.
0: 사명감을 드려야 돼요. 선생님들한테 사명감.
1: 네.
0: 당신들은 훌륭하다. 당신들이 없어서는 우리 아이들이 이만큼 성장할 수 없다. 사명감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사명감을 주지 않고 모함하고 투수하고 고발하게 돼버리면 다투게 되면 선생님들은 자꾸 방어 태세를 하게 됩니다.
1: 네.
0: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영역이 너무 많거든요. 교육에서는. 안 하면 성가실 일이 없는 영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학부모님께서는 선생님에 대한 사명감과 존경하는 것을 원하게 하고 싶고 선생님들을 또 반성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1: 네.
0: 우리가 예전의 선생님들은 서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왜 존경하고 옛날 선생님들 그리워할까요? 뭐랄까요? 무한한 사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무한한 사랑과 뭐랄까 계산되지 않는 그 배품.
1: 네.
0: 이것이 일반 다른 직장하고 다른 점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좀 선생님들도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는가?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가? 내 아이처럼 사랑하고 있는가는 한 번씩 늘 뒤돌아보고 충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네. 30여 년 동안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몸을 던져서 일을 하셨어요. 그래도 아직도 하고 싶은 일이 남아 계시는지요?
0: 예, 저는 제 아내가 그럽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할 만큼 했으니까 밥값은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학부모님들이 변하지 않는 한 아이들은 변하지 않는다.
1: 네.
0: 전국을 다니면서 학부모들 깨우친단 말은 뭐합니다만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1: 네.
0: 그런 기회를 갖고 싶은 게 첫 번째 목표고요. 앞으로 자살이나 이게 OECD에서 우리나라의 세계에서 1위입니다. 청소년 자살률도 지금 세계에서 1위입니다. 이거 큰일입니다.
1: 큰일이죠.
0: 아주 네. 큰일입니다. 자살 한 개 문제가 아니라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 수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1: 네.
0: 그것도 초중고가. 그래서 저는 이런 이 상황에서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부르미 제도
1: 네.
0: 이걸 전국화하는 것에 학교폭력, 성폭력, 자살, 안전사고, 악성민원, 교권침해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그 노하우가 여기 부르미에 있다.
1: 네.
0: 이것 한번 자세히 봐주고 이걸 일반화시켰으면 좋겠다. 이게 제 꿈입니다.
1: 절박한 부름에 24시간 네. 정말 네. 가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예, 아이들에게.
0: 왜냐하면 골든타임을 네. 놓치면 안 되거든요.
1: 네. 아이들 포기하지 말고 잘 지켜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선생님 정말 3월 동안 함께 있었는데 많이 배우고 다시금 진짜 존경하는 마음. 아마 이 시간 들으시는 시청자, 청취자분들 같은 마음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존경의 마음을 제가 전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30여 년 교육 외길 인생을 걸어온 박주정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현재 서울의 기온 29.7도에 순간풍속이 초속 3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량감을 주기에는 약한 풍속이지만 봄바람 특성상 그래도 바람의 힘은 다소 있습니다. 더위를 약간은 식혀주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서쪽 중심으로 30도 안팎의 고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8-9도 정도 높은 기온이고요. 오늘 서울 한낮에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전, 전주가 31도, 대구 29도, 강릉이 동풍의 영향을 받아 그래서 25도의 낮 기온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22도에서 32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서쪽 위시에서 대부분 지방의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주말 끼고 계속해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18도 등 12도에서 18도 분포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 서울 31도 등 23도에서 32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일요일 같은 경우는 대구의 낮 기온이 34도까지 올라서 남부지방은 거의 35도에 육박하는 기온 일부 지역에서 나오겠습니다. 일교차도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니까요. 건강관리 그리고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내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오존농도 자외선 지수 오늘 높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4시 경제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식시황을 KB증권을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해주시죠.
4: KB증권 김희섭입니다. 국내 증시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장 초반 8,000선을 돌파해 신고가 세웠지만 이후 600포인트 넘게 밀리는 등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는 6%대, 코스닥은 5%대 급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488.23포인트 하락한 7,493.18에 코스닥은 61.27포인트 밀린 1,129.82에 마감됐습니다. 미국 증시 강세 마감했고 코스피 시장 수급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7조 3천억 원 넘게 동반 매도를 개인은 7조 2천억 원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8%와 7%대 급락한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200종목 대부분 약세 마감했습니다. 특히 전선 및 전력설비주, 건설과 태양광에너지, 2차전지주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LG전자 와 두산 로보틱스, 삼성 SDS, DN 오토모티브와 한미약품, 삼성화재 등은 강세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코스모 로보틱스 5거래일 만에 급락했고 SAMT와 삼지전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501원 9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3: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 채권 시장에서 3개월째 매도 우위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자료를 보면 4월 중 외국인 주식 채권 투자 자금은 21억 3천만 달러 순유출되며 3개월째 순유출을 이어갔습니다. 올 들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자금은 총 460억 1천만 달러이며 채권 자금은 4월에 5억 5천만 달러가 들어와 한 달 만에 순유입으로 돌아섰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포함해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을 단기에 공급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제고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상반기 중 사업자 대출의 용도의 유용에 대한 점검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지난달 서울 집값이 석 달 만에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아파트와 단독을 포함한 서울의 주택가격은 전달보다 0.55% 올랐습니다. 이는 3월 0.39%에 비해 상승폭이 0.16%포인트 확대된 것입니다. 지난달 서울 전셋값은 0.66%가 오르며 역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삼성전자 사장단이 성과급 배분 문제를 놓고 벌어진 최근 1년의 노사 갈등에 대해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노조와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는 오늘 언론 공지 SNS를 통해 조정안을 달라는 노조의 입장 고수에 중노위 조정위원이 소리를 지르고 나갔다며 중노위 중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기업 5개사의 최근 연간 순이익이 594조 원으로 지난해의 6배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치가 제시됐습니다. 일본 니혼 게이제이 신문은 금융정보업체 퀵 팩트세트 자료에 기반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D램 3사와 샌디스크와 키옥시아 등 두 개 낸드 회사의 연간 순이익 추정치를 집계한 결과 지난해 대비 6배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내년 삼성전자의 이익 기대 규모가 알파벳을 상회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통화기금이 한국 정부 부채 수준에 대해 평가한 기사를 언급하며 긴축재정론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줄리 코젝 IMF 대변인이 한국의 부채는 지속가능한 수준이며 부채 위기가 발생할 위험 또한 낮다고 밝혔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앞서 10일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실질적 채무를 살펴보면 GDP 대비 10% 정도라며 지금은 돈이 안 돌아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 등 전국이 11도에서 18도,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3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9.7도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노원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를 마칩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윤지호의 경제쇼의 윤지호입니다. 오늘 많이 놀라셨죠? 오전에 코스피가 역사상 처음으로 장중 8,000선을 찍고 오후에는 매도 사이드 카까지 발동했는데요. 세계 채권시장은 더욱 요동을 쳤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5%를 돌파했고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2.72%까지 치솟는 등 29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이란 전쟁발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인지 이 파장이 계속 이어질 것인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윤지호의 경제쇼, 애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5월 15일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0: 오후 4시 5분 막막했던 경제가 만만해지는 시간, 경제 도파민이 터지는 시간. KBS 1라디오 윤지호의 경제쇼.
1: 제가 방금 전에 말 실수했네요. 미국 10년은 4.5 넘었고요. 일본 10년물 금리도 2.72%까지 올랐습니다. 글로벌 국채금리가 다 치솟고 있는 건데요. 아, 오늘 이 뉴스 관련해서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저도 방금 전에 말했지만 오후에 갑자기 코스피가 매도 사이클트가 발동했습니다. 왜 그런 거죠?
2: 오늘 주시장이 앞서도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엄청나게 변동성을 키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일단 뭐 종가부터 말씀드리면 코스피가 8046까지 찍고 그러니까 0.8%

0: 상승세로 초반에 가다가 결국 종가는 마이너스 6.1% 하락해서 7,493. 대략만 해도 한 550포인트 정도 더 그러니까 위에서 밑에까지 떨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코스닥도 마이너스 5.1% 하락해서 1,129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올 들어 말씀하신 8번째 매도 사이드카드라고요. 코스피가 말씀드린 대로 8,046에서 오늘 장 최저치는 7,371입니다. 그러면 최고점, 최저점을 계산을 해보면 대략 오늘 변동폭이 8%포인트 정도 됐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은 지난 4월 초반에 그때 8% 뭐 10% 이렇게 떨어진 데 이후에 물론 그건 종가 기준이었습니다만 이렇게 장중에 변동성이 컸던 건 오늘이 가장 컸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야? 이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본다면 앞서 처음에 오프닝 때 말씀하셨던 미국의 국채 금리가 4.5%를 넘었다라는 거. 이 부분이 일단 결국 인플레 압력이 계속 가중되는구나. 그렇게 되면은 미국 연준은 금리를 못 내리겠구나.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또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우려감이 오늘 커졌던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중 정상회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이란에 대해서 좀 강경 발언을 했던 거. 이것도 오늘 특히 이 발언 나오고 난 이후에 미국의 나스닥 선물, S&P 500 선물이 마이너스 전환을 하더라고요.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도 봐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의 파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심리적으로 좀 위축시켰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노조가 정부나 사측의 대화 요구를 거부를 하고 우리 예정대로 파업할 거다. 6월 7일 이후에 정부나 기업 사측과 대화를 하겠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파업하겠다라는 걸 공고히 했다는 점. 이게 또 심리적으로 좀 부담을 줬다는 해석이 좀 들고요. 또 오늘 블룸버그에서 나왔던 기사 중에 외국인들이 올 들어 72조 원을 순매도를 했어요라는 기사가 나온 것도 사실은 좀 제목만 놓고 보면 굉장히 자극적이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뭐 굳이 하나 덧붙이자면 8,000선을 목표로 생각했던 분들이 8,000을 딱 찍으니까 아유 됐다 하면서 이제 물량을 던진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전체적으로 많이 오른 데 따른 부담이 오늘 매물 출회로 나온 게 아니냐. 또 그거에 트리거 역할을 했던 가장 큰 거는 역시 금리 문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1: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변동성이 커졌는데 말씀드리려면 이 변동성이 커진 정도가 어느 정도죠? 지금
0: 오늘 그 우리 왜 그 V코스피라고 해서 예, 미국의 빅스 같은 맞습니다. 변동성 지수가 있습니다. 이게 코스피 200을 대상으로 만든 지수인데 이게 오전에 68까지 살짝 떨어졌다가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74.97 그러니까 거의 75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증시가 워낙에 단기간에 급등을 했죠. 코스피가 올 들어서 89%. 특히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153%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이 계속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변동성 지수가 70을 넘어 70대 중반까지 올라가다 보니 불안감이 일단 컸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거기에서도 그런 상황에서 앞서 말씀하신 이 국채금리 부분, 미국의 국채금리 부분이 이게 나오니까 4.5%를 넘으니까 아, 조금 이제 불안하구나. 그럼 이제 국채금리까지 이렇게 오르는데 계속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 이런 것들이 오늘 매물 출회로 이제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오늘 이 V코스피라고 하는 우리 변동성 지수가 뭘 의미하는지를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V코스피라는 게 이제 코스피 200을 대상으로 말씀드린다고 했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V코스피가 70을 넘었다라는 얘기가 뭘 의미하냐를 좀 이 환산을 해보니까요. 하루 수익률 기준, 하루 변동성 기준으로 하루에 한 4에서 5% 정도 떨어진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하더군요. 이걸 월간으로 계산하면 한 달에 대략 마이너스 20에서 플러스 20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이 V코스피 70이 의미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하루 변동폭이 8%를 달했으니까 사실 이 수준을 훨씬 넘어선 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특이한 거는 변동성 지수가 올라가면 보통 장이 안 좋은 건데 오늘 요즘 이번에는 변동성 지수도 올라가고 코스피도 올라가고 이 상황이 좀 발생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 코스피 90% 가까이 올랐다 말씀드렸는데 V코스피는 100%가 넘게 올랐더라고요. 작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1년 기준으로 하면 200%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시장이 4천, 5천, 6천, 8천까지 오는 과정에서 V코스피도 즉 변동성 지수도 계속해서 같이 올랐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건데 그럼 왜 이렇게 시장하고 변동성에서 같이 올라가느냐. 그거는 역시 변동성을 키우는 수급 요건들이 좀 바뀐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거래의 거의 절반 가까이 ETF로 거래가 되고 있고 그 ETF 자금들 중에 또 상당히 많은 자금들이 이 레버리지 또는 고버스 이런 레버리지 상품

0: 상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수급이 지금 한 특정 상품이나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쏠리는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이 우리나라의 변동성 지수를 좀 크게 좀 올리고 있는 이유라고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비단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런 변동성 장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힘드네요. 그 변동성이 크면 시장 참가자도
0: 투자 난이도가 더 힘들어 예. 높아지는 거죠.
1: 예, 좀 주식시장 말고 좀 재밌는 뉴스인데요. 정부가 서울 노원구 태릉군 골프장 부지에 아파트 공급을 1년 앞당기기로 했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0: 요즘에 아파트값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사실은 정부에서 그 지난 5월 9일이었죠. 그 다주택자 양도세 그 유예하는 부분, 그 중과 유예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나니부터 서울에 이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남과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좀 비싼, 집값이 비싼 동네의 가격이 마이너스로 전환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번 주에 부동산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서울의 이 25개 자치구가 다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1: 그렇더라고요.
0: 그리고 상승폭도 꽤 커졌고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서 집값이 다시 올라가겠구나라는 이런 불안 심리가 좀 높아지고 있다는 건데 당장 아시는 것처럼 다음 달 초에 이제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큰 선거를 앞두고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집값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악재죠.
1: 그렇죠.
0: 그래서 뭔가 이 분위기를 잡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집값이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가 공급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 정부가 한번 얘기했었던 이 공급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했다. 그러니까 정부가 공급하겠다고 얘기해놓고 잘 안 된 경우가 많다 보니 그 시장에서 그런 약간의 의심이 있으니 그거를 완화시켰다는 차원에서 오늘 이 얘기를 굳이 했던 것 같고요. 태릉 골프장 개발이 이제 2029년으로 당초 2030년보다 1년 앞당겨서 공급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그 얘기만 나온 건 아니고 강서군부지 수도권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등등 그러니까 주로 이제 수요가 많은 서울 지역에 또 입지가 좋은 지역의 아파트 공급들을 최대한 빨리 그것도 예정대로 하겠다. 이거를 오늘 정부가 좀 강력하게 밝힘으로써 이 부동산 가격에 다시 올라가는 거를 제어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마지막으로 청년 미래 적금이 다음 달 출시된다고요?
0: 예. 요거 기대하시는 저희 아이도 기대하고 있죠.
1: 그렇습니까?
0: 젊은 청년분들이 예. 되게 많은데 이게 윤석열 정부 때 나왔던 청년 도약 계좌랑 일단 구조는 비슷한데 혜택이 더 많아졌습니다. 일단 청년 미래 적금은 3년 만기고요. 앞서 말씀드린 청년 도약 계좌가 5년짜리였으니 그보다 2년이 적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단은 납입을 해야 되는 기간이 3년으로 줄었다라는 거는 좀 부담을 덜한다 이런 측면이 좀 있고 정부의 기여도도 월 납입액의 3.3에서 6%였던 거를 거의 2배 수준 6에서 15%로 대폭 확장했습니다. 정부가 더 많이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금리도 7에서 8% 정도로 한 1%포인트 이상도 높아졌고요. 일반형과 우대형이 있는데 일반형은 19에서 34세 소득 기준이 총급의 7,500만 원 이하. 그다음에 연매출 3억 원인 소상공인 이런 사람들이고 중요한 게 가구 중위소득이 200% 이하를 맞춰야 됩니다. 이게 동시에 이 조건을 충족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게 월 1,072만 원 3인 가구 기준이니까 웬만한 청년들은 아마 여기에 들어가는 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우대형은 더 소득이 적어야 됩니다.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 연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구 중위소득이 150% 이하니까 대략 한 7,800만 원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인 금리 수준이 그럼 내가 3년 뒤에 얼마를 돈을 불릴 수가 있는 이 부분인데 일반형 같은 경우는 13에서 14% 정도 우대형은 18에서 19% 정도 수준이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0만 원씩 최대한 넣고 36개월 뭐 한다고 했을 때 대략 한 14% 정도의 금액이 그 돈이 불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우대형 같은 경우는 거의 20% 가까이 불어난다라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점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기존에 청년도입 계좌 갖고 계신 분들은 아유 나 지금 내가 들은 것보다 더 혜택이 좋은데 이거 갈아탈 수 있나 이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 갈아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청년 도약 계좌에서 청년 미래 적금으로 갈아타지 않겠냐 기대가 됩니다.
1: 저도 애한테 얘기해줘야겠다.
0: 얘기해줘야 합니다.
1: 예, 오늘도 경제뉴스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여러분 회사와 11개월 혹은 364일짜리 고용계약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꼼수에서 나온 이른바 쪼개기 계약 이야기인데요. 정부가 2027년부터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공정수당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추가 보상을 더하도록 만든 제도인데요.

한마디로 짧게 쓸 거면 그만큼 추가 비용을 부담하라 는 원칙을 만든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기본급의 최대 10%까지 수당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월 기본급이 200만 원인 노동자를 1, 2개월 초단기 계약으로 채용했다면 기본급의 10%인 20만 원 정도를 추가 수당으로 더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공기관 입장에서도 단기 계약을 반복할수록 비용 부담이 커지니까 차라리 안정적으로 채용하자는 쪽으로 고용 형태가 바뀌게 되겠죠. 즉, 짧게 고용할수록 더 비싸지는 구조를 만들어서 단기 비정규직 남용을 줄이고 장기 고용을 늘리겠다는 전략입니다. 과연 이 제도가 우리 노동시장을 얼마나 건강하게 바꿀 수 있을지 앞으로 지켜봐야 할 포인트이기도 하죠. 공정수당, 이제 좀 만만해지셨나요? 지금까지 만만한 경제였습니다.

0: 당신의 경제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1등 항해사가 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윤지호의 경제쇼.
1: 오늘 국내 증시 급락한 가운데 세계 채권시장도 크게 요동을 쳤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무려 4.5%를 넘어선 건데요. 오늘 시장은 왜 이렇게 큰 변동성을 보인 걸까요? 여기에 아시아 시장 가운데 코스피가 또 유독 큰 하락세를 보인 걸까요? 거시경제 분야 최고의 일타 강사시죠. 신한은행 프리미엄 패스파인더 5-5년 단장과 오늘 시장에 대해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네.
1: 뭐 저도 말을 했지만
2: 네네.
1: 오늘 사실 꽤 어려운 날 출연하셨어요.
2: 네, 그러니까요.
1: 아마 말을 아끼게 되시겠지만
2: 네네.
1: 하여튼 어찌됐든 오늘 시장에서 주시한 거는 급락한 이유가 채권시장의 발작 때문이 아니었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5 넘어선 것도 그렇지만 10년물 네. 일본 10년물도 거의 29년 만에 최고치인데
2: 네, 그렇습니다.
1: 왜 이런 거죠?
2: 일단 뭐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나 다 바이어스라는 건 있는 게 네. 저는 아무래도 금리를 보던 사람이니까 아이고, 아무래도 네. 금리 쪽에 더 포커스를 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다 금리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은 어폐가 있지만 네. 금리가 채권 시장의 발작이 상당한 영향을 준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시발점은 일단 일본에서 좀 저는 시작을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게 일본 쪽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좀 심상치 않았죠. 뭐냐면은 저기 일본 쪽에 이제 금리가 계속해서 좀 올라오고 있었어요. 네. 일본의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도 높고 했는데 일본이 트라우마가 좀 있어요. 어떤 트라우마가 있냐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4년도 8월달에 문제가 한번 있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엔캐리 청산이었죠.
1: 그렇죠.
2: 일본은 되게 하나의 트라우마 중에 뭐가 있냐면 디플레이션을 오래 겪어봐서 이 디플레이션에서 섣부르게 인플레이션을 바라보면서 금리를 올렸다가 두 차례 주저앉았던 아픈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번에 2000년도하고 2007년에 있었던 이 아픈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도 간신히 물가가 올라오니까 여기서 금리 올리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안 올리고 가만히 이제 최대한 버티고 시간을 끄는데 갑자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물가가 너무 세게 뛰는 거죠. 그럼 이제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되면 사우실의 바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확 따라가면서 2024년도죠. 5월달 6월달을 거치면서 우에다 총재가 딱 분위기를 바꿔요. 금리 인상 많이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딱 돌아서니까 바로 이제 엔캐리 청산이 나온 거거든요. 그거 보고 이제 너무 놀래가지고 우에다 총재가 잘못했다고 항복을 하면서 그때부터 또 금리 인상 속도를 천천히 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거 금리 인상 속도를 또 천천히 가면 물가를 못 잡는 거죠. 근데 지금 계속 아니야 아니야라고 했지만 이제 어느 정도는 한계에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는 이제 나온 게 뭐냐면 일본의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 이제 그런 게 나온 건데 이게 이제 물가지수가 시장의 기대치가 3%인데 이게 거의 5%에 가깝게 나왔거든요.
1: 깜짝 놀랐어요.
2: 예, 근데 이게 결국엔 일종의 도매 물가인데 그렇죠. 기업들이 이걸 테이크해 버리면 기업의 마진이 주는 거고 그러지 않고 소비자한테 전가라는 방법. 있거든요. 소비자에게 전가를 해버리면 CPI가 뜁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소비자 물가지수가 뛰게 되면은 일본은행도 여기서는 버티기 쉽지가 않아요. 그 두 번째는 대외 압력도 존재하거든요. 이번에 베센트 재무장관이 중국 방문한 지금 미중 정상회담 했지 않습니까? 중국 가기 전에 어디를 제일 먼저 갔냐면 일본을 들렸다 한국 들렸다 이제 중국을 간 거거든요. 근데 일본을 들렸을 때 다른 얘기 안 하고 외환시장에 대한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외환시장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엔화의 안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걸 이제 왜 얘기를 하냐면 베센트 재무장관이 작년도 5월 달에도 그렇고 9월 달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세 번 다

0: 일본한테 금리 인상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일본은행이 물가 잡아야 된다고. 그래서 아니 미국 재무장관이 왜 딴 나라한테 금리 올리라고 난리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잠깐 보시면 이런 겁니다. 이 베센트 재무장관의 논리는 결국엔 자기들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일본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통제하지 못하면 일본의 장기금리가 뛰어 올라가게 되는데 일본의 장기금리가 너무 세게 뛰잖아요. 그러면 이게 미국의 장기금리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1: 그렇죠.
0: 예. 그래서 베센트 재무장관은 미국 장기금리를 내리고 싶은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물어봤겠죠. 야, 왜 우리 장기금리 안 내려와? 했더니 일본 금리가 계속 올라옵니다 하면 아 이랬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이제 아마 일본한테 엔화의 안정을 시키라고 얘기했을 텐데 엔화 안정을 위해서는 일본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기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이슈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에선 단기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는 상태에서 여기서 도매물가가 올랐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6월 달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쪽으로 무게가 기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몇 차례 더 추가 인상을 고민을 하게 되겠죠. 이걸 반영을 하면서 일본의 장기국채금리가 탁 튀어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장기국채금리가 뛰는 게 미국의 장기국채금리에도 영향을 주는데 이게 오늘 보면은 10년짜리 장기국채금리가 진짜 잘 버텨줬거든요. 4.5가 드디어 뚫리더라고요. 이거 꽤 오랫동안 버텼는데
1: 맞아요.
0: 4.5가 딱 뚫렸고 그다음에 20년, 30년짜리는 5%에 완전히 안착을 하는 듯한 모습으로 딱 자리를 잡아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국채금리도 뛰어오르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국채금리가 좀 뛰는데 이런 것들이 실물경제라든지 금융시장 시장에는 영향을 주게 되는 게 일정한 레벨을 넘어섰다는 거하고 향후에도 금리가 계속 올라갈 거라는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른 자산 시장에도요. 여태까지 쳐다보지 않았던 것들. 뭐냐면 아이 괜찮아. 이건 쟤네들이 알아서 할 거야. 난 내가 알아서 놀게. 이랬는데 그게 아니네? 이제 이런 분위기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국채금리 쪽에서의 발작이 금융시장에 영향을 준 게 좀 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1: 근데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이건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0: 네.
1: 마치 미국채 10년이 4점을 넣었으면 큰일 날 것처럼
0: 예.
1: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과거에도 네. 보면은 결국 5% 다가서면 항상 경기에 리세션을 가져왔잖아요.
0: 네네.
1: 이 지금 현재는 4.5 올리면 계속 막혀왔었는데
0: 네네.
1: 최근에 이게 왜 방어가 안 된 건지 트럼프가 혹시 네. 이것을 이제는 손을 놓은 건지
0: 네네.
1: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0: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 근거 있는 얘기는 아니고
1: 맞아요.
0: 어떤 레벨대가 무엇을 다 설명하지는 네. 않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의 심리라는 건 분명히 존재하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라운드 넘버라는 표현을 쓰는데
1: 네.
0: 저도 옛날에는 그거 그렇게 신경 안 썼는데
1: 네.
0: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으면 많이 들어와 있을수록 자극적인 뉴스에 많이 반응을
1: 맞아요.
0: 해요. 네. 그러다 보면 이 라운드 넘버라는 게 아무래도 뉴스에 딱 타이틀이 되기가 너무 쉽지 네.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향을 좀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이게 참 신기한 게 20년, 30년짜리는 5% 라인을 그다음에 10년짜리는 4.5% 라인을 국제 유가가 막 110달러까지 올라가도 거기를 쉽게 넘기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로 뭐 유지를 한 것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1: 네.
0: 어쨌든 전체적으로 미국에서도 국채금리 부담이 굉장히 네. 크다고 했었는데 이게 쉽게 넘어가지 못하니까 사람들 생각에서는 이런 거죠. 하나의 결국에는 금리 컨트롤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이런 믿음들이 존재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이제 끌려 올라온 거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번에 이제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란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0: 사실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중국과 이란과 미국은 대화가 쉽지 않지만 중국이 이란에 압박을 가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문제를 풀기가 쉽지 않겠냐.
1: 네.
0: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많이 얘기했었던 게 전쟁이 2월 27일 터졌는데
1: 네.
0: 6주 정도 지나면 4월 중순이에요. 4월 중순에서 5월 중순 사이가 미중 정상회담인데
1: 네.
0: 그 안에서 그래도 이제 어쨌든 이란전에 대한 해법이 나오지 않겠냐.
1: 맞아요.
0: 이런 얘기들이 네. 사실은 나왔던 이유도 이런 데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미중 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간 건 맞는데 이란에 대한 얘기에서도 사실 실마리를 찾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되게 유치한 비유입니다만 우리는 이제 뭐 밖에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여기 벙커에 들어온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제 보니까 한 달치 식량을 딱 재고를 쟁여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죠. 아 여기 한 달치 있으니까 이런 거 보통 일주일이면 끝나.
1: 네.
0: 이러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주일 동안 그냥 여기 있는 식량 먹으면서 또 안에서 오붓하게 재밌게 지내는 거죠.
1: 재고가 있으니까.
0: 예, 그렇죠.
1: 예.
0: 근데 지금 3주가 지난 겁니다.
1: 예.
0: 3주가 지나면 이때부터 조금 불안하거든요. 근데 밖에 아직 못 나간다고 하시고 4주가 지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하루하루 지나는 게 되게 두렵지 않을까요?
1: 그러니까요.
0: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란 사태가 또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그 두려움들이요. 결국에는 전쟁이라는 게 결국에는 물가에 대한 부담도 존재하지만 두 번째에는 재정 적자에 대한 부담도 증가하죠. 전비 지출이라든지 아니면은 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국채 시장에 부담을 주는 거고 그 밖에서는 자산 가격이 지금 뛰고 있는데 이 자산 가격이 설비 투자하고 연관돼서 뛰고

0: 있는 거잖아요. 네. 캐펙스. 설비 투자는 채권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데요. 돈 먹는 함합니다.
1: 특히 이 투자의 주체가 되는 미국의 대표 기업들이 그렇죠. 이미 자기가 번 영업 돈 이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0: 예, 그렇죠.
1: 금리가 너무 중요해졌죠.
0: 참고로 3, 4년 전에는 걔들이 저기 그 현금 흐름을 갖고서 채권을 해줬거든요.
1: 맞아요.
0: 그런데 네. 지금은 반대로 돈 먹는 하마가 돼버린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로 주가가 오르게 되면 참고로 이 주식시장이 뛰게 되면 이 자산 효과 때문에 사람들이 올라버린 물가도 물가가 오르더라도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이 사람들은 소비를 이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을 테이크를 하면서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이제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되면은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경기 둔화의 우려도 어느 정도는 좀 멀어져 보이니까
1: 네.
0: 여러 가지로 단점을 좀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영국에서 나타났던 이야기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1: 네.
0: 요즘 영국에서도 재정 이슈가 크지 않습니까?
1: 맞아요.
0: 이런 것들이 이제 채권 시장에 종합적으로 좀 발작 트리거가 이제 된 게 일본이었던 것 같고요. 그게 이제 금융시장에 영향을 줬지 않나 싶습니다.
1: 일단 방금 전에 영국도 네.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금리를 결정짓는 게 과거에는 중앙은행에
0: 보면
1: 정책이 많이 영향을 줬는데
0: 네네.
1: 이젠 재정 금리란 얘기도 있잖아요.
0: 어이 그렇습니다.
1: 거의 재정에 따라서 금리가 잘 통제가 안 되는 상황으로 보는 게 맞나요 지금?
0: 그러니까 이제 재정 지배라는 가 피스컬 도미넌스라는 네. 표현을 많이 쓰는데 뭐냐면은 웬만해서는 재정이 문제가 되니까
1: 네.
0: 금리를 물가가 웬만큼 높아도 금리를 네. 인상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재정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1: 맞아요.
0: 금리 올리면 재정이 힘들어지니까. 아, 그러니까 너네 알겠는데 그거 2% 넘는다고 막 그렇게 스트릭트하게 하지 말고
1: 네.
0: 되게 룸을 많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네. 현상이에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지난 4월 말부터 분위기는 좀 바뀐 것 같아요.
1: 네.
0: 일본은행에서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6명은 금리 동결에 찬성했는데 3명은 금리 동결에 반대했어요.
1: 예.
0: 인상을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FOMC에서도 미국에서도 지금 3표의 반대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1: 예.
0: 그리고 또 하나는 유럽중앙은행에서는 회의에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꽤 많이 오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20명이 넘는 위원들이 그 고급 인력들이 모여가지고 꽤 오랜 시간 동안 금리 인상을 논의했다는 얘기는 어쨌든 그걸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참고로 이게 얼마 전에 저기 호주하고 노르웨이가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1: 맞습니다.
0: 보통 통화정책을 쓸 때 제일 먼저 그 패턴이 도는 나라가 호주하고 노르웨이가 좀 빠르게 돌거든요. 이번에 그들이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면 노르웨이는 유럽중앙은행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재정 지배에 대한 영향이 있더라도 너무 물가가 현저하게 뛰게 되면은 중앙은행도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마 그래서 중앙은행이 지금 최근까지는 계속해서 금리 인하 사이클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금리 인상 사이클로 바뀌는 것들을 갖다가 지금 채권 시장은 마찬가지로 두려워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1: 사실 저는 최근에 5월 8일 날
0: 예.
1: 시카고 연은의 굴스비가
0: 아, 예. 예.
1: 뭐 저희들 뭐 청취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굴스비 하면 그냥 비둘기의 대표적인 사람인데
0: 어, 그렇죠. 예.
1: 최근에 에너지 가격이 문제가 아니다. 전쟁 전이도 높았고 서비스 부문 물가를 강조했더라고요. 그래서
0: 네네.
1: 굉장히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다 표현을 썼는데.
0: 네, 맞습니다.
1: 방금 전에 지적한 것처럼 연준이 물론 연준의 가버넌스는 바뀌지만
0: 네네.
1: 연준 내 시선은 굉장히 매파적으로 바뀌고 있는 건가요? 굴스비까지 이런 말을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네, 지금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는 네. 상당히 좀 이렇게 반대로 이제 뭐냐면 결국에는 물가에 대한 걱정을 네.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요. 그 연준의 목표치가 2%인데 2%를 넘어선 게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1: 네.
0: 그럼 이게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1: 네.
0: 내린다 하면 또 올라오고 내린다 하면 또 올라오고 하니까 이러면 이제 고질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착화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1: 네.
0: 굴스비 같은 케이스가 대표적이에요. 어떤 항상 어떤 논조로 얘기를 했냐면 참고로 이 사람이 트럼프 행정부하고 안 친합니다.
1: 그렇죠.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아 내가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건 일시적인 거니까 근데 지금 당장 금리 내리려고는 하지 말고 조금만 시간을 주고 버티면
1: 맞습니다.
0: 결국엔 나중에는 많이 내릴 수 있으니까 우리 참자 이런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비둘기죠. 보통 일반적인 아 금리 내리면 안 된다고 할 텐데 이제 약간 그 논조에 많이 동의를 해줬거든요. 근데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이제 얘기를 한 게 서비스 부분의 물가를 보면서 여태까지는 잘 오고 있었다고 얘기하던
1: 네.
0: 사람이 갑자기 지금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다.
1: 저도
0: 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1: 굴스비가 한 말인지가 의심을 했었어요.
0: 어, 예. 예. 예. 그래서 저도 되게 놀랐거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굴스비가 이제 그 다음 날에 있었던 인터뷰에서도 되게 의미 있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케비너 씨 이제 그 연준 의장 이제 테로 그 들어올 사람 있지 않습니까?
1: 네. 들어오실
0: 그,
1: 분.
0: 예. 들어오실 분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제 하는 게 AI 혁명이 생산성 혁명을 만든대요. 네. 생산성이 높아지게 되면은 적은 산출, 적은 투하량으로 많은 산출물을 만들어내거든요. 네. 그럼 공급이 안정적으로 늘어나게 되니까 비용 많이 들지 않고, 네. 그럼 싸게 공급이 늘어나게 되니까

0: 일어나게 되면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분명히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그러면 생산성 향상은 성장을 만들지만 물가는 안정시켜. 이게 일반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AI에 대해서 베스트다라고 기대하는 시나리오예요. 그럼 물가가 안정되니까 금리는 낮고 성장은 강하니까 주가는 높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90년대의 시나리오다. 이제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굴수비가 이번에 되게 흥미로운 얘기를 해요. 생산성이 좋아지면 그렇게 뭐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실제 금리에서 그렇게 될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 하나 말씀드려보면 생산성이 높은 사업이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럼 저 같으면 더 투자할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투자하냐면 돈을 빌려서 투자할 것 같지 않으세요?
1: 맞습니다.
0: 그럼 돈을 빌려서 너도 나도 생산성 높은 산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빅테크들이 지금 거의 뭐 스톱을 하지 않고 과열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 파괴적 투자라는
0: 표현이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생산성 향상이 과연 금리를 끌어내리는 요인이냐 아니면 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이냐라고 하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시계율로 달라 다르겠죠. 장기적으로는 내려갈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금리를 과열로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금리가 과열이 되게 되고 사람들이 주가가 오르니까 소비를 많이 하게 되면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물가가 높아지게 될 테니까 연준도 기준금리 인상을 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굴수비 총재가 되게 의미 있는 얘기를 해요. 99년도에 90년대 말에도
1: 아, 그 얘기하시네요.
0: 예, 그때에도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90년대 말에도 생산성 그렇게 좋다고 다들 확신했었는데 그린스펀이 기준금리를 올렸다고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굴수비 총재 그 저기 새로 케빈 어시라는 분이 얘기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그린스펀은 금리를 올려야 될 때지만 일반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될 때지만 생산성의 혁신을 생각해가지고 금리를 올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96년에는 안 올렸어요. 그래서 옐런 같은 사람들 다 올려야 된다고 할 때 혼자 올리지 않고 버텨가지고 사이클을 길게 만들어줬거든요. 성장 사이클을. 그런데 이제 99년도 2000년도에는 아우 뭐 파괴적까지는 아니지만 4.75였던 기준금리를 6.5까지 막 끌어올렸어요. 마지막에 이제 2000년도 5월에 50bp 빅스텝 인상을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끌어올리면서 그때 당시 그린스펀이 했던 얘기도 그거예요. 생산성 향상도 있지만 너무 뜨거워진 자산 가격이 소비를 자극해서 수요 측의 물가 상승 압력이 너무 높아지는 걸 견제해야 돼 이러면서 올렸거든요. 그래서 굴수비가 이제 그 얘기까지 하는 걸 보면서 이분이 사실은 비둘기에서 좀 돌아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놀랬던 면이 있습니다.
1: 뭐 굴수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주인공은 케빈 어시잖아요.
0: 네, 그렇죠.
1: 당장 6월 FOMC에서 케빈 어시는 어떤 말을 할까요?
0: 그러니까 저도 일단 케빈 어시가 진짜 되게 어려운 순간에 들어온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파월 의장이 여태까지 했던 것들하고 많이 벗어나고 싶은 것 같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게 그거죠.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앙은행한테 연준한테 뭐 내려라 하는 게 독립성의 침해다라고 하는데 그분은 그게 아니라 그거는 연준이 잘못해서 계속 그게 조언을 듣는 거지 연준이 잘했으면 그런 얘기 나왔겠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연준 사람들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1: 그쵸.
0: 그리고 이제 대신에 뭐라고 하냐면 그게 아니라 중앙은행이 이것저것 자꾸 이렇게 손질을 하는 거 뭐 기후변화 이런 데 끼어드는 거 그런 게 오히려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대차대조표를 쌓아가지고 이걸 갖다가 대차대조표를 쌓아가지고 경기부양에 연준이 나서는 게 재무부가 아니라 그게 연준의 역할이냐? 아니다. 연준은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서 대차대조표를 줄이자는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물가를 볼 때에도 너무 자잘한 거 다 보지 말고 기저에 있는 근본 물가를 봐야 돼 라고 해가지고 절사평균 물가라는 걸 얘기를 하질 않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거죠. 소통이 너무 많다. 중앙은행이 그렇게 대화를 많이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절사평, 결국에는 그 변도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손질을 예고하고 있거든요. 그럼 사실 청문회에서 되게 많은 변화를 언급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 첫 FOMC 회의에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 돼 있어요.
1: 지금 당장 연준에서는 재무부 계정, 하여튼 TJ 계정에 돈이 나오고 있잖아요.
0: 네, 그렇죠.
1: 그 어떻게 막지는 못하잖아요 지금 상황이.
0: 지금 이제 TGA 계정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연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저 사실은 오늘 이제 금리가 좀 많이 뛰었잖아요. 아까 앞에는 말씀 못 드렸지만 그 뭐냐면 RMP라는 게 있어요. 리저브 매니지먼트 퍼처스라고 해가지고요. 이 RMP라는 게 있는데 이게 연준이 지급 준비금을 갖다가 좀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단기 국채를 사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1: 맞습니다.
0: 작년 12월부터 450억 달러씩 샀거든요. 그게 400억 달러씩 샀는데 그게 지지난 달에 200억 달러로 줄고 250억 달러로 줄고 어제부터 100억 달러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사들이는 게 줄어들어 있는 상태가

0: 금리가 이렇게 막 발작을 하면 원래 이렇게 좀 들어와가지고 이 국채를 사줘야 되는데 네네. 그런 거 잘 안 할 것 같지 않아요?
1: 그래서 사실 청문회 때도 그 질문이 네. 나왔어요. 네. 뭐냐면 양적 그 지금 양적 완화로 쌓아놓은 국채 네. 빨리 줄일 거냐 네. 이걸 물어보니까 케빈 오씨가 딱 한마디 하죠. 18년 동안 쌓은 걸 금융위기 이후에 18년 동안 쌓은 걸 어떻게 18분 만에 줄이겠냐 이 얘기를 하거든요. 되게 의미 있는 얘기인데 아마 이거 상당 기간 하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보다 오히려 양적 완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또 오히려 어려운 난제에도 봉착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0: 하여튼 분명한 거는 케빈 오씨가 이제 우리 글로벌 전체 주인공으로 등장을 했는데 네네. 아마 연준 이사들과의 어떤 조율 같은 게 그리고 이후 통화 정책 방향 같은 거 대략 어떻게 보세요?
1: 이게 연준 의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적어도 그 밑에 있는 7명의 저 6명의 이사들하고는 이사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찾아가가지고 연준 건물 내에 같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FOMC 할 때 웬만하면 만장일치가 나오도록 하는 게 이사들이 반대를 잘 안 하거든요. 네. 다 설득을 해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프레임을 갖추고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얼마 전에 보면 크리스토퍼 월러도 대체대조표 줄인다는 거는 멍청한 생각 이런 얘기하고 있고
0: 저번에도 보니까 요청 의원들이 다 다른 말 하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연준 내에 지금 시빌 워라고 해서 예. 거의 내전이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분열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참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 이 신참이 가가지고 무언가 기존에는 없었던 걸로 바꾸고 예. 싶은데 환경이 되게 안 좋잖아요. 예. 그래서 케빈 오씨가 처해 있는 환경이 정말 녹록치 않은 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환경 자체가 되게 어렵죠. 물가가 뛰어오르고 예. 있으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금리 인하를 종용을 하고 있죠. 그렇게 믿고 있을 거예요. 트럼프는. 예. 새로운 연준 의장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금리를 내릴 사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0: 그렇게 온 걸로
1: 예,
0: 알고 있죠.
1: 그렇죠. 예. 그리고 연준 내에서는 분열이 일어나 있죠. 그럼 그 앞에서 되게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원래 자기가 있던 칼날을 내세우지 못하고 뒤로 가버리면 이게 조기에 레임덕이 와버릴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렇다고 자기 의지대로 밀고 가서 금리를 확 인하해버린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시장에서 와 이거는 완전히 트럼프하고 딱 붙어가지고 물가 신경 안 쓰고 금리 내리네 하면은 그게 이제 예전에 리즈 트러스 모먼트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0: 영국에서.
1: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 결국에는 물가가 올라가는데 거기다 대고 함부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잘못 주면 실제 채권 시장에서는 난리가 나거든요. 와, 이거 물가 손 놓겠다는 얘기네 하면은 진짜 하늘로 막 뛰어 올라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케빈 오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데뷔전이 될 것 같아요. 역대급 데뷔전 아닐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무사 말로 상황에서 지금 4대 3으로 이긴데 무사 말로 상황에서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는 이제 어떻게 수습해야 되느냐 아마 아슬아슬하겠죠.
0: 참 흥미로운 게 파월도 그렇고 네네. 워시도 그렇고 네. 어쩌면 금융계 출신이 아니잖아요. 처음에 네,
1: 그렇죠.
0: 전공이.
1: 네, 그렇죠.
0: 그렇죠. 네네. 다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들인데 임명할 땐 트럼프 말을 들을 것처럼 들어오는데 파월도 완전히 돌아섰고 네네. 워시가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1: 저는 안 듣는다기보다는 네. 못 듣는 케이스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저는 트럼프 입장에서 네. 보면 무조건 그래도 케빈 오씨를 압박해서 금리 인하하게 할 거야. 물론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이제 작년에 있었던 플로우를 보면 트럼프가 그렇게 막무가내로 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막무가내로 했다면 파월을 조기에 잘랐겠죠. 그런데 네. 베센트가 말렸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가 캐비넷시트를 원래 연준 의장으로 맞아요. 세우고 싶었는데 그 만평에 뭐가 나오냐면 캐비넷시트는 너무 트럼프하고 친한 것 같아. 이 얘기가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캐비넷시트를 드랍하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어설프게 물가가 뛰는 건 굉장히 두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분위기에서 금리 인하를 마구잡이로 밀어붙일 수 있느냐. 참고로 한 2주 됐거든요. 베센터 재무장관이 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는데 금리를 동결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금리 동결은 잘한 것 같다. 당분간은 금리를 동결하는 기조를 유지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단 물가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물가가 빠르게 내려올 텐데 그때는 금리 빨리 내리면 된다. 이런 식으로 베센터 재무장관도 말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마구잡이로 금리 인하를 막 압박하거나 그러기는 쉽진 않을 것 같고 케빈 오씨도 그걸 따라가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네.
0: 그러면 다시 뭐 연준에서 좀 나와서 네네. 논의를 나와서 어쨌든 간에 이란 전쟁이 좀 종전 합의가 되더라도 네네. 유가가 과거처럼 60달러 가기 힘들잖아요. 네네. 그러면 하반기 금융시장에는 계속 영향을 주겠죠.
1: 저는 이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우리가 재정에 대한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때하고 똑같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게 다른데 네. 저는 2011년도가 조금 기억이 나요. 2011년도 말씀드리면 연초에 아랍의 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랍의 봄 때문에 국제유가가 많이 뛰었고요. 그때 농산물 가격도 많이 뛰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카다피하고 무바라크가 쫓겨났던 때였어요. 그러면서 중동에서 굉장히 혼란한 사태가 일어나다 보니까

0: 국제 유가가 100불을 넘은 상황이 꽤 오랜 기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랜 기간 이어져도 이게 뭐 유가가 문제는 아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시장이 좀 빠르게 적응을 하는 모습을 보여서 주식시장도 뭐 급등까지는 아니지만 안정세를 보이다가 그 2011년도 8월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유럽에선 재정위기가 터졌고요. 미국은 신용등급 강등의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미국 신용등급 강등도 결국에는 국채에 대한 이자 비용에 대한 문제도 생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지금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이란 전쟁을 바라볼 때 유가가 올라간다라는 것도 볼 수 있겠지만 유가가 오른 게 금리를 어떻게 자극하는지를 보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가가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보다 유가가 금리를 자극해서 그 금리가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게 보다 다이렉트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유가가 오르는 게 어떤 종목에는 좋지만 또 어떤 종목은 안 좋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주식은 잘 모릅니다만. 근데 이제 결국에는 금리의 상승이라는 걸로 영향을 줬었을 때는 얘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반기에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될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결국에는 국채금리가 높은 수준을 장기간 유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각국에서는요 이자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계속해서 감세 같은 걸로 경기를 부양하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수요가 경기를 부양해 주니까 수요가 과도한 수요가 과도하게 높아진 물가를 일시적으로 버텨주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물가가 높아지더라도 그거를 잘 체감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높아진 물가에 한꺼번에 얻어맞는 그런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우리가 꼭 고민해야 되는 거는 전쟁이 길게 가면은 이 우리가 너무 쉽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란 전쟁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근데 이게 끝난 게 아니고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오히려 물가라든지 금리한테 주는 타격이 있으니까 그건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된다. 그게 이제 재정 사이드나 물가 사이드나 하나 꼭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1: 제가 듣다 보니까 오늘 일본의 국채 금리가 급등했던 게 결국은 재정을 굉장히 감세하고 돈을 풀어주는데 이게 통제가 잘 안 되는 거네. 일본이 벌써 이렇게 나온 거네요. 결론적으로.
0: 어제 지금 얘기 나온 게 그러니까 재무상도 나와서 수습을 하려고 했지만 일본에서 지금 일본 재무부에서 사실은 이거 에너지 가격이 너무 뛰니까 이거 추경을 통해서 좀 해결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일본의 국채 금리가 뛰어서 이자 부담도 크고 그다음에 일본이 지금 재정이 안 좋지 않습니까?
1: 감세가
0: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쉽지 않다. 그래서 결국에는 국채 시장이 제일 두려워하는 요인들이 좀 많이 만나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가가 있고 두 번째는 재정 리스크가 만나 있고 세 번째는 중앙은행의 스탠스 변화가 만나 있고 네 번째는 설비 투자라는 게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가가 고유가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있으면 이 다섯 가지가 한꺼번에 겹쳐 있잖아요. 그러면 채권시장이 느끼는 불편함이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금융시장 볼 때 저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약한 고리를 먼저 치고 들어온다고. 그럼 우리가 지금의 약한 고리는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반도체가 아니라 저는 채권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1: 사실 은행에 있으니까 좀 곤란할 수 있지만 최근에 5월 6일인가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리님께서 갑자기 인상 사이클로 넘어갈 것처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뉴스를 보면서 야 이게 이미 한국은행이 아까 약한 고리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사실 약한 고리잖아요.
0: 그렇죠.
1: 우리도 금리 인상 사이클 들어가는 것 같다 보는 걸 가는 걸로 보는 게 맞나요?
0: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그거잖아요. 물가가 꽤 많이 높아졌고 근데 성장이 꽤 탄탄해요. 그래서 지금 1분기 성장률이 1.7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저는 사실 1찍을까 이제 개인적으로 0.9 이게 컨센이었는데 1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1.7 나왔을 때 저는 잘못 나와서 전년비 본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세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정도 나오면 올해 그래서 성장률 전망치를 다 갈아 끼우고 있거든요. 어디서는 3도 보고 있어요. 연간 3% 성장. 그리고 어디서는 이제 2.5 정도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또 복잡한 얘기 자꾸 하는데 잠재 성장률이 그 나라가 성장할 수 있는 일종의 캐파예요.
1: 그렇죠.
0: 1.8 정도 클 수 있는데 지금 2.5짜리 밥을 주는 거예요.
1: 그러니까 그건 더 진정시켜야죠.
0: 그렇죠. 그러니까 1.8 클 수 있는데 2.5 클 거라고 밥을 주면 0.7이 남지 않습니까? 걔는 살이 돼서 딴 데 가서 붙어요. 그게 자산 가격의 버블 같은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과열을 우려해가지고 조금 줄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때는 금리 인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지금 우리도 그 유가 상한제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지금 근데 유가를 만약 상한제를 안 했으면 이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3.8이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저기 정부에서 이제 발표한 건데 그거 보면은 사실상 우리가 지금 기준금리 인하를 지금 논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진 상황이고 하반기에 그래서 두 번이냐 한 번이냐 뭐 이런 얘기.

0: 얘기들이 계속해서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오늘 아시아 증시 가운데 한국 증시가 유독 낙폭이 컸어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반도체가 좀 집중화해 있는 것도 있겠지만 방금 전에 단장님이 말씀하신 그 약한 고리 말씀하셨는데 네네. 어쩌면 금리 인상 속도가 더 빠를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 돼서 그런 건가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0: 근데 우리나라가 유독 빠르다고 하기엔 좀 어려울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성장률이 뛰어 올라오면서 잠재 성장률을 넘어선 것 때문에 근데 이런 건 있죠. 뭐냐면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서 금리를 더 낮출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혹자는 작년에 1.5까지도 낮출 수 있다. 기준금리 지금 2.5거든요. 예.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 1.5라는 기대가 지금 위로 너무 빨리 올라오니까 그런 데서 느끼는 부담감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더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은 어려운 것 같아요. 다만 이건 있습니다. 이란 사태가 장기화됐었을 때는 타격을 누가 더 많이 받을 것인가라고 본다면 아무래도 이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제조업 국가들 있죠. 한국이나 일본과 대만 같은 국가들 이쪽이 받는 타격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 요거는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1: 결론적으로 이제 좀 우리가 이제 남은 동안 궁금한 게 네네. 사실 오건영 단장님은 환에 관련 전문가시기도 하시잖아요.
0: 아, 예.
1: 최근 달러의 방향은 어떻게 보이세요? 최근에 UAE와 뭔가 스왑도 체결한다고 막 이런 말도 하던데 네네. 왜 그런 거예요?
0: 그러니까 이제 UAE가 나온 이유는요. 미국도 지금 굉장히 좀 두려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전쟁이 장기화됐었을 때는 자칫하면은 걸프 국가들이 돌아설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걸프 국가들이 결국에는 페트로 달러의 핵심이고 이 걸프 국가들은 원유를 갖다 달러로 결제를 하니까 웬만하면 사우디부터 시작해서 말씀해 주셨던 아랍에미레이트도 다 달러 페그제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의 디르함도 페그제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긴 거죠.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1달러에 얼마 이렇게 고정환율을 쓰고 있는데 달러가 세지면 결국에는 아랍에미레이트가 이 달러 센 걸 갖다가 방어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외환을 갖다가 팔아가지고 달러를 약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중동에 전쟁 나잖아요. 그럼 전쟁 때문에 달러가 세져요.
1: 맞아요.
0: 그럼 달러 센 걸 방어하기 위해서 달러를 팔아가지고 디르함을 사면은 달러 세진 거에 디르함이 맞춰가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그거죠. 지금 중동 전쟁은 났는데 호르무즈가 막힌 거예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유가가 뛰었는데 팔 수가 없어요.
1: 재정이 박살난 거죠.
0: 그렇죠. 그럼 달러가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벌어들인 달러로 팔 수가 없으니까 외환 보유거나 말씀하셨던 재정이나 그게 이제 재정이 걸프 국가들이 갖고 있는 그 걸프 국부 펀드가 있어요. 그걸 팔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산으로 가지고 그 거기에 있는 그 미국 국채 같은 자산을 팔아가지고 달러 캐시 만든 다음에 그걸로 환율 방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 화나는 거죠. 왜냐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미국이 흔들어놨는데 내가 미국 국채를 장기 국채를 팔아서 이걸 메워줘야 되는데 지금 미국 장기 국채가 가격이 안 좋아요.
1: 맞습니다.
0: 그럼 이거 팔아야 되는데 싫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정기예금 내가 만기도 안 된 걸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재무장관한테 얘기한 거죠. 우리 통화수업 해달라고. 통화수업 안 해주면 그러니까 캐시를 따로 조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죠. 통화수업 안 해주면 나 위안화 거래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베센트 재무장관이 식겁했죠. 왜냐하면 아랍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다른 걸프 국가들이 그렇게 돌면 페트로 달러 자체가 흔들릴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균열이 생기는 걸 애초부터 막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통화 수업에 대해서 조금은 고민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베센트 재무장 코멘트가 좀 흥미로운 게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이유 1번. 다른 경쟁 통화가 우리 달러 결제 시스템을 흔들 수 있는 가능성을 막아야 된다. 그 경쟁 통화는 위안하겠죠.
1: 그쵸.
0: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급격하게 예상치 못하게 돌발적으로 달러 자산을 매각하는 일들도 막아야 된다. 그게 걸프 국가들의 국부 펀드가 달러 국채 같은 걸 매각하게 되면 가뜩이나 국채 금리 높은데 이게 더 뛰어 올라갈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막기 위한 그런 포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통화 수합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시간이 다 돼서 정말 하나 짧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0: 네네.
1: 주식해서 돈들 많이 버셨잖아요.
0: 아, 예.
1: 그 번 돈으로 만약 주식 투자가 아닌 뭐 단길 찰사가 나와 아이디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니,
0: 저는요 요즘 이제 채권 뭐 채권 금리 잡니다 옵니다 아무도 관심 없으세요. 왜냐하면 하루에 5%를 버는데 누가 지금 1년에 5%짜리 그런 거
1: 엄청난 금리죠 사실.
0: 예 그렇죠. 근데 이제 5%라는 금리가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이러던 맞아요. 금리인데요. 예, 근데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채권이라는 걸 보면은 요즘 다들 채권 다 싫어하지 않습니까? 금리 뛰니까 채권 가격 떨어진다. 근데 오히려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요즘 너무 많은 분들이 채권을 마치 주식처럼 사가지고 금리 내려가면 팔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1: 아니죠.
0: 뭐 채권은 그렇게 투자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건 사실은 긴 시간 속에서 시간과의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과의 싸움을 하면서 중간에 금리가 내려가는 경기 둔화에 대한 모멘텀이 생겼을 때 중간에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땡큐 이거거든요. 아니면 만기까지 가져가는 거고 이게 채권의 포인트인데 너무 많은 분들이 금리 언제 내려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제 주식해서 만약 수익금이 난 게 있으면 국채를 좀 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라도 그런 일 없겠지만 경기 침체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데 그게 찾아왔을 때 자산시장이 흔들리더라도 금리가 내려가면서 채권 가격에서 방어가 일어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익금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채권시장에서 좀 쌓는 걸로 일종의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제 채권을 너무 많이 산 것보다는 리세션 베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바벨이라고 하잖아요. 강한 주식도 있겠지만 또 반대편에서 경기 침체를 대비하는 그런 형태의 자산을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예, 마지막에 하여튼 명쾌하게 결론 내려서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오건영 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5월 15일 금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금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윤조의 경제쇼 저는 다음 주 금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봄이 왔는데 우리 계좌엔 언제 봄이 오나요? 아침엔 주식창 보느라 눈이 침침하고 점심엔 트럼프에 환율에 기름값에 머리가 아프고 정치는 왜 또 그렇게 시끄러워요? 아이고, 또 아들은 왜 이리 속썩이는지. 봄의 쌀 즐길 틈도 없이 바쁜 당신을 위해 유닝구가 요점만 콕 집어왔습니다. 투자와 경제로 지갑은 든든하게, 건강과 철학으로 마음은 단단하게, 복잡한 정치 시사 판도까지 멀끔하게 요약해드립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가는 기분 느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유닝구입니다. 평일 점심 12시 20분부터 2시까지 밥 먹으면서 들으러 오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말 달인 도전 1단계 문제로 두 표현 중에 맞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먼저 머리끄덩이를 잡히다와 머리끄댕이를 잡히다 중 맞는 표현은 어느 것일까요? 이때는 머리끄덩이가 맞습니다. 머리카락을 한 대 뭉친 끝을 가리켜 머리끄덩이라고 하는데요. 발음을 편하게 하려고 끄덩이를 끄댕이라고 할 때가 있지만 이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강물이 용용히 흐른다와 강물이 용용히 흐른다 중에 어느 것이 맞는 표현일까요? 여기서는 용용히가 맞습니다. 이것은 질펀이 흐를 용자를 쓰는 것으로 흐르는 모양이 조용하고 질펀하게 라는 뜻입니다. 용용하게 흐르는 강과 같이 형용사 용용하다를 써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꼬라박다와 머리를 꼴아박다 중에 맞는 것은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꼬라박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머리를 꼬라박다나 자전거를 시궁창에 꼬라박았다 같이 쓰는 경우엔 거꾸로 내리박다라는 뜻이고 장사 미천을 노름에 다 꼬라박고 빈털터리가 되었다 같이 쓰면 이때는 돈 따위를 어떤 일에 헛되이 써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날씨.
1: 내일은 여름 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1.3도까지 올랐고 전국에서 기온이 가장 높았던 곳은 강원도 정선으로 32.6도를 기록했습니다. 선선한 동풍이 불어오면서 동해안 지역은 오늘 낮 기온이 22도 안팎으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였지만 이 동풍이 높은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해져 태백산맥 서쪽 지역은 30도를 넘어선 곳이 많았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남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전국적으로 고온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낮 기온이 서울과 춘천, 대전, 광주 31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그래도 한여름과는 달리 습도가 높지 않아서 무덥지는 않아 그늘에서는 땀을 식힐 수 있겠는데요. 볕이 무척 뜨거운 불볕더위가 나타나니까요. 야외 활동을 하실 때에는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또 미세먼지 현재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으로 공기는 깨끗하겠지만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까지 오를 전망이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 동안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때이른 더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겠고 수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이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사장단이 성과급 배분 문제를 놓고 벌어진 최근 일련의 노사 갈등에 대해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노조와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는 오늘 언론 공지 SNS를 통해 조정안을 달라는 노조의 입장 고수에 중노위 조정위원이 소리를 지르고 나갔다며 중노위 중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관저 이전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별검사팀이 오늘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김 전 비서실장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적으로 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또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3명의 사상자를 낸 전직 조합장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오늘 특가법상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강압수사를 당했던 고 홍성록 씨의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유족 측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홍 씨 자녀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800여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홍 씨는 1987년 화성 연쇄살인 사건 당시 약 일주일 동안 경찰서와 여관 등에서 가혹행위를 당하며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고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된 이후에도 사회적 낙인 속에 살다 2002년 간암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 지역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20여 분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주 교사 노조는 지난달 중순쯤 제주시 모 초등학교 상담 클래스에서 고학년 남학생이 3층 창문으로 탈출을 시도했고 이를 제지하던 담당 교사를 20분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교사는 교권 보호 위에 사건을 접수했고 교사 노조 측은 분리 지도 학생을 교사 1인이 전담하는 구조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가 손쉬운 이자 장사에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며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공급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민 취약계층 등을 위한 금융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금융권 대출 실태 점검 등으로 가계부채 부동산 PF 관련 위험 요인을 관리하고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을 완화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 사상 처음 8,000선을 돌파한 뒤 급락 전환에 7,500선을 내줬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어제보다 6.12% 폭락한 7,493.18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한때 8,000선을 넘었으나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고 오후엔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 명예교수는 한국 경제가 AI 확산과 보호무역주의 심화, 인구구조 변화 등 복합적 도전의 직면에 있다며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윗 교수는 오늘 한국개발연구원 등이 개최한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한국 경제가 혁신 기반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 생태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소기업 지원 집중과 반독점 강화, 기술 친화적 금융체계 구축, 교육 개편 등이 요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말 부처님 오신 날 등 연등 행렬 행사로 서울 동국대학교에서 장춘당로 조계사로 이어지는 일대 교통이 통제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연등 행렬 행사와 준비를 위해 내일 오후 1시부터 모레 새벽 3시까지 종로 1가에서 흥인지문으로 이어지는 구간을 교통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 등 전국이 11도에서 18도,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3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고온 현상은 다음 주 수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지겠습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상우였습니다. KBS

0: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1: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오는 19일 이 대통령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난하이에서 차담과 업무오찬을 함께한 뒤 2박 3일간의 정상외교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6.3 지방선거 재보궐선거가 1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1일부터 시작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선대위를 향해서 정책, 비전, 인물, 소통, 양심이 없는 오무선대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 아파트값이 싹 다 폭등하고 있다며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하고 함량 미달 민주당 후보를 퇴출시키겠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함께 미중 정상회담을 평가하고 한반도를 포함해 세계 정세에 미칠 영향도 분석합니다. 최근 소규모 지인들과 함께 2초, 4초짜리 짧은 영상을 통해서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는 SNS가 Z세대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주말의 문화 코너에서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 트렌드 변화 짚어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자, 미중 정상회담이 만난 중국으로 가봅니다. 어제 2시간 넘는 정상회담에 이어서 두 정상 시진핑 주석 집무실 있는 뭐 권력의 심장부 뭐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중난하이에서 만남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재진에게 중국과 환상적인 무역 합의 이뤘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정광재 대변인 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이나 뭐 투자나 이런 경제 쪽에 좀 약간 저 방점을 둔 것 같아요.
2: 네. 그리고 최근에 본인이 시작한 중동 네. 이란 전쟁과 관련한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9년 만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거잖아요. 그렇죠.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고 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심 중국의 굴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같습니다. 중국의 지금 경제력, 특히 뭐 AI와 로봇 산업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버금가는 기술력을 보유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같은 경우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제 임기가 2년 남았거든요. 트럼프 중국 국가주석은 지금 거의 십몇 년째 하고 있잖아요. 네. 앞으로 또 몇 년, 한 10년 동안 할 수도 있어요.
1: 많이 남았죠.
0: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게 시간 가치가 있는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훨씬 더 여유로운 관점에서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임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정상회담 보면 공동성명이나 공동기자회견이 없었어요.
2: 네.
0: 이거는 말로는 뭐 환상적인 합의를 이뤘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이나 실질적인 효과를 거뒀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2: 네.
0: 대체적인 외신의 평가는 충돌을 미래로 미뤄둔 정도 그러니까 관리를 한 정도 수준의 정상회담이지 이거를 뭐 어떤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 거 아니냐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뭐 어떻게 보면 미중 정상 세계 양강의 관계가 깔끔한 해결을 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을 뒤로 밀어놨다는 건 현실적인 측면을 이제 반영한 걸 텐데 이동학 최고위원님
3: 네.
1: 시진핑 주석 어제 투키디데스 함정 언급하고 이제 윈윈이라든지 상호협력 강조하고 대만과 관련해서는 강경 발언했습니다. 대만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다. 잘못 처리하면 미중 간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사실은 그 모두 발언에서 잘 이 정도 수위의 얘기는 잘 안 하는데 막 대놓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던데 9년 전 만남과 비교했을 때 시 주석이 달라진 점은 뭐고 또 중국이 달라진 점은 뭐고 시 주석은 어디에 방점을 찍었을까요?
3: 아까 우리 정 대변님 말씀에 이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 네.
3: 트럼프가 좀 초조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던 그 미국의 위상이 아니에요. 단극 체제에서 지금 다극 체제로 변화되고 있는 그 시점에 와 있는 것 같고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하는 게 새로 뭔가 이 부상하는 신흥 강국이 있을 때
1: 네.
3: 기존의 패권국의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걸 위협적이라고 느낄 경우에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그 함정에 빠지지만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직격한 거거든요.
1: 네.
3: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대만 문제도 건드리지 말아라. 이거는 우리나라 문제지. 너네가 이거 건드리려고 하는 순간 양국의 충돌은 불가피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면전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1: 제가 이거를 여섯 글자로 네. 한번 줄여볼까요?
3: 네.
1: 우리 많이 컸어. 맞죠?
3: 많이 컸다 이거.
1: 아니면 나 많이 컸어. 다섯 글자.
3: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란 전쟁 보세요. 지금 미국 스스로가 이거를 종결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어찌 보면 또 매달려야 되는 상황이 된 거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달러로 결제받는 게 아니고 위안화로 결제받겠다 막 이러잖아요. 그럼 달러 패권도 흔들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반도체 제재 뭐 한다 해가지고 역설적이게도 이게 중국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그 역량을 더 늘리는 계기가 됐고 그다음에 지금 관세 전쟁 하는데 우회로 제3국 통해가지고 공급망 확장하는 거 이거를 수단을 더 많이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1: 네.
3: 그러다 보니까 이란 전쟁 달러 패권 반도체 제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역설적이게도 중국의 역량을 더 키워주는 계기가 됐다. 이런 면에서 중국의 앞으로 이제 뭐 지금 바로 하는 그 측면에서 상당히 미국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왔구나. 저는 이걸 좀 느꼈습니다.
1: 그래요.
0: 그리고 제가
1: 이런 측면 예, 네. 말씀 이제 하시는데 제가 네. 이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중국이 미국과 거의 어깨를 겨룰 만한 그 위치로 올라오고 있다는 거는 이제 달라진 분위기인데
0: 네.
1: 자 미국은 미국이에요. 미국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뭐 중국에 지금까지 막 이러다가 하루아침에 막 중국과 똑같다거나 중국의 어떤 힘에 뭐 이렇게 약간 고개를 숙이거나 이거는 분명히 아닐 텐데
0: 그렇죠.
1: 자 트럼프의 워낙 방점이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취하는데 그다음에 네. 이란과의 전쟁이 이렇게 교착 상태에 빠지니까 본인이 외교적으로도 코너에 몰린 좀,
0: 네.
1: 좀 어려운 상태 이런 것들이 또 반영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제가 그래도 그 한국 언론진흥재단에서 후원해서
1: 네.
0: 중국에 칭화대에 1년 연수한 그 유학생 아닙니까?
1: 아니 중국 전문가셨군요.
3: 야, 1년.
0: 그
1: 질문을 제가 너무 쉽게 한 것 같아요.
0: 서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네. 언론진흥재단이라는 게 이제 정부
3: 기자들의 역량을 또 키워주는
0: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서 보내주는 거니까 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혜택을 많이 입었다고 생각하는데
1: 시진핑 주석 동문이네요. 그럼.
0: 예, 그렇죠. 예. 제가 칭화대에서 했으니까. 이 대만 문제는요
1: 예.
0: 중국이 핵심 이익이라고 하는 것에 직결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가 중국

0: 맨 처음에 가서 중국 외교 정책 배울 때 딱 이 한 장 한 문장을 들었습니다. 지요 이거 중국어라고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만은 그 중국 영토의 일환인데 아직 우리가 회복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 핵심이익과 관련해서 미국과 충돌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미국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1: 그럼요.
0: 지금 TSMC 어디에 있습니까? 대만에 있어요. 대만이 지금 또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핵심 국가고 이것과 관련해서 중국은 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미국 간섭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반대로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공식 발표할 때 타이완 문제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란 문제만 계속 부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충돌을 미래로 미뤄둔 것이지 이게 어떤 것도 해소되던 것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현상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힘에 의한 현상 유지는 변경하면 안 된다라는 명확한 원칙을 국제사회가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아시아 모든 국가들이 공유하고 있는데 네. 중국만 때로는 힘에 의해서 이 현상 변경이라는 건 대만에 대해서 어떤 무력 행사를 통한 통합도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1: 네.
0: 힘에 의한 현상 변경만 없다면 이것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국이 이 대만을 통일하기 위해서 무력을 동원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만 없다면 저는 이 관계가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예를 들어서 저 제가 금방 네. 말씀드릴게요. 루비오가 뭐라 그랬냐면 트럼프는 여기에 대해서 즉답을 피했지만 루비오가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
0: 네.
1: 어떤 강제적 현상 변경도 미중 양국의 문제가 될 것이다.
0: 그렇죠.
1: 정리를 했어요. 네. 뭐냐면 우리는 타이완 포기하지 않는다. 자, 모두 발언 같은 경우는 양쪽이 어느 정도 조율을 할 겁니다. 떠들어라. 너 그래도 중국에서 정상회담 하는데 하고 싶은 얘기 국내적으로도 하고 그거 다 들어줄 테니까 그 대신 우리는 보잉 200대 팔아야겠고 대도 팔아야겠고 이런 거 하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네, 네.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는 시진핑의 상당히 그 모습이 강화된 모습이지만 결국은 거래였다 그렇게 보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2: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네.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이제 앞으로 선거 있잖아요.
1: 그런데
2: 네, 네. 지금 유가가요. 지난해 기준보다 지금 40% 더 올랐어요. 호르무즈 해협 때문도 있지만 4월에 엊그저께도 우리 주식 폭락했다고 뭐 김용범 뭐 정책실장 때문이라고 막 온통 다 그랬지만 실제적으로 보니까 미국의 나스닥도 떨어지고 그 영향으로 왔는데 지금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4월 인플레이션 지수가 너무 안 좋게 나오고 예상보다 너무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미국 주가로 영향해서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다 하락했거든요. 이제 그런 영향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디 그 공적인 모습을 나타낼 때 뭐 전쟁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장관들이 막 뒤에 따라오는 게 아니고 둘째 아들. 경제와 관련된 일을 다루는 둘째 아들이 딱 그 트럼프 뒤따라 나오더라고요. 제가 볼 땐 그거는 미국 국내에 이 여론을 의식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이제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중국으로부터 뭔가를 얻어가기 위한 하나의 뭐 제스처가 아니었을까? 미국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경제적인 부분이 아주 가장 심각할 겁니다.
1: 그러니까요. 네. 자, 왜냐하면 중간 선거에서 결국 미국 국민들이 표를 찍는 건 경제거든요.
2: 네.
1: 그러니까 그거를 트럼프도 아마 저 의식하고 있을 거고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 이란 부분 관련해서 트럼프는 마치 시진핑이 상당히 자기에 협력할 것처럼 얘기했는데 중국 외교부에서 얘기한 걸 보면 애초에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전쟁이다. 조속한 해결이 미국과 이란 양측 세계 모두의 이익이다. 다만 호르무즈 이 부분은 자유롭게 개방돼야 된다. 이 정도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호르무즈가 계속 그런 식으로 불안정한 거는 중국 경제도 안 좋거든. 그렇지만 미국 쪽에 특별히 힘을 실어줄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광진 대변인 네. 보시기에는 중국이 뭐 좀 역할을 할 거다 어쩔 거다 하는 거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0: 저도 뭐 립서비스라고 네. 봅니다.
1: 네.
0: 뭐 미국이 지금 이란과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군사력 손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잖아요.
1: 예.
0: 거기서 쏟아붓고 있는 전쟁 비용과 이런 것들을 할 때 이게 뭐 중국에서 나온 얘기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신의 라이벌이 바보 짓을 하고 있을 때 그 그냥 즐기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중국인이 갖고 있는 이번 이란 전쟁에 대한
1: 네.
0: 근본적인 그 시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본인 문제도 아니고 그 패권 경쟁을 하는 중국 미국이 이란에

0: 발목이 잡혀서 오랫동안 좀 허우적거리면 본인으로서는 좋은 거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자신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 뭐 이란을 압박한다든가 해서 종전을 뭐 앞당기는 수준의 노력 이런 걸 할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죠.
1: 좀 원칙적인 얘기 위주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이동욱 최고위원께 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19일 20일 이재명 대통령 고향인 안동에서 한일 정상회담 열립니다. 청와대 밝혔습니다. 지난 1월에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 고향 찾았었는데 그 후속 만남 성격이 있고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점이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가 될까요?
2: 뭐 호르무즈 위협 때문에 뭐 거기에 뭐 군함을 파견하니 많이 뭐 트럼프가 계속 그런 얘기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아닌데 살짝 뒤로
1: 서로
2: 뒤로
1: 약간 예, 예, 의논하는
2: 예. 뭐 눈치 게임도 있었지만 실제로 양국이 협력해야 될 사안들도 있을 겁니다. 특히나 경제 안보와 관련된 거 에너지 안보 지금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이 네. 부분과 관련돼서 협력할 수 있는 점은 없는가를 한번 볼 것이고 미중 정상회담도 했기 때문에 변화되는 이 동북아 이 현황에 대해서 한일에서 한일 관계에서 협력해야 될 건 뭐냐. 전 제가 볼 땐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을 것 같고 또 한켠으로는 약간 셔틀 외교를 정착화시키려는 흐름도 좀 있을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뭐 총리의 고향에 방문하고 지금 뭐 대통령의 고향에 방문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외교적 뭐 어떤 정례화 한다든지에 대한 정착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1: 그래요. 또 경북 안동이라는 데가 또 우리 문화 유교의 본산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좀 보여주는 그런 그 문화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자, 이 대목에서 방금 이제 호르무즈 얘기하셨는데 남호 관련해서 좀 뭐 새로 들어온 얘기랄까요? 뭐 하나만 짚어보고 갈게요.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남호 공격 주체가 이란이 아닌 다른 주체일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밝혔다는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만간 이란이다 이거를 이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는데 여하튼 뭐 신중하다면 신중한 거고 자 공격 주체가 확인되면 이동학 최고위원님 우리가 네. 어떤 정부가 대응을 밟을 걸로 전망이 됩니까?
2: 뭐 일단은 당연히 뭐 그 강력하게 항의를 하겠죠. 항의는 하고 저는 어쨌든 지금 이제 배가 일단은 찢어졌잖아요 거의. 그래갖고 대단히 그 선원들이 위험에 빠질 우려도 있었고 추후에라도 이런 일들이 또 발생한다면 앞으로 선원들이나 선원들 가족들이 그런 거 그런 직업 자체를 못하게 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봅니다. 누군가는 위협을 무릅쓰고 거기 가야 되는데 사실은 위협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정에 대한 보장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명시적으로는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란 정부에서는 적어도 그것이 증명된다라고 한다면 유감 표명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되고 재발 방지까지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까지는 나와야 될 것이고 아마 근데 이건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막 발작을 일으키면서 막 진짜 무슨 군함을 파견해야 된다는 둥 군사를 보내야 된다는 둥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강력한 대응을 하기에는 외교적으로 쉽지 않은 게 러우 전쟁 때도요. 우리나라가 미국을 통해서 의외로 포탄을 지원했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그거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그거 항의 안 했거든요. 그냥 한국과의 외교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항의를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는 사실 그러한 측면들도 좀 있어서 제가 볼 때 그 톤 조절이나 이런 것들은 앞 뒤에서 여러 경로로 좀 되지 않을까.
1: 네. 네. 자, 발작한다는 표현은 제가 강력히 발끈하면서 강력히 반발하면서로 순화할게요. 자, 정광주 대변인.
0: 이 문제는 우리 정부가 뭐 이란과 관련해서 너무 저자세로 나올 필요가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그 국민이 거기 160명이 있습니다. 26척의 우리 선박이 있고 근데 이 문제가 여기서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을 경우에 2차 3차의 피해로 연결될 수도 있어요. 국제적으로 호구가 되는 사안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란 정부의 뭐 강력한 그리고 또 상응하는 조치도 정부가 고민해보겠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상응 조치가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이게 또 국제법상으로 여기는 영해가 아닙니다. 공해입니다. 그래서 통행 통과의 자유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간 선박에 대해서 공격했다면 국제법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또 지금 프리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것.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이게 이란 소행으로 확정이 된다면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군사적인 작전에 동참하라는 요구 네.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정부로서는 어려운 입장에 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뭐 저자세를 보일 필요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자, 이 부분 이제 아까 이동학 최고위원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주제를 바꿔볼게요. 선거가 19일 남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한 40분, 35분 있으면 후보 등록 오후 6시에 마무리됩니다. 자, 당 입장에서 야, 이 핵심 정말 격전지 가져와야겠다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당 대표 입장에서 정청래 장동혁 대표의 머릿속에 나 이건 꼭 갖고 와야 된다. 나 이거 안 갖고 오면 큰일 나는데 어떤 선거가 있을까요?
2: 정청래 대표 머릿속에는 네. 대구시장이 있지 않을까.
1: 그래요?
2: 예. 역사적인 순간을 한번 보고 싶을 거고 대구가 저렇게 이제 떠밀려가는 듯한 모습 네. 그동안 선택이나 이런 것들을 어쨌든 보수정당이 해줬는데 보수정당이 딴짓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은 내팽겨치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러한 이제 의문을 품고 있을 때 여당의 김부겸 아주 강력한 역량을 가진 후보를 내세웠고 여기에서 만약에 바꾸는 역사를 쓴다면 지역주의뿐만 아니라 이제는 지역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실용적인 정치,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는 정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 판도가 좀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네. 대구시장이 좀 주목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장동혁 대표 머릿속에는 한동훈 대표만 아니면 된다. 부산 북구.
1: 네. 복합에 네. 누가 돼야 된다는 게 아니라 누가 되면 네. 안 된다.
2: 한동훈만 안 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득 가지고 있을 것이고 지금 이제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불리하게 지금 나오는 조사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걸 막을 수 있을까 고심을 좀 하지 않을까요?
1: 네. 자, 일단 정청래 대표부터요.
0: 아, 근데 정청래 대표가 지금 대구를 걱정할 판이 아니에요. 지금 전북을 걱정해야죠. 전북의 김관영 후보가 무소속으로 뛰고 있는데 지금 이원택 민주당 후보와 뭐 여론조사 수치를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게 누가 당선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3월 말에 장동혁 대표가 대구 걱정하는 상황을 지금 5월 중순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전북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전북 누가 뭐래도 뭐 민당에서 후보만 내면 당선되는 지역이라고 평가받는 곳인데 공천과 관련해서 친청 인사에 대한 무리한 공천 그것이 결국 현 지사가 탈당 뭐 제명이 돼서 무소속 후보로 뛰고 있는데 승부를 민주당이 낙관하기 어렵다? 이 상황에서 지금 딴 게 신경 쓸 게 눈에 보이겠습니까?
1: 본인의 8월 전당대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0: 그럼요. 이걸 네.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무소속 후보한테 져서 낙선하게 되면 그 연임을 꿈꾸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치명상을 입게 될 겁니다.
1: 친청 친명 대리전 성격도 약간 저기 내비치는 그런 읽히는데 자 네.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요?
0: 장동혁 대표 지금 제일 걱정해야 될 거는 저는 부산 선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 그래요? 서울과 보궐선거요 아니면 시장선거?
0: 아, 그 두 개 다 신경 써야죠. 예. 왜냐하면 본인의 정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결과의, 이 결과의 기준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라 그랬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부산시장 선거는 손에 잡힐 듯 잡힐 듯 이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서울은 지금 정원호 후보가 굉장히 좀 침체 국면으로 들어서면서 뭐 이길 수도 있지만 아직 승리를 낙관하기는 어려운데 부산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네. 그 장동혁 대표에게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산 시장 선거 관심일 거고 또 부산 보궐 북갑 선거는 한동훈 후보가 무소속으로 또 여기 돌아올 경우에 아까 정청래 그 민당 대표가 무소속으로 살아오는 김관영 후보의 상당한 포비아를 갖고 있는 것처럼 한동훈 후보에 대한 포비아를 갖게 될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부산 시장과 북갑 보궐선거 이 두 개 모두가 장동혁 대표에게는 앞으로 20일 남았는데 잠 못 드는 20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양당 대표들 상대방 향한 공세 수위 높이고 있습니다. 먼저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들어보시겠습니다.
3: 국민의힘이 장동혁 당대표를 전면으로 내세우는 공석 취소 저지 선대위 이름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뭐 선대위를 출범시켰다고 합니다. 공천도 윤어게인 공천 내란부활 공천을 일삼더니 선거운동도 네거티브 남탓으로 도배를 하려나 봅니다. 국민들은 선거운동 기간에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비전, 우리 지역의 발전정책, 내 삶에 도움이 되는 민생공약들을 찾아보며 정치 효능감을 느끼고 싶어 할 텐데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모르나 봅니다. 정말 답답할 노릇입니다. 저희로서는 뭐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
1: 네. 지금 정청래 대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 이제 민주당 특히 정청래

0: 대표 입장에서는 내란 청산 싹까지 완전히 바꿔버리겠다. 거기다가 지금 뭐 윤 어게인 공천하고 이분들이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자신들을 도와준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동원 최고위원님.
1: 그러니까 장동혁 네. 대표 원탑 선대위 거기에다가 지금의 지도부가 그대로 다 들어가 있고 거기에 약간의 이질적 존재인 우재준 최고위원은 아니 이거를 선대위를 짜려고 그러면 내 명단을 넣으려고 한다면 나한테 얹을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그 당의 대변인이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재준 최고위원마저도 잘라내고 확실한 지금의 모습은 윤어게인 선대위의 그 진용을 갖춘 거예요. 그리고 이 지도부의 얼굴로 이번 선거를 치르고 제대로 우리가 승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점인데 네. 장동혁 대표의 말이 지금 상당히 거칠어졌잖아요. 그렇죠. 뭐 무슨 욕, 뭐 쌍욕만 아니지 실제로는 공공적인 어떤 행사 성격에 그런 데서 할 수 없는 말들도 지금 막 하더라고요. 근데 저거는 말이 이제 거칠어진다는 건 좀 조급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윗선에서의 말이 저렇게 거칠어지면 아랫바닥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 지지층에서는 동요가 훨씬 더 심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유럽에서도 왜 극우정당들이 나오면 극우정당 대표들이나 정치인들이 말을 막 합니다. 그럼 그 밑에서는 실제 백색 테러 일어나고 막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보수의 건강성 보수의 품격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극우 정당화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장동혁 대표 체제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번 이 선거는 약간 극우 정당의 뭐 이 주류화를 꿈꾸고 있는 그런 시도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걸 막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정상적인 어떤 시민들의 어떤 이 보수가 건강하게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다 있을 텐데 그러한 것들이 이번 선거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으로 차라리 심판을 정확하게 해주고 그리고 제대로 된 정치나 이런 뭐 역량들을 통해서 실제 우리 이 5극 3특 해가지고 지방 경제까지 같이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모습들로 만들어준다면 그것이 훨씬 더 민주당으로서는 의미 있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0: 정광대 대변님 예. 지금 이동학 최고위원 말씀 중에 이번 선거 이제 장동혁 대표가 과연 전면에 나설 거냐 안 나설 거냐 했는데 지금 뭐 어차피 전면에 나서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물론 네. 뭐 수도권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다닐지 모르지만 영남 지역 중심으로는 지금 많이 다니고 있고 네. 자 지금 이동학 최고위원께서는 어떤 극우 세력이 당의 중심에 오는 그런 선거의 양상으로 보이고 있어서 이거는 국민들이 심판할 거다 이런 취지를 말씀하셨거든요. 실제로 아니,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지적은?
2: 극우 세력만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다면 지금 처음에 예상했던 뭐 15대 1 성적표가 뭐 어쩌면 10대 6 뭐 12대 4 이렇게 간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도 그 본인의 본인들의 선거 전력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갖고 있는 선거 그 전략이라는 게 결국에는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다. 그러니까 내란 정당 심판해 달라라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계엄이 벌써 1년 6개월 전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게 1년 1개월 전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계엄 다 해제되고 탄핵 재판 있고 대통령 선거까지 진행돼서 국가가 정상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내란을 청산하겠다 이 프레임은 이제 중도 진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소구력이 없는 선거 전략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민주당 그 전략가라면 그거보다는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높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 실어주는 전략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가 소원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 실어주는 거 그거보다도 계속해서 뭐 내란 정당으로 상대 정당을 그냥 외면하는 듯한 전략을 쓰는데 그거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피로감이 생겼다. 그 반감이 지금 대략적인 여론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 자, 하나 더 여쭤보면 장동혁의 거칠어진 입.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2: 아, 최근에 어떤 장동혁 대표가 영남 지역 또 이 저 본인에 충청 대한 거기는 본인 홈타운이니까 예, 우리 예.
0: 아주 거기 무슨 강아지적인 얘기들이 나오는데
2: 무슨 강아지도 예. 그 집 앞에서는 50% 예. 먹고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어쨌든 뭐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조금 힘을 얻은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부울경에 보수 결집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는데 이게 저는 장동혁 대표의 방향성에 동의하는 보수 진영의 결집이라고 보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고무된 것 같아요. 보수 결집의 단초는 결국

0: 민주당이 마련한 겁니다. 공소취소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의 본인의 죄를 민주당이 추천하고 본인이 임명한 검사를 통해서 없앨 수 있냐, 이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에 상당히 고무돼서 강성 지지자들이 지금 호응하기 시작했다. 이걸 바탕으로 뭐 조금 더 하면 선거에서도 좀 더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자신감이 붙은 것 같은데,
1: 네.
0: 이거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중도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 반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을 대한정당으로 보기 시작한 거지, 장동혁 대표가 갖고 있는 강성 지지층에 대한 메시지 때문에 결집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1: 그거는 분명히 네. 구분해야 된다. 네. 자,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2: 네, 금요일인 만큼 이미 퇴근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서초 부근 5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한남부터 정체 더 심해져 있고요. 더 가서는 죽전에서 수원 사이와 남사 일대, 다시 독립기념관에서 천안 호두휴게소 사이로 정체되고, 더 이동해서는 회덕분기점 부근과 그 후로든 외관에서 70물류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더 가서 금후분기점 부근에서는 사고가 있었던 만큼 부근으로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서울 방면으로 동탄터널 부근 1차로에는 버스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계양 부근 5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정체는 김포에서 송내 사이로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서울 시내 청담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북단 부근 3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강동대교 부근 2차로와 또 강변북로에서는 구리 쪽으로 한남대교 부근 4차로에서도 각각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3: 퇴근길, 당신과 함께 있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1: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정강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들어보시겠습니다.
4: 전세는 더 심각합니다. 10년 6개월 만에 최대 상승입니다. 전세 매물이 워낙 귀하다 보니 집도 안 보고 송금부터 하는 노룩 계약까지 등장했습니다. 월세는 폭등에 폭등, 강북까지 월세 300만 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빌라와 오피스텔 임대료까지 함께 솟구치고 있습니다. 대출까지 막힌 서민들은 월급이 월세로 다 나갈 판입니다. 밤마다 부동산 겁박하던 이재명은 이제 침묵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정부는 사실상 더 이상의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1: 자, 장동혁 대표, 이재명 대통령 왜 침묵하고 있나. 전세 10년 6개월 만에 최대 상승이다. 부동산 문제, 특히 이제 수도권에 민감한데, 여하튼 이동학 최고위원님.
5: 네.
1: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이슈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슈가 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5: 뭐 이게 어쨌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이슈는 분명히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 이슈를 뭐 피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어차피 방향은 정해진 거예요. 더 이상 투기를 하거나 한 사람이 뭐 수십 채씩 가지고 있으면서 뭐 세금 깎아주고 이런 방식은 더 이상 이제 안 된다고 보고,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 이제 이것은 우리가 서로 감정적으로 이제는 다 이제 마감하자라고 하는 그 기조가 서 있기 때문에 그 기조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사실 더 앞으로는 그 어떤 정치인도 이 문제를 잡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다만 이제 토론은 좀 세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뭐 지금 탓을 하기 시작하면 실제로 서로 탓할 게 없겠습니까? 지금 이제 토호제, 지난해 1월 달에 오세훈 시장이 토호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거 전부 다 해제해야 된다 하고 하면서 이것도 다 재산권이다. 이거 재산권을 왜 그렇게 막아놓냐 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이렇게 시작이 됐던 측면에서, 정부가 새롭게 들어오면서 이 부분에 대한 규제를 또 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만질 수밖에 없었다. 저희들도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서로 공방을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부동산 시장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충분히 논쟁하고, 저는 이 과정에서 유권자들께서 다 지켜보실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표심에 반영된다 해도 민주당으로서는 어쨌든

0: 것인가 이런 민감한 주제들이 있거든요. 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1: 근데 민주당이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으로 돈 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의 주거 안정 또 중산층들의 주거 안정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여기에 집중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그 얘기를 하고 다주택자들 규제 강화하면서 강남의 일부 지역의 집값이 하락했다는 수치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강남도 오르고 있다는 것은 물론이고 강남을 제외한 서울 전역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더 심각한 건 뭐냐. 전세 매물과 월세 매물이 실종하면서 월세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전세는 전년 대비 30% 급감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거 문제를 얘기할 때 주거 취약계층들이 제일 먼저 선택하는 게 전세와 월세인데 월세 가격 급등하고 전세 가격 급등하면서 과연 이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원했던 부동산 정책이 이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공급 없이 부동산 시장에 안정은 없는 겁니다. 자꾸만 세금 문제를 갖고 언급한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 잡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게 어제 했었던 일을 오늘 똑같이 하면서 내일은 다른 일이 발생할 거다. 이걸 기대하는 거라 그러는데 문재인 정부 때 실패한 정책을 그대로 7, 8년 지나서 이재명 정부 때 쓰면서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 잡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시장의 신뢰가 생기겠습니까? 저는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지 부동산 세금 뭐 깎아주고 뭐 이래서 부동산으로 돈 벌겠다. 이런 얘기를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0: 네. 서울시장 선거로 가봅니다. 정원호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 1995년 폭행사건 30년이 넘은 일입니다. 발단이 뭐냐를 두고 국민의힘이 계속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 양천구청장 비서실장의 어떤 증언도 나왔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 이거는 별로 이렇게 이렇게 신빙성이 없다 이러면서 무게를 안 두는 분위기고 지금까지의 이 공방. 이동학 최고위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2: 그러니까 선거를 좀 혼탁하게 만들고 진흙탕으로 지금 만드는 전략을 쓰는 것 같습니다. 이런 논의를 하기 시작하면 여기서 또 해명해야 되고 그 해명하는 것 자체가 일단 무슨 폭행이 있었고 뭔가 뭐 범죄 전력으로 뭐 무슨 벌금을 냈다 그러고 이런 이야기들이 진행될 수밖에 없도록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권자의 눈과 귀를 지금 가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거나 이 사건과 관련돼서는 당시에 뭐 술자리에서 5.18 관련된 뭐 문제들이 여러 차례 있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비화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뭐 이게 폭행이라고까지 하는 건데 우리가 단어를 지금 폭행이란 단어를 쓰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것 때문에 뭐 엄청난 뭐 무슨 뭐 넘어뜨려가지고 사람들을 뭐 반 죽여놓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냥 전치 2주 정도 나온 건데 사실 지금 길 가다가 우리가 부딪혀도 이 어디 병원 가가지고 진단서 끊으면 전치 2주 내줍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폭력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론 정원욱 후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지금 사과하고 수차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논의를 계속해서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 그러면서 서울 시민들의 어떤 삶이나 민생 관련된 이야기들을 주로 다루기보다는 오세훈 진영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다. 지금 제가 볼 땐 오세훈 시장이 무슨 진흙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진흙판으로 만듭니까?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굉장히 불순하고 이번 선거를 사실은 뭐 지지난번 선거 때 저희가 굉장히 많은 네거티브를 하면서 혹시라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완전히 그냥 졌잖아요. 제가 볼 땐 그 길을 오세훈 후보 측에서 지금 똑같이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0: 자, 이동학 최고위원 말씀은 진흙탕 선거를 계속 조장하고 있는데 아마 성공하지 못할 거다 이런 말씀이신데 정광재 대변인.
1: 민주당과 정원호 후보 측이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의 대응을 보면. 왜 그러냐면 이게 처음 불거진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와 관련해서 정원호 후보가 당시에 5.18이라는 문제를 두고 그것과 관련해서 정치적 의견을 달리했기 때문에 내가 폭력을 불가피하게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서 당시에 그 논란을 좀 빗겨간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게 5.18 논쟁으로 인한 폭력이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정호원과 2차를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지 이것과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국민들이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이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0: 네.
1: 어, 실제로 5.18과 관련한 얘기, 뭐 판결문에는 정치 관련 등이라고 돼 있는데 5.18과 관련한 얘기 때문에 했던 건지, 아니면 이 위기를

0: 넘어가기 위해서 그냥 정말 치트키처럼 5.18 문제를 구실로 한 건지 이것에 대한 궁금증 계속 커지잖아요. 그런데 물론 뭐 판결문에서는 그 정치적인 문제 등으로 인한 폭행이었다고 하지만 당시에 다른 정황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른바 민주당에서는 정원호 후보 구하기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 같아요. 본인은 재판 받지도 않은 사람이 아 그거 사실 내가 폭력을 행사한 거고 그때 말리던 과정에서 정원호 후보가 연루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지금. 반대로 피해자가 얘기하고 있는 나 5.18과 관련한 얘기 논쟁은 전혀 없었다. 그리고 나에게 사과했다고 하는데 사과를 받은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경찰서 화장실에 포스터에 걸린 문구 중에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본 게 있어요. 찍은 도끼는 잊어도 찍힌 나무는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는 그 피해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계속해서 그 과거를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만 가해자의 기억은 본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왜곡되기 마련입니다.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서울시민이 정원 구청장의 폭행 그것도 더군다나 경찰에 대한 폭행도 있었는데 네. 이게 좀 뭔가 석연치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1: 네, 자 단일화 이슈 몇 군데 좀 다뤄볼게요. 투표용지 인쇄 전날인 17일까지가 단일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해요. 김상욱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와 김종훈 진보당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 방침 발표됐습니다. 앞서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단일화 하기로 했고 자 그렇다면 민주당 진보당 울산에서 진보당이 상당히 셉니다. 조국혁신당 울산시장 단일화되면 저 보수 진영에서는 김두겸 국민의힘 후보인데 전직 울산시장입니다. 자 이동욱 최고위원님 보시기에 이 질문은 짧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영향을 좀 미치리라고 보세요. 단일화가.
2: 단일화가 되면 구도가 간명하게 정리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민주진보 진영 쪽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실제로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그다음에 정책선거로 완전히 돌입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집니다.
1: 네. 자 정광희 대변인님. 네. 울산의 진보 진영 단일화 그 파장.
0: 아 사실 김상욱 민주당 후보가 우리 당에서 정치를 시작해서 여튼 계엄 과정과 탄핵 과정에서 우리 당이 실망해서 민주당까지 간 거 저도 뭐 일정 부분 이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에 가서 보인 정치적 행보는 본인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었던 본인을 찍어줬던 해당 지역 유권자나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대단히 실망감을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16개 시도 가운데 꼭 지켜야 한다면 정말 울산시장을 지켜야 한다는 국민의힘 당원들의 열망이 강합니다. 그런데 지금 구도가 1대1 구도로 바뀐 이게 1대1 구도로만 바뀌어도 할 만한데 네. 보수진영은 또 박맹우 후보라는 분이 나와서 보수진영이 이제 분열된 모습인데 1대1 구도로 만들어서 어쨌든 국민의힘 당원들의 열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자 그리고 가장 뭐 관심을 가는 부산 북가. 자 여전히 보수 진영 단일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그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동욱 최고위원님 네. 보시기에 3자구도로 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랬을 때는 뭐 기본적으로는 하정우 후보가 유리해 보이는데 구도상. 이른바 민심의 단일화로 인해서 약간 양강구도로 뭐 누군지 모르지만 그 두 명 중에 한 명과 양강구도로 갈 수도 있다 없다 어떻게 보세요?
2: 아니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럴 네.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근데 지지층 간의 이질감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단일화 같은 거는 시도해봐야 어차피 안 될 것 같고 한쪽이 그냥 접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2등하는 여론조사가 줄기차게 나오는 후보를 중심으로 네. 3등하는 후보가 그냥 접어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접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접어준다 하더라도 그 표가 그냥 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네. 일부 표는 하정우한테 오잖아요. 그리고 일부 표는 2등한테 가겠죠.
1: 조사도 있더라고요.
2: 그런 여론조사가 네. 나오기 때문에 왜냐하면 집권 여당 후보의 강력한 이 정책적 뒷받침 이거를 유권자들께서 그냥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산 북갑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한번 젊은 사람으로 바꿔보자라고 하는 것도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그런 이 뭐 자조 섞인 표현을 지금 부산이 받고 있고 스스로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거를 완전히 바꿔보자. 그리고 전재수 이 뭐 부산시장 그리고 부산 북구의 하정우 이렇게 해가지고 바꿔보자라고 하는 흐름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보수 후보들 간에는 그냥 2등 싸움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1: 자 어쨌든 3자 구도로 가면 그냥 뭐 어느 정도 따라 붙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민주당 후보가 이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해 주셨어요. 정광희 네. 대변인.
0: 젊은 정치인으로 바꿔봐야죠. 하정우 후보랑 한동훈 후보랑 4살 차이밖에 안 납니다.
2: 더 젊네.
0: 4살 차이밖에 안 난다는 말씀드리고 그 3자 구도에서 승리한다는 확신을 갖고 한동훈 후보는 부산 북갑에 내려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중간에 단일화? 단일화라는 것을 통해서 네. 보수 진영을 하나로 묶고 그러면 조금 더 선거가 쉬워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본인의 선택지에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그 열심히 마라톤 뛰다 보면 다른 우발적인 요인에 의해서 경쟁자가 넘어지거나 이런 거지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단일화는 저도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1강 2중 구도에서 네. 2강 1중 구도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여론 전반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한동훈 후보 측의 그 지지율 확장세가 예상보다 빨리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결국에는 그 밴드웨건 효과라고 해서 아 이길 수 있는 사람에게 몰려가는 거 또 사표 방지 심리라고 해서 아 질 사람은 내가 그 괜히 표 줘봤자 내 표가 죽는다 이렇게 생각해갖고 그 한 사람에게 모아질 거라고 보는데 네. 지금까지의 나오는 여론조사 추이를 부산 북갑의 주민들이 안 보겠습니까? 지금 부산 북갑이 전국에서 제일 뜨거운 지역구고 매일매일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번에 선거에 임하는 부산 북갑의 유권자 정도라면 아 누가 이길 수 있는 보수 후보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투표장에 갈 거예요.
1: 그래요. 지난 5월 10일 일요일이었죠. 그때 뭐 2시에 박민식, 한동훈, 3시에 하정우 개소식이었던 이번 주 토요일 내일 경기 평택을 김영남 민주당 후보,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개소식이 일제히 열립니다. 그래서 그 그림도 아니 뭐 그거야. 그러니까 각 당 지도부다 뭐 이렇게 가겠죠. 그 지난 10일보다는 덜 민감할 수도 있는데 자 제가 여쭤보려는 거는 이동호 최고위원님. 네. 조국 후보가 본인이 더 민주당다운 후보다. 여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좀 응원을 해 주고 이호철 전 수석인가요? 이분도 이제 얘기를 하고 김영남 좀 비난을 하고 김영남 후보의 이제 약간 정체성. 자, 보수 정당에서 이 넘어온 이런 부분. 그때 했던 뭐 말 이거 왜 제대로 해명 안 하냐. 그러다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내가 더 민주당스러워. 이런 조국 측 주장은 민주당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2: 저는 유권자들로부터 이렇게 소구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1: 그래요?
2: 유권자들이 볼 때 판단할 수 있는 포인트는 집권 여당인 후보냐. 그리고 그 김영남 후보가 어쨌든 민주당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공을 세운 것이고 그 공을 따라서 쭉 방송 패널로 출연하면서도 상당히 많은 뭐 이야기들을 하면서 본인의 인지도도 올라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네. 평택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누가 더 민주당스럽냐 이게 아니고 그냥 민주당 후보는 김영남 후보이기 때문에 김영남을 중심으로 한 생각들을 더 깊게 하실 수밖에 없고
1: 네.
2: 민주당의 당력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상 지금 최대치로 확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더더군다나 뭐 무슨 예전에 뭐 올드 이재명 무슨 뉴 이재명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뉴 이재명으로 보수 쪽으로 훨씬 더 지금 확장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대표할 수 있는 후보자가 또 김영남 후보이기도 합니다.
1: 네네.
2: 그렇기 때문에 최대치 표를 더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확장성을 훨씬 더 가지고 가 있고 평택 시민들 역시도 집권 여당의 후보라는 점에서 그런 것들이 좀 소구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1: 정광희 대변님.
0: 네.
1: 유희동 국민의힘 후보.
0: 네.
1: 이제 뭐 조국 김영남 서로 막 싸우는 와중에 본인의 이게 언론 노출도 조금 적어지고 이래서 둘이 싸우면 좀 이득을 얻을 줄 알았더니 뭐 그것도 아니지 않나 이런 분석도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유희동 후보.
0: 네, 그런데 조용히.
1: 예, 그 조용히.
0: 물밑표를 네, 확보하고 계십니다. 누구보다 지금 김영남 후보와 조국 후보가 진보 진영의 표를 나눠가는 것을 반기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의 그 상황에서 유희동 후보가 본인이 기대했던 정도의 여론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뭐 이른바 샤이보스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황교안 후보와의 관계에 있어서 황교안 후보를 지지하던 표가 또 사표 방지 심리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유희동 후보에게 유입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김영남 후보와 조국 후보가 황금 비율로 진보 진영 표를 갖고 가면
1: 네.
0: 유희동 후보가 당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전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유희동 후보가 2014년 보궐선거로 처음 국회의원이 됐어요. 보궐선거를 통해서 처음 국회의원이 됐고 네. 2016년과 2020년에는 다자구도 속에서 정말 간신히 그 국회의원이 됐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분은 정치 운이 좀 있구나. 국회의원 운이. 이번에도 진보 진영 3명의 후보가 나와서 표를 나눠 갖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운도 좀 따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1: 네. 자, 시간이 이제 1분 반밖에 안 남아서 대답을 한 2, 30초만 해 주시면 되는데 후보 등록하면서 이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후보들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쭉 순위를 봤더니 1위 평택을 김영남 민주당 후보 127억 7,049만 원. 2위 역시 평택을 조국 후보 56억 6,767만 원. 6767 56억입니다. 3위 황교안 후보 50억 3,777만 원. 정광희 대변인. 네. 어제 평택을은 돈 있는 사람만 저기 받았나? 왜 이렇게 된 거예요?
0: 그러게 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김영남 후보 같은 경우에
1: 50억 넘는다는 건 많은 돈인데.
0: 김영남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공직 재산 신고한 게 한 10여 년 전인 것 같아요. 네. 당시에 26억을 신고했는데 어떻게 10년 사이에 100억이 늘었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눈에 혈안을 키고 지금 찾고 있습니다.
1: 아, 그런 거예요 또.
0: 그 이혜훈 후보가 네. 그 후보자가 지난번에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됐었을 때 재산이 한 1년 사이에 그 10년 사이에 100억 정도 늘었다고 해서 논란이 됐었거든요. 네네. 지금 조국 그 혁신당에서는 김용남 후보의 재산 관련해 갖고 다양한 뭐 의혹을 제기하고 검증에 나설 것 같습니다.
1: 지금 정광자 대변인님이 시간 다 써버려서 아니, 한 5초에서 10초밖에 안 남았는데 어떡하죠?
2: 변호사 수익하고 그다음에 네. 주식도 하고 그다음에 상속 장인어른도 돌아가시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그 과정에 상속받은 거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랍니다.
1: 그래요. 지금까지 이동갑 전 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1: 뉴스 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0: KBS 라디오 연중 기획 희망 충전 대한민국 69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5살 세림이의 하루는 또래 친구들과는 조금 다르게 시작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의 식사를 준비하고 어린 동생들을 챙긴 뒤에야 학교로 향하는 세림이. 두 동생을 돌보고 아버지의 상태를 살피는 일은 이제 세림이의 일상이 됐습니다. 이혼 후 연락이 끊긴 엄마의 빈자리는 세림이 마음속 깊은 상처로 남아있는데요. 2018년 심장마비로 쓰러진 아버지는 수술 후 심장제세동기를 이식한 채 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더해가는 마음속 불안감과 수입이 끊긴 뒤 더욱 힘겨워진 가족의 생활. 늘 가족 걱정뿐인 세림이가 미래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희망과 용기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에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때이른 여름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전국적으로 고온 현상이 나타날 전망입니다. 내일 예상 낮 최고 기온이 서울과 춘천, 대전, 광주 31도, 강릉 30도, 대구 33도까지 오르겠고요. 해안 지역은 부산과 울진 25도, 제주 24도 등을 보이겠지만 전국적으로 평년 기온보다 2도에서 8도 정도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세종과 전주 포항 14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아침 저녁은 선선해서 큰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 일요일에도 내일과 비슷한 기온으로 때이른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주말 동안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동안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까지 치솟겠고요. 강한 볕에 대기 중에 오염물질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까지 오르는 곳이 많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을 유지하며 공기는 깨끗할 전망입니다. 때이른 더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수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이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9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 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1: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중국을 떠났습니다. 공동선언이나 합의문은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도움을 줄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 IMF가 한국의 부채는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위기 발생 위험이 낮다고 밝힌 내용의 기사를 SNS에 공유하며 긴축 재정론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9일 경북 안동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각종 고가 귀금속과 함께 인사 이권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성과급 배분 등을 문제 삼으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삼성전자 사장단은 노사 갈등에 대해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노조와 조건 없이 열린 자세로 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피가 처음으로 장중 8,000포인트를 돌파했지만 외국인의 대량 매도세가 이어지며 7,500선 아래로 급락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2: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3: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2박 3일 일정이 오늘 오후에 마무리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연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9년 만입니다. 회담 분위기와 회담 결과, 향후 세계 양강의 관계는 어떻게 펼쳐질지, 한국에 미칠 파장은 어떤 게 있을지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짚어봅니다. 강준영 교수님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감사합니다. 자, 이번 미국과 중국의 2박 3일 정상회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수님은 어떤 점을 가장 좀 주목해서 보셨어요?
4: 네, 사실 2박 3일이지만 하루 전에 와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1박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1박 2일 일정인데 네네. 어쨌든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아, 미중이 서로 상대방을 최대한 덜 자극하자라는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시진핑 주석의 타이완 발언이 그 나오면서 네. 트럼프 대통령한테 상당히 경고를 한 거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뭐 이전부터 있었던 네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통 관리된 경쟁 시스템 그러니까 중국 외교부가 그거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예, 예. 충돌은 피하고 방지하고 경쟁은 일정하게 유지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갈등 요소는 관리하자. 이제 이런 그 큰 원칙을 놓고 서로가 움직인 거 아니냐. 왜 이제 뭐 빅딜이 없었냐 막 이제 이런 얘기 하는데 애초부터 빅딜이 나오기가 매우 어려운 그렇죠. 구조였던 거죠. 예, 예, 예. 뭐 특파원 생활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게 서로 레벨이 다르면 교환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가시적 성과로 뭐 대두라든가 쇠고기라든가 보잉 이거를 어쨌든 중국에 네. 많이 팔고 네네. 이렇게 가지고 가야 이제 본국에서 소위 선전거리가 되고 성과가 되는데 그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의 과학기술 제재 때문에 반도체라든가 AI 설계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게 어려움을 겪잖아요. 근데 이게 등가가 교환이 안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호 간에 아마 이걸 모멘텀으로 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라는 정도 차원. 그러니까 네. 지금 딜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3: 그렇죠.
4: 또 제가 이렇게 지금 딜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중간에 양국이 확인을 했습니다만 9월 24일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펑리웬 여사와 함께 네. 백악관을 뭐 백악관으로 초청했다. 네. 그렇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9월 24일 날 만난단 말이죠. 네. 그리고 마이애미에서 G20 회의가 또 있습니다.
3: 아, 그러네요.
4: 그리고 이제 중국의 심천, 샌전이라는 데서 APEC 회의가 또 있어요. 오. 그러면 이렇게 연속으로 만나는데 지금 막 어려운 가운데 몰아서 빅딜이라든가 이런 합의라든가 원래 나오기도 어렵지만 이런 걸 해놓고 끌려갈 필요가 없는 거죠.
3: 그러네요.
4: 둘이서
3: 네.
4: 이걸 끌고 가야 되고 그러면 약간 장기전 스타일로 가는 방향을 택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우리가 볼 수는 있을 것
3: 그래요.
4: 같아요.
3: 그래요. 이 한술에 배부르려고 하지 않고 지금 당면한 과제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관리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게 참 귀에 들어오는데 충돌 방지, 경쟁 유지, 갈등 관리
4: 네.
3: 측면에서 한술에 배부르려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장기전 네. 약간 네. 시리즈 측면으로 네. 그렇게 이제 갔다 말씀이시고요. 역시 말씀을 듣고 보니까 트럼프는 경제적 이득을 최우선으로 챙겨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아까 두유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5B,
4: 네.
3: 3T. 3T는 뭐 타이완, 테리프, 테크놀로지 네. 이 세 개의 기술까지고 3B는 이것도 제가 한번 쓱 봤는데 외웠어요 지금.
4: 네, 네, 네. 네.
3: 자 그러니까 제일 위에가 그거죠. 대두.
4: 대두. 예.
3: 대두. 그다음에 비프도 있나요?
4: 비프.
3: 비프.
4: 예. 쇠고기.
3: 빈.
4: 예.
3: 그다음에 세 번째 B가 뭐였나. 그러니까 네 번째는 어쨌든 보드 오브 트레이드.
4: 네네.
3: 보드 오브 투자.
4: 네네.
3: 인베스먼트에서. 무역
4: 투자위원회.
3: 예, 예.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었는데 웬만큼은 좀 챙겨갔다고 보시는 거예요?
4: 그 기본적으로 네. 사실은 대두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1200만 톤 뭐 수입을 한다. 그래서 사실 제대로 되고 있었어요.
3: 네네.
4: 어느 정도 되고 있었고 사실 쇠고기 수입은 이제 중국이 쇠고기를 많이 먹지 않습니다.
3: 예, 예, 예.
4: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데
3: 네.
4: 보잉 비행기 파는 거 이제 그 이거는 원래 737 보잉 맥스를 500대 정도 구매하기로 얘기가 됐었는데 그동안 안 샀거든요. 그런데 엊그저께 지금 200대 예. 어제
3: 200대
4: 구매
3: 엄청나게
4: 엄청난 거죠.
3: 에어버스도 많이 샀었잖아요.
4: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 이게 이제 그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살려는 거는 대체 가능한 제품이 많습니다.
3: 예.
4: 대두도 예를 들어서
3: 그렇죠.
4: 뭐 아르헨티나에서 사거나
3: 그렇죠.
4: 브라질을 예. 살 수 있고
3: 미국 거 사주는 거네요.
4: 네,
3: 어떻게 보면.
4: 사주는 겁니다.
3: 예.
4: 그런데 이제 미국도 중국도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게 미국에서 들어오는 반도체라든가
3: 네.
4: 지금 뭐 이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가면서 H200이라는
3: 네.
4: 소위 AI 칩을 팔잖아요. 이런
3: 네네.
4: 것들은 대체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등가로 내가 안 할 테니까 너도 하지 마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이라든가 이런 걸
3: 네.
4: 세워줘야 되고 그래야 과학기술 분야에 소위 병목 지점을 풀 수 있는 거거든요.
3: 예, 예.
4: 그런 면에서 보면 만약에 AI나 반도체 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지금 나오는 거는 공식 확인은 안 됐지만 10개 업체에 한 업체당 7.5만 장까지는 판매를 한다라고
3: 네.
4: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그것도 풀린 거잖아요.
3: 네,
4: 나름대로.
3: 그러네요.
4: 예, 그리고 미국도 미국대로 이런 그 소위 자신들의 농산물이나 이런 걸 팔 수 있고 특히 미국산 가스 판매도 뭐 중국이 동의했다. 아직 확인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3: 예, 예.
4: 확인된 건 하나도 없고 이런 것들이 그래도 물밑에서 실질적인 교역으로는 이어지고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3: 예, 예.
4: 사실 외교안보 분야는 서로가 그 양보하고 이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3: 그러니까요.
4: 예, 뭐 예. 타이완 문제나 이란 문제나 이런 데서 누구 편을 들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런 그 무역 통상에 관한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사줄게 너희도 이거 풀어줘 이런 거는 이제 그 교환이 일어나기가 훨씬
3: 약간 교환의 개념으로
4: 예, 그렇죠. 예, 예. 좋단 말이죠. 게다가 작년에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3: 예.
4: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관세가 145%까지 올라갔었고 중국도 대응관세로 맞불 관세를 하면서 125%까지 가서 이제 무역 협상이 시작이 됐고 결국은 작년 10월에 희토류 통제 카드를 꺼내고 나서 예. 이제 우리 부산에서 회담을 하면서 1년 유예하기로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올 10월이 또 그 1년 유예한 거에 또 한 해가 된 거예요.
3: 아, 그러면 벌써요?
4: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유예가 아니고 이 시스템 자체를 다르게 바꿔놓고 싶은 거죠. 만약에 이란 전쟁을 자기 스타일로 끝내고 미국이 주도하는 형태로 하고 왔다면 중국에게 상당히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요구를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이게 지금 이란
3: 대외적으로도 자기가 코너에 몰려있으니까
4: 이제 그러니까 그 얘기를 못했게 됐고 결국은 실무진이 나서서 협상을 해서 10월에는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 9월 20 며칠 날 이렇게 부르는 이유도 그전에 물밑 협상을 진행을 해서 그때쯤에 그 적어도 경제 무역 통상 분야에 대한 어떤 합의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스몰 딜이 되겠죠.
3: 네.
4: 그 경제 무역 분야. 이런 거 정도까지는 가려고 지금 양측이 노력을 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범위 내에서의 어떤 그 국제 질서라든가 이런 부분은 뭐 미국도 양보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거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3: 그거는 또 중장기 큰 과제니까 네네. 이 한 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까 일단은 현안 당면 현안 위주로 뭐 희토류면 희토류 네네. 뭐 이런 거 위주로 이제 딱딱 정리하고 넘어갔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시점이 시점인 만큼 이제 이란 전쟁 이게 뭐 종전 협상 어떻게 되냐 안 되냐 이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중국이 좀 어떤 역할을 하냐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4: 네네.
3: 자 이번 이제 회담 끝나고 나오는 여러 가지 워딩이나 흐름을 보니까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 부분은 어느 선에서 정리가 된 것 같습니까?
4: 뭐 얘기는 분명히 했을 것 같고요.
3: 네.
4: 그런데 이제 중국이 받아들이는 온도차와 미국이 어느 만큼 압박을 했는지는 지금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중국이 이란에 대한 영향력이 있는 건 분명하죠.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이란 원유의 90%를 수입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 원유 결제 자금이 들어간다라는 뜻이고
3: 네네.
4: 그게 이제 이란의 통치 자금으로 쓰이고 있을 테니까 경제적인 목줄을 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3: 네.
4: 그러니까 그 원유 수입을 안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란이 어마어마한 경제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카드를 좀 써달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2021년에 25년짜리 전략 동반자 협정을 두 나라가 맺습니다. 중국과 이란이. 그리고 중국이 이란에 약 4천억 불을 투자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거나 어쨌든 전후 자금으로서 중국의 투자 자금이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카드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중국을 협상장으로 또는 종전 분위기로 끌고 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게 미국의 생각인데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제 중국이 대만 얘기를 굉장히 세게 했잖아요.
3: 그렇죠. 그렇죠.
4: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이란에 대해서 이런 거 해주면 미국 너희는 대만에 대해서 뭘 해줄 수 있냐. 이렇게
3: 대답해 줄 게 없잖아요.
4: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중국한테 그렇게 세게 얘기 못했을 거예요.
3: 예, 근데 그렇군요. 예,
4: 그 개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중국이 그러면 이거를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좀 정리를 시키는 게 좋을 텐데 그러면 내가 이거를 정리하는 게 나한테 유리할까 미국한테 유리할까 이 생각을 또 전략적으로
3: 그렇죠.
4: 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이거 이란전 잘 뭐 종전으로 정리해 주는 게 나한테 유리하지 않다면 전략적으로 중국이 선택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게 약간 어정쩡한 면이 있고 그래서 서로 발표문에 빠지는 겁니다.
3: 그렇죠.
4: 합의를 할 수가 없었기
3: 그래서
4: 때문에.
3: 그래서 언론이 이렇게 표현해요. 미국은 대만에 대해 언급이 없고
4: 네.
3: 중국은 이란에 대해 언급이 없다. 그게 바로 그런 이유군요.
4: 그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이거를 따지기 시작하면 서로 해줘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의 요구나 이걸 들어서 이렇게 했으니 그러면 당신들 우리 거를 좀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왔을 때 이게 교환할 수 있는 게 애매하다. 그렇다면은 이것도 합의를 향해서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3: 그래요. 네. 딱 이렇게 기자들 앞에 두 명이 서고 잠시 돌아설라 그러는데 아마 산책 중에 풀기자라 그러죠. 거기서 일부 이제 풀기자가 가서 타이완 다이안 얘기했습니까? 다이안 얘기했어요? 묵묵부답 하더니 네. 그냥 돌아서서 가는 게 할 말이 없는 거죠.
4: 네, 그거는 대해서. 이제 두 가지 표현이겠죠. 네, 할 말이 네. 없다는 게 있고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고 불편한.
3: 불편한.
4: 예, 그런 게 감정이 드러나는 건데요. 그 예를 들어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에어포스 원 타고 중국으로 오기 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시진핑 주석은 대만 얘기를 많이 할 거다. 네. 나도 다 알고 있다. 그러나
3: 에어포스 원 타고 오면서 이미 얘기했군요.
4: 예. 네. 대만 얘기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또 그 중동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뭐 얘기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상도 다 한 거죠.
3: 그러네요.
4: 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답을 해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3: 그렇죠.
4: 겁니다.
3: 네. 그렇죠. 그쪽은 그쪽이 막 그쪽에 최고 1번 외교 우선순위고 타이완은.
4: 네네.
3: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시진핑 국가주석 대만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이거 잘못 처리하면 미중 간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 야, 이거 뭐 그 이전부터 쭉 주목하지 않은 사람은 깜짝 놀랐을 네네. 수도 있는데 뭐 이런 비슷한 발언은 계속 해왔고
4: 네.
3: 트럼프는 거기에서 즉답을 안 하고 루비오 국무장관이 미국의 대만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
4: 네.
3: 자. 그렇다면 이거는 어차피 저쪽에선 얘기하고 이쪽에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대만을 포기하는 순간 이쪽의 경계선이 무너지기 때문에 또 불가능한
4: 그렇죠.
3: 얘기잖아요.
4: 예, 맞습니다. 예.
3: 자, 동시에 그 대만 문제도 강하게 얘기하고 투키디데스 함정 얘기도 한 이유. 네. 그건 묶어서 이렇게 분석해 주신다면 어떤
4: 네.
3: 뜻일까요?
4: 기본적으로 이 네.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사실은 한 2015년경부터 특히 시진핑 주석이 계속 강조를 해왔던 얘기입니다.
3: 네.
4: 이거는 뭐 다 아시다시피 투키디데스라는 사람이 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
3: 네.
4: 스파르타와 아테네 간의 투쟁인데
3: 네네.
4: 후발 강대국인 아테네가 쫓아오니까 스파르타가 전쟁을 일으킨다. 그래서 그 피해갈 수 없는 전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건데요.
3: 네.
4: 이거를 이제 그레이엄 하버드 대학 교수가 분석을 하는데 그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후발 강대국이 와서 선발 강대국이 후발 강대국을 누르기 위해서 하는 전쟁도 있고요. 내가 후발이지만 한번 뒤집어야겠다라고 그래서 네. 밑에서 하는 것도 있어요.
3: 네,
4: 그러니까
3: 네.
4: 원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개념은 뭐였냐 하면 우리는 패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 도전하지도 않는데 우리의 발전은 미국이 우리를 자기네를 넘어서려고 그러고 도발하려고 그런다고 생각을 한다.
3: 중국의 굴기를 주저앉히려고
4: 네.
3: 그런다.
4: 네. 그래서 자꾸 압박을 하는 거다라고
3: 네네.
4: 얘기합니다. 그런데 미국 생각은 저 중국이 저렇게 계속 올라오면 결국은 우리한테 도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3: 예,
4: 생각을
3: 예.
4: 하는 거죠. 그래서 투키디데스 함정은 지금의 관점으로는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
3: 예.
4: 그 해당 국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3: 예.
4: 선발 강대국과 강력히 추격하는 이 강국 간에는 피치 못하게 구조적으로 이 다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함정에 빠지지 말자라고 주장한 게 이제 시진핑
3: 협력하자 윈윈하자
4: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싸우면서 가면 안 된다.
3: 예.
4: 그래서 사실은요 2012년도에 시진핑이 국가 부주석 시절에 미국을
3: 네.
4: 방문해서 당시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3: 네.
4: 방문을 해서 물론 이제 그다음에 당 총서기와 국가주석으로 다 이제 대기로 해놓은 상태죠. 그래서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신형 대국 관계를 제안을 해요. 새로운 형태의 대국 관계. 그전에 미소는 군사력 가지고 싸우고 이데올로기 갖고 싸우잖아요.
3: 네.
4: 그런데 중국은 그런데 도전할 생각이 없으니 협력하는 대국 관계가 되자. 그게 신형 대국 관계. 그런데 오바마 행정부나 미 의회에서
3: 네.
4: 그거 중국한테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안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때부터 이미 13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3: 그렇죠.
4: 그리고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 왔다 간 지 9년이 지나서 이제 중국의 몸이 좀 커졌습니다.
3: 커졌죠.
4: 그건 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3: 예,
4: 거니까
3: 예.
4: 이 현실을. 그래서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양자 간에 경쟁하는 게 아니고 협력하는 대국 관계를 만들어보자. 그게 이제 시석이 얘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자.
3: 예.
4: 이 갈등을 자꾸 하면 양국의 손해다. 협력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 많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미국만 있는 게 아니다. 나도 파트너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소위 국제 무대가 이제 명실상부한 양자 시대로 갈 수 있는 내가 그 기초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미국한테도 보여주고 세계한테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뭐 정말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대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지금까지의 그 어떤 흐름으로 보면 이제는 내가 미국과 나란히 해서 협력하면서 세계를 한번 끌고 가보겠다라는 자신감을 표현한 거다. 그게 그래요. 모두 발언에 계속 나왔던 거예요. 국제 질서. 우리가 협력하면 평화와 번영으로 가고 세계를 잘 이끌 수 있다. 그 해석 듣는 사람 해석하기 그러니까 나름이겠죠.
3: 결국은 이게 이렇게 양강이 세계 양강이 협력하고 윈윈해야지 왜 자꾸 뭐 막 찍어 누르고 이런 싸움을 하느냐. 그거는 그 이면에는 결국은 나이만큼 컸어. 그러니까 이게 충돌로 가면 둘 다에게 이롭지 않다. 뭐 이런 거잖아요.
4: 그렇습니다. 네.
3: 그래서 뭐 충돌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그건데 그러다 보니까 환영행사 공식 환영행사 때도 시 주석이 내내 트럼프와 이제 좀 대등한 미중 관계 연출하려고 애썼다 이런 게 나오고 악수하는 거 보니까 손이 위로 올라가요. 이 손등이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언론들이 주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역시 우리 위상 뭐 거의 달라졌다. 동등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메시지를 주려고 한 겁니까?
4: 뭐 당연히 뭐 그런 노력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사실 그래서 제가 이 악수하는 걸 유심히 봤어요. 유심히 봤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초청한 입장이니까 먼저 손을 내밀었고요. 시진핑 주석이 손을 내밀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잡았는데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밑에서 잡습니다.
3: 아, 그래요?
4: 이걸 누른 게 아니고 자기가 밑에서 잡은 다음에 오히려 손등을 두드리는 이런 걸로 간 거예요.
3: 아, 그래요?
4: 네. 저는 그래서 이건 또 트럼프가 더 고단수 아닌가?
3: 시진핑이 잡아서 자기가 이렇게 올린 게 아니고 트럼프가 자연스럽게 밑으로 하고 손을 시진핑 손등을.
4: 그러니까 그거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지 그래요?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은 과거와 달라진 중국의 위상 이런 것들을 자국 홈그라운드 외교잖아요.
3: 네.
4: 그리고 미국한테 밀리지 않는 모습 이런 거를 보여주려고 굉장히 애를 썼고
3: 네.
4: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그 문화적 차원에서 굉장히 이번에 그 디엔탄이라는 천단이라는
3: 네.
4: 황제가 제사 지내는 거잖아요. 거기 간 것도 저는 이제 오히려 의미를 찾으려면 그런 데서 찾아야 된다.
3: 왜냐하면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4: 이게 중국은 천하질서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천하의 를 주재하는 사람이 천자입니다. 그죠? 네. 하늘의 아들이잖아요.
3: 네.
4: 그러니까 이 천하질서를 숭배하는 그 제단이 바로 천단인데
3: 하늘과 연결지어지는 장소군요.
4: 거기에 중국이든 미국이든 다 천하질서의 한 분자다. 그 같은 급이다. 이제 이런 거를 오히려 좀 보여주면서 우리가 여기서 천하를 위해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의도가 혹시 들어있는 거 아닌가.
3: 그 자금성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다른 거예요?
4: 자금성은 이제 왕이 사는 궁궐이고요. 황제가 사는 궁궐이고 이 천단이라는 지역은 지금은 이제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크기가 여의도만 합니다.
3: 아, 그래요?
4: 예, 어마어마한 크기의 제단이죠. 우리도 환구단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뭐 기년전, 환구단, 회음벽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 예전에 농경사회니까 국태민안, 뭐 풍년, 기원하고 이런 거에 이제 하늘과 천인합일 여기에 중간 장소 뭐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 거기를 간 의미가 뭐 꼭 그런 문화적인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어쨌든 동등한 하늘 아래 그런 거를 좀 보여주려는 연출하려는 그런 이제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 루비오 장관 같은 경우도 막 가서 중남해나 이런 데 가서 막 이 건물 보고 막 놀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사실 그런 데 가면 압도당하죠.
3: 그래요.
4: 그 어마어마한 건축물 그리고 그 역사. 뭐 미국은 250년밖에 안 됐잖아요. 제가 그냥 여담으로 한 말씀 드리면 클린턴 대통령이 1998년, 7년에 중국을 방문합니다.
3: 네.
4: 그런데 장점인 시절이에요. 그런데 어디로 들어오라고 하냐면 베이징으로 오지 말고 서안으로 오라고 합니다. 서안은 진시황 병마용이 있는데.
3: 자기네 문화의 그.
4: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3: 그 저 기원전에도 우린 이랬다?
4: 기원전에 이런 어마어마한 문화가 있다.
3: 예, 예.
4: 당신네 문화도 훌륭하지만 우리도 이런 게 있다. 이것도 이번에 그 이런 문화 유적이나 이런 거 보여주는 것도
3: 이거군요.
4: 그런 게 있습니다.
3: 1776년에 독립했다며 뭐 거의 그렇죠. 그거네요.
4: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 지금 미국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잘 산다고 하고 세계를 리드한다고 해서 이런 역사 문화나 이런 부분에 대한 아, 다른 나라의 가치를 폄훼하지 말아라.
3: 아, 그런 뜻이군요.
4: 그런 의미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원래 중국은 또 그걸 문화외교라는 차원으로 아주 적절히 이용하죠. 이게 네. 마크롱 대통령 왔을 때도 자금성을 비웠잖아요. 프랑스가 유럽의 문화 강국인데
3: 그렇죠.
4: 우리도 있다 이거죠.
3: 자, 근데 트럼프가 9월 24일 시진핑 주석을 미국 백악관에 초대했습니다. 조금 뒤인 뭐 한두 달 뒤에 11월에 중간선거 있고요. 그 시기도 참 그 뭐라 그럴까 그 중간에도 또 다른 행사들도 있지만 네네. 여하튼 그 초청 일자를 다 연구를 많이 했을 거예요.
4: 당연히.
3: 9월 말.
4: 네네.
3: 그 의미는 뭘까요?
4: 사실은 단순하게 그냥 초청한 것도 있지만
3: 네.
4: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하게 돼 있어요. 유엔 총회가 9월 둘째 주나 셋째 주 화요일 날 열리거든요.
3: 아, 예, 예.
4: 이제 그 앞뒤를 계산을 한 것 같아요.
3: 아, 그렇군요.
4: 그리고 또 무슨 계산을 했냐면 이제 10월이 되면 지금까지 관세 협상 그 협정 1년 미루던 거를 어떤 형태로든 간에
3: 네.
4: 다시 해야 되는 거 이런 시기가 맞물려 있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전 발발하기 전에도 원래는 3월 30일 날 방문하게 돼 있었지 않습니까?
3: 예, 예.
4: 내가 가서 시 주석 초청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거를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초청을 함으로써 미국인들에게
3: 네.
4: 내가 중국의 굴기가 저렇게 무섭지만 내가 다 주도하면서 관리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려고 했던 거거든요.
3: 그래요. 예.
4: 그리고 아무래도 오면은 뭐 그 교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또는 충돌로는 가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계획을 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란전이 저렇게 애매하게 돼 있는 게 아주 통하네.
3: 예.
4: 뭐 실책은 되게, 아니지만
3: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4: 예, 예. 가서 네. 협상 레버리지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다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보이지?
3: 네.
4: 그 에너지틱한 분이 사실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3: 그러니까요.
4: 그 평소답지 않은 우리가 그동안 목격하지 않았던 새로운 트럼프. 너무 이거 막 중국에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사실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여러 가지로 이제 좀
3: 심리적으로 약간 좀 코너에 몰려 있다. 네. 위축돼 있다. 그렇게 보시는
4: 그런
3: 거네요.
4: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3: 그래서 네. 9월 24일 그 백악관 그때 정상회담은 어쨌든 지금 정상회담 한 거에 2라운드 성격이 있겠네요.
4: 그러면서
3: 그렇죠.
4: 또
3: 관리해야겠네요.
4: 네. 아마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그때쯤에는 적어도 경제 관세 통상에 관한 기본 틀 정도는 만들어 놓으려고 애를 쓸 거고
3: 네.
4: 또 그게 있어야 소위 그 중간선거에 지금 미국인들이 너무 실망하고 있잖아요. 아니 우리 기름값은 안 오른다며 왜 두 배가 올라가는 거야.
3: 예.
4: 이런 얘기에서부터 이게 어지러우니까 전체적으로 교역액도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인플레를 또 자극을 하고 이런 부분을 풀기 위해서는 역시 디커플링은 어렵잖아요.
3: 네네.
4: 중국하고 완전히 끊는 건 어렵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걸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모습을 그때쯤에는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미중 양국이 공동의 책임이 있습니다.
3: 네네.
4: 그거를 해주는 게 전 세계를 향한 대국의 책임지는 국가의 메시지가 아닌가. 그래서
3: 그래요.
4: 그런 방향을 향해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 그래요.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 이렇게 보니까 좀 웃긴 장면들이 일론 머스크 자기 아들을 무슨
4: 네.
3: 중국 조끼 중국풍 조끼
4: 네.
3: 입혀가지고 막 저기 다니는데 그 전 영상을 보니까 또 백악관에서도 그 아들을 데려와가지고 네. 걔가 바닥에 앉아가지고 막 콧구멍도 쑤시고 네,
4: 맞습니다. 예.
3: 야 그
4: 미국식 문화 같아요.
3: 야, 그
4: 예.
3: 저도 뭐 미국에 네. 여러 차례 갔다 왔지만 야 그거 좀 놀라워요.
4: 그러니까 머스크라는 예. 사람은 확실히 그 경제계에서는 회장이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
3: 뭐 사실, 샤오미 회장도 이렇게 와가지고 네. 옆에 셀카 찍고.
4: 예. 왜냐하면 머스크가 이번에 이제 뭐 젠슨 왕도 갔고 머스크도 갔지만 머스크는 자율주행이나 그다음에 예. 스페이스X에 있어서 중국의 그 소위 제조 실행 제조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3: 예, 예.
4: 중국은 바로 만들어서 그 금방금방 잘못된 걸 잡아내고
3: 속도가
4: 개선이
3: 빠르죠.
4: 가능하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그 태양광을 쓸 수 있는 왜냐하면 스페이스X 같은 또 AI 이런 거 하려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지금 중국은 인공태양도 만들었습니다.
3: 예, 예.
4: 그 프랑스 거를 능가하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실용적인 실리적인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중국 SNS가 난리가 났어요.
3: 그래요.
4: 아기가 귀엽다고 아들이.
3: 거기다 자기네 퐁 네. 조끼까지 입어놨으니.
4: 그리고 예. 중국식 그 호랑이 무슨 그러니까요. 가방 그 뭐 10배가 늘었답니다. 판매량이.
3: 판매량이.
4: 주문량이. 야. 그러니까 그 친근하게 다가가는 이미지. 그런 건 사업 소환이 그런 쪽에 약간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의 기술로서 압박형이라면
3: 예.
4: 여기는 이렇게 좀 다가가서
3: 이번에 하는 움직임. 그러니까요. 트럼프 또 술도 안 먹는 사람이 좀 마시더라고요. 그것도 좀 특이한 예, 장면이었어요.
4: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형이 알코올 중독으로 일찍 사망을 했기 끊었는데 예. 그리고 원래 콜라와 햄버거잖아요.
3: 그렇죠.
4: 그런데 이렇게 먹는 거 보면 그거는 사실은 이제 자기가 아쉬운 것도 있지만 그 중국의 지도자가 자기를 위해서 연애를 베풀어줬고
3: 예.
4: 뭐 안 먹을 수도 있지만 최소한의 성의를 표현하는 차원에서
3: 네.
4: 뭐 그거는 뭐 특별한 의미를 너무 부여하지 그래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3: 특이한
4: 이상.
3: 특이한
4: 네. 네, 모습은
3: 모습이었고 네, 네. 자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얘기가 뭐 있었다고는 하는 걸로 전해졌는데 아마도 비중은 크지 않았다 이렇게 네. 우리가 추측이 되고요. 자. 2017년 11월 뭐 이때 트럼프 방중 때와는 달리 이게 좀 우선순위가 너무 떨어져 있나요?
4: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당연히 지금 그리고 다른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3: 그렇군요.
4: 중동 문제나 지금 이제 중국에서는 한반도 뭐 다른 국제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미국에서는
3: 예.
4: 확인 안 해줬거든요. 그런데
3: 아.
4: 중국어로 의견 예. 교환은 그냥 각자 하고 싶은 말 했다는 뜻입니다.
3: 아, 그래요?
4: 만약에 양측이 뭐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일정한 공감대를 가졌다 정도 나와야 뭐가 되는 거고요. 의견
3: 예.
4: 교환은 각자 얘기를 했다는 거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3: 네.
4: 이거는 지금 이 강대국 그 이 전 세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강국으로서 지역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원론적
3: 네.
4: 얘기만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고 다만
3: 네.
4: 이제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지금 북핵이 고도화되고 북한 헌법을 수정하고 군비를 증강하고 이런 가운데 이 북한의 핵 위협이 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중이라는 세계적 강국이 특히 동아시아의 안보 환경 변화에 대해서 조금
3: 네.
4: 또 좀 진전되고 좀 그 북한에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말을 하면은 좋지 않았을까 그런 거는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3: 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강준영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4: 고맙습니다.
5: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0: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국민일보 김윤아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윤아 기자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자, 역시 오늘 첫 소식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가 장중 처음으로 8,000 돌파했다가 7,400선까지 밀렸어요.
1: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4분에 코스피가 8,002.66 터치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8,000선에 올라섰습니다.
0: 네.
1: 사실상 꿈의 지수라고 불렸던 7,000피 고지를 밟은 지 불과 7거래일 만에 8,000선까지 돌파하면서 그야말로 파죽지세인 상황이었는데요. 이후에는 오전 상승분을 모두 반납을 하고 7,400선에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락 마감하긴 했지만 코스피가 올해 세운 기록들 보면 정말 대단한데요.
0: 그러니까
1: 불과 1년 새 1000단위 지수선을 6차례나 갈아치우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역대급으로 급등을 하면서 최근 1년간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 기록만 77번에 달할 정도입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3거래일마다 한 번씩 최고치를 갈아치웠다라는 뜻이고요. 4000선에서 5000선까지 3개월 걸렸고 5000선에서 6000선까지는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약 두 달 만에 7000 고지를 돌파한 데 이어서 7거래일 만에 다시 8000을 돌파한 겁니다. 중동 전쟁 리스크가 있는데도 이렇게 코스피를 끌어올린 건 반도체 호황과 맞물렸기 때문이고요. 거기에 인공지능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코스피를 밀어올렸습니다. 이렇게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자금도 몰리고 있는데요. 지난 6일과 7일에는 하루에만 6조 원이 불어났습니다. 경계해야 하는 건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신용거래 융자, 이 잔고도 늘어나고 있다는 뜻인데요.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에 갚지 않은 금액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가가 상승할 거다 이런 기대가 커지니까
0: 네.
1: 빌려서 갚겠다라는 심리가 커지는 거고요.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지금 36조 원 수준으로 계속해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하락장이 커지게 되면 이 B2 금액도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0: 그러니까요. 신용거래 융자 잔고 이 부분도 좀 주목해봐야 되겠고 이렇게 급등락은 있었지만 코스피 만선 넘어설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죠?
1: 네. 지금과 같은 강세장이 이어질 경우에 지수가 만까지 오를 수 있다 이런 관측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전망을 내놓은 곳이 한 군데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이 1만 피 전망을 한 게 JP모건인데
0: 네.
1: 만약 코스피가 지금과 같은 상승 흐름 유지를 하면 뭐 일부 조정은 있겠지만 9천까지 올라서 뭐 만까지도 터치할 수 있다 이렇게 봤고요.
0: 네.
1: 만약에 약세 시나리오로 전환을 한다면 6천선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양쪽의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전망한 근거로는 지금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더 오래 길게 유지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인데요.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금 이 두 기업이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20위권 안에 있는 기업이거든요.
0: 네.
1: 이렇게 한 국가에서 두 개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건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유일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코스피 뭐 만선 가능하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 현대차증권도 12,000까지 오를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뭐 KB증권은 올해 코스피 목표 지수를 원래 1,500으로 원래는 7,500이었다가 1,500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목표치보다 한 40%나 높여 잡은 겁니다.
0: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너무 빨리 오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반면에 또 조정받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또 나오는 것 같아요.
1: 네. 또 오늘 마침 하락 전환을 하면서 이런 공포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0: 예.
1: 이걸 보려면 일단 공포지수라는 불리는 지표를 봐야 합니다.
0: 공포지수?
1: 네. 그러니까 예. 한국형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게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라는 건데요. 이게 주가 급락에 대비해서 뭐 일종의 보험 성격의 옵션을 많이 살수록 지수가 오르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게 4일 그 연속 70을 넘은 상황이거든요.
0: 네.
1: 오늘도 74.7일에 마감을 했는데 이게 50만 넘어도 극단적 공포 구간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4일 연속 70위에서 머무른 게 굉장히 전례 없는 일이고요.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 이런 뜻입니다. 과열 수준을 또 가늠해 볼 수 있는 지수가 버핏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증시 시가총액을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이게 100을 넘기면 고평가로 분류를 하고 120이면 그 이상을 과열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 200대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버핏 지수를 제공하는 미국의 투자 분석 플랫폼은

0: 있습니까?
1: 그러니까 정부의 중재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봐야 하는데 사실상 네. 물밑 대화가 좀 가능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0: 그래요? 쉽지 네. 않은가 보죠?
1: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오늘 오전에 SNS에다 글을 올렸는데요. 네. 회사 측은 재차 대화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6월 7일 이후에 협의할 의사가 있다.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잘 이행할 생각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노조가 예고한 파업 종료일이 6월 7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후에 협의할 의사가 있다라는 의미는 결국에 파업을 다 끝내고 나서 그때 얘기하자라는 거고요.
0: 헌법이 보장한 거는 파업을 얘기하고 있는
1: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노동권 중에서도 파업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10시쯤에 회사 측이 대화를 다시 하자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에서 그 기존 초과이익 성과급 제도 이거는 재원을 영업이익 10%로 하고 경제적 부가가치 20% 이것 중에 선택하는 방안에 옵션을 제시를 했고 네. 또 기존 제도를 유지하면서 추가로 특별보상 제도를 신설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노조는 영업이익 15%를 성과급으로 배분을 하고 또 연봉의 50% 상한을 두고 있는 거 폐지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회사 측은 그대로 이 상한은 가져가되 특별 보상 제도를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중노위는 사후 조정에서 기존 성과급 제도를 유지하되 반도체 부문에 대해서만 특별 포상을 추가 지급하라 이렇게 양쪽에 한 발씩 물러나는 검토안을 내놨는데 사실상 네. 조정은 결렬이 된 상황이고요. 그러자 이제 중노위가 위원장이 결정하지 말고 조합원 투표에 붙여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최 위원장이 이 녹취를 그대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헛소리다, 뭐 글러먹었다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0: 그래요. 그 지금 김 기자님이 마지막 얘기한 그 부분인데 그래서 조합은 총이 모으지 않고 독단적으로 조정 결렬 선언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1: 네. 지금 사실 삼성전자 노조 내부에서 노노 갈등이 본격화하면서 이런 불만들이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그 노조가 총 3곳인데 이 중에서 네. 그 위임받은 초기업 노조라는 곳에서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사업부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내 커뮤니티에는 지금 협상을 벌이고 있는 초기업 노조를 상대로 임금 체결 협상 그리고 뭐 파업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자 뭐 이런 요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조합원들이 소송비도 모금을 하고 있고요. 일부 직원들은 로펌을 접촉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0: 그래요.
1: 그래서 만약에 가처분 신청이 실제로 제기되면 노조 입장에서는 회사 측이 제기한 그 불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여기에 더해서 노노 갈등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0: 네. 결국 총파업에 돌입할 수도 있게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개입을 할 수도 있다고 그 개입 가능성 시사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개입할 수가 있어요?
1: 네. 파업을 멈춰 세우는 방식으로 긴급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예, 그 예.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그렇게 언급을 했고요.
0: 네.
1: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도 오늘 이 발언에 대해서 이 발언이 청와대와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나온 거냐 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그렇진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 교감을 한 발언이다라는 거고요. 반면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계속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오후에 노조 사무실을 직접 다시 방문을 해서 다시 한번 대화를 하자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0: 그래요. 자, 오늘 스승의 날입니다. 최근 학교 운동회나 취업학습 많이 줄었습니다. 사고 나면 교사에게 책임 묻는 분위기가 커진 탓이라고 해요?
1: 네. 워낙 이런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이런 외부 활동들을 좀 축소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0: 그
1: 학교 안전법을 보면 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돼 있지만 이 면책 기준이 굉장히 모호해서 대부분 교사 개인이 압박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0: 그래요.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스승의 날인데 기념행사에 교사 단체들이 모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교사단체 참석 보이콧 이유가 뭡니까?
1: 네, 일단 교권 침해에 대해서 교사들의 불만이 큰 상황인데 교육부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면서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 이유입니다.
0: 그래요. 자,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교사 사회의 어떤 불만 이런 것들 잘 담아내는 어떤 사회적 합의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일보 김윤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정치?
3: 전격시사
2: 뉴스
3: 전격시사
2: 인터뷰
3: 전격시사
2: 주식
3: 전격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전격적이네
3: 전격시사

0: 매주 다양한 문화계 전문가와 흥미롭고 유익한 얘기 나눠보는 시간 주말엔 문화 자고 일어나면 유행이 바뀌는 요즘 오늘은 Z세대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셋로그 비롯해서 최근 문화 콘텐츠 트렌드 알아봅니다.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김원식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셋로그 한 시간마다 영상을 찍어서 공유하는 SNS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거 이용하는 겁니까?
1: 네 일단 스마트폰으로 네. 네.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됩니다.
0: 아 그래요?
1: 다운로드를 받으셔가지고
0: 애플을 일단 다운로드
1: 네, 다운 받으셔가지고 이제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약간의 어떤 인증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두 명에서 최대 12명까지만 초대를 해서 방을 네. 이렇게 만듭니다. 오. 예를 들면 뭐 뉴스케이 이제 방을 또 만들어가지고
0: 방을 만들어서 네. 예.
1: 그래서 이제 뭐 출연자 혹은
0: 제작진
1: 제작진 작가 이렇게 예. 하면서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거를 올리는 거예요. 근데 한 시간마다 알림 기능이 있어가지고 올리라고 이제 신호가 오면
0: 올려야 돼요?
1: 예, 그럼 멤버들이 올리는 거죠. 그러면 오. 뭐 예를 들면 뭐 식당에 있다든지 아니면 뭐 산책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머리 싸매고 뭔가 대본을 쓰고 있다든지 이런 거를 2초씩 올리는 거죠.
0: 아,
1: 그럼
0: 그래.
1: 이게 하루가 지나면은 쭉 묶여가지고 네. 예를 들면 오늘이 15일이니까 15일치가 하루 뭐 했는지가 다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오. 각 사람마다 그 분할로 돼가지고 뭐 했는지가 쭉 나옵니다. 그걸 이제 쭉 연결하는 걸 브이로그라고 하잖아요.
0: 예,
1: 근데
0: 예.
1: 브이로그는 대부분 그전에는 이제 한 사람 자기 것만 했었는데 그 모임방에 있는 사람의 하루 일과를 이제 한 시간마다 2초씩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0: 그래요. 이게 우리가 우리의 사생활을 알리고 싶지 않은 심리도 많은데 이걸 같이 공유하는 어떤 그 문화인데 자 인스타그램 미국, 틱톡 중국 요즘 SNS에 뭐 웬만한 국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셋로그는 어디서 누가 만든 겁니까?
1: 영어로 사용이 됐습니다만은 우리 국내 스타트업이 만들었습니다.
0: 아,
1: 그래서 2월 14일 날 처음 공개했기 때문에 뭐 따끈따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0: 그러네요.
1: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한국인의 좀 특화된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0: 그래요. 실제로 얼마나 많이들 쓰는지 많이 확산되는지 궁금한데 이렇게 인기 끄는 비결이 뭘까요?
1: 일단은 3월 말부터 입소문을 타기 시작해서 출시 한 달 만에 다운로드 1위 수를 이제 기록을 했고요.
0: 아, 그래요?
1: 4월, 5월 이렇게 합쳐가지고 4만 5천 건 정도. 근데 주로 쓰는 층이 10대하고 20대입니다.
0: 네.
1: 그래서 왜 이렇게 쓰느냐? 그럼 일단은 형식을 봐야 되는 한 시간만 돼 2초씩 한다고 이제 말씀을 들었었잖아요.
0: 예.
1: 근데 무편집이에요.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SNS 쓰시면은 뭔가 문구도 네. 잘 만들어서 좋아요 많이 유도를 해서 주목을 받고 싶은
0: 무삭제 날 것 그대로
1: 그렇게 욕을 합니다. 뭐 예. 아무런 무슨 뭐 문장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바로 여기서 찍어가지고 그냥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네. 거기다 뭐 문자를 입힌다든지 뭐 보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시스템 그렇게 만드니까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0: 그래요.
1: 뭐 요즘 SNS 보면은 뭐 사진 어떻게 예쁘게 찍어야 된다. 뭐
0: 막 다듬고.
1: 예, 다듬고. 그 네. 시간이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소위 말해서 비속어인지 모르겠지만 눈팅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0: 그래요.
1: 근데 이거는 그냥 정해진 범위 내에서 그냥 날 것 그대로 내가 뭐 하는지만 그냥 올리도록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0: 네.
1: 부담감이 없다라는 거고요. 특히 폐쇄형 소셜미디어입니다. 요즘에 한 뭐 이제 폐로 시작하는 그 SNS 같은 경우는 원하지 않은 사람들한테까지 다 공개가 돼버려요. 그래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분이 제 SNS 게시물을 아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0: 그래요. 예.
1: 그러니까 이제 10대, 20대 같은 경우 자기 사생활이 노출이 되니까 그래도 일상은 좀 공유하고 싶고.
0: 그 한 10명 정도
1: 그렇죠.
0: 이런 식인가요?
1: 그 사람들한테만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되네. SNS에 게시물 올리면 저 같은 경우는 이 셀카 사진 올리면 왜 그러세요? 라고 많이 언급을 해서요. 그래서 아, 부담스럽거든요. 그런 걸 올리고. 근데 자기 일상을 이렇게 공개를 해도 알 만한 사람들이 하니까 뭐 그런 소리 들을 필요가 없는 거고. 근데 정작 저는 이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공개할 만한 사람이 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10대
0: 지금 20, 하고 계세요?
1: 예. 10대 네. 할 사람이 없어요. 10대 20대들은 그래도
0: 네.
1: 자기가 지금 공부를 한다거나 뭔가 또 이제 어려움이 쳐가지고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가 세상과 소통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은 하잖아요.
0: 네네.
1: 누군가는 어쨌든 좀 공유를 하고 싶다.

0: 아, 살아있어 라는 걸 좀 공유하고 싶다라는 점에서 볼 때 소수에게만 공개하는 그런 영상 공유 네. 플랫폼 내지는 SNS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그래요. 그러다 나 살아있어. 그렇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건 싫고
0: 예.
1: 공유하고 싶은 뭐 10명이면 10명, 8명이면 8명 이런 사람들과는 긴밀하게 공유하고 싶어. 그런
0: 그러니까 사실은 10대, 20대 같은 경우는 우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 그렇군요.
0: 그렇기 때문에 네. 내 친구 혹은 나는 이렇게 있다는 거를 보여주니까 아, 자기 사생활을 이렇게 공유할 정도면 굉장히 끈끈한, 친근한 그런 사이잖아요. 요즘에 예, 모자무사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영화 동아리 선후배들이 막 이렇게 펼치는 내용이 굉장히 인기가 많거든, 드라마.
1: 네네네.
0: 그게 사실은 젊은 층으로 옮겨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함께 어울리는 문화가 사실 코로나19에 좀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SNS로 그런 의지가 좀 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1: 그래요. 자,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최근 문화 콘텐츠에서 눈에 띄는 게 또 있습니다. 중국 드라마를 즐기는 국내 시청자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늘었어요?
0: 일단 한 드라마 보면 추옥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국내 네. TV 시리즈 1일 시청 순위 2위, 주간 7위까지 올라왔습니다.
1: 그래요?
0: 근데 대부분 중국 드라마 하시면 제 아버님도 중국 드라마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그 채널만 이제 있지 않습니까?
1: 예,
0: 거기
1: 예.
0: 이제 애청하시는데 대부분 옆에서 이렇게 슬쩍 보면 예전 드라마예요. 뭐 삼국지를 이제 많이 보시기도 하고 또 무협지 계열의
1: 예, 예.
0: 작품들 김용의 이제 대하 예. 그런 이제 무협지 같은 경우를 이제 옮긴 그런 작품들
1: 거기 좀 많은데. 로맨스도 들어가고
0: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중장년층만이 아니고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또 애호가들만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까지 볼 수 있는데 이 추곡이라는 작품은 일단 네. 굉장히 세련됐어요.
1: 그래요?
0: 그리고 영화를 보는 오.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고전 사극이 아니에요. 그리고 조명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영화 인력이 대거 드라마 시장으로 중국이 유입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효과가 이제 남다르고 카메라 각도나 구도도
1: 네.
0: 이거는 드라마 스케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 지금 굉장히 영상 산업을 국가적으로 또 육성하고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1: 그것도 또 치고 올라오고
0: 네,
1: 있군요.
0: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점에서 우리가 좀 KBS 드라마 좀 팍팍 많이 이루어졌으면 그래. 좋겠습니다.
1: 그래요. 자, 지금 드라마 얘기긴 합니다만 우리 요즘 쇼폼이 한참 또 몇 년 전부터 트렌드잖아요. 자, 중국 쇼드라마가 인기라고 합니다. 어떤 특징, 어떤 강점이 있습니까?
0: 사실 중국 쇼드라마 우리는 좀 별거 아니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전 세계 쇼드라마 1위는 중국입니다.
1: 그래요.
0: 쇼드라마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다른 게 뭐냐면 예를 들면 1분, 뭐 1분 30초당 뭐 300원, 400, 500원 이렇게 과금을 합니다.
1: 그래요?
0: 그러니까 1분짜리인데 과금을 해요. 500원 주고.
1: 근데 그걸 또 사람들이
0: 삽니다.
1: 사서 봐요.
0: 굉장히 강렬한 내용들이 이제 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국이 좀 그걸 따라가려고 노력하는데 우리는 사실은 무료 콘텐츠 굉장히 강하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SNS에 이제 무료 콘텐츠를 보고 예를 들면 영화를 볼 건지 말 건지
1: 저희가 무료 좋아하죠 또.
0: 예. 근데 중국은 일찍부터 이거를 코로나19 때 과금 체계로 만들어 가지고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중독자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1: 그렇군요.
0: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상당히 또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쇼드라마는 대체적으로 이제 로맨스물
1: 네.
0: 사랑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기들이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을 포기를 하고 특화시키는 게 있거든요. 아니면 이제 퀀텀 점프라고 그래가지고 새로운 분야를 아예 개척해가는
1: 네.
0: 그런 형태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쇼드라마라고 볼 수가 있는
1: 그래요.
0: 거죠.
1: 중국 쇼드라마 여기서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한국 콘텐츠 산업 한번 드라마, 케이팝 얘기하는데 게임도 또 중요한 분야입니다. 중국 게임의 추격도 지금 만만치 않다고요?
0: 중국은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의 게임들은 철저히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다중 접속 분할 여행 역할 수행 게임이죠.
1: 네네.
0: MMORPG 같은 경우는 상당히 치고 들어온 그런 상황이고
1: 오.
0: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의 어떤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의 아니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1: 네네.
0: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게임까지 만들고 있는데 최근에 한 게임 같은 경우는 후궁에서 여왕제가 된 당나라의 측천무후의 궁중 서바이벌 스토리를
1: 네.
0: 가지고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이 중국 같은 경우는 2011년에 시진핑 르커창 체제가 출범하게 되면서 그때 확실하게 못 박았어요. 뭐냐면 중국의 역사와 문화 전통의 바탕을 둘 문화 콘텐츠 산업을 육성한다. 그리고 14억 인구의 바탕을 둔 내수 시장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때문에

0: 수출 지향형 콘텐츠 산업은 이제 주안점에 두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히 했거든요. 그래서 네. 애니메이션, 드라마, 게임 모두 다 공통적인 특징이 전반적으로 중국의 역사와 전통, 특히 한족 중심의 문화의 발탕을 두고 콘텐츠를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부분이 주로 중화권의 그러니까 영향을 많이 미치겠지라고 생각을 했죠. 네. 그리고 실제로 매출액도 그쪽 부분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중화권 사람들이 전 세계에 일단 퍼지고 있는 그런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한국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네네.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캐디언을 통해서 우리 전통 문화의 이제 중요성이 부각이 됐습니다만, 우리도 이제 전 개인적으로 KBS 중심으로 네. 전통 문화 콘텐츠를 이렇게 현대화하는 작업들 발빠르게 해야 되고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이 해야 될 일이죠.
1: 그래요. 자, 마지막 질문으로. 그렇다면 우리 콘텐츠 업계는 어떻게 이걸 대응을 해나가야 될까요?
0: 네,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쇼트드라마 같은 경우는 현대적인 어떤 포맷을 가지고 예. 만든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집중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많이 잃어버린 게 뭐냐면 약간 아날로그적인 정서를 좀 많이 잃어버렸어. 예. 왜 중국사극을 보지? 영상 그 미학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굉장히 거기에는 사랑에 대해서 진지해요. 굉장히 그래요? 열정적이고. 근데 오늘날 우리 로맨스 보면은 사랑에 진지하고 너무 열정적이면 아, 왜 이렇게 찐득거려. 약간 좀 구세대 느낌으로 접근하잖아요. 근데 이런 기준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10대 20대는 아예 진지한 로맨스 콘텐츠를 별로 접한 적이 없는 거예요.
1: 그래요.
0: 근데 중국 콘텐츠를 보니까 굉장히 진지하고 열정적이고
1: 서구력이 있다.
0: 그리고 심지어 극장가에 옛날 로맨스 작품들을 10대 20대들이 재개봉할 때 많이 봐요.
1: 네네.
0: 그래서 우리가 아날로그적인 정서, 좀 우리 진한 정서들을 많이 잃어버린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다시금 되짚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환식 대중문화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끝곡으로는 션 콜빈의 Sunny Came Home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0: KBS 58분 날씨.
1: 주말 동안에도 때일은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아침 저녁은 선선해서 큰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예상 최저 기온은 서울 18도, 광주 15도, 세종 14도 등 전국이 11도에서 18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예년 이맘때 기온보다는 1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내일 낮에는 서울과 춘천, 대전, 전주 31도, 강릉 30도, 대구 33도까지 오르며 대부분 30도를 웃돌겠고요. 해안 지역은 부산과 울진 25도, 제주 24도 등을 보이겠지만 전국적으로 평년 기온보다 2도에서 8도 정도 높겠습니다. 모레 일요일에도 내일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며 고온 현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래도 여름과는 달리 습도가 낮아서 그늘에서는 땀을 식힐 수 있겠는데요. 주말 동안 하늘이 맑아 볕이 무척 강하게 내리쬐며 불볕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까지 치솟으니까요. 야외 활동을 하실 때에는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0: 또 낮 동안 강한 볕에 대기 중에 오염물질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1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저녁 종합 뉴스.
1: 코스피가 오늘 장중 첫 8,000포인트를 돌파했지만 강한 외국인 매도세가 지수를 끌어내리면서 7,500선 아래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오는 21일로 예고된 파업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파업을 강제로 중단시킬 수 있는 긴급 조정권에 관한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은 불법 예산 전용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서울 기온이 이틀째 31도를 넘어섰습니다. 주말에는 남부지방 기온이 34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장중 첫 8,000포인트를 돌파했지만 강한 외국인 매도세가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하루 새 6% 넘게 빠지면서 7,500선마저 무너졌습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2: 코스피는 개장과 동시에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상승 전환했고 사상 첫 8,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상승폭을 키운 코스피는 한때 8,046포인트까지 넘어섰지만 상승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지수는 급격하게 떨어졌고 오후 들어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종가는 7,493.18, 하루 새 6% 넘게 하락했습니다. 개인은 7조 원 넘게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이 5조 원대, 기관은 1조 7천억 원 넘게 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는 8% 넘게 빠지며 27만 원을 간신히 지켰고 SK하이닉스는 7% 넘게 급락하며 180만 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여기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며 중동 사태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커졌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국채금리 상승도 투자 심리를 악화시킨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스닥 지수도 5% 넘게 하락하며 1129.82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9원 80전 상승하며 1500원 80전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1: 삼성전자가 예고한 파업이 엿새 뒤로 다가온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조를 만나 중재에 나섰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오후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내 노조 사무실을 찾아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 등 노조 관계자들과 면담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 강행을 예고하자 김영훈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선 것인데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사장단도 오늘 노조를 만나 대화에 나설 것을 설득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노조는 최대 5만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사후 조정 절차는 결렬됐고 삼성전자 노사 간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파업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긴급 조정권을 산업부 장관이 직접 언급했습니다. 관련 법리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실제 발동하기까지는 현실적인 한계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낙규 기자입니다.
3: 삼성전자 파업 강행 시 손실. 노조는 30조 원 정도로 추산했고 JP모건은 40조 원으로 어림잡았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자신의 SNS에 100조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 부처 장관이 긴급조정권 행사를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30일간 쟁의 행위를 강제로 중단시킬 수 있는 긴급조정권. 공익사업이거나 대규모 사업장일 경우 또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만 발동할 수 있습니다. 긴급조정이 발동되면 조합원들은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그 뒤 조정을 개시하는데 이견이 여전하면 강제로 중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급조정이 발동된 건 단 4차례, 가장 최근 사례 기준으로 봐도 20년이 넘었습니다. 최후의 카드에 가까운 수단인 만큼 정부의 부담도 큽니다. 발동 권한은 노동부 장관이 갖고 있는데 아직 이와 관련한 공식적인 언급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피터 하윗 교수를 만나 혁신성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하윗 교수는 한국이 건전한 재정기조를 유지하며 경제성장 성과도 내는 점이 인상적이라 평가했는데 이 대통령은 1분기 성장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았다며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4: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 명예교수와 이재명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기술주도 성장, 공정한 성장으로 대표되는 정부 정책 방향이 하윗 교수의 연구와 맞닿아 있다며 혁신 성장에 관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하윗 교수가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을 지도했던 인연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았다며 하윗 교수의 지도가 기여한 것 같다는 덕담도 건넸습니다. 하윗 교수는 경제성장은 민간기업의 혁신을 장려하는 정부 정책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불확실한 글로벌 환경 속에서도 건전한 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물가 성장 목표를 조정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특히 성장의 혜택이 포용적으로 확산돼 합리적 정책을 마련한다는 점이 인상 깊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도 SNS에서 긴축 재정론에 대한 반박을 이어갔습니다. 무조건 긴축을 주장하는 분들이 봐야 한다며 한국의 부채는 지속 가능한 수준이고 현재 재정 확장은 적절한 조치라는 IMF 평가를 인용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과 하윗 교수 면담에서의 논의가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중 일정을 마치고 중국을 떠났습니다. 양국 정상은 회담 이틀째 중국 권력의 심장부로 불리는 중난하이에서 차담과 업무 오찬을 함께하면서 2박 3일을 마무리했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이 2박 3일의 방중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도착 때와 마찬가지로 깃발을 든 환송단이 서우드 국제공항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맞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 에어포스1에 올라 고맙다고 말한 뒤 주먹 쥔 손을 들어 올려 보였습니다. 바로 직전 마지막 일정으로 미중 정상은 중국 베이징의 중난하이에서 차담과 업무 오찬을 가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관저이자 집무실이 있어 권력의 심장부로 불리는 곳입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경제와 무역 그리고 국제 지역 문제에 대한 소통과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이번 방문에 대해 기념비적이라며 미국과 중국이 새로운 양자관계를 구축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합의의 결과를 환상적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양측이 자세한 합의 내용을 밝히진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미국 보잉 항공기 200대와 미국산 대두, 액화천연가스 등을 구매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공동선언이나 합의문을 발표하지 않았고 중국 측은 이란 문제, 미국 측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동행한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시진핑 주석이 자신에게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도움을 줄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문제에서 중국의 도움을 받고 대만 문제는 물러서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미 국무장관은 관련 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성수 특파원입니다.
6: 미중 정상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이란 핵무기 불허에 합의했던 백악관 발표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을 통해 회담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폭스뉴스가 사전 공개한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원한다며 통행료가 부과되는 걸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미국 이란 간 합의를 원한다고 했다며 이란에 군사 장비를 주지 않을 거라 했다고도 했습니다. 이란의 영향력을 가진 중국이 협상 주요 쟁점에서 미국과 뜻을 같이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걸로 분석됩니다. 성공적인 회담임을 부각하며 중국이 보잉 737 항공기 200대, 미국산 대두와 석유 등도 사기로 약속했다고도 했습니다. 이란 문제에 힘을 얻고 대만 문제에 대해선 미국이 물러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데 방중에 동행한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국의 대만 정책에 변경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만을 상대로 한 무기 판매를 놓고는 주요 의제가 되지 않았다며 다소 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시 주석이 대만 문제를 잘 처리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언급한 만큼 적어도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파는 걸 미루란 요구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이란 무력 사용을 의회가 제한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미국 하원에서 간발의 차이로 부결됐습니다.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 등은 현재 시각 14일 미국 하원에서 찬성 212표, 반대 212표로 해당 결의안이 가부 동수로 부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하원 공화당이 결연을 간신히 저지했다며 전쟁에 대한 공화당의 불안감을 보여주는 최신 신호라고 전했습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은 불법 예산 전용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소환해 조사하면서 출국 금지 조치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등 윗선 수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우중 기자입니다.
7: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이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무자격 업체 21g이 관저 공사를 맡게 된 배경을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이 객관적 근거가 없이 과도하게 책정된 공사비를 승인하고 이를 메우기 위해 불법적인 예산 전용까지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관저 이전에 사용할 수 없는 행정안전부 예산까지 활용해 당초 예상보다 3배 이상 많은 41억 원의 공사비를 21g 측에 줬다는 겁니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행안부 공무원들이 차라리 인사조치를 해달라며 예산 사용에 반대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을 출국 금지 조치하고 이러한 예산 전용 배경에 김건희 여사의 개입이나 압력이 있었는지를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관저공사 관련 업체들로부터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직후 미국 등의 계엄의 정당성을 설파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데 이어 윤 전 대통령에게는 오는 26일 출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1: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과 금 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 가방 등에 대한 몰수와 함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상당액인 5,630만여 원의 추징도 함께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헌정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부패 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례적인 선물이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 오후 2시 선고를 진행합니다. 벌써 한여름이라도 된 듯 이른 더위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서울은 이틀째 31도를 넘어섰는데요. 주말에는 남부지방이 34도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예보입니다. 야외 활동이 많은 시기인 만큼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8: 연일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1.3도, 어제에 이어 이틀째 31도를 넘어섰고 영월도 32.2도를 기록해 이 지역 5월 중순 기온으론 관측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또 대전과 전주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이틀째 30도를 웃돌았습니다. 예년의 7월 하순 이후에나 볼법한 고온 현상입니다. 연일 땡볕이 지면을 달구는 데다 동풍이 불어와 백두대간 서쪽 지역의 기온을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이른 더위의 기세는 주말 사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내일부터는 남부지방도 30도를 웃돌겠고 특히 일요일인 모레 영남지방은 33도 안팎까지 치솟는 곳이 많겠습니다. 기상청은 대구의 낮 최고기온은 내일부터 사흘간 33도를 웃돌고 특히 일요일엔 34도까지 치솟을 거로 예보했습니다. 야외 활동이 많은 5월에 이상 고온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습도가 높지 않더라도 일사병 등 고체온증 위험이 높습니다. 볕이 강한 낮 시간 노약자나 어린이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삼가고 외출할 땐 양산 등으로 햇볕을 차단하는 게 좋습니다. 고온 현상은 다음 주에나 차츰 누그러질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1: 태평양에서 형성 중인 슈퍼 엘니뇨의 영향으로 내년 지구촌이 역대 최고 기온과 기상 이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가 제기됐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현지 시간 14일 미국 국립 해양 대기국과 유럽 중기 예보 센터 등의 전망을 이용해 올 가을 강력한 엘니뇨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부 예측에서는 상승폭이 3도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19일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네거티브 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과 함께 민주당 후보들이 함량 미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수민 기자입니다.
5: 전국을 순회 중인 민주당 지도부 이번엔 1박 2일 일정으로 제주도를 찾았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윤어게인 공천에 이어 선거운동마저 남탓으로 도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정책과 비전, 인물, 소통, 양심이 없는 오무 선대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세에 대해선 가짜뉴스를 쏟아내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회에서 중앙선대위 회의를 연 국민의힘은 오늘도 정부 부동산 정책 때리기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며 문재인 시즌2인 줄 알았는데 뉴이 제명은 더 끔찍하다고 했습니다. 지방선거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 후보들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며 실력 없는 이재명 키드라거나 갑질 폭행이 드러난 후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진보당은 울산시장을 포함해 울산과 부산 일부 지역 후보 단일화 진행을 합의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1: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국적 선박 남우호를 타격한 비행체의 잔해가 오늘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외교부는 비행체 잔해는 아랍에미리트 정부와 협의를 통해 항공편으로 오늘 한국에 도착했다며 전문기관에서 정밀 분석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남우호를 공격한 주체가 이란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이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도 이란 측이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찾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제주 지역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20여 분간 폭행했던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제주 교사 노조는 지난달 중순쯤 제주시 모 초등학교 위 클래스에서 고학년 남학생이 물건을 던지고 3층 창문으로 탈출을 시도했고 제지하던 담당 교사를 20분간 폭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위 클래스는 정서, 행동 문제 등을 겪는 학생들을 상담 지원하는 공간입니다. 가해 학생의 폭행은 교사 5명이 현장에 도착하고 나서야 끝이 났는데 피해 교사는 2주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해를 당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강압수사를 당했던 고 홍성록 씨의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유족 측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홍 씨 자녀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800여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홍 씨는 1987년 화성 연쇄살인 사건 당시 약 일주일 동안 경찰서와 여관 등에서 가혹 행위를 당하며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고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된 이후에도 사회적 낙인 속에 살다가 2002년 간암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는 내일 오후 3시 30분 KT 광화문 빌딩에서 진행되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최종 명단 발표 현장을 1TV로 생중계한다고 밝혔습니다.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등 주축 선수들의 승선이 유력한 가운데 국내파 선수들의 합류가 주요 관심사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은 다음 달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개최됩니다. KBS는 대한민국을 하나로 월드컵은 KBS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지상파 방송국 중 유일하게 중계에 나섭니다. 이영표, 전현무, 남현종, 박주영, 김신욱, 조원희, 박찬하, 정우원이 중계진으로 참여합니다. 월간 기준으로 지난달 서울 집값이 석 달 만에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아파트와 단독을 포함한 서울의 주택가격은 전달보다 0.55% 올랐습니다. 이는 3월의 0.39%에 비해서 상승폭이 0.16%포인트 확대된 것입니다. 지난달 서울 전셋값은 0.66%가 오르며 역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휴일인 내일과 모레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 덥겠고 내륙을 중심으로는 1도 차이가 큰 곳이 많겠습니다. 기상청은 일부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으니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 등 전국이 11도에서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KBS 1라디오 저녁 종합뉴스 마칩니다. 아나운서 배창복이었습니다.

0: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후보 등록이 본격화되면서 선거 열기가 한층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무소속으로 부산 북갑에 출사표를 던진 한동훈 후보, 이슈 인터뷰에서 만나봅니다. 또한 최근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성과급 논란이 뜨겁는데요. 이번 논란 단순한 보너스 갈등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한국 기업 보상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난 걸까요? 자, 그리고 5월 15일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요즘 선생님들은 감사와 존경 대신 민원과 불신과 싸우고 있다. 물론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학교에선 운동회와 소풍이 사라지고 선생님들은 체험학습을 망설이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자, 열린 토론 속 토크 배틀 12개에서 이 이슈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0: 네, 이번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통틀어 가장 뜨거운 격전지라면 바로 부산 북갑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난 화요일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인터뷰에 이어서 오늘은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목소리 들어봅니다. 한 후보의 일정상 사전 녹음으로 진행했습니다. 잠시 듣고 오시죠. 네, 한동훈 후보님 나와 계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 황현권님이세요?
0: 네네, 안녕하세요. 황현입니다.
1: 입니다. 잘 지내셨죠?
0: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예. 아, 오늘 오후에 이제 후보 등록 하셨잖아요.
1: 예.
0: 예. 그 출마의 변부터 한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1: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0: 네.
1: 제가 오늘 출마를 위해서 북갑에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첫째로 우리 북구에는 지금 북구에 잃어버린 20년을 보상받게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로 저입니다. 우리 북구는 덕천, 만덕, 구포는 지난 20년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기대만큼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0: 네.
1: 지금 시민들께서는 그동안 이 20년 동안에 정치됐던 북구의 상황을 타개할 정치인을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정치인이 되겠다라는 포부를 말씀드렸습니다.
0: 네네.
1: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어제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북구갑에서 한동훈이 당선되면 민주당은 진짜 어려워질 것이다. 맞습니다. 제가 민주당의 공소취소 폭거 같은 이런 이 민주당의 폭주를 박살낼 사람입니다. 제가 당선돼서 반드시 북구에 잃어버린 20년을 보상하고
0: 네.
1: 민주당 정권을 제어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말씀을 좀 요약해보면 뭐 민주당의 공포가 되겠다. 뭐 이렇게 좀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1: 예, 뭐 그런 면도 있고.
0: 알겠습니다. 요즘 부산 곳곳 다니시면서 시민들 많이 만나고 계실 텐데 현장에서 느낀 부산 민심 어떠신가요?
1: 현장에서 북구갑의 시민들은 그동안 20년 동안에 제대로 발전해 오지 못한 것, 늘 언제나 후순위였던 점에 대해서
0: 네.
1: 그동안 좀 체념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 내려온 지 한 달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앵커님 그 전에 뭐 북구라든가 부산의 북구라든가 구포, 덕천, 만덕 들어보시지 못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사실 부산하면 해운대를 많이 떠올리지 북구갑을 연상시키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1: 이제는 전 국민이 북구갑, 구포, 덕천, 만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미 북구갑의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그 변화를 시민들께서 느끼시고 아 이제 한동훈이 하게 되면 정말 변화가 있는 거 아니야?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니야? 라는 식의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고
0: 네.
1: 그 변화를, 그 민심의 변화를 제가 겸허하게 느끼고 받아들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출마하시면서 사실 뭐 부산 북구갑의 인지도가 엄청나게 올라갔던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1: 예.
0: 예. 그리고 뭐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북구갑 없었으면 여론조사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1: 제일 많이 돌리시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한동훈 후보님 어떠십니까? 오늘 좀 나온 이슈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데
1: 예.
0: 국민의힘 지도부 내에서 한동훈 후보가 단일화를 양보하면 복당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좀 민감한 얘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 일각의 이런 이야기 한 전 대표님 어떻게 답변 주시겠습니까?
1: 뭐 국민의힘 일각에서 하는 얘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0: 아예 답변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1: 예, 예.
0: 알겠습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그 진종호 국민의힘 의원이 당 지도부가 단일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진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이렇게 말씀드리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정권의 폭주를 견제하고 그리고 부산 북구에 잃어버린 20년을 되찾아야 한다라는 민심의 열망이 대단히 큽니다.
0: 네.
1: 그런 정치공학적인 문제는 이런 민심의 열망 앞에서 종속 변수에 부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0: 알겠습니다. 단일화에 대해서는 뭐 언급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을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무소속 출마 선언 이후에 후원금이 19분 만에 마감될 정도로 굉장히 좀 뜨거운 반응이었잖아요.
1: 예.
0: 최근 여론조사도 보면은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보수 지지층이 당의 공식 후보가 아닌 무소속 한동훈에게 이토록 결집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1: 제가 당선됐었을 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잘 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0: 네.
1: 하정우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낸 대리인 같은 존재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지금 공소 취소 같은 헌법 파괴를 하고 있는데
0: 네.
1: 여기서 제가 승리하면 그걸 제어하는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박민식 후보는 이 장동혁 노선을 추종하면서 장동혁 대표의 대리인처럼 온 사람입니다.
0: 네.
1: 그 방향으로는 보수가 재건될 수 없고 보수가 민주당의 폭주를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두 분은 대안이 될 수 없다라고들 분명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대신 저는 북갑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킬 것이고 그리고 보수 재건을 할 후보이기 때문에
0: 네.
1: 저에게 많은 마음이 모이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치인으로서는 분명히 그런 민심의 흐름은 느끼고 있습니다만 민심이 참 두렵고 민심 앞에 겸손하게 된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말씀을 이어서 가보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보수 유권자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결정적인 지점은 어떤 부분일까요?
1: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수치가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은 계엄과 탄핵의 바다를 제대로 건너고 국민 앞에 반성했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았죠.
0: 네.
1: 한중 어떤 당권파들이 자기 사리사욕을 취하기 위해서 당을 잘못된 길로 몰아왔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한 정치 그 대형 정당의 정치 세력에 대해서 모든 언론이 강력하게 비판하고 비토하는 경우는 역사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경우도 없었죠.
0: 네.
1: 그러니까는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보수층 일각에서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박민식 후보는 후보님을 향해서 가짜 북구 줌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또 후보님은 박 후보를 향해서 박민식을 찍는 거는 장동혁을 찍는 것이다. 뭐 이런 취지로 반격을 하셨는데 이런 구도가 오히려 하정우 후보에게 좀 유리한 구도로 만들어주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론해 주시겠습니까?
1: 저는 이 선거를 통해서 민주당을 제대로 견제할 사람이 누군지를 내세워서 선택받을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0: 네.
1: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저입니다. 동시에 보수 재건을 위해서 지금의 장동혁 당권파와 같은 행태도 극복해야 하는 겁니다. 이 선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건 분열이라고 보실 문제가 아니라
0: 네.
1: 누가 옳은 길을 제시하고 누가 옳은 길에 대해서 실천하고 있는지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보수의 분열이 아니라 누가 맞게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국민의힘 부산의원 상당수가 보수 후보 단일화 필요성 언급하고 있는 상황은 맞잖아요. 여론조사상 뭐 한동훈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 하정우 후보와 오차범인의 접전이라는 결과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후보께서는 절대 안 되는 건 없다는 취지의 발언도 하셨잖아요.
1: 예.
0: 예. 그러면 승리를 위해 박 후보와의 조건 없는 단일화 테이블에 앉을 시간이 있다면 앉으실 생각입니까?
1: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 네.
1: 그런 문제는 민심의 열망 앞에서는 종속 변수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런데 세상에 절대라는 말을 쓰는 사람은 좀 믿지 않아요.
0: 절대라는 쓸 말은 믿지 않는다.
1: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쪽으로 가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 같은 게 있는 거죠.
0: 단일화하면 어떻게 하지라고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말이다라고 정리해봐도 될까요?
1: 말씀드리면 세상에 절대라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정치공학이 아니라 민심의 열망과 그 열망을 받아들이는 데 집중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0: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 출신이잖아요. 하정우 후보를 내세워서 이른바 미래 전문가 뭐 이런 프레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후보님은 하 후보를 향해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대리전 뭐 이렇게 규정을 하셨는데 하정우 후보와 북구 주민들이 왜 한동훈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 결정적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1: 하정우 후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0: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1: 공소 취소에 대해서 하정우 후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0: 의견을 아직 밝힌 적은 없는 것 같긴 하네요.
1: 물어봤지만 밝히지 않았죠.
0: 네.
1: 김용범 정책실장의 AI 국민 뭐 초과 이윤을 배당한다는 제도 같은 것 거기에 대해서도 입장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깔띠의 시기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죠. 본인 생각인지 뭔지 모르는 정치인이죠. 그 사람을 선택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줄 알고 그 사람을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AI 모든 걸 AI로 얘기하잖아요.
0: 네.
1: 근데 북구라는 곳은 시장과 주거와 교육이 중심이 되는 곳이고 항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공장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0: 네.
1: 마치 자기가 아는 분야에다가 북구와 북구 시민들을 억지로 끼워 넣는 것 같아요. 정치는 시민들에게 정치인이 맞춰야 하는 거지 정치인에게 시민들이 맞춰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고 싶네요.
0: 하중우 수석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요즘에 인터뷰나 이런 것도 좀 자제하고 있는 모습이긴 하거든요. 이런 개인적인.
1: 도망다닌 것 같은데?
0: 예?
1: 도망 다니는 것 같아요.
0: 아, 도망 다닌 것 같다고 표현하십니까? 어쨌든 이 개인의 의견이.
1: 질문에,
0: 네,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1: 보세요. 자, 들어봐. 이 말, 제가 한번 이제 말이 좀 겹쳤는데요.
0: 네네.
1: 제가 말씀드릴까요, 잠깐?
0: 네, 말씀해 주십시오.
1: 정치인은 불편한 질문에 답하는 직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모셨던 대통령이 하는 공소 취소를 시도하는 이 엄청난 헌법 파괴의 상황에 대해서
0: 네.
1: 그걸 차라리 그걸 아부하면서 막아주든가 옳다고 아니면 네. 이거는 뭐 내 양심상 안 된다라고 말해야 하는 거지 그건 나중에 말할게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김영범 수석의 이건 또 게다가 AI예요. AI로 인한 기업의 초과 이윤에 대해서 국민에게 배당한다? 이런 발상에 대해서도 저는 강력하게 비판했거든요.
0: 네네.
1: 근데 하정우 수석은 좋아요는 눌렀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도 어물쩍 넘어가려고 해요. 또, 뭐, 매번 나올 때마다 뭐, 재수 형님 이러면서 전재수 후보의 인지도를 이 지역에다 팔려고 하는 것 같은데.
0: 네.
1: 정작 전재수 후보가 받은 것으로 보이는 까르띠에 시계에 대해서는 이런 방금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분의 생각이 뭔가요? 이렇게 된다면,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떤 중요한 임무를 맡았을 때 어떤 정책에 어떤 판단을 할지에 대해 사람들이 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KBS 공영방송이죠.
0: 그래서
1: 3자 토론을 제안했는데 뭐 저는 처음부터 당연히 하자고 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뭐 쌈박질보다 할 시간 없다라는 식의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면서 버렸습니다. 저는 정치 신인의 태도는 더욱더 아닌 것 같아요. 저렇게 도망다니기만 하려면 뭐하러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0: 민감한 이슈에 이제 대답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
1: 대답할
0: 주시군요. 예.
1: 아니요.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0: 아, 대답을 해야 되는 거다.
1: 대답을 안 할 거면은 그냥 다른 일을 하지.

0: 정치적인 이슈에 대답을 안 할 거면 정치인을 왜 합니까?
1: 알겠습니다. 하종우 후보가 저희 방송에도 인터뷰를 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덧붙여보고요. 부산 북갑이 지난 20년간 정체돼 있었다고 평가를 하시잖아요. 예. 예, 북구를 영남권 대표 문화상권 거점으로 만들겠다라고 일단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낙동강 복합 아레나 건립안 이거 언급하셨잖아요.
0: 예.
1: 이거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직. 예.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0: 말씀드릴게요. 그 지금 부산은 인구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청년이 빠져나가고.
1: 네.
0: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구는 더 심각합니다. 가장 심각한 곳 중에 하나예요. 북구가 2010년 정도만 해서 부산상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전체 부산 전체에서 유동인구 제일 많은 곳 10곳 중에서 상위에 1위를 포함해서
1: 네.
0: 세 군데가 다 북갑에 있었던 곳입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정책적 목표는 우리 북갑, 그러니까 구포덕천 만덕을 사람과 돈이 다시 북적북적하게 만들겠다라는 정책적 목표입니다.
1: 네.
0: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 그리고 상권에 있어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필요한 건데 그 핵심적인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로서 제가 아레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체육시설 그리고 공연시설을 유치해서 그걸 건축해서 그 구포 그리고 덕천의 젊음의 거리 서로 연계해서 같은 구획 안에서 서로 볼거리를 통합해서
1: 네.
0: 시민들께 제공함으로써 우리 구포 덕천 만덕이 외지에서 대단히 찾아오고 싶은 곳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실내체육관이 구포에는 없거든요.
1: 네네.
0: 구포 덕천 만덕에는 북구갑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구에서 어떤 체육 행사를 하면 강서로 넘어가서 실내체육관에서 합니다.
1: 그렇군요.
0: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20여 년 동안 국회의원들한테 수많은 건의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의원들이 다 들어준다고 한 사람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걸 제가 해내서 북구가 사람들이 그리고 돈이 다시 모이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것이고
1: 네.
0: 나는 그 방법 중에서 하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 이게 아레나를 건립하려면 부지도 굉장히 넓을 것 같거든요. 이 공간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0: 낙동강 주변에 수변공원이 있고
1: 네.
0: 꼭 한 군데만 해야 될 문제는 아니니까요. 실내체육관과 또 건축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체육계 인사들과도 면담을 했거든요.
1: 네.
0: 면을 충분히 듣고 있고 그래서 어느 곳에서 할지에 대해서도 제가 조만간 발표하게 될 겁니다.
1: 발표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0: 예.
1: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런 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의 미래도 궁금하죠. 많은 북구 주민들도 그러실 거고요. 결국 근데 중요한 건 내 동네가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게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선이 되신다면 임기 안에 반드시 눈에 보이게 좀 만들고 싶은 변화 딱 하나만 찝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0: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돈이 돌고 사람이 도는 곳을 만들 겁니다.
1: 돈이 돌고 사람이 도는 동네.
0: 지금은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고 빠져나가는 속도가 커지고 있어요.
1: 네.
0: 그리고 상권이 죽고 있습니다. 제가 임기 내, 이건 너무 장기적으로 말할 문제가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케인즈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장기적으로는 사람 모두가 죽는다고.
1: 네.
0: 단기적으로 저는 사람과 돈이 도는 곳을 만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시민들께서 실제로 기대를 해 주시냐면요. 제가 여기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온 지가.
1: 네.
0: 그렇지만 벌써 이 상권이 살아나고 상권 그 도시가 우리 지역이 북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달 만에요. 그렇다면 저는 단기적으로 우리 북구갑 지역을 다시 돈과 사람이 북적이는 곳으로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정책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봤고요. 마지막으로 좀 여론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일단 부산 MBC 의뢰로 한길리서치가 지난 11일에서 12일 무선전화 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하종우 후보 35.5%, 한동훈 후보 32.6%, 박민식 후보 25.5%로 하 후보 한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2.9포인트 오차범위 아닙니다.
0: 네.
1: 여기에 대해서 이제 2위와 3위가 좀 더 벌어지는 입장이고 하정우 후보와의 격차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이런 여론조사의 결과가 만족을 하시는지도 궁금해요.
0: 뭐 그런 추세가 있다고도 많이들 분석하시죠, 대부분.
1: 네네.
0: 제가 북구 갑을 잃어버린 20년을 보상하고 새로운 미래를

0: 회로를 이제 불사지르고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산 북구에서 시작해서 북구에서 끝내겠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죠. 만약 이번 보궐선거에 당선된다면 이후 지방선거나 대선 국면에서 다시 또 중앙정치로 복귀하기 위해서 지역구를 비우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주민들의 우려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 근데 제가 들은 주민들하고 좀 다른데요. 왜냐하면 제가 지방선거 나가기는 뭐 상황은 아닐 것 같고요.
0: 네.
1: 그런데 말씀하신 취지라면 제가 나중에 계속 이 북구가에서 정치를 하다가 더 큰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뭐 나가

0: 국가에서 정치하는 겁니다.
1: 국구를 떠나시지 않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0: 만약에 대선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건 북구에서 나가는 것이죠.
1: 북구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정치 생명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 그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0: 북구와 제가 함께 성장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북구에서는 더 함께 성장할 수 있겠는데라는 기대를 해주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소속 후보로 뛰고 계신데 무소속 후보로서의 좀 힘든 점도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0: 저는 지금 몸은 상당히 힘든 면이 있는데
1: 네.
0: 대단히 마음이 편한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수를 재건하고 북구를 재건하고 대한민국 균형추를 맞추겠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명분과 대의가 너무 명확하고 지금 시대정신이 필요한 것인데다가
1: 네.
0: 제가 진심으로 그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몸은 다소 피곤할 수 있지만 마음은 대단히 편안한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시민들을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만약 당선되시면은 국민의힘으로 바로 복당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0: 제가 부당하게 제명된 당일날 이렇게 말씀드렸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1: 그런데 이렇게 국민의힘 쪽 의원분들과 약간 마찰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입당 다시 복당하실 때도 좀 잡음이 나오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선거에 이긴다는 것은 보수 재건의 방향으로 시민의 마음 모인다는 것을 의미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리고 지금 이 과정에서 그 방향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1: 네, 많은 분들이 한동훈 후보님의 의견에 동의하실 거라고 그때 되면은 당선이 되면은
0: 지금도 네. 강동혁 당권파의 노선대로 계속 갔을 때
1: 네.
0: 보수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 그래도 박민식 후보 쪽에도 지지율이 그래도 20%가 넘게 나오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요?
0: 뭐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보수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방향이 보수재건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이미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좀 추상적인 질문 같긴 한데 보수의 미래란 어떻게 정의를 좀 내려볼 수 있을까요?
0: 보수의 미래는 헌법과 사실과 상식을 기반으로 해서 유능한 정치를 하는 겁니다. 정의로운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고
1: 네.
0: 대한민국의 균형추를 제대로 맞추고 대한민국이 그동안 여기까지 오는데 이 지켜왔던 위대한 정신들, 헌법 정신들, 산업화와 민주화의 정신들을 지켜내는 겁니다.
1: 알겠습니다. 보수의 정의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듣고 계실 청취자 여러분들께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시죠.
0: 안녕하십니까. 북구의 한동훈입니다. 제가 북구 주민들이 잃어버린 20년을 보상하고 그리고 보수 재건하고 민주당 정권 제대로 견제하겠습니다. 민주당 정권의 공소 취소 같은 헌법 파괴에 대해서 제가 반드시 승리해서 박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알겠습니다. 한동훈 후보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지금까지 한동훈 부산 북갑 부소속 후보였습니다. 네, 한동훈 부산 북과 무소속 후보의 인터뷰 듣고 오셨습니다. KBS 열린 토론 잠시 로고 듣고 열톡으로 이어갑니다.
2: 열린 토론이 새로워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까지 MC 황현희와 함께 모든 것에 물음표를 던지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0: 분야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열린 토론 속 토크 배틀 열토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합니다. 유현재 서강대 지식융합 미디어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 자리하셨고요.
2: 안녕하십니까.
0: 이종필 건국대 상호교양대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3: 안녕하세요. 이종필입니다.

0: 입니다.
1: 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9730번으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용료가 붙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토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요즘 주변에 한 세 분 이상만 모이면 주식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또 오늘 최초로 8천선 전에 올라가긴 했지만 예, 잠깐 맛보고 예, 바로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역사상 처음으로 8천선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뜨거운 것 같은데 세 분은 어떠십니까? 실감하십니까?
2: 아유, 저도 뭐 한 네. 사람들 진짜 모이면 주식 얘기밖에 안 하고 그리고 막 수익률 자랑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서로 종목 추천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약간 팔랑개여서 그 추천받은 종목들 이거 들어가야 되나 막 고민도 되고 네.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1: 네네.
2: 아직은 소문이 너무 소문이 그래서 뉴스는 아직 좀 못 따라가는 것 같아서
1: 네.
2: 예, 그래도 뭐 증시 계속 좋을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1: 네, 네. 직접 투자도 하시는군요.
2: 네.
1: 그렇군요. 네. 결과가 괜찮으신가 합니다. 많이 이렇게 웃으시는 거 보니까.
2: 제가 그 삼성전자가 제가 8만 원일 때 이제 들어갔던 게 아직 좀 있어가지고.
1: 네네네. 네.
2: 감사한 마음으로.
1: 아, 그렇군요. 네. 오, 갑자기 또 자랑까지 이렇게.
3: 친하게 지내요.
4: 엑스까지 이렇게 공개해 주시고.
1: 그렇습니다. 어떠십니까? 아, 이동수 대표님도 투자하십니까?
4: 네, 저도 이제 전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주식에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한 게. 근데 네. 저는 이제 우리나라 주식 위주로 이제 투자를 했었는데요.
1: 아, 그래요?
4: 사실 2, 3년 전만 해도 한국 주식 상황 너무 안 좋았었잖아요.
1: 네.
4: 그래서 이제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논란이 많이 됐었고 또 한 재작년쯤에는 금투세 논쟁도 한창 있었는데 저도 이제 관련해서 막 칼럼도 쓰고 했었어요.
1: 네.
4: 근데 저는 요즘에 이제 국민적으로 이렇게 주식에 대한 이 관심이 많이 높아진 게 이런 현상이 되게 반갑게 느껴지는 게 이 증권 시장이라는 게 기본적인 개념은 기업이 이 증권 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유치하고 그걸 이제 투자에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4: 그런 창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에 저는 이 증권 시장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해서 마치 이제 증권 주식 시장이 좀 투전판 같이 여겨졌었고,
1: 맞아요. 뭐 박스피라는 얘기도 나왔고,
4: 맞습니다.
1: 사실 그 갇혀 있다,
4: 네.
1: 뭐 코리안 리스크, 뭐 약간 뭐 이런 얘기도 많이
4: 그렇죠. 있고. 그리고 예.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제 주식 시장을 투전판처럼 생각을 하니까 뛰면 무조건 팔아야 된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1: 그렇죠.
4: 이 자금의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주식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심으로써 이제 기업이 이제 좀 투자 자본 유치를 조금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저는 이 주식 시장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면서 국민 전반적인 그 상식 수준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국제 정세나 이런 거에 우리나라가 그동안 많은 관심을 안 가졌던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이란 전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1: 맞습니다.
4: 예, 저는 긍정적인 변화인 것 같습니다.
1: 경제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는 건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갖는
4: 맞습니다.
1: 것과 비슷한 예. 말로 통하잖아요. 어쨌든 주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잘 이야기해 주었고 유현재 교수님께서도 계속 투자 이야기 많이 하시고 계십니까?
5: 그렇죠. 근데 저도 뭐 이렇게 막 그 적극적인 플레이어는 못 돼가지고
1: 네.
5: 그냥 펀드 통해서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 하고 막 그러는데
1: ETF나 뭐 이런 걸
5: 예, 그런 거예요. 근데 네. 뭐 다시 한번 느끼죠. 아, 나는 돈을 피해가는 사람이구나. 다들 이렇게 기쁜데 나는 이렇게 우울하지 막 이런 느낌. 근데
1: 네.
5: 저는 그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이슈가 되고 있는지 제가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보면은 그 예전만 해도 이렇게 뭐 주식 투자 동아리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학교에서 꽤 굉장히 좀 큰 그리고 뭔가 이벤트도 많이 하는 그런 동아리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음지에서 양지로 나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굉장히 많고 뭐 남녀노소 뭐 불문 막 이런 거에서 굉장히 큰 이슈다라는 생각.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아파트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주식으로 완전히 넘어와서 서너 명만 모이면 이제 그거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막 그런 거 보니까
1: 그렇습니다.
5: 아젠다가 어떻게 세팅이 됐는지 네. 알 것 같아요.
4: 제가 이제 이건 농담인 여담이지만 그 2030 세대가 많이 이제 이용하는 그 주식 커뮤니티를 제가 자주 들어가요.
1: 네.
4: 요즘에 어떤 분이 한 얘기가 20대 초반 남성분인가 봐요. 요즘 군대 생활관 분위기가 완전 월스트리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사들이 저녁에 이제 일과 후에 다 모여서 휴대폰 보면서 주식
5: 그
4: 얘기한다고.
1: 네.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4: 그렇죠. 네. 요즘 그렇죠.
1: 그 거래를 네. 해도 되나요? 근데 그 안에서
5: 그건
4: 그게 낮 시간에는 못 하고요.
1: 네.
4: 이제 저녁은 근데 우리가 넥스트 장에서 주식을 매매할 수 있잖아요.
1: 아.
4: 사놓고 낮에는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보통 수익률이 제일 높은 분들이 사놓고 그냥 묵혀두는 분들이잖아요.
1: 그럴 수도 있겠네요.
4: 20대에서 군인들의 또 수익률이 되게 높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1: 네.
2: 진짜 그러겠네. 네.
1: 어차피 사고 팔고 못하니까 그렇죠. 네. 그냥 장기 보유를 하게 되니까 네. 수익이 높을 수 있다. 아이고, 또 이런 네, 또 새로운 네, 재밌는 얘기도 들었네요. 불장의 여파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렇죠. 듭니다. 예,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 주식이 또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에 따른 또 성과급 논란 뭐 이렇게 크게 번졌습니다. 이동수 대표님 어떻습니까? 이번 논란이 촉발된 배경부터 한번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4: 예, 일단은 발단이 된 게 2021년부터인데요. 네. 그 2021년도에 당시에 SK 하이닉스에서 성과급을 두고 이제 내부적으로 크게 갈등이 있었어요. 그때까지 하이닉스가 EVA라고 해서 쉽게 표현하면은 어떤 경제적인 그 부가가치를 산출하는 방식을 통해서 네.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을 해왔었는데요. 당시 이제 하이닉스 직원들이 받게 될 성과급이 그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에 많이 못 미쳤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SK 하이닉스 직원들이 좀 분개해서 성과급의 산출 방식을 그렇지. 뭐 공개해라 이런 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SK 하이닉스가 이제 뭐 2등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못한 그런 2등 기업이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인재들이 계속 뭐 떠날 위험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SK에서 인재들을 붙잡기 위해서 좋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회사 영업이익의 10% 를 성과급 재원으로 이제 활용을 하겠다 약속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최태원 회장께서 회사가 이렇게 잘 될 줄을 몰랐었나 봐요. 그래서 작년부터 특히 이제 가을부터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폭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SK 하이닉스의 성과급도 크게 증가를 하게 된 거죠. 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연봉의 한 1.5배 정도를 직원들이 성과급으로 받았다고 해요. 근데 그게 뭐 1억을 연봉 1억인 직원이면은 1.5억,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 정도를 성과급으로 받을 수준인데 네. 이게 올해는 평균적으로 한 6억 정도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성과급이요?
4: 그렇죠.
1: 엄청나네요. 네.
4: 그러니까 네. 일단 이 워낙 이제 하이닉스의 성과급이 많다 보니까는 이제 삼성전자도 우리도 그럼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30%를 달라 이렇게 요구 하고 있어서 지금 많은 회사로 이 여파가 번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렇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영업이익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쓰고 상한도 없앤다 뭐 이런 합의가 알려졌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 노동자분들도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껴질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하나의 기준처럼 요즘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하는데 두 교수님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상황 포함해서 성과급 논란의 핵심 쟁점을 한번 좀 짚어줘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이현주 교수님부터 한번 해주시죠.
5: 이게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일단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네.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그 다음을 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뭐 아젠다도 나오고 또 토론도 있어야 되고 한다 그랬는데. 는데 미처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 시대에 어떤 이익이 생겼을 때 그걸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뭔가 디테일도 정해지지 않았었고 그런 와중에 갑자기 이제 HBM과 관련돼서 이게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늘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이제 뭔가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건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SK 하이닉스란 말이에요. 근데 돈이란 게 그렇잖아요. 이게 굉장히 상대적인 거라서. 네. 50억보다는 51억이 더 좋아요. 그러면 우리와 관련돼서 뭔가 이렇게 원칙이 없더라도 상대가 어떤 원칙을 하면 이거에 못 미치면 내가 정말 불이익을 당한 것처럼 내가 못 참겠다 이렇게 되는 게 상식이란 말이죠.
1: 맞습니다.
5: 그런 욕구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준비를 했는가. 그러니까 AI 시대에 뭔가 앞으로 이런 일 더 많을 겁니다. 이게 사실 뭐 기본소득도 해야 된다 뭐 이런 논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도 아니면은 또 이렇게 쑥 빠지는 일도 있겠죠. 이럴 때 그 이익과 관련돼서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원칙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팡 터져버려서 뭐 이게 이제 그 합의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국가적으로 볼 때는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때로는 그 국가적인 어떤 그 손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생각해보면 사람의 욕망을 제한한다는 것 자체가 참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디테일이 없으면 앞으로도 이런 일 벌어지고 막 그러면은 끝도 없겠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철강은 기계는 모든 사업에서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죠. 이익과 관련돼서는 전부 다 그냥 나눠줘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면 뭔가 장기적인 투자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못하겠죠. 기업이. 그러니까 참 부정적인 생각도 안 할 수 없게 됩니다.
1: 아니, 돈을 너무 잘 벌어도 논란이 생기는 게 재미있고 일단 AI 시대는 사실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지금 반도체가 깔리고 있는지 기초산업이 깔리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은 금광을 캐는 그냥 삽 같은 존재고 맞습니다. 진짜 AI 자체는 아직도 시작을 안 했다라고 좀 생각이 벌써. 되어주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논의도 또 있어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출발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필 교수님은.
2: 그 앞서 그 이동수 대표가 얘기했던 그 EVA라고 하는 거 경제적 부가가치인데 이게 이제 보니까 세후 영업이익 그러니까 영업이익 난 것 중에 세금 빼고 네. 거기서 다시 자본 비용을 뺀 값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뭐 비용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거 다 빼고 남은 돈에서 몇 퍼센트를 이제

0: 그 성과급을 지급할 거냐.
1: 네.
0: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것에 EV의 기준으로 한 20% 이내에서 산정을 해서 연봉의 50% 상한을 주는 것이 이제 기본 체계입니다. 근데 이게 EVA로 하는 게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이 뭐냐면은
1: 네.
0: 이게 그 뭐 자본 비용으로 들어가는 걸 어느 범위까지 집어넣을 거냐. 이게 이제 좀 애매한 거예요.
1: 그러네요.
0: 그럼 이제 그 좀 약간 그 사측의 임의적인 어떤 요소들이 개입할 수 있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산정 기준이. 이게 다 공개돼 공식을 공개하라면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다 공개는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공개는 해야 되지 않느냐. 요 이제 좀 쟁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SK는 그래서 이제 애매하니까 그러면 아예 그냥 깨끗하게 영업 이익의 10% 이렇게 이제 정한 것 같아요. 상한도 있다가 이제 그 폐지가 된 거고. 그 삼성전자 노조에서는 그 이제 SK처럼 하자는 거예요. 영업 이익의 15%로 하고 상한이 지금 연봉 50% 인데 이걸 폐지하고 이거를 제도화하자는 거예요.
1: 네.
0: 지금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거는 회사에서는 제도화는 못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그 뉴스 보니까 오늘 오전에 이제 사측에서 다시 이제 공문을 보냈는데 노조에 그러니까 임시로 특별 상여금을 성과급을 도입해서 SK 정도 맞춰주겠다라고 했는데 노조에서는 그 임시를 하지 말고 제도화해달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지금
1: 문제가 있죠 보기는
0: 네, 크게 좀 입장이 갈리는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이게 이제 그 회사 입장에서는 성과급이 이제 그 영업이익이 15%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뭐 인프라 증설돼야 되고 이제 거기서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1: 만약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나면 그것도 반영되는 겁니까? 제도화되면?
0: 그게 이제 그것도 사실은 그 쟁점 중에 하나인데 2023년, 24년 때 삼성전자가 위기설 나돌고
1: 네. 네.
0: 그때 막 적자 보고 막 이랬을 때 그때 그 초과 이익 성과급이 0%였어요. 0%였는데 그때 사실 회사 측에서 노조를 어떻게 설득을 했냐면은 연봉 상한 50%로 정한 게 왜 그랬냐.
1: 네.
0: 이게 다운턴일 때. 회사가 다운턴일 때도 어느 정도 지급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돈을 세이브하는 거다. 이렇게 설득을 했답니다.
1: 네네네.
0: 이게 노조 쪽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이제 그 23년, 24년에 보니까 성과급 0%거나 하나도 지급 안 했는데 임원들은 성과급 장치를 했다.
1: 아.
0: 이제 요게 그 노동자들 입장에서 좀 약간 그 불만이면서 회사에 대한 신뢰를 이렇게 좀 많이 상실하게 된 또 그런 사연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노조 쪽 입장입니다.
1: 그러니까 네. 이게 제도화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되면 지금도끼 돈을 좀 모아서 회사에다 줘야 되는 건가?
0: 뭐 그런 생각도 0%인 사례가 네, 있었기 때문에 그 충격이 조금 네, 큰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이게 반도체에 대한 이익이잖아요. 좀 뭐 AI와 HBM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부분은 축제 분위기지만 다른 부분은 사실 좀 소외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다른 계열사 부분들은 반도체가 벌었으니까 뭐 반도체만 받는다 뭐 이런 논리가 있고 회사 전체의 이익이다 뭐 이런 논리도 있는데 어디에도 무게를 두고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2: 그러니까 저도 이 삼성전자가 이제 크게는 안에서 반도체 사업부가 있고 또 휴대폰이랑 가전 사업부가 있는 거잖아요.
1: 네.
2: 근데 지금 이 막대한 이익을 버는 거는 반도체 사업부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 성과급 많이 달라 요구하는 거고 그 반면에 이제 뭐 가전이라든지 휴대전화 사업부는 소외된 상태죠. 근데 저는 이 논란을 보면서 뭐가 좀 어떤 사례가 떠올랐냐면은 과거에 이제 이 넥슨이라는 이 게임사에서 바람의 나라라는 그 게임을 만들어가지고 히트한 네. 적이 있었잖아요.
1: 네.
2: 첫 제품이 작품이 이제 바람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고 김정주 대표가 이 바람의 나라를 개발을 할 때 안에서도 좀 사원들 간에 갈등이 있었다고 해요. 넥슨에서.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90년대에 바람의 나라를 막 개발하고 처음에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 게임이 막 많은 돈을 벌지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1: 네.
2: 그 당시 넥슨에서 돈을 벌던 거는 웹 서비스, 그러니까 대기업들 홈페이지 만들어주고 관리해주고 여기서 실질적으로 돈을 벌었거든요. 이때 돈을 벌어서 게임에 투입을 많이 해서 여기서 이제 이 게임을 이제 성공을 시킨 건데 이제 웹 서비스 담당하던 직원들은 아니 우리가 돈은 다 벌고 왜 생색은 다 저기서 내느냐 이런 불만이 있었고 반대로 만약에 입장이 바뀌어서 게임 사업부가 잘 됐는데 야 우리가 게임 잘 만들어서 잘 된 거니까는 너네는 공이 없어 이렇게 버리면은 또 부당하고 불공정한 거잖아요.
1: 그렇죠.
2: 저는 반도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삼성전자라는 큰 기업이 사실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부도 있기 때문에 반도체 뭐 사이클이 있어가지고 막 반도체가 적자를 볼 때도 사실은 이 회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1: 그렇죠.
2: 또 저는 이런 네. 삼성전자라는 큰 조직 안에 있다면은 물론 이제 반도체 사업부가 반도체가 잘 될 때 조금 더 많은 성과를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좀 이익은 공유해야 되지 않나 전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아, 이익은 회사 전체가 공유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2: 그렇게 그럴 필요가 있다고
3: 근데
2: 봅니다.
3: 저는 그 물론 그거 그 이제 기본적인 전제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 삼성전자도 그렇고 다른 기업도 그렇지만 이게 뭔가 이익이 나는 사이클과 관련돼서 조금 정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이게 뭔가 바뀌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더 벌기도 하고 아니면 덜 벌리기도 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1: 그런데 그렇죠.
3: 네. 1년이 지났는데 뭔가 현금이 생겨서 그거를 뭔가 약간 잔치 비슷하게 막 이러면 이게 과연 뭔가 예측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다 알지만 특히나 뭐 장치산업이라고 하잖아요. 미래형 장치산업이라고 할 정도로 이걸 10년을 바라보고 막 투자를 해야지만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뭔가 될 거라고 하는데 이게 1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한다면 저는 뭐 상관은 없는 사람입니다만 매년 이런 난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삼성 입장에서 보면 내부에서 뭔가 내분 비슷하게 이렇게 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그 보통 뭐 마케팅 얘기하고 뭐 영업 얘기하고 막 그랬을 때 플렉십 상품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8대2 원칙 뭐 이런 것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80%의 매출은 뭔가 20%에서 뭔가 잘해가지고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 플렉십이라는 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잘 되면 여기는 잠깐 참아주다가 아니 우리가 뭐 잘 되는 시간이 있지만 또 안 되는 시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뭔가 이렇게 뭐 보합이 있으면서 뭔가 이루어지는데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지금은 서로 1년 딱 해서 현금 남았어. 그럼 나한테 줘. 이게 그 뭐랄까 우리나라 대기업군에 뭔가 이게 좋은 사인일까? 굉장히 위험한 사인일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죠.
1: 그러니까 이중필 교수님 그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래 경쟁력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여력을 이 성과급이 좀 갉아먹을 수 있다. 이걸 다 버는 족족 이익이 났으니 우리에게 나눠주라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 우려도 있거든요. 사실 이게 뭐 R&D 투자라든가 네. 뭐 새로 뭐 회사를 뭐 이렇게 구입을 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써야 되지 자꾸 이렇게 다 나눠주는 게 맞는 저는. 것이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0: 뭐 저는 그런 우려가 정당하다고는 보는데
1: 네.
0: 하지만 저는 그 가장 중요한 투자는 역시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더 기울어 있어요.
1: 네네네.
0: 이게 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그 파업을 하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을 더 달라 이제 이것보다도 회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 같아요. 무너졌고 그거는 회사가 너무 그 인재들을 제대로 정당하게 그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그 노조위원장이 했던 얘기를 보니까 최근 3, 4개월 동안 하이닉스를 이직한 조합원이 100명에서 200명 정도. 그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하이닉스 이직 스터디를 만든다고 해요. 네, 이게 지금 현실이고 이제 마이크론으로 옮겨가면 은
1: 네.
0: 삼성전자 연봉의 두 배를 받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삼성이 이 정도까지 오게 된 데는 결국 우리나라가 무슨 태어날 때부터 설비 장치 이런 게 많았던 거 아니잖아요. 결국은 사람들이 뼈를 갈아놓고 그 때문에 사람 때문에 결국 여기까지 왔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나 신뢰 이게 지금까지 잘 돼 왔느냐 그것이 지금 분출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의대 미친 나라 극복해야 된다. 그 의대도 물론 훌륭한 인재 많이 가야 되겠지만 거기 편중되는 게 문제인데 지금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가는 것이 의대 가는 것만큼 이렇게 아주 자랑스러운 일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1: 그렇죠.
0: 네. 그럼 이거는 굉장히 저는 긍정적인 전례다. 이게 한국에서 성공 방정식은 뭐 판검사 되든가 의사 되든가 이건데 지금은 하이닉스 가는 것도 새로운 솔루션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그 사람에 대한 투자가 지금 그 숙련 엔지니어들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 천재들에 대한 어떤 간접 투자이기도 하다고 봐요. 미래 지금 잘 안 하는 세대들 중에서 내가 의사가 되지 않더라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선택지가 생기는구나.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그 평가를 할 만한 요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 그렇습니다. 이동수 대표님. 네. 그 성과급 논란이 커질수록 청년층 사이에서 네. 어느 회사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인생 달라진다. 이런 인식 많잖아요. 요즘에.
0: 네.
1: 이런 보상 격차가 노동시장과 청년들의 직업 선택에도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십니까?
2: 네, 저는 아무래도 큰 영향을 끼칠 것 같고요. 또 성과가 큰 곳에 또 인재가 몰리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저는 방금 전에 이종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의 성과급 논쟁이 물론 이제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 때는 있긴 한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이 기업에서 성과급을 높여주고 이런 현상들이 반갑게 느껴진 이유는 진짜 1년 전만 해도 KBS에서 그 인재전쟁이라는 그 다큐멘터리 통해가지고
1: 네네네.
2: 중국은 저렇게 인재들이 다 공대 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다 의대로 쏠리고 있다. 이걸 걱정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불과 1년 사이에 지금 이런 분위기가 바뀐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더 나아가려면은 진짜 이 과학기술 그리고 이제 산업 이런 쪽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번 자원들을 적재적소에 투입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유현주 교수님, 어쨌든 이게 이 보상의 양극화라고 뭐 표현을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사회적 통합을 좀 저해하고 위화감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어디서 얼마 받았대, 상여금이 얼마래, 우리 회사는 왜 이러는, 뭐 이런

0: 식으로 하면은 지금 위화감 조성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1: 그러니까 저는 그 이게 참 안타까운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두 분이 말씀하신 거에 또 그 얘기했다가 또 욕먹을 것 같기도 한데 조금 두려운데.
0: 그 욕심 먹지는 못했어요. 네.
1: 저는 개인적으로 두 분이 말씀하신 거에 약간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0: 좋습니다. 다른 의견을 저희는 존중합니다.
1: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토론이니까.
0: 네, 아니, 그럼요.
1: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약간 우리나라를 보통 이제 그 아마 합스티디라는 그 학자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게 이제 뭐 개인주의 집단주의 나누면 우리 집단주의의 가장 끝단에 있는 게 우리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네. 거기서 뭔가 이제 벌어지는 약간 부정적인 어떤 그 영향 중에 하나가 집단주의와 관련된 게 굉장히 원칙인 것처럼 아무데나 이제 뭐 그 적용한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저는 최근에 요 상황을 보면서 뭐 아까 이제 그 위화감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아까 제가 이제 정교하게 뭔가 다듬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아주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이 돈 번 거 자체가
0: 네.
1: 누구 때문에 벌었는지에 대해서 정교하게 뭔가 우리가 따지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 벌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특정한 집단에서 뭔가 이익이 많이 났어요. 그런데 이 이익을 특정한 집단
0: 어렵네요.
1: 구성원 모두가 똑같이 가져야 된다라는 게
0: 그렇죠.
1: 저한테는 약간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0: 예를 들어 열린 토론에 청출이 올렸어요. 그럼 누가 잘한 겁니까? 제가 잘한 겁니까? 제작진이 잘한 겁니까? KBS가 잘한 겁니까? 나머지 그렇죠. 게스트분들이 잘하는 겁니까?
1: 저겠죠. 막 이러면
0: 다들 똑같이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뭐 AI 시대 뭐 얘기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런 일은 단언컨대 비일비재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잔인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욕을 먹을 수도 있지만 이 뭔가 이익이 일어났을 때 과연 누가 지분을 이렇게 할까. 그러니까 저도 회사 생활 한 10년 가까이 했는데 저도 삼성을 다녔어요.
0: 아, 그러시군요.
1: 보면 네. 뭔가 누군가를 평가하고 막 그랬을 때 집단으로 평가하는 건 그렇죠. 그리 많지도 않고 때로는 굉장히 불합리적이에요. 어떤 예를 들어 어떤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에 10만큼을 줬다. 그럼 그 안에 나눠 갖게 하는 어떤 그런 구조 이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마치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단주의 어떤 그 이론을 굉장히 그 이런저런 조건 없이 그냥 적용을 해버리는.
0: 네.
1: 우리가 돈 벌었으니까 다 똑같이 가져야 이게 과연 2026년에 맞을까? 라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조금 걱정을 하면서 조금 두려워지네요.
2: 반론해 주셔도 됩니다. 네.
3: 아니, 예. 반론은 아니고요. 네. 저도 이제 이 부분은 유현재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네. 이게 성과급을 우리가 논의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더 정교하게 그러니까 그 공만큼 또 이렇게 지급할 수 있느냐를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많은 회사가 호봉제를 택하고 있잖아요. 그냥 회사에 입사해서 오래 다니면은 저절로 연봉도 오르고 네. 그거에 비례해서 성과급도 많이 받는 시스템인데 이거를 찬성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례로 작년에 이제 중국에서 딥시크라는 또 AI가 개발돼서 큰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딥시크 개발팀의 러플이라고 95년생 여성 개발자예요. 근데 이분이 딥시크 개발한 덕분에 이제 이름이 널리 알려져서 샤오미 그 중국 회사에 연봉 20 우리 돈으로 연봉 20억 원을 받고 이제 스카웃이 됐거든요.
0: 네.
3: 근데 그걸 다룬 기사의 댓글들을 보면은 환영한다는 의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때 워낙 이제 우리나라가 의대 그 집중 현상 때문에 좀 골치 아플 때였다 보니까는 아 우리도 저런 인재 있으면은 대기업에서 막 연봉 20억 30억 주고 데려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환영한 분들에게 똑같이 만약에 여러분들 회사에 그 일 안 하는 부장님이 기업이 잘 됐다는 이유로 성과급을 뭐 4억 5억 받는다고 하면 찬성하시겠습니까 하면은 그러지 않을 것 같거든요.
0: 네.
3: 저는 우리가 이참에 이런 인사 시스템 연봉 체계 이런 것들에 대한 개편까지도 함께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1: 그러니까 딱 그 대목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화감이 문제면 위화감을 해결하는 것은 똑같이 줘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누군가가 그 다른 사람보다 좀 좋은 어떤 혜택을 받게 되면
0: 네.
1: 아 그럴 수도 있어라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그게 해결되지 이걸 똑같이 준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그게 해결되지가 않을 것 같다.
0: 야 근데 인간의 질투가 그게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될까요?
4: 아니, 뭐, 이게 네. 이제 그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하청 업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기여하는 바도 많고 지금 보니까 그 전체 그 상주 하청업체 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25% 좀 넘거든요. 그런데 1년에 받아가는 건 뭐 250만 원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2: 월급이
4: 뭐, 네. 아니 그 성과급 받아가는 게. 근데 지금 뭐 삼성 노조에서 얘기한 대로 하면 뭐 몇 억을 이제 받아가니까 너무 차이가 크고 뭐 그 하청업체는 이제 슈퍼을이기 때문에 뭐 제대로 얘기도 못 하는 상황이고.
1: 그렇죠.
4: 근데 그 사람들의 기여는 어떻게 평가해 줄 건지 노조가 하청업체는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0: 그렇겠죠.
4: 얘기 안 하고 여기서 정말 위화감이 이런 데서 위화감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0: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나 이 반도체 산업을 위해서 국가와 우리 사회 전체가 이렇게 좀 이렇게 베풀어 준 것도 상당히 많잖아요. 뭐 인프라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전력 문제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 최근에 그 청와대에서 이거 초과 세수에 대해서 어떻게 뭐 국민에게 돌려주지 이런 얘기 했다가 이게 아유. 말하자면 위화감을 완화하는 어떤 정책 중에 하나인데 네네. 당장 빨갱이 얘기 나오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1: 뭐 해명을 하긴 했죠. 그 내용에 대해서.
0: 위화감 예, 예. 문제에서 저는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이것도 이제 사람 편리한 대로 막 갖다 붙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번 사람들한테 종부세를 강화한다. 이런 얘기했을 때 언론에서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 잘하는 일이다. 위화감 완화를 위해서 잘하는 일이다. 이렇게 안 쓰거든요. 왜 부자들 잘 되는 거 배합하냐. 부자들은 더 돈 잘 벌게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엄청난 이득을 냈는데 그 성과금 가져간 것에 대해서는 왜 위화감을 얘기하는지.
2: 어려운 문제.
0: 이건 정당한 문제제기인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위화감들은 오히려 해결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2: 그러네요. 네. 네.
0: 좀 이런 문제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2: 그렇죠. 개인적으로도 일자라는 사람에게 성과금이 많이 돌아가는 것도 좀 바람직한 자본주의 사회다라고 그렇죠. 생각이 되는데 또 옆에 있는 분은 또 상대적 박탈감을 또 그렇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같이 일한 것 같은데 왜 저쪽만 저렇게 더 많이 주는 거지? 막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삼성전자 노조가 이달 20일 파업 예고하고 있어요. 100조 원 달하는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서둘러서 긴급 조정권 발동해야 한다. 뭐 이런 목소리 나오잖아요. 유현지 교수님, 이 긴급 조정권이 무엇인지 요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 이게 이제 극단으로 치닫는 게 되는 건데요.
2: 네.
3: 이게 보면 긴급 조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76조에 그러니까 이게 아시겠지만 이제는 뭔가 강제력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쟁의 행위가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네.
3: 이제 주체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되고요. 발동하게 되면 이제 예외적 조정 절차가 이루어지고 그 중앙노동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중노위라고. 그래서 직권 조정 절차에 착수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론 조건이 있죠. 국민 경제나 이제 공공복리의 중대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이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2: 네.
3: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뭐랄까 이 중노위에서 뭔가 명령을 하거나 뭔가 규제를 했을 때 내가 따르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위법이 되는 거예요.
2: 아, 그 법적인 책임이
3: 그렇죠,
2: 있군요.
3: 그렇죠, 그렇죠. 예. 강제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제가 그래서 아까 이제 극단적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복잡해질 거고, 근데 물론 이제 쟁점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만 노동 3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단체 행동권 뭐 이런 건데 그거를 이제 다시 국가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서로 충돌돼서
2: 그 강제 예산도 되고 그러는 거죠.
3: 이제 다 제가 알기로 여기 있는 걸로 해석하자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라서
2: 아, 그렇군요.
3: 이게 법적 강제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네. 30일간 모든 쟁의행위 중단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우리가 언론에서 보기 좀 그 무서울 것 같은 어떤 그런 상황도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할 수 있게 됩니다.
2: 그렇게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큰 피해 없이 갈등이 좀 봉합됐으면 하는데요. 그 얘기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성과급 논란이 반복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어느 회사의 수익이 잘 나왔다고 성과급 이런 문제들이 계속 터져봐요. 그것도 좀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데 기업은 그렇다면 무엇을 바꿔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좀 마지막으로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수 교수님.
0: 그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2: 아, 죄송합니다. 이종필 교수님.
0: 네. 좀 회사와 노동자들 사이에 신뢰복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2: 네네.
0: 이 신뢰는 말로 되는 게 아니라 돈과 제도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모습을 보면 회사 입장이 이제 협상에 나설 때 기존 체제 유지하면서 약간 좀 땜질식 처방
2: 네.
0: 임시로 돈 많이 줄게 이걸로 지금 넘어가려는 것 같은데
2: 네.
0: 그렇게 초일류 기업답지 않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이제 정말 그 이제 안정적인 지속 가능한 제도가 무엇일까라는 좀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면 합리적인 제도란 무엇일까? 사실은 그 노조가 주장하는 어떤 그 영업이 기준이라고 영업이 기준을 했을 때 이게 간단하고 투명하긴 하지만 여기 이제 투자 비용 같은 게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아까 여러 가지 우려들 그 장비 투자나 뭐 설비 투자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
2: 그렇죠.
0: 이 현실적인 문제고 노조도 이거 모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이렇게 지금 기존 체제에만 고수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지속 가능한 제도는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득력 있는 그 책임 있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그 일괄적으로 15% 하는 것보다도 영업이 규모에 따라 따라서 차등비율을 적용한다라든지 아니면은 그 구간 영업이 구간별로 이제 성과급 상한을 좀 이렇게 변동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옵션들도 이제 제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우선은 좀 이렇게 회사와 노조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조치들부터 좀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4: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라고 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떤 우리가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5: 예, 네, 저는 그 신뢰 회복을 위해서 그 보상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설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4: 네.
5: 저는 한국 기업들의 이익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라고는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은 저는 지금이 탈세계화의 초입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동안 한 3, 40년 계속된 세계화 시대 속에서
4: 네.
5: 많은 기업들이 이제 더 저렴한 비용을 찾아서 막 중국으로 가고 베트남으로 가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겨 먹을 게 많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미중이 다시 쪼개지기 시작을 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세계의 제조업을 담당할 수 있는 기업이 한국밖에 없다 보니까는 지금 뭐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뭐 조선방산 원전 뭐 전력 다 잘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익이 계속 이렇게 발생을 하고 그래서 성과급 갈등은 끊이지 않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4: 네.
5: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매번 이렇게 막 갈등 빚고 또 뭐 언제는 몇 프로 주고 언제는 몇 프로 받고 막 이렇게 할 것이냐. 저는 이 차제에 이참에 이제 좀 제대로 투명하고 공정한 이 보상 체계를 갖춰서 직원들도 납득 가능하고 또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성과급 기준을 마련을 해야 된다.
4: 네.
5: 사실 지금까지 성과급 갈등들이 보면은 다 이제 회사 내부적으로 좀 공개되지 않았던 성과급 체계 때문에 논란이 빚어진 거잖아요. 이종필 교수님 말씀처럼 삼성전자 직원들이 반발했던 것도 그렇고 하이닉스 직원들도 과거에 보상 체계를 투명화하라고 하면서 이제 요구했던 거기 때문에 저는 좀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이런 투명하고 공정한 보상 절차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4: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현재 교수님도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3: 좀 비슷한 얘기인데요.
4: 네.
3: 그 심지어 제가 그 미국에서 그 미국 대학에서 교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받은 계약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엄청나게 복잡했거든요.
4: 네.
3: 근데 한국에서 회사 다녔잖아요. 그때 제가 이렇게 쓰는 계약서 이렇게 뭐 기억을 해보면 너무 심플해요. 그러니까
4: 3장 정도 됩니다.
3: 하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4: 네.
3: 그러면은 우리 잘 되면 나눠줄게 뭐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4: 맞아요.
3: 디테일은 뭐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하는데 천사도 디테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센티브를 하면 몇 년에 걸쳐서 주식을 어떻게 주고 뭐 이런 것들을 정말 깨알같이 해서 개인별로 해야지 앞으로는 뭔가 엄청나게 변할 거 아닙니까?
4: 네.
3: 그때 맞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 요즘에 또 계약서 깨톡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그 손으로 이제 자판 쳐가지고 사인만 하게 되어 있는 계약서를 떠올리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세 분의 이야기 들어봤고 문자가 또 많이 오고 있어요. 서령희 님께서 기업이 돈 잘 벌어서 직원들 보너스 주는 건 맞지만요. 당장의 수익보다 회사에 재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회사의 미래에 투자해야죠.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기업에 어떻게 보면 이익이 났다고 해서 다 나눠주는 것보다 유보금도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이란 아니 미국이란 전쟁과 같은 일 터지면은
3: 맞아요.
4: 갑작스러운 위기에 또 기업도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도 좀 전해드리겠고요. 김진희 님께서 이참에 회사도 투명하게 하고 노조도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요. 조금씩 양보하며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최상진 님께서 이 어렵고 위태로운 국제환경 상황에 자신들의 권익만 고집하는 노조를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회사가 최대한 협상을 잘해서 서로 윈윈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노조에 대해서 잘 협의했으면 좋겠다라는 또 바람을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뭐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아닙니까? 네. 2536님 최저임금 받으며 생활하는 사람 입장에선 솔직히 박탈감 느끼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라고
3: 그럼.
4: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현실 경제가 지금 나아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3: 맞아요.
4: 근데 반도체는 호황이란 말이죠. 지금 현재 분위기. 그 어디는 또 상여금 잔치를 벌인다라는 얘기가 있고 뭐 얼마 뭐 몇 억을 받느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당장 자영업자들은 지금 굉장히 힘들어져가는 이 그림들
0: 물가도
4: 오르고 그런 입장도 한번 생각해봐야겠다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다양한 문자 의견 받고 있습니다. 샵 97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스승의 날 이야기도 좀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카네이션 받았잖아요. 기억나시죠? 요즘도 그런 문화가 있긴 하죠.
5: 전 드렸죠.
4: 아, 그렇죠. 그렇죠. 요즘 두 분 교수님 두 분 계시잖아요. 어떻게 오늘 좀 카네이션 좀 받으셨습니까?
0: 교수님은 뭐 저기 롤페이퍼도 갖고
3: 문문부담. 네, 오늘 두 개 받았어요. 두 개 받았고 너무 기뻐.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굉장히 그 옛날 스타일로 롤링 페이퍼 이렇게 해가지고 네. 제 사진 이렇게 박아가지고 거의 눈물 날 뻔했습니다. 대학교에 있는데 또
2: 야 존경받는 교수님이시네요.
5: 되게 쉽지 않으신 것 같아요.
3: 제가 평소에 뭐 협박을 했는지 네.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오늘 굉장히 좀 기쁜 마음으로 좀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2: 이종필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0: 아 저는 뭐 그런 건 없고요. 그 네. 사실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랑 생각해 보면은 참 정말

0: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이게 많이 바뀌었고
1: 바뀌었죠.
0: 예를 들면은 뭐 교수의 강의를 학생이 평가한다. 이거는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지금은 굉장히 이제 일반화되어 있고 그리고 뭐 이제 교수들 권한은 한 절반인데 책임은 두 배가 된 느낌. 그러니까 강의실에서 이게 스승과 제자라기보다는 뭔가 이제 이해관계 당사자들끼리의 저 권리 다툼. 이런 게 좀 느껴지는 경우도 예. 간혹 있습니다.
2: 이해관계 당사자끼리 권리 다툼.
0: 네.
2: 그렇게
0: 네.
2: 생각하십니까?
0: 네. 네. 그런 상황인가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간혹 있어요.
1: 아, 그렇군요. 예. 전국 300곳이 넘는 초등학교에서 축구 금지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아이들 뛰어놀아야 할 학교가 민원 방어에 장애되어버린 현실입니다. 이동수 대표님.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축구 우리까지만 해도 했잖아요.
3: 그렇죠.
4: 너무하다. 예.
3: 그 축구 하다가 이제 아파트 단지로 공 넘어가고 뭐 이런 적도 많았죠.
1: 예. 우리 막 유리창도 깨지고
0: 옆집 야구하면은 뭐 유리창 맨날 깨고.
1: 맞아요.
3: 예. 또 얼마 전에 굉장히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는데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이제 운동회를 하기 전에 이제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막 소리를 외쳐요. 저희 운동회 할 테니까 오늘 좀 시끄러워도 뭐 좀 참아주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논란이자 화제가 되게 많이 됐거든요. 네. 실제로 아파트 단지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뭐 운동회나 이런 행사 열면은 시끄럽다고 민원이 엄청 들어가나 봐요. 근데 저는 이런 민원들 그냥 좀 악성 민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악성 민원 그리고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교권 추락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 분들이 좀 고생을 하는 그 뭐 블랙 컨슈머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네. 저는 뭐 이런 표현하면은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개인의 권리가 너무 지나치게 보장되고 있는 게 아닌가. 너무 개인의 권리를 크게 열어놨기 때문에 또 소수의 이런 악성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방어를 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교사 혹은 공무원, 자영업자 이런 분들을 좀 괴롭히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공동체를 또 유지를 하고 또 이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기 위해서는 그런 권리, 자신의 권리를 어느 정도는 좀 양보하고 조금은 희생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제도적으로 이런 권리들을 지나치게 보장을 해주다 보니까는 소수의 이런 악성 민원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다른 분들에게도 피해를 끼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이제 뭐 예전에 운동회 하면 우리 동네 축제였잖아요. 그렇죠. 막 다 모여가지고 축제처럼 했고 현장 체험 학습 우리 때는 소풍이었습니다. 소풍 가고 현장 체험 학습 가면 그러면 축제였죠. 예, 네, 우리들 네. 사이에서는 축제였는데 이제 이런 게 다 사라질 분위기라면서요.
0: 아유, 그러니까 이게 네. 아무래도 뭐 이제 현장 체험 학습 이런 거 했다가 뭐 사고 나거나 이러면은 그 법적 책임 이런 거를 학교 선생님한테 묻게 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위축되고 꺼려지게 되는 거죠.
1: 이게 민영사상 네. 책임을 떠안게 된다고 그러니까요. 들었어요.
0: 네. 네. 그 이런 거는 좀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그 선생님들이 다른 업무도 굉장히 많은데 네. 이런 것까지 만약에 소송이 들어오면은 사실 아무것도 못하게 될 것 같거든요.
4: 멘탈 무너지는
0: 네, 거. 이런 거는 좀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3: 그게 최근에 이제 초등교사 노조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그 뭐 체험학습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제가 쭉 보니까 핵심은 현행 제도가 교사에게 너무 많은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소풍이나 체험학습 이런 거 가면은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하고 또 이제 예방을 한다고 해도 불가항력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1: 다치는 학생 무조건 한두 명 나와요.
3: 뛰어놀다가 갑자기 뭐 넘어질 수도 있는 거고.
1: 예, 우리 때 저는 연신내가 고향이어가지고 그 위쪽에 그 성운 가서 거기 예, 거기 뭐 묘에 이렇게 올라가서 넘어지고 거기 많았어요.
4: 고향 사람인데.
1: 네. 아, 그래요?
4: 좀 이따 얘기해.
1: 아, 좀 이따 끝나고 얘기하시죠.
3: 이제 그런 예.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네네네. 이제 그런 책임을 모두 이제 교사에게 지금 지우고 있다. 물론 이제 최근에 법이 좀 개정돼서 교사가 안전 조치를 취했을 때는 좀 면책하는 조항이 있대요. 근데 네. 초등교사 노조에 따르면은 현장 학습 관련한 안전 매뉴얼이 200페이지라고 합니다.
1: 아이고.
3: 그러니까 뭐 타이어 공기압 체크했는지부터 해가지고 막 온갖 거를 다 체크를 해야 된대요.
1: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다 체크?
3: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사들의 부담이 너무 클 수밖에 없고 최근에 이런 논란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4: 그 제가 그 교수인데 굉장히 비논리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1: 네네네.
4: 저는 이게 다 유튜브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1: 이거 지금 유튜브로 송출되고 있는 거 아시죠?
4: 그러니까 혼날 줄 알면서 제가.
1: 네네네.
4: 제 아이도 11살인데요. 이게 보면은 유튜브만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완전히 완벽한 안전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제 아이도 보니까 뭐 하다가 뭐가 취소됐거든요.
1: 네.
4: 그런데 취소된 다음에 뭘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같이 또 유튜브 보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서 좋겠지만 이게 완전히 온전히 안전한 상태가 그거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다 불안하고 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막 그렇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포기함으로써 현장 체험, 소풍, 운동회 이걸 포기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기회들이 없어지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학생

0: 인권과 교권이 결국 함께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인 원칙이 좀 필요해 보여요. 좋은 한마디씩만 하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네. 제가 그 SNS에서 본 사연인데 어느 학교에서는 이제 학부모 민원을 정해진 규격의 서류를 통해서만 하게 네. 전화번호 같은 거 공개 안 하고 민원이 급감했답니다. 그래서 민원 창구를 좀 단일하고 전담 민원 배치하는 이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그리고 좀 이렇게 학교에 돈을 좀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나라에서. 교사들 많이 뽑아서 과정 업무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이동수 대표님.
2: 저는 그냥 결국에 제도를 손볼 문제다. 개인에게 맡기면 안 된다.
0: 이건 제도를 손봐야 된다?
2: 맞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이은지 교수님.
3: 저는 역설적으로 학교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한다는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뭔가 다른 기관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주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네. 그렇게 좀 다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0: 제가 지금 우리 아들이 학교를 초등학교 다니잖아요. 그래서 아는데 일부 몇 명의 이야기입니다.
2: 그렇죠. 맞아요.
0: 전체가 다 그러진 않아요.
2: 교수님 좋은 분들이죠.
0: 네, 그 지점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2026년 5월 15일 금요일에 준비한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종필 건국대 상호교양대학 교수, 유현재 서강대 지식융합 미디어학부 교수,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 세 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0: 네, 오늘은 성과급을 둘러싼 논란을 통해서 일한 만큼 보상받는다는 원칙과 기업이 함께 버텨야 한다는 현실 사이를 좀 짚어봤습니다. 성과는 숫자로 남지만요, 그 숫자를 나누는 방식에는 결국 조직의 철학이 담겨 있잖아요. 오늘의 토론이 돈을 더 주느냐 뭐 덜 주느냐를 넘어서 우리 사회가 어떤 보상 문화를 만들어갈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역시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경기도 망월동에 살고 있는 소율이 지우 엄마 이가람입니다. 큰아이는 학원을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학원에 들어가고 나서 엄마 그 시간 동안 엄마는 뭘 했어?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러면 엄마는 카페 가가지고 책을 읽었어. 아니면 좀 운동을 하고 왔어. 이러면 엄마 그거 할 것 같았어. 잘했어. 이런 식으로 제 혼자만의 시간을 응원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언제 이렇게 커가지고 내 마음을 이렇게 다독여 주는 아이가 됐지? 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나에게 소율이 지우는 위로다. 아이들을 낳고 나서 되게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힘들 때 오로지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밖에 없다고 느꼈어요. 소율아, 지우야, 엄마가 너희가 꽃길을 거둘 수 있게 항상 옆에서 노력해 볼게. 엄마한테 항상 위로가 되어줘서 고마워. 사랑해.
1: 산불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2, 30m, 중심부 온도는 1200도, 주변 연기만도 600도에 이릅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 산불은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외투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재빨리 끕니다. 산불은 산악형 산림에서 평지보다 8배 정도 빠르게 퍼지며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피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90도 방향,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반드시 이웃집에 먼저 산불을 알려주며 집의 창문과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집과 주위에 물을 뿌린 후 가스통 등 인화물질을 제거합니다. 위급 시에는 낙엽 등 연료물질을 제거하고 노출 부위를 차단한 후 지면에 엎드립니다. 산불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네, 새로운 대진으로 주말 3연전을 시작한 프로야구 경기 상황부터 전해드립니다. 삼성의 한 경기차로 쫓기게 된 선두 KT가 고영표를 앞세워서 왕인청 선발의 한화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7회 초 한화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고요. 한화의 투수는 윤산홍으로 교체됐고 KT는 고영표가 여전히 던지고 있습니다. 점수는 3대2로 한화가 한 점 차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위 삼성의 경기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기아와의 주말 3연전, 오늘은 내일 대 후라도의 선발 맞대결도 흥미롭습니다. 오늘은 기아의 방망이가 삼성보다 조금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7회 말 현재 기아가 3대1로 삼성을 앞서고 있습니다. 2위 삼성과 반게임차 3위 LG는 4위 SSG를 만났습니다. 치리노스가 LG의 마운드에 올라와 있는데요. 6회 초 현재 5대1로 LG가 넉점차로 SSG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토종 선발들의 대결이 눈길을 모으는 롯데 대 두산의 경기, 김진욱과 곽빈이 양팀의 선발로 나선데요. 양팀 득점이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6회 초 현재 4대4로 팽팽하게 동점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키움 대 NC의 대결은 7회 초 현재 알칸타라 선발의 키움이 2대0으로 NC에 앞서고 있습니다. 한국축구대표팀 중앙수비수 이한범의 결승골을 앞세운 미트빌란이 덴마크 축구협회컵에서 통산 세 번째 우승을 따냈습니다. 미트빌란은 코펜하겐과의 컵대회 결승에서 조규성과 이한범이 나란히 풀타임 출전한 가운데 후반 37분 터진 이한범의 헤더 결승골을 앞세워 1대0으로 이기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브라질 축구 국가대표팀을 이끄는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이 2030년 월드컵까지 지휘봉을 계속 잡게 됐습니다. 브라질 축구협회는 안첼로티 감독과의 계약 기간을 4년 더 연장해 2030년 월드컵까지 동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호가 김혜성의 소속팀 LA 다저스를 상대로 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이정우의 커리어 첫 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이자 시즌 3호 홈런으로 동점을 잃은 샌프란시스코는 6회에만 30점하며 2대5로 패했고 다저스의 김혜성은 2타수 1안타를 기록한 뒤 6회에 교체됐습니다. 프로농구 DB가 새 사령탑으로 이규섭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수석 코치로는 박지현 코치와 재계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자 프로농구 KB가 지난 시즌 통합 우승을 이끈 김완수 감독과 재계약했습니다. KB 구단은 구체적인 조건을 밝히지 않았지만 3년간 리그 최고 수준의 조건으로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 Spot Spot.
1: 금요일 저녁에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게 시작하겠습니다. 서우정 축구 전문 기자, 풋볼리스트의 김희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예, 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서우정입니다.
1: 반갑습니다. 김희준 기자님은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첫 출연 맞으시죠?
2: 예, 첫 출연이고요. 예. 자주 듣던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나오게 돼서 영광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 많이 전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전해드릴 내용은 내일입니다. 홍명보호의 월드컵 출전 명단이 발표가 됩니다.
3: 네, 내일 이제 16일 오후 4시 광화문에 위치한 KT 빌딩에서 홍명보 감독이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하게 될 태극전사 최종 명단을 발표를 합니다. 26명으로 구성되는데요. 26명이 될지 아니면 거기에 추가적인 예비 명단이 더해질지 아직 그 부분은 이제 홍명보 감독이 직접 발표를 해봐야 알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명단을 발표를 하고요. 18일에 이제 대표팀 본진이 1차 전지훈련 캠프가 있는 미국 솔트레이크로 출국합니다.
1: 네. 명단 발표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그 예상들 중에서도 이제 출전이 확실한 선수들, 선발이 확실한 선수들은 있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이제 3월 A매치까지 통해서 8차례 평가전을 총 치렀는데요. 사실 최종 명단의 80% 정도는 이미 그 3월 A매치를 통해 결정이 됐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일단 주장인 손흥민 선수 비롯해서요. 이재성, 뭐 이강인, 그다음에 김민재 등 이렇게 해외파 선수들은 당연히 이렇게 최종 명단에 포함이 될 거고요. 네. 국내파로는 대전에서 이제 라이트백으로 뛰고 있는 김

0: 문화 선수라든가 아니면 골키퍼로는 조현우 선수 아니면 전북의 송범근 선수 그리고 미드필더로는 전북의 중원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진규 선수가 승선할 걸로 보이고요. 뭐 여기에 지금 황인범 선수가 국내에서 재활 중에 있는데 황인범 선수 포함해서 뭐 조규성, 이한범, 김승규, 서령우, 이태석, 옌스 카스트로프 그다음에 황희찬 선수 등이 아마 홍명보호에서 승선해서 월드컵에 함께할 걸로 보여집니다.
1: 네. 뭐 발표는 내일이지만 사실 이미 명단이 나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홍명보 감독이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한 부분은 뭘까요?
2: 네, 역시 두 가지 요소를 꼽을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지난 3월 A매치 주간에 우리 대표팀이 경기력과 결과 모두 좀 아쉬웠고 특히 이제 수비가 많이 흔들렸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홍명보 감독이 돌아보면서 과연 이제 기존에 갈 거 생각했던 멤버들로 그대로 가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은 지금 현재 K리그를 중심으로 폼이 좋은 선수들로 교체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부상자 발생입니다. 앞서서 김희준 기자가 얘기했지만 황인범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가지고 소속팀 페노르트에서의 시즌에 일찍 마감하고 지금 국내로 와서 2주차 지금 재활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지금 모든 국가대표팀 월드컵 참가하는 대표팀들의 고민입니다. 오늘 이제 최종 명단을 발표한 일본만 해도 공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토마라든가 미나미노 이 선수들이 부상으로 결국은 탈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팀도 지금 수비 라인의 김주성 선수라든가 또 지금 미드필더에서 오랜 시간 활약했던 박용우 원두재 이런 선수들이 부상으로 인해가 지금 승선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홍명보 감독이 그럼 어떤 대안을 이 한 달 동안 찾았느냐. 요것이 좀 깜짝 발탁에 있어서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이 깜짝 발탁 과연 누구일지 궁금증과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몇몇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0: 예,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센터백 자리에 김주성 선수가 부상으로 월드컵에서 과연 풀빛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이 마지막까지 K리그에서 센터백을 살펴본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지난 안양과 전북 경기에 홍명보 감독이 갔거든요. 거기에서 뛴 조희재 선수, 전북 현대에서 현재 굉장히 활약하고 있는 선수인데 이 조희재 선수라든가 아니면은 김진규 코치 같은 경우에는 광주와 강원 경기를 또 관전을 했는데 거기서 강원FC에서 센터백으로 뛰고 있는 뭐 이기혁 선수라든가 이런 좀 젊은 센터백들을 조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홍명 감독이 안양과 전북 경기 볼 때 이제 전북에서 이승우 선수가 동점골 넣으면서 네네. 최근에 또 이승우 선수에 대한 한국 축구 팬들이 과연 이 선수가 승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승우 선수도 잠재적으로 깜짝 발탁이 될까 아닐까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이승우 선수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던데 그 두 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뭐 간략하게 거론됐던 깜짝 발탁 카드 중에서 두 분이 생각하기에 이 선수는 이번에 한번 기회를 주면 좋겠다 싶은 선수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2: 뭐 홍명보 감독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 이제 발탁 시점에서 폼이 가장 좋은 선수 지금 가장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선수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아마 전문가들은 강원의 수비수 이기혁 선수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지금 강원이 굉장히 풀 압박 시스템을 통해 전술을 통해 가지고 리그에서 순위를 굉장히 끌어올리고 있고 경기력도 상당히 좋은데 그 중심에는 이기혁 선수가 있거든요. 이 선수가 수비력만 좋은 게 아니라 탈압박이라든가 전진 능력이라든가 패스 이런 것까지도 갖고 있고 거기에다가 수비형 미드필더하고 상황에 따라서 레프트백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다기능적인 부분이 결국 월드컵 갔을 때도 여러 변수들을 좀 통제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현 시점에서는 이기혁 선수의 발탁은 좀 진지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1: 네. 김재님 어떠세요?
0: 네, 저도 이기혁 선수가 정말 멀티플레이어로서 월드컵에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전북에서 현재 활약이 괜찮은 뭐 조희재 선수라든가 사실 지금 아까 거론을 하진 않았지만 현재 전북에서 또 폼이 굉장히 좋은 선수가 강상윤 선수거든요. 예, 그 강상윤 선수도 지난 동아시안컵 때 한번 홍명보 감독이 실험을 해본 바가 있는데 이 강상윤 선수가 지금도 여전히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고 또 온다면 김진규 선수의 또 호흡도 기대해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쩌면 강상윤 선수도 이번에 깜짝 발탁 후보로 진지하게 거론될 만한 이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0: 선수가 보면은 이승우, 이동경 그리고 뭐 홍현석 이런 선수들인 것 같거든요. 이 중에서 과연 어떤 선수를 꼽을지 궁금합니다.
1: 네. 뭐 최종 엔트리 26명 안에는 없어도 그 예비 명단에 포함시켜 놓고 상황을 좀 지켜볼 수도 있잖아요.
2: 예, 네, 그렇죠. 결국에 지금 18일 날 인천공항에서 출국을 해서 미국 솔트레이크에서 한 2주 정도 이제 사전 캠프를 차리거든요. 고지대 적응을 위해서 거기서 이제 2주가량 이제 실전 경험을 쌓을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또 필요한 게 어쩌면은 예기치 못한 부상이라든가
1: 그렇죠.
2: 아니면 꼭 그게 아니더라도 뭐 훈련 파트너로서 필요하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최종 엔트리 26명에 포함되지는 않더라도 여기서 추가로 예비 명단을 뽑아서 함께 이제 데려갈 수는 있는 상황인 거죠.
1: 알겠습니다. 뭐 내일 일단은 뭐 그 출전 선수 명단 발표 행사도 있고 해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 근데 좀 월드컵 분위기가 살아났으면 좋겠는데 두 분이 느끼시기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0: 그렇죠. 지금 저희가 이제 이 방송을 위해서 오면서 네. KBS에도 월드컵 중계를 하기 때문에 중계 관련된 홍보 배너들을 많이 이제 곳곳에 부착하고 있는데 사실 분위기가 안 올라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년과는 다르게 국내에서 출정식도 갖지 않고 가기 때문에 네. 분위기도 더 지금 올라오질 않고 있고 어때 보면 무관심에 좀 가까운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명단 발표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좀 새로운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는 좀 그런 이 선수라면은 한번 깜짝 발탁할 만하지 그런 선수가 홍명보 감독의 입에서 호명이 돼야
1: 네.
0: 아 조금은 그래 사람들이 아 대표팀이 그래도 뭔가 좋은 시선으로 지금 선수들 찾고 있었구나 그런 노력 정도는 인정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K리그는 월드컵 기간 동안에는 쉬어가는 건가요?
2: 네 그렇습니다. K리그는 이번 주말인 16일과 17일에 15라운드를 한 다음에요. 월드컵 기간 동안 쉬고 7월 4일 재개 때까지 약 한 달 반 정도 휴식을 취합니다. 이 월드컵 휴식기에 들어가기 전에 올해 전반기 마지막 K리그 1 경기가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열리는 건데요. K리그 2 같은 경우에는 K리그 1보다 조금 더 진행을 해서 6월 5일, 6일, 7일 이때 15라운드를 끝으로 휴식기에 들어갑니다.
1: 네. 자 그러면 일단은 뭐 이 분기점 전에 최대한 순위를 끌어올리고 나서 휴식기를 가지려고 할 텐데 일단 현재 K리그 1 순위를 서우정 기자가 정리를 해주시죠.
0: 네. 1위는 여전히 FC 서울입니다. 승점 29점이고요. 하지만 이제 추격하는 팀들이 승점 차를 많이 줄였는데요. 2위 울산이 이제 26점, 승점 3점 차. 3위 전북이 23점이고요. 4위 포항, 최근에 또 승점을 많이 챙기면서 22점으로 4위까지 올라왔고, 강원이 5위, 그리고 6위 인천, 7위 제주, 8위 안양, 9위 대전, 10위 김천이고 11위 부천입니다. 12위는 광주인데요. 11위 부천과 승점 7점 차입니다.
1: 네. 지금 보면 상위권 점수가 꽤나 촘촘해졌습니다. 초반과는 다르게. 울산이 일단 눈에 띄는 게 선두 서울과의 격차를 많이 줄였어요.
2: 네, 그렇습니다. 울산이 지금 서울과 단 3점 차인데요. 이동경 선수가 두 경기 연속골을 넣으면서 트럭크와의 득점에 달려서 지난 제주와의 경기에서 2-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러면서 서울과 이제 격차를 좁히면서 선두권 경쟁을 본격화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확실히 말컹이 살아나는 모습이 보이면서 이 말컹이 공격진에서 부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울산이란 팀 전체가 살아나는 모습이고요. 또 김현석 감독의 어떤 구단 전설 출신으로서의 리더십이 울산과 잘 어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대전이 치고 올라온 듯 하지만 다시 또 9위로 떨어졌습니다.
0: 네, 대전은 조금 치명적인 게 아직도 홈에서의 첫 승이 없습니다. 반대로 이제 원정에서는 K리그 1에서 가장 높은 승률을 자랑하고 있었는데 이것마저도 주중에 열렸던 강원 FC와의 원정 경기에서 패하면서 좀 기세가 꺾였어요. 강원을 상대로 이제 상대 골키퍼 박청효 선수를 뚫지 못하다가 결국 후반 막바지에 아보달라 김대원 선수에게 연속골을 맞고 패했거든요. 황선홍 감독이 이 경기 패배 후에는 조금 팬들에 대한 죄송함을 표시하는 한편 좀 비장한 그런 이제 각오도 밝혔습니다.
1: 사실 대전은 개막 전만해도 우승 후보로 거론되던 팀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2: 아무래도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공격진에서 주민규 선수가 좀 살아나지 않는 모습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한 선수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다만 이제 주민규 선수가 이번 시즌 황선홍 감독이 주장을 선임할 정도로 굉장히 신뢰 하는 선수인데 그런데 이 선수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전반적인 이제 대전의 경기력 그다음에 공격력이 조금 줄어든 모습이 아마 지금 대전의 안 좋은 모습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0: 약간 불운한 측면도 있긴 해요. 좋은 흐름을 만들었던 마사 선수가 이제 척추 돌기 골절로 인해 가지고 지금 한 달가량 쉬어야 되는 상황. 그리고 또 대전이 큰 기대를 갖고 영입한 엄원상 선수도 지금 잦은 부상으로 인해서 결장하고 있는 텀이 길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조금 대전에게는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자, 그럼 순위표에서 또 눈에 띄는 팀 한 팀 꼽아보면 어떤 팀이 있을까요?
1: 저는 포항이 네. 지금 홈에서 9연전을 치렀어요. 월드컵 기간 동안에 이제 구장, 홈구장이 스틸리아드 잔디공사 때문에 홈에서 먼저 9경기를 치르고 그다음에 원정 10연전에 나서거든요. 근데 홈 9연전 동안 성적이 좋지 않아서 좀 홈팬들이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근데 거짓말처럼 원정을 오고 나서 지금 5경기에서 3승 2무 1패거든요. 3승 1무 1패거든요. 흐름이 싹 바뀌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지금 순위를 4위까지 끌어올리면서 아, 역시 포항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게 만들고 있네요.
0: 네, 알겠습니다. 자, 15라운드가 여러모로 중요해 보이는데요. 어떤 대결들이 이번 주말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보도록 하죠. 주말 대전 김희준 기자가 정리해 주시죠.
2: 네, 16일에 두 경기, 17일에 네 경기가 있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대전이 서울을 만납니다. 아. 서울을 상대로 과연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가 주목이 되고요. 같은 날 인천과 광주도 맞붙습니다. 인천과 광주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경기 지켜볼만 하고요. 17일에 있는 경기는 먼저 제주가 안양과 만납니다. 이 두 팀이 감독의 지략 대결이 기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전북과 김천이 마주합니다. 이 경기 후에는 잔나비의 콘서트가 있다고 해서 또 많은 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오후 7시에는 강릉에서 강원과 울산이 맞붙고요. 부천에서는 부천과 포항이 경기를 치릅니다.
0: 네. 자, 뭐 강원과 울산의 빅매치도 있고 서울과 대전 이 경기도 재밌을 것 같은데 어떤 경기에 가장 먼저 눈길이 가시나요?
1: 네, 저는 이제 대전이 서울을 상대로 홈에서 첫 승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하고 가느냐 아니면 이번에도 결국은 홈팬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가느냐에 따라서 약 50일간의 월드컵 브레이크 동안에 황선홍 감독을 향한 좀 팬심이 여론이 달라질 거라고 보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서울을 상대로 승리하면서 아 그래도 대전이 강팀에게는 여전히 강하구나. 그리고 홈에서의 부진을 이겨냈구나라고 하면은 월드컵 휴식기 동안에 더 지원을 해주면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줄 텐데 그게 아니라면은 좀 황선홍 감독 흔드는 목소리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세 경기에서 승리가 없다가 지난 경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진 탈출을 했는데 좀 추격해오는 팀들을 뿌리치기 위해서라도 이번 대전 원정에서 승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K리그2 이야기도 나눠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0: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1: 네, 금일 저녁의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이어가겠습니다. 풋볼리스트의 김희준 기자, 서호정 축구 전문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K리그 2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순위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정 기자.
2: 네, K리그 2는 17개 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순위가 길어지는데요. 선두는 부산입니다. 2위 이제 수원 삼성과의 승점 차를 3점으로 또 5점으로 벌려놨고요. 3위는 이제 서울 이랜드, 4위는 수원 FC, 5위는 차두리 감독이 이끄는 화성 FC입니다. 6위 대구, 7위 충남 아산, 8위 김포, 9위 성남, 10위 천안, 11위 파주. 여기까지가 이제 중위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아래에 12위 안산, 13위 경남, 14위 용인, 15위 충북 청주, 16위 전남, 17위 김해가 포진돼 있습니다.
1: 네. 일단은 뭐 상위권은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부산이 여전히 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3: 네. 다만 이제 1위와 2위의 희비가 엇갈렸다. 이렇게는 정리해볼 수 있겠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 천안과의 맞대결에서 2006년생인 김현민 선수의 결승골로 1대0으로 이기면서 선두를 질주했고요. 수원과는 5점 차로 벌려놨습니다. 반면 이번 시즌 초반에 K리그2 우승 후보로 가장 많이 거론되던 수원 같은 경우에는 대구를 홈으로 불러들였거든요. 그런데 0대0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굉장히 아쉬운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두 팀 모두 시즌 극초반에 보여줬던 어떤 맹렬한 기세 자체는 조금 사라진 모습인데 네. 결국에는 결정력 차이,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득점을 하느냐 마느냐가 결국 이 지금 순위 차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자, 수원 삼성이 특히 이제 초반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뭘까요?
2: 네, 수원이 수비력은 K리그 2에서 1위입니다. 네, 반대로 득점력 부분에서는 중위권 수준이거든요. 물론 이제 보유하고 있는 공격 자원들의 면면은 K리그 2에서 최상위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뭔가 이 선수들이 결정을 지어주지 못하는 상황들. 거기다가 이제 수원을 만나면 상대 팀들이 특히 또 강한 동기부여를 갖고 나오는데 그 집중력이 수비에서 좋은 모습이 있어서 웬만하면 또 실점을 안 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수원이 최근 6경기에서 2승 2무 2패. 반대로 같은 시기에 부산은 5승 1패 엄청난 기세로 치고 나갔거든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이 차이가 결국은 상황을 만들었고 당장 지난 주말만 해도 대구를 상대로 홈에서 수원 좀 밀어붙였는데 상대 골키퍼인 한태희 선수의 벽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1: 그 수원 삼성이 좀 주춤하면서 이제 인기도 좀 약간 사그러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3: 예, 그 말에 어느 정도 동의가 되는 게 뭐냐면요. 이정효 감독이 결국에 K리그 판에서 광주FC라는 상대적 약팀을 이끌고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던 게 결국에는 K리그 팬들에게 각인이 됐단 말이죠.
1: 그렇죠.
3: 근데 이 승격을 해야 되는 명문팀인 수원 삼성에 부임을 하면서 이게 화제성을 모아온 건데 사실 이정효 감독이 수원 삼성에서 초반에 좋은 모습을 보여준 때도 있었지만 현재 경기력만 놓고 보면은 사실 기대보다 많이 올라오지 않는다. 라는 시선이 나오면서 이 K리그에 대한 관심도 조금 사그라든 모양새인데 이정현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주에 휴식을 취하거든요. 수원 삼성이 휴식을 취하는데 여기서 이 휴식기 동안 송준과 패신이라는 공격과 수비와 공격에서의 조금 주전 선수들 이 선수들이 복귀를 하면은 결국에는 경기력이 돌아올 수 있다. 그다음에 실점이 좀 많아졌어도 우리는 계속해서 공격 축구를 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1: 네. 자, 반면에 부산은 꾸준합니다. 그리고 기세가 뭐 괜찮아요.
2: 네, 사실 경기력이 최근에 좀 흔들렸던 건 사실이에요. 조성환 감독이 그것 때문에 뭐 김해를 상대로 승리하고도 팬들에게 사과하는 모습까지 보였는데 그 뒤에 7경기 연속 무패가도를 달리던 천안을 잡아내면서 다시 또 연승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초반에 부산의 이 분위기를 이끌어가던 브라질 출신의 공격수 크리스찬 선수가 최근에 득점이 좀 멈춘 상황이지만 오히려 반대로 뭐 김현민이라든가 백가운이라든가 이런 어린 선수들이 또 빵빵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부산이 아 되는 팀은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네.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1: 자, 그리고 지금 순위표를 쭉 보면요. 중위권이 굉장히 촘촘합니다. 5위 화성부터 11위 파주까지 단 3점 차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 경기 결과에 따라서 이 안에서는 순위표가 계속 요동을 치겠는데요.
3: 네, 그렇습니다. 아까 5위부터 설명을 해주셨지만 3위인 서울이랜드까지 놓고 봐도 이 11위인 파주와 6점 차밖에 나지 않습니다.
1: 네.
3: 그러니까 한두 경기 차이로 이렇게 순위가 획획 요동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승격 후보였던 서울이랜드나 수원FC 아니면 대구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주춤하는 게 있었던 반면에 화성이나 아니면 천안, 파주와 같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덜 줬던 그런 팀들이 좋은 조직력과 경기력으로 상위권들을 잡으면서 이렇게 혼전이 벌어진 걸로 보입니다.
1: 네. 자, 지금까지 봤을 때 가장 의외의 퍼포먼스를 보이는 팀이 있다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2: 저는 뭐 차두리 감독의 화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화성이 이제 겨울 동안 부지런히 선수 보강을 했지만 사실 다른 팀들도 승격이라는 동기부여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리고 초반에 약간 화성이 스타트가 좋지는 못했어요.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다섯 경기에서 3승 2무를 챙기면서 턱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두리 감독이 굉장히 에너지 레벨이 높은 축구 그리고 전환이 많은 축구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전술적 방향성이 선수들의 능력하고 잘 어우러지면서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네, 김희준 기자는 어떤 팀 눈여겨보고 계세요?
3: 네, 지금은 순위가 좀 떨어졌지만 신생팀 파주를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데요.
1: 네.
3: 초반에 좀 돌풍을 일으키면서 승격 플레이오프권에도 왔다 갔다 했었는데 제라드 누스 감독이 신인 그다음에 외국인 감독답게 조금 차별 없는 모습으로 선수단이 이렇게 기용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주의 선수들도 조금 더 승리에 대한 이런 열망, 그다음에 의지가 강력하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주춤했지만 아마 끝까지 갈 때 가장 변수가 될 팀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촘촘한 만큼 더욱더 재미있는 리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번 주말 12라운드에서는 어떤 대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만나보도록 하죠. 김희준 기자.
3: 네. 8경기나 있기 때문에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휴식팀은 수원 삼성이고요. 16일에는 전남과 충북 청주가 만납니다. 전남이 드디어 홈에서 이제 경기를 치르게 되고요. 서울 이랜드는 용인을 홈으로 불러들여서 다시 한번 선두권으로 도약하려는 모양새입니다. 안산에서는 안산과 김포가 맞대결을 펼치고요. 천안에서는 천안과 파주가 경기를 치릅니다. 17일에도 4경기가 있는데 우선 성남이 경남을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는 화성과 부산이 맞붙는데요. 이 경기가 아마 선두권을 또 한 번 요동치게 만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김해종합운동장에서는 김해와 대구가 맞붙습니다. 여기서 대구가 승리를 한다면 이제 최성용 감독 체제에서 다시 한번 좀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충남화성과 수원FC도 맞대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1: 네. 자, 일단 눈에 띄는 거는 선두 부산과 상승세 화성의 대결입니다.
2: 네, 부산은 2주 연속 까다로운 팀들을 만나게 됐죠. 지난 주말에도 흐름이 좋던 천안을 상대했는데 그래도 이겼습니다. 부산이 화성 원정 가서도 그런 흐름을 만들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성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워낙 흐름이 좋기 때문에 부산을 위협할 수 있는 도전자가 될 수 있고 이걸 승리하면 화성도 선두권으로 올라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두 팀의 강한 동기부여가 격돌을 합니다.
1: 그렇습니다. 화성이 이제 16점. 만약에 승리를 하게 되면 19점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뭐 산술적으로는 3위 정도까지도 뭐 경우에 따라서 올라올 수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경기들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3: 네, 일단 충남화성과 수원FC 경기도 이제 상위권 맞대결이라는 대결에서 주목할 만한데 과연 육각형 스트라이커인 하정우 선수가 다시 한번 활약을 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요. 아까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해 원정을 떠났는데 김해가 아직 승리가 없단 말이죠. 2무 8패로 승리가 없는데 과연 대구 상대로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 이것도 주목해볼 만합니다.
1: 네. 자, K리그2는 월드컵 휴식까지 뭐 이번 주말 경기를 포함하면은 뭐 한 4경기 정도 남겨놓고 있는 건가요?
2: 네. K리그2는 아무래도 대표팀 차출의 영향이 없는 적은 리그이기 때문에 월드컵 개막 직전까지 리그 일정을 치르고요. 6월 첫째 주까지는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각 팀당 이제 4경기 정도씩 더 치르게 됩니다. 그 성적이 좀 월드컵 휴식기 이후에 본격적인 이제 승격 싸움에서도 중요한 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
1: 뭐 마지막으로 그 남은 기간 동안 좀 이 팀 주목해 보면 좋겠다 싶은 팀이 있다면 한 팀씩 짧게 추천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3: 네, 일단 아까 말씀하셨지만 화성 좀 주목해 보면 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번 주에 부산을 만나고요. 그리고 월드컵 휴식기 직전에 수원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화성이라는 팀이 지금도 변수인데. 네. 1, 2위를 결정짓는 변수팀이 됩니다.
2: 저는 최성용 감독 부임하고 두 경기에서 무실점을 모두 기록한 대구. 이렇게 수비 안정이 중요한 팀이었는데 수비만 안정되면 세징야, 세라핌, 에드가 이런 선수도 앞서 득점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거든요. 그런 게 과연 이번 주말 김해 원정 때부터 다시 폭발할지 상당히 주목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금요일에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서우정 기자, 김희중 기자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주말 스포츠는 저녁 9시 20분부터 함께 하실 수가 있고 저는 월요일 저녁 8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주말 동안에도 때일은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이 서울과 춘천, 대전, 전주 31도, 강릉 30도, 대구 33도 등으로 대부분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안 지역은 부산과 울진 25도, 제주 24도 등이 예상되지만 전국적으로 평년 기온보다 2도에서 8도 정도 높겠고요. 모레 일요일에도 내일만큼 기온이 올라 고온 현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래도 아침 저녁은 선선해서 큰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18도, 광주 15도, 세종 14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예년 이맘때 기온보다는 1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주말 동안 하늘이 맑겠습니다. 여름과 다른 점은 습도가 낮아서 그늘에서는 땀을 식힐 수 있다는 건데요. 대신 볕이 무척 강한 불볕더위가 나타나겠고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까지 치솟겠습니다. 또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나쁨에서 매우 나쁨이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내일은 더위는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지겠고요. 수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이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3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오늘 끝났습니다. 이 시점에 맞춰 저희 KBS가 실시한 주요 승부처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드립니다.
1: 먼저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부터 보겠습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누구를 지지할지 물었습니다. 민주당 정원호 43%, 국민의힘 오세훈 32%였고 나머지 후보들은 1%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선거전이 본격화됐지만 양강 후보 지지율은 지난달 말과 변동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20% 정도가 마음을 정하지 못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정 후보 지지율은 서울 내 민주당 지지와 비슷했고 오 후보는 국민의힘 지지보다 10%포인트 정도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 정 후보가 우세했고 나머지 연령대에선 오차 범위 내였습니다. 서울 권역별로는 이른바 강남 3구가 포함된 지역에서 접전 양상이었고 나머지 지역은 정 후보가 앞섰습니다. 지지 후보 바꿀 수 있다 응답은 정 후보 지지층에선 22%, 오 후보 지지층에선 32%로 조사됐습니다. 후보 간 공약 신경전과 의혹 제기도 이어지는 가운데 선택 기준으로는 41%가 직무 능력을 꼽았고 도덕성이란 답은 7%였습니다. 어느 당 소속인지가 영향을 줬다는 답은 지난 조사 때보다 9%포인트 늘면서 지지층 결집을 시사했습니다. 여야 후보 지지층 모두 직무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꼽았는데 특히 정 후보 지지층에선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후보 선택의 가장 중요한 정책 공약으로는 주택 공급 확대, 노후 주거지 정비 응답이 가장 많았고 민생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0: 이번엔 부산시장 선거 판세를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소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최민영 기자입니다.
3: 부산시장으로 누구를 지지하는지 물었습니다. 민주당 전재수 후보 42%,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33%로 전 후보가 9%포인트 앞서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지지 후보가 아직 없다거나 모르겠다는 등의 응답이 격차보다 컸습니다. 두 후보의 지지율은 지난 한 달 세 차례 조사에서 큰 변동 없이 박스권에 갇힌 듯한 모습입니다. 꼭 투표하겠다는 층에선 전재수 50, 박형준 35, 가능하면 하겠다는 층에선 전재수 21, 박형준 33으로 나타나 투표율도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40대, 50대에선 전 후보가, 20대에선 박 후보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전 후보 지지층은 81%, 박 후보 지지층은 77%가 현재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할 거라고 답했습니다. 후보 선택 기준에선 소속 정당이라는 응답이 2주 전 15%에서 26%로 늘었고 도덕성이란 답변은 14에서 8%로 줄었습니다. 전 후보 지지층에선 능력을, 박 후보 지지층에선 정당을 후보 선택 요인으로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정부 지원론과 견제론 중엔 지원론에 공감이 더 많았는데 특검법 논란 이후에도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후보 선택의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우선순위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5월 11일부터 나흘간 서울과 부산 만 18세 이상 남녜 각 800명을 전화면접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0: 이번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구입니다. 14개 지역구 가운데 경기 평택 을과 하남 갑의 판세를 조사했습니다. 민정희 기자입니다.
4: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는 현재 5파전 구도입니다. 민주당 김용남 24, 국민의힘 유희동 18, 혁신당 조국 22%의 지지를 보이며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재현, 황교안 후보는 5% 안팎의 지지를 얻으면서 진보 보수 진영 내 단일화 여부가 주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단일화 필요성도 물어봤는데요. 진보 진영 단일화 필요하냐는 질문에 김용남, 김재현 후보 지지층은 필요하지 않다가 더 많았고 조국 후보 지지층에선 62%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 보수 진영 단일화 질문에는 유희동, 황교안 후보 지지층 모두 절반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34%가 김용남 후보가 아닌 조국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11%가 황교안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5: 여야 전직 의원이 맞붙은 경기 하남 갑에선 민주당 이광재 42, 국민의힘 이용 31%로 11%포인트 격차를 보였습니다. 다만 지지 후보가 없다, 아직 모르겠다는 등의 답이 지지율 격차

0: 격차만큼 많았습니다. 12일 출마 선언을 한 개혁신당 김성열 후보는 이번 조사엔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경기 평택을과 하남갑 모두 정부 지원론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정부 견제론보다 많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5월 11일부터 나흘간 경기 평택을과 하남갑 만 18세 이상 남녀 각 500명을 전화면접 조사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1: 이번 선거 후보로 등록한 7천여 명의 경력을 분석했습니다. 후보 중 35%가 전과가 있었고 전과 15범인 후보도 있었습니다. 평균 재산은 9억 원 정도였습니다. 보도에 최일임 기자입니다.
2: 광역 기초단체장의 각급 의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까지 7,700여 명이 이번 선거에 나서겠다고 신청했습니다. 후보자들 살펴봤더니 3분의 1 이상이 전과자였습니다. 민주화 운동 과정 집회 시위법 위반 전과도 적지 않았지만 음주운전 폭력 전과자도 있습니다. 전과가 가장 많은 사람, 사기, 음주운전 등 15건에 인천 강화군 의원 무소속 후보입니다.
3: 특수임무 유공자 이제 단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서 반성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2: 출마자 10% 정도는 세금 체납 전력이 있었는데 한 경기도의원 출마자는 세금 3억 6천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4: 제가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사기를 당해갖고 경매로 넘어갔어요. 망했는데 세금을 어떻게 내요?
2: 기독당 대표 출마자 재산은 평균 약 9억 원입니다. 광역단체장 후보 51명 중에선 서울 오세훈, 제주 문성유, 부산 박형준 후보 순으로 재산이 많았습니다.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18억 2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국회의원 재보선 후보자 재산 상위 5명 중 3명은 경기 평택을 출마자였습니다. 서울 강북구청장 등 선거구 116곳은 출마자가 한 명뿐 투표 없이 당선 확정입니다. 다만 4년 전보단 무투표 당선 지역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는데 전엔 나서지 않았던 험지에 민주진영 후보들 출마가 증가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파업이 이제 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측은 대화를 요청하면서도 더 진전된 타협안을 내놓진 않았고 노조는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조정하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5: 노조는 파업은 예정대로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승호 노조위원장은 파업 마지막 날인 6월 7일 이후에야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 파업, 후 대화란 뜻입니다. 노조가 요구한 상한 폐지, 제도화, 투명화에 대한 구체적 안에 대해 사측이 이미 제시했다고 답하자 헌법이 보장한 권리, 즉 파업을 잘 이행하겠다고 받아치기도 했습니다. 사측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사장단 명의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 우려와 국가 경제를 생각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반도체 부문 사장단은 평택 사업장을 찾아 노조 지도부에 교섭 재개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노조 요구에 대한 더 진전된 변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꽉 막힌 상황 속 정부의 중재도 쉽지 않습니다. 중노위는 사후 조정 연장을 제안했지만 노사가 모두 동의해야 절차가 시작됩니다. 노조는 중노위 중재가 가능하다 생각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고 지난 사후 조정 당시 대화 녹취를 공개해버리기도 했습니다.
6: 이랬죠가 안 될 것 같다 이런 소리 하는 게 정상적인 거냐고요. 왜 여기까지 와서도 거짓말을 치냐고요. 아니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7: 그러니까 내가 했다고 나가라 그러고 지금 위원장한테 온 거.
5: 6일 뒤면 총 파업. 대화를 강조해온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노조 사무실을 찾아 직접 중재 역할에 나섰는데 노조는 사측의 교섭 대표 교체와 실질적 입장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파업 참여 의사를 밝히는 홈페이지에는 오늘도 조합원 천여 명이 추가로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0: 이런 상황에서 산업부 장관이 파업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긴급조정권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발동 권한은 노동부 장관에게 있는데 실제 발동하기까진 현실적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어서 송락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8: 삼성전자 파업 강행 시 손실. 노조는 30조 원 정도로 추산했고 JP모건은 40조 원으로 어림잡았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자신의 SNS에 100조 원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0: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 부처 장관이 긴급조정권 행사를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30일간 쟁의 행위를 강제로 중단시킬 수 있는 긴급조정권. 공익사업이거나 대규모 사업장일 경우 또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만 발동할 수 있습니다.
1: 삼성전자라는 하나의 기업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와 연계되어 있는 소방산업, 전방산업까지 다 이게 영향을 미치고.
0: 긴급조정이 발동되면 조합원들은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그 뒤 조정을 개시하는데 이견이 여전하면 강제로 중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2: 국민경제에 삼성전자 파업이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고요. 실적인 감소를 국민경제에 대한 위협으로 판단해서 기본권 제한한 행위를 쉽게 써서는.
0: 지금까지 긴급조정이 발동된 건 단 4차례. 가장 최근 사례 기준으로 봐도 20년이 넘었습니다. 최후의 카드에 가까운 수단인 만큼 정부의 부담도 큽니다. 발동 권한은 노동부 장관이 갖고 있는데 아직 이와 관련한 공식적인 언급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3: 상황이 급박해지자 청와대도 직접 나섰습니다.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삼성전자가 국민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절대 파업 같은 상황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4: 긴급조정권 발동 같은 최후 수단에 앞서 노사 대화가 우선이란 점을 청와대는 오늘도 강조했습니다. 다만 우려와 걱정이 크다고 명시적으로 밝혔고 파업 같은 상황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5: 굉장히 국민 경제 차지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6: 이규현 청와대
5: 파업 같은
6: 홍보소통
5: 어떤 상황이 오지 않길 보고 있는 거고요.
4: 삼성전자가 국민 경제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력도 언급했습니다. 국민 10명 중 한 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갖고 있고 협력업체만도 1,700개나 된다는 겁니다. 교착 상태가 계속될 경우 나설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5: 노선의 협의가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다만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것만은 아니고.
4: 내부적으로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보는 건 삼성전자 전면 파업 시 경제 성장률에 예상보다 더 큰 타격을 줄 거란 전망 때문입니다. 이번 총파업이 현실화되면 GDP 성장률이 최악의 경우 0.5에서 0.6%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는 보고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 노조가 주장하는 영업이익 배분 제도화가 다른 업계에 미칠 파장도 우려하는 대목입니다. 오늘 급락한 국내 증시 상황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3: 이런 가운데 오늘 증시엔 환호와 탄식이 교차했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 8천을 돌파한 뒤 일부 거래를 한때 중단시킬 정도로 급락했습니다. 송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7: 개장 직후 상승 반전한 코스피는 이내 8천선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6일 7천 고지를 넘어선 지 7거래일 만입니다. 그러나 환호는 잠시였습니다. 직후 지수는 급격히 흘러내렸고 오후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종가 7,493.18, 하루 새 488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중동 사태 영향으로 698포인트 급락했던 지난 3월 4일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하락폭입니다. 하락장에서 두드러진 건 외국인의 거침없는 매도세입니다. 오늘 하루만 5조 7천억 원, 최근 7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가며 31조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단기간에 많이 오른 한국 주식을 팔아 이익을 내고 투자 바구니에서 훌쩍 커진 코스피 비중을 재조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8: 전자 하이닉스 비중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크고 또 외국인 비중도 높습니다. 이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차익실현 매물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7: 그동안은 개인이 순매수로 지수를 떠받쳐왔지만 오늘은 기관까지 매도 흐름에 동참하며 큰 폭의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SK하이닉스가 181만 원대로 내려와 7%대 낙폭을 보였고 삼성전자는 8%대 떨어져 27만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나라밖 상황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강경 발언이 전해지며 우리뿐 아니라 일본과 대만, 홍콩 등 주요 아시아 증시에도 검은 금요일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9: 세계의 관심 속에 열렸던 미중 정상회담이 끝났습니다. 세기의 단판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로 기대를 모았지만 서로 하고 싶은 말만 강조했을 뿐 공동 성명도 구체적

0: 적인 결과물도 내지 못했습니다. 베이징 이승준 특파원입니다.
1: 미중 정상은 회담 마지막 일정으로 시진핑 주석 관저와 집무실이 있는 중난하이를 찾았습니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원의 나무를 한 그루 한 그루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2: 100년 된 나무로 두 그루가 하나로 연결된 겁니다.
1: 정상회담 뒤 텐탄공원 산책과 국빈 만찬으로 이어졌던 우호적인 분위기가 이 자리에서도 연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원의 장미를 바라보며 본 적 없는 가장 아름다운 꽃이라고 하자 시 주석은 장미 씨앗을 보내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두 정상의 메시지는 결이 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합의라는 실리를 언급한 반면
2: 우리는 환상적이고 두 국가의 모든 좋은 무역 합의를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1: 양국이 대등한 관계에서 안정을 추구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2: 우리는 새로운 양자관계, 다시 말해 전략적 안정성을 위한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1: 실제로 중국은 대만 문제에서, 미국은 이란 문제에서 서로 실리를 챙겼다고 내세웠을 뿐 희토류나 반도체 규제 등 민감한 분야에선 주목할 만한 성과는 없었습니다. 공동 성명 발표도 없이 트럼프 대통령은 베이징을 떠났습니다. 협력과 호혜, 공존이라는 원칙을 확인하는 선에서 세기의 담판은 마무리됐습니다. 미중 관계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0: 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양대 강국으로 올라섰다는 위상을 과시했습니다. 미국과 대등하게 적절한 범위 안에서 경쟁하는 새로운 관계가 시작됐다고 중국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김민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3: 이번 회담에 중국 권력의 심장부까지 공개했지만 자금성을 통째로 비웠던 9년 전만큼의 파격은 없었습니다. 중국은 오히려 미국과 대등한 G2 반열에 올랐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2: 함께 성취하고 번영해 새로운 시대의 강대국의 올바른 공존의 길을 걸어나가야 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3: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건설적 전략 안정관계는 충돌은 피하면서 적절한 범위 내에서 경쟁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다만 대만 문제를 건드리면 충돌할 수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 거침없이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보다 느긋한 입장에서 회담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2: 양국이 대만 문제라는 중미 관계 정치적 기초 중 기초를 안정시키다면 더 아름다운 미래를 열 수 있을 겁니다.
3: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강대국 사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시작이라며 미국도 중국에 더 평등한 접근 방식을 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구체적 현안에 대한 합의보다는 미중이 대등하게 경쟁하는 새로운 관계를 구축했다는 걸 이번 회담의 최대 성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거둔 성과에 대해선 박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동의했다지만 실체가 불확실하고 무역과 투자 분야 성과도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겁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 김지석 특파원이 전합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방중 성과를 자랑했습니다. 우선 시진핑 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동의하고 이란의 군사 장비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트럼프는 전했습니다.
2: 시 주석은 정말로 합의가 성사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돕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4: 다만 중국이 실제로 얼마나 협조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기존 입장에서 크게 달라진 건 아닌데다 중국 외교부는 합의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2: 조속히 항로를 다시 열어 국제사회 호응에 응답하고 전 세계 산업 공급망의 안정과 원활한 흐름을 공동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고작훈 중국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4: 투자 분야에서 내세운 성과도 시장의 기대보단 초라하다는 평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보잉 항공기 200대 구입을 약속했다고 밝혔지만 주가는 오히려 4% 넘게 하락했습니다. 앞서 대두 등 농산물에 대한 중국의 구매 약속도 이행하는 데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환상적인 합의를 했다고 밝혔지만 외신들은 언제든지 무산될 수 있는 성과이며 트럼프가 빈손으로 귀국길에 오른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0: 오늘 미중 정상

0: 은 베이징 시내 중난하이에서 차를 마시고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중국 권력의 핵심지란 중난하이가 어떤 곳이고 또 어떤 의미로 선택된 건지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베이징 중심부로 가보겠습니다. 자금성 서쪽에 세 개의 큰 호수가 보입니다. 대대로 황실 정원과 연회장으로 쓰였는데 역사가 800년이 넘습니다. 이 중 북쪽에 있는 베이하이는 일반에 개방되고 있지만 중하이와 난하이 합쳐서 중난하이는 접근 금지 구역입니다.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의 핵심 기관들이 몰려있기 때문인데요. 중하이에는 총리 집무실과 국무원 회의실 등이 있고 난하이에는 정문격인 신화문을 시작으로 국빈 접견 때 쓰는 잉타이 섬이 호수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고 지도부의 집무실과 관저도 난하이에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옆으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산책하고 차담을 나눈 풍태건이 있습니다. 1949년 마오쩌둥 초대 주석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우면서 거주 공간으로 사용했던 곳입니다. 중난하이는 이처럼 중국 권력의 심장부이면서 미중 관계에서도 상징성이 큰 장소입니다. 1972년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은 이곳에서 마오쩌둥을 만나 미중 관계 정상화에 물꼬를 텄습니다. 2014년에는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함께 야간에 잉타이 섬을 산책했습니다.
2: 시진핑 주석은 잉타이 앞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맞이했고 양국 정상은 친근하게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1: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중난하이 잉타이 섬에서 시 주석과 회동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중난하이를 처음 방문했는데 잉타이 섬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중국 의전에 담긴 속뜻을 짐작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과 동행한 엔비디아의 젠슨 왕은 회담장 밖에서 주인공이 됐습니다. 한국에서 했던 치백 회동을 연상시키는 이른바 먹방 행보로 중국인들 마음을 공략했습니다. 우한울 기자입니다.
3: 검은 가죽 재킷 차림의 남자가 거리에서 짜장면을 비빕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입니다.
4: 여러분도 드셔보셨나요?
3: 시민들이 건넨 발효 음료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특유의 시큼한 맛에 얼굴을 한껏 찡그립니다. 방중 때마다 길거리 시민들과 어울려 먹방을 즐겼던 슈퍼가프 젠슨 황.
4: 중국 좋아합니다.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3: 이번에도 어김없이 베이징 먹자 골목을 찾았습니다. 30도에 육박하는 때이른 더위에도 검은 재킷을 벗지 않는 모습에 중국 SNS에서는 엔비디아 발열 처리 능력이 대단하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왔습니다.
4: 갑자기 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젠슨 왕이 떠나고 나서야 누군지 알았어요.
3: 젠슨 왕의 이런 행보는 직원입니다. 친근한 모습으로 중국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 에어포스 원 경로까지 바꿔 젠슨 황을 중국에 데려갔지만 엔비디아 AI 칩 H200의 중국 공급 문제는 공식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5: 네, 때이른 더위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여름 날씨에 조금이라도 시원한 곳을 찾는 시민들이 벌써부터 청계천으로 몰리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이영관 기자, 밤이 깊어가는데 아직도 시민들이 많이 나와 있나요?
6: 네, 그렇습니다. 제 뒤로 길게 줄지어 앉아있는 시민들의 모습 보이실 건데요. 지금의 해가 저물어서 제법 선선한 날씨를 보이고 있지만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날씨가 무척 더웠습니다. 시민들은 오늘 대낮부터 이곳 청계천에 나와서 발에 물을 담그면서 시원한 음료를 마시거나 다리 아래 그늘에서 책을 읽으며 더위를 식혔습니다. 해가 진 지금도 산책에 나서 밤바람을 맞이하는 시민 모습이 눈에 띄는데요. 청계천에서 만난 시민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7: 5월인데 벌써 뭐 6월, 7월 온 것처럼 너무 무더운 여름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이제 여기 청계천에서 발 담그니까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6: 오늘 하루 서울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30도 안팎의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습도가 낮아 한여름 무더위까지는 아니지만 햇볕에 오래 서 있으면 쉽게 지칠 수 있는 만큼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고 물도 틈틈이 충분히 챙겨 드셔야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른 더위와 함께 낮과 밤 기온차가 크겠다며 영유아와 노약자는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청계천에서 KBS 뉴스 이현관입니다.
5: 이번 더위는 주말 내내 계속된다고 하죠. 최근엔 더위가 더 빨리 찾아오는 흐름이라지만 그래도 이례적인 고온 현상인데요. 그 원인과 전망을 김세현 기상전문기자가 분석했습니다.
8: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1.3도, 또다시 31도를 넘어섰습니다. 5월 서울 기온이 이틀 연속 31도를 웃돈 건 2016년 이후 처음입니다. 영월도 32.2도로 5월 중순 기온으론 이 지역 관측사상 최고치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30도를 넘어선 지역이 전국 대부분으로 확대된 모습입니다. 한여름이라 볼 법한 고온 현상이 5월부터 나타난 원인, 한반도 상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틀 전 서쪽에서부터 뜨겁고 건조한 열기를 머금은 고기압이 들어와 이렇게 단단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여름 폭염 때나 볼 수 있는 봄철치곤 이례적인 기압계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주말 내내 계속된다는 겁니다. 맑은 하늘에서 쏟아져 내린 뜨거운 볕에 지면에선 열기가 계속 쌓이겠습니다. 서울은 이틀째 고온 현상이 이어진 데 이어 일요일까지 내내 31도까지 오릅니다. 대구 역시 주말 동안 33도, 일요일에는 34도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기상청은 오늘 올해 첫 폭염 영향예보를 발표했습니다. 온열질환 위험도 커졌습니다. 주황색으로 표시된 곳은 2단계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토요일에는 강원과 영남, 일요일엔 영남 지역이 높을 거로 예측됐습니다. 야외 활동이 많은 시기인 만큼 볕이 강한 오후 시간대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세연입니다.
5: 네, 이번엔 우리 사회 큰 충격을 줬던 강력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결 연이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서울 강동구의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의 사상자를 낸 전직 조합장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김보담 기자입니다.
9: 목을 감싼 채 뛰어가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한 여성. 잠시 뒤 등산복 차림의 남성이 이 여성을 뒤쫓습니다. 급박한 순간 놀란 시민들이 달려와 남성을 제압하고 결국 출동한 경찰에 체포됩니다.
10: 바닥이 엎드린 상태에서 정장 입으신 분이 이제 맨 처음 1차로 제압을 하고 계셨었어요.
9: 지난해 11월 60대 조모 씨는 과거 자신이 조합장으로 있던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재개발 조합 사무실을 찾아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여성 직원 한 명이 숨졌고 두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조 씨는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는데 고소를 취소해달라는 요구를 거부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당한 것을 이유로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렀다며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조 씨 주장에 대해선 흉기를 미리 준비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극심한 공포와 신체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은 선고 직후 장애가 있는 딸이 엄마를 잃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루하루가 악몽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5: 유명 유튜버의 돈을 노리고 납치해 살해하려 한 일당들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을 철저히 계획했고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나쁘다고 질책했습니다. 김혜주 기자입니다.
11: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한 남성이 몸이 들린 채 바닥으로 내팽개쳐지자.
2: 지금까지 최문종,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 9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 사제를 털어서 공동학습장을 만들어 10년 동안 707명의 아이들을 키워낸 박주정 선생님과 말씀 나눕니다. 아이들과 마냥 좋았던 것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대형 사고를 쳐서 법정에 선 아이도 있었고 죄지은 아이들의 선처를 바라며 눈물로 호소한 적도 여러 차례라고 하는데요. 지금도 공동학습장 운영을 하며 지은 빚을 갚는 중이라고 합니다. 박주정 선생님이 생각하는 참교육이란 무엇일까요? 학교 밖에서 밀려난 위기의 청소년들의 울타리가 돼준 교육자 박주정 선생님 지금 만나봅니다. 네, 박주정 선생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많은 분들이 선생님 얘기를 진짜 감동적으로 들으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또 많이 웃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1: 네.
0: 예. 그 아이들과 본격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 이제 시골 마을 산골로 들어가서 폐가를 신문지로 도배해 가면서 거기 공동 학습장을 만드신 거예요.
1: 네네.
0: 근데 이제 소문 듣고 찾아오는 학생들이 이제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1: 어떻게 아세요? 놀아보셨나요?
0: 아니, 제 생각에는 제가 부모 입장이라도 우리 애 어떻게 저 선생님이 가면 사람 좀 만들어줄까? 아니면은 본인도 학생들이 말썽 피워도 알잖아요. 자기도 자기 인생을 망치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1: 없어요. 그럼요.
0: 선생님한테 가면은 내가 좀 달라질까?
1: 제일 큰 문제는 뭐냐? 이 애들이 우리 여기 같이 사는 데서 있었던 이야기를 학교에 가서 자랑을 해. 과하게.
0: 아, 예.
1: 뭐 음식이나 이런 걸 잘 먹였죠. 그리고 재밌고 즐거우니까 막 즐거운 이야기를 하니까 애들이 호기심을 가져.
0: 네.
1: 나도 가면 안 돼. 나도 가면. 그럼 선생님 저희 데리고 가면 안 돼요.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모여요. 근데 8명 이상 데리고 살 수가 없어요. 707명이라니까 한 번에 707명을 데리고 살았냐고요. 제가 하나님인가요? 707명을 데리고 살게. 그거 아니에요. 우린 정원이 8명이에요.
0: 네.
1: 왜냐면 아침에 4명 깨워가지고 얼른 20km 바라다 놓고 다시 돌아와서.
0: 등하교도 다 해주지.
1: 다 해주고.
0: 뭐니까.
1: 차가 안 다니니까. 그 애들이 나가고 이제 있다가 아까처럼 새로운 애들이 이제 들어와요. 얘들은 안 나가려고 하겠죠. 물론.
0: 네.
1: 새로운 애들이 들어오는데 공식처럼 얘들이 지명을 해요. 쌤 우리 나가고 저놈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기수가 있어요. 기수가. 난 한 번도 선택을 해본 적이 없어요. 선생님 저놈들 들어와야 됩니다. 저놈. 또 예사가 저희들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707명이 된 거예요. 그냥 부모들은 그러면 여기서 살 때 그 많은 음식이나 이런 걸 어떻게 됐느냐가 문제겠죠.
0: 네.
1: 그렇게 살다 보니까 부모들이 쌀도 좀 몰래 갖다 놓고 우리가 애들 데리고 학교를 가면 할 일 없는 어머니들은 집에 와서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놓고 가고.
0: 아니 하숙비라도 솔직히 좀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행비 너무 어려웠어요. 다.
0: 아니 근데 선생님 월급으로 교사 월급으로 그게 감당이 됩니까?
1: 받는다고 생각을 안 해봤죠. 근데 그 당시 하도 돈이 없어서 안 되겠으니까 공모사업이라고 있었어요. 체험학습장.
0: 네네.
1: 나라에다가 주면 1,000만 원을 준다고. 근데 그게 됐네요. 근데 1,000만 원을 가지고 우리 너무 좋게 했죠. 이제 이것 갖고 몇 달은 쓰겠다. 근데 문제는 무슨 행위를 할 때마다 사진을 찍어야 돼. 라면 먹었다. 뭐 먹었다.
0: 증거사진. 예.
1: 얘들이 선생님 너무 재미없어요. 우리 저거 되돌려버리고 우리끼리 그냥 그대로 살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닭, 오리 그런 이제 그 농장에다 이제 키웠죠.
0: 아.
1: 거기서 이제. 그래서 키워가지고 이제 먹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러는데 팔로 단 이야기는 이따가 물어보면 제가 대답할게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0: 부업까지 하셨군요.
1: 네, 네.
0: 아이고 제가 장정들이 막 8명이 이렇게 그럼 선생님네 식구들까지 10명이 넘는
1: 그렇죠.
0: 거잖아요.
1: 네, 네.
0: 선생님 자녀분은
1: 아, 딸들 둘이 있어요.
0: 딸 둘이 있는데 그러면은 한 달이면 쌀을 얼마나 먹을까요?
1: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쌀을. 그러니까 그렇게 밥을 많이 먹는 애들은 처음 봤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잠을 안 자고 하여튼 새벽 1시, 2시까지 이야기하고 떠들고 놀고 그러다 보니까 또 배가 고프니까 우리가 키운 닭도 잡아먹고 하여튼 잘 먹었어요. 얘들은 어찌됐든.
0: 예, 예.
1: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갔지요.
0: 그러니까요. 저기 선생님이 2년 되셨죠. 정년 퇴임하신 지가.
1: 네네.
0: 네. 그때 이제 제자들한테서 받은 편지를 저희가 입수를 했는데.
1: 네네.
0: 그 편지 속에 보니까 아. 어떻게 생활하셨겠구나 하는 게 눈에 그려지더라고요.
1: 네.
0: 제가 좀 한 대목을 소개해드릴게요. 편지. 네. 선생님은 새벽같이 일어나 저희들을 깨우는 일부터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일어나기는커녕 대꾸도 없는 우리를 선생님은 이불을 걷고 밥을 하고 도시락을 싸고 수백 번 우리를 깨워서 아침을 먹여서 10km 거리의 학교로 실어 나르셨죠. 야, 여기 진짜 한참 이맘때 애들 깨우는 것만 해도 보통 일 아니죠.
1: 보통 일어납니다. 안 일어납니다.
0: 안 일어나잖아요. 네. 아침잠. 저희도 옛날에 돌아보면.
1: 또 깨워놓고 나면 또 네. 들어있고. 또 그리고 나는 차에 시동 걸어놓고 또 가서 깨워가지고 차에 실어서 도시락 싸서 또 발다 놓으면 그 다음에가 또 일어나 있어야 되는데 다시 깨워서.
0: 차도 한 번에 못 나르잖아요.
1: 못 가죠. 이게 처음에는요. 한 번에 실어보려고 내 옆에 두 명. 지금 생각하면 아주 무모한 짓이었죠.
0: 차가 무슨 차?
1: 빨간 프라이드. 짝가는 거.
0: 아이고. 그러면은 원래 5명 정도 타면 딱 차는데.
1: 그렇죠. 나 빼고 하나, 둘, 셋, 넷. 4명 타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는 처음에 하여튼 8명을 다 태워보려고 애들이 뒤에 트렁크에다 넣고 뒤에다가 4명을 넣고 다 뛰었더니 트렁크 있는 애들이 막 그때는 비포장이잖아요.
0: 예.
1: 난리예요. 아프다고. 아, 이거 위험해서 안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번을 왔다 갔다
0: 해요. 두 번을 왕복을. 10km인데.
1: 15km예요.
0: 15km.
1: 얼른 깨워가지고 얼른 15km 갔다가 또 돌아와서 또 얼른 왔다 갔다. 그다음 학교 수업 끝나고 또 얻는 내용 받아주고 또 왔다 갔다. 그러니까 하루에 15 곱하기 4, 60km를 뛴 거죠.
0: 예.
1: 등교 시간만 하면.
0: 야, 그 차를 10년 모셨나 봐요.
1: 네.
0: 이 편지에 제자분 보낸 편지에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1: 아, 예.
0: 그 차를 잊지 못합니다. 빨간 프라이드. 예?
1: 예, 맞아요.
0: 저희들은 10년 동안 싣고 다니다 주행기록 54만 킬로미터.
1: 맞습니다.
0: 이 차는 언제 운명을 다 아셨습니까?
1: 언제 그 애들을 데리고 이제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날은 어두워지고 겨울이었어요. 페밀랜드라는 고개가 있어요. 거기를 넘어야 되거든요.
0: 네.
1: 근데 차가 서버리는 거예요. 나는 운전을 하고 뒤에들이 거기서 밀고 우리 집에까지 왔고 좀 이따 그걸 폐차장으로 보냈는데 그 말썽 구르기 들어도 그게 정이 들었는지 그 차를 보고 울더라니까요.
0: 그러니까요.
1: 그게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바깥에 있는 그냥 거칠의 말은 진심이 아니에요. 울어요. 울더라고. 훌쩍거리더라고. 왜 우냐 하니까 그냥이요. 그래. 말을 안 해요.
0: 이 편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차는 수명을 다하여 패밀리랜드 고개를 넘지 못하고 숨을 헐떡이고 우리들은 그 빨간 프라이드를 밀고 집에까지 왔고 폐차장으로 보내면서 함께 울었던 정들었던 그 빨간 차.
1: 맞아요.
0: 지금도 가끔 보이는 그 차를 보면 저는 걸음을 멈춥니다.
1: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빨간 프라이드다 근데.
0: 이야 진짜 분신이셨네요. 그렇죠?
1: 예, 예.
0: 그 차로 아이들을 등하교만 시킨 게 아니라 도망친 아이들 찾아다니느라고 순찰차로도 쓰셨다고요.
1: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 끝나고 나면은 그 당시에 이제 한참 있다가는 그 식당을 학교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짬밥이라 그러죠. 그걸 싣고 와서 오리들 먹이려고 그 싣고 오고 또 애들 데리고 온 통학차. 밤에는 이제 그 애들 찾아다니는 순찰차. 그 용도로 썼던 강주 1도 6076.
0: 네, 아직도 번호가 네. 생생하게 기억이 나실 정도로
1: 네.
0: 예. 그래도 늘 돈이 쪼들리셨죠.
1: 그렇죠.
0: 예. 네. 그 애들 돌반지도 다 전당포 맡기고 그러셨다고 들었어요.
1: 이제 그래도 돈이 없으니까 이제 저는 돌반지를 전당포에 맡긴 건데 내 아내는 그걸 자꾸 훔쳤다고 그러는데요. 지금도 네. 그 말을 해요.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당포는 갔다가 쌀값이 없으니까 맡겼다가 이제 다음에 이제 전당포에 찾으면 된다고 생각을
0: 돈
1: 하고
0: 돈 생기면은
1: 네 했는데 2년 지나서 갔더니 그 6개월이면은 끝난다네요 계약이.
0: 또 금은 거의 현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1: 예, 그러니까 무슨 권한이 없으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아예 우리 큰딸 그 반지 돌반지 상당히 많은 것을 나보고 팔아먹었다고 자꾸 그러는데.
0: 속상하죠. 그렇게 사모님이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애들 소풍 갈 때 막 용돈도 챙겨주고 몇 천 원씩 찔러주고 그러셨다고.
1: 예. 내 볼 때는 애들한테 막 나무는 척하면서 근데 그 역할을 잘했던 것 같아요. 나무린 사람 있으면 안아주는 엄마 역할을 잘했던 것 같고.
0: 네.
1: 그 돈이 없어서 이제 우리는 그 달걀을 많이 낳지 않습니까 밤에.
0: 네.
1: 우리 풀어놓고 키우니까. 그럼 어디다 달걀을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 저녁에 우리는 후라시를 들고 쫓아다니면 달걀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0: 예.
1: 예. 그걸 이제 물로 닦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말바구 시장으로 팔러 가는데 저녁에는 그 애들이 그 달걀을 오염이 붙어 있는 걸 닦으라고 하니까 막 질색을 하더라고요.
0: 네.
1: 그러더니 이제 그 연습이 돼가지고 이제 들고 시장으로 팔러 갑니다. 토요일 네. 일요일 날. 토요일 오후부터 서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달걀 사세요 이 말을. 그러니까 얘들이 선생님 해봐. 네가 먼저 해봐. 네가 해봐. 그래서 내가 지금 먼저 했네요.
0: 예.
1: 달걀 사세요. 달걀 알고 적게 하니까 그렇게 말하면 듣겠어? 그래갖고 지가 소리를 꽉 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0: 예.
1: 그러더니

0: 나가라 그런 거예요. 달걀가게 쫓아와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제 애들하고 여기서 팔다가 선생님 저리 돌아다니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시장 사람이 저 사람이 선생님 맞냐. 앵벌이 아니냐, 앵벌이.
1: 학생들 시켜서 괜히 착취하는 거 아닌가.
0: 그런 오해도 받고.
1: 그런 오해도 받고.
0: 또 우리 같이 처음에 우리 애들이 그 둥지 틀었던 데는 그 마을에서 간첩이 온 거 아니냐. 이런 소리도 했었다고 그럽니다.
1: 네. 왜 안 그랬겠어요? 왜냐면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니까 좀 이상해 보이는 거죠.
0: 그렇겠죠. 네네. 예. 얼굴도 시큼하고.
1: 네. 사실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안 해도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네. 아이들을 키웠는데도 아이들이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중에서도 또 크게 사고도 치고 재판도 받고 그런 학생들도 있으셨다고요. 그러면 막 그거 다 경찰서 다니고 재판정 가고 쫓아다니고 사정하고 빌고 선생님 그렇게까지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0: 그렇죠. 야, 네. 나는 보호자니까 어느 날 그 잠을 자는데 어떤 아이가 목이 아파서 눈을 떴더니 목을 조르더라고요.
1: 선생님 목을요?
0: 죽인다고 그래서 근데 얘가 날 정말 죽이려고 한지 아닌지 눈빛을 보면 아닌데 하여튼 신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는 자신이 없고 세상 사는 자신이 없어서 나가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하도 잘해주니까 나갈 수는 없고 선생님이 죽어버렸으면 차라리 편하겠다. 이게 의리죠.
1: 삐뚤어지고 싶은데 선생님이 걸리는
0: 네.
1: 거예요.
0: 그래서 이제 그 벽을 풀고 밤새 울었죠 서로.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나서 지가 나한테 30만 원만 주라고 그래서 뭐 할라 쓸래 그랬더니 묻지 말고 주라 그래서 줬더니 책을 사와서 밤새 공부를 하더니 그 애가 열심히 공부해서 해군상한 학교를 가서
1: 아이고.
0: 네, 지금 해군 대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 또 한 아이는 데리고 살았는데 견디지 못하고 나갔어요.
1: 네.
0: 박차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는 우리가 키우는 그 토끼 길을 잡고 돌려서 이렇게 땅에다가
1: 아이고.
0: 이렇게 해갖고 죽이는 막 잔인한 모습을 보여요.
1: 아이고.
0: 그러니까 다른 애들도 너무 힘들어해.
1: 네.
0: 그래서 할 수 없이 내보냈는데 1년이 지나 편지가 왔어요. 꼬불꼬불한 글씨. 보니까 교도소. 선생님. 저 징역 16년 받았습니다.
1: 아이고.
0: 내일 모레 탄원 한번 해주십시오. 법정에 와서. 그래서 법정을 나갔어요. 그래서 검사님은 묻는 말 하면 대답해 주라 해서 내가 이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줄게요. 그리고 판사님께 말을 했죠. 이 아이가 살아온 것. 그다음 견디지 못하고 낳은 것. 이런 어려운 상황에 일을 저질렀던 것. 한 번만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조직으로 묶여있는 일은 안 된대요. 그래서 걔는 16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 공동학습장을 그만두고 교육청에 장관을 하고 있을 때인가 국장을 하던 시절에 연락이 왔어요. 16년을 살고.
1: 네.
0: 선생님 다 살고 나왔습니다. 그래. 어디냐. 교도소 앞입니다. 만났어요. 고생했다. 이제 어디로 갈래. 할머니 집으로 갈래. 할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엄마 아버지 연락 없고 없습니다. 그럼 어디로 갈래. 선생님은 지금 어디 사십니까. 나는 아시네 아파트에 살지. 나 거기 좀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내한테 전화를 했더니 아내가 안 된대.
1: 그건 저라도 좀 힘들 것 같아요.
0: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예. 16살에 예. 교도소를 가서 16년을 살았으면 32살 어른이다.
1: 그러니까요.
0: 딸들이 둘이나 있다. 21번째 네. 아파트에. 안 된다. 내가 애원했지 아내한테. 그럼 갈 데가 없다. 그랬더니 아내가 우리 아파트 옆에다가 원룸을 얻어라. 그럼 아침하고 저녁은 해주겠다.
1: 네.
0: 그래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4년 6개월을 데리고 사는데 얘는 자폐와 분노조절 장애를 알아. 취업을 해도 안 나가.
1: 네.
0: 그러더니 어느 날 저녁밥을 먹으러 안 와. 4년 6개월 지난 어느 날. 가서 어디가 아프나 싶어서 그의 집을 쫓아갔더니 문이 열려져 있어. 문을 열어봤더니 못된 짓을 했어.
1: 아이고.
0: 세 줄을 써놨더라고요.
1: 아이고, 아이고.
0: 선생님 세상이 무서워서 살 수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화장해서 갖다 묻어줬습니다.
1: 얼마나 참.
0: 너무너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트라우마가 제가.
1: 네.
0: 가슴 아프고 쟤를 내가 조금만 어떻게 했으면 병원도 여러 번 다니고 다녔죠. 근데 안 가려고 했었는데 자책감도 생기고 그랬었습니다.
1: 예.
0: 근데 잘못하면 온 사방 다니면서 탄원서 쓰고 그 애들 그랬었죠.
1: 그러니까 이제 700명의 잘된 제자가 있어도 참 안타까운
0: 예, 예.
1: 저기 맞이한 한 명의 제자를 잊지 못하시는
0: 맞습니다.
1: 거잖아요. 지금 이 말씀하시면서도 눈가에게 눈물이 맺히시는데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같이 살았던 친구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가정과의 좀 관계가 좋지 않고 부모와의 관계가 틀어지고 그런 친구들이

0: 많았잖아요. 가족과의 관계는 좀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도움을 주셨나요?
1: 제일 큰 문제가 자녀가 학생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부모가 변하지 않는 환경으로 돌아가면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0: 네.
1: 그래서 그동안의 격리를 해서 저하고 살았기 때문에 내공이 생긴 건데, 그래서 부모 교육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건데요. 근데 학교라는 곳은 학부모 교육은 안 받아도 될 학부모들은 맨날 학교로 옵니다. 정령 학부모 교육을 받아야 될 분들은 못 오시거나 안 오시잖아요.
0: 네.
1: 자, 두 부류입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로 잘 성장해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고 부모가 너무너무 기뻐서 같이 상승작용해서 잘 되는 집안.
0: 네.
1: 반대로 이 아이는 이만큼 성장을 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집안에서의 그 분위기가 이해를 다시 눌러버렸으면 이 아이가 다시 돌아가 버리는 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0: 안타까운 경우도 많으셨겠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뭐 평생을
1: 할 수는 없으니까.
0: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예. 아. 사실 그 공동하수장에서 같이 아이들하고 정말 지지고 볶고 울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사셨는데, 이 다들 사회에서는 사실 문제아라고 하는 예. 그런 친구들이잖아요. 이 아이들을 달라지게 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셨겠죠.
1: 그렇죠. 결정적인 계기라고 한다고 한다면 저는 존중과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0: 네.
1: 그 아이가 설령 잘못했다 할지라도 거기서 그 아이를 심하게 나무래거나 욕설을 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0: 네.
1: 그건 반감을 가져옵니다. 예를 들자면 아이들이 바깥에 가서 절도를 하고 뭐 못된 짓을 하고 바로 돌아온 날 나는 보호자처럼 잡혀가서 경찰한테 욕을 엄청 먹고 오니까 내가 기분이 매우 나쁘겠죠.
0: 네.
1: 그럼 대부분 너 이리 와봐. 너 무릎 꿇어. 너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럴 수 있냐. 너 이렇게 하려면 나가. 이게 대부분 한 사람입니다.
0: 그렇죠. 예.
1: 저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렇다고 잘했던 말도 안 합니다. 그냥 없었던 일처럼 합니다. 그럼 그게 내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0: 네.
1: 그리고 내 주위를 돕니다. 그러면 저는 쓰다듬어 줍니다. 괜찮아. 다음에 안 하면 돼. 근데 선생님 그 경찰한테 가서 막 욕 얻어먹을 때 속상하더라. 그 말은 해줘. 다음에 너 잘해가지고 칭찬받아 보고 싶어.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러면 해줍니다.
0: 예.
1: 왜냐하면 진실되게 대해야 됩니다. 진실되게. 진실되게 대해야만이 이게 말이 많아서 아이가 변한다. 전혀 아닙니다. 눈빛만 갖고도.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웃고 있어도 울고 있는 아이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을 때 선생님이다.
0: 네. 아, 참. 저도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진짜 말만 너무 앞서지 않았는가. 예. 선생님 정년퇴임에서 이제 제자가 보낸 편지 보니까요. 옥수수 감자 삶고 닭백숙 먹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추억도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들하고 뭐 놀러도 가시고 좀 그러셨죠?
1: 수도 없이 많죠. 정말로 김하전도 하고 무슨 이렇게 토끼 싸움도 하고 한지골로 가서 애들이랑 옷 벗고 놀고 같이 수영하고 밤에 놀다 보면 누가 따뜻해지면 선생님 그게 오줌 쌌으니까 빨리 도망가세요 하는 놈도 있었고 그렇게 해줘야만이 애들이 아, 가까이 와요.
0: 마음을 열고.
1: 네. 길길대고 네. 무슨 이야기든지 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말을 다 해버린 아이는 문제를 안 일으켜요.
0: 네.
1: 그걸 감춰놓고 안에 있는 아이가 문제를 일으켜요.
0: 그러니까 네. 선생님은 어린 시절에 어떤 분이셨을까 궁금한데 뭐 마을의 신동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1: 아버지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었다고 그래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0: 네네.
1: 근데 달리기 시합을 하다가 다리를 하나 다쳐가지고 다리 한 왼쪽이 없어요. 엉덩이까지.
0: 아이고.
1: 우리 아버지 나이 29살이 그러셨다 그래요.
0: 절단을.
1: 절단을 해서. 그래가지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제 사남 사녀를 낳았는데
0: 네.
1: 아버지가 잘했던 것이 그 마을 사람들 글 못 읽는 사람들을 한문하고 주산을 가르쳤대요.
0: 네.
1: 무료로. 그러한 봉사를 한 거죠. 그런데 저는 일찍부터 아버지 밑에서 한문하고 주산을 배워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주산이 4단이었으니까
0: 네.
1: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신동이라는 말은 들었죠.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제 인생이 변해버린 거죠. 그 당시 초등학교 다닐 때 시골에 선생님들이 오시면 매달 월말고사를 봤어요, 학생들이.
0: 네.
1: 그거에 대한 합계 평균 석차 내는 게 어려워요. 그때는 계산기도 없고 출판밖에 없을 때.
0: 네.
1: 근데 선생님들이 출판을 못 놓은 선생님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암산으로 그 소표 작업을 다 해줬죠.
0: 네.
1: 근데 어느 날 소표 작업을 1학년 1반부터 6학년 6반까지 하는데 내 점수가 궁금해서 내 점수를 봤더니 잘못 기록돼 있어서 선생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뺨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지근지근 받고 주판으로 얼굴을 때려서 주판 안이 세 개가 얼굴에 박혀버리는 너무나 끔찍한 한 시간 동안을 그렇게 맞았으니까.
0: 그 선생님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분풀이를 하신 거예요.
1: 그렇죠.
0: 거의.
1: 나는 이유를 지금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얼굴에 주판 안이 박힌 상태로 산고개를 넘어서 우리 아버지한테 와서 그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서 다리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목발을 짚고 쫓아가다가 심장마비로 우리 아버지 49살에 돌아가셨죠. 그때부터 우리 집안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았고 저는 아버지를 돌아가게 했다는 트라우마로 평생을 살게 됐죠. 그래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 힘이 들어서 그 소위 헌혈이 아닌 매혈을 해가면서 피를 팔아가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던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0: 그래도 대학도 장학금 받고 들어가시고 대기업에 취업도 하시고 그러셨다고 그러던데요.
1: 어찌됐든 악착같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가장 큰 좋은 기업사에 들어갔죠. 그런데 이 마음속의 분노와 이게 조절이 안 되니까 제가 아팠나 봐요. 그래서 큰 기업체에서 사람들하고 관계를 못해요. 관계를 못하고 이 말이 거칠어지고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극심한 우울증이었던 거죠.
0: 네네.
1: 이 분노 조절. 저로 인해서 형님들 누나들 다 배우지도 못하고 이 어렵게 집안이 돼버렸다는 이 고통 속에 그 선생님에 대한 미움.
0: 이게 내 책임 아닌데 네. 자책을 하셨군요.
1: 근데 고모가 또 나타나서 저놈이 우리 오빠를 죽였다고 자꾸 그 말을 하니까 그게 이제 저로서는 상처가 됐던 거죠.
0: 그래서 절에 들어가셨다면서요.
1: 네. 그래서 이제 큰 대기업체 다니다 그만두고 절에 가서 스님을 했죠. 근데 한 3년 해도 목마름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아서 나왔고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아이들을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선생님이 되었었습니다.
0: 그렇군요. 선생님도 그런 방황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707명의 아이들을 외면하지 못하고 네. 품어주시지 않았나. 사실 교육 현장에서 저는 가장 좀 안타까운 것이 믿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1: 네, 네.
0: 뭐 교권, 학생권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이게 학생, 학부모, 교사 서로를 믿지 못하는 이게 어떻게 하면 이 신뢰를 회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1: 아주 어려운 질문을 아주 쉽게 여쭤보네요.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0: 죄송합니다.
1: 네. 너무 평이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학부모님은 선생님에게 존경하는 이야기를 해야만 가져야만이 아이가 선생님 말을 듣습니다. 학부모가 선생님에 대해서 비하하고 이런 말을 하는데 아이가 선생님 말을 잘 들을 리가 없죠.
0: 네.
1: 그래서 학부모님께서는 선생님이 다 잘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는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애호심을 갖춰주시고
0: 네.
1: 사명감을 드려야 돼요. 선생님들한테 사명감.
0: 네.
1: 당신들은 훌륭하다. 당신들이 없어서는 우리 아이들이 이만큼 성장할 수 없다. 사명감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사명감을 주지 않고 모함하고 투수하고 고발하게 되어버리면 다투게 되면 선생님들은 자꾸 방어 태세를 하게 됩니다.
0: 네.
1: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영역이 너무 많거든요. 교육에서는. 안 하면 성가실 일이 없는 영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학부모님께서는 선생님에 대한 사명감과 존경하는 것을 원하게 하고 싶고 선생님들을 또 반성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0: 네.
1: 우리가 예전의 선생님들은 서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왜 존경하고 옛날 선생님들을 그리워할까요? 뭐랄까요? 무한한 사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무한한 사랑과 뭐랄까 계산되지 않는 그 배품.
0: 네.
1: 이것이 일반 다른 직장하고 다른 점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좀 선생님들도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는가?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가? 내 아이처럼 사랑하고 있는가는 한 번씩 늘 뒤돌아보고 충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네. 30여 년 동안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몸을 던져서 일을 하셨어요. 그래도 아직도 하고 싶은

0: 일이 남아 계시는지요?
1: 예, 저는 제 아내가 그럽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할 만큼 했으니까 밥값은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학부모님들이 변하지 않는 한 아이들은 변하지 않는다.
0: 네.
1: 전국을 다니면서 학부모들 뭐 깨우친단 말은 뭐합니다만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0: 네.
1: 그런 기회를 갖고 싶은 게 첫 번째 목표고요. 앞으로 자살이나 이게 OECD에서 우리나라의 세계에서 1위입니다. 청소년 자살률도 지금 세계에서 1위입니다. 이거 큰일입니다.
0: 큰일이죠.
1: 아주 네. 큰일입니다. 자살 한 개 문제가 아니라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 수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0: 네.
1: 그것도 초중고가. 그래서 저는 이런 이 상황에서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부르미 제도
0: 네.
1: 이걸 전국화하는 것에 학교폭력, 성폭력, 자살, 안전사고, 악성민원, 교권침해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그 노하우가 여기 부르미에 있다.
0: 네.
1: 이것도 한번 자세히 봐주고 이걸 일반화시켰으면 좋겠다. 이게 제 꿈입니다.
0: 절박한 부름에 24시간 네. 정말 네. 가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예, 아이들에게.
1: 왜냐하면 골든타임을 네. 놓치면 안 되거든요.
0: 네. 아이들 포기하지 말고 잘 지켜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선생님 정말 사흘 동안 함께 있었는데 많이 배우고 다시금 진짜 존경하는 마음. 아마 이 시간 들으시는 시청자, 청취자분들 같은 마음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존경의 마음을 제가 전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30여 년 교육 외길 인생을 걸어온 박주정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서울 지방의 낮 최고기온 31.3도 기록하면서 이틀째 31도를 넘었습니다. 어제는 중부 내륙, 오늘은 전북 내륙과 경북 내륙에서도 30도를 넘었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웃돌겠고 체감온도 31도 안팎으로 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더위가 이어지다 다음 주 수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은 누그러지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모레까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인천과 경기 서부, 충남권, 호남지방 중심으로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온 내일 평년보다 높겠고 내륙지방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구 13도, 광주 15도, 서울은 18도가 예상입니다. 낮 기온은 대구 33도까지 오르겠고 서울, 대전, 광주 31도, 세종 30도, 인천 29도, 울산 28도, 부산 25도, 제주 24도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되지만 경기 남부지역은 오전에 일시 높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2.3도, 습도 58%입니다. KBS 58분 날씨 장건배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년 만에 중국 방문을 마쳤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란의 핵무기 보유 불허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통행료 부과 반대 등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중국 관영 매체들은 중동 정세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만 짧게 전했습니다. 특히 중국 매체들은 시 주석이 회담에서 대만 문제에 대해 잘못 처리하면 양국이 충돌할 수 있다고 면전에서 경고했다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북한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귀국길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 핵 프로그램의 20년 중단이면 괜찮다면서도 그것은 진짜 약속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만 문제에 대해 시 주석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며

0: 중국과 분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대만 문제에 대해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 측으로부터 대화를 계속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를 방문 중인 아라그치 장관은 현지 시각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응답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 그 후 미국 측으로부터 다시 대화와 접촉을 계속하고 싶다는 메시지들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라그치 장관은 이란은 미국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선박 남우호를 타격한 비행체 잔해가 오늘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외교부는 비행체 잔해가 아랍에미리트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항공편으로 들어왔으며 전문기관이 정밀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잔해는 외교 행랑 형태로 아부다비발 인천행 민항기에 탑재돼 운송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국방과학연구소 등에서 분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남우호를 공격한 주체가 이란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이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동조합 집행부에 이어 경영진과도 만납니다. 김 장관은 내일 삼성전자 경영진과 면담하며 노사 간 대화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김 장관은 오늘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 최승호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전달받은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중재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는 중단된 교섭 재개를 위해 사측 대표 교섭위원 교체와 사측의 실질적인 입장 변화를 김 장관에게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지역 현장 행보가 한 번만 더 진행된다면 법적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오늘 SNS에서 역대 대통령마다 선거 개입 논란이 있곤 했지만 선거를 20여일 앞두고 매일같이 전국의 전통시장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대통령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야권의 선거 개입 주장에 청와대는 시장 방문이 지방선거와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규현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오늘 이같이 밝히고 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할 일, 명분이 있는 행사, 또 가야 될 곳을 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오늘 오후 6시 마감된 가운데 오늘까지 7,791명이 후보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선관위는 출마자들의 서류를 검토해 후보 등록 여부를 결정하며 오후 8시 기준으로 7,668명이 등록 완료됐습니다. 16명을 선출하는 광역단체장 선거에는 모두 51명이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기초단체장 후보는 총 579명입니다. 출마자 3분의 1 이상이 전과 기록이 있었으며 10명 중 1명은 세금을 체납 중이었습니다. 출마자 평균 재산은 약 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내일과 모레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 덥겠고 내륙을 중심으로는 일교차가 큰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등 전국이 11도에서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태원이었습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승우입니다. 요새 생성형 AI로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이죠. 간단한 자료부터 몇 날 며칠 밤새워 작업하던 어려운 과제나 보고서, 영상까지도 눈 깜짝할 사이에 척척 만들어주는 게 이 AI인데, 이렇게 AI 덕분에 삶의 질이 좋아졌다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AI의 적잖은 오류나 가짜를 진짜처럼 포장한 결과물 때문에 낭패를 겪기도 하죠. 상대를 감쪽같이 속이는데 AI를 악용하기도 하고요. 최근에 중고거래 사이트까지 등장한 조작된 AI 영상으로 피해를 입었던 분들이 있는데요. 이 작가의 뉴스 한입에서 자세히 전해드리죠. 지극히 개인적인 명반기행 지게명기, 이번 주 개봉한 화제의 영화입니다. 마이클로 본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삶과 음악 이야기 함께 나눠보죠. 오늘 스승의 날입니다. 졸업을 앞두고 스승에게 전하는 감사와 존경을 담은 가사예요. 룰루의 To Soul With Love 들으면서 오늘 밤 일라디오 5월 15일 금요일 스승의 날 방송 시작합니다.

0: 네, 오늘 있었던 크고 작은 사건 사고 소식들 한입 크기로 딱 정리해드리죠. 이 작가의 뉴스 한입, 오늘 밤 일라디오 이병욱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진짜 최근에 이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사진 영상을 진짜처럼 만들어내는 작업 너무 쉽게 누구나 네. 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런 게 또 중고 거래 사기에도 활용이 돼가지고 악용이라고 해야겠네요. 그렇죠? 악용이 네. 돼서 경찰이 수사까지 나섰다고요.
1: 예전에는 중고거래 사기하면 사진 몇 장만 올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0: 맞아요.
1: 이제 최근에는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이게 실제 있는 것처럼 있는 물건처럼 보이는 영상까지 만들어서 피해자를 속이는 사례가 등장한 건데요. 그 예를 들면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면서 이 화물차에 실린 모습까지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접 촬영한 것처럼 뭐 발소리나 뭐 카메라 움직임까지 넣어서 신뢰를 높였는데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아니 이게 영상까지 그렇죠. 있으니까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근데 또 다른 피해자들과 영상을 비교해 보니까 그 배경이 되는 아파트나 차량 위치가 똑같았고요. 그래서 전문가가 분석해 본 결과 이게 AI로 만든 조작 영상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그래서 경찰도 이런 AI 영상을 기반으로 한 중고거래 사기 고소가 잇따르고 있자 이제 네. 본격

0: 공식적인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1: 보통 사람들이 그 움직이는 영상에 소리까지 있고 맞아요. 그러면 예. 아 이게 진짜지 하고 다 믿잖아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사진은 우리가 이제 조작이 할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근데
1: 일명 포샵,
0: 맞습니다.
1: 포토샵을 하니까 예.
0: 전혀 다른 사진으로 바꾸는 네.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조작 가능성을 의심하는데 영상은 아직까지는 실제 촬영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근데 최근에 이 생성형 AI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을 했냐면 카메라가 흔들린다거나 아니면 줌인, 줌아웃 이런 움직임 그리고 배경 소리까지 자연스럽게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보면 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가 점점 네네. 어려워지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영상 속에 어떤 글자 모양이 틀리거나 아니면 의미 없이 카메라가 움직이는 AI 특유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전문가가 아닌 일반 소비자가 알아차리기는 쉽지가 않은
1: 너무
0: 거죠.
1: 너무 어렵죠.
0: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중고 거래에서도 영상만 믿기보다 직거래로 확인을 한다거나 안전 결제 같은 기본적인 검증 절차가 더 중요해졌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 검증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나 장치 같은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0: 그렇습니다.
1: 소비자 입장에서는.
0: 네.
1: 최근 운전 중에 벌에 쏘인 뒤에 전신 알레르기를 일으켜서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거 운전 중이면 참 위험하겠네요.
0: 네. 네. 최근 날씨가 너무 더워졌잖아요. 그래서 창문 열고 운전하시는 분들 많아졌는데 그 틈으로 벌이 들어오면서 이제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1: 세상에.
0: 그러니까 실제로 고속도로에서 벌에 목을 쏘인 50대 그 트레일러 운전자가 의식이 흐려진 상태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또 제주에서도 벌에 쏘인 운전자가 신호대기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두 사례 모두 벌 독에 대한 심한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원인이었는데요. 근데 저는 이렇게 벌에 쏘인 사고가 얼마나 많을까 네.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고요. 소방당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벌 쏘임으로 인한 환자 이송이 연평균 7천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1: 야, 진짜요?
0: 네. 그래서 특히 벌의 활동이 활발한 7월에서 9월 사이에 사고가 집중되고 있는데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서 네네. 5월부터 이런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보통 그 성묘 갈 때 향수
0: 주의하라고.
1: 뿌리지 말라고
0: 맞습니다. 예,
1: 벌 쏘인다고 그 정도 생각했었는데 운전할 때 벌이 들어와서 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는 게 참 놀라운데
0: 네.
1: 그 언급하신 아나필락시스 쇼크
0: 네.
1: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군요.
0: 네, 이게 벌 독 같은 특정 물질에 몸이 과민 반응을 일으키면서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고 호흡이 어려워지는 급성 쇼크 증상인데 근데 문제는 이 반응이 몇 분 안에 매우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1: 네.
0: 겁니다. 그러니까 운전 중에는 상황이 더 위험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실제 사고 사례를 봐도 운전자들이 차량을 제대로 제어를 하지 못하면서 대형 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벌에 쏘였을 때 단순 통증으로 넘기지 말고 뭐 호흡곤란이 온다거나 어지러워진다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그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에 세운 뒤에 119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를 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향이 강한 화장품이나
1: 네, 네.
0: 벌을 자극할 수 있는 밝은색 옷을 피하는 것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1: 네, 이제 더운 계절이 계속 찾아올 테니까 각별히 좀 조심해야겠고요. 다가오는 일요일이 세계 고혈압의 날이라고요.
0: 네.
1: 질병관리청에서 고혈압성 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을 관리 수칙을 배포했네요.
0: 네. 질병청에서 6대 생활 수칙과 실전 지침을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고혈압이라는 게 지속이 되면 뭐 뇌나 심장, 신장 질환 등 여러 합병증을 유발하는데요. 그러니까 고혈압이 2024년 사망 원인 통계 기준으로 우리나라 사망 원인 8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1: 네.
0: 이게 초기 증상 없이 뭐 서서히 혈관을 손상시키면서 주요 장기에 영향을 미쳐 침묵의 살인자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2024년 그 조사 결과를 보면 그 성인 남녀의 고혈압 유병률을 보면 전체 인구의 22.2%. 그러니까 5명 가운데 1명 꼴이었습니다.
1: 맞네요.
0: 예. 성별로 보면 남성이 2023년보다 한 2.9% 증가했고요. 여성은 같은 기간 1.2%포인트 늘었습니다.
1: 보통 스트레스 받으면 아 혈압 올라 막 이런 얘기하고 주변에 혈압 올리는 사람 사건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좀 예방이 되는 겁니까?
0: 저도 좀 혈압이 높은데
1: 그래서 그러세요?
0: 유심히 봤는데 정말 기본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체질량 지수를 25 이하로 관리를 하고요. 허리 둘레도 남성은 한 90cm, 여성은 85cm 이하로 유지할 것을 권고를 했고요.
1: 그러니까 적정 체중 유지.
0: 그렇습니다. 예. 또 빠지지 않는 게 규칙적인 운동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한 150분 이상, 고강도 이상의 운동은 일주일에 75분 이상 할 것도 권했고요. 또 근력 운동도 주 2회 이상 병행하도록 권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식습관 관리인데 뭐 붉은 고기 섭취를 줄이고 채소나 생과일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하루 섭취 소금량이 6g. 그러니까 티스푼 하나 정도.
1: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0: 이거는 정말 네. 어렵습니다. 이걸로 제한하면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흡연자는 금연, 그다음에 음주할 경우에는 남성은 하루 두 잔 이하, 여성은 한 잔 이하를 마시는 것을 권했습니다.
1: 네. 이게 만성질환인 만큼 생활습관 관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금요일 오늘 밤 일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10시 17분 지나고 있고요. 이병욱 작가와 함께 이 작가의 뉴스 한 입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Z세대 구직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수 유형에 대한 조사가 있었다. 저도 이제 후배들이 제법 많아서 네. 걱정이 되네요. 해당이 될까 봐.
0: 이게 한 채용 플랫폼에서 조사한 내용인데 네. Z세대 구직자들이 가장 함께 일하기 싫다. 난 이런 사수랑은
1: 네.
0: 1위가 내 성과를 가로채는 사수였습니다.
1: 최악이죠.
0: 네. 네. 전체 응답자의 한 38%가 선택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막말을 한다거나 갑질을 하는 사수보다도
1: 최악인데.
0: 내가 한 일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더 큰 문제로 본다는 점이 눈에 띄는 점입니다.
1: 네네.
0: 이 뒤를 이어서 이제 막말 갑질하는 사수, 그다음에 기분에 따라서 업무를 지시하는 사수, 지나치게 감시하고 지적하는 사수 뭐 이런 순서대로 꼽혔습니다.
1: 네네.
0: 결국 이 Z세대는 엄격한 상사를 싫어한다기보다는 뭔가 불공정하거나 감정적으로 업무를 대하는 유형에 더 큰 거부감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1: 예. 그러면은 반대로 이제 좀 같이 일하고 싶은 사수는 어떤 사람인가요?
0: 가장 선호하는 사수의 유형은 실전 노하우를 아낌없이 알려주는 사수였는데요. 이게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분위기가 좋은 사람보다 실제로 내 성장에 도움을 그렇죠. 주는 선배를 네. 더 원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이게 참 어렵잖아요.
0: 너무 어렵죠. 네. 특히 흥미로운 게 나랑 잘 맞지만 배울 점 없는 사수보다 대학이 까다롭지만 배울 점이 많은 사수를 더 선호한다는 네. 점입니다. 그러니까 Z세대가 흔히 우리가 알기로는 뭐 편한 직장 문화만 원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실제로는 이런 공정한 평가나 구체적인 피드백 그리고 실질적인 성장 기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또 AI 시대에도 사수에게 가장 기대하는 역할로 사람만이 줄 수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꼽은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요. 결국 후배들은 기술보다도 일을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1: 맞아요.
0: 알려주는
1: 네.
0: 멘토형 선배를 원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사실은 그 경험은 정말 돈 주고도 맞습니다. 못 사는 거라 그런 경험을 좀 허심탄회하게 알려줄 때 저도 참 많이 도움이
0: 네.
1: 되고
0: 네,
1: 그런 선배들이 참 좋더라고요. 아, 어제 저는 선풍기를 처음으로 꺼냈는데
0: 저도요.
1: 야, 주말 내내 이렇게 초여름 더위가 이어진다고요?
0: 네,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주 초까지 낮 기온이 평년보다 한 5에서 10도 정도 높은 31도 안팎까지 오르겠다고 합니다.
1: 네.
0: 지난해보다 한 일주일 정도 빠른 더위라고 하는데요. 그 전국 곳곳에서 5월 중순 최고 기온이 새로 쓰이고 있습니다.
1: 네.
0: 강원도 원주는 한낮 기온이 31.5도까지 오르면서 이 지역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5월 중순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을 했고요. 경기도 파주는 30.7도였는데 이것도 역시 기상 관측 시작 이래 5월 중순 최고 기록입니다. 근데 이런 날씨가 앞으로 며칠 더 간다고 합니다. 정점이 바로 일요일인데요.
1: 네.
0: 토요일인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이 12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23에서 32도를 보이겠고요.
1: 32도.
0: 근데 일요일에는 조금 더 높아져서 한낮 기온이 23도에서 33도로 예상이 됩니다.
1: 한여름이네요. 이 정도면.
0: 그렇습니다. 특히 대구 등 경북 내륙에서는 33도의 불볕더위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1: 그 올해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더위가 일찍 찾아왔을까요?
0: 네, 그 설명을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네. 상공이 높은 고기압 지붕이 북쪽의 찬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막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기압의 영향권 아래에서 하강기류가 생겨서 구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구름이 없으니까 낮 동안은 이 햇볕의 지표가 빠르게 달궈지고
1: 야, 바로 이렇게 해가 예, 내리쬐니까요.
0: 네. 이제 해가 진 뒤에는 바로 식기 때문에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요즘에는 그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해지는 팬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게 수도권 등 서쪽 지역 기온을 끌어올린 거고요. 반면에 강원 영동 지역은 한낮 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물면서 상대적으로 시원한 상태라고 하는데 하지만 이번 더위는 20일에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1: 네, 다행입니다. 그 일교차가 크니까 건강관리들 잘 하시기를 바랄게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병옥 작가님 고맙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1: Westlife, Season in the Sun.

0: 네, 금요일 밤 촉촉한 감성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립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명반기행 지계명기 이미훈 음악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오늘은 어떤 아티스트의 명반을 함께 들어볼까요?
1: 마이클 잭슨입니다.
0: 마이클 잭슨.
1: 네. 네. 뭐 별칭이 많죠. MJ라고 그냥 줄여서 부르기도 하고 킹 오브 팝. 네. 팝의 황제다. 이렇게 일컬어지는.
0: 사실 뭐 별명조차 필요 없는.
1: 필요 없죠.
0: 이름 그 자체가.
1: 이름 그쵸? 그 자체가 네. 그냥 브랜드이죠. 뭐 지금은 뭐 K-팝이 또 많은 인기를 얻고 있지만 K-팝도 결국에는 팝에서 나왔습니다.
0: 그렇죠.
1: 그리고 네. 이제 마이클 잭슨의 모든 것에서 굉장히 많은 뭐 미국 팝, 영국 팝, 전 세계 팝, 특히나 여러 가지 안무와 비주얼 이런 것들이 결합된 K-팝에는 정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바로 이 마이클 잭슨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죠. 마이클이라는 작품, 영화입니다. 13일, 어제 그저께였네요. 국내에도 개봉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팝의 본고장이죠. 미국 그리고 영국에서는 4월에 이미 개봉을 조금 일찍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마이클 잭슨의 예전 앨범들이 차트에서 일제히 역주행을 하면서 파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영국 앨범 차트 보면요. 마이클 잭슨 히트곡 모음집입니다. The Essential이라는 앨범. 옛날에 나왔던 앨범인데 이게 지금 영국 앨범 차트 1위입니다.
0: 야,
1: 정상,
0: 진짜요?
1: 네, 탈환을 했고요. 그리고 영국 싱글 차트 보면은 영국 앨범 차트에서 1위가 모음집 The Essential이고 네. 6위가 Thriller, 8위가 Bad. 그러니까
0: 10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1: 세 장이 들어왔어요. 오, 대단하다. 영화의 영향으로요.
0: 네.
1: 그리고 영국 싱글 차트, 이건 노래단이죠. 영국 싱글 차트 보면요. 빌리진이 4위, 비릿이 10위. 이거는 정말 무서운 역주행이라고 볼 수 있어요.
0: 차트를 휩쓸고 있네요, 그냥.
1: 네. 예. 이제 미국으로 넘어와 보면 빌보드 앨범 차트 5위에 지금 Thriller가 올라와 있고 6위에 히트곡 모음집이죠. 넘버원스가 지금 올라와 있고요. 역시 싱글 차트에서도 빌리진이 17위까지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와, 진짜 대단한데 마이클 잭슨은 뭐 어떤 그 시대를 불문하는 것 같아요. 그냥 올타임.
1: 네. 예. 맞아요.
0: 그런 그 팝의 황제잖아요.
1: 맞아요.
0: 네, 어떤 네. 음악가인지 좀 어렸을 때부터 쭉 살펴볼까요?
1: 네, 1958년생입니다. 지난번에 마돈나 다룰 때도 이제 58년 빅디라는 말씀 드렸는데 동갑이고요. 팝의 황제, 뭐 여왕 나란히 네. 같은 해에 태어났네요. 그럼 아시다시피 2009년에 이제 50세의 나이로 요절을 하게 되고요. 뭐 본명은 마이클 조셉 잭슨입니다. 그리고 고향은 미국 인디애나주 게리라는 곳이고요. 잭슨 가문의 10남매 중에서 8째로 태어났어요. 이 가족이 좀 대가족입니다. 그래서 출생 과정에서 사망했던 형 브랜던 잭슨을 제외하면 총 9남매 중에서 6남 3녀에서 끝에서 세 번째이고요. 이 부친이 전직 복서이자 철강회사 크레인 기사였던 조 잭슨이었어요. 이분은 아마추어 기타리스트이기도 했었는데 네. 이 아들들이 또 재능이 좋으니까는 가족 밴드 잭슨 브라더스를 결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클 잭슨이 정말 이 형제 자매들 중에서도 정말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었고 마이클 잭슨 6살 때 바로 이 저메인 잭슨이라고 하는 훨씬 큰 형하고 더블 리드 보컬 체제로 해서 이제 잭슨 5로 활동을 하게 돼요.
0: 6살 때요?
1: 6살 때부터 잭슨 5 막내로 yeah. 활동을 하게 되고요. 이 지역에서 정말 큰 인기를 얻어가던 중에 업계 관계자 눈에 띄게 되면서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세계적인 음반사죠. 모타운하고 이제 계약을 하게 되고요. 네. 특히나 이 잭슨 5의 막내였던 마이클의 뛰어난 음악성이 이제 큰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잭슨 5 시절에 마이클이 만 11살 때,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치면은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입니다. 이때 리드 보컬 맡아서 발표했던 I Want You Back이라는 곡이 빌보드 싱글 차트 1위 정상을 차지를 하게 돼요. 그리고 ABC, The Love You Save, I'll Be There 이런 곡들이 차례로 히트를 하면서 마이클 잭슨이라는 이름으로 독립을 하기 전부터 이미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0: 야, 그 막내가 리드 보컬이었다. 이걸 넘어서서
1: 네.
0: 정말 애기잖아요.
1: 네. 네,
0: 그 애기가 부른 노래가 빌보드 싱글 차트 정상을 차지한다는 게
1: 그렇죠.
0: 네, 듣고도 믿기지가 않을 정도인데
1: 네.
0: 이런 마이클 잭슨 언제부터 솔로 가수로 활동을 했나요?
1: 이미 이제 20대 초중반 정도 됐던 1972년부터 뭐 Got To Be There, Ben 이런 솔로 앨범으로 인기를 모기 시작을 했고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인 마이클 잭슨, 이 스타덤의 시작점은 네. 1979년, 그러니까 20살, 21살 때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때가 이제 성인이 돼서 처음 발표했던 솔로 앨범입니다. Off The Wall이라는 앨범. 여기서부터 좀 주체적인 음악성을 발현을 하면서 Don't Stop Till You Get Enough, 또 Rock With You 이런 곡들을 히트시키기 시작했고요. 또 정점은 1982년이었었죠. 이제는 20대 중반이 되는데 6집 Thriller라는 앨범이 정말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면서 월드스타, 팝의 왕으로 올라서게 되죠. 이 Thriller라는 앨범, 빌보드 앨범 차트 37주 동안 1위, 그리고 80주 동안 톱10,
0: 와.
1: 그리고 싱글 차트에 톱10 안에 7곡을 한 앨범에서 올려놓는 최초의, 역사상 최초의 앨범 이렇게 되고요.
0: 80주면 1년이 넘는 건데.
1: 1년 훨씬 넘죠.
0: 네, 와 네. 대단하네요 진짜.
1: 그리고 이제 유명한 마이클 잭슨의 순간들이 굉장히 많고 영화 마이클에도 이런 것들이 묘사가 되는데 1983년에 이 모타운 레코드 25주년 기념 공연이 열리는데 여기서 빌리 진이라는 곡을 부르면서 역사적인 문워크 댄스를 추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정말 그 공연장에 있던 관객들은 물론이고 이 중계로 봤던 전 세계인을 경악시키면서 엄청난 신드롬을 일으키게 되죠. 그 이후에 뭐 여러 앨범들, Bad, Dangerous 이런 앨범들을 통해서 킹 오브 팝, 팝의 제왕자를 이어갔고요. 1984년에는 올스타 프로젝트였었죠. We Are The World에도 리드 보컬로 참여를 했었고 이후에 여동생입니다. 제닛 잭슨하고 또 같이 듀엣을 했었던 또 초대형 뮤직비디오로도 화제가 됐었던 스크림이라는 곡도 발표를 했었고 하지만 결국에 2009년에 오랜만에 컴백하는 새로운 월드 투어를 준비하던 중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됩니다.
0: 아까 58년생이라고 하셨잖아요.
1: 네.
0: 그 마돈나 이야기하면서 아직도 마돈나는 활동을 하는데
1: 그러게요.
0: 마이클 잭슨이 이렇게 일찍 세상을 떠난 게 더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1: 맞습니다.
0: 네. 첫 곡을 일단 들을게요.
1: 네. 마이클 잭슨 뭐 꼬마 때부터 정말 신동 천재 소리를 많이 들었지만은 이 홀로 서기에 성공적인 서막이 됐던 그 앨범 Off the Wall이라는 그런 앨범입니다. 이 영화에서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갖고 묘사가 되는 그런 시기이자 앨범인데요. 여기에 실린 굉장히 절절한 발라드 곡이에요. She's out of my life. 그녀가 내 삶을 떠났어라는 그런 곡이고요. 이 곡은 마이클 잭슨이 직접 작곡한 곡은 아니고 작곡가 톰 말러라는 사람이 본인의 헤어진 연인을 생각하면서 이 노랫말 멜로디를 쓴 곡인데 마이클 잭슨이 이 곡에 특히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아서 스튜디오에서 이 노래 녹음을 할 때마다 계속 울었다고요. 그래서 이 녹음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마이클 잭슨은 스스로는 아 굉장히 창피하고 내가 그래도 프로 가수인데 이런 감정 절제를 못한다는 네. 것 때문에 아 이게 울음이 안 터질 때까지 제대로 된 녹음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그 당시에 명 프로듀서죠. 퀸시 존스가 이거는 그대로 이 감정을 살려야 된다 라고 해서 지금 이제 들어보시면 마지막 피날레에 마지막 음을 이제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 천하의 마이클 잭슨, 절대적인 음감을 가진 마이클 잭슨이 음이 흔들립니다.
0: 오.
1: 흔들리면서 울먹거리면서 끝내요.
0: 세상에.
1: 이게 그대로 앨범에 지금 스릴러 앨범, 아니, 그 오프 더 월 앨범에 담긴 거죠.
0: 그러면 팬들의 마음은 더 흔들리잖아요.
1: 많이 요동치게 되고요. 이 퀸시 존스, 이 She's Out of My Life는 원래 프랭크 시나트라한테 갈 뻔한 곡이에요.
0: 아, 그래요?
1: 네, 퀸시 존스가 이 프랭크 시나트라도 프로듀싱을 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너무 좋은 곡이 있기 때문에 우리 프랭크 형한테 줘야 된다 이렇게 네, 해가지고 네. 좀 뭐 쉬운 말로 킵해놨던 곡인데 마이클 잭슨이 너무 아이돌 가수처럼 좀 받아들여지는 게 굉장히 아쉬워서 마이클 잭슨의 진정한 음악성을 이 곡을 통해서 대중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마이클에게 그 준 곡이고요. 좀 많이 아쉬웠던 건 이번에 저도 영화 마이클을 보고 왔습니다만은 이 곡이 실리지 않았어요.
0: 아 영화에는?
1: 네. 많은 녹음 장면과 네. 무대 장면들이 있는데 그래서 좀 어린 시절의 곡들 그리고 신나는 댄스곡들의 좀 무게가 많이 영화에는 실려 있어서 아무래도 마이클 잭슨의 좀 그 진정성 같은 걸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이 곡이 좀 실렸더라면 어떨까라는 생각

0: 마이클 잭슨 She's Out of My Life 함께 들으셨습니다. 진짜 그 끝부분에
1: 네. 네,
0: 목이 좀 약간 잠기면서
1: 네. 네,
0: 그런 그 호흡 같은 게 느껴지네요.
1: 맞아요. 물먹이는.
0: 일단 음악 차트에서의 역주행은 정말 뭐 괄목할 만한데 영화 네. 흥행은 어때요?
1: 지금 일단 뭐 굉장히 초기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뭐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세계 박스 오피스 수입을 보면 개봉 2주 만에 수입 5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7,355억 원 돌파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0: 네.
1: 참고로 제작비가 2억 달러 정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두 배 반 정도의 수익을
0: 많이 남겼네요.
1: 예, 많이 이미 남기고 있고요. 지금 음악 전기 영화 그러니까 음악가의 생애를 다룬 그런 픽션 가운데서 역대 최고 수준의 첫 주 개봉 성적을 거두고 있고요. 업계에서는 조심스럽게 음악 영화 역대 최고 성적 이게 이제 2018년 보헤미안 랩소디가 갖고 있는데
0: 네네.
1: 이거 잘하면 중장기적으로 볼 때 넘어설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예측도 좀 나오고 있고요. 영화적인 완성도 면에서는 좀 평단이나 영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너무 단편적이고 1차원적이다 이런 식으로 좀 혹평도 받고 있는데 이것과 별개로

0: 에서 이제 13일에 개봉했는데 개봉 첫날 하루 동안에만 9만 9천 명 정도 관객을 모으면서 1위에 올라섰습니다. 매출액 점유율로 55.2%, 그러니까 절반 정도 넘어섰죠.
1: 네. 근데 영화 보신 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영화가 끝날 때 네. 이게 마무리가 안 되고 다음에 또 있을 것 같이 네. 네, 끝났다 그러더라고요.
0: 맞아요. 이게 갑자기 뚝 끝나면서 뭐 이야기는 이어진다 이런 자막이 딱 나와요. 그래서 자막이. 이거는 속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마이클 잭슨 어린 시절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79년 오프 더 월, 82년 스릴러, 그리고 큰 성공 거둔 것까지 나오고 87년 배드 앨범이 나오는 시점 그 정도까지 보여주다가 이제 툭 끝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마이클 잭슨 커리어의 이제 후반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속편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영화에서 이제 찬반 양론이 있는데 이제 반대쪽에 이제 쏠리는 것 중에 하나는 1993년에 이 마이클 잭슨의 뭐 그늘 중에 하나죠. 아동 성추행 의혹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이 좀 그늘 같은 것들이 거의 다뤄지지 않아서 뭐 이른바 표백된 전기다 이런 비판을 좀 많이 받고 있고 하지만 어쨌든 이 후반부를 다루려면은 여러 가지 내리막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속편에서 과연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다룰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관심사입니다.
1: 네, 지켜봐야 될 부분이네요. 두 번째 곡을 한번 들을까요?
0: 이번 영화에서는 이제 거의 절반 이상의 분량이 어린 시절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네. 형제들하고 함께했던 이 잭슨 5, 잭슨스 이런 활동이 많이 나오는데 귀여운 이 마이클 잭슨 역 신인 아역 맡았던 배우가 있습니다. 줄리아노 발리라는 배우인데 이분의 또 춤 노래 연기가 성인 역 맡은 자파 잭슨 뺨칠 정도로 정말 귀엽고 너무 잘해요. 이게 또
1: 이 사람은 조카는 아닌데
0: 아닌데 심지어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네. 너무 잘해서 굉장히 놀랍고요. 이게 또 대중성에 한몫을 할 것 같고 네. 이 잭슨 5 시절 히트곡이죠. I'll Be There라는 곡 골라봤어요. 이 곡은 영화에도 이제 등장하는 모타운 레코드 창립자이자 프로듀서 작곡가 베리 고디가 공동 작곡을 한 그런 노래가 되겠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마이클 잭슨과 형 저메인 잭슨이 번갈아서 부르는 그런 듀엣 형식의 노래고요. 네. 이 당시에 형 저메인 잭슨 목소리 굉장히 성숙하지만 15살밖에 안 됐고 마이클 잭슨은 이 노래 부를 때 11살이었습니다.
1: 이야, 들어볼게요. 잭슨 5, I'll Be There.

0: 잭슨5의 목소리로 아이비델 들으셨습니다. 야, 11살, 15살이
1: 네.
0: 이렇게 또 심금을 울릴 수가 있나.
1: 예. 그러니까요.
0: 저 나이 때는 저는 뭐랄까 11살 때 동요 불렀던 것 같은데 학교에서 배운 노래 같은 거.
1: 동요도 따라가기 벅찬데
0: 그러니까요.
1: 지금 막 애드립하고 네. 이런 거 막 들으셨죠. 이런 되게 절절한 이별 노래인데.
0: 그 감정 표현도 네. 그렇고 뭐 음악 그 노래 부르는 스킬도 그렇고
1: 네.
0: 뛰어나네요. 굉장히
1: 제대로 된 네. 사실 사랑도 못 해봤을 나이인데
0: 그러니까요.
1: 이게 네. 이제
0: 너무 신기해요.
1: 예. 이게 막 헤어지고 나서 네가 뭐 어떤 어디에 있든 그냥 내 이름만 불러줘 내가 언제든 거기에 있을 막 그리고 막 마지막에 애절하게 그 마이클 잭슨 11살짜리 애드립 하는 그런 네. 내용들이 그냥 뭐 생각날 때 어깨 너머만 살짝 쳐다봐도 내가 있을게 막 이런 거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이게 참 이런 감정이 야, 표현이 된다는
0: 이런
1: 게.
0: 이런 거는 진짜 천재성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1: 네.
0: 마이클 잭슨이 우리나라에도 온 적 있잖아요.
1: 맞습니다. 1996년에 첫 내한을 했습니다. 그 당시 그 무렵에 대표곡 모음집이었던 히스토리라는 앨범 냈었어요. 그 투어의 일환으로 첫 내한 공연을 했었고 또 두 번째 내한 공연이 1999년에 있었습니다. 이때 MJ and Friends라는 이름의 공연이었어서
0: 마이클 잭슨과 친구들.
1: 네. 그래서 마이클 잭슨뿐만 아니라 여러 스타들 함께 데리고 와서 콘서트 열었고요. 두 번 다 올림픽 주경기장이죠. 송파구 잠실 종합운동장 88올림픽 주경기장에서 굉장히 큰 규모로 진행이 됐고요. 마이클 잭슨 뭐 음악, 뮤직비디오 다 굉장히 유명하고 콘서트에서의 엄청난 존재감, 그 무대 연출력 이런 것들로도 유명했는데 이게 참 오랜만에 컴백하는 This Is It이라는 그 투어 준비하던 과정에서 이제 숨지게 됩니다. 이게 만약에 예정대로 이 투어가 출발이 됐으면 2009년부터 10년까지 50회에 걸친 이 대규모 투어인데
0: 네.
1: 이걸 이 투어 준비 과정을 다룬 이 지금 개봉한 마이클이라는 영화는 대역들이 연기를 한 픽션이지만 이 This Is It이라는 또 영화가 있습니다.
0: 그래요.
1: 이 마지막 투어 준비하는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인데 이걸 보시면 또 마이클 잭슨의 마지막 날들 그리고 마지막 그 마이클 잭슨 실제 그 모습들 이런 것들도 보실 수 있어서 추천할 만한 작품이고요. 이 This Is It 투어의 첫 공연이죠. 런던 콘서트 준비하는 그런 과정 그린 작품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영화 마이클 보시면은 이 This Is It이라는 다큐멘터리도 이어서 보시는 것도 상당히 추천을 드립니다.
0: 그러니까 영화는 이제 앞부분의 생애 앞부분이니까.
1: 예, 그리고 예. 이제 픽션으로 연기가 된 것들이고 이거는 다큐멘터리는 실제 마이클 잭슨의 그 모습들을 또 엿볼 네. 수 있어가지고요.
0: 일단 그 영화 초기 성적은 앞서 이제 괜찮다,
1: 예,
0: 네. 좋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보헤미안 랩소디만큼이나 우리나라에서도 신드롬이 가능할까요?
1: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개봉한 지 지금 한 이틀 정도밖에 네. 안 됐고 멀티플렉스 가보니까는 뭐 웬만한 데선 그 관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 다 마이클 상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또 이제 아시다시피 13일에 전 국민 영화 할인 쿠폰도 지급이 된 상황이라서 네. 영화사 입장에서는 좀 유리한 상황이긴 한데 사실 보헤미안

0: 랩소디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결론이 내려지지가 않고 중간에 툭 끝나는 피날레가 조금 깨름칙한 그렇죠. 측면이 있고 네. 보헤미안 랩소디에 비해서도 어떤 갈등 상황이라든지 위기 또 극복 이런 좀 드라마틱한 면이 좀 덜합니다. 상당히 일차원적인 그런 스토리텔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또 역시나 명곡들을 그 큰 화면과 큰 음량으로 듣는다는 것, 무대 장면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에 한 번 또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하고 남녀노소로 좀 이 확대가 된다면은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1: 일단 영화를 뭐 보셨잖아요. 네. 이게 글쎄요, 노래를 듣는 재미는 참 좋을 것 같은데.
0: 맞아요.
1: 그 내용, 영화 이렇게 두 시간 가까이를 보려면 스토리가 좀 이렇게 스펙터클하다거나 어떤 네. 기승전결이 있다거나 네. 그럴 만한 이야기가 있나요?
0: 그게 그러니까 좀 일차원적으로 그려진다고 말씀을 드린 게 일단은 부친, 그 아버님이 그냥 완전히 악역, 마치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뭐 사자 빌런 이런 것처럼 뭐 표정이 똑같아요, 그냥.
1: 아버지.
0: 예, 그러니까 선악 관계가 굉장히 너무 명확하고 어떤 갈등 관계에 있어서의 뭐 긴장과 이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덜한 측면이 있고 그런 것을 제가 이 평면적인 영화라는 걸 느끼면서도 계속해서 노래가 나오고 무대 장면이 나올 때마다 눈을 뗄 수가 없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후딱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영화적으로 굳이 따지면은 평면적인 영화지만은 누구한테 안 추천하기도 힘든 영화다. 그냥
1: 그렇군요.
0: 시간 네. 막 그 굉장히 소중한 시간 쓰면서 볼 만한 영화다. 네. 그런 생각 들었어요.
1: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또 마이클 잭슨의 노래가 맞아요. 있으니까. 네. 아이고,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또 마지막 곡을 소개받아야겠네요.
0: 네. 네, 그 영화 속에서 뭐 다양한 무대 장면이 등장하는데 저는 휴먼 네이처라는 곡, 비교적 네. 느린 템포의 곡인데 감성적인 곡이지만 마이클 잭슨의 아주 감각적인 움직임 그리고 몽환적인 가사, 곡 분위기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잔상이 굉장히 오래 남는 그런 장면. 이었습니다. 역시 이 곡도 지금 영화 개봉에 힘입어서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29위까지 재진입하게 되는 42년 만의 재진입이죠. 네. 파란을 일으키는 아주 감동적인 곡입니다. 네, 휴먼 네이처라는 곡.
1: 준비하겠습니다. 임희훈 기자의 지극히 개인적인 명반기행 지계명기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임희훈 음악 전문 기자와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금요일 오늘 밤 일라디오도 여기까지입니다. 끝곡 마이클 잭슨의 휴먼 네이처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김승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주말 동안에도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어제 오늘은 주로 서쪽 지역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올랐지만 내일부터는 동쪽 지역도 30도를 웃돌겠습니다. 대구 오늘 낮 최고기온 29.4도 기록했는데 내일은 33도, 모레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월요일까지 더위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수요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인천과 경기 서부, 충남권, 전라권 중심으로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구 13도, 부산 14도, 광주 15도, 서울 18도가 예상입니다. 낮 기온 25도에서 33도의 분포로 일교차가 내륙지방 중심으로 15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대구 33도, 서울, 대전, 광주 31도, 세종 30도, 인천 29도, 울산 28도, 부산 25도, 제주는 24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되지만 경기 남부지역은 오전에 농도가 일시 높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1.6도, 습도 61%입니다. KBS 58분 날씨 장금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작은 서점.
1: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에서 장강명의 인생책 코너를 맡고 있는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다독이 4779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작은 서점은 첫 방송부터 저희 독서 친구입니다. 저희 뇌와 가슴을 풍성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네, 애청해주시는 다독이님들 덕분에 작은 서점 오늘도 문 열어봅니다. 오늘도 아주 귀한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해주세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의사이자 웹소설 작가인 중증외상센터의 이낙춘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2: 아, 안녕하세요.
1: 네. 네. 어제 저희가 원래는 책 두 권을 가지고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네네. 그냥 눈물을 마시는 새 찬양하고 간증하고
2: 그러니까요.
1: 웹소설의 현재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다가
2: 시간이 훌랑 가버렸습니다.
1: 네. 오늘 책을 두 권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네. 그냥 빨리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2: 네.
1: 네. 몽테크리스토 백작이 두 번째 인생책 이라고요. 네. 좀 소개 좀 해 주시죠.
2: 아, 몽테크리스토 백작은 복수물의 이제 약간 전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1: 네.
2: 뭐 에드몽 당테스가 이제 배신을 당하고 이제 탈출이 불가한 감옥에 갇혔다가
1: 네.
2: 거기서 어떤 신부를 만나고 그 신부의 도움으로 탈출하게 되고
1: 네.
2: 그 신부가 알려줬던 보물을 찾아서
1: 네.
2: 돌아서 시원하게 이제 쓸어버리는
1: 네.
2: 내용이죠.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장르 소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1: 이거 글로리 주제 네. 글로리 줄거리잖아.
2: 그런 줄거리잖아요. 네. 실제로 이제 알렉산드로 디마는 빅토르 위고랑 같은 시대 사람인데
1: 아, 두 사람이 같은 시대인가요?
2: 심지어
1: 아.
2: 같이 하시시를 피던 사이기도 합니다.
1: 아, 그래요?
2: 클럽에서.
1: 둘이 마약 친구.
2: 아, 마약 친구예요.
1: 그렇군요.
2: 근데 알렉산드로 듀마가 그 약간의 열등감이 있었대요.
1: 아, 위고는 이제 좀 문호 계열로
2: 그렇죠.
1: 들어가니까
2: 레미제라블 이런 거 쓰는데 네. 나는 좀 얄팍한 소설을 쓰는 게 아닌가라고 아~ 생각을 했는데
1: 그 듀마가
2: 그
1: 상총사의
2: 듀마가 보면은 네. 참 어? 그런가? 아~ 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네. 뭐 불멸의 고전 중에 하나가 됐죠. 몽테크리스토 네. 백작.
1: 아마 레미제라블을 읽은 사람보다 몽테크리스토 백작 읽은 사람이 한 10배는 더 많을 것 같은데요.
2: 그럴 것 같습니다. 뭐 네. 영화랑 뮤지컬은 모르겠지만
1: 네.
2: 책은 몽테크리스토 네. 백작이 이제 재미를 보장하기 때문에
1: 네.
2: 그리고 이거를 근데 보게 된 계기는 서풍의 경시곡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1: 저는 작가님 때문에 알게 됐어요. 제가 게임 무지해가지고요.
2: 아, 네. 사실은 작가님이나 저의 나이라면은 장세기전이라는 게임을 접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인데
1: 제가 운동신경이 정말 둔해가지고요.
2: 아, 게임이랑 운동신경이랑
1: 게임을 참 못했습니다.
2: 아, 네. 서풍의 강시곡이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모티브로 한 게임입니다.
1: 그렇다면서요.
2: 그러면서도 시리즈와 시리즈를 이어주는 중간의 외전 게임인데
1: 네.
2: 저는 그러니까 이때는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뭔지도 몰랐어요.
1: 창세기전 시리즈의 외전인데 굉장히 평가가 좋은 게임으로 알고 있고
2: 엄청나게 평가가 좋죠.
1: 한국 게임이죠?
2: 한국 게임입니다. 네. 국산 게임이고
1: 네.
2: 이게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그냥 차용한 게 아니고 정말로 잘 녹였고
1: 네.
2: 사실은 이제 엔딩이 여러 개가 있는 게임인데
1: 네.
2: 진짜 엔딩에서는 몬테크리스토 백작은 복수를 하고 성공하잖아요.
1: 네.
2: 여기서는 주인공이 죽습니다. 그게 진짜 아, 엔딩이에요.
1: 우리가 이제 이런 게임 엔딩들 여러 개 있을 때 흔히 진 엔딩이라고 네, 그렇죠.
2: 진 엔딩이 네. 주인공은 죽어요.
1: 아, 보통 진 엔딩은 이제 뭐 제일 해피 엔딩이거나 네. 제일 감동적인 엔딩 아닙니까?
2: 여기서는 딱히 그게 없고 광시곡 엔딩도 있는데 그거는 다 죽이고 그냥 파멸하면서 끝나고
1: 아.
2: 그래서 되게 배드 엔딩이었거든요.
1: 아, 이 게임 굉장히 깊이가 있는 게임이네요.
2: 아, 해보실 일은 없겠지만 지금 하긴 좀 그런데
1: 네.
2: 제가 어린 시절에 또 그 배드 엔딩 하면 기억에 팍 남잖아요.
1: 리메이크 나오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2: 네. 아, 나옵니다.
1: 네.
2: 네, 얼마 뒤에 나오거든요.
1: 아, 그렇군요.
2: 저는 예고를 해놨는데
1: 네.
2: 하여튼 그게 이제 기억에 남고 그래서 아니 아빠 몽테크리스토 백작이 무슨 책이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 또 껄껄 웃으면서
1: 네.
2: 집에 있더라고요.
1: 네.
2: 여기 있지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고전 문학도 좋아하시기 때문에
1: 네.
2: 그래서 줘서 읽었고 아 너무 재밌게 봤던
1: 네.
2: 기억이 있습니다.
1: 이게 진짜 불멸의 고전이라는 게 말 그대로 계속 생명력을 갖고 예. 지금도 아마 뮤지컬 뭐
2: 뮤지컬
1: 이렇게
2: 하죠. 예.
1: 다음 달인가 뭐 할 겁니다. 할 거고 심지어 먼 알렉산드르 뒤만은 가보지도 않았던 나라에서 그쵸. 게임 개발자들이 예. 게임을 만드는데 몬테크리스토 백작으로 만들지 뭐. 이 시나리오가 이걸 보면 모든 사람들이 몰입하게 돼 있어.
2: 그렇죠.
1: 예. 이렇게 해서 뭐 이제 뭐 글로리가 몽테크리스토 백작을 염두에 뒀는지 안 뒀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스토리는 그냥 유사할 수밖에 없네.
2: 왜냐면 복수물은 기본적으로 네. 몽테크리스토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걸 참고하든 아니든. 네. 왜냐면 이게 정석의 길을 갔기 때문에.
1: 네. 어떻게 복수하는 게 제일 보는 사람한테 쾌감을 주나에서 그렇죠. 이보다 나은 정답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2: 지금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게 웹소설의 핵심입니다.
1: 아.
2: 독자님들 이거 보고 싶으시죠? 보여드릴게요. 그게 저희의 핵심인데 그거를 먼저 가신 이제 선배가 네. 있는 거죠.
1: 알렉산드르 디마도 약간 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제 밑에 이제 새끼 작가라고도 옛날엔 대본소 시절에는 불렀던 이제 거의 뭐 작가 집단을 거느리고 뭐 그렇게 운영을 공장식 창작을 했다고 들었어요.
2: 아, 뭐 그렇게 해서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면 네. 뭐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읽는 저희 입장에서는 좋지 않았나.
1: 근데 제가 어제요. 어제 저희 이제 1부 오프닝 할 때 웹소설의 특징으로 작가님이 주제가 없어도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을 네. 때 제가 바로 아니 그럼 몽테크리스토 백작은 주제가 뭡니까? 이거 고전 문학인데 네. 우리의 지금 세계 명작 문학에 들어가 있는 당당히 들어가 있는 작품인데 주제는 뭐 용서 아니잖아요?
2: 아니죠.
1: 네.
2: 그러니까 가끔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내가 성공하는 게 네.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에 대한 내가 잘, 올바르게 잘 사는 게 복수다.
1: 네.
2: 몬테크리스토 백작 아니야.
1: 아니야.
2: 너 괴롭혔던 사람 가서 죽이고 고문하는 게 복수야.
1: 너무 빨리 해치우면 안 돼. 차곡차곡 천천히 차갑게 완벽하게
2: 그걸 주제라고 하긴 어렵죠. 그러니까
1: 아,
2: 정말 재미있는 글은 주제가 없어도 되는 게 아닌가. 그래도 문학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은가. 왜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문학의 원류는 아마 수렵 채집하던 시절에 야씨 오늘 강명이가 창 안 뒀으면 우리가 죽었잖아.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1: 분명히 이렇게 뭐 무슨 맘모스 같은 거 사냥해 네. 와가지고 이제 기다리던 사람들한테 아 내가 오늘 절벽에서 아우 그때 네. 미끄러졌는데
2: 막 해갖고 실감나게 하는 사람 네. 그 사람이 사실 문학에서는 원료일 건데 그때는 주제가 없었겠죠 사실은. 아마 그게 근데 한 세대 두 세대 내려오면서 맘모스를 사냥하는데 필요한 덕목이 붙었을 거고 우리 부족이 생존하는데 필요한 어떤 용기, 희생 네. 이런 게 붙으면서 이제 주제가 생기고 그러지 않았을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몽테크리스토 백작 같은 이야기가 오히려 원형에 가까운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가끔씩 하죠.
1: 저는 이런 생각도 지금 말씀 듣다가 드는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웹소설 작가들에게 뭐 얼마 버냐고 이제 물어보는 질문들 나도 할까 하는 그 질문이 거꾸로 이제 그 질문도 뭐 그렇게 막 들어서 기분 좋은 질문은 아니지만 그 질문을 아예 못 받는 직군은 더 불행한 직군 같다.
2: 아, 그렇죠.
1: 그래서 여기서 계속 어떤 존재의 의미를 그래도 우리가 필요해라고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주제 나의 존재의 나는 문명이 타락할 때 그거에 경종을 울리는 게 나의 의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정말 어떤 이야기성? 뭐 그게 꼭 뭐 이제 와서 뭐 문학의 뭐 모든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그런 야성이 사라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2: 근데 지금은 또 워낙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주제가 있는 것 이야기도 있고 주제가 없이 재미를 추구하는 것도 있고 둘 다 추구하는 것들이 확 있으니까
1: 네.
2: 그날 기분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참 좋은 시대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몽테크리스토 백작 이전에도 복수극은 굉장히 많았을 거고요.
2: 네,
1: 이후에도 복수극이 많이 나왔고 몽테크리스토 백작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뭐 영화, 연극, 뭐 번안물 등등 나왔지만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여전히 아, 예, 굉장한 이 사람들한테 원초적인 그 복수의 쾌감을 전해줍니다. 전해주는데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사이다를 이른바 사이다를 막 뿌린다고 사람들이 그냥 좋아하는 건 맞아요. 아니잖아요. 예, 사이다를 줄 때에도 어떤 컵에다가 어떤 타이밍에 줘야 이게 좋아하는데 그게 작가님의 작법서 웹소설의 신에서는 뭔가 고구마와 사이다의 균형이 있는데 그 균형은 감으로 익히는 부분도 감으로 익혀야만 하는 부분도 있다.
3: 맞습니다.
1: 그렇게 근데 말씀을 해주셨어요.
2: 이게 잘 먹힐 때는 우리가 네. 몽테크리스토 백작을 좋아하는 이유는 에드몽 단테스를 좋아하고
1: 네.
2: 이 사람이 복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응원하는데 그 장면이 마침내 나오기 때문에 좋아하잖아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사실은 고구마를 먹여도 될 때는 아 우리 독자들이 얘를 사랑해.
1: 네.
2: 얘가 고통받는 걸 너무 싫어해. 그걸 우리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을 때는 네. 고구마를 조금 주어서 주는 사람이 작가가 아닌 작품 내 다른 인물이라는 걸 완전히 주지시킨 다음에
1: 네.
2: 주면 이 사람들이 이제 얘를 미워하겠죠. 그럼 보고 싶어하는 장면이 나오겠죠.
1: 네.
2: 생기겠죠. 그걸 보여주면 이제 이것이 반복되는 게 웹소설의 어떤 플롯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이건 사실 뭐 웹소설뿐 아니라 모든 스토리텔링의 기본일 텐데요. 그 답답한 구간 독자들이 이제 이미 주인공한테 동일시를 해서 거의 뭐 주인공의 고난과 뭐 역경을 자기 것으로 여길 때 어느 정도 길이로 얼마나 그 고난을 안기는가 아, 그 감은
2: 근데
1: 어떻게
2: 이거를
1: 있겠죠?
2: 무작정 매기면 안 됩니다.
1: 어.
2: 저희는 안심을 시켜드려야 돼요.
1: 아.
2: 저희는 장르니까 네. 아, 지금 고구마 드시는 것 같죠? 근데 이제 말미에 장면은 그러니까 전독 씨가 그런 장면이 많은데요.
1: 네.
2: 그 전독 씨의 주인공이 이제 위기에 빠집니다. 얘는 네. 미래를 알고 있어요.
1: 네.
2: 근데 상대가 안 믿어줘서 위기에 빠지는 장면이 나와요.
1: 네.
2: 그러면 독자는 답답하잖아요.
1: 네.
2: 미래를 알고 있는데 왜 안 믿어줘? 그래서 위기에 빠지는데 그 마지막 장면에 어 차라리 잘 됐다 이렇게 되면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 지금 독자님들 답답해하실 것 같은데 아,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주인공 다 계획이 있고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고 들어가면 더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다음 화에 보십시오. 이렇게 상황은 고구마고 우리가 작가가 원하는 빌드업을 가고 있지만 안심을 시키는 기술 이것들이 이제 범죄도시에도 나옵니다.
1: 나 아.
2: 마동석이 꼭 한번 놓치거든요.
1: 네.
2: 말을 해요. 너 다음에 보자.
1: 네.
2: 이거 뭐 쟤한테 하는 말 아니잖아요.
1: 그렇죠.
2: 자 시청자분들 진정하시고 다음에 만나면 쟤는 맞아 죽습니다.
1: 네.
2: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 안심의 기술들.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들어가면 기간을 좀 길게 가져갈 수 있고 그게 조금 미숙하거나 그러면 좀 얼마 안 나왔는데도 이미 독자들이 하찰하거나 이거는 이제 사실은 좀 숙달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죠.
1: 저는 예전에 무슨 재미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을 읽다가 되게 신기한 어떤 문장을 봤었어요. 문장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재미를 원하고 재미있는 걸 팔아가지고 예, 유지가 되는 비즈니스가 거대한데 뭐 모든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그런 거잖아요. 재미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른다.
2: 아, 그렇죠. 예,
1: 아무도 그걸 이론화를 못했다.
2: 너무 어려워요. 재미가 뭐냐라고 해도 그것도 어렵습니다.
1: 네. 그 이론화하는 작업 정말 그거를 이제 그 재미를 주는 작업을 가지고 정말 진검승부를 하는 업계가 웹소설 업계다.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2: 아, 과찬의 말씀입니다. 쉽진 않습니다.
0: 작은 서점.
1: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한산이가 이낙준 작가님과 대화 나누고 있습니다. 네, 작가님 이제 본격적으로 마지막 네. 네, 인생책 저희 메인 도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써머신 모음의 달과 육펜스인데요. 어떤 책인지 먼저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2: 사실 저는 써머신 모음도 저랑 좀 비슷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1: 아 써머신 모음이요? 네. 달과 육펜스의 주인공 스트링랜드가 아니고요.
2: 작가인 써머신 모음도
1: 네.
2: 의사인데
1: 아,
2: 작가가 됐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의사죠.
2: 그래서 뭐 그것만으로 동일시하기는 어렵지만 뭐 다양한 일을 했다. 그런
1: 네.
2: 거에서 좀 비슷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달과 육펜스도 주인공인 스트링랜드가
1: 네.
2: 거의 마흔쯤까지는 이제 금융 업에 종사를 하다가 네. 갑자기 가족을 내팽개치고 사라집니다.
1: 네.
2: 그래서 이제 의뢰를 해요. 부인이 이거 다른 여자 만나는 것 같으니까 찾아달라고.
1: 네.
2: 그래서 아마 친구가 던컨인가 그 사람이 이제 파리에 있는 스트링헤드를 찾았는데
1: 네.
2: 이 사람이 여자 때문에 떠난 게 아니고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떠났다.
1: 네.
2: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아내는 단념을 하죠.
1: 네.
2: 여자가 아니라 저런 문제라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다.
1: 네.
2: 그리고 이제 스트링헤드는 거기서 자기를 보살펴준 사람의 이제 은혜를 원수로 갚고 그리고 이제 타이티라는 섬에 가서 심지어 그 여자한테 또 못할 짓을 합니다.
1: 네.
2: 또 부부가 되고 이제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면서 살게 되는데 그런 점은 안 닮은 것 같지만 원래 했던 일을 중년 즈음에 내려놓고
1: 네.
2: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한다? 그것도 이게 어떤 기술적인 분야가 아닌 예술적인 분야를 한다? 이런 부분에서는 나랑 좀 닮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 전문직 종사자가 자기 전문 분야 아닌 일에 뛰어들어서 이렇게
2: 네, 그렇죠.
1: 몸을 바치는 원래 가지고 있었던 전문직은 완전히 버리고 네,
2: 자기의 지금 숙달된 기술 지식 네. 이런 거 하나도 사용할 수 없는 그림으로 간 게 나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한 면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생책이라고 하면은 이게 저한테는 좀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1: 심지어 그 이야기를 쓴 사람도 전문직 종

0: 봉사자였지만 네. 지금은 저희가 의사라는 생각은 전혀 못하는.
1: 아예 안 하죠. 네. 네.
0: 영국의 대문호 서머신 모음이라고 네, 생각하지. 아 맞다. 그 사람도 의사였지. 네. 의사 중에는 왜 이렇게 글 잘 쓰는 사람이 많을까요?
1: 그렇다기보다는 의업을 하다 보면 다른 짓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게 아닐까요? 아
0: 너무. 체육도 의사였잖아요. 아,
1: 그렇죠. 네. 생각해보면은 네. 정말 뭐 감독님 중에서도 또 의사였다가 네. 하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 그 일본의 만화가 데스카 오사무도 의사였다가 만화가가 됐고.
0: 아 그런가요? 저 네. 처음 알았어요. 아,
1: 블랙잭을
0: 블랙잭이
1: 그래서
0: 본인의 네. 그 취재 경험으로 네. 아 의사가 약간 이 좀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좀 젊을 때 많이 해보게 되는 걸까요?
1: 아 남들 보잖아 그래도 뭐 엄청 심도 있게 하진 않겠지만. 네.
0: 아 그래도 뭐 평소에 그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자라난 청년이 20대쯤에 시신을 계속 본다든가 피를 본다든가 곧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가지고 거기서 막 눈물 짓는 친족을 본다든가 하는 경험이 좀 없을 것 같은데요.
1: 21세기라면은 더더욱
0: 아 그렇죠.
1: 네 그럴 것 같습니다. 19세기나 네. 뭐 18세기면은 뭐 그냥
0: 한두 번은 자연적으로 경험했겠지만
1: 형제자매의 죽음도 겪겠지만 네. 21세기에는 젊은 나이에 죽음을 가까운 거리에서 경험하는 게 사실은 드물죠. 그런 의미에서는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아니었는데.
0: 달과 육펜스 의사의 이야기는 아니고 네, 여기서 전문직은 이제 금융 네. 종사자였고요. 스트링랜드는 그리고 뭐 제법 잘 나가는 금융 종사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데 이 사람이 미술에 꿈이 있었고 예, 화가가 되겠다고 하고 그렇다고 뭐 화단에 나가서 갑자기 뭐 평가를 받고 이런 것도 아니고 정말 주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겠는 그런 상황. 게다가 좀 이제 사회적으로 폐륜적인 일을 그 이후로 아주 자기의 후원자의 아내를 유혹해서 네. 도망가고 데리고 도망가고 그 여인을 자살로 이끌고
1: 그리고 네. 자기는 다른 사람이랑 결혼
0: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고 뭐 그리고 후원자도 후원자 부부가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파멸한
1: 그쵸,
0: 거죠.
1: 파멸했죠.
0: 네 그리고 자기의 가족 옛 가족들에 대해서도 미련이 네,
1: 전혀 없고
0: 네. 거기에 대해서 무슨 가책을 심각하게 느끼는 것 같지도 않고 뻔뻔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 사람의 관점이 아닌 관찰자의 관점으로 보는데 관찰자도 매우 당혹스러워하면서 그 스트링랜드의 뭔가 작품 활동에 묘하게 감동을 받고
1: 그렇죠.
0: 네. 이 파멸당한 후원자마저 그 그림을 찢으려고 했다가 찢지 못하고 독자마저
1: 예, 네, 그렇죠 사실
0: 네. 독자마저 다 읽고 나서 그놈 아주 그냥 나쁜 놈이야 이러고 덮어버리기에는 뭐가 남는
1: 뭔가 숭고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네. 묘한 느낌을 주는 주인공이죠.
0: 저희한테 이 달과 육펜스를 보내주시면서요 스트링랜드와 닮은 부분도 많고 닮지 않은 부분도 있다 그래서 나는 달과 육펜스를 되게 여러 번 읽었다 네. 하셨는데요 일단 여러 번 읽을 때는 언제 읽으셨는지 처음 언제 읽으셨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읽으실 때에는 무슨 마음으로 읽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1: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달과 육펜스가 좀 재밌잖아요.
0: 네.
1: 그래서 재밌죠. 이게 제가 중학교 때 봤을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0: 네.
1: 중학교 때 볼 때는 정말 순수하게 무슨 주제고 뭐고 없이 네. 그냥 재밌다. 와 그리고 스트링랜드 진짜 나지만 이렇게 또 하나에 매진하고 해서 뭔가를 남기고 죽잖아요.
0: 네.
1: 그래서 심지어 그 남긴 것도 그냥 다 불태워버리라고 그러고
0: 네.
1: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거구나. 나는 이런 게 없는데
0: 네.
1: 좀 공부해야 돼서 하는 것 같고 딱히 나는 뭐가 없는데 이렇게까지 이 사람의 그림 같은 건 나한테는 없는데 뭘까?
0: 뭔가 저희가 이제 윤리적으로 판단하기에 앞서서 이 사람 진짜 치열하다 뭔가 네. 모든 걸 그림에 다 걸었다 이런 건 확실히 느낄 수 있죠.
1: 그래서 그냥 그 정도의 인상 네. 재미있고 그런 글이다. 그리고 서머신 모음이 글을 잘 쓰는구나.
0: 네.
1: 중학교 땐 그랬고 대학교 때는 이제 또 주변 친구들이랑 독서 모임을 했어요.
0: 아 이거는 의대를 다니실 네. 때요.
1: 흐지부지 됐지만 몇 번 만에
0: 네.
1: 그 중에 이제 달과 육펜스를 봤는데 이제 불과 20대 중반이 됐는데 그때 네. 이미 6펜스가 조금 다른 의미였어요 저한테.
0: 그쵸.
1: 아, 이 사람이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뭐 별 생각이 없어요. 제가 버는 돈도 아니고 돈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할 나이니까.
0: 이 달과 6펜스에서 다른 뭔가 추구하는 가치. 네. 6펜스는 이제 현실인데 중학생이 뭐 6펜스 걱정할 일은
1: 그쵸. 사실 잘 없죠. 네. 근데 20대 때 봤더니 이게 약간 양자택이라는 소설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0: 네.
1: 달과 6펜스 중에 달을 택하느냐 6펜스를 택하느냐.
0: 네.
1: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젊으니까 이 두 개가 합치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0: 원래 20대의 꿈이 다 그거 아닙니까?
1: 네. 네. 나는 내가 달같이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0: 부와 명예 그리고 나의 이상 네. 그리고 아름다운 배우자
1: 뭐 다
0: 에브리띵 네.
1: 그리고 이제 의사라는 직업이 어찌됐건 직업인으로서의 일을 해도 감사를 받을 수 있는 네. 직업이잖아요.
0: 보람이 있는 직업이죠.
1: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고 30대는 이제 제가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된 다음에 본 건데
0: 네.
1: 그때 이미 제 의사로서의 달에는 제가 가지 못했어요. 저는 원래 바이탈 거라고 싶었었거든요.
0: 네.
1: 근데 갔더니 생명의 무게가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많이 다르게 무거웠고
0: 바이탈과라고 하는 것은 이제
1: 굉장히 외과나 내과 같이
0: 외과, 내과. 아.
1: 생명이 왔다 갔다 네. 하는 그러니까 제 선택에 이 사람의 삶의 질이 아닌 이 사람의 삶이 왔다 갔다 하는
0: 이 사람을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가 온전히 의사의 어깨에 네. 달려있는 그런 것들이 달려있죠.
1: 근데 이거는 선택의 무게가 너무 거대하고
0: 네.
1: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죽음을 볼 때 좀 이렇게 말하면 이상한데 상처받는 타입이에요. 아 환자 또 이렇게 됐네.
0: 아니 근데 그거 상처 안 받는 사람은 사실 그게 사이코패스 아닌가요?
1: 그때 둔감한 사람들이 사실은 사람을 살립니다.
0: 네.
1: 계속해서 사람 살릴 수 있는 사람은 그거에 좀 둔감한 사람들이 역설적이지만
0: 네.
1: 그래서 저는 약간 달을 좀 저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과로 네. 온 거거든요. 물론 이비인후과도 되게 재밌고 중요한 과지만 이거에 대한 부채감이 있을 때 이거를 봤어요.
0: 아.
1: 그때는 좀 다르더라고요. 아, 스트리노드 저 마냥 나쁜 놈이 아니구나. 이거 진짜 쉽지 않은 길인데.
0: 이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네. 적은데 이 사람은 가는구나.
1: 말도 안 돼. 이거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이해를 못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 이건 나이가 들수록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다.
0: 네.
1: 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작가가 된 다음에 봤습니다.
0: 나.
1: 작가가 된 다음에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어요. 양자택일이라기보다는. 왜냐하면 저한테 작가는 사실은 두 개가 어느 정도 합치된 느낌이긴 하거든요.
0: 굉장히 그러니까 행복한 환경에 있으신
1: 그쵸?
0: 거네요.
1: 저는
0: 네.
1: 제가 쓰고 싶은 글을 쓰고 있고 그걸로 돈도 벌고 있고
0: 새로운 달을 네. 꽉 주어지고 6펜스도 네. 네. 6펜스도 저, 많이
1: 6펜스 아니죠. 꽤 많은 뭐
0: 몇백만 파운드를
1: 네. 싹 했는데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이제 제가 쓰고 싶은 글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때 이제 하필이면 눈물을 마시는 새를 봤던 때거든요.
0: 네.
1: 아 내가 작가로서 쓰고 싶은 글이 내 달이 눈물을 마시는 새 같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작가로서 되게 행복했는데
0: 네.
1: 가끔 그런 글이 있잖아요. 나를 좌절하게 만드는 글들. 나 이거 죽어도 못 쓸 것 같은데 이런 글. 그래서 이제 그때 아 이것도 근데 달과 6펜스 쓴 거예요. 제가 잘 쓰는 장르가 아닌 다른 장르를 쓰면 6펜스가 없어지거든요.
0: 아 그렇네요. 늘 달과 6펜스라는 네. 게 그러니까 사람 앞에 한 번 선택하는 게 아니군요. 늘 그 갈림길이
1: 항상 놓여요.
0: 아.
1: 그러니까 나 두 개 다 하고 있어라고 생각을 하고 얼핏 보면 그런 것 같지만 이게 또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또 선택을 해야 돼요. 아직은 제가 6펜스를 쥐고 있습니다. 작가로서는.
0: 근데 이 스트링랜드처럼 6펜스 다 걷어치 않은 사람은 정말 없을 것 같거든요.
1: 그건 솔직히 없어서 문학이 된 것 같은데
0: 네.
1: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달과 6펜스를 한 10년에 한 번씩 보시면 지금 나한테 달은 뭐고 나한테 6펜스를 보장하는 건 뭘까 이게 계속 생각이 달라지니까 저는 이거는 어느 정도 재미도 있는 책이고 그래서 여러 번은 보면 볼 때마다 좀 다른 생각이 들게 만드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0: 아 말씀 듣고 보니까 되게 뭐 저라고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달과 6펜스가 그 앞에 놓여 있고 저도 6펜스 쥐고 있죠. 쥐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0: 6펜스를 쥐고 있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작가님도 저도 달도 쥐고 있는 거잖아요.
1: 아, 그 어느 정도. 네. 네, 그렇죠. 네.
0: 이 달을 놓아버린 사람도 또 아, 네, 나이가 되니까 이제 중년이 되니까. 네. 정말
1: 쥐어 보이죠. 네.
0: 네. 이게 흔한 케이스고. 네. 6펜스를 쥐고 달을 아예 놓아버린 케이스도 흔하고. 달과 6펜스 예술가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뭔가 메시지가 있는 그런 책이군요. 사실 당연하게도 작가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었고 아마 작가님 수천 번 받으신 질문일 텐데요. 이비인후과 전문의에서 전업 작가가 될 때 그때 어떤 고민했던 것들, 또 주변에 만류도 있었을 거고요. 웹소설 작가라는 게 정말 이제 어떤 막 생긴 영역이다 보니까 얼마나 이 길이 탄탄대로일지 어디까지 뻗어 있을지도 저희가 모르는 거잖아요. 어떤 고민하셨고, 나의 고민은 스트링랜드하고는 좀 달랐다든가, 나는 스트링랜드보다는 좀 요령 있게 대처했다든가, 뭐 어떤 뭐 비빌 언덕을 만들어 놨다든가, 뭐 이런 그때 고민들 좀 듣고 싶습니다.
1: 그러니까 저는 스트링랜드가 금융업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서도 그냥 뭐 잘했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그걸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의사 생활에 만족을 하고 있었거든요.
0: 네.
1: 근데 전업 작가를 선택하기 바로 전 작품이 네. 완전 망했었어요.
0: 작가님이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의사 병원이 배경인 현대 판타지만 네. 쓴 줄 알지만 아니잖아요.
1: 다른 것도 여러 네. 그러니까 제가 계속 그 판타지라는 제 달을
0: 네.
1: 어설프게나마 시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잘 안 되는데.
0: 아, 그 달이 그 달에 영향을 미친 게 눈맞이군요.
1: 네.
0: 아.
1: 처참하게 망한 시절이 있어요. 정말 네. 말도 안 되게.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망하면 잠깐은 그냥 그러니까 겸업도 하지 말고 그냥 개원을 하는 게 맞겠다.
0: 와, 그 한산이가도 이런 고민을 네, 했었군요.
1: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가 유튜브도 하고 있는데
0: 네.
1: 그 유튜브가 되게 잘 돼가지고
0: 네.
1: 사실은 원장님만큼 제가 환자가 많거나 혹은 더 많을 때도 있었어요.
0: 닥터 프렌즈 유튜브를 보고
1: 오시니까
0: 네,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이 계시니까요.
1: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또 왜 개원을 도대체 왜 안 하는 거냐. 개원을 하면은 돈은 성공이 보장돼 있고 어느 정도. 그리고 이렇게 환자 많이 본다고 저희 월급을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 구조가
0: 네.
1: 그냥 개원을 해라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0: 그게 원래 이제 또 젊을 때 페이 닥터를 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네. 이제 대출을 받아서 개원을 하는 게 좀 정석인 코스잖아요.
1: 저는 이미 그때 이제 1년 반 정도를 페이 닥터를 했기 때문에 보통 이비인후과는 그러면 이제 독립을 하거든요.
0: 네.
1: 그러면 이제 딱 시기적으로도 사실은 개원할 시기가 코앞까지 왔었어요. 근데 저는 글을 놓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써보니까 너무 재밌어 이거. 그래서 아 다음 글은 그럼 내가 절대 실패하지 않을
0: 네.
1: 그런 글을 써보자. 기획 방법을 바꿔보자. 내가 지금까지는 그냥 하나 쓰고 거기서 배워서 다음에 적용하는 이런 방식을 택했다면 이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그대로 가져가겠지만 내가 잘하는 게 뭔지 한번 봐야겠다. 그래서 제 글을 한번 싹 리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쓴 게 중증의 상센터거든요.
0: 아. 그러니까 이게 제일 밑바닥에는 이게 성공을 해야 내가 앞으로 글을 계속 쓸 수 네. 있다.
1: 근데 중증이 저를 계속 글을 쓸 수 있게 만들어줬는데 그 네. 정도가 아니고 더 잘 된 거죠.
0: 네.
1: 그래서 이때 택일한 겁니다. 개원을 할까 뭐 이게 아니고 그냥 이 정도면 나 전업작가로 그냥 계속 글만 한번 더 써보자.
0: 이건 너무 소설 같은 얘기인데요.
1: 그렇게 그래서 전에 폭망했다가 되고 이제 개원을 고민하던 차에 이제 그냥 작가가 된 거죠.
0: 만약에 작가님은요 중증 외상센터가 반응이 없었다면 그러면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글 포기하셨을까요?
1: 그때 겸업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작의 고통이라는 말은 있지만 고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치고 글을 그만 쓰는 사람은 없는 것 같거든요. 또 네. 그만큼 중독적인 일이기도 하니까 아마도 겸업으로라도 글을 계속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0: 지금 저희가 뭐 이 스트링랜드라는 캐릭터 이게 뭐 고갱을 그쵸, 모티브로 했다고 모티브로. 하죠. 고갱은 뭐 스트링랜드보다도 더 나쁜 캐릭터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네. 근데 스트링랜드에 대해서도 그러면은 뭐 이렇게 5시에 증권거래소에서 퇴근한 다음에 밤에 이제 놓고 그리면 안 돼? 겸업할 수 있지 않아? 이거를 저희가 질문을 하게 되고 스트링랜드의 욕망은 아마 그 이상이었던 것 같잖아요.
1: 그러니까

0: 저도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네. 스트링랜드였으면은 그림에만 매진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1: 경험 그리고 과정을, 싶어.
0: 경험 네. 과정이 있었겠죠. 그리고 주변에서 인정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네. 그리고 막상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위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게
1: 너무 위험하죠.
0: 재밌을 것 같아서 시작했는데 재미없을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자기가 그리고, 누군지 잘 모르거든요.
0: 네, 왜냐하면 내 욕망을 잘 모르거든요. 사실 해보지 네. 않고서는. 네. 근데 냅다 집어던지고 갑자기 한다는 게 이거 뭐 그래서 소설이 된 거겠지만 저 같았으면 좀 그리면서 뭐 주변의 평가도 받아보고 그다음에 실제로 재밌네 그럼 점점 시간을 늘려가겠죠. 그러다가 마음속에 어떤 선이 채워졌을 때 그건 각자 다르겠지만 그때 저는 화가가 됐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확 하고 간 거니까 뭔가 다시 태어나는 사람처럼 가족도 다 버리고
1: 사실 이제 작가님에게 펼쳐진 길이 당시를 제가 그냥 유추해 보면은요 그냥 멋대로 상상을 해보면 뭐 글쓰기 그리고 이제 의사로서의 생활 이 두 가지뿐 아니라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상황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유튜버로서 유튜브에서 또 이제 그런 유튜브가 굉장히 그 즈음에 막 생겨서 많이 흥하고 있었잖아요. 의학 정보를 이야기해주면서 또 그쵸. 재미있게 전하는 그런 채널이 귀했고 닥터 프렌즈도 되게 잘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유튜브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있고 뭐 방송도 지금 이제 하시지만 방송도 하시기에 굉장히 적합한 어떤 자질 같은 게 뛰어난 자질 같은 게 있으시고 막 여러 가지 기회가 있는데 그리고 사람이 자기 욕망을 잘 모른다는 것도 맞는데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런 순간이 있나요? 그러니까 나는 진료를 보고 또 의대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연구하는 의학자도 있고 혹은 뭐 이제 뭐 아예 법의학 같은 뭐 이런 분야로 나가면 뭐 기생충 연구를 한다든가 뭐 그런 쪽으로 인간이 아닌 걸 연구를 할 수도 있고 의대를 나와서 뭐 의사가 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다른 일도 있고 혹은 방송을 할 수도 있고 뭐 유튜브를 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의학 정보를 알리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조금씩은 해보셨을 텐데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왜 글 쓰는 일은 아 나는 이거다 아직 이걸로 큰 성공은 하지 못했지만 나의 다른 이거다라고 깨닫게 되는 순간이 뭘 어떻게 하면 그걸 깨닫나요?
0: 그러니까 저는 그 전까지는 이비인후과라는 네. 과를 선택할 때까지 배제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1: 네.
0: 아 이건 못하겠다. 아 이건 못하겠다. 여러 네. 가지 길 중에 못하겠는 걸 먼저 지운 다음에 나머지 선택지 중에서 내가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뭔가 경쟁이 있거나 이러면 또 힘들잖아요. 근데 이비인후과는 어떻게 탁 돼가지고 제가 뽑혔어요.
1: 네.
0: 근데 이건 내가 못할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1: 네.
0: 근데 글처럼 선택했던 건 저는 와이프가 일단 처음 결혼을 한다면 나는 얘랑 무조건 하겠다.
1: 지금 내가 결혼을 할 수 있는 여러 후보 중에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배제했던 이 사람이 남았다. 이게 아니고.
0: 아 그게 배제 방식이 아니고 나는 얘랑 이 사람과. 좋아. 얘랑 있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아.
1: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성 뭐 어떤 판단의 결과가 아니라 욕망의
0: 네, 그렇죠. 욕망이죠. 네. 그걸 제가 언제 알았냐면은 와이프가 엉뚱한 짓을 하는데
1: 네.
0: 그게 눈에 거슬리지 않고 귀엽게 보였을 때
1: 네.
0: 아. 다른 사람이 이 짓 했으면 내가 싫어했을 텐데. 내가 얘를 진짜 사랑하나 보다. 그렇게 된 거고.
1: 네.
0: 글은 역설적으로 글이 망했을 때. 사실 진짜 마음이 아프거든요. 왜냐면 이제 내가 의도했던 재미가 안 먹혔다는 거고.
1: 네.
0: 내가 창조했던 세계관이 안 먹혔다는 거고. 내가 창조한 캐릭터를 사람들이 안 좋아한다는 거니까.
1: 네.
0: 근데 그 와중에도 완결까지 쓰는 게 고통스럽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약에 묶여서 간다는 느낌보다는
1: 네.
0: 내가 만든 이 세계관을 내가 닫는 거다.
1: 네.
0: 이거는 사실은 작가가 아니면 해볼 수 없는 경험이고
1: 그렇죠.
0: 이건 이 글의 금전적인 성공하고도 무관한 거다.
1: 근데 나는 이걸 왜 할까? 이게 나의 다리다.
0: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실패했고 사실 이러면 안 하는 게 맞는데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쓰고 있고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뭐 쓸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으니까 제가 다른 일이었으면 절대 그렇게 안 할 거거든요. 뭐 유튜브다. 네. 저 망했어. 전 그러면 안 할 것 같아요. 유튜브는. 그렇게 망하면. 근데 글은 망했는데 이거 사실은 안 해야 되는 레드 플래그가 뜬 건데
1: 네.
0: 뭔가 아 이거 다음에 그럼 어떻게 써야 되지? 이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건가 보다. 이게 내 달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오히려 이건 실패했을 때
1: 사람이 왜 망해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거보다 더 좋은 대답을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0: 아, 그런가요? 근데 네. 망하지 않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계속 잘 쓰는 작가도 있거든요. 저는 좀 기복이 있는 작가고.
1: 아 근데 안 망해본 사람은 이걸 발견을 못할 거잖아요. 이걸 왜 하느냐에 아. 대해서 답을 내야 되는데 돈 잘 벌리고 뭐 사람 받는
0: 거 그러니까는 작가들 한 번씩 망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 있거든요.
1: 네.
0: 아니래. 글을 안 써요.
1: 한번들 망해보세요, 다들.
0: 한번 망해봐야 네. 이제 글을 더 많이 쓸 것 같아요.
1: 저는 이낙준 작가님의 말씀에 완전 동의해요. 여러 번 망해봐가지고 뭐 이렇게 막 한 3, 4년 이렇게 노력했는데 망하면 진짜 마음이 쓰려요.
0: 아, 예. 그때 진짜 회심의 일기였거든요. 참하게 망하고.
1: 작가님 그럼 결국은 판타지도 쓰시겠네요. 현대 판타지 아닌 판타지도.
0: 그럼요. 항상 머릿속에 그리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말도 안 되는 장면들, 멋있는 캐릭터들. 아이러니한 캐릭터.
1: 네.
0: 정말 정말 나쁘고 놈이었는데
1: 네.
0: 마지막에는 이 뒤로는 못 간다. 나를 죽이기 전에 못 간다. 그 마음에 하나의 불꽃은 남아있던 그런 캐릭터들을 사실 현대 판타지에서는 그리기 어렵거든요.
1: 장검 하나 들고
0: 네.
1: 여기서 돌아가면 살려줄게. 뭐 이런 거.
0: 죽을 거 뻔히 알면서 하는 캐릭터들을 꼭 한번 그런 애들이 많이 나오는 작품을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1: 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런 어떤 욕망을 발견하고 나의 진짜 달이 뭔가 깨치는 순간 그게 없는 삶보다 있는 삶이 진짜 100배 좋은 거고 그걸 깨친 사람은 이제 길을 잃지 않을 텐데 저희가 이제 자녀들한테 달과 육펜스 중에 선택을 하라고 할 때 육펜스를 버리라고는 안 하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건 안 되죠.
1: 육펜스를 쥐고 있으면서 달을 발견을 해라라고 할 때 스테링랜드 같은 과격한 커리어 전환은 좀 삼가라고.
0: 아, 그렇죠. 저는 네. 배수의 진 별로 안 좋아합니다.
1: 네. 무서워요. 그때 요령 같은 거 작가님이 생각하신 것도 있고 일부에서 이제 웹소설 지망생들에게 연봉의 3배를 웹소설로 벌 수 있으면은 해봐라라고 하신 그것도 왜 3배인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0: 그게 그 웹소설이 그때만 해도 이제 하나 하는데 1년 정도가 걸려요.
1: 네.
0: 근데 성공 확률이 제가 주변을 보니까 한 30% 정도 되더라고요. 기성 작가들이.
1: 네.
0: 그러니까 지망생들은 그 정도가 안 되고.
1: 네.
0: 근데 그 정도가 되면은 연봉에 그래도 그 해에는 꽤 벌거든요.
1: 네.
0: 그러면 1년 벌어서 3년을 살려면 3배는 벌어야. 물론 세금 내면 더 적어지겠지만 그 정도는 작가가 될 때 감수할 수 있으니까.
1: 네.
0: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 요새는 뭐 그렇게 칼같이 얘기는 안 하고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1: 네.
0: 뭐 가장이라면 이 정도의 기준을 맞춰야겠지만 혼자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하는데 그래도 경착륙보다는 연착륙이 좋다. 저는 너무 막 저 이렇게 하면 글을 열심히 쓰지 않을까요? 저 전업작가 되면 그러지 않을까요? 사실 해보니까 똑같아요. 글 쓰는 양이 막 드라마틱하게 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이 귀신 같아요. 게으름을 피울 수 있는 날이면 글이 느려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작가님?
1: 정말 그래요. 네. 저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3번씩 다짐하거든요. 새로 거듭 태어나겠다고. 근데 다음날 몸이 알고 있어요. 네. 오늘은 게으름 피워도 되는 날이야 이러고.
0: 심지어 일어나는 시간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오늘같이 오후에 일정이 있으면 알람을 듣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글을 써요.
1: 네.
0: 그리고 밥을 먹어.
1: 네.
0: 그리고 나와요. 그러면 네. 딱 제가 원하는 시간에 모든 게 끝나거든요. 2시쯤. 근데 뒤에 아무것도 없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1: 네.
0: 그럼 일단 9시 넘어요. 일어났는데 뭐 이상하게 깨우네. 뭐지?
1: 알람이 네. 알아서 안 울려주는. 네.
0: 그리고 그러면 이제 서둘러야 되잖아요.
1: 네.
0: 전혀 서둘러지지가 않아. 계속 잠옷을 입고 있어. 그렇습니다. 이게.
1: 저것도 하나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스트링랜드 같은 경우에 그리고 또 작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0: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나는 범죄자가 되겠다. 최고의 무슨 뭐 이렇게 코트 휘날리는 무슨 뭐 범죄자가 되겠다. 그거에 너무 충만했을 때, 아니 그건 아니라고 이렇게 말릴 때 그런 거는 구분할 수가 있나요? 그 아니 난 이게 다리다 막 이러면.
1: 저는 작가니까 네. 그러면 범죄물을 써라라고 범죄물을 말할 것 같은데 네. 제일 최고의 범죄자를 네가 만들어봐라 이야기 속에서 그렇게 말을 할 것 같긴 한데
0: 네.
1: 뭐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봐야겠죠 그런 거는
0: 뭐 이 욕망이 예를 네. 들어 스트링랜드도 그렇지만요 아니면 스트링랜드에 빠지게 되는 그 결혼한 여성 아. 네, 파멸하게 되는 그 여성 혹은 그 후원자의 부인 같은 그쵸, 경우에 그쵸. 본인도 알고 있잖아요 이미
1: 맞아요
0: 이 남자랑 엮이면 난 망한다 근데
1: 못 참고 가죠
0: 못 참고 가죠 네. 그런 경우에도 이게 그런 경우에는 이걸 다리니까 결국 네가 그 남자를 만나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1: 근데 저는 그게 그 사람의 다릴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0: 그게 다린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까 저희가?
1: 그거를 그 상황에서는 모르는 게 인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저랑 작가님은 운이 좋아서 글이라는 달을 네. 찾은 거고
0: 네.
1: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사실은
0: 이 소설 중에서 이제 써머신 몸이 뒷부분에 딱 스트링랜드에 반대되는 그런 예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화자의 예친구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전도 유망한 젊은 의사였는데 알렉산드리아에 갔다가 거기 분위기에 끌려가지고 약간 그런 면에서는 스트링랜드랑 네. 비슷하죠. 모든 자신의 출세 가능성을 포기하고 그쵸. 거기 정착해서 소박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링랜드에 반대될 것 같은 캐릭터가 나와서 그 사람을 그 아브라함을 비웃어요. 실패한 삶이다라고 할 때 화자가 자기가 바라는 일을 한다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조건에서 마음 편히 산다는 것, 그게 인생을 망치는 일일까? 하고 독자한테 묻는데 이런 종류의 좀 소박한 달, 이것도 괜찮은 건가요?
1: 아 저는 어느 순간 모든 사람은 달을 그런 식으로 수정을 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눈물을 마시는 새를 제 달이라고 생각하지만
0: 네.
1: 너무 그거에만 집착하면 사실 불행하잖아요. 해도 해도 안 되는 달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 내 달은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쓰는 거야 라고 살짝 수정을 해주면
0: 네.
1: 이것도 그럭저럭 봐줄 만한 달이고 그러면 저는 또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저는 되게 현대인스러운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미 기성세대들이 차지하고 있거나
0: 네.
1: 그렇게 된 와중에서 우리가 그래도 행복을 추구해야 될 텐데
0: 네.
1: 그 행복의 정의를 그러니까 나만의 달을 정의하지 않은 사람들은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달을 보면서 저게 달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0: 네.
1: 그건 이제 한강뷰 아파트 네. 외제차 그리고 엄청난 부 이런 것들
0: 네.
1: 미디어가 보여주는 건데 그 달 뭐 좋은 달이지만 갈 수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나만의 달을 정의하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 달에 닿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이거 나 하기 싫어. 근데 내가 정한 달은 이것도 충분히 그럭저럭 볼만한데 이쪽으로 가는 길은 내가 갈 수 있는 길이야. 라고 하면 저는 자기만의 달을 좀 정의하고 리모델링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6펜스를 내려놓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0: 달과 6펜스의 바로 그 대목에서 이제 화자가 어떠어떠한 삶은 성공한 것일까?
1: 뭐 아, 맞아요, 맞아요.
0: 네, 그 시절의 한강뷰에 해당하는 뭐 1만 파운드의 수입이라든가 이런 거 예로 듭니다. 성공한 인생은 뭘까요?
1: 그러니까 저는 이 성공이라는 것도 각자 개인적인 정의를 내려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성공은 사실은 눈물을 마시는 새나 전독식도 사실 그런 작품이거든요.
0: 네.
1: 달에 해당하는 작가들의 네. 작가. 작가들이 보는 정말 위대한 작품이라 그러면 전독신은 어쨌든 한 획을 그었기 때문에 재벌집 막내 아들도 그렇고 그런 작품을 하나 쓰는 게 저한테는 성공한 작가, 성공한 삶인데 어떤 사람은 아니 뭘 그런 게 성공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교수님은 아, 내 이름 속자가 NEJM에 박혀서 그게 엄청나게 인용이 되고 그게 교과서에 실리고 결국 의학의 메타가 바뀌는 게 내 성공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0: 네.

0: 어떤 사람한테는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지극히 개인적이라고 여겨지니까 미디어에서는 이제 약간 물질적인 성공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널리 퍼져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각자만의 성공을 한번 정의를 해보시면 어떨까. 나는 오후 3시에 작가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한강변에 가서 정말 은퇴자밖에 없는 이 시간에 뛸수 있는, 저는 그게 진짜 그거 할 때마다 이게 성공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1: 성공했는데.
0: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뛸 때. 그런 성공들이 개인적인 성공의 정의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1: 저는 이렇게 라디오에서 마이크를 받고 제가 그다음에 막 이렇게 굉장히 이런 통찰을 가지신 분들 막 모셔가지고 책 얘기하고 이게
0: 아, 이거
1: 저한테는
0: 성공이죠. 엄청난 거죠.
1: 특히 제가 달리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0: 아, 달리기를 안 하시는군요.
1: 옛날에 좀 했지만 역시 아니다
0: 아.
1: 이런 결론을 내리고 오후 3시에 라디오 녹음할 때
0: 모두가 뛸 때, 앉아 있을 때.
1: 모두가 뛸때 앉아 있고 나는 책 얘기한다.
0: 그걸 보면서 맥주 한잔하고.
1: 맥주
0: 얼마나
1: 한잔하고.
0: 좋습니까?
1: 아우,
0: 그쵸.
1: 즐겁습니다. 작가님, 오늘도 2부도 이렇게 시간
0: 뭐가
1: 가는
0: 됐나요?
1: 줄 모르게 저희 이제 공통 질문이 하나 있는데 짧게 좀 여쭤볼게요. 달과 육펜스에서 좋아하시는 문장 하나 좀 소개해 주세요.
0: 이게 이제 스트링랜드를 누가 비난을 합니다. 그때 이제 해명하듯이 말을 하는 건데, 물에 빠진 사람에게 헤엄을 잘 치고 못 치고가 문제겠어. 우선 헤어나오는 게 중요하지. 그렇지 않으면 빠져 죽어요. 이게 이제 스트링랜드가 그림을 그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그림 그리는 것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안 중요해. 그거를 은유할 때, 뭐 저는 그렇게까지 못하겠지만, 이런 스트링랜드를 볼 때마다 항상, 나는 지금 이렇게 강하게 열망하는 게 뭘까? 저는 시시각각 변하는 편이거든요. 그걸 한 번씩 되돌아볼 수 있어서 그게 좋았습니다.
1: 저희 다독이들께 소개하고 싶은 어떤 작가님의 좋은 습관도 하나 추천해
0: 아, 좋은
1: 주세요.
0: 습관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물한 잔과 닭가슴살을 먹습니다.
1: 닭가슴살이요?
0: 닭가슴살이 한 단백질 22g 정도 되거든요. 그거 하나 먹어두면은 오늘 섭취해야 되는 단백질 양이 줄어들어요. 근데 우리나라 한식이 단백질이 되게 부족하거든요.
1: 의사분들이 그런 말씀을
0: 근데 그거
1: 하시더라고요.
0: 한 덩이 먹으면 어찌됐건 20g을 채웠으니까 나머지는 한 60g, 남자 같은 경우에, 여자 같은 경우에 40g만 더 먹으면 되니까 좀 부담이 줄고, 그렇게 시작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뭐글 써야 되니까 커피랑 탄수화물 좀 먹는데, 먼저 닭가슴살을 먹으면 소화가 느려져가지고 혈당이 안 오르고 졸리지 않는 오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 아침에 물
0: 아주
1: 한
0: 좋은
1: 잔,
0: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1: 닭가슴살.
0: 닭가슴살만 먹으면 힘드니까 물한 잔을 같이.
1: 성공한 인생과 유용한 의학 정보 나눠주신 한산이가 이낙준 작가님
0: 아,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1: 나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되게 이렇게 저의 지금 삶의 방향에 대해서도 또 제가 옛날에 실패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됐습니다.
0: 저는 뭐 사실 놀다 가는 것 같은데. 아주 좋았습니다.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저는 사실.
1: 저도요. 마무리하는 노래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0: 아, 마무리
1: 어떤 거 들으면
0: 노래요?
1: 좋을까요?
0: 장필순의
1: 장필순.
0: 나의 외로움이 너를 부를 때. 이거 진짜 좋습니다.
1: 이낙준 작가님의 추천곡 들으면서 저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작품은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입니다. 예언자가 무려 100년이 넘도록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책이 인간을 있는 그대로 꾸밈없이 긍정하기 때문입니다. 지브란은 인간의 약함을 꾸짖지 않습니다.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순을 비웃지 않습니다. 그는 기쁨과 슬픔이 함께 온다고 말하고 사랑과 상처가 함께 온다고 말하며 삶과 죽음이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서 인간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의 슬픔을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감추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이구나.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아름다운 존재구나 하는 느낌. 그것이 예언자가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지브란은 말했습니다. 그대의 기쁨은 그대의 슬픔이 벗겨진 것이다. 그대가 웃는 바로 그 우물에서 그대의 눈물이 솟아난다. 슬픔이 그대 안을 더 깊이 파낼수록 그대는 더 많은 기쁨을 담을 수 있다. 그대의 포도주를 담는 잔이 바로 도공의 가마에서 구워진 잔이 아닌가. 그대의 류트를 달래는 것이 바로 칼로 속을 파낸 나무가 아닌가. 기쁨과 슬픔이 같은 우물에서 온다는 것, 슬픔이 깊을수록 기쁨을 담는 그릇도 깊어진다는 것. 우리는 흔히 슬픔을 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 슬픔이 바로 그대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바로 그대 안에 더 큰 기쁨을 담을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대의 슬픔은 그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를 더 깊게 만드는 것입니다.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워하되 서로는 혼자이게 하라. 마치 류트의 줄들이 하나의 음악을 위해 떨리지만 서로에게는 혼자이듯이 서로의 가슴을 주되 서로의 가슴 속에 가두지 마라.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슬픔을 평생 안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슬픔을 원망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분노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모든 고통을 아름다운 언어로 승화시켜 인류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5월 15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전국의 일기 개화입니다. 내일 동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인천과 경기 서부, 충남권, 호남권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해안에 위치한 괴량이나 강,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는 안개가 더 짙게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8도 등 전국이 11도에서 18도, 내일 낮 기온 서울 31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3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 30도 이상 오르겠고 체감온도 31도 안팎으로 덥겠습니다. 내륙 지방 중심으로 당분간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되지만 경기 남부는 오전에 일시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서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낀 곳이 있겠고 일부 섬 지역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고 이슬비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해상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레도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11도에서 18도, 낮 기온 25도에서 33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모레부터는 천문적으로 바닷물 높이가 높아지는 사르 기간입니다. 해안가 저지대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에 구름 많아지겠고 화요일은 흐리고 다음 주 수요일 전국이 비가 올 것으로 전망입니다. 목요일부터 일요일은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월요일까지는 전국이 낮 기온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다가 수요일 비가 내린 이후 기온이 평년과 비슷해지겠습니다. 북한장 날씨입니다.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양 아침 최저 14도, 낮 최고 29도, 개성 최저 16도, 최고 29도, 청진은 최저 11도, 낮 최고 기온 20도가 예상입니다. 각 지방의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18도, 인천 수원 16도, 파주 14도, 낮 최고 서울 31도, 인천 29도, 수원 파주 30도가 예상입니다. 강원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철원 춘천 15도, 대관령 10도, 강릉 17도, 낮 최고 철원 강릉 30도, 춘천 31도, 대관령 27도가 예상입니다. 충청 남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청주 16도, 충주 세종 14도, 대전 15도, 낮 최고 기온 청주 충주 대전 31도, 세종 30도가 예상입니다. 전라남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전주 14도, 군산 13도, 광주 15도, 목포 14도, 낮 최고 기온은 전주 광주 31도, 군산 목포 27도가 예상입니다. 경상남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구 13도, 부산 14도, 울산 12도, 창원 14도,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3도, 부산 25도, 울산 창원 28도가 예상입니다. 제주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제주 16도, 서귀포 17도, 낮 최고 제주 24도, 서귀포 25도가 예상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맑겠고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 23도가 예상입니다. 서해 5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령도 아침 최저 13도, 낮 최고 기온 21도가 예상입니다. 이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이용후 예보관입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1.1도, 습도 64%, 해 뜨는 시각은 5시 22분입니다. KBS 기상 동부 전금배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자정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방어할 것인지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신에게 물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길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방어할 것인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시 주석이 오늘 그것을 물었지만 그런 것에 관해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의 대응 기조를 물었다는 것이 사실이면 시 주석이 무력 통일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는 뜻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시 주석과 북한에 대해 논의했으며 자신은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과 소통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 주요 외신들은 핵심 현안에 대한 실질적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채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 의지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즈는 현지 시각 15일 무역 분쟁이나 대만 문제, 이란 전쟁 등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됐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짚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이번 회담이 두 초강대국 간 불안정한 관계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찬사를 아끼지 않았지만 빈손으로 귀국길에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GTX-A 노선 삼성역 구간에 철근 누락 등 시공 오류가 확인돼 정부가 점검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 구간 연결을 목표로 종합 시험 운행 중인 GTX-A 노선 삼성역 구간에 대해 긴급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공사와 관련해 복합환승센터 지하 5층 GTX 승강장부 기둥의 주철근 2열을 1열로 착오로 시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GTX 노선 삼성역은 국가철도공단이 서울시에 위탁한 구간으로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국토부에 해당 구간에서 철근 누락 등 시공 오류가 발생해 보강 방안을 수립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서울시는 시공 오류에 대해 지난해 11월 시공사로부터 최초로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어제 오후 6시 마감된 가운데 어제까지 7,791명이 후보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선관위는 출마자들의 서류를 검토해 후보 등록 여부를 결정하며 오후 8시 기준으로 7,668명이 등록 완료됐습니다. 16명을 선출하는 광역단체장 선거에는 모두 51명이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기초단체장 후보는 총 579명입니다. 출마자 3분의 1 이상이 전과 기록이 있었으며 10명 중 1명은 세금을 체납 중이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2분기 경상보조금 134억여 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습니다. 의석 152석에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보조금의 44.5%인 59억 6천여만 원을, 106석에 국민의힘은 41.7%인 55억 8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조국혁신당이 11억 5천여만 원, 개혁신당이 3억 6천여만 원, 진보당이 3억 2천여만 원,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이 각 985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지방선거 보조금은 오는 18일에 별도로 지급됩니다. 인천에서 이른바 보복 대행으로 추정되는 범죄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새벽 3시쯤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세대 앞 현관문에 누군가 페인트 칠을 하고 계란 등 음식물을 뿌렸다는 신고가 경찰에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품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통해 보복 대행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한 용의자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 덥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해안에는 오늘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등 전국이 11도에서 1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이상으로 KBS 1라디오 자정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태원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안톤 체홉의 반야삼촌은 체홉의 희곡 중 현실성이 강하게 느껴지는 작품으로 인간의 본성을 파고든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안톤 체홉의 고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 반야삼촌 오늘 연극 이야기에서 만나봅니다. 칼럼니스트 장경진 씨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시 이야기 이영주 시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탐 오델의 Another Love.

0: 오늘 공연 이야기 시골 생활을 그린 작품으로 꾸준히 무대에 올려지는 연극 반야삼촌 만나봅니다. 칼럼니스트 장경재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동네에 아주 포스터가 대단히 많이 붙어 있어서 저도 저게 드라마인가 연극인가 궁금했었는데 오늘 만나보는군요. 이서진과 고아성 배우의 모습이 궁금증을 자아내더라고요. 반야삼촌.
2: 네. 네, 이 작품은 이서진 배우와 고아성 배우 캐스팅만으로도 굉장히 화제를 모았던 작품이고요. 네. 또 이제 작년에 전두현 배우가 이제 벚꽃동산이라는 작품을 했었는데 그때 LG아트센터에서 제작을 했었거든요. 네. 이 공연도 LG아트센터에서 제작하는 공연입니다.
0: 그렇군요.
2: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1897년에 발표된 러시아 극작가 안톤 체홉의 희곡입니다. 이 작품이 이제 러시아 시골 저택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반야삼촌이라는 제목처럼 이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해온 반야와 그의 조카 소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서진 배우가 이제 반야 역을 맡았고 이제 고아성 배우는 소냐 역을 맡아서 이제 대부분의 포스터에 두 분의 얼굴이 많이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반야삼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홉의 4대 희곡으로 불립니다. 갈매기, 새잠의 벚꽃동산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도 알려져 있는 작품들인데요. 보통 이제 반야삼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해석돼서 이제 공연될 때는 보통 반야 아저씨라는 이름으로 많이 공연이 됐었고 이번에는 아예 반야삼촌이라고 정확히 정정을 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체홉 작품은 저는 좀 셰익스피어나 뭐 다른 여러 작가들이 있지만 제가 좀 많이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한데요.
0: 그렇군요.
2: 그 아무래도 이제 셰익스피어 작품들을 보면 뭐 아버지가 살해를 당했다든지 뭐 자기가 누구를 죽여서 왕좌에 올려야 되고 예. 그런 극적인 작품들이 많은데 이제 체홉 작품들은 대체적으로 그냥 집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고 그리고 누가 죽었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으로 인한 변화라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뭐 5명, 8명 이 정도의 사람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감정은 무엇인가 여기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일상의 한 부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연극 뭐 120분으로 보기에는 좀 지루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굉장히 그 감정과 관계에 집중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되게 블랙코미디 같은 느낌도 들고 또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각자 개인의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체홉의 작품들이 요새 더 많이 공연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올해 소개되는 안톤 체홉의 작품만도 여러 편이 있다고요?
2: 네. 이게 이제 작년에 벚꽃동산과 이어서 올해도 이런 해프닝

0: 현상이 벌어졌는데요.
1: 네.
0: 그 LG아트센터에서 이 반야삼촌이 이제 지금 공연이 되고 있는데 국립극단에서 똑같은 반야삼촌을 가지고 이제 공연을 하게 됩니다. 국립극단 같은 경우에는 5월 22일부터 30일까지 이렇게 짧게 공연을 하는데요. 반야 아저씨를 한국적으로 재해석해서 반야 아재라는 이름으로 이제 공연이 될 예정입니다.
1: 네.
0: 여기에는 심은경 배우가 캐스팅돼서 또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죠.
1: 그렇군요.
0: 그리고 또 이제 요새 잘 나가는 극단 중에 하나가 이제 공놀이 클럽이라는 젊은 극단이 있는데요. 이 극단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해서 이제 세오배 4대 희곡을 다 낭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월에 이 반야 아저씨가 공연할 예정이고 또 한 가지로 이제 독특하게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전미도 배우입니다.
1: 네.
0: 전미도 배우가 이제 15년 전에 갈매기라는 작품에서 니나 역을 맡았었거든요. 이번에 이제 15주년에 맞춰서 다시 8월에 이 갈매기로 다시 연극 무대에 오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1: 와, 정말 다양한 취업의 작품들과 다양한 배우들의 모습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반야 삼촌의 매력은 어디 있을까요?
0: 아무래도 이제 최후배 작품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캐릭터가 뚜렷하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을 볼 수 있는 지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반야 삼촌이 주로 다루는 감정들이 어떤 권태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좌절과 후회 같은 좀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해결해 나가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기도 한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8명의 인물을 저택에 모이게 하고 이제 반야를 중심으로 관계를 맺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야의 가족, 그리고 유모, 친구 이렇게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네. 이 작품의 중심이 되는 인물인 반야는 어떤 사람인가요?
0: 이 반야라는 인물은 25년간 이 오래된 시골 저택과 영지를 관리해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집안의 대소사를 다 이제 정리해온 사람인데 그 반야라는 사람의 여동생이 하나 있거든요.
1: 네.
0: 근데 여동생은 이미 사망했고 이 남편인 세레브레 코프를 굉장히 오랫동안 뒷바라지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 자기의 매제를 교수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뒷바라지를 하고 있었는데
1: 네.
0: 그 사이에 여동생은 사망을 했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매제와는 피가 섞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뒷바라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그 조카인 소냐와 함께 이 집안의 모든 일을 해결하는 인물입니다.
1: 네.
0: 근데 그러던 중에 이 작품이 시작되는 건 이제 매제가 이 저택에 오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매제가 이제 교수에서 은퇴를 하고 이 시골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돌아올 때 굉장히 젊은 여성을 데리고 와요. 자신의 두 번째 부인이라고 해서 데려오는데 이 집안 식구들은 사실 잘 모르고 있던 상황이었고
1: 네.
0: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집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평온했던 집안 분위기가 다 뒤흔들어지는 그런 이야기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그동안 이 반야 아저씨라고 했을 때 연기를 해왔던 많은 배우분들은 이 반야를 좀 책임감이 강하고 가족을 위해서 또 희생하고 헌신하는 인물 이런 식으로 좀 그려졌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반야 역에 이서진 씨가 캐스팅됐다고 했을 때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어요.
1: 그러게요.
0: 네. 근데 예. 이제 이서진 배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투덜거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그렇죠. 보게 되는데
1: 네.
0: 그 모습을 오히려 이 반야라는 캐릭터에 투영을 해서 아, 25년간 이 일을 했는데 나는 뭐 사실 잘 못했다라는 식으로 투덜투덜하면서도 할 일을 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1: 네.
0: 사실 작품 자체가 좀 어두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유머러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 사실 그런 입장이라면 툴툴대면서 할 일 하는 게 너무 현실적이니까
0: 그렇죠. 네.
1: 또 그렇게 듣고 보니까 이서진 씨랑 또 찰떡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매제가 돌아오면서부터 삶이 변화하기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0: 세레브라 쿠프가 좀 문제적인 인물인데요. 나이가 거의 이제 은퇴하고 난 이후니까 60 이후의 삶일 거예요. 그래서 몸도 굉장히 늙어 있는 상태고 근데 이 당연히 지식인으로서 이 시골에 왔을 때 자기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쓸모없어졌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아니에요. 네, 자기 명예도 있고 권위도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이제 자기가 학계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잊혀질까 두려워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거를 자기 혼자 스스로 다스리면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짜증내고 화내고 뭐 잠도 안 자고 다 이렇게 괴롭히는 상황인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5년간 되게 평온하게 지냈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와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매제의 눈치만 보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반야가 갖고 있는 불만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컸는데요. 어떻게 보면 25년간 뒷바라지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0: 어떤 면에서는 교수가 됐다는 면에서는 기대한 바를 충족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 은퇴하고 나서 돌아와서 보니까 이 사람이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줄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나는 25년간 무슨 일을 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시간을 허비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매제가 데려온 젊은 여성인데요. 이 젊은 여성인 엘레나 같은 경우에는 이 동네에서 같이 살았던 인물인가 봐요. 그래서 바냐가 오래전부터 사실은 좋아했던 여자였는데 이 여자가 다시 이 집안에 어떤 자기보다 윗사람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 사실도 믿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불안과 어떤 긴장이 이 집안을 다 점령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 메제라는 사람이 자기가 봤을 때 이 집은 더 이상의 어떤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도 독립하고 싶어도 경제적인 여력이 없기 때문에 주변의 바냐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지를 팔자. 팔아서 그 돈으로 투자를 하고 나는 뭐 핀란드에 빌레 하나 짓게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이제 바냐 입장에서는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불만들이 그 영지를 팔아서 투자하자는 그 제안에 폭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장면을 현장음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1: 아, 천재적인 생각인데? 아, 왜 나는 그동안 이 영지를 파는 방법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을까? 근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형, 엄마, 소냐, 유모, 나. 우리 어디 가서 뭐하고 살라는 거야?
2: 그거 이제 차차 생각을 해봐야지. 뭐 오늘 당장 팔 건 아니니까.
1: 아니. 내가 뭘 그동안 착각하고 있었나 본데 나는 이 영지가 소냐 거라고 믿고 있었거든. 이 영지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내 여동생 지참금으로 사준 거야. 그러니까 소냐가 상속받는 게 당연한 거지.
2: 그래, 이 영지 소냐 거야. 뭐 누가 아니래? 소냐가 동의하지 않으면 나도 안 팔어. 그리고 무엇보다 난 지금 소냐를 위해서 팔자는 거야.
1: 이건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야. 뭐야? 왜 다들 가만히 있어? 나만 이상한 거야? 어? 뭐야? 뭔데?
3: 아유, 아들! 교수님 말에 토달지 마. 옳고 그런 건 교수님이 훨씬 더 잘 알아.
1: 25년이야. 내가 이 영지를 관리하고 농사 짓고 풀 베고 시장에 물건 팔아서 당신한테 돈을 버는 게 25년이라고. 근데 당신 단 한 번이라도 나한테 고맙다고 해본 적이 없어.
2: 어이구.
1: 나는 이 영지에서 처음 일할 때부터 지금까지 1년에 500루블밖에 받지 않았어. 정말 하찮은 액수지. 근데 당신은 단 1루블이라도 올려주려고 한 적이
2: 아니,
1: 없어.
2: 아니 그런 걸 내가 어떻게 알아. 예. 난 실생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전 그랬으면 자네가 월급으로 올렸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더 가져갔으면 되는 거 아니었어?
1: 그런 거였어? 그런 거였구나. 내가 돈을 빼돌리면 되는 거였구나. 아, 왜 다들 나한테 돈을 빼돌리려고 하지 않았어? 그랬다면 내가 지금처럼 거지를 25년 동안 우리 엄마하고 나는 이 시골 구석에 처박혀서 두더지처럼 살았어. 너 때문에!
4: 잘 어울리는데요.
0: 그렇죠. 특히 네. 이 분노할 때의 네. 모습이 굉장히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4: 상당한 절망감이 느껴지네요.
0: 바냐가 사실은 본인도 어느 정도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도 공부하고 싶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냥 동생을 위해서 25년간 뒷바라지를 해온 인물이기 때문에 더 절망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고 어떤 면에서는 바냐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하는 일들이 별로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메제가 하는 제안을 특별히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택권이 없는 거죠.
4: 네.
0: 그리고 이 현장음에서도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이 사위인 교수 편에 들어서 하지 말라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서 봤을 때 내 편은 아무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것 같고 그 과정이 결국엔 나는 여기서 아무것도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무력감으로 이어지면서 이 바냐가 더 큰 어떤 선택들을 하는 단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4: 이 바냐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이 투자 제안에 반대를 하지 않았었나 봐요.
0: 그러니까 옆에서 막 말리기는 하는데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진 않거든요. 근데 뭐 첫 번째로 봤을 때 바냐의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현실적인 면이 있다기보다는 이분도 계속 책만 읽는 분이세요. 그래서 지식 탐구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자기 아들보다는 오히려 이제 자기를 이해해 주는 사위한테 좀 더 이렇게 집중하는 면이 있는 분입니다.
4: 네.
0: 그리고 또 여기에서 같이 살고 있는 뭐 유모나 친구 같은 경우에는 가족의 일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투자 제안에 대해서 뭐 특별한 의견을 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기도 하죠. 그리고 또 여기 현장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이제 소냐 같은 경우가 유일하게 이제 이 영지를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했는데 이 소냐가 바냐의 조카이기도 하지만 세레블 코프의 이 딸이거든요.
5: 그렇죠.
0: 그러니까 딸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 소냐는 이렇게 가족의 분란을 이렇게 일으키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약간 평화주의자 같은 네.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좀 생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거를 좀 어떻게 정리할까 여기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소냐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이 시골을 밖을 나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안에서만 태어나서 자라고 그렇게 여기서 노동하고 사는 게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제안에 대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소냐가 더 이렇게 무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작품이 이렇게 영지를 파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한 축으로 있고 다른 한 축으로 이 집에 자주 오는 의사를 둘러싼 삼각관계가 있거든요.
4: 네.
0: 근데 이 의사가 엘레나라는 이제 그 매제의 아내를 사랑하기도 하고 근데 소냐가 그 의사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엄마와 딸이 한 남자를 두고 다투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냐 입장에서는 뭐 사랑도 갖기도 어렵고 뭐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하니까 그냥 이 상태를 그냥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특별한 반대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런 어떤 분란들이 있고 사실 바냐가 굉장히 화를 내서 뭐 총을 쏘고 막 이런 일까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시골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던 두 사람이 다시 이제 도시로 떠나게 되고 바냐와 소냐는 그냥 이 저택에 남아서 그동안 해왔던 일을 계속하는 것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결국에는 바냐는 그동안에 자신의 삶이 부정당했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슬퍼하고 절망하게 되는데 소냐가 그 옆에서 되게 담담하게 위로를 건네거든요.
4: 네.
0: 이 장면을 현장음으로 들어보겠습니다.
6: 네. 근데 어쩌겠어. 살아봐야지. 삼촌, 우리 살아보자. 앞으로도 길고 긴 낮과 밤들이 계속되겠지. 우리 그 모든 걸 묵묵히 견뎌내보자.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일하는 거지. 그러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오면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하면 돼. 그리고 하늘에 가서 다 얘기하자. 우리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얼마나 울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러면 천사가 나타나서 이럴 거다. 고생했어. 하루하루 버티느라 너무 힘들었지. 근데 괜찮아. 너는 애썼잖아. 어? 실수도 많이 하고 후회도 하고 뭐 아쉬워했겠지만 괜찮아. 너는 정말 대단했어. 그러면 그때서야 알게 되겠지. 우리 삶이라는 게 사실은 얼마나 눈부셨는지, 얼마나 근사했는지.
4: 네, 등장인물 하나하나의 모습들이 낯설지 않고 공감되는 지점들이 있네요.
0: 네, 바냐가 그 시시때때로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후회하고 비관하고 이런 모습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이 사람이 인정받고 싶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소냐 같은 경우에는 부모에게 외면당하기도 했고 또 짝사랑에도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는 살아가야지라고 이렇게 이런 슬픔을 견디는 굳건함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작품에서 가장 문제적인 인물이라고 보여지는 이 세레브라코프 같은 경우도 얼마나 전전긍긍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늙고
4: 네.
0: 이제 병들어서 어떻게 잊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 세레브라코프의 아내인 엘레나 같은 경우도 이제 통제적인 남편과 어색한 전처의 딸 사이에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있는데 벗어나고 싶지만 또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머뭇거림 같은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바냐 삼촌이라는 작품은 8명의 인물을 통해서 지난 삶을 위로하고 묵묵히 견디는 삶의 가치를 전하는 작품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모두가 어떤 거창한 일을 해야만이 뭔가를 한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할 일을 다 하고 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이야기 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마음을 갖기가 좀 우리나라에선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경쟁이 강하기도 하고 특히나 자기 자신에게 좀 가혹한 경우들이 있는데
4: 네.
0: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타인을 존중 존중하고 그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면 자기 자신에게 먼저 관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반야삼촌이 130년 전에 발표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공연되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4: 네. 공연은 어디서 언제까지 열리나요?
0: 네. 이 작품은 5월 31일까지 LG아트센터 시그니처 홀에서 계속됩니다.
4: 네. 오늘 공연 이야기 평범한 인물들이 겪는 삶의 아이러니를 만나게 되는 작품 반야삼촌 함께했습니다. 공연 칼럼니스트 장경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 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우리의 시적 감각을 테스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시의학의 오늘은 김혜순 시인의 시집 싱크로나이즈드 바다 아네모네 함께하겠습니다. 이영주 시인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스승의 날이니까 아무래도 이런 날 안부를 묻는 제자들도 있을 것 같고 이벤트도 있을 수도 있고 뭐 특별한 날이시겠네요.
2: 이게 스승의 날이 좀 이중적인데 저도 스승이 있으니까
1: 그렇죠.
2: 연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1: 네.
2: 또 저도 제자가 있으니까 제자분들이 연락을 해주면 되게 즐겁게 놀 수 있는 시간이고 그런 것 같은데 매년 그렇게 이벤트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순간이 됐을 때 예전에는 막 강의실에 이제 이날 수업이 있다 하면은 막 이제 커피나 막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는데
1: 네.
2: 요즘은 김영란법 이후로는 그게 좀 쉽지가 않고
1: 그러네요.
2: 분위기가 안 좋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그래서 네, 그 강의실 이벤트는 거의 없어진 셈이고 또 뭐 그렇다면 따로 또 뭘 날을 잡거나 이제 이러기가 또 쉬운 건 아니어서
1: 맞아요.
2: 뭐 기회가 되면 즐겁게 놀 수 있지만 또 기회가 안 되면은 그냥 조용히 지나가는 날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제가 좀 그래도 저도 이제 스승님께 연락하고 이러다 보니까 막 기대한 게 있는 거죠. 근데 또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쑥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또 연락이 좀 없거나 적거나 이러면 또 막 서운한 거예요.
1: 네.
2: 그래서 그 마음 컨트롤 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지금은 거의 이제 철벽 같은 마음이 됐습니다. 서운해하지 않는 어떤 태도로.
1: 그렇군요. 네. 예전에 막 다 같이 스승의 날을 챙기고
2: 네.
1: 막 상상하면서 즐거워하고 했던 시절이 그립기도 해요.
2: 그런 아마 선생님들도 있긴 할 텐데 확실히 이제 대학 사회는 조금 분위기가 바뀌긴 한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자, 오늘 김혜순 시인의 시집을 들고 오셨어요?
2: 네, 김혜순 시인의 네, 싱크로나이즈드 바다 아네모네라는 시집에서 싱크로나이즈드 말미잘, 그리운 날씨, 목덜미 이렇게 세 편 준비했습니다.
1: 네, 김혜순 시인 워낙 유명하신 분이어서 많이들 아실 것 같지만 그래도 좀 어떤 작가인지 소개해 주세요.
2: 네, 김혜순 시인은 이제 1979년에 문학과 지성 겨울호로 이제 등단하셔서 시인을 활동을 시작하셨는데요. 근데 이제 시집은 굉장히 많이 내셨는데요. 뭐 또 다른 별에서 아버지가 세운 허수아비, 어느 별의 지옥, 우리들의 음악. 나의 우파니샤드 서울, 불쌍한 사랑기계, 달력공장 공장장님 보세요. 한 잔의 붉은 거울, 당신의 첫, 슬픔 치약 거울크림, 피어라 돼지, 죽음의 자서전, 날개 환상통, 지구가 죽으면 다른 누굴 돌지, 싱크로나이즈드 바다 아네모네, 이렇게 시집을 내셨고
1: 네.
2: 또 시산문집으로는 아나는 이렇게 말했다. 여자 짐승 아시아하기. 실원집으로 여성이 글을 쓴다는 것은 여성 시하다. 인터뷰집으로 김혜순의 말. 합본 시집으로 김혜순 죽음 트릴로지 등이 있습니다.
1: 네.
2: 책을 엄청 많이 펴내셨는데
1: 그러네요.
2: 네, 1989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예술대학교 문신창작과 교수로 재직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가 어마어마합니다. 한
1: 그랬겠어요.
2: 중단이 되고요.
1: 네. 네.
2: 지금은 이제 명예교수로 계시는데
1: 네.
2: 퇴직을 하셨으니까 제 느낌상 책을 더 많이 내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 교수생활 하시면서도 이렇게 많이 내셨는데
1: 네.
2: 지금은 이제 특별히 학교에 출근을 많이 안 하시니까 시간이 좀 있으면은 작품을 쓸 수 있는 그 밀도가 높아지잖아요.
1: 그렇겠네요.
2: 훨씬 더 많이 내시지 않을까 싶고 또 상도 많이 받으셨는데요. 김수영 문학상, 서울시 문학상, 현대시 작품상, 미당 문학상, 대산 문학상, 이형기 문학상,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캐나다 그리핀 시문학상, 스웨덴 시카다상, 삼성 호암상 예술상, 전미도서 비평가 협회상, 독일 국제문학상 등을 수상하셨고
1: 네.
2: 이것 중요한데 영국 왕립문학협회 국제작가, 미국 예술과학 아카데미 회원 이렇게 되셨어요.
1: 네.
2: 2025년에 미국 예술과학 아카데미 AAS라고 하는
1: 네.
2: 여기 회원이 되신 게 한국 작가로는 처음일걸요.
1: 아, 그렇군요.
2: 네. 그래서 이제 시집이 엄청나게 번역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1: 네.
2: 뭐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 스웨덴어, 폴란드어까지 번역이 되는데 덴마크어 등으로도 번역이 돼서.
1: 아, 그렇군요.
2: 세계 유명한 시인 중에 한 분이 되셨죠.
1: 네. 이 시집이 또 나오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요?
2: 네. 지금까지 작업하신 이 분야를 보면 엄청나게 활발하게 작업을 하셨잖아요.
1: 네.
2: 근데 이제 김혜순 시인의 시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통, 그러니까 김혜순 이꼴 고통?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고통으로 가득 차서 시를 쓰던 김혜순 시인의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순간 갑자기 찬물을 몸에 끼얹듯 다른 시를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씻어줄 물이 필요하다. 캄캄하고 캄캄했던 어둠에서 이 시들이 김혜순 시인의 직립하게 한 끈 혹은 슬픔으로 팽팽한 철사로 작용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리듬과 멜로디와 고통과 아픔이 새로운 것으로 좀 갱신하는 어떤 요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명랑한 구절들이 꽤 많은 시집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1: 네.
2: 뭐 이렇게 좀 말들을 받아 적는 이런 상태이기도 하고 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쾌하기만 한 것은 아니고 슬픔이나 비극이나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을 이제 블랙 유머에 담아서 이렇게 끌고 가고 계세요. 그래서 이 시집은 읽기가 그래도 원래 고통에 가득 찬 시집을 독자들도 고통스러우라고 시인들이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이 고통을 소비하지 말고 함께 고통스러워라 라고 하는 어떤 뭐 태도가 있는데 그것이 조금 그래도 뭐 명랑한 방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독자분들도 읽기에 되게 괜찮은 시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1: 네, 워낙에 다양한 글을 쓰셨고 많은 시를 쓰셨으니까
2: 네.
1: 시적 세계 역시 참 다양하겠네요.
2: 네, 아무래도 이제 시적 세계를 좀 소개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여성시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좀 기본을 만들어주신 분이라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1960년대의 프랑스의 페미니스트들 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여성 인문학에 대한 기본 토대를 이제 김혜순 시인 세대가 또 이제 번역본으로 흡수하면서 많이 이제 인문학계에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1: 그렇군요.
2: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페미니즘 1세대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1: 네.
2: 한국 시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어받아서 기본적으로 자기 시작법으로 활용도 하고 실온적 요소로도 꼼꼼하게 그 토대를 마련하기도 해서 사실 김혜순 시인의 여성 시에 대한 다양한 인식과 깊이는 한국 시에서 매우 소중한 자료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김혜순 시인이 말씀하신 그 여성 시의 특성 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다. 삶도 시작이 아니고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이항적인 구조를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부재 안에 존재가 있고 없음 안에 생명이 있고 또 죽음과 여성성이 연결되어 있고 또 이것이 무언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을 쪼개서 새로운 어떤 것들을 끄집어내야 한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네. 어떤 시부터 만나볼까요?
2: 네. 싱크로나이즈드 말미잘 소개해드릴게요.
1: 네.

0: 싱크로나이즈드 말미잘 김혜순. 이게 나의 어느 순간의 일인지 네가 알아챘으면 좋겠어. 나는 지금 아름다운 싱크로나이즈드 말미잘, 물도 없는데 물속에 있는 듯. 내 코에서 돋아나온 문어 같은 조갯살 같은, 코끼리의 간 같은, 널찍한 혀 같은. 나는 식물도 동물도 어류도 파충류도 아니야. 너를 감은 내 손이 갓 땅을 박차고 올라온 새싹 같고, 너에게 기댄 내 머리가 커다란 꽃잎 같고, 아니야, 한 대야 커다란 닭볕을 같고. 내게 노래를 불러주면 나는 성별이 달라져 여자가 되었다가 남자가 되었다가 다시 여자도 남자도 아닌 자가생식의 성. 너와 뒤척이면서 나는 인종이 달라져 레드 인종, 블루 인종, 핑크 인종. 고음을 낼 땐 설치류의 얼굴이었다가 저음을 낼 땐 물에 사는 조류의 얼굴이었다가 내 몸에서 내 몸이 돋아나올 때, 내 몸이 세상 전체일 때. 이게 어느 순간의 일인지 네가 정말 알아챘으면 좋겠어. 나는 명랑한 싱크로나이즈드 말미잘, 내 몸에서 끝없이 돋아나는 천 개의 줄. 물속인 듯 물 없는 공중에 일렁이는 기나긴 줄. 이 줄로 아무것도 묶고 싶지 않아. 아무것도 매달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줄을 흔들고 싶어. 나는 그냥 해삼, 말미잘, 문어, 뱀장어 여자. 내게서 솟아나는 수생식물을 내가 먹는 여자.
1: 네, 뭐 정말 말미잘, 문어, 조개, 해삼, 뱀장어, 바다 생물들이 참 다양하게 등장하네요.
0: 네, 이거 어렸을 때 그 만화에 보면 상대방한테

0: 소위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타자와 어우러지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변화할 수 있다. 근데 혼자 스스로 변화하진 않고 언제나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서
1: 네.
0: 나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 나는 사람들이 불러주는 고정된 그 모습이 맞는 걸까? 이런 질문을 좀 던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보면 저는 시 쓰기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시적화자가 시를 쓰면서 무엇이든 변할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아 이게 시작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1: 네. 뭐 내가 나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꽃이 되는 것과
0: 맞아요.
1: 비슷한 건가요?
0: 네. 똑같죠. 거의 본질은 같은 것이죠. 그게 이제 결국 시 쓰기를 통해서 뭔가 너에게 노래를 불러주면 나는 성별이 달라진다. 너와 뒤척이면 인종이 달라진다. 이런 표현 자체가 이제 세상과 현실과 타자와 관계를 맺으면서 시적화자가 변화하는 그런 모습과도 연결이 되니까요. 생각해보면 그렇게 이게 뭐 많이 고민해야 되는 시는 아닌 것이죠.
1: 네.
0: 저는 이게 되게 재밌었는데 이거 여기서 좀 빵 터졌어요. 고음을 낼 땐 설치류의 얼굴이라고 하는데
1: 네.
0: 이게 가수들 이제
1: 아, 설치류.
0: 약간 어떤 상태인지 아시겠죠?
1: 네,
0: 그게 맞아요. 떠올라서 너무 아, 관찰력이 진짜 대단하신데라고 생각했어요.
1: 네. 제목 처음에 싱크로나이즈드 말미잘 들었을 때는 굉장히 유쾌하게 들리고
0: 네.
1: 그 원래 우리가 알던 말미잘의 이미지였는데 시를 읽고 나니까 왠지 말미잘이 하찮은 존재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0: 네. 이제 뭔가 계속해서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더 유연하게 보이고 또 말미잘이라고 하는 이 대상이 상상에 의해서 유쾌한 아름다움 같은 게 좀 느껴지는
1: 네.
0: 그런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다음 시 만나볼게요.
0: 네, 그리운 날씨라는 시입니다.

0: 그리운 날씨. 김혜순. 날씨와 나 둘만 있어. 다정했다, 매서웠다, 날씨의 기분. 나는 날씨와 둘만 살아. 날씨에 따라 당연히 옷을 갈아입고. 춤춰줄까? 물구나무 서줄까? 물어봐. 날씨는 오늘 화가 많더니 울었어. 나는 그 변덕을 사랑해. 화의 날과 수의 날이 동시에 진행되면 너무 좋은 날. 손뼉을 치면서 햇빛과 함께 빗줄기 맞으러 나가주지. 나는 날씨를 혼자 두는 게 미안해서 늘 불면이야. 날씨와 나 늘 둘이지만 아침이면 말하곤 해. 날씨야, 내가 너를 열어줄게. 멀고 먼 곳으로 열어줄게. 날씨는 오늘 엄마 사라진 뒤의 나처럼 밝았다, 잠들었다, 바람 불었다, 깨어났다. 나 사라진 뒤의 어느 날에도 어제의 날씨처럼 그렇게 연못에 몸을 담그고 머리칼을 강아지처럼 흔들며 내일은 둘이 뭐 할까? 미지근한 구름 속에서의 축축한 키스. 화내고 파란 병 깨고 여름 구름. 내 창문을 쾅쾅 치면 쫓아내고 싶지만 날씨에 촘촘히 박혀 떠나간 나날의 씨앗들이 어디서 활짝 피었는지 궁금하진 않아. 오늘 지나고 나면 다시는 만날 수 없는 날씨에게, 하루도 같은 하늘을 준비하지 않은 나의 날씨에게, 어제 날씨는 없었던 것처럼 나는 늘 말해. 이 세상에는 너와 나 둘이면 충분해. 다른 건 필요 없어.
1: 네, 날씨에 따라 널뛰는 우리 마음을 표현한 것 같기도 하네요.
2: 네, 날씨를 의인화한 시는, 그러니까 날씨 자체한테 뭐 호칭을 부여하고,
1: 네,
2: 타자로 호명돼서 불러주고, 이런 시는 저는 최근까지 읽으면서는 처음인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시적 화자의 유일한 대상으로 날씨가 나오는데, 이게 그냥 우리 날씨에 따라 기분이 너무너무 달라지잖아요.
1: 네.
2: 그래서 뭐 그날 하루의 뭐 컨디션이랄까,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고, 아침에 또 깨어나면 날씨부터 확인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만큼 어떤 필수 불가결한 존재로서의 기후를 생각하게 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삶의 양식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것을 매우

0: 애틋한 타자처럼 이야기하면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날씨가 좋기도 하지만 네. 예상치 못하나.
1: 그렇죠. 변화무쌍해졌고 네. 우리도 이제 적응이 됐죠. 그런 네. 거에.
0: 예. 아, 깜짝 놀라는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겪다 보니까 살짝 뭐 앞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생각도 좀 하게 되는 요소인 것도 같아요.
1: 맞아요.
0: 네. 그래서 이게 또 순간 날씨라고 하는 건 순간일 텐데 예, 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날씨라고 하는 것도 그 순간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고 다음날 되면 또 달라지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순간이란 시간도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1: 네. 날씨야 내가 너를 열어줄게. 멀고 먼 곳으로 열어줄게. 이거는 뭐 자유롭게 해주겠다는 뜻인가요?
0: 약간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날씨가 결국은 자기의 본성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붙들고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 과연? 이것을 어떻게든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의도대로 조정할 수 있을까? 그 불가능하잖아요. 과학이 발전해도 그거 안 되는 몇 가지가 있죠.
1: 네.
0: 그런 의미에서는 어쩌면 본성대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뭘 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다음은 어떤 시 만나볼까요?
0: 네. 목덜미라는 시 준비했습니다.
1: 네.

0: 목덜미 김혜순. 너무 좋은 자동차는 자동차가 아닌 것 같아. 너무 좋은 집은 집이 아닌 것 같아. 너무 좋은 풍경은 진짜가 아닌 것 같아. 네가 너무 좋은데 이 자동차에서 나갈 수 없다는 거. 지금 운전 중이잖아. 내 귓불은 건들지 마. 내 목소리에 화음 올리지 마. 자동차 곁에는 오늘치 바람. 천천히. 너무 좋은 자동차는 자동차가 아닌 것 같아. 자동차가 달리지 않는 것 같아. 너무 슬프면 슬프지 않아. 너무 무서우면 무섭지 않아. 너무 좋아서 터널 같지 않은 터널을 지나. 너무 좋아서 바다 같지 않은 바다를 지나. 너무 좋아서 물속 같지 않은 물속으로 운행 중. 내 콧구멍 아래로 피가 나게 할까? 손가락을 살짝 베어볼까? 너무 좋은 자동차에서 잠들면 잠든 것 같지 않아. 너무 좋은 잠을 자고 나면 잠자지 않은 것 같고. 너무 좋은 너는 너 같지가 않아. 너무 좋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1: 공감이 되는 게 사실 너무 좋은 것들은 좀 현실감이 없다는 생각이 들긴 하죠.
0: 네. 너무 좋은 상태라고 하는 게 뭘까를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아, 나 그건 좀 좋아하는데 너무 좋아라고 할 때의 네. 그 과잉됨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너무 과잉돼서 무언가를 생각하다 보면 혹은 감각적으로 인지하다 보면 그 자체 갖고 있는 본질은 좀 흐려지는 요소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이제 너무 좋은 것들이 결국 인간의 결핍 같은 거를 좀 감추는 요소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사실 너무 좋은 것은 자기 환상일 경우가 많아서 진짜 삶의 모습 같은 게 좀 가려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제목이 왜 목덜미일까요?
0: 네. 이 보면 너무 좋은 것들은 앞에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과장된 것들을 더 환상적으로 취할 수가 있는데 결국 뒤는 좀 보지 않게 되죠. 그래서 목덜미를 유심히 보려면 그 뒤에 서 있어야 되는데 너무 좋은 것들은 늘 앞서 나가니까. 그래서 목덜미는 결국은 진짜 삶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 제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기서 보면 콧구멍 아래를 피가 나게 할까 손가락을 베어볼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너무 취해 있는 상태에서 결국 약간 자극을 상처를 내서 현실을 좀 일깨우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마지막 년에 너무 좋은 너는 너 같지 않아. 너무 좋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라는 대목은 좀 짠하게 느껴지네요.
0: 네. 어떤 대상을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과한 것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질이 흐려지고 그래서 너라는 대상이 없어져 버리고 너무 좋은 상태만 남는 그런 것일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환기하는 요소인 것 같아요.
1: 네. 자, 오늘 시 이야기는 김혜순 시인의 시집 싱크로나이즈드 바다 아네모네 실린 시들 함께 만나봤습니다. 이영주 시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존박의 이상한 사람 이어드릴게요.

쓸만하다고 생각해서 쓴 연애 편지. 김용택. 창문을 열어놓고 방에 누워 있습니다. 바람이 손등을 지나갑니다. 이 바람이 지금 봄바람 맞죠? 라고 문자를 보낼 사람이 생겨서 좋습니다. 당신에게 줄 이 바람이 어딘가에 있었다는 게 이상하죠?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다고 하는데 이 말이 그 말 맞네요. 차를 타고 가다 어느 마을에 살구꽃이 피어 있으면 차에서 내려 살구꽃을 바라보다 가게요. 산 위에는 아직 별이 지지 않았습니다. 이맘때 나는 저 별을 보며 신을 신는답니다. 당신에게도 이 바람이 손에 닿겠죠? 오늘이나 내일 아니면 다음 토요일 만나면 당신 손이 내 손을 잡으며 이 바람이 그 바람 맞네요 하며 날 보고 웃겠죠? 요즘 같은 계절 만나자고 문자 보낼 사람이 있다면 꼭 약속을 잡아서 좋은 시간 함께 보낼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네요. 김용택 시인의 쓸만하다고 생각해서 쓴 연애 편지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후보 등록이 본격화되면서 선거 열기가 한층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무소속으로 부산 북갑에 출사표를 던진 한동훈 후보, 이슈 인터뷰에서 만나봅니다. 또한 최근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성과급 논란이 뜨겁는데요. 이번 논란 단순한 보너스 갈등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한국 기업 보상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난 걸까요? 자, 그리고 5월 15일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아, 요즘 선생님들은 감사와 존경 대신 민원과 불신과 싸우고 있다. 물론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학교에선 운동회와 소풍이 사라지고 선생님들은 체험학습을 망설이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자, 열린 토론 속 토크 배틀 12개에서 이 이슈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0: 네, 이번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통틀어 가장 뜨거운 격전지라면 바로 부산 북갑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난 화요일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인터뷰에 이어서 오늘은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목소리 들어봅니다. 한 후보의 일정상 사전 녹음으로 진행했습니다. 잠시 듣고 오시죠. 네, 한동훈 후보님 나와 계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 황현권님이세요?
0: 네네, 안녕하세요. 황현입니다.
1: 입니다. 잘 지내셨죠?
0: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1: 예.
0: 아, 오늘 오후에 이제 후보 등록 하셨잖아요.
1: 예.
0: 예. 그 출마의 변부터 한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1: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0: 네.
1: 제가 오늘 출마를 위해서 북갑에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첫째로 우리 북구에는 지금 북구에 잃어버린 20년을 보상받게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로 저입니다. 우리 북구는 덕천, 만덕, 구포는 지난 20년

0: 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기대만큼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1: 네.
0: 지금 시민들께서는 그동안 이 20년 동안에 정치됐던 북구의 상황을 타개할 정치인을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정치인이 되겠다라는 포부를 말씀드렸습니다.
1: 네네.
0: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어제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북구 갑에서 한동훈이 당선되면 민주당은 진짜 어려워질 것이다. 맞습니다. 제가 민주당의 공소취소 폭거 같은 이런 이 민주당의 폭주를 박살낼 사람입니다. 제가 당선돼서 반드시 북구의 잃어버린 20년을 보상하고
1: 네.
0: 민주당 정권을 제어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말씀 좀 요약해 보면 뭐 민주당의 공포가 되겠다. 뭐 이렇게 좀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0: 예, 뭐 그런 면도 있고.
1: 알겠습니다. 요즘 부산 곳곳 다니시면서 시민들 많이 만나고 계실 텐데 현장에서 느낀 부산 민심 어떠신가요?
0: 현장에서 북구갑의 시민들은 그동안 20년 동안에 제대로 발전해 오지 못한 것, 늘 언제나 후순위였던 점에 대해서
1: 네.
0: 그동안 좀 체념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 내려온 지 한 달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앵커님 그 전에 뭐 북구라든가 부산의 북구라든가 구포, 덕천, 만덕 들어보시지 못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사실 부산하면 해운대를 많이 떠올리지 북구갑을 연상시키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0: 이제는 전 국민이 북구갑, 구포, 덕천, 만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미 북구갑의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그 변화를 시민들께서 느끼시고 아 이제 한동훈이 하게 되면 정말 변화가 있는 거 아니야?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니야? 라는 식의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고
1: 네.
0: 그 변화를, 그 민심의 변화를 제가 겸허하게 느끼고 받아들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출마하시면서 사실 뭐 부산 북구갑의 인지도가 엄청나게 올라갔던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0: 예.
1: 예. 그리고 뭐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북구가 없었으면 여론조사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0: 제일 많이 돌리시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한동훈 후보님 어떠십니까? 오늘 좀 나온 이슈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데
0: 예.
1: 국민의힘 지도부 내에서 한동훈 후보가 단일화를 양보하면 복당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좀 민감한 얘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 일각의 이런 이야기 한 전 대표님 어떻게 답변 주시겠습니까?
0: 뭐 국민의힘 일각에서 하는 얘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1: 아예 답변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0: 예, 예.
1: 알겠습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그 진종호 국민의힘 의원이 당 지도부가 단일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이 진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이렇게 말씀드리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정권의 폭주를 견제하고 그리고 북과 부산 북구의 잃어버린 20년을 되찾아야 한다라는 민심의 열망이 대단히 큽니다.
1: 네.
0: 그런 정치공학적인 문제는 이런 민심의 열망 앞에서 종속 변수에 부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1: 알겠습니다. 단일화에 대해서는 뭐 언급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을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무소속 출마 선언 이후에 후원금이 19분 만에 마감될 정도로 굉장히 좀 뜨거운 반응이었잖아요.
0: 예.
1: 최근 여론조사도 보면은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보수 지지층이 당의 공식 후보가 아닌 무소속 한동훈에게 이토록 결집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0: 제가 당선됐었을 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잘 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1: 네.
0: 하정우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낸 대리인 같은 존재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지금 공소취소 같은 헌법 파괴를 하고 있는데
1: 네.
0: 여기서 제가 승리하면 그걸 제어하는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박민식 후보는 이 장동혁 노선을 추종하면서 장동혁 대표의 대리인처럼 온 사람입니다.
1: 네.
0: 그 방향으로는 보수가 재건될 수 없고 보수가 민주당의 폭주를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두 분은 대안이 될 수 없다라고들 분명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대신 저는 북갑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킬 것이고 그리고 보수 재건을 할 후보이기 때문에
1: 네.
0: 저에게 많은 마음이 모이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치인으로서는 분명히 그런 뭐 민심의 흐름은 느끼고 있습니다만 민심이 참 두렵고 민심 앞에 겸손하게 된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말씀을 이어서 가보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보수 유권자들의 기대를 저버리

0: 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결정적인 지점은 어떤 부분일까요?
1: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수치가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은 계엄과 탄핵의 바다를 제대로 건너고 국민 앞에 반성했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았죠.
0: 네.
1: 한중 어떤 당권파들이 자기 사리사욕을 취하기 위해서 당을 잘못된 길로 몰아왔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한 정치, 그 대형 정당의 정치 세력에 대해서 모든 언론이 강력하게 비판하고 비토하는 경우는 역사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경우도 없었죠.
0: 네.
1: 그러니까는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보수층 일각에서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박민식 후보는 후보님을 향해서 가짜 북구줌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또 후보님은 박 후보를 향해서 박민식을 찍는 거는 장동혁을 찍는 것이다 뭐 이런 취지로 반격을 하셨는데 이런 구도가 오히려 하정우 후보에게 좀 유리한 구도로 만들어준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론해 주시겠습니까?
1: 저는 이 선거를 통해서 민주당을 제대로 견제할 사람이 누군지를 내세워서 선택받을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0: 네.
1: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저입니다. 동시에 보수재건을 위해서 지금의 장동혁 당권파와 같은 행태도 극복해야 하는 겁니다. 이 선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건 분열적으로 보실 문제가 아니라
0: 네.
1: 누가 옳은 길을 제시하고 누가 옳은 길에 대해서 실천하고 있는지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보수의 분열이 아니라 누가 맞게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1: 예.
0: 네, 국민의힘 부산의원 상당수가 보수 후보 단일화 필요성 언급하고 있는 상황은 맞잖아요. 여론조사상 뭐 한동훈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 하정우 후보와 오차범인의 접전이라는 결과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0: 후보께서는 절대 안 되는 건 없다는 취지의 발언도 하셨잖아요.
1: 예.
0: 예. 그러면 승리를 위해 박 후보와의 조건 없는 단일화 테이블에 앉을 시간이 있다면 앉으실 생각입니까?
1: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 네.
1: 그런 문제는 민심의 열망 앞에서는 종속 변수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런데 세상에 절대라는 말을 쓰는 사람은 좀 믿지 않아요.
0: 절대라는 쓸 말은 믿지 않는다.
1: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쪽으로 가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 같은 게 있는 거죠.
0: 단일화하면 어떻게 하지라고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말이다라고 정리해봐도 될까요?
1: 말씀드리면 세상에 절대라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정치공학이 아니라 민심의 열망과 그 열망을 받아들이는데 집중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0: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 출신이잖아요. 하정우 후보를 내세워서 이른바 미래 전문가 뭐 이런 프레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후보님은 하 후보를 향해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대리전 뭐 이렇게 규정을 하셨는데 하정우 후보와 북구 주민들이 왜 한동훈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 결정적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1: 하정우 후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0: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1: 공소 취소에 대해서 하정우 수석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0: 의견을 아직 밝힌 적은 없는 것 같긴 하네요.
1: 물어봤지만 밝히지 않았죠.
0: 네.
1: 김용범 정책실장의 AI 국민 뭐 초과 이윤을 배당한다는 제도 같은 것 거기에 대해서도 입장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깔띠의 시기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죠. 본인 생각인지 뭔지 모르는 정치인이죠. 그 사람을 선택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줄 알고 그 사람을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AI 모든 걸 AI로 얘기하잖아요.
0: 네.
1: 근데 북구라는 곳은 시장과 주거와 교육이 중심이 되는 곳이고 항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공장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0: 네.
1: 마치 자기가 아는 분야에다가 북구와 북구 시민들을 억지로 끼워 넣는 것 같아요. 정치는 시민들에게 정치인이 맞춰야 하는 거지 정치인에게 시민들이 맞춰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고 싶네요.
0: 하정우 수석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요즘에 인터뷰나 이런 것도 좀 자제하고 있는 모습이긴 하거든요. 이런 개인적인.
1: 도망다닌 것 같은데?
0: 예?
1: 도망다닌 것 같아요.
0: 도망다닌 것 같다고 표현하십니까? 어쨌든 이 개인의 의견이.
1: 질문에,
0: 네,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1: 보세요. 자, 들어봐. 이 말, 제가 한번 이제 말이 좀 겹쳤는데요.
0: 네네.
1: 제가 말씀드릴까요, 잠깐?
0: 네, 말씀해 주십시오.
1: 정치인은 불편한 질문에 답하는 직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모셨던 대통령이 하는 공소 취소를 시도하는 이 엄청난 헌법 파괴의 상황에 대해서
0: 네.
1: 차라리 그걸 아부하면서 막아주든가 옳다고 아니면
0: 네.
1: 이거는 뭐, 내 양심상 안 된다라고 말해야 하는 거지 그건 나중에 말할게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0: 또 하나는 그 김현범 수석의 이건 또 게다가 AI예요. AI로 인한 기업의 초과 이윤에 대해서 국민에게 배당한다. 이런 발상에 대해서도 저는 강력하게 비판했거든요.
1: 네네.
0: 하정우 수석은 좋아요는 눌렀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도 어물쩍 넘어가려고 해요. 또 뭐 매번 나올 때마다 뭐 재수 형님 이러면서 전재수 후보의 인지도를 이 지역에다 팔려고 하는 것 같은데
1: 네.
0: 정작 전재수 후보가 받은 것으로 보이는 까르띠에 시계에 대해서는 이런 방금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분의 생각이 뭔가요? 이렇게 된다면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떤 중요한 임무를 맡았을 때 어떤 정책에 어떤 판단을 할지에 대해 사람들이 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KBS 공영방송이죠.
1: 그래서
0: 네. 3자 토론을 제안했는데 뭐 저는 처음부터 당연히 하자고 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뭐 쌈박질보다 할 시간 없다라는 식의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면서 버렸습니다. 저는 정치 신인의 태도는 더욱더 아닌 것 같아요. 저렇게 도망다니기만 하려면 뭐하러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1: 민감한 이슈에 이제 대답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 대답할 주시군요. 예.
0: 아니요.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1: 아, 대답을 해야 되는 거다.
0: 대답을 안 할 거면은 그냥 다른 일을 하지 정치적인 이슈에 대답을 안 할 거면 정치인을 왜 합니까?
1: 알겠습니다. 하정우 후보가 저희 방송에도 인터뷰를 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덧붙여 보고요. 부산 북갑이 지난 20년간 정체돼 있었다고 평가를 하시잖아요.
0: 네. 예,
1: 북구를 영남권 대표 문화상권 거점으로 만들겠다라고 일단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낙동강 복합 아레나 건립안 이거 언급하셨잖아요.
0: 네.
1: 이거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직.
0: 네.
1: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0: 말씀드릴게요. 그 지금 부산은 인구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청년이 빠져나가고
1: 네.
0: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구는 더 심각합니다. 가장 심각한 곳 중에 하나예요. 북구가 2010년 정도만 했을 때 부산상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전체 부산 전체에서 유동인구 제일 많은 곳 10곳 중에서 상위에 1위를 포함해서
1: 네.
0: 세 군데가 다 북갑에 있었던 곳입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정책적 목표는 우리 북갑 그러니까 구포덕천 만덕을 사람과 돈이 다시 북적북적하게 만들겠다라는 정책적 목표입니다.
1: 네.
0: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 그리고 상권에 있어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필요한 건데 그 핵심적인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로서 제가 아레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시설 그리고 공연시설을 유치해서 그걸 건축해서 그 구포 그리고 덕천의 젊음의 거리 서로 연계해서 같은 구획 안에서 서로 볼거리를 통합해서
1: 네.
0: 시민들께 제공함으로써 우리 구포덕천 만덕이 외지에서 대단히 찾아오고 싶은 곳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실내체육관이 구포에는 없거든요.
1: 네네.
0: 구포 덕천 만덕에는 북구갑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구에서 어떤 체육 행사를 하면 강서로 넘어가서 실내체육관에서 합니다.
1: 그렇군요.
0: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20여 년 동안 국회의원들한테 수많은 건의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의원들이 다 들어준다고 한 사람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걸 제가 해내서 북구가 사람들이 그리고 돈이 다시 모이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것이고
1: 네.
0: 나는 그 방법 중에서 하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 이게 아레나를 건립하려면 부지도 굉장히 넓을 것 같거든요. 이 공간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0: 낙동강 주변에 수변 공원이 있고
1: 네.
0: 꼭 한 군데만 해야 될 문제는 아니니까요. 이게 실내 체육관과 또 건축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체육계 인사들과도 면담을 했거든요.
1: 네.
0: 이거는 충분히 듣고 있고 그래서 어느 곳에서 할지에 대해서도 제가 조만간 발표하게 될 겁니다.
1: 발표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0: 예.
1: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런 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의 미래도 궁금하죠. 많은 북구 주민들도 그러실 거고요. 결국 근데 중요한 건 내 동네가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게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선이 되신다면 임기 안에 반드시 눈에 보이게 좀 만들고 싶은 변화 딱 하나만 찝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0: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돈이 돌고 사람이 도는 곳을 만들 겁니다.
1: 돈이 돌고 사람이 도는 동네.
0: 그러니까 지금은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고 빠져나가는 속도가 커지고 있어요.
1: 네.
0: 그리고 상권이 죽고 있습니다. 제가 임기 내

0: 이건 너무 장기적으로 말할 문제가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케인즈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장기적으로는 사람 모두가 죽는다고.
1: 네.
0: 단기적으로 저는 사람과 돈이 도는 곳을 만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시민들께서 실제로 기대를 해 주시냐면요. 제가 여기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온 지가.
1: 네.
0: 그렇지만 벌써 이 상권이 살아나고 상권 그 도시가 우리 지역이 북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달 만에요. 그렇다면 저는 단기적으로 우리 북구 갑 지역을 다시 돈과 사람이 북적이는 곳으로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정책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봤고요. 마지막으로 좀 여론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일단 부산 MBC 의뢰로 한길리서치가 지난 11일에서 12일 무선전화 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하정우 후보 35.5%, 한동훈 후보 32.6%, 박민식 후보 25.5%로 하 후보와 한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2.9포인트 오차범위 아닙니다.
0: 네.
1: 여기에 대해서 이제 2위와 3위가 좀 더 벌어지는 입장이고 하정우 후보와의 격차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이런 여론조사의 결과가 만족을 하시는지도 궁금해요.
0: 뭐 그런 추세가 있다고도 많이들 분석하시죠 대부분.
1: 네네.
0: 제가 북구 갑을 잃어버린 20년을 보상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만
1: 네.
0: 다만 여론조사의 수치에 그렇게 민감하고 그게 전부인 것이냐 반응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1: 일일비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군요.
0: 시민들의 말씀과 시민들의 시민들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시민들의 바람에 집중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여론조사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봤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후보님은 퇴로를 이제 불사지르고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산 북구에서 시작해서 북구에서 끝내겠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죠. 만약 이번 보궐선거에 당선된다면 이후 지방선거나 대선 국면에서 다시 또 중앙정치로 복귀하기 위해서 지역구를 비우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주민들의 우려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0: 근데 제가 들은 주민들하고 좀 다른데요. 왜냐하면 제가 지방선거 나가기는 뭐 상황은 아닐 것 같고요.
1: 네.
0: 그런데 말씀하신 취지라면 제가 나중에 계속 이 북구갑에서 정치를 하다가 더 큰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뭐 나가거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걸 텐데요.
1: 네네.
0: 그것 역시 북구에서 정치하는 겁니다.
1: 북구를 떠나시지 않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0: 만약에 대선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건 북구에서 나가는 것이죠.
1: 북구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정치 생명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 그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0: 북구와 제가 함께 성장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북구에서는 더 함께 성장할 수 있겠는데라는 기대를 해 주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소속 후보로 뛰고 계신데 무소속 후보로서의 좀 힘든 점도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0: 저는 지금 몸은 상당히 힘든 면이 있는데
1: 네.
0: 대단히 마음이 편한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수를 재건하고 북구를 재건하고 대한민국 균형추를 맞추겠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명분과 대의가 너무 명확하고 지금 시대정신이 필요한 것인데다가
1: 네.
0: 제가 진심으로 그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몸은 다소 피곤할 수 있지만 마음은 대단히 편안한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시민들을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만약 당선되시면은 국민의힘으로 바로 복당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0: 제가 부당하게 제명된 당일날 이렇게 말씀드렸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1: 그런데 이렇게 국민의힘 쪽 의원분들과 약간 마찰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입당 다시 복당하실 때도 좀 잡음이 나오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선거에 이긴다는 것은 보수 재건의 방향으로 시민의 마음 모인다는 것을 의미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리고 지금 이 과정에서 그 방향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1: 네, 많은 분들이 한동훈 후보님의 의견에 동의하실 거라고 그때 되면은 당선이 되면은
0: 지금도 네. 강동혁 당권파의 노선대로 계속 갔을 때
1: 네.
0: 보수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 그래도 박민식 후보 쪽에도 지지율이 그래도 20%가 넘게 나오고 있어.

0: 있어서 그런 쪽으로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요?
1: 뭐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보수의 미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어떤 방향이 보수재관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이미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 좀 추상적인 질문 같긴 한데 보수의 미래란 어떻게 정의를 좀 내려볼 수 있을까요?
1: 보수의 미래는 헌법과 사실과 상식을 기반으로 해서 유능한 정치를 하는 겁니다. 정의로운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수당인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고
0: 네.
1: 대한민국의 균형추를 제대로 맞추고 대한민국이 그동안 여기까지 오는데 이 지켜왔던 위대한 정신들, 헌법 정신들, 산업화와 민주화의 정신들을 지켜내는 겁니다.
0: 알겠습니다. 보수의 정의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듣고 계실 청취자 여러분들께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시죠.
1: 안녕하십니까. 북구의 한동훈입니다. 제가 북구 주민들이 잃어버린 20년을 보상하고 그리고 보수 재건하고 민주당 정권 제대로 견제하겠습니다. 민주당 정권의 공소 취소 같은 헌법 파괴에 대해서 제가 반드시 승리해서 박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알겠습니다. 한동훈 후보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지금까지 한동훈 부산 북갑 무소속 후보였습니다. 네, 한동훈 부산 북갑 무소속 후보의 인터뷰 듣고 오셨습니다. KBS 열린 토론 잠시 로고 듣고 열톡으로 이어갑니다.
2: 열린 토론이 새로워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까지 MC 황현희와 함께 모든 것에 물음표를 던지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0: 분야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열린 토론 속 토크 배틀 열토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합니다. 유현재 서강대 지식융합 미디어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 자리하셨고요.
2: 안녕하십니까.
0: 이종필 건국대 상호교양대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3: 안녕하세요. 이종필입니다.
0: 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9730번으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용료가 붙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토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요즘 주변에 한 세 분 이상만 모이면 주식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또 오늘 최초로 8천선에 올라가긴 했지만 예, 잠깐 맛보고 예, 바로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역사상 처음으로 8천선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뜨거운 것 같은데 세 분은 어떠십니까? 실감하십니까?
3: 아유, 저도 뭐 한 네. 사람들 진짜 모이면 주식 얘기밖에 안 하고 그리고 막 수익률 자랑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서로 종목 추천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약간 팔랑개여서 예, 그 추천받은 종목들 이거 들어가야 되나 막 고민도 되고 네.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0: 네네. 그러니까
3: 아직은 소문이 무슨 뉴스는 아직 못 따라가는 것 같아서
0: 네.
3: 예, 그래서 뭐 증시 계속 좋을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0: 네, 예. 직접 투자도 하시는군요.
3: 네.
0: 그렇군요. 네. 결과가 괜찮으신가 합니다. 많이 이렇게 웃으시는 거 보니까.
3: 제가 삼성전자가 제가 8만 원일 때 이제 들어갔던 게 아직 좀 있어가지고.
0: 네네네. 네.
3: 감사한 마음으로.
0: 아, 그렇군요. 네. 오, 갑자기 또 자랑까지 이렇게.
2: 친하게 지내요.
4: 엑스까지 이렇게 공개해 주시고.
0: 그렇습니다. 어떠십니까? 아, 이동수 대표님도 투자하십니까?
2: 네, 저도 이제 전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주식에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한 게. 근데 네. 저는 이제 우리나라 주식 위주로 이제 투자를 했었는데요.
0: 아, 그래요?
2: 사실 2, 3년 전만 해도 한국 주식 상황 너무 안 좋았었잖아요.
0: 네.
2: 그래서 이제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논란이 많이 됐었고 또 한 재작년쯤에는 금투세 논쟁도 한창 있었는데 저도 이제 관련해서 막 칼럼도 쓰고 했었어요.
0: 네.
2: 근데 저는 요즘에 이제 국민적으로 이렇게 주식에 대한 이 관심이 많이 높아진 게 이런 현상이 되게 반갑게 느껴지는 게 이 증권 시장이라는 게 기본적인 개념은 기업이 이 증권 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유치하고 그걸 이제 투자에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2: 그런 창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이 증권 시장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해서 마치 이제 증권 주식 시장이 좀 투전판 같이 여겨졌었고,
0: 맞아요. 뭐 박스피라는 얘기도 나왔고,
2: 맞습니다.
0: 사실 그 갇혀 있다,
2: 네.
0: 뭐 코리안 리스크, 뭐 약간 뭐 이런 얘기도 많이
2: 그렇죠.
0: 있고.
2: 그리고 예.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제 주식 시장을 투전판처럼 생각을 하니까 뛰면 무조건 팔아야 된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0: 그렇죠.
2: 이 자금의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주식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심으로써 이제 기업이 이제 좀 자본 유치를 조금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저는 이 주식 시장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면서 국민 전반적인 그 상식 수준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국제 정세나 이런 거에 우리나라가 그동안 많은 관심을 안 가졌던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마디 그리고 이란 전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0: 맞습니다.
2: 예, 저는 긍정적인 변화인 것 같습니다.
0: 경제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는 건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갖는
2: 맞습니다.
0: 것과 비슷한
2: 예.
0: 말로 통하잖아요. 어쨌든 주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잘 이야기해 주셨고 유현재 교수님께서도 계속 투자 이야기 많이 하시고 계십니까?
1: 그렇죠. 근데 저는 뭐 이렇게 막 그 적극적인 플레이어는 못 돼가지고
0: 네.
1: 그냥 펀드 통해서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 하고 막 그러는데
0: ETF나 뭐 이런 걸
1: 예, 그런 거예요. 근데 네. 뭐 다시 한번 느끼죠. 아, 나는 돈을 피해가는 사람이구나. 다들 이렇게 기쁜데 나는 이렇게 우울하지 막 이런 느낌. 근데
0: 네.
1: 저는 그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이슈가 되고 있는지 제가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보면은 그 예전만 해도 이렇게 뭐 주식 투자 동아리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학교에서 꽤 굉장히 좀 큰 그리고 뭔가 이벤트도 많이 하는 그런 동아리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음지에서 양지로 나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젠 굉장히 많고 뭐 남녀노소 뭐 불문 막 이런 거 해서 굉장히 큰 이슈다라는 생각.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아파트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주식으로 완전히 넘어와서 서너 명만 모이면 이제 그거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막 그런 거 보니까
0: 그렇습니다.
1: 아젠다가 어떻게 세팅이 됐는지 네. 알 것 같아요.
2: 제가 이제 이건 농담인 여담이지만 그 2030 세대가 많이 이제 이용하는 그 주식 커뮤니티를 제가 자주 들어가요.
0: 네.
2: 요즘에 어떤 분이 한 얘기가 20대 초반 남성분인가 봐요. 요즘 군대 생활관 분위기가 완전 월스트리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선이 저녁에 이제 일과 후에 다 모여서 휴대폰 보면서 주식 얘기한다고. 네.
4: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2: 그렇죠. 네. 요즘 그렇죠.
4: 네. 거래를 해도 되나요? 근데 그 안에서?
2: 그건 그게 낮 시간에는 못하고요. 네. 이제 아, 저녁은 근데 우리가 넥스트장에서 주식을 네. 매매할 수 있잖아요. 아. 사놓고 낮에는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보통 수익률이 제일 높은 분들이 사놓고 그냥 묵혀두는 분들이잖아요.
4: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2: 20대에서 군인들의 또 수익률이 되게 높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3: 아, 진짜 그러겠네. 네.
4: 어차피 사고 팔고 못하니까 그렇죠. 네. 그냥 장기 보유를 맞습니다. 하게 되니까 네. 수익률이 높을 수 있다. 아, 또 이런 네, 또 새로운 네, 재밌는 얘기도 들었네요. 불장의 여파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렇죠. 듭니다. 예,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 주식이 또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에 따른 또 성과급 논란 뭐 이렇게 크게 번졌습니다. 이동수 대표님 어떻습니까? 이번 논란이 촉발된 배경부터 한번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2: 예, 일단은 발단이 된 게 2021년부터인데요. 네. 그 2021년도에 당시에 SK 하이닉스에서 성과급을 두고 이제 내부적으로 크게 갈등이 있었어요. 그때까지 하이닉스가 EVA라고 해서 쉽게 표현하면은 어떤 경제적인 그 부가가치를 산출하는 방식을 통해서 네.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을 해왔었는데. 당시 이제 하이닉스 직원들이 받게 될 성과급이 그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에 많이 못 미쳤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SK 하이닉스 직원들이 좀 분개해서 성과급의 산출 방식을 뭐 공개해라 이런 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SK 하이닉스가 이제 뭐 2등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못한 그런 2등 기업이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인재들이 계속 뭐 떠날 위험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SK에서 인재들을 붙잡기 위해서 좋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회사 영업이익의 10% 를 성과급 재원으로 이제 활용을 하겠다 약속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최태원 회장께서 회사가 이렇게 잘 될 줄을 몰랐었나 봐요. 그래서 작년부터 특히 이제 가을부터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폭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SK 하이닉스의 성과급도 크게 증가를 하게 된 거죠. 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연봉의 한 1.5배 정도를 직원들이 성과급으로 받았다고 해요. 근데 그게 뭐 1억을 연봉 1억인 직원이면은 1.5억,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 정도를 성과급으로 받을 수준인데 네. 이게 올해는 평균적으로 한 6억 정도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4: 성과급이요?
2: 그렇죠.
4: 엄청나네요.
2: 그러니까 네. 일단 이 워낙 이제 하이닉스의 성과급이 많다 보니까는 이제 삼성전자도 우리도 그럼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30%를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서 지금 많은 회사로 이 여파가 번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4: 그렇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쓰고 상한도 없앤다 뭐 이런 합의가 알려졌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 노동자분들도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껴질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하나의 기준처럼 요즘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하는데 두 교수님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상황 포함해서 성과급 논란의 핵심 쟁점을 한번 좀 짚어줘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이현주 교수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1: 이게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일단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네.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그 다음을 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뭐 아젠다도 나오고 또 토론도 있어야 되고 한다고 그랬는데 미처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 시대에 어떤 이익이 생겼을 때 그걸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뭔가 디테일도 정해지지 않았었고 그런 와중에 갑자기 이제 HBM과 관련돼서 이게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늘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이제 뭔가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SK 하이닉스란 말이에요. 근데 돈이란 게 그렇잖아요. 이게 굉장히 상대적인 거라서. 네. 50억보다는 51억이 더 좋아요. 그러면 우리와 관련돼서 뭔가 이렇게 원칙이 없더라도 상대가 어떤 원칙을 하면 이거에 못 미치면 내가 정말 불이익을 당한 것처럼 내가 못 참겠다 이렇게 되는 게 상식이란 말이죠.
4: 맞습니다.
1: 근데 그런 욕구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준비를 했는가. 그러니까 AI 시대에 뭔가 앞으로 이런 일 더 많을 겁니다. 이게 사실 뭐 기본소득도 해야 된다 뭐 이런 논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도 아니면은 또 이렇게 쑥 빠지는 일도 있겠죠. 이럴 때 그 이익과 관련돼서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원칙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팡 터져버려서 뭐 이게 이제 그 합의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국가적으로 볼 때는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때로는 그 국가적인 어떤 그 손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생각해 보면 사람의 욕망을 제한한다는 것 자체가 참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디테일이 없으면 앞으로도 이런 일 벌어지고 막 그러면은 끝도 없겠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철강은 기계는 모든 사업에서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죠. 이익과 관련돼서는 전부 다 그냥 나눠줘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면 뭔가 장기적인 투자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못하겠죠. 기업이. 그러니까 참 부정적인 생각도 안 할 수 없게 됩니다.
4: 아니, 돈을 너무 잘 벌어도 논란이 생기는 게 재미있고 일단 AI 시대는 사실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지금 반도체가 깔리고 있는 기초산업이 깔리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은 금광을 캐는 그냥 삽 같은 존재고 네. 진짜 AI 자체는 아직도 시작을 안 했다라고 좀 생각이 맞습니다. 되어주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논의도 또 있어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출발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필 교수님은.
3: 그 앞서 그 이동수 대표가 얘기했던 그 EVA라고 하는 거 경제적 부가가치인데 이게 이제 보니까 세후 영업이익. 그러니까 영업이익 난 것 중에 세금 빼고 네. 거기서 다시 자본 비용을 뺀 값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뭐 비용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거 다 빼고 남은 돈에서 몇 퍼센트를 이제 그 성과급을 지급할 거냐.
4: 네.
3: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것의 EVA 기준으로 한 20% 이내에서 산정을 해서 연봉의 50% 상한을 주는 것이 이제 기본 체계입니다. 근데 이게 EVA로 하는 게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이 뭐냐면은
4: 네.
3: 이게 그 뭐 자본 비용으로 들어가는 걸 어느 범위까지 집어넣을 거냐. 요게 이제 좀 애매한 거예요.
4: 그러네요.
3: 그럼 이제 그 좀 약간 그 사측의 임의적인 어떤 요소들이 개입할 수 있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산정 기준이. 이게 다 공개돼 공식을 공개하라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다 공개는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공개해야 되지 않느냐. 요 이제 좀 쟁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SK는 그래서 이제 애매하니까 그러면 아예 그냥 깨끗하게 영업 이익의 10% 이렇게 이제 정한 것 같아요. 상한도 있다가 이제 그 폐지가 된 거고 그 삼성전자 노조에서는 그 이제 SK처럼 하자는 거예요. 영업 이익의 15%로 하고 상한이 지금 연봉 50% 인데 이걸 폐지하고 이거를 제도화하자는 거예요.
4: 네.
3: 지금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거는 회사에서는 제도화는 못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그 뉴스 보니까 오늘 오전에 이제 사측에서 다시 이제 공문을 보냈는데 노조에 그러니까 임시로 특별 상여금을 성과급을 도입해서 SK 정도 맞춰주겠다라고 했는데 노조에서는 그 임시를 하지 말고 제도화해달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지금
4: 문제가 있죠, 거기는
3: 네, 크게 좀 입장이 갈리는 것 같아요.
4: 네.
3: 근데 이게 이제 그 회사 입장에서는 성과급이 이제 그 영업이익의 15%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뭐 인프라 증설돼야 되고 이제 거기서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4: 만약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나면 그것도 반영되는 겁니까? 제도화되면?
3: 그게 이제 그것도 사실은 그 쟁점 중에 하나인데 2023년, 네. 24년 때 삼성전자가 위기설 나돌고
4: 네.
3: 그때 막 적자 보고 막 이랬을 때 그때 그 초과 이익 성과급이 0%였어요. 0%였는데 그때 사실 회사 측에서 노조를 어떻게 설득을 했냐면은 연봉 상한 50%로 정한 게 왜 그랬냐.
4: 네.
3: 이게 다운턴일 때. 회사가 다운턴일 때도 어느 정도 지급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돈을 세이브하는 거다. 이렇게 설득을 했답니다.
4: 네네네.
3: 이게 노조 쪽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이제 그 23년, 24년에 보니까 성과급 0%거나 하나도 지급 안 했는데 임원들은 성과급 장치

0: 패스를 했다. 이제 요게 그 노동자들 입장에서 좀 약간 그 불만이면서 회사에 대한 신뢰를 이렇게 좀 많이 상실하게 된 또 그런 사연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노조 쪽 입장입니다.
1: 그러니까 이게 제도화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되면 지금들끼리 돈을 좀 모아서 회사에다 줘야 되는 건가?
0: 뭐 그런 생각도. 그래서 0%인 사례가 네, 있었기 때문에 그 충격이 조금 네, 큰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이게 반도체에 대한 이익이잖아요. 좀 뭐 AI와 HBM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부분은 축제 분위기지만 다른 부분은 사실 좀 소외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다른 계열사 부분들은 반도체가 벌었으니까 뭐 반도체만 받는다 뭐 이런 논리가 있고 회사 전체의 이익이다 뭐 이런 논리도 있는데 어디에도 무게를 두고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2: 그러니까 저도 이 삼성전자가 이제 크게는 안에서 반도체 사업부가 있고 또 휴대폰이랑 가전 사업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지금 이 막대한 이익을 버는 거는 반도체 사업부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 성과급 많이 달라 요구하는 거고 반면에 이제 뭐 가전이라든지 휴대전화 사업부는 소외된 상태죠. 근데 저는 이 논란을 보면서 뭐가 좀 어떤 사례가 떠올랐냐면은 과거에 이제 이 넥슨이라는 이 게임사에서 바람의 나라라는 그 게임을 만들어가지고 히트한 네. 적이 있었잖아요. 네. 첫 제품이 작품이 이제 바람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고 김정주 대표가 이 바람의 나라를 개발을 할 때 안에서도 좀 사원들 간에 갈등이 있었다고 해요. 넥슨에서.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90년대에 바람의 나라를 막 개발하고 처음에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 게임이 막 많은 돈을 벌지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1: 네.
2: 그 당시 넥슨에서 돈을 벌던 거는 웹 서비스, 그러니까 대기업들 홈페이지 만들어주고 관리해주고 여기서 실질적으로 돈을 벌었거든요. 이때 돈을 벌어서 게임에 투입을 많이 해서 여기서 이제 이 게임을 이제 성공을 시킨 건데 이제 웹 서비스 담당하던 직원들은 아니 우리가 돈은 다 벌고 왜 생색은 다 저기서 내느냐 이런 불만이 있었고 반대로 만약에 입장이 바뀌어서 게임 사업부가 잘 됐는데 야 우리가 게임 잘 만들어서 잘 된 거니까는 너네는 공이 없어 이렇게 버리면은 또 부당하고 불공정한 거잖아요.
1: 그렇죠.
2: 저는 반도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삼성전자라는 큰 기업이 사실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부도 있기 때문에 반도체 뭐 사이클이 있어가지고 막 반도체가 적자를 볼 때도 사실은 이 회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1: 그렇죠.
2: 그래서 저는 이런 네. 삼성전자라는 큰 조직 안에 있다면은 물론 이제 반도체 사업부가 반도체가 잘 될 때 조금 더 많은 성과를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좀 이익은 공유해야 되지 않나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아, 이익은 회사 전체가 공유를 하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2: 그렇게 그럴
1: 계시군요.
2: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3: 그 물론 그거 그 이제 기본적인 전제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 삼성전자도 그렇고 다른 기업도 그렇지만 이게 뭔가 이익이 나는 사이클과 관련돼서 조금 정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이게 뭔가 바뀌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더 벌기도 하고 아니면 덜 벌리기도 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1: 그런데 그렇죠.
3: 네. 1년이 지났는데 뭔가 현금이 생겨서 그거를 뭔가 약간 잔치 비슷하게 막 이러면 이게 과연 뭔가 예측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다 알지만 특히나 뭐 장치 산업이라고 하자. 미래형 장치 산업이라고 할 정도로 이걸 10년을 바라보고 막 투자를 해야지만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뭔가 될 거라고 하는데 이게 1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한다면 저는 뭐 상관은 없는 사람입니다만 매년 이런 난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삼성 입장에서 보면 내부에서 뭔가 내분 비슷하게 이렇게 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그 보통 뭐 마케팅 얘기하고 뭐 영업 얘기하고 막 그랬을 때 플렉십 상품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8대2 원칙 뭐 이런 것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80%의 매출은 뭔가 20%에서 뭔가 잘해가지고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 플렉십이라는 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잘 되면 여기는 잠깐 참아주다가 아니 우리가 뭐 잘 되는 시간이지만 또 안 되는 시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뭔가 이렇게 뭐 보합이 있으면서 뭔가 이루어지는데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지금은 서로 1년 딱 해서 현금 남았어. 그럼 나한테 줘. 이게 그 뭐랄까 우리나라 대기업 군에 뭔가 이게 좋은 사인일까? 굉장히 위험한 사인일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죠.
1: 그러니까 이중필 교수님 그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래 경쟁력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여력을 이 성과급이 좀 갉아먹을 수 있다. 이걸 다 버는 족족 이익이 났으니 우리에게 나눠주라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 우려도 있거든요. 사실 이게 뭐 R&D 투자라든가 네. 뭐 새로 뭐 회사를 뭐 이렇게 구입을 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써야 되지 자꾸 이렇게 다 나눠주는 게 맞는 저는. 것이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0: 뭐 저는 그런 우려가 정당하다고는 보는데
1: 네.
0: 하지만 저는 그 가장 중요한 투자는 역시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더 기울어 있어요.
1: 네네네.
0: 이게 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그 파업을 하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을 더 달라 이제 이것보다도 회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 같아요. 무너졌고 그거는 회사가 너무 그 인재들을 제대로 정당하게 그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그 노조위원장이 했던 얘기를 보니까 최근 3, 4개월 동안 하이닉스를 이직한 조합원이 100명에서 200명 정도. 그 신입사원이 들어오면은 하이닉스 이직 스터디를 만든다고 해요. 네, 이게 지금 현실이고, 마이크로소프트

0: 굉장히 저는 긍정적인 전례다. 이게 한국에서 성공 방정식은 뭐 판검사 되든가 의사 되든가 이건데 지금은 하이닉스 가는 것도 새로운 솔루션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그 사람에 대한 투자가 지금 그 숙련 엔지니어들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 천재들에 대한 어떤 간접 투자이기도 하다고 봐요. 미래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 중에서 내가 의사가 되지 않더라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선택지가 생기는구나.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그 평가를 할 만한 요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 그렇습니다. 이동수 대표님. 그 성과급 논란이 커질수록 청년층 사이에서 어느 회사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인생 달라진다. 이런 인식 많잖아요. 요즘에. 이런 보상 격차가 노동시장과 청년들의 직업 선택에도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십니까?
2: 네, 저는 아무래도 큰 영향을 끼칠 것 같고요. 또 성과가 큰 곳에 또 인재가 몰리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방금 전에 이종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의 성과급 논쟁이 물론 이제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 때는 있긴 한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이 기업에서 성과급을 높여주고 이런 현상들이 반갑게 느껴진 이유는 진짜 1년 전만 해도 KBS에서 그 인재 전쟁이라는 그 다큐멘터리 통해가지고 중국은 저렇게 인재들이 다 공대 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다 의대로 쏠리고 있다 이걸 걱정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불과 1년 사이에 지금 이런 분위기가 바뀐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더 나아가려면은 진짜 이 과학 기술 그리고 이제 산업 이런 쪽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번 자원들을 적재적소에 투입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유현주 교수님 어쨌든 이게 이 보상의 양극화 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사회적 통합을 좀 저해하고 위화감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어디서 얼마 받았대, 상여금이 얼마래, 우리 회사는 왜 이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위화감 조성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3: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안타까운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두 분이 말씀하신 거에 또 그 얘기했다가 또 욕먹을 것 같기도 한데 조금 두려운데.
1: 아니요. 욕 좀 먹죠.
3: 저는 개인적으로 두 분이 말씀하신 거에 약간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1: 좋습니다. 다른 의견을 저희는 존중합니다.
3: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토론이니까.
1: 네. 아, 그럼요.
3: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약간 우리나라를 보통 이제 그 아마 합스티디라는 그 학자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게 이제 뭐 개인주의 집단주의 나누면 우리 집단주의의 가장 끝단에 있는 게 우리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뭔가 이제 벌어지는 약간 부정적인 어떤 그 영향 중에 하나가 집단주의와 관련된 게 굉장히 원칙인 것처럼 아무데나 이제 뭐 그 적용한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저는 최근에 요 상황을 보면서 뭐 아까 이제 그 위화감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아까 제가 이제 정교하게 뭔가 다듬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아주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이 돈 번 거 자체가 누구 때문에 벌었는지에 대해서 정교하게 뭔가 우리가 따지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 벌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특정한 집단에서 뭔가 이익이 많이 났어요. 그런데 이 이익을 특정한 집단
1: 어렵네요.
3: 구성원 모두가 똑같이 가져야 된다라는 게
1: 그렇죠.
3: 저한테는 약간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1: 예를 들어 열린 토론에 청출이 올렸어요. 그럼 누가 잘한 겁니까? 제가 잘한 겁니까? 제작진이 잘한 겁니까? KBS가 잘한 겁니까? 나머지 그렇죠. 게스트분들이 잘하는 겁니까?
3: 저겠죠. 막 이러면
1: 다들 똑같이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3: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뭐 AI 시대 뭐 얘기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런 일은 단언컨대 비일비재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잔인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욕을 먹을 수도 있지만 이 뭔가 이익이 일어났을 때 과연 누가 지분을 이렇게 할까. 그러니까 저도 회사 생활 한 10년 가까이 했는데 저도 삼성을 다녔어요.
1: 아, 그러시군요.
3: 보면 뭔가 누군가를 평가하고 막 그랬을 때 집단으로 평가하는 건 그렇죠. 그리 많지도 않고 때로는 굉장히 불합리적이에요. 어떤 예를 들어 어떤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에 10만큼을 줬다. 그럼 그 안에 나눠 갖게 하는 어떤 그런 구조 이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마치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단주의 어떤 그 이론을 굉장히 그 이런저런 조건 없이 그냥 적용을 해버리는.
1: 네.
3: 우리가 돈 벌었으니까 다 똑같이 가져야 이게 과연 2026년에 맞을까? 라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조금 걱정을 하면서 조금 두려워지네요.
1: 반론해 주셔도 됩니다.
2: 반론은 아니고요. 저도 이제 이 부분은 유현재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이게 성과급을 우리가 논의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더 정교하게 그러니까 그 공만큼 또 이렇게 지급할 수 있느냐를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많은 회사가 호봉제를 택하고 있잖아요. 그냥 회사에 입사해서 오래 다니면은 저절로 연봉도 오르고 그거에 비례해서 성과급도 많이 받는 시스템인데 이거를 찬성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례로 작년에 이제 중국에서 딥시크라는 AI가 개발돼서 큰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딥시크 개발팀의 러플이라고 95년생 여성 개발자예요. 근데 이분이 딥시크 개발한 덕분에 이제 이름이 널리 알려져서

0: 샤오미 그 중국 회사에 연봉 20 우리 돈으로 연봉 20억 원을 받고 이제 스카웃이 됐거든요. 네. 근데 그걸 다룬 기사의 댓글들을 보면은 환영한다는 의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때 워낙 이제 우리나라가 의대 그 집중 현상 때문에 좀 골치 아프되었다 보니까는 아 우리도 저런 인재 있으면은 대기업에서 막 연봉 20억 30억 주고 데려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환영한 분들에게 똑같이 만약에 여러분들 회사에 그 일하는 부장님이 기업이 잘 됐다는 이유로 성과급을 뭐 4억 5억 받는다고 하면 찬성하시겠습니까 하면 그러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참에 이런 인사 시스템 연봉 체계 이런 것들에 대한 개편까지도 함께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1: 그러니까 딱 그 대목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화감이 문제면 위화감을 해결하는 것은 똑같이 줘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누군가가 그 다른 사람보다 좀 좋은 어떤 혜택을 받게 되면 네. 아 그럴 수도 있어라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그게 해결되지 이걸 똑같이 준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그게 해결되지가 않을 것 같다.
2: 근데 인간의 질투가 그게 시스템으로 될까요?
3: 아니, 이게 네. 이제 그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하청 업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기여하는 바도 많고 지금 보니까 그 전체 그 상주 하청업체 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25% 좀 넘거든요. 그런데 1년에 받아가는 건 뭐 250만 원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0: 월급이
3: 뭐, 네. 아니 그 성과급 받아가는 게. 근데 지금 뭐 삼성 노조에서 얘기한 대로 하면 뭐 몇 억을 이제 받아가니까 너무 차이가 크고 뭐 그 하청업체는 이제 슈퍼이기 때문에 뭐 제대로 얘기도 못 하는 상황이고.
2: 그렇죠.
3: 근데 그 사람들의 기여는 어떻게 평가해 줄 건지 노조가 하청업체는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2: 그렇겠죠.
3: 얘기 안 하고 여기서 정말 위화감이 이런 데서 위화감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나 이 반도체 산업을 위해서 국가와 우리 사회 전체가 이렇게 좀 이렇게 베풀어 준 것도 상당히 많잖아요. 뭐 인프라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전력 문제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 최근에 그 청와대에서 이거 초과 세수에 대해서 어떻게 뭐 국민에게 돌려줘 이런 얘기 했다가 이게 아유. 말하자면 위화감을 완화하는 어떤 정책 중에 하나인데 네네. 당장 빨갱이 얘기 나오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4: 뭐 해명을 하긴 했죠. 그 내용에 대해서.
3: 위화감 예, 예. 문제에서 저는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이것도 이제 사람 편리한 대로 막 갖다 붙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번 사람들한테 종부세를 강화한다. 이런 얘기했을 때 언론에서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 잘하는 일이다. 위화감 완화를 위해서 잘하는 일이다. 이렇게 안 쓰거든요. 왜 부자들 잘 되는 거 배합하냐. 부자들은 더 돈 잘 벌게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엄청난 이득을 냈는데 그 성과금 가져간 것에 대해서는 왜 위화감을 얘기하는지.
2: 어려운 문제.
3: 이건 정당한 문제제기인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위화감들은 오히려 해결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2: 그러네요. 네. 네.
3: 좀 이런 문제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2: 저 개인적으로도 일자라는 사람에게 성과금이 많이 돌아가는 것도 좀 바람직한 자본주의 사회다라고 맞죠. 생각이 되는데 또 옆에 있는 분은 또 상대적 박탈감을 또 그렇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같이 일한 것 같은데 왜 저쪽만 저렇게 더 많이 주는 거지? 막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삼성전자 노조가 이달 20일 파업 예고하고 있어요. 100조 원 달하는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서둘러서 긴급 조정권 발동해야 한다. 뭐 이런 목소리 나오잖아요. 유현지 교수님, 이 긴급 조정권이 무엇인지 요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이게 이제 극단으로 치닫는 게 되는 건데요.
2: 네.
1: 이게 보면 긴급 조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76조에 그러니까 이게 아시겠지만 이제는 뭔가 강제력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쟁의 행위가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네.
1: 이제 주체는 고용 노동부 장관이 되고요. 발동하게 되면 이제 예외적 조정 절차가 이루어지고 그 중앙노동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중노위라고. 그래서 직권 조정 절차에 착수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론 조건이 있죠. 국민 경제나 이제 공공복리의 중대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이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2: 네.
1: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뭐랄까 이 중노위에서 뭔가 명령을 하거나 뭔가 규제를 했을 때 내가 따르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위법이 되는 거예요.
2: 아, 그 법적인 책임이
1: 그렇죠,
2: 있군요.
1: 그렇죠. 그렇죠. 예. 강제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제가 그래서 아까 이제 극단적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복잡해질 거고. 근데 물론 이제 쟁점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만 노동 3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단체 행동권 뭐 이런 건데 그거를 이제 다시 국가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서로 충돌돼서
2: 그 강제 예산도 되고 그러는 거죠.
1: 이제 다 제가 알기로 여기 있는 걸로 해석하자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라서
2: 아, 그렇군요.
1: 이게 법적 강제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네. 30일간 모든 쟁의 행위 중단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우리가 언론

0: 상황도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할 수 있게 됩니다.
1: 그렇게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큰 피해 없이 갈등이 좀 봉합됐으면 하는데요. 그 얘기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성과급 논란이 반복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어느 회사의 수익이 잘 나왔다고 성과급 이런 문제들이 계속 터져봐요. 그것도 좀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데 기업은 그렇다면 무엇을 바꿔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좀 마지막으로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필 교수님?
2: 그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1: 죄송합니다. 이종필 교수님.
2: 네. 좀 회사와 노동자들 사이에 신뢰복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네네. 이 신뢰는 말로 되는 게 아니라 돈과 제도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모습을 보면 회사 입장이 이제 협상에 나설 때 기존 체제 유지하면서 약간 좀 땜질식 처방, 네. 임시로 돈 많이 줄게 이걸로 지금 넘어가려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초일류 기업답지 않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이제 정말 그 이제 안정적인 지속 가능한 제도가 무엇일까라는 좀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면 합리적인 제도란 무엇일까? 사실은 그 노조가 주장하는 어떤 그 영업이 기준이라고. 영업이 기준을 했을 때 이게 간단하고 투명하긴 하지만 여기 이제 투자 비용 같은 게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여러 가지 우려들 그 장비 투자나 뭐 설비 투자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
1: 그렇죠.
2: 이 현실적인 문제고 노조도 이거 모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이렇게 지금 기존 체제에만 고수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지속 가능한 제도는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득력 있는 그 책임 있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그 일괄적으로 15% 하는 것보다도 영업이 규모에 따라서 차등 비율을 적용한다라든지 아니면은 그 구간 영업이 구간별로 이제 성과급 상한을 좀 이렇게 변동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옵션들도 이제 제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우선은 좀 이렇게 회사와 노조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조치들부터 좀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1: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라고 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떤 우리가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3: 예, 네, 저는 그 신뢰 회복을 위해서 그 보상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설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3: 저는 한국 기업들의 이익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라고는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은 저는 지금이 탈세계화의 초입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동안 한 3, 40년 계속된 세계화 시대 속에서 네. 많은 기업들이 이제 더 저렴한 비용을 찾아서 막 중국으로 가고 베트남으로 가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겨 먹을 게 많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미중이 다시 쪼개지기 시작을 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세계의 제조업을 담당할 수 있는 기업이 한국밖에 없다 보니까는 지금 뭐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뭐 조선방산, 원전, 뭐 전력 다 잘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익이 계속 이렇게 발생을 하고 그래서 성과급 갈등은 끊이지 않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1: 네.
3: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매번 이렇게 막 갈등 빚고 또 뭐 언제는 몇 프로 주고 언제는 몇 프로 받고 막 이렇게 할 것이냐. 저는 이 차제에 이참에 이제 좀 제대로 투명하고 공정한 이 보상 체계를 갖춰서 직원들도 납득 가능하고 또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성과급 기준을 마련을 해야 된다.
1: 네.
3: 사실 지금까지 성과급 갈등들이 보면은 다 이제 회사 내부적으로 좀 공개되지 않았던 성과급 체계 때문에 논란이 빚어진 거잖아요. 이종필 교수님 말씀처럼 삼성전자 직원들이 반발했던 것도 그렇고 하이닉스 직원들도 과거에 보상 체계를 투명화하라고 하면서 이제 요구했던 거기 때문에 저는 좀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이런 투명하고 공정한 보상 절차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현재 교수님도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0: 좀 비슷한 얘기인데요.
1: 네.
0: 그 심지어 제가 그 미국에서 그 미국 대학에서 교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받은 계약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엄청나게 복잡했거든요.
1: 네.
0: 근데 한국에서 회사 다녔잖아요. 그때 제가 이렇게 쓰는 계약서 이렇게 뭐 기억을 해보면 너무 심플해요. 그러니까
1: 3장 정도 됩니다.
0: 하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1: 네.
0: 그러면은 우리 잘 되면 나눠줄게 뭐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1: 맞아요.
0: 디테일은 뭐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하는데 천사도 디테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센티브를 하면 몇 년에 걸쳐서 주식을 어떻게 주고 뭐 이런 것들을 정말 깨알같이 해서 개인별로 해야지 앞으로는 뭔가 엄청나게 변할 거 아닙니까?
1: 네.
0: 그때 맞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요즘에 또 계약서 깨톡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그 손으로 이제 자판 쳐가지고 사인만 하게 되어 있는 계약서를 떠올리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세 분의 이야기 들어봤고 문자가 또 많이 오고 있어요. 서령희 님께서 기업이 돈 잘 벌어서 직원들 보너스 주는 거 맞지만요. 당장의 수익보다 회사에 재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회사의 미래에 투자해야죠.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기업에 어떻게 보면 이익이 났다고 해서 다 나눠주는 것보다 유보금도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란 전쟁과 같은 일 터지면은
0: 맞아요.
1: 갑작스러운 위기에 또 기업도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도 좀 전해드리겠고요. 김진희 님께서 이참에 회사도 투명하게 하고 노조도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요. 조금씩 양보하며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최상진 님께서

0: 이 어렵고 위태로운 국제환경 상황에 자신들의 권익만 고집하는 노조를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회사가 최대한 협상을 잘해서 서로 윈윈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노조에 대해서 잘 협의했으면 좋겠다라는 또 바람을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뭐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아닙니까? 네. 2536님, 최저임금 받으며 생활하는 사람 입장에선 솔직히 박탈감 느끼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라고 그러네.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현실 경제가 지금 나아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1: 맞아요.
0: 근데 반도체는 호황이란 말이죠. 지금 현재 분위기. 그 어디는 또 상여금 잔치를 벌인다라는 얘기가 있고 뭐 얼마 뭐 몇 억을 받느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당장 자영업자들은 지금 굉장히 힘들어져가는 이 그림들.
2: 물가도 오르고.
0: 물가도 오르고. 그런 입장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다양한 문자 의견 받고 있습니다. 샵 9730, 샵 97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스승의 날 이야기도 좀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카네이션 받았잖아요. 기억나시죠? 요즘도 그런 문화가 있긴 하죠.
2: 전 드렸죠.
0: 아, 그렇죠, 그렇죠. 요즘 두 분, 교수님 두 분 계시잖아요. 어떻게 오늘 좀 카네이션 좀 받으셨습니까?
3: 교수님은 뭐 저기 롤페이퍼도 갖고
0: 문문 부담
4: 오늘 두 개 받았어요. 두 개 받았고 너무 기뻐.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굉장히 그 옛날 스타일로 롤링 페이퍼 이렇게 해가지고 네. 제 사진 이렇게 박아가지고 거의 눈물 날 뻔했습니다. 대학교에 있는데 또
0: 야 존경받는 교수님이시네요.
2: 이게 쉽지 않으신 것 같아요.
4: 제가 평소에 뭐 협박을 했는지 네. 그래서 죄송하십니다. 오늘 굉장히 좀 기쁜 마음으로 좀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0: 이종필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2: 아 저는 뭐 그런 건 없고요. 그 네. 사실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랑 생각해 보면은 참 정말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이게 많이 바뀌었고
0: 바뀌었죠.
2: 예를 들면은 뭐 교수의 강의를 학생이 평가한다 이거는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지금은 굉장히 이제 일반화돼 있고 그리고 뭐 이제 교수들 권한은 한 절반인데 책임은 두 배가 된 느낌 그러니까 강의실에서 이게 스승과 제자라기보다는 뭔가 이제 이해관계 당사자들끼리의 권리 다툼. 이런 그렇게까지 게 좀 느껴지는 경우도 예. 간혹 있습니다.
0: 이해관계 당사자끼리 권리 다툼.
2: 네.
0: 그렇게
2: 네.
0: 생각하십니까?
2: 네. 네. 그런 상황인가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간혹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예. 전국 300곳이 넘는 초등학교에서 축구 금지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아이들 뛰어놀아야 할 학교가 민원 방어의 장이 되어버린 현실입니다. 이동수 대표님.
2: 네.
0: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축구 얼마 우리까지만 해도 했잖아요.
2: 그렇죠.
1: 너무하다. 예, 예. 그 축구 하다가 이제 아파트 단지로 공 넘어가고 뭐 이런 적도 많았죠.
0: 예. 우리 막 유리창도 깨는 거
2: 야구하면은 뭐 유리창 맨날 깨고
0: 맞아요.
1: 예. 또 얼마 전에 굉장히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는데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이제 운동회를 하기 전에 이제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막 소리를 외쳐요. 저희 운동회 할 테니까 오늘 좀 시끄러워도 뭐 좀 참아주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논란이자 화제가 되게 많이 됐거든요. 네. 실제로 아파트 단지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뭐 운동회나 이런 행사 열면은 시끄럽다고 민원이 엄청 들어가나 봐요. 근데 저는 이런 민원들 그냥 좀 악성 민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악성 민원 그리고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교권 추락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 분들이 좀 고생을 하는 그 뭐 블랙 컨슈머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0: 네.
1: 저는 뭐 이런 표현하면은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개인의 권리가 너무 지나치게 보장되고 있는 게 아닌가. 너무 개인의 권리를 크게 열어놨기 때문에 또 소수의 이런 악성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방어를 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교사 혹은 공무원, 자영업자 이런 분들을 좀 괴롭히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공동체를 또 유지를 하고 또 이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기 위해서는 그런 권리, 자신의 권리를 어느 정도는 좀 양보하고 조금은 희생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 네네네.
1: 근데 제도적으로 이런 권리들을 지나치게 보장을 해주다 보니까는 소수의 이런 악성 민원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다른 분들에게도 피해를 끼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이제 뭐 예전에 운동회 하면 우리 동네 축제였잖아요.
1: 그렇죠.
0: 와, 다 모여가지고 축제처럼 했고 현장 체험 학습 우리 때는 소풍이었습니다. 소풍 가고 현장 체험 학습 가면 그러면 축제였죠.
2: 예, 네,
0: 우리들
2: 네.
0: 사이에서는 축제였는데 이제 이런 게 다 사라질 분위기라면서요.
2: 아, 그러니까 이게 네. 아무래도 뭐 이제 현장 체험 학습 이런 거 했다가 뭐 사고 나거나 이러면은 그 법적 책임 이런 거를 학교 선생님한테 묻게 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위축되고 꺼려지게 되는 거죠.
0: 이게 민영사상 네. 책임을 떠안게 된다고
2: 그러니까요.
0: 들었어요.
2: 네.
0: 네.
2: 그 이런 거는 좀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그 선생님들이 다른 업무도 굉장히 많은데
0: 네.
2: 이런 것까지 만약에 소송이 들어오면은 사실 아무것도 못하게 될 것 같거든요.
4: 멘탈 무너지는
2: 네. 이런 거는 좀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그게 최근에 이제 초등교사 노조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그 뭐 체험학습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근데
0: 네.
1: 이제 제가

0: 쭉 보니까 핵심은 현행 제도가 교사에게 너무 많은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소풍이나 체험학습 이런 거 가면은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하고 또 이제 예방을 한다고 해도 불가항력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1: 다치는 학생 무조건 한두 명 나와요.
0: 뛰어놀다가 갑자기 뭐 넘어질 수도 있는 거고.
1: 예, 우리 때 저는 연신내가 고향이어가지고 그 위쪽에 그 성우는 가서 거기 예, 거기 뭐 묘에 올라가서 넘어지고 거기 많았어요.
2: 고향 사람인데.
1: 네. 아, 그래요?
2: 좀 이따 얘기해.
1: 아, 좀 이따 끝나고 얘기하시죠.
0: 이제 그런 예.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네네네. 이제 그런 책임을 모두 이제 교사에게 지금 지우고 있다. 물론 이제 최근에 법이 좀 개정돼서 교사가 안전 조치를 취했을 때는 좀 면책하는 조항이 있대요. 근데 네. 초등교사 노조에 따르면은 현장 학습 관련한 안전 매뉴얼이 200페이지라고 합니다.
1: 아이고.
0: 그러니까 뭐 타이어 공기압 체크했는지부터 해가지고 막 온갖 거를 다 체크를 해야 된대요.
1: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다 체크?
0: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사들의 부담이 너무 클 수밖에 없고 최근에 이런 논란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2: 그 제가 그 교수인데 굉장히 비논리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네네. 저는 이게 다 유튜브 때문인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왜요? 이거 지금 유튜브로 송출되고 있는 거 아시죠?
2: 그러니까 혼날 줄 알면서 제가
1: 네네네.
2: 제 아이도 11살인데요. 이게 보면은 유튜브만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완전히 완벽한 안전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제 아이도 보니까 뭐 하다가 뭐가 취소됐거든요.
1: 네.
2: 그런데 취소된 다음에 뭘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같이 또 유튜브 보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서 좋겠지만 이게 완전히 온전히 안전한 상태가 그거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다 불안하고 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막 그렇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포기함으로써 현장 체험, 소풍, 운동회 이걸 포기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기회들이 없어지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학생 인권과 교권이 결국 함께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인 원칙이 좀 필요해 보여요. 좋은 한마디씩만 하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네. 제가 그 SNS에서 본 사연인데 어느 학교에서는 이제 학부모 민원을 정해진 규격의 서류를 통해서만 하게 네. 전화번호 같은 거 공개 안 하고 민원이 급감했답니다. 그래서 민원 창구를 좀 단일하고 전담 인원 배치하는 이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그리고 좀 이렇게 학교에 돈을 좀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나라에서. 교사들 많이 뽑아서 과정 업무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동수 대표님.
0: 저는 그냥 결국에 제도를 손볼 문제다. 개인에게 맡기면 안 된다.
1: 이건 제도를 손봐야 된다?
0: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유은지 교수님.
2: 저는 역설적으로 학교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한다는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뭔가 다른 기관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주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1: 네네.
2: 그렇게 좀 다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1: 제가 지금 우리 아들이 학교를 초등학교 다니잖아요. 그래서 아는데 일부 몇 명의 이야기입니다.
0: 그렇죠.
2: 맞아요.
1: 전체가 다 그러진 않아요.
0: 교수님 좋은 분들이죠.
1: 네, 그 지점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2026년 5월 15일 금요일에 준비한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종필 건국대 상호교양대학 교수, 유현재 서강대 지식융합 미디어학부 교수,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 세 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은 성과급을 둘러싼 논란을 통해서 일한 만큼 보상받는다는 원칙과 기업이 함께 버텨야 한다는 현실 사이를 좀 짚어봤습니다. 성과는 숫자로 남지만요, 그 숫자를 나누는 방식에는 결국 조직의 철학이 담겨 있잖아요. 오늘의 토론이 돈을 더 주느냐 뭐 덜 주느냐를 넘어서 우리 사회가 어떤 보상 문화를 만들어갈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역시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로 통일로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사가 임금 협약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 조정도 결렬되면서 협상은 사실상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자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긴급조정권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쟁의 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와 함께 법원에서도 쟁의 행위의 적법성을 둘러싼 가처분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노사 갈등이 사법과 행정 영역으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이죠. 이번 갈등은 단순한 기업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반도체 산업 전반과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생산 차질이 현실화될 경우 협력업체와 수출, 고용 전반으로 파장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데요. 불황과 전쟁 여파로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노사가 양보와 타협을 통해 접점을 찾아가는 상생의 모범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순서 주얼리의 슈퍼스타로 시작합니다.

0: 함께할수록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여러 경제 현상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해가는 빅데이터 경제의 시간입니다. 인사이트K 연구소 배종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1: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가져오셨나요?
2: 네. 요즘에 이 달리기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1: 네.
2: 러닝이 대세다. 서울로 치면은 한강변에서 달리기 하는 분들, 러닝 하는 분들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도 주변 사람들이 좀 조용히 이 한강에 나와서 또는 공원에 나와서 쉬는 분들은, 달리기 하시는 분들은 보기 좋은데 건강을 위해서 또 자신들의 어떤 새로운 재충전을 위해서,
1: 네,
2: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때도 있다.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런 티켓이 필요하다. 러닝 티켓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오늘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가 지난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000명을 웹 조사 내용인데요.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결과입니다.
1: 예. 그러면 먼저 6개월 내에 러닝을 했다고 답한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2: 네. 제가 뭐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 우리 이지연 앵커께서도 러닝 하시나요?
1: 저는 안 합니다. 아직.
2: 네.
1: 하시나요? 소장님?
2: 네. 마음은 달리고 있는데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하여튼 정말 핑계 없는 무덤은 없네. 이렇게 또 해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참 러닝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1: 네.
2: 이런 추세나 트렌드를 볼 수가 있는 건데, 전체 응답자의 64.1%, 거의 3분의 2 정도 됩니다. 응답자의. 6개월 이내에 러닝 경험이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는데, 특히 이제 연령대별로 보면 요즘 10대, 20대들이 러닝에 푹 빠진 것 같아요.
1: 네.
2: 10대의 경우에는 무려 79%, 20대는 71%나 6개월 이내 러닝 경험이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조금 이제 연령대가 있는 분들, 뭐 50대 같은 경우에는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이제 가볍게 뛰는 정도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 연령대별로도 조금 차이가 있다. 하지만 10대와 20대가 이렇게 열광하는 거 보면 정말 말 그대로 러닝 열풍이다. 러닝 대세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

0: 러닝에 필요한 운동을 사겠다 이런 또 목소리들이 많이 이제 10대 20대니까 엄마 아빠 운동화 사줘요 막 이러면서 되게 고가 운동화가 좀 네. 논란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닝이라는 운동만큼은 정말 말 그대로 요즘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1: 이렇게까지 러닝이 인기를 끌게 된 이유는 뭘까요?
0: 가장 큰 이유가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는 뭐 달리기 한다는데 나쁘다고 생각할 사람 없을 겁니다. 건강한 몸 만들기
1: 그쵸.
0: 또 저한테 정말 필요한 건데 다이어트 이게 좀 땀 좀 빼면 또 달리기 하면 여하튼 간에 뭐 복근도 좀 생기고 건강해지겠지. 근데 가장 큰 이유는 특별한 장비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 아.
0: 이거보다 좋은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뭐 달리기 하는데 무슨 뭐 갑옷을 입어야 될 필요도 없고 유니폼도 필요 없고 사실은 저기 집에 있는 반바지에 티셔츠 하나 입고 뛰어도 되거든요. 그냥 뛰어 이러면 되거든요.
1: 그렇죠.
0: 뭐 집안에서 뭐 제자리 달리기를 하겠다, 제자리 뛰기를 하겠다 그런 분들도 뭐 이제 복장이나 이런 게 필요 워낙 이제 특별한 장비 없이 어디서든. 비가 오면 조금 실내에서 또 러닝하는 그런 것들도 요즘에 생겼으니까요. 상대적으로 비용이 들든다. 뭐 운동화는 사야 되겠지만 집에 있는 운동화 신어도 되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무료 응답자의 82% 대다수가 러닝은 특별한 장비나 공간 없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이다. 지금 달리기라는 게 정말 뭐 계속 뛰면 되잖아요. 뛰면 돼.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입장벽이 가장 낮아. 제가 또 이런 이야기하면 어떤 분 그럴 거예요. 숨쉬기 운동은 더 장벽이 낮은데, 아니 그런 이야기 하면 떼치떼치 할 거예요. 근데 이 그만큼 진입 장벽이 낮은 운동 그러다 보니까 또 크기에 비해서 운동 효과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러닝에 대한 열풍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결과로 분석됩니다.
1: 그렇군요. 앞서 살짝 말씀을 해주셨지만 주로 어떤 연령대에서 이 러닝에 대해 관심을 더 갔던가요?
0: 이게 일단은 남녀 구분을 해보면. 남자 쪽이 이 최근에 관심과 열풍에 이 올라타는 비율이 높을까요? 여성 쪽일까요?
1: 남성이지 않을까요?
0: 여성입니다.
1: 아, 그래요?
0: 이게 참 흥미로운 게, 남성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뭐 군대를 가거나 이렇게 되면 좀 뛰기를 하거든요. 구보라는 게 있잖아요.
1: 네.
0: 뛰면서 이렇게 있고, 또 이제 뭐 등산이라든지 이런 게 여성들은 사실 좀 달리기 아주 적극적이진 않았거든요.
1: 맞아요.
0: 뭐 여성이라고 해서 뭐 이제 남성과 차이가 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최근에 이게 이제 여성들이 와 이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성분들 중에서도 달리기 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러닝 열풍으로 관심이 생겨서 시작하게 되었다가 남성의 경우는 36.8%인데 여성은 무려 59.5%, 거의 두 배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여성들도 보니까 이제는 이 좀 몸에 딱 맞는 그런 러닝복을 입고 뛰어보니까 좋은 거죠. 또 그만큼 또 재충전도 되고 또 생활에 활력도 생기고 또 스트레스를 날려버린 데도 달리기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처음부터 막 또 소리도 지르면 이러면서 또 방향을 뛰면 이것만큼 또 스트레스가 풀리는 게 없고 연령대로 보면 좀 흥미로운 게 골고루예요. 10대, 20대, 30대 아까 이제 뭐 10대, 20대가 많이 뛴다는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새로 관심이 생겨서 열풍에 올라타는 비율을 보면 이게 연령의 구분이 없어요.
1: 오 그렇구나.
0: 이게 이제 이게 활성화되는 이유는 50대들이 많이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졌다는
1: 네.
0: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우시연의 갑자기 또 노래가 생각나네요. 진우시연의 시연 이 유명하죠. 달리기 많이
1: 그쵸.
0: 하고 또 축구 선수로는 KBS 해설위원을 역임하기도 했던 올해 또 이제. 북중미 월드컵이 있네요. KBS부터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이영표 해설위원도 요즘 달리기 많이 하는데 네. 50대입니다. 다 50대예요.
1: 아.
0: 그러니까 이게 55.4%가 다른 연령대는 다 40%인데 이게 관심이 많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뭐 성인병이 많거든요. 아무래도 50대가 되면 뭐 당뇨에 뭐 고지혈에 근데 달리기를 하면 싹 사라진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 맨발로 러닝하는 게 또 그렇게 좋다고 그러네요. 황토 위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요즘에 열풍이 빚어지면서 연령대별로는 50대의 경우가 상당히 열기가 커지고 있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이 러닝을 할 때 뭐 혼자서 뛰는지 아니면 여러 명이 같이 뛰는지 이런 러닝 스타일도 조사가 좀 됐습니까?
0: 이행크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혼자 뛸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 명, 우리 뭐 옆에 뭐, 한상근 앵커나 뭐 다른 분들하고 같이 뛸 것 같아요?
1: 아, 혼자 뛰면 금방 멈추게 될 것 같아서 저는 여럿이 같이 할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0: 이게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경향으로는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수치 결과만 놓고 보면 혼자 달리는 비율이 아직까지는 10명 중에서 8명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1: 또 편하죠.
0: 이게 속도를 맞추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1: 네.
0: 이게 러닝이라는 게 어떤 사람은 너무 잘 달려. 그걸 보조를 맞춰주면 좋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한강변에서 고수부지에서도 달릴 때도 뭐 각 지역구는 뭐 충청이 됐든 또는 호남 지역이 됐든 영남 지역이 됐든 수변 지역에서 이제 뛰다 보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빨리 달려요. 근데 어떤 분들은 좀 느릿느릿.
1: 맞아요.
0: 케이스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혼자 달리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그런데 이제 이 방금 전에 이인국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혼자 하면은 이게 스스로는 계속 동기부여가 잘 안 돼요. 비가 온다. 에 오늘 비가 오는데 등도 쑤시고 내일 하지 뭐 이렇게 되면은 차일피일 미루게 되면은 꾸준히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은 우리에서 좀 혼자 달리다 보니까 좀 꾸준함이 쉽지 않다.
1: 아하.
0: 이것만은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좀 꾸준히 하기가 쉽지 않은 게 러닝이기도 하고 하다 보면 조금 지루할 수도 있잖아요.
0: 그렇죠.
1: 동기부여를 좀 어떻게 한다고 하던가요?
0: 그래서 생겨난 게 일단은 이제 이 혼자 달리지만 좀 동기부여할 수 있는 게 러닝 앱이라는 게 있거든요.
1: 아.
0: 일기를 쓰면 조금 생활이 규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러닝 앱이라는 게 휴대폰에 앱을 깔아서 여기에 이제 기록도 하고 또 목표 설정도 있고 운동 습관 오늘은 잘 달렸어요. 이게 또 다 이게 이 기록이 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러닝 앱을 많이 사용하고 이제 손목 시계도 이렇게 휴대폰과 연동되는 그런 시계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관리가 가능한데 이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이럴 때 필요한 게 여러 명이서 달리는 이른바 러닝 크루입니다. 크루라는 게 이제 동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하는 것보다는 이 러닝을 하게 크루가 되게 되면 이게 이제 같이 뛰다 보니까 이게 이제 왜냐하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 자극이 되고 영식 씨 좀 이거 몇 번 한 달 달리다 보니까 살도 좀 빠지고 이거 더 멋있어졌어요. 그게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또 나도 또 이렇게 덕담을 하게 되고 이제 뭐 등산하게 되면 우리 꼭 보면 하산에서 뭐 막걸리나 또 도토리묵 드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러닝 앱 같은 경우에도 운동을 잦든 뭐 10km 뛰고 난 다음에 또 어디 가서 맛집 뭐 양을 뭐 양껏 먹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게 또 동기부여도 되거든요. 같이 열심히 뛰고 또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스트레스도 풀고 주말에 뭐 맛있는 식당 서울로 치면 뭐 연남동이 됐든 핫플레이스인 성수동이 됐든 이런 데 가서 또 같이 식사도 하고 러닝 크루를 하는 것도 상당히 또 동기부여가 되고 있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 그렇다면 러닝의 인기는 앞으로 계속 지속이 될까요? 아니면 좀 가라앉을까요?
0: 항상 이런 질문 드리면은 지속 안 되면 안 물어봤겠죠? 지속됩니다. 지속되는데 무료 응답자의 71.5%가 지속된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지속될 수 있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일단은 이제 이게 운동 효과가 크다는 건데 힘들죠. 왜냐하면 집 밖으로 나가서 적어도 뭐 5km가 됐든 10km가 됐든 뛴다는 것은 숨도 찹니다. 힘들어. 이러면서도 집에 와서 딱 샤워하고 나면 그때의 쾌감. 내가 좀 운동했어.
1: 개운하죠.
0: 몸이 반응을 하는데 이 효능감이 크고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장비가 별로 필요 없거든요.
1: 네.
0: 낮은 진입 장벽 때문에 앞으로 러닝의 인기는 그리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이 이 걸을 때 또는 더 나아가서는 뛸 때 가장 인간다워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어떤 쾌감. 이 부분이 러닝의 인기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런티켓의 네.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많다던데 이 얘기도 좀 해주시죠.
0: 그렇죠. 이게 뛰는 분들 보면은 이게 우리가 뭐 박수통 쳐주고 열심히 운동하시나 이렇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 이제 모든 경우가 그런 거 아닙니까? 약간 비호감 상황이 벌어져요. 여러 명이 있다 보면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구호를 내는데 그게 좀 한강변에서 또는 뭐 여러 수변 지구에서 지방 같은 경우에도 쉬고 계신 분들 조금 그게 신경 쓸 수가 있어요. 거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장소에서 시민의 안전과 편안한 이용을 또 상의한다는 의견이 그래도 10명 중 6명 가까이 나타났습니다.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또는 이분들 중에서는 뭐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빠르게 뛰다 보니까 다리 밑에서 약간 좀 시야가 가리는 부분에 충돌 사고가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자전거도 달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안전에 저해가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건 약간 이제 조금 차원이 다른 건데 달리기는 수단일 뿐 이렇게 러닝크루로 여럿이 뛰면서 이성교제나 침묵이 주된 목적인 것 같아요. 이런 색안경을 끼고 이제 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건 오케이 좋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그런데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가 돼서는 곤란하거든요.
1: 네.
0: 말 그대로 러닝을 하면서도 다른 상대방에 대한 런 티켓, 에티켓이죠. 이것만큼은 꼭 좀 지켜야 된다라는 응답도 66.6%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1: 네,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 경제 인사이트K 연구소의 배종찬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진주가 부릅니다. 난 괜찮아.

0: 통일을 향해 걸어가는 희망찬 발걸음.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관련 소식을 비롯해 주목을 끈 경제 뉴스 전해드리는 디지털 세상입니다. 임종윤 경제평론가 모셨어요.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네. 요즘 뭐 주식시장이 아주 뜨겁습니다. 그런데 국내 대표 IT주이자 국민주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왜 이렇게 힘을 못 씁니까?
2: 이 프로그램의 이 코너의 제목이 디지털 세상이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디지털주, AI주인 이 또 국민주죠.
1: 그쵸.
2: 네이버, 카카오. 흔한 말로 네카오. 이 두 종목은 우리 주식시장에서 지금 완전히 딴 나라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네.
2: 코스피가 올 들어서 5월 초까지 70%가 올랐더라고요. 근데 네이버 카카오는 오히려 1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급등장에서도 네이버 카카오는 거의 뭐 좀 오르면 또 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1: 그렇더라고요.
2: 거의 움직임이 좀 안타까울 정도로 되는데요. 특히 새로운 CEO가 각각 취임을 한 두 회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최수연 대표가 취임한 게 2022년 3월인데 그때 종가 대비 40% 가까이.
1: 어휴.
2: 카카오는 정신화 대표가 취임한 2024년 3월 말 이후 10% 이상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코스피는 160% 이상 올랐으니까 아마 이 두 회사의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속이 이제 새까맣게 타서 이제 가마 가루가 되지 않았을까
1: 맞아요.
2: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1: 천불이 난다 저 이런
2: 천불이 난다 그런 맞습니다. 네네.
1: 근데 막상 이 두 회사 실적이 괜찮다면서요?
2: 그러니까 천불이 나고 말씀하신 대로 괴로운 거죠. 최수연 대표 체제의 네이버는 매출과 영업이익 2025년도 기준으로 모두 사상 최대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요. 올 들어 1분기에도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2022년 대비 2025년 매출은 46%. 그러니까 최 대표 취임한 그 해죠.
1: 네.
2: 영업이익은 69%나 늘었거든요. 2024년에 매출 10조 원을 넘었고 2025년 작년에 12조 시대를 열었고 그러니까 최수연 대표가 취임을 해서 회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쓸데없는 그런 자회사들 좀 줄였고 카카오도 정신화 대표 체제에서 수익성이 뚜렷하게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 8조 원대 영업이익은 작년 기준으로 1년 전에 비해 50% 가까이 증가를 했고 또 카카오는 무엇보다 너무 방만하게 계열사들을 늘려놨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또 한 100여 개 이상 줄였거든요. 여러 가지로 잘 하고 있고 뭐 그다음에 뭐 이 AI 관련돼서도 뭐 네이버는 자체 모델이 있죠. 클로바라고 그것도 있고 카카오는 자체 모델은 없지만 오픈 AI랑 제휴를 해서 챗GPT를 가지고 열심히 이제 서비스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주가는 이렇게 딴 나라에 있는 좀 그런 상황인 겁니다.
1: 실적도 좋고 뭐 AI 관련해서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힘을 못 쓰죠?
2: 잘 아시다시피 주가는 사실은 약간 그 미래에 대한 희망, 뭐 성장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
1: 그쵸.
2: 이런 것들을 지금 땡겨와서 현재 주가에 반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했을 때 항상 시장이 주목하는 거는 그날의 그 회사의 주가는 과거에 그러니까 그 전 분기에 실적이 얼마나 잘 나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다음 분기에 실적이 얼마나 좋아질 것 같아? 이거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너무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렇게 했는데 주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그 회사는 다음 분기나 연간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진 거예요.
1: 아.
2: 그렇게 봤을 때 그런 어떤 시장의 어떤 그런 패턴을 가지고 네이버랑 카카오 주가에다가 적용을 해보면
1: 네.
2: 결국 시장에서는 네이버랑 카카오의 성장성에 대해서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네 AI 하는 거 알아. 그리고 네이버 너네 돈 잘 버는 것도 알고 있고 카카오도 그렇고 카카오도 전 CEO 때보다 지금 CEO가 되게 아주 카리스마 있게 잘하는 것도 알고 있어. 근데 앞으로도 계속 잘 볼까라는 이거에 대한 의문을 계속해서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치가
1: 네.
2: 낮은 거예요.
1: 예.
2: 그리고 또 하나 또 중요한 거는 네이버나 카카오 말고도 좋은 주식이 너무 많잖아요.
1: 맞아요. 그게 문제예요.
2: 그러니까 네이버 네. 카카오가 좋은 주식인데 주가가 그래도 좋은 회사인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논하지 않더라도 뭐 조방원전부터 해가지고 워낙 좋은 주식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굳이 왜 내가 네이버나 카카오를 사야 되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또 하나가 아까 이제 AI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과연 네이버나 카카오가 그 정도의 자금력과 그 정도의 매출 또는 영업이익 수준을 가지고 빅테크들이랑 경쟁을 해서 AI 서비스를 과연 얼마나 잘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 K리그인데 축구로 따지면 우리 이제 소비자들 또 주주들의 눈은 투자자들의 눈은 프리미어리그나
1: 네.
2: 뭐 바르셀로나 뛰고 있는 그런 리그에 가 있다 보니까 이 그 괴리가 너무 크다라는 점이 또 하나가 있을 수가 있겠고. 어쨌든 네이버 같은 경우는 두나무랑 합병을 해서 이제 약간 핀테크 기업 비슷하게 좀 변신을 도모하고 있긴 한데 이 부분도 시장에서는 그다지 그렇게 높게 평가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네이버 카카오는 여러 가지로 앞으로도 주가가 뭐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0: 반등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0: 아, 갑자기 이렇게 우울해졌죠.
1: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보죠. 네. 그 챗GPT 개발사로 알려져 있는 OpenAI가 자체 스마트폰을 만든다고요?
0: 제가요 작년인가 이 자리에서 OpenAI가 새로운 디바이스를 만든다는 얘기를 한번 드린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 영화 허에 나오는 그 여기 그 가슴 포켓에 왼쪽 가슴 포켓에 들어가는 그런 조그만 뭐 그런 네모난 뭐 그런 게 아닐까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뭐 이것저것 나오고 스마트 글래스 얘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결국은 돌고 돌아서 스마트폰으로 다시
1: 아.
0: 스마트 스마트 글래스가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다시 귀결이 되는 게 거의 지금 기정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일단 요 얘기가 나온 거는 IT 업계에서 애플 전담 애널리스트로 유명한 거밍치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있는데 아마 이 이름 들어본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이 양반이 최근에 오픈AI가 대만의 팹립서치, 미디어텍, 미국의 퀄컴과 손잡고 자체 스마트폰 프로세서를 개발을 해서 2028년도에 AI 스마트폰을 양산하겠다 이렇게 언급했다라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이제 이 양반이 썼는데. 여기서 이제 프로세서라는 거 우리로 따지면 CPU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고 핸드폰에 들어가는 CPU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1: 네.
0: 그걸 먼저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그 칩을 집어넣을 이제 스마트폰을 만들겠다는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될 것 같고요. 샘 올트만 CEO도 최근에 오픈 AI의 하드웨어 관련돼서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결국은 전에 스마트폰은 없다라고 얘기했던 자신의 입장을 좀 번복하는
1: 오.
0: 그런 상황이 좀 전개가 좀 되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아니 뭔가 좀 새로운 거 할 것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장밋빛 그림을 그리더니 결국은 스마트폰이야라고 생각하시는 이제 분들한테 이렇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지금 아이폰 그러니까 핸드폰만한 게 없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빅테크들도
1: 이길 수가 없죠.
0: 예, 그러니까 어쨌든 손에 있고 사람들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가장 가까운데 두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보는 데 익숙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방식으로 이 스마트폰의 형태로 이 디바이스 AI의 서비스를 이제 제공할 디바이스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거고 지금 뭐 얘기 나온 거를 들어보니까 AI 에이전트가 뭐 택시 호출, 음식점 예약, 이메일 관리, 뭐 검색, 메시지 작성 등 다양한 작업들을 결국은 이제 이 핸드폰에서 온 디바이스 형태로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디바이스를 그러니까 휴대폰을 만들 것 같다 그렇게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 근데 이렇게 오픈 AI가 스마트폰을 만들면 결국 삼성전자도 애플하고 경쟁을 하겠다는 얘기네요.
0: 삼성전자는 아마 예상을 했을 것 같고요. 애플은 사실 약간 뒤통수를 맞은 느낌도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014년도에 오픈 AI랑 애플이랑 파트너십 체결하면서 AI의 그 아이폰의 음성 비서 있죠, 시리. 그거에 챗GPT를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하는 뭐 그런 동맹 관계를 맺기도 했었기 때문에 애플은 뭐 설마 디바이스 만들겠어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요. 아마 알고는 있었을 겁니다. 얘네들 결국 휴대폰으로 가는 거 아니야 예상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사실은 이제 뭐 애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먼저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하는 게 올해 하반기에 출시될 차세대 시리에는 구글의 제미나이를 탑재하기로 했기 때문에 오픈AI 입장에서 봤을 때도 뭐 굳이 우리가 뭐 동맹관계인가? 라는 생각을 할 법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올트만 CEO도 예전에 진정한 경쟁은 구글이 아닌 애플과 벌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지금 제미나이한테 챗GPT가 자꾸 좀 따라잡히고 있어서 아마
1: 맞아요.
0: 진정한 경쟁은 아직은 애플보다는 구글이 아닌가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애플이 갖고 있는 이 힘 그러니까 전 세계 뭐 10억 명 이상의 그 어떤 고객들 또 그 사람들의 정보를 다 데이터를 어떤 사용 관련된 생활 관련된 데이터들을 받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작업들을 오랫동안 해왔다라는 거 거기서 갖고 있는 노하우 이런 것들이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뭐 비단 오픈AI뿐만 아니라 많은 어떤 그런 빅테크들은 결국은 애플과의 싸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는 뭐 상관있어 뭐 하지 않을까 그렇다고요. 어쨌든 경쟁이 되긴 되겠죠.
1: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디지털 세상 지금까지 임종은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새로운 남북경협의 시대를 준비합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정보를 살펴보는 부동산 브리핑 시간입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5월 10일부터 계약을 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부담이 얼마나 더 늘어나는 거죠?
3: 네. 5월 10일 계약분부터 이제

0: 3주택자들은 82.5% 엄청나게 높은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볼 텐데요. 네. 비싼 아파트부터. 자, 만약에 와, 이런 경우가 있을까 싶긴 합니다만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네. 대형 평형입니다. 네. 15년 보유했는데 시세 차익이 100억이 남았다.
1: 와.
0: 야, 와. 중과 유예 전에 5월 9일 전에 팔면 33억 9천만 원 정도 세금을 내야 되는데요. 중과 이후에 이제 5월 10일 이후에 팔면 2주택자라면 70억 7,600만 원.
1: 네.
0: 3주택자들은 81억 7,500만 원이니까 거의 한 82억 정도 세금을 와. 내야 됩니다. 와가 이제 그냥
1: 절로 나오게, 나오네요.
0: 절로 나옵니다. 네. 이제 가격을 좀 내려서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아파트 전용 84 같은 경우에 10년 보유해서 시세 차익이 그래도 많습니다. 18억 정도, 18억 좋죠. 6천만 원 정도 남았다면 네. 5월 9일 전에 팔았으면 6억 6천만 원 정도 세금이 나오는데요. 예. 2주택자들 이제 5월 9일 이후에 5월 10일 이후에 팔게 되면 12억 5,900만 원, 3주택자들은 14억 6,400만 원 차이가 크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세금이고요. 이렇게 차이가 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아, 매물이 잠기는 것이 아닌가. 이 세금 내고 누가 팔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런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정부에는 다를 거다 하면서 단호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확신에 찬 발언의 근거는 뭘까요?
0: 네, SNS를 올리셨는데요. 굉장히 장문의 이제 SNS 글을 올렸습니다. 네. 매물 잠김 현상 전망은 대체로 과거 정부의 경험에 근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다. 라는 걸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경험이 되풀이될 수 있어도 그렇진 않다라는 건데요. 뭐가 다르냐라고 좀 보게 되면 뭐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방식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방식과 시각이 어떻게 다르다는 건지 뭐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만 네. 어떻게든 과거 정부는 거시 경제로 금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봤다면 현 정부는 어떤 계층 간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생산적 경제 구조의 대전환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정책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 구체적으로 그래도 집주인들은 양도세 중과세를 내고 팔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1: 그럴 것 같아요.
0: 저는 보완 대책이 좀 나와야 될 것 네. 같고요.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매물이 안 나올 거잖아요. 그럼 비거주 1주택. 지금 다주택자들은 이제 5월 10일 이후에 중과세가 적용이 되니까 못 네. 파는데 내가 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 나는 전세 살면서 전세 준 집이 있잖아요. 이걸 네. 비거주 1주택이라고 하는데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 좀 팔 수 있도록. 근데 토지거래가가 적용되잖아요. 서울 전역은 경기도 12곳하고. 그러면 전세 끼고 사고 팔고를 못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나는 집 하나 가지고 있는 걸 전세 줬는데 토지거래가 때문에 못 판다. 그래서 예외 조항을 주겠다. 그래서 전세 끼고 한시적으로 갭 투자를 좀 허용해 주는 방안이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비거주 1주택에 대한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거고요. 공급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뭐 작년 97 공급 대책 때 135만 호 발표를 했고
1: 네.
0: 올해 129 대책에 수도권 6만 호 발표를 했는데 빠르게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좀 열심히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근본적으로는 앞서서 비거주 1주택자 한시적 유예처럼 좀 더 다주택자들 매물이 잠기지 않도록 저는 추가 보완 대책 예를 들자면 보유세는 올릴 수 있잖아요. 보유세를 올리게 되면 우리가 집주인 입장이 돼보면 어떨 때 팔까라고 하면 뭔가 메리트가 있을 때
1: 그쵸.
0: 애가 공부를 안 합니다. 공부 안 할 때 그러면 막 야단을 치고 채찍을 치고 매를 치면 잠깐은 눈치를 좀 보다가
1: 네.
0: 궁극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애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도록
1: 당근이 있어요.
0: 그 환경을 좀 조성하는 게 중요한데 저는 네. 이 집값 문제도 집주인들이 좀 쉽게 팔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주는 방법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매물 잠김 현상이 필연적이겠죠?
0: 제가 볼 때는요.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역지사지해 보게 되면 내가 다주택자 입장이 돼 본다면 한 앞서서 우리 시뮬레이션 결과 봤잖아요. 18억 남았는데 세금을 뭐 그렇게 10몇억 14억 내라고 하면
1: 네.
0: 이거는 차라리 그냥 아우 나 못 팔겠는데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제 집주인들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매물을 회수하는 방법이 있고요. 내놨던 매물을 나 안 팔래. 회수! 하는 방법이 있고 네. 두 번째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난 호가 올리겠다.
1: 오히려.
0: 오히려 올려서 중과세.

0: 세니까 어차피 가격이라도 올려서 팔리면 비싸게 팔아서 세금 내고 안 팔리면 어쩔 수 없다라는 전략을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물 잠김은 필연적일 것 같은데요. 매물 잠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이 올라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폭등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1: 안 되죠.
0: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폭등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 반응이 중요한데 매수자들은 대출도 잘 안 나오고요. 25억. 은 초과되면 2억밖에 안 나오잖아요.
1: 맞아요.
0: 15억에서 20억 사이는 4억, 15억 안에는 6억까지 나오는데 대출이 일단 안 나오고 또 하나는 2월, 3월, 4월에 금매물 맛을 봤잖아요. 아이고 그때 샀으면은 좋았는데 지금 내가 굳이 사야 돼? 막 주식도 왜 떨어졌다가 올라가면 곧 떨어졌을 때 샀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따라가도 돼라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1: 맞아요.
0: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8월까지는 눈치 작전?
1: 아.
0: 관망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7, 8월이 원래 여름 휴가 비수기고요.
1: 맞죠.
0: 또 5월 10일에 이제 부활을 했기 때문에 눈치도 좀 봐야죠. 5월, 6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눈치를 좀 보고
1: 좀.
0: 7, 8월 여름 휴가 지나고 나면 이제 9월에 뭐가 있냐면 추석이 있습니다. 추석. 자, 추석 등이 항상 부동산 시장의 터닝포인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분위기가 바뀌어요. 추석 지나면 집값이
1: 그래요?
0: 안 오르던 집값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오르던 집값이 꺾일 수도 있는데
1: 그럴까?
0: 이번에는 추석이 이제 어떤 터닝포인트 역할을 할지가 이제 눈여겨봐야 되고요. 정부도 이걸 알겠죠. 그러면 지방선거 끝나고 7, 8월에 아마 세제 개편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유세를 어떻게 올릴지 비거주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이고 그 추가 대책에 따라서 추석 전에 민심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시점이 추석이기 때문에 그전에 아마 정부는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 이게 다 애초에 공급이 부족해서 이제 시작된 거잖아요.
0: 네.
1: 정부가 원하는 수준의 매물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0: 아, 이게 어렵죠. 정부가 원하는 수준의 매물이 나오려면 일단 공급 정책이 꾸준히 나와야 되는데 작년에 나온 97 공급 대책, 올해 나온 129 공급 대책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아파트라는 게 빵 공장도 아니고 착공 들어가고 이주하고 이렇게 공사하는 시간이 한 5년에서 7년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1: 네.
0: 아무리 노력을 해도 2030년 임기 내에 입주 물량이 파격적으로 늘어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입주 물량은 입주 물량대로 꾸준히 노력을 하되 두 가지가 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현재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제도를 자동 말소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혜택도 줄인다라고 하는데 역설적으로 임대사업자 제도를 살짝 부활하고 혜택이 과도하다면 혜택을 좀 줄이더라도 어떤 절충점을 좀 찾는다면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이 주택을 여러 차례 사서 그 세입자들한테 전세 물량을 제공해 주고 손해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의 혜택을 준다면 충분히 상호 보완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전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전세가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공급도 저는 좀 같이 늘려줘야 되지 않을까. 최근에 대출도 안 나오고요.
1: 네.
0: 2022년 그때였죠. PF 문제 터지면서 대출 회수되고 그 빌라, 오피스텔 건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체재 공급이 좀 늘어날 수 있는데도 왜냐하면 아파트는 한 5년 걸리는데요. 이 비아파트들은 6개월에서 1년이면 짓거든요. 그래서 빨리 공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왜냐하면 최근에 전세가 불안하다 보니까 살 생각이 없었는데 집이라도 살까? 안 되겠다라고 이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도 이런 정책들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전세난 심각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이제 집을 못 팔게 됐으니까 5월 9일 이후에 다시 전세를 내놓진 않을까요?
0: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그렇죠. 왜냐하면 집을 팔려면 이제 집을 비워두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토지 걸어가기 때문에 물론 전세를 끼고 무주택자들한테 팔 수는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집주인들은 공실로 비워두거나 본인이 입주했다가 파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1: 네.
0: 5월 9일이 지났어요. 어차피 안 팔리는 거 나는 그냥 다시 이제 회수해서 임대 줘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있죠. 그럼 그런 분들이 있으면 임대 물량이 늘어날 수는 있는데 또 한편에 생각해 보게 되면 이제 얼마나 많이 늘어날까가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1: 네.
0: 통계를 보게 되면 실제로 그 정도까지 늘어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매물을 보게 되면 매물이 이제 가장 많았을 때 3월 21일이었습니다. 한 8만 건이 넘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6만 7천, 6만 6천 건까지 내려왔습니다.

0: 그러면 8만에서 6만 6천이니까 얼마입니까? 거의 1만 4천 정도 매물은 줄어들었는데 네. 매물이 줄어드는 것만큼 전세가 늘어나주면 이게 맞는데 전세는 살짝 늘어났습니다. 살짝. 그래서 4월 말에 1만 5천 건까지 전세 매물이 줄었다가 4월 10일에는 1만 6,389건. 그러니까 한 1천 건, 2천 건 정도 늘어났으니까 매물이 줄어든 것보다는 전세 매물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유세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집주인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전세보다 월세 놓을까?
1: 아.
0: 하시는 분들도 제 주변에 꽤 많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그렇구나. 비거주 1주택이라든지 거주 요건이 강화되잖아요. 그러면 거주하는 게 유리하니까 토지 거래가도 그렇고 내가 들어가자.
1: 차라리.
0: 좋은 집은 내가 들어가야지 뭘 또 세입자한테 주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물이 줄어드는 것만큼 전세가 늘어나는 속도는 그렇게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1: 가상화폐에 팔아서 집 산 분들 중에 30대가 가장 많았다던데 요 얘기 간단하게 해주세요.
0: 가상화폐 요즘 많이 하죠. 네. 뭐 저는 이게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가상화폐를 이게 기성세대와 차이입니다.
1: 아무나 못해요.
0: 최근에 통계 결과를 보게 되면 이제 요즘 집 살 때 자금 출처를 적게 되는데 그쵸? 2월부터 가상화폐도 이제 포함시키도록 돼 있거든요. 너 무슨 돈으로 샀어? 부모님한테 받았어요. 기존 집 팔았어요. 가상화폐 코인도 했습니다. 요걸 이제 적도록 돼 있는데 제출한 사람들 중에 30대 비중이 70.7%.
1: 어허.
0: 많습니다.
1: 맞네요.
0: 그래서 물론 숫자 자체가 굉장히 많지는 않습니다. 324명 중에 229명이니까 전체적으로 숫자는 많지는 않은데 비중 자체가 높다는 거고요. 금액대도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100억대 정도니까 코인을 팔아서 집 사는 데 들어온 돈이 100억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크게 뭐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닌데
1: 아.
0: 이게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코인 또 이제 일정 부분 하나의 재테크 수단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분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1: 네.
0: 가장 많은 분들이 집 팔았다. 이런 분들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 은행 대출 받으신 분들 그리고 증여 상속하신 분들 주식 채권 매각하신 분들 순입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코인이기 때문에 아직 코인이 지금. 대세는 아니더라도 20대들한테는 코인이 많은 것 같습니다.
1: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경제로 통일로 캐니 부르는 천상연 보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근대식 학교가 문을 연 게 1883년이라고 합니다. 우리말과 글을 빼앗겼던 일제강점기에도, 보쯤을 사서 피난을 다니던 전쟁통에도, 배움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던 것은 어떤 척박한 환경에서도 학교란 울타리를 지켜주신 선생님들 덕분이었겠지요. 학창시절을 떠올려 보면 혼난 기억이 참 많습니다. 허리 펴고 똑바로 앉아라, 연필 바르게 잡아라, 이런저런 잔소리가 그땐 참 듣기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런 잔소리 덕분에 지금 이만큼이라도 바르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월 15일 스승의 날인 오늘, 세상의 모든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면서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바리톤 문병인의 노래입니다. 스승의 은혜.

네, 오늘은 미국의 청소년 상담가 제인 블루스틴의 글 내 안에 빛나는 1%를 믿어준 사람 중에서 한 구절 소개합니다. 교사는 영원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의 영향력이 어디에서 중지될지 결코 우리는 말할 수 없다. 넌 누구보다 중요한 사람이야. 너는 할 수 있어. 이 말을 들은 학생들은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 되어서 더욱 훌륭히 무언가를 해낼 수 있었다. 물론 모든 교사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순간에 한 사람만 관심을 갖고 도와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교사다. 교사는 누군가를 이끌어주는 사람이다. 여기엔 마법이 있을 수 없다. 나는 물 위를 걸을 수 없으며 바다를 가를 수도 없다. 다만 아이들을 사랑할 뿐이다. 한스밴드의 노래입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네, 기념할 날, 특별한 날이 참 많은 5월입니다. 스승의 날이 5월 15일인 이유는 결의의 스승으로 꼽히는 세종대왕의 탄신일에 맞춰서 기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행복한 여행지도 시간에는 세종대왕의 발자취와 숨결을 조금 느껴볼 수 있는 곳들을 몇 곳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볼 곳은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에 있는 세종대왕 기념관인데요. 세종대왕의 성덕과 위업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지요. 복잡한 서울 도심 안에서 차분하게 우리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기념관에 들어서면 먼저 바깥 마당부터 천천히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야외 공간에는 세종대왕의 업적을 떠올리게 하는 동상과 물시계, 측우기 모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산책하듯이 천천히 둘러보고 나서 실내 전시실로 들어서면 세종대왕의 일대기와 훈민정음을 반포하는 모습 등이 한국화로 잘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기념관이면서 전통 홀례 예식장으로도 인기가 많은데요. 야외 홀례식장이 아주 근사하게 꾸며져 있어서 이곳에서 궁중홀례, 전통홀례 등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영휘원과 홍릉 근린공원까지 둘러보시면 아주 기분 좋은 산책길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와서 다음 여행지로 떠나보지요. 나훈아의 노래 애정이 꽃피던 시절, 눈두렁 밭두렁의 젊은 길손,

나훈아의 애정이 꽃피던 시절, 그리고 논두렁밭두렁의 젊은 길손이었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행복한 여행지도, 오늘은 세종대왕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여행지 몇 곳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스승의 날이고 또 세종대왕 탄신일이지요. 앞에서 서울 도심의 기념관을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세종대왕께서 잠들어 계신 경기도 여주의 영릉으로 가보겠습니다. 세종대왕과 소원왕후 부부를 모신 조선왕조 사상 최초의 합장릉이라고 하지요. 여주 영릉은 그 역사적인 의미도 크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손꼽힐 만한 걷기 좋은 아름다운 숲길이 있습니다. 매표소를 지나서 능으로 향하는 길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하늘 높이 곱게 뻗은 울창한 소나무가 반겨주는데요. 맑고 청량한 솔 향기가 은은하게 퍼지면서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 드실 겁니다. 이곳은 세종대왕 부부의 영릉과 17대 임금 효종대왕 부부의 영릉이 붙어 있어서 영영릉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곳은 두 갈래 산책로가 유명합니다. 먼저 세종대왕릉에서 효종대왕릉으로 이어지는 왕의 숲길인데 길이 700m 정도 되는 흙길이지요. 그리고 효종대왕릉에서 다시 주차장 쪽으로 들어나갈 때 가티길이라는 예쁜 이름의

가치를 만나게 되는데 누군가와 같이, 즉 같이 걷는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길은 나무 데크길로 잘 조성되어 있지요. 여유 있게 산책을 마치셨다면 여주까지 오셨으니까 여주 쌀로 지은 돌솥밥과 제철 반찬이 한상 가득 나오는 한정식이나 일반 막국수보다 면발이 쫄깃하다는 천설이 막국수를 맛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행복한 여행지도 오늘은 세종대왕 탄신일을 맞아 세종대왕의 숨결을 느껴볼 수 있는 여행지 두 곳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전국노래자랑 신재동 악단장과 함께하는 선곡 추천 만나보시죠. 이영화의 노래 멋진 주말, 박상규의 즐거운 일요일.

0: 네, 꼭 학교에서 만난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에는 참 훌륭한 스승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이끌어준 직장 선배일 수도 있고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친구일 수도 있지요. 그러고 보니 이분도 누군가에게는 그런 스승님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재동 단장의 선곡수첩, 전국노래자랑의 터줏대감이죠. 신재동 악단장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저희는 항상 뭐 단장님 혹은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선배님이라고 부르고 싶기도 하지만 네. 실제로 선생님으로 불리기도 하시죠.
1: 그렇죠. 뭐 제가 이제 곡을 준 우리
0: 가수들, 젊은 가수들한테는
1: 뭐 예. 그밖에 또 이런저런 제가 또 음악 활동을 하니까 그쪽에 뭐 까마득한 자식보다 어린 뭐 이런 친구들은
0: 선생님이라고
1: 또 하죠.
0: 예. 네. 거기엔 좀 이제 어려워하는 그런 느낌도 배어 있지만 존경의 의미도 또 들어 있는 것이거든요.
1: 글쎄 그렇긴 할 것 같은데 예. 사실 뭐 제가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데 좀 저는 선생님 그러면 약간 제가 오히려 조금 개면 척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예. 뭐 제가 뭘 가르친 게 없는데 선생님 선생님이니까.
0: 아니 노래 지도하시는 게 예. 가르치는 거죠.
1: 아, 뭐 그 예. 정도 같고 뭐.
0: 아이. 그 가르치실 때, 그러니까 노래를 지도하실 때는 어떤 모습이실까? 그러니까 저희 방송에서 항상 인자하시고 너그럽지만 또 뭔가 그 녹음 현장이나 방송 현장 이럴 때는 좀 칼같이 좀 자르고 또 혼도 내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1: 저는 그래요.
0: 아
1: 이제 이게 물론 이제 사람들마다 다 스타일이 다르겠지만 이제 작곡가가 곡을 써서 주잖아요.
0: 네네.
1: 그러면 그 가수가 노래를 부르면 그 작곡가 같은 느낌이 들어요.
0: 아.
1: 작곡가가 부르는 그 창법이나 틀이나 예. 이걸 따라 부르는데
0: 오.
1: 저는 반대로 가요.
0: 어떻게 해요?
1: 그 가수의 노래를 들어보고
0: 네.
1: 이 친구가 이런 장점이 있구나. 이 친구는 이런 게 되게 매력이 있구나.
0: 예.
1: 그러면 그거를 극대화시켜주려고 아, 되게 노력을 해요.
0: 그게 또 필요한 거죠. 어찌 보면.
1: 네. 왜냐하면 이제 재화 저 뭐 신재동화를 해서 해봐야 그 친구의 그 매력이 안 사는 거니까. 그건 뭐 제 뭐 이미테이션도 아니고.
0: 예.
1: 그래서 물론 이제 기본적인 거는 뭐 창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0: 네.
1: 거기에 그 주안점을 둬요.
0: 아, 그러니까 정말 신인 가수를 볼 때도 뭔가 노래를 그냥 잘 부르는 게 아니라 어떤 개성을 갖고 있느냐 이걸 눈여겨보시겠군요.
1: 그래서 곡을 이제 작업 들어가면 저는 그 친구 곡을 많이 들어보고 뭐 그 친구 일상에 대한 뭐 이 전후 얘기를 많이 좀 들어요.
0: 아, 뭐 성장 배경이라든가
1: 그렇죠.
0: 이런 것도.
1: 글이나 가사를 제가 직접 쓸 때는 또 그렇게 하고.
0: 그렇군요.
1: 왜냐하면 전혀 뭐 나하고 관계없는 그런 얘기의 소재를 주면
0: 예.
1: 좀 그렇잖아요. 와닿는 것도 좀 그렇고.
0: 맞아요.
1: 가수 입장에서 딱 들었을 때 어이구 내 얘기야 라든가 뭔가 이건 내 곡이야 해서 어떤 애정을 갖고 푹 빠져서 불러도 될까 말까인데
0: 예.
1: 그냥 뭐 누구 얘기야? 뭐 이해갖고는 쉽지 않으니까.
0: 정말 올바른 생각이십니다. 아, 예. 올바른 작곡가세요.
1: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0: 예, 훌륭하십니다. 그나저나 저희 청취자들께서 단장님을 참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1: 아, 그래요?
0: 예, 이 시간만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세요.
1: 아.
0: 특히 콩 게시판에 김정숙님께서 신단장님이 영국 신사 같다고 하셨어요.
1: 영국 신사.
0: 그러니까 TV에 비친 모습을 또 보신 거죠.
1: 네.
0: 옷냅시도 있고
1: 네네.
0: 비주얼이 이렇게 하면서
1: 아,
0: 영국 신사 같다. 아, 종종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1: 영국 신사는 네. 처음 듣는데.
0: 신사는 들어보셨군요.
1: 아니, 그건
0: 아니고. 한국 신사.
1: 저는 그러니까 아, 슈트가 되게 잘 어울린다. 뭐 그 얘기는 들어봤어요.
0: 정장 슈트가 잘 어울린다. 에, 에, 에. 그게 이제 이 비슷한 맥락이죠.
1: 그게 그건가요?
0: 예.
1: 아 그랬구나.
0: 영국에 가신 적이 있으세요?
1: 없습니다. 제가 미국은 가봤는데 영국은 안 가봤네.
0: 갔다 오셔야겠네요 한번.
1: 그러네요.
0: 예.
1: 그러네요.
0: 영국이 또 워낙에 그 테일러 양복점이 유명하니까.
1: 맞아요. 케임브리지 그쪽 뭐, 예. 뭐 대학 그쪽.
0: 한 번도 맞추러 한번
1: 네.
0: 멋지게. 예. 자, 선곡수첩 오늘 스승의 날인데요. 좀 특별한 주제로 선곡을 하셨더라고요.
1: 네네. 오늘은 그래서 그동안 쭉 신재동 사랑한 가수 뭐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스승으로 삼고 싶은
0: 아.
1: 그런 음악인들 그런 분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0: 신재동 단장님이 스승으로 삼고 싶은 그 음악인들의
1: 그렇죠.
0: 노래.
1: 네, 네.
0: 아, 신재동 단장의 음악적인 스승들 어떤 분들일까요?
1: 네.
0: 궁금한데. 먼저 어떤 분이시죠?
1: 우선 뭐 저는 뭐 일단 1초도 안 걸리고 저는 아. 조용필 씨를 꼽아요.
0: 아, 그래요?
1: 네.
0: 의외인데요?
1: 이게 가수로서도
0: 예.
1: 예
0: 완벽하시죠? 예.
1: 뭐 그냥 감히 1초도 안 걸리고.
0: 최고죠. 예, 그럼요. 예.
1: 그분이 이제 특히 그대 발길 머무는 곳에라는 노래 있어요. 이 노래 제가 엄청 좋아했거든요.
0: 아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1: 이게 그냥 뭔가 잔잔하면서도 이 노래만 딱 들으면 예. 그냥 쑥 빨려 들어가는 그런 그, 그런 느낌. 이게 굉장히 차분해지고.
0: 예.
1: 아, 난 이건 너무 좋은 것 같아.
0: 그러니까 잠시 눈 감고 사색하기 해도 좋고.
1: 아, 좋아요.
0: 옛날 추억에 빠지기도 좋고 네. 술 한 잔 곁들이기도 좋고.
1: 좋아요.
0: 아, 참 최고의
1: 노래를 부르실 때 어떤 발음, 발성, 아. 성량 이건 뭐 정말 교과서 같은 분이에요 이거는.
0: 그러니까 조용필 씨에게서는 그런 어떤 노래하는 능력 이런 그렇죠. 것도 담고 싶고 배우고 싶은
1: 그렇죠. 그렇죠.
0: 네, 그런
1: 전 것이고. 지금도 예를 들면 노래가 좀 잘 안 된다 이럴 때는
0: 네.
1: 조용필 씨 노래 들어요. 그러면 또 어, 맞아, 맞아 이렇게 해야 돼.
0: 와.
1: 노래는 이렇게 해야 돼. 소리는 이렇게 내야 돼.
0: 예. 뭐 노래하는 능력이야 뭐 대한민국 최고니까
1: 최고죠.
0: 더 말할 것도 없고 그 외에도 작곡 능력이라든가
1: 아.
0: 프로듀싱 능력, 기획 능력, 쇼 그 무대 기획 능력도 뛰어나시잖아요.
1: 그래서 제가 스승님을 모시는 거예요.
0: 예.
1: 뭐 어찌 됐든 곡을 만드는 그 능력이 아, 어떻게 이런 곡을 이렇게 만들까? 그렇죠. 글도 그렇고
0: 예.
1: 기가 막힙니다. 진짜. 편곡도 마찬가지고.
0: 예.
1: 근데 끊임없는 지금도 뭐 그렇게 하루에 한 번은 꼭 연습을 하신대요.
0: 노래 연습을요.
1: 네, 노래 아. 연습. 이렇게까지 이렇게 연세 드셨는데 이렇게까지 지금도 이렇게 잘하시는 이건 뭡니까? 그러면 연습밖에 없죠. 그 얘기를 꼭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0: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장들은 다 똑같은 습관을 갖고 계시네요. 송창식 씨도 그렇다고 알고 있고 매일 똑같이.
1: 송창식 씨도 그러신다.
0: 예, 예, 매일 똑같이 연습을 하고. 이건 많은 분들이 그렇게 꾸준히 자신을 이렇게 담금질 해오신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놓지 않으시고. 오늘 이제 이 노래 준비하셨는데 이호준 씨가 작곡한 곡이네요. 이거 보니까.
1: 이호준 씨도 사실은 제가 스승으로 모시고.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0: 천재라는.

0: 말이 또 잘 어울리는
1: 천재예요. 천재인데 예. 이분도 작곡, 편곡 뭐 다 해요.
0: 특히 편곡을 아주 유명해요.
1: 네, 편곡 정말 서정적이고 그 이 훌륭한 곡들 이런 곡들은 거의 이분이에요. 조용필 씨 노래는 이분
0: 거의 대부분이 이호준 씨가 편곡을 했고 네. 작곡도 많이 했고
1: 그랬는데 특히 저는 이제 연주인으로서 스승으로 모시고 싶은 정도의
0: 건반 연주,
1: 피아노 연주
0: 악기는 다르잖아요. 좀.
1: 아, 기가 막힙니다.
0: 아, 아유.
1: 이게 그 1987년도 네. 조용필 90 앨범 발표를 했다가 하지영 작사 이호준 작곡인데
0: 예.
1: 그 남이
0: 아
1: 남이 씨의 인디안 인형처럼.
0: 아, 그러니까 다음 곡이 이제 역시 이호준 씨가 작곡한
1: 그렇죠,
0: 거군요.
1: 그렇죠. 예.
0: 남이의 인디안 인형처럼.
1: 그러니까 89년도 6집에 수록이 된 노래인데
0: 이 노래도 뭐 엄청난 히트곡이죠.
1: 사실 굉장히 그 서정적이고 굉장히 발라딕한 그런 노래만 작곡, 연주, 편곡을 하셨다가 인디안 인형이 딱 나오면서
0: 댄스로
1: 완전히 그 펑크락 같은 느낌.
0: 맞아요.
1: 아, 리듬 빵빵 뜨잖아요.
0: 예.
1: 그래서 토끼춤이라 그러나?
0: 네, 맞아요.
1: 그거 뭐 막
0: 선풍적인 인기였죠.
1: 전 국민이 아마 다 그런 춤을 췄을 거예요.
0: 네. 뭐 인디언 춤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토끼춤이라고 네. 부르기도 했고 가사는 이제 김순곤 씨가 썼는데 이호준 씨가 이제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의 건반 연주자 출신으로 뭐 작곡가이자 뛰어난 편곡자였지만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셔가지고
1: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0: 저희 가요 인물 열전 코너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다룬 바도 있습니다.
1: 아, 그렇죠.
0: 이분에 대해서
1: 네. 네. 이게 원래 그 이장희 씨 밴드, 이장희 밴드에서 동방의 빛이라는
0: 아, 예.
1: 그 팀은 이제 데뷔를 사실 했어요. 73년도니까
0: 동방의 빛이 이제 위대한 탄생의 전신이라는 거 아닌가요?
1: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조용필 씨가 위대한 탄생을 만들면서 원년 멤버, 초기 멤버로 이제 같이 합류를 하면서 피아노 실력이 정말 기가 막히죠.
0: 이게 뭐 정식으로 뭐 클래식 공부를 했다고 자치는 게 아니라 그 센스잖아요.
1: 그러니까 감각과. 그 그러니까 클래식 공부를 한 사람들의 그 장점하고
0: 네.
1: 혼자 독학을 해서 한 그 장, 그러니까 약간 그
0: 다르죠. 다르죠.
1: 재즈 칼하고 특히 모던 재즈 같은 그런 쪽의 장르는 아우 뭐 타의 추억을 불허하는 거죠.
0: 네. 자, 신재동 단장이 스승으로 생각하는 가수와 연주자의 작품들 들어보겠습니다. 조용필의 그대 발길 머무는 곳에 그리고 남희의 인디안 인형처럼.

0: 네, 조용필의 그대 발길 머무는 곳에 그리고 나미의 인디안 인형처럼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아까 나미의 백댄서 팀 이름이 생각이 안 났었는데 노래 듣는 사이에
1: 생각나셨구나.
0: 그렇죠.

0: 이종훈 씨도
1: 박진영 씨 뒤에서 또 말했었기도 하고.
0: 갑자기 또 얘기가 흘러갔는데. 자, 신재동 단장의 선곡첩. 오늘은 신재동 단장이 스스로 삼고 싶어하는 음악인들의 노래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음악적인 스승이 아니고 인생 스승을 꼽자면 단연 송해 선생님이겠죠.
1: 그렇죠. 그건 예. 이제 1초가 아니라 거의 0.01초에 네, 나오죠.
0: 맞아요.
1: 근데 자기가 좋아하고 닮고 싶어하는 분들은 보면 제가 저도 모르게 흉내를 내고 있더라고요. 걸음걸이나 술 마실 때 어떤 그 뭐 손짓.
0: 우리가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듯이. 네,
1: 제가 그 주변에 팀들이 아우 단장님 뭐 꼭 송소님 보시는 거 같아요. 뭐 그런 얘기를 해요.
0: 아, 그래요.
1: 제가 그걸 닮아가나 봐요. 아,
0: 묘한 느낌이 드시겠습니다.
1: 네.
0: 묘한 기분. 네.
1: 저는 네. 그분한테 정말 너무 많이 배웠어요. 예. 삶을 너무 많이 배운 분이에요.
0: 예. 예. 또 그런 것을 또 이제 후배들한테 그대로 이제 전해주시면 되는 거죠.
1: 그렇죠. 그렇게 또 살아야죠. 예.
0: 자, 다음 곡은 어떤 겁니까?
1: 네.
0: 어떤 분의 노래일까요?
1: 네. 이거 제가 이제 그 작곡가로서 그 사실 제 입으로 스스로 작곡가 하기에도 조금 민망한데 네. 이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아. 박춘석 선생님.
0: 아유, 예. 최고의 또 한 분이죠. 그렇죠.
1: 예. 뭐 이분은 뭐 이분이 보니까 영어 영문과를 또 이렇게 나오시고 아. 많이 또 배우셨더라고요.
0: 그래서 일찌감치 좀 그 미국적인 음악을 많이 도입하셨잖아요. 우리나라에. 네. 네.
1: 그러니까 사실 이분 보면 우리가 정통 트로트라고 알고 있잖아요. 재즈 쪽이나 이런 맞아요. 쪽도 예. 굉장히 능하신 분이에요.
0: 그렇죠. 그렇죠. 예.
1: 이때 당시 분들은 보면 전부 일본이나 미국 가서 공부를 제대로 하셨어요. 네. 그리고 넘어오신 분인데 남진 형님의 가슴 아프게.
0: 아, 가슴 아프게도 박준석 선생님이군요. 네. 가사는 또 정두수 선생이 쓰셨네요.
1: 사실 이 두 분이 또 콤비예요.
0: 예, 맞아요. 남진 씨가 뭐 워낙에 미남 스타였지만
1: 그렇죠.
0: 또 탄탄한 발성이 돋보이는 곡 아니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이게 저 미팔군에서 그 이렇게 다져진 발성이기 때문에 네. 남진 씨가 지금도 음정이 그렇게 정확할 수가 없어요.
0: 아, 그게 참
1: 타고나신 분들이에요.
0: 예, 후배들이 많이 좀 배워야 할 그러니까. 부분인 것 같습니다.
1: 뭐 그 밖에도 뭐 이제 우리 패티 김 씨의 초우,
0: 박준석 선생님
1: 그렇죠. 네. 음방울 좌우의 마포종점, 나훈아 씨의 물방아, 물레방아,
0: 물레방아 도는데 저희 방송에서도 이제 많이 선곡되는 곡이죠.
1: 이게 원래 제목이 물방아 도는 내력입니까? 물레방아 도는 내력입니까?
0: 물레방아 도는 내력. 이제 표준어는 물레방아가 맞는데 옛날에는 물방아라고 많이 표현했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그 당시 앨범에 어떻게 인쇄가 됐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럼 그렇게 읽어드려야죠.
1: 그러니까.
0: 원래 제목대로. 예.
1: 근데 뭐 거의 한 2,700여 곡을 아 그냥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쇼팽? 뭐 이렇게 불려지기도 했었어요.
0: 많이 만드셨으니까 또 좋은 곡들을. 네. 어쨌든 박준석 선생님을 이제 작곡가로서 존경하는 그렇죠. 한 분으로 꼽으셨습니다.
1: 감히 제가 한번
0: 아, 아니죠.
1: 그렇게 해봤습니다.
0: 따라가시고 더 이제 닮아가시면 되는 거죠.
1: 이미자 선생님의 그 콘서트를 제가 이제 베이스 칠 때.
0: 네네.
1: 악단에서 뵀을 때 임자 선생님 콘서트를 한번 하게 했었는데 예. 그때 박춘 선생님이 앞에서 지휘를 했어요.
0: 이야.
1: 그 감동이
0: 예.
1: 저는 그때 이제 그냥 음악만 하던 시절이었으니까. 근데 이 트로트를 보면 이제 인포라 그래갖고 네 박자 쪽으로 간단 말이죠.
0: 네네.
1: 근데 대부분의 그 콘닥들이 원, 투, 쓰리, 포, 쿵짝, 쿵짝 이렇게 가요.
0: 지휘자들이.
1: 근데 그분은 어느 정도 디테일하면 원, 엔, 투. N, 3, N, 4, N 이렇게 줘요.
0: 오.
1: 그게 뭐냐면 연주인들이 그 템포를 이미 1, N, 2, N 할 때 띵띵띵띵띵띵띵 이게 몸에 익는 거지.
0: 그분 스타일이군요.
1: 그러니까 네. 처음에 딱 들어갈 때 그 템포가 딱 익어서 빵 나가면 오순하지가 않고 안정되게 딱 인트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0: 원 and 투 n 할 때 n이 뭡니까? n입니까?
1: 원 그리고 투
0: 그렇죠?
1: 그리고
0: and 뭐 예, 그죠?
1: 여유를 주는 거죠. 아하. 템포감을.
0: 자, 그렇게 존경하는 박준석 작곡가의 작품 가슴 아프게 남진의 노래입니다.

0: 가슴 아프게 남진의 노래였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신재동 단장의 선곡 수첩. 오늘 신재동 단장이 스승으로 삼고 싶어하는 음악인들의 노래 만나보고 있습니다. 학창시절 선생님이 떠오를 때가 많은데 단장님 기억 속에 떠오르는 선생님은 어떤 분일까요? 학창시절 은사.
1: 저는 그 중학교 때 그 사회 선생님이 박연엽 선생님이라고 계셨어요.
0: 성함도 다 기억하시는군요.
1: 여자분이에요.
0: 예.
1: 근데 그렇게 저를 이뻐해 주셨었어요. 이렇게 막 공부하고 있으면 뒤에 와서 누가 이렇게 와락 안으면
0: 선생님께서
1: 놀리잖아요.
0: 예예.
1: 제가 좀 키가 그래도 작은 편이 아니어서 그 뒷줄에 있었는데 이렇게 딱 보면 와서 이렇게 안아주시고
0: 아유 아끼셨나
1: 토닥여 주시고
0: 예예.
1: 그런 선생님 지금도 연락을 해요.
0: 그러시군요. 아유. 예. 참 좋은 은사님과는 사제지간은 평생 이어지는 것 같아요.
1: 네.
0: 참 보기 좋은 모습이죠. 자 이제 오늘 준비된 노래 하나 남았는데 어떤 분의 어떤 곡입니까?
1: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 인생에서 꽤 큰 영향을 해주신 분인데
0: 네.
1: 그 제가 작곡을 하게 된 그 동기를 많이 만들어주신
0: 그러니까 연주로는 이제 일가를 이루셨지만
1: 그렇죠.
0: 작곡가로 데뷔할 때 도와주신 분입니까?
1: 그렇죠.
0: 누굽니까?
1: 스승 같은 동료입니다.
0: 아 그래요?
1: 이호섭 씨라고.
0: 아 이호섭 씨.
1: 네.
0: 이호섭 선생이 이게 이끌어 주신 거예요? 해보라고?
1: 이제 친구로서 많은 쭉 세월을 지내다가 연주만 하니까.
0: 예예.
1: 그 이호섭 씨는 20대 때 벌써 이미 시트곡이 나왔던 작곡가잖아요.
0: 그래서 작사부터 시작하셨고.
1: 그럼요. 예. 그래서. 자네도 곡을 한번 써보시게. 우리나라 이제 그 저작권 법들이 잘 돼 있어서
0: 예.
1: 괜찮네.
0: 평생 잘 지낼 수 있네.
1: 그래서 둘이 이제 술 친구였거든요.
0: 아, 그랬군요.
1: 술을 자주 먹는데 꼭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0: 예.
1: 아, 됐어. 뭐 내가 무슨 곡을 써. 그냥 음악만 하면 되지.
0: 뭐.
1: 이렇게 시작이 된 인연인 거예요.
0: 이야, 그게 큰 거네, 진짜.
1: 그래서 한번 첫 곡을 써서 이제 그때 미디를 막 혼자 막 독학을 했어요, 제가.
0: 전자음악을.
1: 그래서 제가 다 찍어서 만들어서 갖다.

0: 막 들려주기도 하고
1: 예.
0: 아 이거는 좋네 이거는 좀 그러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얘기를 나누고
1: 진짜 스승이네요.
0: 그렇죠.
1: 예.
0: 그런
1: 지도를 받으셨네요.
0: 그랬어요. 그래서 예. 지금도 어디 가면 동료인데 굉장히 존경한다 그런 표현을 해요 저는.
1: 예.
0: 이제 그분의 눈물로 고하는 이별. 그때 당시 아. 허섭 씨가 이제 노래를 만들었던 노래인데
1: 직접 불렀던 노래죠 이 허섭 씨가.
0: 그렇죠. 또.
1: 예.
0: 노래 지금 목소리 들어보면 쨍쨍합니다 목소리.
1: 노래 잘하시잖아요.
0: 노래 잘해요.
1: 예. 전 국민의 노래 선생님이시잖아요.
0: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1: 자 그러면은 이호섭의 눈물로 고하는 이별 오늘 주제의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대동 단장님 오늘도 좋은 선곡과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스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사랑이라는 세계. 시라토리 하루이코 지음. 성우 김시우 읽음. 이것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렸다. 세상에는 불특정 다수의 시선을 끌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 역시 사랑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만 정작 진정한 의미의 사랑과는 거리가 멉니다. 사실은 자기의 욕망을 드러내는 한 방식일 뿐입니다. 겉으로는 나는 사랑받고 싶다 라고 말하는 듯하지만 그 속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해라 라는 요구, 어쩌면 명령이 숨어 있습니다. 이는 타인을 도구로 바라보는 시선에 불과합니다. 칭찬받고 싶다는 욕망에 가득 찬 그들은 스스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인정받아 마땅한지를 말과 행동으로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타인에게 칭찬을 끌어내려 합니다. 그 과정에서 과한 화장, 눈에 띄는 옷차림, 튀는 행동, 특이한 말투나 발성 등이 동원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시선을 끌고 원하는 반응을 얻으려 합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원하는 바를 얻으려는 과시적 연기에 지나지 않지만 자신은 개성과 노력의 산물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이러한 연기를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허영심이라 부릅니다. 허영심이 강한 사람은 그것이 허영, 곧 실체 없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야만 사랑받고 인기를 얻는다고 믿죠. 인간의 가치란 오직 다수에게 인정받는 데 있다고 여기기에 인정받는 순간에 자신을 누구보다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에게 타인이란 자기 가치를 확인하고 보증하는 장치일 뿐입니다. 그도 가끔은 다른 사람을 칭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칭찬은 늘 자기가 아래로 보는 사람에게로 향하며 대체로 알맹이 없는 빈말에 그칩니다. 오직 자신만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라고 믿으니까요. 겉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애가 지나치게 강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감탄하고 존경하는 실체는 자신의 재능이나 능력도 아닙니다. 정작 무언가를 이뤄낼 힘은 없으면서 단지 인기가 많다는 허상 속에서 가짜 충만감을 느낄 뿐입니다. 게다가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애가 강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인식하는 자기 모습은 칭찬받을 때의 이미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이미지를 진짜 자기 모습이라고 착각할 따름이죠. 그렇기에 그들은 애초부터 자아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자아가 없으니 평판, 지위, 직함, 수입처럼 외부에서 주어진 요소로 지탱합니다. 철학과 멀어진 사람들. 자아가 없다는 말이 다소 낯설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정작 당사자는 자아가 없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이 매우 개성적인 인간이라고 여깁니다. 그가 말하는 자아란 기껏해야 습관이라 버릇, 아직 드러내지 않은 취향과 욕망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아가 없는 사람은 철저히 세속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야말로 올바른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자신이 속한 조직과 집단의 규범에 충실히 따르고 그 기대에 맞춰 말하고 행동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이라 믿는 것을 성실히 수행하고 어디에서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며 사회인으로서 착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들은 왜 이런 삶을 모범이 된다고 믿을까요? 자신이 속한 조직과 조직 안에서의 서열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절대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자아가 없는 사람은 철학과 거리가 가장 먼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돌이켜보고 그 속에서 새로운 사유를 길어올려 자신만의 견해를 드러내는 일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신문이나 주간지, 가벼운 대중서만 읽고 지연이나 학연, 취미로 연결된 사람들하고만 관계를 맺으며 피상적인 세상사나 뻔한 이야기에 안주합니다. 온갖 사회적 관습에 젖어 그 너머에 다른 세계가 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자아를 잃어버린 이들에게 세계와 인생은 지위와 욕망으로 얽힌 복잡한 만다라와 같습니다. 인생이란 자신이 세상이라 부르는 고정된 질서 속에서만 재생된다고 느끼죠. 사랑받고자 하는 욕망이 강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이나 성적 매력을 키우면 사랑받을 거야. 과연 그럴까요? 이러한 생각은 세속적 삶의 방식에 뼛속 깊이 물들어버린 결과입니다. 그들은 사랑받는 조건을 갖추려는 과정에서 자신이 상품화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노력해서 이제야 사랑받을 수 있겠다라고 안도한들 실제로는 연애 시장의 욕망에 부합하는 상품이 될 뿐이죠. 문제는 연애 시장의 욕망이 늘 변한다는 점입니다. 시장은 언제나 새로운 매력을 원하고 지금 가진 매력은 금세 빛을 잃고 맙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또 새로운 매력을 갖추면 되지. 그러나 이는 낡아버린 자동차 겉면을 여러 겹 덧칠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겉모습이 잠시 새로워 보일지라도 본질이 조금씩 마모되어 간다는 사실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랑을 잃어버린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장부터는 사랑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케이비스가 맛있는 오디오북을 완성하였습니다.
0: "철학자들의 사랑 수업 1" 각 장이 끝날 때마다 역사 속 인물들이 사랑에 관해 남긴 말들을 골라 이 책의 주제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짧은 해설을 덧붙이려 합니다. 이 언어들은 선인들이 자기 삶 속에서 오랜 진통과 깊은 사색을 겪으며 길어올린 결정체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서로 다른 시대와 환경에서 전혀 다른 운명을 걸어간 인물들이 남긴 생각인데도 지금 우리와 공통점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사랑의 모습이 시대와 문화, 개인의 차이를 뛰어넘어 언제나 변함없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사랑이란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 진리라고 말입니다. 니체는 선악의 저편에서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에서 비롯되는 행위는 언제나 선악의 저편에서 일어난다. 선악을 가르는 기준은 언제나 법이나 풍습 또는 세상의 가치 판단에 기대어 있습니다. 사랑에서 비롯된 행위는 처음부터 그런 기준과 무관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늘 저편, 곧 세속의 잣대를 훌쩍 넘어선 자리에서

0: 일어납니다. 니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 안에 숨겨져 있던 고귀한 성질을 드러나게 한다. 그렇기에 남들에게 천박하고 하찮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사랑을 받는 순간에는 놀라울 만큼 고귀한 빛을 발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존재와 고통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의 열정이 충족되더라도 행복보다 불행이 따르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성적 관계를 제외하면 혐오스럽고 경멸스러우며 원래는 싫어했어야 할 이성에게 빠져있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의 이 냉혹한 말을 거꾸로 뒤집어 본다면 어떤 결론에 닿을까요? 인기를 얻으려면 인간관계에는 불성실하고 성격은 불친절하며 행동은 비열한 사람이어도 성적인 매력만 있으면 충분히 인기를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 과연 행복이 깃들 수 있을까요? 잠시 쾌락을 누린다 해도 자기 일 하나 성실히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제대로 된 인간으로 거듭날리 만무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이 말은 역설적으로 진정한 행복이란 책임과 성실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회학자 게오르크 짐멜은 너무도 단순하지만 본질적인 사실을 사랑의 단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이 사랑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생명에서 태어난다. 흔히 악인은 두 사람이 사랑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인과가 거꾸로 된 설명입니다. 생명이 있기에 사랑이 시작되고 사랑이 있기에 다시 새로운 생명이 이어지죠. 짐멜의 이 말에는 인간에 대한 깊은 존중이 담겨 있습니다. 에리히 프롬은 사랑에 대해 사랑의 기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숙한 사랑은 자기의 온전함과 개성을 지닌 채 맺어지는 결합이다. 사랑을 통해 인간은 고립과 외로움을 넘어서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으로 남고 자기의 전체성을 잃지 않는다. 사랑에서는 두 사람이 하나가 되지만 동시에 둘로 남는다는 역설이 일어난다. 많은 관계가 주종관계나 의존관계에 묶여 있으면서 이를 사랑이라 착각합니다. 드라마와 영화가 그런 관계를 그럴듯하게 포장하기에 쉽게 환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사랑이 아니라 환영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다릅니다. 서로가 녹아드는 순간이 있더라도 열정에 도취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정면으로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맞섬조차 사랑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 될 뿐입니다.
1: 자, 스탠바이! 큐!
2: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입니다.
0: 2장. 감정이 아닌 사유로서의 사랑.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해와 좋아해는 어떻게 다를까? 사랑이란 대체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우리가 원한다고 쉽게 손에 넣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랑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을 잠시 외로움을 달래줄 수단으로 쓴다면 얻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사랑이라 말하기엔 부족합니다. 그래서인지 사랑이란 가까이 다가서려 할수록 점점 멀어지는 신기루처럼 관념에서만 빛나는 환영처럼 느껴집니다. 인류가 무언가를 기록한 이래 사랑을 완벽하게 정의하거나 설명한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철학자와 사상가들이 저마다 체험하고 사유하며 길어올린 단편적 견해로만 전해질 뿐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의 한 편지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이 편지에서 눈여겨볼 점은 사랑이란 이것이다 라는 개념적 정의를 내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대신 타인을 대하는 여러 태도로서 사랑을 묘사합니다. 사랑이 간단한 설명이나 정의로는 담아낼 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에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주목할 점은 여기서 묘사하는 사랑이란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순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때 그 안에 사랑이 깃드는지를 묻습니다. 철저히 내가 주체가 되는 이야기죠. 사랑은 내가 타인에게 받는 수동적인 경험이 아니라 내가 타인에게 행하는 능동적인 실천으로 드러납니다. 사랑은 스스로 피어나는 것. 이처럼 사랑을 구체적인 행동 사례들로 보여주는 방식은 곧 사랑이란 스스로 사랑하는 일이라는 분명한 명제를 바탕으로 합니다. 흥미롭게도 이런 관점은 성경만의 독창적 견해가 아닙니다. 독일 사회학자 게오르크 짐멜은 그에 저서 사랑의 단상, 일상의 단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존재한다. 기원전 4세기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사랑받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데 있다. 20세기 사회심리학자 에리히 프롬 역시 사랑의 기술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독일 철학자 막스 셸러도 인간성의 가치를 찾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자발성으로 드러난다. 결국 이들의 견해가 모아지는 지점은 하나입니다. 사랑은 능동적인 행위라는 점입니다. 이런 생각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잖은 놀라움을 줄지도 모릅니다. 세상 곳곳에서 전해지는 사랑에 대한 메시지들을 보면 사랑은 두 사람 사이에서 싹트는 감정처럼 보이니까요. 스스로 먼저 건네는 일방적인 행위가 사랑이라는 생각은 좀처럼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초영 니체의 말 작가 시라토리 하루이코의 사랑이라는 세계를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성우 김시우였습니다.

0: 프롤로그.
1: 그날 정부는 초인들이 대형 라투스를 진압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담하건대 모든 시민이 그 말에 믿지는 않았을 것이다. 특히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더. 2026년 1월 어느 주말 오후, 하늘은 맑았고 공기도 기분 좋은 정도로만 차가운 날이었다. 나는 엄마 아빠와 한강공원을 산책하며 따뜻한 음료를 마시고 있었다. 공원에는 산책하거나 벤치에 앉아 풍경을 즐기는 사람이 몇몇 보였다. 그 광경이 피비린내 나는 아수라장으로 변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차가운 한강물 위로 설치류의 거대한 앞발이 슬그머니 솟아올랐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잔인한 사육전이 시작되었다. 커다란 몸집, 사람의 몸 따위는 우습게 찍는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 온몸에 난 굵은 털과 그곳에서 풍기는 썩은 냄새, 검붉은 눈빛. 쥐와 엇비슷하지만 덩치가 대형견만한 크기에서 사람의 두 배만한 크기까지 다양하고, 중형과 대형종은 이족보행을 하며 사람을 공격해 잡아먹는다는 점에서 일반 쥐와는 완전히 다른 변종, 라투스. 하수구에서 이어지는 강변을 타고 기어올라온 대형 라투스들은 순식간에 근처의 사람들을 덮쳤다.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0: 범국가 초능력관리본부, 이른바 범초본에서 훈련받은 초인들이 도착하기 전, 때마침 한강공원에 있던 몇몇 초인이 라투스를 잡고 시간을 벌려 애썼다. 훗날 언론은 그 덕에 그나마 피해가 줄어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훈련받지 않은 초인 몇 사람의 힘은 라투스를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사람들의 끊임없는 비명과 라투스들의 으르렁대는 소리, 옷과 살이 찢겨나가는 소리에 정신이 혼미해질 무렵이었다.
1: 뛰어! 뒤돌아보지 말고! 아빠랑 집까지 뛰어가! 빨리!
0: 엄마는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나와 아빠의 등을 떠밀었다. 아빠는 엄마의 뒤를 따라가고 싶어 하는 듯이 보였지만 이내 내 손목을 잡아끌었다. 내 두 눈 역시 엄마를 쫓았으나 발은 아빠가 이끄는 대로 끌려갔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다. 네 발로 기고 두 발로 뛰며 사람들을 낚아채고 공격하는 라투스들과 사방에 낭자한 피, 다친 사람들의 신음과 피비린내에 정신이 혼미해졌다. 주차장으로 달려가다가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초인 슈트를 입은 사람들이 한무더기 달려오고 있었다. 곧 엄마도 그들 틈새에 끼어들었다. 범초본에서 나온 초인들이 드디어 도착한 듯 싶었다. 그중 한 명, 회색머리 남자에게 눈길이 갔다. 내 또래로 보이던 사람. 다른 초인들이 흩어져 라투스들과 싸우는 사이 그는 단발머리 여자에게서 붉은 액체가 든 팩을 건네받았다. 내용물을 쭉 마시자 그의 몸집이 순식간에 대형 라투스만한 덩치로 불어났다.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한 마리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주변의 라투스들을 닥치는 대로 쥐고 찢어발겼다. 믿기지 않는 광경에 나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아빠가 내 팔을 계속 잡아당겼지만 눈앞에 생소한 광경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길어진 팔다리와 손, 날카로워진 손톱과 보통 인간의 두세 배쯤으로 커진 몸집, 얼핏 초대형 라투스 같은 모습. 이제 더는 사람이 아닌 그것은 너무나 위험해 보였다. 그리고 그건 옆에 엄마가 있었다. 엄마는 그것이 라투스를 잡아 물어뜯고 집어삼키는 모습을 보면서 단발머리 여자와 함께 그것의 옆을 지켰다. 그것은 엄마와 단발머리 여자에게도 매우 공격적이었다. 하지만 단발머리 여자가 손에서 투명한 막을 만들어 그것의 공격으로부터 엄마와 다른 요원을 지키는 듯했다. 엄마의 일이 어떤 것인지는 대충 들어서 알고 있었으나 막상 눈앞에서 실상을 보니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라투스를 잡으면 잡을수록 광포해졌다. 일반 시민과 라투스를 구별할 의식은 남아있는 걸까? 엄마는 그건 옆에서 안전한 걸까? 계속 나를 잡아끌던 아빠조차 멈춰섰다. 아빠도 그것이 하는 일과 그 곁을 지키는 엄마를 그저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은 또 한 마리의 라투스를 찢어발기고는 라투스 앞발에 들려있던 사람의 팔을 초점 없는 눈으로 쳐다보았다. 피냄새를 맡던 그것은 누가 말릴 새도 없이 그 팔을 자기 입에 넣었다. 엄마, 그리고 옆에 있는 여자가 동시에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뜯겨나간 사람의 팔에서 피를 마시고 있었다. 피를 마시자 그것의 덩치가 더 커졌다. 그것의 눈은 흰자가 없는 라투스의 눈처럼 변해 검붉게 빛났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한강공원을 달리기 시작했다. 엄마와 단발머리 여자가 따라잡지 못할 속도였다. 그때였다. 나와 아빠가 멈춰서서 그 모든 사태에 넋을 빼앗기고 있던 순간 거대한 라투스 한 마리가 우리 뒤에 나타났다. 뒤늦게 라투스를 보고 도망가려던 나는 다리가 풀려 넘어졌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라투스는 내게 달려들었고 그 앞을 아빠가 막아섰다. 날카로운 이를 드러낸 라투스가 목구멍에서 뭔가 끓는 듯한 소리를 냈다. 지독한 악취가 풍겨왔다. 어느새 우리 코앞까지 다가온 라투스는 천천히 두 발로 일어섰다.
2: 어서 도망가! 뭐 하는 거야!
0: 아빠가 소리쳤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라투스는 아빠를 쳐들었고 내가 본 것은 거기까지였다. 아빠의 빙형에 질끈 감았던 눈을 뜨자 저 멀리 나가 떨어진 아빠의 모습이 보였다. 아빠는 부상당한 몸으로 계속 라투스의 주위를 끌려 있으나 라투스의 시선은 오롯이 내게로 향해 있었다. 라투스가 나를 덮치기 직전 거대하고 날쌘 무언가가 라투스를

0: 낚아챘다. 그것이었다. 곧이어 엄마와 단발머리 여자가 멀리서 내게로 뛰어왔다.
1: 조선생 사랑님! 어택하의 흥분도가 너무 높아팡지하고 있어요! 진정이 필요해요!
0: 단발머리 여자의 외침에 우리는 모두 어택허라 불린 그것을 쳐다보았다. 그것은 어느새 라투스를 조각내 씹어먹으면서 아빠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빠의 찢어진 팔과 거기서 흘러내리는 피를. 모든 일이 순식간에 벌어졌다. 그것은 아빠에게로 뛰었고 엄마는 몸을 날려 그것의 팔에 매달렸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그것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엄마의 몸을 공중으로 날려버렸다. 단발머리 여자도 마냥 보고 있지만은 않았다. 여자는 또 한 번 손바닥에서 투명한 막을 만들어 아빠와 그것 사이를 막았다. 머리에서 피를 흘리던 엄마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그것과 우리에게로 달려왔고 그것의 팔에 손을 댔다. 그것은 더 흥분한 듯 거칠게 숨을 내쉬며 엄마의 목을 졸랐다. 달려드는 단발머리 여자를 한쪽 팔로 가볍게 뿌리쳐 날려버린 그것은 엄마의 목덜미를 물어뜯었다. 엄마의 눈은 이미 초점이 흐렸다. 엄마의 상처에서 나온 피를 뒤집어 쓴 그것은 이제 엄마의 다른 부분을 물어뜯고 있었다. 나는 일어서서 그것에게로 달려갔다. 그것의 팔에 매달릴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나보다 훨씬 빨랐다. 그것이 팔을 휘둘렀고 나는 그것에게 닿기도 전에 힘없이 나가떨어졌다. 어딘가에 구조 요청을 보내던 단발머리 여자가 내게로 달려왔다. 머리가 어지러웠고 온몸이 욱신거렸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일어서서 본 엄마의 모습은 내가 알던 모습과 이미 너무 달랐다. 다시 엄마에게로 달려가려던 나와 아빠는 단발머리 여자의 손에서 나온 투명한 막에 저지당했다. 여기저기서 다른 초인들이 몰려드는 모습이 보였다. 초인들은 계속 그것에게 맞아 나가떨어지면서도 공격을 감행했다. 누군가는 염력을 써서 그것을 묶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하지만 다른 초인들이 합세하기 시작하자 그것은 자신이 불리해졌다는 사실을 금세 깨달은 듯 보였다.

0: 조선영 제로님 현장 사망으로 보입니다.
1: 넋을 잃고 앉아있는 우리 곁에서 단발머리 여자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보고하고 있었다. 나는 거의 정신이 나간 상태로 엄마가 있는 쪽을 바라보았다. 계속 눈물이 흘러 자꾸만 눈앞이 흐려졌다. 그것은 계속 덤벼오는 초인들과 라투스들 때문에 몸에 많은 상처를 입어 조금은 지친 듯 보였다. 그러나 초인들은 그것을 죽이지 않고 어쩐지 생포하려는 것 같았다.
0: 왜 저 괴물을 안 죽이는 거야?
2: 저게 우리 엄마한테 한 짓을 보라고! 왜 안 죽이는 거야!
1: 단발머리 여자는 대답이 없었다. 앳되어 보이는 얼굴이 내 나이 또래로 느껴졌다. 왜 죽이지 않는 거냐고 단발머리 여자의 팔을 잡고 흔들며 거듭 물었지만 여자는 계속 묵묵부답이었다.
3: 안 돼! 도망간다!
1: 고개를 돌리자 그것이 엄마를 입에 물고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아빠는 괴성을 지르며 그것에게 달려들었다. 단발머리 여자가 손으로 투명한 막을 만들어 아빠 앞을 막자 아빠는 벽에 부딪히듯 뒤로 넘어지고 말았다. 뛰어가려던 나 역시 단발머리 여자가 만든 투명한 막에 부딪혀 뒤로 넘어졌다. 전기가 통하는 듯 온몸이 따끔거리고 찌릿했다. 하지만 엄마의 몸만이라도 구해야 했다. 나와 아빠가 아무것도 못한 채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사이 그것은 엄마를 물고 높게 뛰었다. 그것은 한강변을 달리다가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어느새 자취를 감추었다.

그날 나는 엄마의 몸이 그것에 이끌려 물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현장에 남아있던 엄마의 왼쪽 팔,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엄마의 전부였는데 범초보는 마지막 남은 엄마의 일부마저도 우리에게서 가져가 버렸다. 연구. 초인에 대한 연구가 그 목적이었다. 정부에서 내린 명령이라는 말에 아빠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날 엄마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다. 하지만 정부는 그날을 성공적인 대형 라투스 진압의 날로 선포하며 자축했다. 그날 이후 대형 라투스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자축의 이유였다. 나와 아빠는 그렇게 엄마를 떠나보냈다. 라투스가 아닌

0: 종이 울렸다. 연희는 준이를 향해 성큼 스텝을 밟으며 잽을 날렸다. 준이는 잽을 쳐내며 역으로 훅을 걸어왔다. 연희는 고개를 숙여 훅을 피했다.
1: 연희야, 완벽히 초인이 아니라는 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활동하면 되잖니?
2: 코치님, 초인 검사가 얼마나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동안 대회는 어떡해요? 연습만이라도 하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저 진짜 초인 아니에요. 거짓말 아닌 거 아시잖아요.
1: 하지만 다른 학생들 항의가 좀 있어서.
0: 양궁부 코치의 난감한 표정이 떠오르자 연희는 준이에게 보디블로를 날렸다.
2: 항의라니.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 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덥고 건조해지기 쉬운 계절에는 화재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데요. 평소 가정에서는 알코올이나 휘발유, 부탄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방치하지 말고 담뱃불이나 성냥불 등 작은 불씨도 철저히 단속합니다. 또 전기기구는 반드시 규격 제품을 사용하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가지 전열기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전기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불이 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로 외쳐 알리고 119에 신속히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초기 진화가 중요한 만큼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을 이용해 초기 진화에 힘씁니다. 하지만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는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 대피할 상황이라면 엘리베이터 이용은 삼가고 복도와 계단을 통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 하는데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아 연기가 폐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건물이 밀집해 있는 도시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만큼 화재 예방은 물론이고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로 큰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실내외 화재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5월 16일 새벽 4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우리나라 부근 해상의 기상개황입니다. 오늘 서해상에 있는 고기압이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 해상 대체로 맑겠고 제주도 남쪽 먼바다는 오후에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일부 섬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끼면서 이슬비가 내린 곳도 있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해상별로 자세한 날씨입니다. 서해중부 앞바다. 서내지 북서풍 3에서 6m로 물결과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서해중부 먼바다. 오전 남동 내지 남풍, 오후 안쪽 먼바다 서내지 북서풍, 바깥 먼바다 남동 내지 남풍 4에서 8m로 물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앞바다. 오전 동 내지 남동풍, 오후 북서 내지 북풍 4에서 7m로 물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북쪽 먼바다. 동내지 남동풍 6에서 9m로 불겠습니다.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남쪽 먼바다. 동내지 남동풍 6에서 9m로 불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 부앞바다. 북동 내지 동풍 4에서 7m로 물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 오전 북동 내지 동풍, 오후 동 내지 남동풍 5에서 8m로 물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동쪽 먼바다. 오전 북동 내지 동풍, 오후 동 내지 남동풍 6에서 9m로 물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앞바다. 오전 북동 내지 동풍, 오후 동 내지 남동풍 5에서 8m로 물겠고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안쪽 먼바다. 오전 북동 내지 동풍, 오후 동 내지 남동풍 7에서 11m로 물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

읽겠습니다. 남해동부 먼바다. 오전 북동내지의 동풍, 오후 북내지의 북동풍 3에서 7m로 물결과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앞바다. 남내지 남서풍 3에서 8m로 물결과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남쪽 먼바다. 오전 남내지 남서풍, 오후 동내지 남동풍 3에서 7m로 물결과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북쪽 먼바다. 오전 동내지 남동풍, 오후 남내지 남서풍 5에서 9m로 물결과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 중부 앞바다. 오전 서내지 북서풍, 오후 남동내지 남풍 4에서 9m로 물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 남내지 남서풍 오전 5에서 11m, 오후 4에서 10m로 물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0.5 내지 1.5m, 오후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해상. 오전 남내지 남서풍, 오후 남동내지 남풍 3에서 8m로 물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0.5m, 먼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 해상. 오전 남서내지 서풍, 오후 남내지 남서풍 4에서 11m로 물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0.5 내지 1m, 먼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대화태. 오전 동내지 남동풍, 오후 남내지 남서풍 5에서 11m로 물겠고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연해주. 남서내지 서풍 6에서 12m로 물겠고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동중국해. 북동내지 동풍 8에서 13m로 물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규슈 서해. 북동내지 동풍 9에서 15m로 물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1.5 내지 3.5m로 일겠습니다. 규슈 남해. 북동내지 동풍 9에서 15m로 물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1.5 내지 3.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3시 현재 각 지방의 일기 실황입니다. 먼저 러시아 지역입니다. 하바로프스크. 바라목구 1017헥토파스칼 7.2도, 대치 서풍 1m 1019헥토파스칼 6.7도, 블라디보스톡 남동 8m 1019헥토파스칼 10.7도, 북한 지역입니다. 선봉, 북서 1m 1018헥토파스칼 10.5도, 청진, 바라목구 1018헥토파스칼 10.5도, 김책, 바라목구 1018헥토파스칼 10.4도, 신의주, 북서 1m 1022헥토파스칼 14.8도, 원산, 남서 3m 1020헥토파스칼 21.4도, 평양, 바라목구 1022헥토파스칼 16.3도, 해주, 남동 1m 1021헥토파스칼 18도,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속초, 남풍 1m 1020헥토파스칼 15.3도, 백령도, 북서 1m 1021헥토파스칼 15.5도, 강릉, 남서 2m 1020헥토파스칼 21.8도, 동해, 남서 2m 1020헥토파스칼 17.3도, 서울, 남서 2m 1021헥토파스칼 19.1도, 인천, 남풍 2m 1021헥토파스칼 16.3도, 울릉도와 독도, 남서 5m 1021헥토파스칼 15.8도, 서산, 바라목구 1022헥토파스칼 13.7도, 울진,
서풍

1m 1200헥토파스칼 12.6도 포항. 북서 1m 1200헥토파스칼 15.3도 군산. 바람옥구 1023헥토파스칼 14.5도 부산. 남서 1m 1200헥토파스칼 15.4도 통영. 북동 1m 1200헥토파스칼 13.6도 목포. 바람옥구 옅은 안개 1022헥토파스칼 16.1도 여수. 바람옥구 1022헥토파스칼 15.3도 제주. 북동 1m 1021헥토파스칼 16.5도 서귀포. 북풍 1m 1021헥토파스칼 17.4도 일본 지역입니다. 와카나이. 남풍 5m 1019헥토파스칼 11도 삿포로. 남동 2m 1022헥토파스칼 11.6도 네무로. 북동 4m 1021헥토파스칼 6도 아오모리. 남풍 1m 1023헥토파스칼 11.6도 센다이. 북서 1m 1024헥토파스칼 13.7도 와지마. 남서 1m 1023헥토파스칼 10.5도 도쿄. 북동 1m 1023헥토파스칼 16.1도 하치조 섬. 북동 6m 1021헥토파스칼 18.2도 사이고. 북서 2m 1022헥토파스칼 11.8도 마쓰에. 남동 1m 1021헥토파스칼 14.3도 오사카. 북동 2m 1022헥토파스칼 19.4도 이즈하라. 북서 1m 1021헥토파스칼 12.8도 후쿠오카. 북서 1m 1021헥토파스칼 12.8도 가고시마. 북동 2m 1200헥토파스칼 21도 시미즈. 북동 3m 1021헥토파스칼 20도 이시가카섬. 북동 5m 1012헥토파스칼 23.6도 미나미다이토섬. 북동 6m 1014헥토파스칼 23도 지치지마. 북동 5m 1013헥토파스칼 22.3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이영호 예보관입니다. KBS 기상 동보 전금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라디오입니다. KBS 1라디오는 AM 711kHz, FM 97.3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제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추인경입니다. 적당하고 알맞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냉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특히 실감합니다. 손발이 차갑다 못해 시리고 저리고 때로 화끈거리고 감각이 없는 듯한 느낌이라는 표현도 하는데요. 수종 냉증으로 설명되지만 손과 발의 증상뿐 아니라 아랫배, 옆구리, 다리 쪽으로도 차가운 기운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수종 냉증의 원인 또 수종 냉증으로 인한 불편은 어느 정도일까요? 오늘은 냉증으로 인한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윤종신의 너의 결혼식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계절 내내 손 난로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수족 냉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는 얼음장 같은 손과 발이 스트레스인데요. 이유가 뭘까요? 경희대 한의대 한방부인과 황덕상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손발이 차가운 분들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늘 힘들어하던데요.
1: 아, 그렇죠. 이게 네. 수족냉증이 겨울에 추운 겨울에만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게 단순 계절성이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말초에 혈액순환이 장애라든지 또는 자율신경증의 과민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또 어떤 다른 질환이 있어서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어서 실제로 이제 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라든지 네. 수족냉증 환자들 보면은 연중으로 계속 이제 계절이나 여름에도 심지어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데요. 네. 우리가 또 겨울에는 물론 밖에서 오히려 온도는 낮지만 실내에는 따뜻한 난방이 많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덜 불편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네. 오히려 여름에 굉장히 밖은 더운데 실내에는 에어컨이 너무 세니까 오히려 그때 다른 사람들은 못 느끼는 그런 추위를 느끼는 분들은 오히려 이게 수족냉증처럼 더 심하고 더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서 거꾸로 오히려 여름에 더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수족냉증은 단순하게 뭐 어떤 추운 겨울에만 더 있는 게 아니라 사계절 다 나타나는 데 본인의 어떤 그런 불편한 장부의 기혈 불균형이라든지 다른 질환으로 인한 그런 수족냉증이 더 심한 경우들도 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0: 네. 뭐 증상에 대해서도 차다는 표현뿐 아니라 시리다, 동상 걸린 것 같다는 말도 하던데요. 진료실에서 만나는 분들은 주로 어떤 말씀을 하세요?
1: 네, 손발이 뭐 뼛속까지 차갑다, 뭐 정말 시리고 저리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이렇게 잘 때 뭐 핫팩을 꼭 이제 손에 넣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 임신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꼭 남편 배 위에다가 이제 손을 좀 따뜻하게 대고 자야 된다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심하게 이제 그런 수족냉증으로 오셨던 분은 이제 산후풍 때문에 같이 이제 오셨던 분인데, 한여름에 진료를 받으셨는데 이제 남편분만 들어오셨던 거죠. 그래서 어디 가셨냐고 했더니 실내 병원 실내 그 에어컨 바람이 너무 차갑게 느껴지고 피부에 통증까지 느껴져서 그 무더운 여름에도 에어컨도 안 킨 차 안에만 그냥 있고 거기서 이제 바로 못 들어오고 있다. 뭐 이런 정도를 표현할 정도로 정말 심하게 수족냉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0: 그럼 수족냉증의 원인이 다양한가요?
1: 그렇죠. 이제 수족냉증은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딱 한 가지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광범위하게 얘기할 때 그냥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고도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먼저 원인이 되는 뭐 고지혈증, 당뇨 같은 말초 혈관 질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그런 거는 괜찮은데 우리가 자율신경이라 그래서 우리 몸에서 땀이 나거나 또는 체온을 조절하는 그런 신경계통에서 좀 문제가 생겨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목 디스크라든지 허리 디스크라든지 이렇게 신경을 좀 자극시켜주는 그런 그 관절 질환에서도 수족냉증이 좀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뭐 출산, 폐경, 좀 전에 말씀드린 산후풍과 같은 것들이 있을 때도 수족냉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내분비 질환들, 뭐 갑상선 질환이나 이런 쪽으로도 해서도 그런 거에 어떤 증상으로 수족냉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기본적인 수족냉증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0: 이상 질환들 원인들이 하나도 없으면서도 나는 너무나 뭐 몸에 양기가 떨어져 또는 체력이 떨어져 또는 비위에 그런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어떤 구조적인 원인이 없지만 한의학에서 이야기하는 기능적인 부분들이 떨어져서 오히려 수족냉증이 좀 올 수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수족냉증을 진단하고 치료할 때에는 어떻게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라 좀 다양한 질환들도 좀 검사를 해보고 또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1: 남녀나 나이에 따라서도 다른가요?
0: 그렇죠. 아무래도 보통 남자보다는 여성에게서 수족냉증이 더 많은 것을 나타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젊은 여성들에게도 많이 나타나지만 40대 중년 이후의 여성에게 많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 남성도 오히려 뭐 상대적으로 적다고 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뭐 여러 가지 노화가 오거나 또는 혈액순환이 오거나 또는 뭐 고혈압 당뇨처럼 내분비 질환들이 있으면서 수족냉증이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젊은 남성들은 뭐 한여름에도 굉장히 뭐 옷을 뭐 겨울에도 뭐 얇게 입던 분들도 나이가 그랬던 분이 나이가 들면서 한여름에도 얇은 뭐 긴팔을 꼭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추위를 느끼는 분들도 있는데 뭐 이럴 때는 뭐 수족냉증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노화가 오는 생리적 변화에 따라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단순하게 이제 남녀나 나이로 보는 것보다는 연구에 따라서는 우리가 체질보다는 체력이나 또는 이게 기력 차이를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서 오히려 근육량이 적은 분들 그런 분들이 수족냉증이 좀 많고요. 그리고 또 좀 소화도 좀 약하고 우리가 보통 한의학에서 기운이 좀 없어 보이라고 하는 분들 좀 무기력하고 좀 얼굴도 좀 하얗고 좀 창백하고 이런 분들이 좀 수족냉증이 좀 많이 나타나는 양어 증상으로 본 것들이 있어서 어떤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증상들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근육량 때문일까요? 여성들에게 좀 더 많다고 하셨는데 더 흔한 이유가 있을까요?
0: 그렇죠. 아무래도 여성들은 남성보다는 근육량이 적은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여성들은 생리적으로 호르몬 변화들이 있는 거죠. 결국 이제 임신 출산 또는 매월하는 그런 또 뭐 월경 변화들 이런 것들에 따라서 호르몬들이 변화되는데 그 호르몬들도 어떻게 보면은 말초 혈관을 좀 수축시키는 거 확장시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좀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들 때문에 오히려 좀 더 많이 그런 수족냉증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혈관 확장성과 수축성 이런 변화들의 그런 영향들이 있는데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생리를 하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체혈이 좀 피부 피를 좀 더 많이 좀 잃어버리는 그런 순간적인 상태가 될 수도 있어서 그런 것들이 올 수도 있고 또 이런 과정에서는 자율신경 균형이 깨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뭐 스트레스나 또는 이런 거에 좀 취약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잠자는 패턴들도 뭐 생리 주기에 따라서 좀 흔들리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반응을 해서 주변의 변화들에 좀 더 민감할 수 있는 그런 상태들이 더 많이 있어서 오히려 수족냉증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1: 그런데요, 이렇게 추울 때 손발이 찬 건 당연한 일인데요. 정도의 차이가 너무 크더라고요. 외부 자극뿐 아니라 몸의 변화로도 증상이 생길 수 있는 건가요?
0: 그렇죠. 기본적으로 수족냉증이라 그러면 손발이 차다고 하는데 실제로 뭐 체온을 쟀을 때 이 사람들이 뭐 온도가 뭐 정말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는 정도까지 떨어지는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차다고 느껴서 수족냉증이라고 해서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추위를 느끼지 않을 온도에서도 손발이 차다고 느끼거나 또는 주변 사람보다 과하게 좀 손발이 차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들을 이제 수족냉증이라고도 해서 물론 이게 주관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좀 객관적으로 알기 위해서 뭐 한의학에서도 이제 그런 적외선 체열 진단이나 이런 검사를 통해서 손발이나 이런 온도들을 봤는데 이럴 때 차이는 우리 중심부 몸 안쪽에 있는 위치 자리와 그 손끝 또는 발쪽 끝 에 있는 차이의 온도 차이가 좀 심하게 나는 경우들은 이제 수족냉증이 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단순히 이제 온도 변화뿐만 아니라 그런 차가운 그런 증상뿐만 아니라 뭐 어깨가 주로 뻐근하다든지 뭐 통증이 있다든지 소화가 좀 예민하다든지 여성들은 이제 뭐 생리통이 심하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냉대야 분비물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나타나는 것들처럼 여러 가지 증상들을 나타나는데 한의학에서도 우리 보통 신양어라 그래서 우리 몸에서 따뜻한 기운을 좀 조절하는 기운이 약해지면은 요술사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게 뭐냐면 허리도 시리고 판 무릎 머리 허리도 시리고 좀 약해지는 것처럼 힘이 잘 안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근력들에서 뭔가 혈이 잘 안 돌고 수축도 잘 안 되고 하면서 뭔가 시리고 아픈 쪽으로 힘이 들어 빠지는 그런 것들을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신적인 그런 증상들도 좀 느낄 수도 있습니다.
1: 네. 스트레스라든지 정신적인 부분도 영향을 줄까요?
0: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 몸에서 특히 여성이 어떤 호르몬 변화나 이런 것들에 스트레스 호르몬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갖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아주 깜짝 놀라는 공포 영화를 봤을 때 너무 놀라면은 식은땀도 나고 손발이 갑자기 확 차지는 그런 경우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런 게 이제 교감신경이 항진하면 말초혈관을 확 수축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신적인 긴장이 예를 들면 내가 공포 영화를 보는 것처럼 막 긴장을 하면은 오히려 이러한 자율신경계통이 불균형이 되면서 그게 이제 지속이 되면은 오히려 만성적으로 자꾸 손발이 차지면서 말초까지 피를 잘 안 보내지게 되는데 한의학에서는 이제 그런 걸 이제 기울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기가 이제 울체돼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기울체가 심해지면은 이제 화병처럼 돼서 뭐 위로는 열이 막 날 수도 있는데 거꾸로 손발은 차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열한이라 그래서 위로는 뭐 얼굴도 안면홍조가 생기고 머리도 아프고 편두통도 잘 오는데 손발은 잘 차고 아랫배가 잘 차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심리적인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기혈순환, 피의 혈액순환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쪽으로 쏠리게 하게 되면서 수족냉증을 좀 느끼게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1: 네. 뭐 어깨가 뻐근하기도 하고 이제 소화가 안 되는 등 전신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주로 손발이 차고 시리지만 어떤 분은 허리, 옆구리, 아랫배가 너무 차서 스스로도 놀란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저기 증상이 생길 수 있는 건가요?
0: 그렇죠. 기본적으로 뭐 수족냉증이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어떤 증상에 따라서는 좀 특징적으로 본인이 뭔가 더 차다고 우리가 흔히 또 이제 아랫배가 많이 여성들은 아랫배가 많이 차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생리 직전이나 이럴 때에는 더 느껴지는 분들도 이게 있는데요. 결국은 이게 어떤 물론 질환에 따라서 어떤 부위가 결정되기도 하지만 좀 크게 보면은 혈액순환의 관점이나 또는 기혈 불통, 기혈이 잘 통하지 않는 부분들 또는 기울이라 그래서 아까 스트레스나 이런 걸 받아서 뭔가 기운이 울체됐을 때는 우리가 옆구리가 좀 뻐근하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는데 우리 몸은 결국은 이제 횡격막도 좀 많이 긴장되면은 더 굳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허리 부분에 있는 근육들이 우리가 신장 기능의 어떤 신양허라고 하는 신장 기능의 그 뜨거운 따뜻한 기운을 잘 보존하고 있느냐 그 부분이 뭐가 막혀서 빠지거나 해서 문제가 됐을 때에는 오히려 요술사년이라고 한 것처럼 허리도 시리고 힘도 안 들어가는 것들을 좀 느끼는 분들도 있어서 우리가 한의학에서는 이제 오장의 육부 변증이라고 해서 장부들이 좀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런 영역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쪽에 있는 문제가 생기면은 그 해당할 수 있는 그런 부위들이 조금 더 뭐 좀 뭔가 불편하거나 나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1: 네. 뭐 앞서 말초혈관 질환이나 자율신경계통의 문제, 뭐 관절 질환들을 지적을 하셨지만 앓고 있는 질환으로 냉증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뭐 시리고 저리고 아프고 화끈거린다는 말도 하는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이제 가장 수족냉증이 잘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다른 질환들은 수족냉증 진단 말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경우도 가장 이제 수족냉증에 많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는 말초혈관이 잘 순환되지 않는 그런 질환들 뭐 당뇨병이 있다든지 뭐 고지혈증이 심해서 이건 당연히 이제 말초에 혈액순환을 좀 막히는 그런 쪽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우리가 통증 질환으로 뭐 류마티스성 질환이라든지 뭐 그런 디스크라든지 또는 뭐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든지 또 어떤 약물을 관련된 약물치 혈관 관련되는 그런 약물 부작용이나 이런 경우 있을 때도 손발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은 충분히 수족냉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뭐 갑상선 기능 저하증 얘기하셨는데 갑상선 기능도 문제가 되는 건 왜 그런 건가요?
0: 그렇죠. 갑상선이 우리 몸에서는 이제 열을 조절하는 공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결국은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우리 대사율도 조절을 하고 열 생산도 조절을 하고 또 말초까지 혈액순환하는 것들도 당연히 몸이 따뜻해야 말초까지 혈액순환이 잘 되는데 가산성 기능 저하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열을 생산하는 능력이 좀 감소를 하고 또 말초 혈관들도 더 수축을 해서 말초까지도 이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하는 그런 양태 또는 굉장히 또 기운도 없고 무기력해지는 그런 양

0: 사태들이 나타나면은 네. 오히려 이제 수족 냉증처럼 무기력해지고 손발이 찬 그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1: 네. 또 더불어서 손발의 색이 변하는 레이노 증후군도요. 시림과 저림 증상을 보이잖아요. 이런 레이노 증후군은 증상부터 확실히 구분이 되는 거죠?
0: 그렇죠. 우리가 수족냉증이 큰 범주라면은 그중에서 좀 더 작게 얘기해서 딱 지부라 그러면 바로 이제 레이노이드 증후군, 레이노병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1: 네.
0: 이게 이제 어떤 병이냐면 결국 스트레스를 받거나 기온이 과도하게 떨어지면은 말초혈관이 확 수축하면서 이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손발도 굉장히 차지고 색도 이제 뭐 심하게는 뭐 파랗게 반할 수도 있고 굉장히 저리고 통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레이노병은 손발에 말초혈관이 공급이 안 되는 정말 이제 수축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색깔이 좀 변하는 그런 양세도 같이 볼 수 있는데요. 임상에서 이제 한의학에서 수족냉증 환자들을 많이 볼 때는 오히려 색깔 변화까지는 오지 않는 경우고 환자분들이 이제 주관적으로 시리거나 아픈 거를 좀 많이 호소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수족냉증의 큰 범주 안에서 들어가는 한 가지의 이제 원인 중에 하나로 레이노이드병을 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뭐 수족냉증은 이제 색깔 변화는 좀 없어서 증상별로는 조금 더 이제 차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한의학에서는 수족냉증을 어떤 상태로 보나요?
0: 네, 기본적으로 수족냉증이라고 하는 증상들을 손발이 차다 또는 어떤 온도가 좀 떨어져 있다 또는 적외선 체열로 해서 온도 차이가 중심부와 말초 쪽에 차이가 났을 때 수족냉증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그럼 이제 한의학에서 이제 변증이라고 해서 그럼 원인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거 이제 양기가 부족하다. 우리 몸에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양이 기운이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고 또 피가 부족한 경우들도 있죠. 그리고 그래서 기운도 부족하고 또는 피가 뭔가 어혈이라 그래서 피가 잘 돌지 못하게 하는 뭐가 막힌 혈관들이 좀 있거나 구조적으로 막혔다기보다는 뭔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그런 어혈, 멍도 잘 들고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어혈 증상들이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오히려 이제 그런 변증들을 통해서 한의학은 수족냉증을 치료하고 되는데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몸을 단순하게 뜨겁게 해주는 약, 보양시켜주는 약을 쓰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담음이라 그래서 노폐물들이 잘 쌓이고 말초까지 혈액순환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뭐 고지혈증 개념이 아니라 정말 수분 그 우리 몸에서 그 수분 대사가 잘 안 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폐물들을 잘 없애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우리가 장부들의 그런 변증을 통해서 뭔가 약해져 있던 거는 보충을 해주고 또 피가 부족하면 피를 생기게 도와주고 또는 따뜻한 양기가 부족하면 양기를 넣어주거나 또는 순환이 안 되면은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주는 그런 쪽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한의학적인 수족냉증의 치료의 기본 방법입니다.
1: 예. 혈액순환의 문제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래서인지 수면 양말이라든지 족욕도 그렇고요. 몸을 좀 따뜻하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로 이게 좋은 방법인지도 궁금해요.
0: 네, 일시적으로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손발이 찬 수족냉증이신 분들이 뭐 족욕도 하고 또는 따뜻한 온수 목욕이나 이런 걸 굉장히 즐기시는 분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말초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족욕을 하거나 또는 목욕을 하거나 따뜻한 탕에 있거나 하는 거는 혈류주는 순환도 좀 증가시켜주고 좀 우리 일시적으로 될 수는 있는데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순하게 이렇게 외부 온도 변화에 따라서 억지로 피를 돌리는 것만으로 끝나면 되지는 않고 내가 스스로 피를 돌릴 수 있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근육량이나 근육이 돌아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단순히 사우나나 찜질을 통해서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계속 유지를 할 수 있게 피도 좀 돌아오고 근육도 좀 하는 근력 운동을 같이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간혹 이제 그런 족욕을 하거나 뭐 반신욕을 하시는데 땀을 너무 억지로 많이 빼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피가 부족하거나 우리 몸에서 수분이 부족해서 수족냉증이 오는 분들의 같은 경우들은 오히려 족욕한다고 땀을 억지로 너무 뺐더니 할 때는 좋았는데 빼고 나서는 오히려 너무 또 수분이 많이 빠져나간 거죠. 그래서 우리 뭐 어지럽거나 또는 너무 손발이 오히려 더 차지거나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적절하게 족욕이나 반신욕을 하면은 꼭 운동도 하고 또는 수분 섭취나 다른 그런 우리 몸에서 있는 그런 영양도 좀 보충이 될 수 있는 것도 같이 병행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그렇게 어지럽다고 하면은 시간으로 맞춰서 족욕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머리에서 땀도 나고 좀 뭔가 좀 따뜻한 온기가 한번 좀 돌면서 좀 개운해졌다 그러면은 시간에 상관없이 멈추는 것이 더 좋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1: 자, 그럼 수족냉증에 대한 한방에서의 치료는 어떨까요?
0: 기본적으로 한의학에서는 아까 어떤 원인들을 변증을 해서 찾고 뭐 침도 뜨고 뜸이라고 하는 그런 따뜻한 약을 쓰고 한약 치료를 하는 게 가장 기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어깨나 이런 데가 많이 뭉치면 이제 부항 치료를 해서 혈액순환 잘 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침뜸 부항은 보통 기본적인 기혈 순환을 촉진을 하고 또는 뭐 자율신경계통에 좀 긴장을 완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고 또 뜸은 아랫배 이제 뭐 관원혈이나 기해혈이나 이렇게 아랫배를 좀 따뜻하게 이제 온기가 돌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되고 또는 한약도 이제 그런 비슷한 그런 목적으로 여러 가지 처방들을 통해서 뭐 보혈을 시켜주거나 또는 양기를 보충시켜주는 그런 다양한 약들 처방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뭐 침 치료를 비롯해서 한약, 부항, 뜸 이런 치료가 진행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기혈 순환을 통해서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건가요?
0: 그렇죠. 기본적으로 침의 효과는 우리가 뭐 통증, 진통 효과만 또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어떤 자율신경계에 작용을 해서 혈액순환을 좀 잘하게 하는 쪽에 그런 그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침치료에 대한 연구도 있는데 가짜 침이랑 비교를 했더니 오른쪽 손가락까지도 이제 혈류순환이 좀 잘 되는 말초 혈류 개선에 침의 치료 효과가 좀 그런 확인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어서 우리가 말 그대로 그 말초나 이런 데 침을 어떤 자극을 주면은 좀 손발이 좀 뭔가 따뜻해지면서 좀 이렇게 피도 좀 도는 느낌도 있고 또는 통증이 있어서 뭉쳐서 막 긴장이 됐을 때도 침을 놓으면은 뭔가 이완도 되면서 좀 뭔가 부드러워지는 느낌들도 있는 그런 효과들이 있는 거고요. 또 이런 효과의 이제 뜸은 이제 그 쑥 자체가 에어비라 그래서 굉장히 성질도 따뜻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면서 특히 이제 뭐 여성 질환들 뭐 생리통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쑥뜸을 많이 치료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런 것처럼 이제 따뜻하게 하는 그런 성분들을 같이 해주는 것이 기혈 순환도 완화시키고 또는 뭐 몸을 따뜻하게 양기를 좀 보충해주는 것이 침뜸 한약의 그런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운동이나 식습관과 같은 생활 습관도 중요할까요?
0: 그렇죠. 특히 이제 저는 식습관도 중요하지만 운동을 또 특히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냉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보면은 무기력하거나 근력이 좀 부족해 있는 분들이 있는데 특히 요즘에는 이제 노화가 진행되면서 근 감소증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잘 걷지도 못하고 뭐 자주 넘어지거나 이런 분들이 또 기력도 떨어지고 오히려 감기도 잘 걸리고 하는 분들이 그 근 감소에서 나타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랬을 때는 오히려 운동들을 뭐 어떤 특정히 근력 운동만 좋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복합 운동이라 그래서 스트레칭도 자주 하고 또는 이제 근력 운동도 하고 유산소 운동 우리 심폐 지구력을 키울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을 짧게 짧게 힘들지 않은 수준에서 좀 매일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한 3회에서 5회 정도를 좀 꾸준히 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더 수족냉증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냉증의 진단과 한의학적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경희대 한의대 한방부인과 황덕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김동률의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책 정보.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가 오늘은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실까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들고 오신 책은 건강습관에 대한 얘기일까요? 제목이 습관은 나의 힘이네요. 무슨 내용인가요?
1: 예, 요즘 뭐 심리학, 예. 뇌신경과학, 행동과학. 최근 세계에서 가장 인기를 끄는 학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네. 그만큼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는 학문들 참 사람 마음이 알다가도 모를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는 뇌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인가 네. 많은 분들이 탐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삶을 보다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바꾸고 싶은 욕망이 투영되고 있는 건데요. 네. 하버드대학교, 스탠퍼드대학교, 옥스퍼드대학교 이런 명문대학 그리고 유수의 심리학 연구 기관들이 예. 계속해서 새로운 연구를 하고 있죠. 의미 있는 결과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습관은 나의 힘이라고 하는 책은 그야말로 습관에 대한 결정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그 유명 대학들 예. 세계적인

0: 국제적인 연구소들이 밝혀낸 112가지 행동 변화의 기술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데요. 네.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이해하고 싶다면 그리고 태도를 바꾸고 싶다면 그 패턴을 먼저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책을 쓴 분은 일본 메이지 대학교 법학부의 호타 슈고 교수인데요. 네. 이분이 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 뇌과학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통합한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하고 있는 분이라고 그럽니다. 책을 통해서 네. 여러 유수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를 보니 역시 네. 습관은 과학이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을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습관 설계의 기술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1: 네.
0: 업무에 있어서 공부에 있어서 다이어트와 건강에 있어서 그리고 대화에 있어서 멘탈 관리에 있어서 생활 습관에 있어서 네. 이렇게 여섯 분야의 습관을 몸에 익히고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을 정리해 보여주고 있는데요.
1: 네.
0: 무엇보다 뇌의 사고 패턴을 이해하는 겁니다. 심리 구조를 이해하는 거죠.
1: 네.
0: 힘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설계하는 기술을 책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1: 네. 몸의 건강을 위한 습관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세에 대한 얘기네요. 사실 몸 건강과 마음 건강을 따로 생각할 순 없긴 하죠.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 마음이 아프면 몸으로도 신호가 오고 서로 연결돼 있잖아요.
0: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습관 그러면 네. 의지의 문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아, 난 의지력이 부족한가 네. 봐. 사실 잘 자주 쓰는 핑계인데요.
1: 네.
0: 저자는 네. 습관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1: 아.
0: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네. 양치질을 하거나 아니면 무심코 스마트폰을 손에 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 네.
0: 습관이 매일 의지를 불태우면서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먼저 기억하라는 거죠. 저자는 습관을 길들이는 세 가지 원리를 소개를 하는데
1: 네.
0: 이걸 통해서 습관이 우리 몸에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양치질하는 것처럼 스며들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 아.
0: 첫 번째 습관을 위한 원리가요.
1: 네.
0: 일단 움직여라 몸 먼저 머리 나중이라는 겁니다.
1: 예.
0: 요즘 이런 이야기 자주 하는 것 같은데요. 생각은 있는데
1: 네.
0: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있죠. 이건 의욕을 일으키는 뇌의 부위, 이게 측좌핵인데 네. 이게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책은
1: 네.
0: 우리의 의욕이라고 하는 게 켜면 바로 작동하는 일종의 스위치 같은 게 아니다. 이 의욕은 엔진과도 같은 것이다. 이걸 깨달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 네.
0: 이 말은 뭐냐 하면 엔진이 그렇잖아요.
1: 네.
0: 시동을 걸고 좀 시간이 지나야 아주 부드럽고 빠르게 돌아갑니다.
1: 그렇죠.
0: 일단 시작하면 의욕의 엔진에 힘이 붙게 된다는 거죠.
1: 네.
0: 이게 첫 번째 습관화를 위한 원리고요. 두 번째 원리는 이미 습관화된 게 있다면 거기에 덧붙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 네.
0: 예를 들자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양치질하는 습관이 이미 자리가 잡았다면 거기에서 하나를 더하는 거죠. 양치질하면서 영어 단어 다섯 개를 외운다라고 기존 습관 하나를 덧붙여 보는 겁니다. 이건 훨씬 더 쉽게 좋은 습관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라고
1: 그렇겠네요.
0: 그래요. 세 번째 습관화를 위한 방법은
1: 예.
0: 환경을 이용하라라는 건데요. 인간의 행동은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할 수 있는 환경을 고민하고 바꿔야지만 우리의 행동이 바뀐다라는 점을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습관화의 세 가지 원리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생각을 좀 해봐야겠는데요.
0: 그렇습니다. 사실 습관, 많은 분들이 좋은 습관을 기르려고 하죠.
1: 네,
0: 나쁜
1: 그렇죠.
0: 습관 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1: 네.
0: 저자는 습관이 인생을 한 번에 바꿔주는 마법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조용하게 확실하게 인생을 움직이는 분명한 힘을 갖고 있어요.
1: 그렇네요.
0: 의지보다는 시스템이고요.
1: 네.
0: 그리고 좋은 습관 습관을 자연스럽게 저절로 내 몸에 익히도록 하는 그 원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우리

0: 뇌는 게을러서 어떤 변화를 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려고 하면 그게 사실 우리 몸에 배기 어렵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저자는 이런 한계를 인식해라. 그리고 부담을 조금씩 내려놓고 시작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 네.
0: 이를테면 책에 보면 일을 할 때 일부러 미완성 상태로 내버려 두는 자이가르닉 효과를 활용하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집중이 끊겼을 때 멍때리기 같은 방법을 통해서 무리 없이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그동안 수없이 결심했지만 꾸준히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당신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몸을 계속 움직이게 하는 구조와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습관을 들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음악 활용법, 또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이마 태핑 방법,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네일 케어, 감정 컨트롤을 돕는 손 씻기, 관계의 거리를 좁히는 미러링, 그리고 따뜻한 음료 활용법에 이르기까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만들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습관을 통해서 삶을 바꾸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까지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1: 네. 일을 좀 일부러 미완성으로 남겨서 자이가르닉 효과를 활용해 다시 시작하기 쉽게 만들려고 하셨는데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0: 네.
1: 자이가르닉 효과가 뭔가요?
0: 책의 네 번째 습관의 기술로 소개가 된 건데요.
1: 네.
0: 일을 잠깐 멈출 땐 자이가르닉 효과를 이용하라. 이걸 가장 잘 실천하는 분이 바로 일본의 무라카미 하루키. 라고 그럽니다.
1: 네, 그랬군요.
0: 완성된 일보다 끝내지 못한 일을 더 잘 기억하는 현상이 바로 이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그러는데요. 러시아의 심리학자인 블루마 자이가르닉이 제시한 심리학 이론입니다. 그의 이름에서 이름을 따왔죠.
1: 네.
0: 이걸 조금 쉬운 말로 미완성 효과라고도 부르는데요.
1: 네.
0: 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루지 못한 사랑이 오랫동안 기억이 남죠.
1: 그렇죠.
0: 실수했던 기억이 계속 머릿속에 남습니다.
1: 그렇죠.
0: 갚지 못한 은혜, 복수 이거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1: 네.
0: 이게 바로 자이가르닉 효과입니다.
1: 아, 그렇군요.
0: 미완성 상태로 남으면 이게 더 오랫동안 우리 머릿속에 남는다라는 건데요. 무라카미 하루키는 하루에 지필 시간을 5시간이라고 정하면 딱 5시간만 글을 씁니다. 보통 작가들은 정해놓고 계속 머릿속에 뭔가 연상이 되면 아마 더 쓰려고 할 거예요.
1: 그렇죠.
0: 그런데 하루키는 5시간이 넘어가면 머릿속에 잔상이 있어도 끝낸다고 그럽니다. 다음 날로 돌려요.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그 다음 날에 또 다른 아이디어가 확장이 되고 사고가 더 깊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끝내기 좋지 않은 애매한 지점에서 멈추면 신경이 쓰이는 거죠.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돼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자이가르닉 효과라는 건데요. 이 밖에도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루틴을 만드는 방법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뭔가 좀 일을 하다가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양치질을 하십시오. 양치질만으로도 우리 뇌가 리프레시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머리를 막 쓴 뒤에 양치질을 하면 뇌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럴 때는 고양이 사진을 보라고 그럽니다.
1: 그래요?
0: 왜냐하면 귀여운 아기 모습이나 동물 사진을 보면 우리 뇌가 또 활성화된다고 그럽니다. 이게 다 뇌를 연구한 분들의 실제 그 결과들인데요. 뿐만 아니라 누군가 좀 모델이 되고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목표를 복붙하라라는 것도 소개가 됩니다. 롤 모델을 설정하면 목표를 훨씬 더 달성하기 쉽다라는 부분까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1: 네. 다양한 방법들 알려주셨는데요. 주변에 어떤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이것도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0: 정체되거나 억압된 감정이 그 욕구가 해소될 수 있다고 그럽니다.
1: 아, 그렇군요.
0: 이게 이제 감정 자유 기법이라는 건데 네. 반복적인 작은 행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마를 톡톡톡 치는 이런 행동 부정적인 감정이나 욕구를 통제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1: 네.
0: 실제로 미국 뉴욕의 세인트루크 국제병원 연구진은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네. 손가락으로 30초간 이마를 톡톡톡톡 두드리는 행동만으로도 식욕을 절반에서 3분의 1까지 줄일 수 있고요.
1: 아.
0: 이 방법만으로도 예. 우울증과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그럽니다.
1: 네.
0: 그냥 이마를 톡톡톡톡 30분 동안 두드리는 것만으로도 네. 감정이 이완되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진다는 거죠.
1: 아.
0: 과학적 원리는 이 행동을 통해서 감정과 욕구를 억제하는 우리 뇌의 전두엽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1: 네.
0: 판단력을 키워줄 수 있다는 거죠.
1: 네.
0: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할 때는 작은 접시를 써라.
1: 아.
0: 당연하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1: 네.
0: 작은 식기를 사용하면 네. 칼로리 섭취량이 줄 수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식사를 상상해라.
1: 네.
0: 먹는 걸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먹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1: 네.
0: 먹는량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오래 앉아있지 마라. 인간은 움직이는 동물로 태어났다. 분노는 건강의 적이다. 한 번 화를 내면 면역력이 6시간 동안 급격히 떨어진다. 라는 부분도 상당히 흥미롭게 읽히는 부분입니다.
1: 네. 어렵지 않은 행동들이어서 바로 해보면 좋겠는데요. 또 역시 먹는 얘기가 빠지지 않네요. 식습관도 빠질 수 없죠?
0: 그렇습니다.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요. 네. 장수한 사람들에게 장수의 비결을 물어보면 좋은 습관을 많이 하기보다
1: 네.
0: 나쁜 습관을 버렸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네. 이야기한다고 그럽니다.
1: 네.
0: 사실 우리가 하는 습관 가운데 가장 나쁜 습관 정크푸드 먹는 거죠.
1: 그렇죠.
0: 이거 몸에 좋지 않다는 거 알고 있어요.
1: 네.
0: 끊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인류가 본능적으로
1: 네.
0: 고칼로리 음식을 찾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정크푸드를 먹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리고 특히 뇌가 피곤할 때 그 욕구는 더 강해진다고 그럽니다.
1: 그렇죠.
0: 그러니까 정크푸드를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아, 우리 뇌가 지금 되게 피곤하구나. 스트레스를 받고
1: 네.
0: 있구나. 그 신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뇌를 좀 리프레시를 해주면 정크푸드를 먹고 싶은 욕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1: 네.
0: 뇌를 리프레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운동을 하거나 낮잠을 자거나 의식적으로 휴식을 취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정크푸드를 먹고 싶은 욕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1: 네.
0: 불확실하고 불안한 세상에서 멘탈 관리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1: 네.
0: 특히 부정적인 감정, 요즘에 오버싱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1: 아.
0: 계속 이 감정 속에 빠져들면 좀처럼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1: 네.
0: 결국 그렇죠. 그 생각이 마음의 질병으로 이어지고
1: 네.
0: 삶 전체를 파괴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자꾸만 들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책에는 좋은 습관을 하나 알려주고 있는데요. 리어프레이즈, 재평가라는 방법이 소개가 됩니다.
1: 네.
0: 우리의 뇌는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평소에는 두개골 속에 갇혀 있거든요.
1: 그렇죠.
0: 바깥세계를 직접 볼 수 없습니다. 우리
1: 네.
0: 뇌가. 뇌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은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그 세계를 아 이런 거구나 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1: 아 그렇겠네요.
0: 뇌는요.
1: 네.
0: 우리 몸에서 보내는 다양한 신호들 심박, 수,
1: 네.
0: 근육의 긴장,
1: 네.
0: 호흡의 속도에 의지해서 지금의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1: 네.
0: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서 몸에 지령을 내리는 게 우리의 뇌라는 거죠. 리어프레이즈는 이런 뇌의 특성을 이용한 기술인데요. 뇌가 두개골 속에 갇혀 있고 우리 몸의 신호를 통해서 나를 인식한다. 세상을 인식한다. 그러니까 뇌가 몸 상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우리가 의도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1: 네. 그럼 뇌가 몸 상태를 해석하는 방법, 의도적으로 바꾸라.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0: 뇌를 속이는 건데

0: 그런데요. 네. 사람들 앞에 나가기 전에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막 손이 떨립니다. 이럴 때 이런 몸 상태를 뇌는 아 얘가 지금 불안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1: 그렇죠.
0: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은 더 움츠러들고 제실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럴 때 실제로 내가 사람들 앞에 나서기 전에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그럴 때 다른 해석을 주는 겁니다. 뇌한테. 나 지금 되게 설렌다.
1: 아하.
0: 다른 신호를 주는 거죠.
1: 네.
0: 이러면 뇌는 흥분해서 에너지가 가득한 상태로 인식을 해서 몸을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바꿔줄 수 있다고 그럽니다. 뇌는 두개골 속에 갇혀 있어요. 세상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신호로 인식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나 자신이 내 뇌에게 다른 신호를 보내면 뇌가 우리 몸을 다르게 작동시킬 수 있다. 이 책은 작심삼일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뇌는 원래 변화를 싫어하고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구조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습관 잘 안 된다면 정신력이나 의지력을 문제 삼을 게 아니라 게으른 뇌에 맞는 습관 설계를 해보자. 이 책의 도움을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자, 오늘은 습관은 나의 힘 소개해 주셨는데요. 잘 들었습니다.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카니발의 거위의 꿈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5월 16일 오전 5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먼저 기상 실황입니다. 현재 전국이 맑은 날씨 보인 가운데 서쪽 쪽 중심으로 안개 낀 곳이 있고 서해남부해상에도 안개 낀 곳이 많습니다. 가시거리를 보면 앞에도 60m, 안좌 80m, 함평 130m, 보성 봉래 150m, 판문점은 400m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전국적으로 안개 서쪽 지역 중심으로 인천과 경기 서부, 충남권, 호남 지방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해안에 위치한 교량, 강,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는 안개가 더 짙게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은 청송군 7.9도, 강릉 21.2도로 전국이 7도에서 21도의 분포입니다. 대부분 어제와 비슷하고 중부지방은 평년보다 조금 높고 남부지방 평년과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국의 일기 경황입니다. 오늘 서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서울 31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3도가 예상입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 낮 최고기온이 30도 이상 오르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내륙지방 중심으로 당분간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전국적으로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서해상과 제주도 해상에 바다 안개가 낀 곳이 있겠고 일부 섬 지역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고 이슬비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해상 안전 착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서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6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19도, 내일 낮 기온 서울 31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3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내일은 서해상과 제주도 해상, 동해상을 중심으로 안개 낀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바닷물 높이가 높아지는 사리 기간입니다. 해안가 저지대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레는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에 구름 많아지겠고 화요일은 전국적으로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월요일까지는 더위가 이어지다가 수요일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낮아지겠고 이후 기온 평년과 비슷해 고온 현상은 누그러지겠습니다. 각 지방의 오늘 날씨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대체로 맑겠고 오후에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파주 31도, 인천 29도, 수원 30도가 예상입니다. 강원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철원 30도, 춘천 32도, 대관령 27도, 강릉 30도 예상입니다. 충청남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청주, 충주, 대전 31도, 세종 30도가 예상입니다. 전라남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전주, 광주 31도, 군산, 목포 27도가 예상입니다. 경상남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3도, 부산 25도, 울산 창원 29도가 예상입니다. 제주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제주 24도, 서귀포는 23도가 예상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맑겠고 낮 최고 기온 23도 예상입니다. 서해 5도 대체로 맑겠고 백령도 낮 최고 기온 18도가 예상입니다. 이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변건영 예보관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17.5도, 습도 77%입니다. KBS 기상통보 전금혜입니다.

잠시 후 6시부터는 KBS 뉴스 광장을 KBS 제1 텔레비전과 동시에 방송해 드립니다. KBS 제1 라디오입니다.

0: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만 무기 판매와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났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시 주석은 올가을 미국을 국빈 방문해 정상 외교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1: 삼성전자 노조가 5일 뒤 총파업 돌입을 거듭 강조한 가운데 노사는 좀처럼 대화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는 한편 협상 재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0: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마무리된 가운데 KBS 여론조사 결과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5파전 구도인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는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1: 주말 동안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섰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고온 현상은 다음 주 수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누구

0: 이루어지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주말 아침 뉴스 광장입니다.
1: 전쟁을 비롯한 많은 난제들 속에 열린 세기의 담판, 과연 어디까지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대만, 이란 문제를 논의했다고 귀국길에 밝혔습니다.
2: 특히 대만과 관련해선 무기 판매 논의가 있었고,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대만 공격 시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물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일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먼저 워싱턴 김성수 특파원입니다.
3: 방중을 마치고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과 북한 문제를 논의했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소통을 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 내용엔 말을 아꼈습니다.
4: 저는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국가를 존중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존중하기를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3: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방어할 것이냐고 시 주석이 물었고 자신은 답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작전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두고 시 주석과 논의했다고도 했습니다. 레이건 행정부 시절인 1982년 대만에 대해 무기 판매 시 중국과 사전 협의하지 않는다 대만에 보장했는데 이를 깬 거로 보여 파장이 예상됩니다.
4: 저희는 대만 문제, 무기 판매와 관련된 그 모든 사안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3: 시 주석 역시 이란 핵무기 포기,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동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에 영향력이 있는 중국을 통해 교착 상태인 협상에 물꼬를 트려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올가을 미국을 국빈 방문할 것이라고 밝혀 정상 외교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 부분에서 미중 간 공감대를 강조했습니다. 민감한 이슈인 관세는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양국 관계 관리에 나선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1: 트럼프와 시진핑은 서로를 추켜세우며 회담 결과에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분위기는 대체로 순조로워 보였지만 공동성명 발표는 없었고 이렇다 할 합의 역시 도출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이승준 특파원이 짚어봅니다.
5: 미중 정상은 회담 마지막 일정으로 시진핑 주석 관저와 집무실이 있는 중난하이를 찾았습니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원의 나무를 한 그루 한 그루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4: 100년 된 나무로 두 그루가 하나로 연결된 겁니다.
5: 정상회담 뒤 텐탄공원 산책과 국빈 만찬으로 이어졌던 우호적인 분위기가 이 자리에서도 연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원의 장미를 바라보며 본 적 없는 가장 아름다운 꽃이라고 하자 시 주석은 장미 씨앗을 보내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두 정상의 메시지는 결이 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합의라는 실리를 언급한 반면
4: 우리는 환상적이고 두 국가에게 모두 좋은 무역 합의를 했습니다.
5: 시 주석은
4: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5: 양국이 대등한 관계에서 안정을 추구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4: 우리는 새로운 양자관계, 다시 말해 전략적 안정성을 위한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입니다.
5: 실제로 중국은 대만 문제에서, 미국은 이란 문제에서 서로 실리를 챙겼다고 내세웠을 뿐 희토류나 반도체 규제 등 민감한 분야에선 주목할 만한 성과는 없었습니다. 공동성명 발표도 없이 트럼프 대통령은 베이징을 떠났습니다. 협력과 호혜, 공존이라는 원칙을 확인하는 선에서 세기의 담판은 마무리됐습니다. 미중 관계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1: 중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미국과 대등할 만큼 달라진 위상을 전 세계에 과시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9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하며 G2 국가로서의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엔 김민정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6: 이번 회담에 중국 권력의 심장부까지 공개했지만 자금성을 통째로 비웠던 9년 전만큼의 파격은 없었습니다. 중국은 오히려 미국과 대등한 G2 반열에 올랐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4: 함께 성취하고 번영해 새로운 시대 강대국의 올바른 공존의 길을 걸어나가야 합니다. 시진핑 주석입니다.
6: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건설적 전략 안정관계는 충돌은 피하면서

0: 적절한 범위 내에서 경쟁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다만 대만 문제를 건드리면 충돌할 수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 거침없이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보다 느긋한 입장에서 회담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1: 양국이 대만 문제라는 중미 관계 정치적 기초 중 기초를 안정시킨다면 더 아름다운 미래를 열 수 있을 겁니다. CCTV 보도입니다.
0: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강대국 사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시작이라며 미국도 중국에 더 평등한 접근 방식을 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구체적 현안에 대한 합의보다는 미중이 대등하게 경쟁하는 새로운 관계를 구축했다는 걸 이번 회담의 최대 성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2: 두 정상이 어제 오찬을 한 장소는 베이징 시내 중난하이였는데요. 이곳은 시진핑 주석의 집무실과 관저가 있는 중국 권력의 심장부로 불립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인지 임종빈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3: 베이징 중심부로 가보겠습니다. 자금성 서쪽에 세 개의 큰 호수가 보입니다. 대대로 황실 정원과 연회장으로 쓰였는데 역사가 800년이 넘습니다. 이 중 북쪽에 있는 베이하이는 일반에 개방되고 있지만 중하이와 난하이 합쳐서 중난하이는 접근 금지 구역입니다.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의 핵심 기관들이 몰려있기 때문인데요. 중하이에는 총리 집무실과 국무원 회의실 등이 있고 난하이에는 정문격인 신화문을 시작으로 국빈 접견 때 쓰는 잉타이 섬이 호수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고 지도부의 집무실과 관저도 난하이에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옆으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산책하고 차담을 나눈 풍태건이 있습니다. 1949년 마오쩌둥 초대 주석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우면서 거주 공간으로 사용했던 곳입니다. 중난하이는 이처럼 중국 권력의 심장부이면서 미중 관계에서도 상징성이 큰 장소입니다. 1972년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은 이곳에서 마오쩌둥을 만나 미중 관계 정상화에 물꼬를 텄습니다. 2014년에는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함께 야간에 잉타이 섬을 산책했습니다.
4: 시진핑 주석은 잉타이 앞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맞이했고 양국 정상은 친근하게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당시 CCTV 방송입니다.
3: 중난하이 잉타이 섬에서 시 주석과 회동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중난하이를 처음 방문했는데 잉타이 섬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중국 의전에 담긴 속뜻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2: 많은 미국 대표 기업인들이 이번 방중에 함께했지만 단연 스타는 엔비디아 젠슨 왕 CEO였습니다. 자신의 상징 같은 검은 가죽 재킷을 입고 베이징 길거리에서 또 한 번의 소탈한 먹방을 선보였습니다. 우한울 기자입니다.
5: 검은 가죽 재킷 차림의 남자가 거리에서 짜장면을 비빕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입니다.
4: 여러분도 드셔보셨나요?
5: 시민들이 건넨 발효 음료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특유의 시큼한 맛에 얼굴을 한껏 찡그립니다.
4: 이게 뭡니까?
5: 방중 때마다 길거리 시민들과 어울려 먹방을 즐겼던 슈퍼가부 젠슨 황. I love China.
4: 중국을 좋아합니다. 정말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어요.
5: 이번에도 어김없이
4: 젠슨 황입니다.
5: 베이징 먹자 골목을 찾았습니다. 30도에 육박하는 때이른 더위에도 검은 재킷을 벗지 않는 모습에 중국 SNS에서는 엔비디아 발열 처리 능력이 대단하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왔습니다.
4: 갑자기 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젠슨 왕이 떠나고 나서야 누군지 알았어요.
5: 젠슨 왕의 이런 행보는 친근한 모습으로 중국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 에어포스 원 경로까지 바꿔 젠슨 황을 중국에 데려갔지만 엔비디아 AI 칩 H200의 중국 공급 문제는 공식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6: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시작일까지 이제 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노조는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뜻이 분명하고 사측은 대화를 요청하면서도 진전된 타협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7: 노조는 파업은 예정대로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승호 노조위원장은 파업 마지막 날인 6월 7일 이후에야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 파업, 후 대화란 뜻입니다. 노조가 요구한 상한 폐지, 제도화, 투명화에 대한 구체적 안에 대해 사측이 이미 제시했다고 답하자 헌법이 보장한 권리, 즉 파업을 잘 이행하겠다고 받아치기도 했습니다. 사측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사장단 명의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 우려와 국가 경제를 생각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반도체 부문 사장단은 평택 사업장을 찾아 노조 지도부에 교섭 재개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노조 요구에 대한 더 진전된 변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꽉 막힌 상황 속 정부의 중재도 쉽지 않습니다. 중노위는 사후 조정 연장을 제안했지만 노사가 모두 동의해야 절차가 시작됩니다. 노조는 중노위 중재가 가능하다 생각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고 지난 사후 조정 당시 대화 녹취를 공개해버리기도 했습니다.
8: 브레쥬가 안 될 것 같다 이런 소리 하는 게 정상적인 거냐고요. 왜 여기까지 와서도 거짓말을 치냐고요. 아니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9: 그러니까 내가 했다고 나가라 그러고 지금 위원장한테 온 거고.
7: 5일 뒤면 총파업. 대화를 강조해온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노조 사무실을 찾아 직접 중재 역할에 나섰는데 노조는 사측의 교섭 대표 교체와 실질적 입장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파업 참여 의사를 밝히는 홈페이지에는 어제도 조합원 천여 명이 추가로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6: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의 사후 조정 절차는 결렬됐고 노사 대화를 이끌어내는 데도 한계가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 산업부 장관이 파업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긴급조정권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긴급조정이 실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송락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0: 삼성전자 파업 강행 시 손실. 노조는 30조 원 정도로 추산했고 JP모건은 40조 원으로 어림잡았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자신의 SNS에 100조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 부처 장관이 긴급조정권 행사를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30일간 쟁의 행위를 강제로 중단시킬 수 있는 긴급조정권. 공익사업이거나 대규모 사업장일 경우 또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만 발동할 수 있습니다.
11: 삼성전자라는 하나의 기업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와 연계되어 있는 주방산업, 전방산업까지 다 이게 영향을 미치고.
10: 긴급조정이 발동되면 조합원들은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그 뒤 조정을 개시하는데 이견이 여전하면 강제로 중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12: 국민경제에 삼성전자 파업이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고요.
13: 산업노동정책 감소를
12: 국민경제에 대한 위협으로 판단해서 기본권 제한한 행위를 쉽게 써서는.
10: 지금까지 긴급조정이 발동된 건 단 4차례. 가장 최근 사례 기준으로 봐도 20년이 넘었습니다. 최후의 카드에 가까운 수단인 만큼 정부의 부담도 큽니다. 발동 권한은 노동부 장관이 갖고 있는데 아직 이와 관련한 공식적인 언급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4: 지금까지 KBS 뉴스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5분입니다. KBS

0: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정현재 PD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문화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노화 속도가 약 4%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생물학적 나이도 최대 1년 정도 더 젊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영국 연구진이 평균 연령 52세 성인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과 혈액검사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흥미로운 점은 그 효과가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수준과 비슷했다는 점입니다. 운동은 좀 싫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문화예술활동이라도 열심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게 꼭 거창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찾아보면은 주변에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전시나 문화행사도 참 많고요.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산책하는 시간, 아니면 도서관에 들러서 책장을 이렇게 넘기면서 활자를 좀 보는 일, 이런 것들도 몸과 마음을 젊게 만드는 활동이 되는 셈이죠. 저는 가끔 집 앞에 코인 노래방 가서 노래 한두 곡씩 이렇게 부르는 걸 참 즐기는데요. 저마다의 방식으로 문화예술 활동 하시면서 이번 주말도 건강하게 에너지 충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5월 16일 토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해 보겠습니다.

0: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1: 정원으로 인문학 여행 떠나는 나의 작은 식물원 시간입니다. 가든 디자이너로 활동 중이신 오경아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제가 창덕궁, 창경궁을 다녀왔다는 거 아닙니까? 4월에.
2: 방송하고 나서요?
1: 아, 예. 아, 제가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우리나라의 문화유산 아니겠습니까?
2: 훌륭하십니다.
1: 근데 제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2: 정말요?
1: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버스 타고 오랜만에.
2: 너무 좋죠. 네. 그때 네. 시즌이 딱 좋을 때.
1: 아,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2: 네, 봄이 딱 좋을 때.
1: 화장실 네. 뭐 이런 것도 잘 돼 있고.
2: 네, 맞습니다.
1: 예, 네, 한번 네. 지금 5월이지만 네. 가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2: 5월까지도 굉장히 좋습니다.
1: 네. 6월도 괜찮을 것 같고 7월, 8월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주셨습니까?
2: 오늘은 예. 좀 문화, 우리 코너 이름이 정원 인문학이잖아요. 네, 그래서 문화적인 걸로 정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1: 문화적인 것으로
2: 네, 영국의 네. BBC 그 방송 이야기예요.
1: 아, BBC 방송.
2: 네. 네. 네, 정원을 소재로 하는 방송이거든요.
1: 정원을
2: 진짜
1: 소재로
2: 정원 얘기예요.
1: 아, 정원
2: 처음부터 끝까지.
1: 어, 정원만 갖고 네, 얘기를 하는 건가요?
2: 정원만 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매주.
1: 저희 코너도 정원이라는 건데 근데 저희는 라디오 방송이고
2: 라디오지만 그래도 좀 보여지고 있잖아요.
1: 아, 이제 유튜브로 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2: 아, 잘하고 계십니다.
1: 여러분들 라디오로만 들으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2: 네. 네.
1: 오경화 작가 네. KBS 1라디오 이렇게 치시면은 아. 보실 수 있다.
2: 감사합니다.
1: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자, 어떤 얘기인지 한번.
2: BBC 네. 방송 사실은 저 유학 시절에 네, 이 프로그램 네. 보고 너무 네. 반해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프로그램 생겼으면 좋겠다 하고
1: 아, 유학 시절에 있었던 방송이군요.
2: 이미 너무너무 오래된 프로그램입니다. 1968년에 시작이 됐으니까요.
1: 68년에요?
2: 왜? 제가 67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저 태어나고 한 1년 있다가 생긴 프로그램이고요. 지금까지 이어져서 내려오고 있고 물론 이제 방송 진행자는 계속 변하고 있는데
1: 예.
2: 영국이 좀 뭐든지 잘 안 변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방송 진행자가 1년 단위로 바뀌고 이런 게 아니고요. 한 세 번 바뀌었거든요. 1968년에
1: 그 긴 시간 동안.
2: 예. 네. 그래서 처음에 하셨던 분이 이제 돌아가시는 지경까지 오고 그다음에 제가 가장 기억하는 분은 알란 티치마츠라고 하는 그분이
1: 네. 처음 들어보네요.
2: 처음 들어보시죠. 네, 예. 그런데 영국 그 40대 이상의 아주머니 층이 있으시잖아요.
1: 네, 예.
2: 그 아주머니 층은 알란 티치마츠가 등장을 하면요. 거의 그 연예인 등장한 것처럼 환호성을 지르고
1: 마치 우리 김진현 아나운서가 나오면
2: 네,
1: 그런 것처럼
2: 사진 찍고 막 이러는 예. 거고요. 저는 사실 제가 석사 학위를 졸업할 때 네. 이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네, 그런데 네. 줄을 서서 자꾸 사진을 찍는 거예요. 졸업생들이.
1: 네.
2: 저도 같이 찍었거든요. 아, 예. 그분이었어요.
1: 아.
2: 저 아직 그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아, 엄청
2: 알란 티치마츠라고 그래서 지금은 거의 70대 넘으셨기 때문에 예. 아직도 이 BBC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거든요.
1: 오, 예.
2: BBC 가드너스 월드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정원사의 세계, 세상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날 매주 네. 방송을 하는데요. 원래는 8시 40분 정도에 출발해서 9시쯤 네. 됐을 때 한 20분 방송 뭐 광고까지 다 합치면 한 30분짜리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알차게 그 지금 계절에 뭐 해야 됩니다. 뭐 식물을 이렇게 심어야 됩니다.
1: 네.
2: 또 누구네 집 정원 찾아가서 인터뷰하면서 네. 어떻게 만들었냐 막 이런 얘기들 들려주는.
1: 오늘 아침 일라디오인데요. 저희도 화요일에
2: 맞아요.
1: 화요일에 뭐 해야 되는지 지금 시절에 네. 뭐 해야 되는지 네. 다 가르쳐드리는데
2: 그거를 전문가의 목소리로 들려주니까요. 식물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잖아요.
1: 네네.
2: 근데 어떻게 심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것들을 지금 식물 시장에 이런 거 나와 있다 얘기해주고 심을 때 이렇게 심어라. 또 관리할 때는 이렇게 하고 가을이 되면 뭘 잘라줘라. 이런 상세한 정보를 주니까 저희는 아마 방송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금요일
1: 네.
2: 8시에서 9시 사이까지는 프라임타임이잖아요. 완전 프라임이잖아요.
1: 네, 네.
2: 인기 최고입니다.
1: 아.
2: 지금도 인기가 엄청 많고요. 지금은 이제 몬티돈이라고 하는
1: 네.
2: 알란 티치마츠라는 분이 또 이 프로그램을 상당히 위로 이렇게 업을 시켜놨는데 네. 더 한 사람이 하나 등장을 해서 지금은 더 인기가 좋습니다. 몬티 돈이라고 하는 국민 가드너. 국민 가드너.
1: 국민 가드너. 그 왠지 이거는 BBC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네, 유튜브에서 맞아요.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 바로 나옵니다. 아, 바로 나와서 몬티 돈이라는 분이 또 방송 진행을 되게 네. 소탈하게 잘하시고 네. 중요한 거는 이분의 정원이 스튜디오를 대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정원에서 이 BBC 가드너스 월드의 메인 파트를 찍고 있어서 그것도 왜 그 강아지 한 마리 데리고 다니면서 정원에서 일하는 거 보여주고 정말 생동감이 있고요. 워낙에도 인기가 좋았는데 네.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저희가.
1: 그렇죠.
2: 그때 인기 대폭발. 아~ 그래서 시간을 60분으로 늘리는 예. 그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1: 저희 회사도 코로나 때 네. 반짝 흑자를 굉장히 마지막 마지막 지상파의 마지막 불꽃을 튀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영국에서도 그랬군요.
2: 영국은 조금 조짐은 있었었어요. 네. 원래 이제 내셔널 트러스트라는 단체 있잖아요. 네. 그런 정원에서 유물 유적도 가지고 있었지만 네. 영국에서 각 오래된 정원들이 네. 많이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내셔널 트러스트의 관람객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네. 2000년대에 이르러서 오히려 유물 유적을 보러 가는 거는 조금 다소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는데 정원을 보러 가는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됐을 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요. 그래서 BBC에서 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했었어요. 왜 코로나 시절에 네. 더 이게 증폭되고 있고 그리고 점점 정원의 방문 숫자가 늘어났느냐 이런 걸 가지고도 방송을 좀 했었었거든요.
1: 단순히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늘어난 게 아니고
2: 아니에요.
1: 정원을 찾는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에 약간 네. 선순환이 이렇게 맞아요. 발생을 한 거군요.
2: 점점 더 그 경향이 짙어지고 있고요. 더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이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 이거랑도 상관이 없는 네. 거예요.
1: 그럼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2: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도시 생활에 지치는 경향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도시가 네. 공기가 안 좋아지고 네. 그리고 밀집도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타닥타닥 붙어서 살잖아요. 네. 이런 거에 대한 답답함이 정원을 찾아가거나 정원 프로그램을 보거나 이런 걸로 좀 증폭이 되고 있다라고 분석하는 게 가장 유력합니다.
1: 생각해 보면 코로나 때 또 네. 우리나라에서는 캠핑이 되게 유행이었던
2: 맞아요.
1: 기억이 나네요.
2: 네, 캠핑에서 이제 정원으로도 넘어가고 정원은 조금 더 이제 스테이블, 좀 더 견고하고 네. 이런 문화여서 네. 정착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의외로 한 번 정착하면 잘 안 빠져나가는 그런 문화 그룹 중에 하나예요. 이게 문화 중에 하나여서 네. 정원 문화는 제가 봤을 때 저 유학 돌아왔을 때가 2012년이었거든요. 네. 근데 2012년에서 지금 계속 우리나라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네. 제 생각엔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계속 늘어나고요. 굉장히 신기한 거 하나 얘기 말씀드릴까요? 네. 이거 전쟁 저희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 전쟁 중에도 이 문화가 더 증폭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 문화인데요. 세계 1, 2차 대전 때에도 정원 방송이 끝나지를 않았었어요. 근데 오히려 더 정원 방송을 더 좋아하는 일들이 생겼었고 네. 그 중에 위안을 얻으시는 것 같아요. 시대가 복잡해지고 뭔가 어수선하고 이럴 때일수록 정원에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은 위안을 얻으러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이건 되게 유명한 일화인데요. 세계 1, 2차 세계대전 때 빅토리 디그 포 빅토리라고 해요. 디그가 예, 땅을 파다. 예, 예. 그런 뜻이고 승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땅 파고 정원을 예. 잘해야

0: 된다.
1: 아, 이런 참호를 파는 게 아니고 정원을 그렇죠. 위해서
0: 정원을 네, 해야 네. 된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전쟁 중이지만 마을 곳곳 그 전쟁의 폐허가 있는 곳곳에서 사람들이 정원을 가꾸고 식물을 심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세계 토픽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그 대치돼 있던 전장에서 이게 길어지니까. 네. 트렌치라고 해서 저게 참호를 서로 파잖아요.
1: 아, 그게 트렌치라고 합니까?
0: 네, 트렌치라고 하는데요. 네. 참호를 서로 각 지역에서 파는데 각 지역 그 위에다가 자기네들 먹을 채소를 심기 시작한 거예요. 군인들이 전쟁 중에. 네. 그래서 그런 일화도 있을 정도로 세상이 복잡해지고 불안해지고 뭔가 마음이 좀 심란할 때마다 정원으로 회귀하는 증상들은
1: 식물로
0: 더
1: 이렇게.
0: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1: 이 네. BBC 프로그램 가드너스
0: 네.
1: 월드
0: 네네.
1: 잡지도 발행한다고 들었습니다.
0: 잡지 나와요. 네. 저 지금도 구독하는데요. 오. 한 20만 부 이상 네. 세계적으로도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중이고요. BBC 가드너스 월드에 이런 그 만나고 싶은 가드너, 국민 가드너들이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1: 그렇군요.
0: 그 등장하는 그 가드너들이 글로도 표현해주고 또 그 TV 보다가 살짝 놓쳐버릴 수 있잖아요. 어느 식물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했더라? 그 식물 뭐였지? 막 이러면 그 달치에 그 프로그램에서 다뤘던 식물이라든가 정원에 대한 취재까지도 같이 돼 있어서 굉장히 잘 팔리는 책 중에 하나고요. 저는 제가 유학 중일 때 저희 남편이 출판에 관련된 일을 네.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전화를 해서 혹시 정원에 관련된 그 잡지가 영국에 몇 권이나 나올까? 라고 물어서 쿨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 그러면 그냥 잡지 파는 데를 네. 가서 네가 그냥 숫자를 세어봐줄 수 있겠냐? 몇 네. 권이나 나오냐? 네. 그거는 해줄 수 있지. 그러고는 가서 정말로 WH 스미스라고 네. 그 편의점 우리나라의 편의점 같은 곳인데 네. 잡지는 서점에서 안 팔아요, 영국은요.
1: 네. 그렇군요.
0: 네, 그 편의점에서 팔아요. 네. 그래서 WH 스미스를 가서 진짜로 제 손가락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하나, 둘 이렇게 셌거든요. 네. 45종. 정원에 관련된 잡지만.
1: 정말요?
0: 네.
1: 아니, 정원 선진국이네 진짜 거기는.
0: 정말 선진국이고요. 네. 저도 세어보면서 놀랐어요. 네. 웬일이야? 45개나 된다고? 아. 이러면서 세었을 정도로 그중에 하나니까 20만 부 하면은 애기하실 수 있겠지만 엄청 많이 내는 겁니다.
1: 아 그럼요. 지금도 20만 부라는 것은 네. 엄청 큰 숫자인 것 같아요.
0: 큰 숫자고요. 네. 여전히 잡지계에 영국에서는 적어도 잡지계에 거의 그 킹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분야가.
1: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0: 네.
1: BBC 가드너스 월드 혹은
0: 인터넷에 네, 유튜브를 치시면 바로 네. 나옵니다.
1: 네. 매거진 이렇게 치면 또 잡지니까
0: 네, 매거진, 잡지도
1: 그것도 한번
0: 나오고요.
1: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0: 네.
1: 아, 오늘 굉장히 재밌는 얘기
0: 네.
1: 잘 들었습니다. BBC 가드너스 월드에 대한 말씀 나눠봤습니다.
0: 여기도 이제 제일 라디오에서 정원 코너 고정으로
1: 네, 화요일에 어떤 우리 농사 텃밭 농사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화요일에 와서 질문해 주시면은 씨앗 도서관 협의회 박영재 대표님께서 친절하게 모든 질문들을 아까 전문가 말씀하셨는데 이분처럼 또 전문가 또 없으시거든요.
0: 네,
1: 전문가께서 네, 답변을 해주실 거니까 화요일에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이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주말이면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으시죠? 술과 함께 떠나는 인문학 여행 주말 나들이 시간입니다. 세종사이버대학교 바리스타 앤 소믈리에 학과 명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3: 안녕하세요. 명욱입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또 어디로 가볼 예정입니까?
3: 오늘은 최근에 그 외국인 관광객이 정말 많이 늘었죠.
1: 아, 장난 아니죠.
3: 네, 2024년도에는 약 1600만 명.
1: 네.
3: 그리고 작년에는 1900만 명.
1: 오.
3: 올해는 아마 무조건 2000만 명 넘을 것 같아요.
1: 오. 네. 엄청나네요.
3: 그렇죠. 이게 이렇게 많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여러 가지 한류도 있지만
1: 네.
3: 실질적으로 관련된 콘텐츠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1: 오. 네.
3: SNS에서 여러 가지 소개를 해준다든지
1: 네.
3: 또는 너튜브 이런 데서 본격 소개해준다 보니까
1: 네.
3: 그 한 번 오신 그 관광객들이 네.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오시고 또 오시고 또 오시고 또 오시고
1: 또 우리나라 치안도 좋고
3: 맞아요.
1: 교통도 되게 잘돼 있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예.
1: 그리고 서울을 떠나서 또 부산까지 지금 그게 확장되고 있는 그런
0: 맞습니다.
1: 느낌이더라고요.
0: 예. 그리고 KTX라든지 뭐 SRT로도 굉장히 잘 돼 있고.
1: 그러니까 외국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서울과 부산이 기차를 KTX를 타면 굉장히 가까운 곳이잖아요.
0: 굉장히 가까운 곳이죠. 네. 실은 뭐 정말 그 미국 같은 곳과 비교하다 보면은 그냥 놀러 갔다 오는 정도의 거리다 보니까
1: 우리는 워낙 서울하고 부산하고 심리적 거리가 그쵸, 이렇게 있어서 그런데 그쵸, 외국인 그쵸. 입장에서 봤을 땐 그게 아니니까 와서
0: 거리죠.
1: 가볼 곳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이게 또 그리고 네. 음식도 맛있고
1: 네.
0: 그리고 볼거리도 많고 각각 지역마다 문화가 다르고 그 지역마다 또 음식도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콘텐츠가 풍부하다는 것을 외국인 관광객들이 알아가시는 네. 네,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1: 그중에서 오늘은 어디를 한번
0: 네. 그중에서도 지금 일단은 우리가 그 서울의 대표 관광지면 경복궁 아닙니까?
1: 서울의 경복궁.
0: 그렇죠. 네. 경복궁 일단 다 가는데
1: 네.
0: 이 경복궁이나 북촌에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좀 더 심오하게 들어가는
1: 심오하게
0: 네. 네. 들어가는 두 곳을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1: 두 곳. 예. 네.
0: 바로 안국역.
1: 안국역.
0: 네, 북촌이죠. 예. 거기는 식품명인 체험홍보관과 전통주 갤러리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1: 식품명인
0: 체험홍보관.
1: 체험홍보관.
0: 네.
1: 그리고 전통주 갤러리.
0: 네, 맞습니다. 네,
1: 알겠습니다. 예. 전통시장 뭐 이런 것도 있나요? 거기에?
0: 전통시장이라기보다는
1: 네.
0: 이제 구매가 가능하죠.
1: 아, 구매가 가능하다.
0: 구매가 가능한데 실 네. 구매보다
1: 네.
0: 더 즐거운 곳에 역시 만져보고
1: 네.
0: 바라보고 체험해보는
1: 네.
0: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돼 있고
1: 네.
0: 무엇보다도 외국어로도 대응이 잘 돼 있습니다. 네.
1: 식품명인 체험홍보관이.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친구를 데려가기 되게 좋은 공간인 거예요.
1: 네. 네. 네.
0: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가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1: 네.
0: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어느 쪽에 있나요?
0: 안국역.
1: 네.
0: 이번 출구에서 약 걸어서 1, 2분
1: 네.
0: 예, 정도의 거리에 있고요. 헌법재판소 바로 앞에 있어요.
1: 헌법재판소 바로 앞이다.
0: 예. 그냥 바로 앞이에요. 헌법재판소. 예. 네, 그냥 길 건너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간이라서 기본적으로는 비영리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 그러면은 여기에 왜 가야 되는지 하나씩 말씀을 좀 해주세요.
0: 일단 식품명인 체험홍보관 같은 경우에는
1: 네.
0: 식품명인들이 식품명인 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식품명인이 만든 모든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1: 아 그러면은 명인이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받으신 분들이 계시는
0: 그분들이 운영하시는 공간이죠.
1: 운영하시는 공간.
0: 물론 이제 거기서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은 뭐 여기 조인주 관장님이라든지 프로페셔널한 분들이 하고 계신데 그분들은 또 명인 일시라기보다는 그 협회에 소속된 분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을 또 함께 운영을 하고 진행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1: 네. 그럼 체험들은 어떤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까?
0: 일단은 여기가 매주마다
1: 네.
0: 시음할 수 있는 차가 달라집니다.
1: 아, 차가 여러 가지가 있다.
0: 네.
1: 네.
0: 그리고 한과라든지 이런 것들도 달라집니다.
1: 아.
0: 시식할 수 있는.
1: 한과 명인 계시잖아요.
0: 맞아요. 네. 여기가 식품 명인이 정말 종류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통주도 있고요.
1: 네.
0: 차 종류도 있고요.
1: 네.
0: 엿기름 이런 것도 있고요.
1: 엿기름.
0: 네. 그러니까 식혜일 거예요. 아마 그거는
1: 네.
0: 한과.
1: 네.
0: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그 식품 명인이 되기 위해서는 한 20년 이상을 한 부분에 종사하셔야 되고 무엇보다 관련 레시피가 다 우리나라 문헌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분들이 각각 지방에 있다 보니까
1: 네.
0: 실은 이런 한 곳에서 보기가 어려운데 여기서는 한 곳에서 그거를 다 구매도 할 수 있고 또 볼 수도 있고 또 체험도 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1: 그럼 체험이라고 하시면 어떤 체험들을 하실 수가 만들어 보실 수가 있는 건가요?
0: 그래서 여기서 그 1년에 한 50번 이상을
1: 네.
0: 명인들과 함께하는 체험을 진행합니다.
1: 네. 네.
0: 그래서 전통주 체험도 있고요. 전통 체험하면은 대표적으로 어떤 게 좀 떠오르세요?
1: 전통주 체험 뭔가 쌀 이렇게 넣어가지고
0: 그 막걸리 만들기.
1: 예.
0: 그러고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안동 소주 만들어 보기.
1: 안동 소주도 쌀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증류를 해보는 거죠.
1: 아, 증류를 해본다.
0: 예, 그러니까 막걸리는 쌀을 넣고 물을 넣고 누룩을 넣어서 그걸 발효시키는 과정이라면

0: 사실은 이미 그렇게 된 걸 가지고 직접 소주꼬리향을 통해서 불을 지펴보고 거기서 떡떡떡떡떡 떨어지는 그러니까 소주를 또 체험해보는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요. 또 한산 소곡주 체험. 그래서 한산 소곡주 같은 경우에는 충남 사천에 있는 곳인데 네. 거기서 있는 또 특별한 누룩들이 있어요. 네. 그런 누룩들을 갖고 이렇게 만들어보는 체험이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뭐 야생차 체험.
1: 네. 그리고 야생차요.
0: 야생차.
1: 오, 예. 차인데 야생에서 그냥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우려서 마신다는 말씀이시죠?
0: 그렇죠. 당연히 이제 그런 거 관련된 레시피는 다 그 문헌에 있는 것들이고요. 네. 그리고 고추장 체험.
1: 고추장 체험.
0: 예, 장 체험이죠. 네. 예. 그리고 식혜 만드는 이런 체험. 예, 이런 체험들을 명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데 이건 굉장히 인기가 너무 많아서 어쨌든 주 1회 또 많아야 주 2회 정도 하는데 네. 예약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인들을 만날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직접 다양한 걸 배울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매력적이죠.
1: 명인분들이 없으셔도 뭔가 배울 수 있거나 체험할 수 있습니까?
0: 맞아요. 이건 평일 체험이라고 해서요. 네. 이거 막걸리 빚기 체험도 있고요. 네. 뭐 관련해 초청 체험들도 있고요. 한과 체험 이런 것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기 계시는 이제 프로페셔널한 이제 관장님이라든지 또 다른 스태프들이 같이 진행을 하고 있죠.
1: 약간 곁가지 질문인데 막걸리를 만드는데 네. 얼마나 걸립니까?
0: 막걸리를 만드는 데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진행하는데 밥을 우리가 찌잖아요. 네. 찌면은 그런 거는 뭐 한 두세 시간이면 된단 말이에요. 식히는 네. 과정까지 네. 포함한다 하더라도 네. 그다음에 누룩을 넣고 물을 넣고 한 번만 발효시킨다면 네. 한 7일에서 10일이면은 어느 정도 나옵니다.
1: 그럼 막걸리 만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증류주를 만드는 체험을 하는 거군요.
0: 그렇죠.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막걸리나 청주를 증류를 하면은 네.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맛도 볼 수가 있고요.
1: 바로 맛도 볼 수 있다.
0: 네. 다만 조금은 거칠어요. 왜냐하면 또 숙성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1: 그러면은 증류주들도 다 숙성이 된 것들인가 보죠?
0: 보통은 뭐 안동 소주 이런 것들은 1년 정도 좀 숙성을 시킵니다.
1: 그럼 저희가 술집에서 이렇게 먹는 것들이 다 약간 숙성이 된 그런 것들이군요.
0: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보는 초록색 병에 있는 네. 이런 걸 희석식 소주라고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은 숙성을 안 하죠.
1: 그런 것들은 안 하고 네. 약간 흰 병에 이렇게 지역명 들어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좀 숙성이 제일
0: 정확하게
1: 확률이
0: 얘기하자면은 뒤에 원재료가 네. 정확히 쌀이다. 보리다라고 써 있는 것들은 숙성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짧게는 3개월, 네. 뭐 길게는 2년, 3년 이렇게도 진행을 하고요. 네. 일반적인 초록색병 또는 저렴한 것들은 네. 하기에는 뭐 화학주는 화학주라고 얘기하기 좀 애매한데 네. 하기에는 너무 싸서 그렇게 비용을 드릴 수가 없다. 이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다시 돌아가가지고 식품 명인 체험 홍보관 여기 뭐 돈은 얼마나 내야 됩니까?
0: 여기가 그래서 비영리 단체라서 네. 굉장히 네. 저렴합니다. 그 명인 분들과의 체험은 2만 원? 예. 실은 요즘 체험하면 다들 3만 원, 4만 원, 5만 원 그렇죠.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명인분들을 실제로 만나기 위해서 그 지역에 가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 과정 플러스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드는 것들이 많은데 여기는 정말로 그 명인분들을 모신다는 그런 차원으로 정말 저렴하게 진행하고 있고 평일 체험도 실은 재료비 포함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그것 또한 2, 3만 원대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홈페이지가 있습니까?
0: 이거는 초록색 창에서 검색을 하시면 좋은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기가 체험 말고도 굉장히 매력적인 게 네. 카페가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예약을 해야 되니까.
0: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초록색 창에서 주로 하시거나 또 SNS에 들어가셔서 문의를 하시는 게 제일 좋다. 근데 네. 초록색 창이 제가 보기엔 좀 잘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1: 네. 카페 얘기 계속해 주시죠.
0: 그래서 그 카페에 가시면은 이 야생차라든지 또는 식혜라든지 또는 관련해서 그냥 흔히 마시는 아아도 네, 같이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시면서 차만 즐기시더라도 굉장히 좀 매력적일 수 있다. 이렇게 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어떤 그런 체험이 끝나고 또 가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0: 그 한 지붕 두 가족인 공간이 있습니다.
1: 어디입니까?
0: 예, 전통주 갤러리입니다.
1: 전통주 예. 갤러리.
0: 여기도 이제 그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운영하는 공간인데 네. 여기는 매달 네. 전통주 시음주가 달라집니다.
1: 매달 달라진다. 그럼 한 달 동안은 갔다는 말씀이죠?
0: 한 달 동안은 갔죠. 예. 그래서 이것도 예약을 하면은 네. 도슨트의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시음하는 이런 과정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1: 전통주 도슨트인가요?
0: 그렇죠. 전통 소믈리에라고 얘기하죠. 이분들이

0: 전통주의 유래, 전통주의 어원, 네. 그걸 각 지역마다 다른 전통주의 특징 이런 걸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감상하는 법을 전달한 다음에 마구 마시면 안 됩니다. 아.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1: 많이 마실 수는 있습니까?
0: 아, 많이 마실 수 없죠.
1: 아, 없나요? 네,
0: 없죠. 왜냐하면은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네. 감각이 마비돼서 네. 제대로 깊이 음미할 수가 없습니다.
1: 아니 그것은 이제 네. 그러니까 제대로 음미할 수는 없는 것인데 제 말씀은 내가 원한다면 네. 고주망태가 될 만큼 원하는 만큼 마실 수 있냐?
0: 안 됩니다.
1: 안 됩니까?
0: 안 됩니다. 네. 정말로 맛만 보시는 정도만. 큰일 나죠. 큰일 나죠.
1: 아니 뭐 고주망태가 되면 큰일 나는데 네. 내가 거기 가서 쉬움을 조금 더 해보고 싶다. 너무 맛있으니까 이게 이제 체험비를 내고 들어가는 곳 아니겠습니까?
0: 그 전통주 갤러리에서 그 매달 달라지는 시음주를 네. 그 시음하시는 거는 네. 그건 무료입니다.
1: 아, 그건 무료니까.
0: 무료예요.
1: 예. 그러니까 내가 철판을 깔고 네. 여러 잔을 마실 수는 있다.
0: 안 주실 거예요.
1: 아, 예. 그렇게 하시면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제가 그냥 가능한 건가만 여쭤본 거예요. 저도 그렇게 술 많이 마시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0: 그래서 만약에 네. 너무 맛있다 하시면은 네네. 그 제품을 구매하셔서 네. 뭐 친구들과 집에서 드신다든지 네. 또는 식당에서 조금 비용을 내고 드시는 거를 또 그럼요. 추천을 하고요.
1: 그렇게 하셔야죠. 외국인들도 많이 오는 시대에 거기 무료라고 막 이렇게 고주망태 되도록 드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 말씀을 꺼내봤습니다. 자, 외국인들도 굉장히 좋아할 만한 전통주 체험 장소 한번 말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사이버대학교 바리스타인 소믈리에학과 명욱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올바른 건강 정보와 상식을 채우는 내 몸 살리는 건강 이야기 시간입니다. 요즘은 운동화를 신고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인들이 많아졌는데요. 항공업계 승무원들도 구두 대신에 운동화를 신고 비행기에 오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발 건강을 지키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신 신동원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저는 뭐 늘 운동화를 신고 출근을 하는데 그게 참 어려운 조직들이 있잖아요. 근데 항공업계에도 좀 변화가 있다고요?
3: 네, 정말 환영할 만한 변화인 것 같아요. 예. 승무원들이 이제 기내에서 하루 평균 걷는 양이 무려 1만 5천 보나 되고 와. 서 있는 시간은 14시간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이제 높은 굽에 구두를 신고 일을 하는 거는 이제 발에 어떻게 보면 중노동을 시키고 있었던 걸 것 같아요.
1: 아, 만 5천 보면 제가 하루에 진짜 많이 걷는 양이랑 같은데 사실 일을 하면서 그렇게 만 5천 보를 걷는다는 건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 이렇게 발이 피로하게 되면 무릎이나 허리, 목까지 망가뜨릴 수도 있다면서요?
3: 네, 맞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하나 따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사슬 같은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뒤축이 높은 구두를 신으면은 이제 중심이 좀 앞으로 쏠리겠죠. 그러면서 우리 몸은 넘어지지 않으려고 보상작용을 시작을 합니다. 종아리 근육이 일단 잔뜩 긴장하게 되고요. 일단 무릎은 좀 앞쪽으로 굽혀지고 골반은 또 앞으로 또 기울어집니다. 결국 허리도 과도하게 뒤로 꺾일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니까 발바닥이라는 주춧돌이 이제 기울어지니까 허리와 목이라는 천장까지 다 뒤틀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승무원들이 운동화를 신는 것은 이제 단순히 발을 편하게 한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무너진 전신의 축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이 승무원분들에게 가장 흔한 통증이 발바닥이 약간 찢어지는 것 같은 약간 족저근막염 이런 게 네. 있다고 들었는데 그 딱딱한 신발을 이렇게 신으면은 거기에 영향을 주는 건가요?
3: 그렇죠. 우리가 이제 몸에 그냥 예전에는 맨발로 걸어 다녔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발바닥 아래 두툼한 쿠션과
1: 살,
3: 네, 살과 네, 막 같은 게 있죠. 그거를 네. 이제 통틀어서 이제 족저근막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운동화는 이제 어쨌든 그 자체로 쿠션이 있기 때문에 충격을 사방으로 분산을 해주지만 딱딱한 구두는 그 충격이 바로 발로 전달이 되겠죠. 특히 이제 기내에서 이제 바닥조차 딱딱한 곳에서 구두처럼 또 딱딱한 신발을 신는다면 네. 수만 번을 딛게 되는 순간 그 에어백, 그 두툼한 패드가 계속 상처를 입고 미세하게 찢어지고 염증이 반복되게 됩니다. 네. 족저근막염의 가장 큰 특징이 아침에 이제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내디뎌 들을 때 내 발 뒤꿈치가 찌릿하거나 찢어지는 듯한 느낌이 나는 그게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1: 네.

0: 하지정맥류 이런 거 자주 오시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이거 수술하셨거든요. 하지정맥류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또 좀 해주십시오.
1: 아, 네. 하지정맥류는 네. 이제 우리 몸의 혈액이 심장에서 발끝까지 내려갔다가 네. 다시 올라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정맥이 올라오는데 이제 중력 때문에 잘 못 올라오는데 그 피의 역류를 막기 위해서 정맥에는 판막이라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 승무원들이 예를 들어 서 있었다, 오래 서 있었다. 그러면 네. 하지에 이제 그 피들이 모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이제 그런 판막이란 구조물, 혈관에 있는 구조물이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근육 자체 수축을 하면서 짜줘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너무 압력이 높아지다 보면은 네. 그 판막이 고장이 납니다.
0: 아,
1: 얇은 그렇구나. 구조물이기 때문에 뭐 찢어지거나 뭐 아니면은 다치지가 않는다거나 그럴 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고장이 나면서 피가 역류하고 혈관이 꽈리처럼 부풀어 오르는 걸 바로 하지정맥류라고 합니다.
0: 그럼 약간 부풀어 오르고 약간 그 피줄이 약간 비치고 그래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좀 쉬면 되겠지 하고 이렇게 넘기는 경우가 사실은 많잖아요.
1: 대부분 그러시죠. 그런데 뭐 그렇게 뭐 일시적으로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진짜로 하지정맥류라면은 그거는 절대로 낫지 않는 진행성 질환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초기에는 뭐 다리가 무겁거나 쥐가 나는 정도로 시작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방치하면 혈액 정체가 계속 심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피부도 좀 딱딱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색소 침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궤양이 생겨서 그쪽이 뭐 파인다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거는 혈액이 이제 모여서 정체가 되다 보면 혈전이라는 피떡 같은 게 생겨서 그게 이제 혈관을 타고 날아가서 이제 폐혈관을 막는 그런 폐색전증 이런 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건 굉장히 치명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편한 운동화를 신고 발목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종아리 근육 스트레칭하고 가벼운 운동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고요.
0: 알겠습니다. 그리고 발바닥이 아플 때를 이렇게 생각해보면 걸음걸이가 평소랑 다르게 좀 이렇게 뒤뚱뒤뚱한다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약간 허리나 목 이쪽에도 안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1: 맞아요. 그래서 정확한 네. 지적을 해주셨는데
0: 정확하죠?
1: 네. 우리 몸에는 통증을 피하려는 본능적인 보상기전 같은 게 내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오른쪽 발바닥이 아프다 그럼 나도 모르게 이제 왼쪽으로 계속 체중 을 실게 되고요. 그 결과 이제 골반이 일단 치우치면서 뒤뚱뒤뚱 걷게 되겠죠. 그 위에 또 이제 척추가 있는데 골반 네. 위에 그것도 마치 중심을 잡기 위해서 골반이 틀어진 반대 방향으로 또 보상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발바닥에서 시작을 했지만 전신의 균형이 무너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뭐 승무원분들뿐만 아니라 백화점 판매직이나 조리사, 뭐 교사 이런 분들 온종일 서서 일하시는 분들이 모두 위험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발이 아픈 상태에서 또 무거운 짐을 막 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계속 오래 앉아 있다든지 그러면은 허리에 서너 배 이상 과도한 하중이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병원에 이제 네.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갑자기
0: 네 제가 자세를 바로 세웠습니다.
1: 네. 네 실제로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찾은 분들을 진찰해 보면은 그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골반이 틀어져 있고 그거 왜 틀어져 있냐 네, 다리가 안 좋아서 발이 안 좋아서 마취가 무너져 있어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0: 아 어떤 중심 기둥 축이 무너져서 그런 경우가 많다. 그러면은 의료진의 입장에서 보셨을 때 이 네. 신발 하나 바꾸는 게 효과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겠네요.
1: 그렇죠. 네. 네. 신발만 바꿔줘도 사실은 네. 많은 것을 예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승무원 한 명이 예를 들어서 골격 질환으로 휴직을 하거나 수술을 받게 된다. 그러면은 그 손실이 오히려 더 어마어마할 수 있잖아요.
0: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1: 그렇죠,
0: 회사에도
1: 그렇죠. 회사 네. 측면에서도 그런 고기능성 운동화를 이제 지급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승무원들의 그런 건강을 챙겨주는 게 네, 좋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은 안전하고 직결된 직업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비상 상황에서 또 재빠르게 움직여야 되고 그런 것들이 운동화로 더 향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기업 역량하고도 뭐 직결이 된다. 그런 세련된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0: 네. 어쩔 수 없이 또 구두를 신어야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은 또 기능성 깔창 이런 것들을 깔기도 하는데 이게 실제로 효과가 좀 있습니까?
1: 네. 깔창 좋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특히 발바닥 아치가 이미 무너지신 분들이 있는 그런 평발기가 있는 분들이

0: 깔창을 깔아주면 그게 이제 아치를 살려주는 뭐 어떻게 보면 주춧돌 역할을 대신 해주는 거죠.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1: 네.
0: 이게 좋다고 그냥 내가 신던 거에 그냥 깔창을 넣어버리면은 이미 이 제 발바닥이 거기에 뭔가를 넣는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 공간이 좁아지니까 오히려 발가락에 압박이 심해진다거나 등 발등이 아프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깔창을 넣고 싶으시면 발 사이즈보다 좀 큰 넉넉한 신발을 신고 거기다 깔아가지고 내 발 사이즈에 맞게 조정을 하시는 그런 게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뒤꿈치에만 깔창을
1: 그렇죠. 남자분도 많이 쓰잖아요. 저 결혼식 때 저도 네. 썼었거든요.
0: 네네. 뭐 키 높이일 수도 있지만 뭐 그런 깔창 중에서 뒤꿈치만 좀 높은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구두 아까 말했듯이 조금 앞으로 무게중심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걸 쓰시거나 그 차이가 크지 않은 거를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리고 종일 서서 이렇게 일한 날에 테니스공이나 골프공 이런 걸로 발바닥 이렇게 문지르면 시원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게 도움이 되는 걸까요?
0: 네. 제가 강력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발바닥의 이제 족저근막은 종아리 근육이나 이제 허리까지 이제 뒤로 쭉 연결된 후면사슬 근육인데 거기에 출발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으로 발바닥을 이제 마사지를 해주는 방법을 많이 알려드리는데 그런 뭉친 근막도 좀 풀어줄 수 있고요. 발의 유연성도 좀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결국에는 종아리, 허리 이런 데까지 연쇄적으로 좋아지는 효과를 낼 수도 있고요. 자기 전에 5분만 투자하셔도 네, 다음 날 첫 발을 내디딜 때 좀 덜 아프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많이 걷는 분들을 꼭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 네. 원장님만의 좀 필살 스트레칭 이런 게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0: 네. 집이나 직장에서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하나 알려드리면요. 벽 밀기 스트레칭이라고
1: 벽 밀기.
0: 네, 네. 하는데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제 벽을 보고 마주 보고 딱 서서요. 손을 양손으로 짚으신 다음에 한쪽 다리를 내가 아픈 다리 그쪽을 뒤쪽으로 크게 뻗어줍니다. 그런데 발 뒤꿈치를 바닥에 붙인 상태로 뒤로 뻗어주는 거예요.
1: 그럼 종아리가 쭉 늘어나겠네요.
0: 그렇죠.
1: 종아리 근육이.
0: 네, 뒤쪽에 있는 근육들 종아리라든지 아킬레스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팽팽하게 늘어나는 게 느껴지실 거고요. 이거 동작을 하시면 이제 발바닥 근막도 좀 풀어지고 네, 그 아킬레스건이나 종아리 근육도 많이 풀어지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거고 이거를 이제 돌아오시자마자 퇴근하자마자 네.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특히 아플 때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1: 10초, 20초 정도 하면 되나요?
0: 네, 한 15초 이상. 뭐 오래 하실수록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조금 더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발가락을 앞 발가락을 위로 들어주는 거예요.
1: 발가락을 네. 들면 더 땡기겠네요.
0: 그렇죠.
1: 뒤쪽이.
0: 네네. 그래서 더 추가적인 효과 그리고 발바닥 내재근까지 단련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스트레칭이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 이렇게 해가지고 총 한 3분 정도 하면 될까요?
0: 네. 뭐 한 3세트에서 5세트 정도 해주시고 왼쪽 오른쪽 번갈아가면서 또 해주시고
1: 네.
0: 네. 시간 날 때마다 계속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스트레칭을 계속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발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네요. 지금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 신동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아침 일라디오 토요일 이 시간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김진현 아나운서가 또 여러분들 찾아뵐 텐데요. 많이들 찾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금요일에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손으로 하는 일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손의 힘이 건강 상태를 판단하는 지표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것을 쥘 악자에 힘력자를 쓰는 악력이라고 하는데 악력이 세야 건강하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다른 사람과 악수할 때 상대방이 손으로 잡는 힘이 너무 세서 아픈 경우 아구가 세다가 맞을까요? 아니면 아귀가 세다가 맞을까요? 이때는 아귀가 세다가 맞습니다. 아귀는 사물의 갈라진 부분을 뜻하는 말인데 보통 손아귀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죠. 손아귀라는 말은 엄지손가락과 다른 네 손가락과의 사이를 말하기도 하지만 손으로 쥐는 힘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악력이 바로 손아귀로 무엇을 쥐는 힘을 뜻하는 것입니다. 손아귀는 세력이 미치는 범위를 뜻하기도 해서 완전히 자기 소유로 만들거나 자기 통제 아래 두는 것을 가리켜 손아귀에 넣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생선 중에 입이 크고 모양이 별로 예쁘지 않지만 맛은 상당히 좋은 것이 있는데요. 이것 역시 아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생선으로 만든 매운탕이나 찜은 아구탕이나 아구찜이 아니라 아귀탕, 아귀찜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주말 아침 전국이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연일 한여름 같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 30도 이상으로 오르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체감 온도가 31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현재 시각 기온 서울이 17.9도, 대전 16.6도, 광주 16.9도, 대구도 16.5도 등 어제처럼 대부분 15도 안팎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 31도, 춘천 32도, 여주와 대구, 경산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낮 기온이 크게 오르는 만큼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도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오늘도 전국 하늘이 쾌청하겠고요. 강한 햇볕이 그대로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야외 활동하실 때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자외선 차단을 잘 해주셔야겠고요. 또 햇볕이 대기 오염물질과 반응해 오존 활성이 활발해지면서 낮 동안 대부분 지역에서 오존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특히 경기 남부는 매우 나쁨이 예상됩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낮 시간대 실내에 머무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낮 더위는 한풀 누그러지겠습니다. 조하늘이었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고유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국제 채권 금리가 급등하고 기술주 매도세가 번지면서 뉴욕 증시가 현지 시간 15일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 종합지수는 1.5% 하락했고 다우존스는 1.07%, S&P500도 1.24% 내렸습니다.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 만기 미국채 금리는 4.08%로 전장보다 9bp 급등했고 30년 만기 미국채 금리는 5.12%로 5.1%선을 넘어섰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방어할 것인지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신에게 물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길에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할 경우 방어할 것인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시 주석이 그렇게 물었지만 그런 것에 관해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시 주석과 북한에 대해 논의했으며 자신은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삼성전자 경영진과 면담하며 노사 간 대화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김 장관은 어제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 최승호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전달받은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중재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는 교섭 재개를 위해 사측 대표 교섭위원 교체와 사측의 실질적인 입장 변화를 김 장관에게 요청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어제 오후 6시 마감된 가운데 어제까지 7,791명이 후보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선관위는 출마자들의 서류를 검토해 후보 등록 여부를 결정하며 어제 오후 8시 기준으로 7,668명이 등록 완료됐습니다. 16명을 선출하는 광역단체장 선거에는 모두 51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기초단체장 후보는 총 579명입니다. 출마자 3분의 1 이상이 전과 기록이 있었으며 10명 중 1명은 세금을 체납 중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오늘 제주와 경기 지역을 잇따라 찾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새벽 제주 서부두 수산시장을 방문해 수산업 종사자들과 만나 민심을 들을 예정입니다. 오후에는 경기 지역으로 이동해 경기 평택을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김용남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고 이어 오산 오색시장을 찾아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늘 험지로 불리는 호남을 찾아 지방선거 지원 유세를 이어갑니다. 장 대표는 오늘 국민의힘 전북도당에서 열리는 전북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및 필승 결의대회에 참석해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힘을 실을 계획입니다. 장 대표는 모레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리는 광주 방문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청주의 한 교량을 지나던 차들이 도로 위에 놓여있던 교량 배수시설 철제 덮개를 밟으며 타이어가 잇따라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팔결교 오창에서 청주 방면을 지나던 차량 13대의 타이어가 잇따라 파손됐습니다. 해당 차들은 팔결교 입구 쪽에 놓인 배수시설 철제 덮개를 밟고 지나가면서 타이어가 파손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배수시설 덮개는 원래 도로와 평평한 상태로 있어야 하지만 제자리에서 이탈해 도로 위로 올라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선박 나무호를 타격한 비행체 잔해가 어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외교부는 비행체 잔해가 아랍에미리트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항공편으로 들어왔으며 전문기관이 정밀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최고 체감 온도가 31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 31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이상으로 KBS 1라디오 7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태원이었습니다. KBS

0: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아나운서 오태훈입니다. 5월 중순인데 낮 기온이 30도가 넘습니다. 다행히 한여름처럼 습도가 높진 않아서 후텁지근한 건 없고 또 해가 지면 기온이 떨어져서 열대야는 없습니다. 하지만 벌써 5월인데 이렇게 더우면 올 여름이 좀 걱정이 되죠. 올해는 평년보다 더 더위가 강력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한여름 잘 지낼 체력과 냉방용품들 미리 잘 챙겨봐야겠습니다. 오늘도 덥습니다. 하지만 또 하늘이 맑아서 전국적으로 자외선도 강합니다. 야외 활동하신다면 그늘에서 자주 쉬고 수분 섭취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토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정보들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생활 뉴스 브리핑 이연경 뉴스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예. 기름값이 계속 지금 2,000원대 넘어가고 네. 있어요, 지금.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항공편들이 변경이나 취소되는 경우가 생겨서
1: 네.
0: 고객들이 난처한 경우가 생긴다고요?
1: 그러니까 지금 국내외 항공사가 다 이 항공료를 포함한 비용 부담 때문에 네. 단거리 노선 위주로 운항을 축소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저비용 항공사 같은 경우 운항 편수를 굉장히 많이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0: 스케줄

0: 자체를 줄인다는 거죠.
1: 예.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국제선 같은 경우는 지금 줄여진 내용이 운항 편수 한 4% 정도라고 관련 업계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0: 예.
1: 문제는 내가 비행기를 예약을 했는데 갑자기 취소됐어요. 아니면 간편됐어요. 이러면 고객 입장에서 굉장히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0: 우리가 또 비즈니스 하는 분 아니라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여행 상품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 두 달 전 일찍 미리미리 예약하잖아요.
1: 그러니까요. 예. 근데 항공사들이 고객들이 항공편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 위약금도 물고 수수료도 내라 그러잖아요. 근데 정작 항공사들의 그 사유 때문에 변경되거나 취소될 때는
0: 네.
1: 대체편을 마련하거나 한 번 무료로 변경 혹은 취소되는 것 외에는 아무 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3, 4월에 항공권 취소 변경 관련 상담을 한국소비자원에서 349건을 했는데
0: 네.
1: 이게 지난해 지지난해에 비해서 56.5% 13.7%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체편을 해주거나
0: 네.
1: 한 번 무료 취소 변경 외에는 고객들이 별도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요. 항공권만 보상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항공권 가면서 뭐 액티비티나 그렇지 않으면 뭐 숙소나 이런 거 다 예약을 했잖아요.
0: 그렇죠. 스케줄 다 짜서 하죠.
1: 네. 네. 근데 그거를 변경하고 나면 이 나머지들은 어떡하냐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소비자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은 상황인데요. 국적기와 외국 항공사들의 보상 기준과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항공권 변경 취소 과정에서 대체편이 잘 마련이 안 됐다거나 환불 절차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소비자원과 상담 후에 피해 구제 절차를 밟는 것이 좋겠습니다.
0: 아니, 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1: 이게 아무래도 단체 여행을 예매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여행사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는데 개인 여행으로 따로따로 예매하신 경우는 이럴 수가 있고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서 유리할증료가 좀 내려간다라고 하는 전망이 있기는 합니다만 개인 여행의 경우에는 앞으로 상황을 좀 추를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국토교통부 설명은 이건 겁니다. 가능한 한 항공사들이 고객들이 예매한 시간대와 최대한 가까운 대체편을
0: 그걸 해줘야죠.
1: 네. 하도록 독려를 하겠다. 그리고 항공편을 변경해서 고객이 환불을 원할 경우 는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무료 변경 취소 외에는 별도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게 고객들의 주장인데 현행 상황을 그냥 예의주시하겠다 정도의 입장만 나온 상황입니다. 근데 항공사에서는요. 요즘에 이거 불가항력적이다. 그래서 전쟁이나 천재지변, 긴급정비에 적용되는 면책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면책이 만약 인정되면 대체교통편이나 숙박비 등 승객이 개별적으로 부담한 후에 각종 추가 비용을 항공사의 배상 책임을 요구한 거는 면제되거나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국토교통부는 이건 해당 안 된다. 예, 이런 입장입니다.
0: 네. 자, 그리고 KTX하고 SRT를 하나로 연결한 기차가 운행을 시작했어요?
1: 네. 중년열차라고 하는데요. 5월 15일부터 운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KTX와 SRT 통합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속철도 통합 운행을 시범 실시를 하는 건데요.
0: 네.
1: 호남선은 토요일, 일요일, 경부선은 금요일에서 일요일 일부 구간에 상하행선에 한 번씩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수서에서 광주 송정 가는 호남선 같은 경우는 원래 한 대로 운행이 됐었거든요. 근데 연결을 하니까 기존의 좌석은 410석이었는데
0: 네.
1: 두 배인 820석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SRT하고 KTX 운임이 SRT가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하거든요.
0: 예, 예.
1: 근데 SRT 운임을 적용받기 때문에 KTX를 기준으로 하면 그 운임을 기준으로 하면 10%가 할인되는 효과도 발생을 합니다. 예매하실 때는요. 코레일과 SR의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 역창구에서 그 운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쨌든 좌석 수가 두 배 늘어난 거니까 예매 경쟁이 조금 완화될 수 있고 운임도 10% 저렴하니까 소비자들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9월까지는 이 네. 고속철도 통합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0: 네. 정부의 난임 지원 사업. 이것에 대한 성과가 발표가 됐다고요?
1: 네. 2025년에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으로 총 48,981명의 아이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작년 전체 출생아의 19.2%니까요. 생각보다
0: 엄청 많네요.
1: 비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출생한 아이가 5명 중에서 1명은 난임지원으로 태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난임지원을 받아서 태어난 아이들이 1년 전에 비해서 31.4%가 늘었고요. 2020년에 비하면 176.4%나 증가한 겁니다. 예, 난임지원 출생아 중에서 쌍둥이를 포함한 다태아가 전체 26%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난임시술 출산 가운데 미수가 등록 건수도 4,603건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결혼이 늦어지고요. 35세보다 나이가 많은 산모들이 많아지면서 네. 난임시술로 태어난 아이들은 당분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출산 연령을 보면 2014년에 평균 연령이 32세였는데 계속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35세 이상의 고령 산모 비율은 2014년에 21.6%에 35.9%로 늘어났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사실 저도 굉장히 늦게 낳았는데 제가 갔을 때 진짜 노산이라고 그랬었거든요. 선생님이. 근데 요즘에는 저랑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0: 예.
1: 그리고 난임시술의 임신 성공률이 체외수정 기준으로 평균 37%인데 40세 이후가 되면 이 성공률이 굉장히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임신 단계부터 검사하는 것부터 난임시술까지 이제 지원을 해서 어쨌든 출생 비율을 출생률을 좀 높여야 되니까 예, 그렇게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0: 뭐 어떤 정책들을 지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1: 두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전에는 소득이랑 연령 기준이 있었는데 그게 다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20세부터 49세까지 모든 가임기 부부가 결혼이나 자녀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예비 부부이거나 사실혼의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신청 횟수는 출산당 25회입니다. 근데 만약에 첫 번째 아이를 낳을 때 25회를 다 썼어요. 근데 두 번째 아이를 낳으려고 하면 다시 25회를.
0: 그 25회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 체외수정 같은
1: 네,
0: 거?
1: 그게 20번, 인공수정
0: 예,
1: 5번 이렇게
0: 예, 예, 예.
1: 해서
0: 알겠습니다.
1: 25회를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은 그 지원되는 게 체외수정 신선배와 1회당 110만 원부터 시작해서 인공수정은 최대 3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배아 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같은 비급여 항목도 있는데 그것도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럼 신청을 하실 때 온라인으로는 정부24나 이보건소라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0: 예.
1: 가까운 보건소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나서 이후에 이제 통지서를 발급하고 시술하고 청구하고 지급하는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가임력 검사 받는 것도 지원이 되는데요. 요건 이제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에 지원에 해당이 되고요. 20세부터 49세까지 모든 남녀가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3번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는 최대 13만 원, 남성의 경우에는 최대 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요. 이 보건소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0: 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전체 이혼은 좀 건수가 줄고 있는데 황혼이혼은 그렇지 않다고요?
1: 네, 60세 이상의 황혼이혼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데요.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0: 네.
1: 지난해 이혼 건수가 3,021건이 줄어들어서 88,130건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게 6년 연속 줄고 있습니다.
0: 예, 예.
1: 예, 지난해 이혼 건수가 1996년 이후에 29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기록이 됐는데요.
0: 예.
1: 이게 아마 이제 인구도 줄고 결혼도 줄잖아요.
0: 네,
1: 그리고 팬데믹 때문에 결혼 건수가 줄어서 최근에 이혼 건수가 줄고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문제는 작년 부부 이혼은 오히려 늘고 있다는 겁니다. 60세 이상의 이혼이 지난해 13,743건이었는데요. 그 전해보다 거의 1,000건 가까이 늘었고 1990년 통계 이후에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체 이혼 건수에서 60세 이상의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15.6%입니다. 예전에는 결혼 기간에 부부가 참고 살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이미 들어버리면 이혼을 선택하는 경향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나이가 들어도 이혼을 선택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고
0: 예.
1: 재산부나 이런 것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들도 확보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자녀들도 부모님의
0: 네.
1: 이혼에 대해서 반대한다기보다 부모님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황혼 이혼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설명인데요. 실제로 혼인 지속기간을 봐도 오래된 부부 이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혼인 지속기간이라고 하는 게 결혼식을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그냥 결혼이 시작된 것부터 결혼 계약을 얼마나 지속했냐를 말하는 건데 30년 이상 된 부부가 전체의 17.7%로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평균 이혼 연령은 남성 51세, 여성 47.7세로 0.6세씩 올라갔습니다. 10년 전에 비하면 4살씩 더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연말 정산할 때 공제를 잘못했다면 이걸 정정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요? 지금?
1: 네. 지금 이제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네. 그 정기신고로 하셔가지고 소득공제를 수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연말 정산에 제일 헷갈리는 게 의료비. 교육비, 인적공제 이런 게 잘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잘못 신고를 하셨다면 이번 달에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서 정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0: 예.
1: 공제를 너무 많이 적용을 해서 세금을 적게 낸 경우에는 6월 1일까지 정정 신고를 하실 수 있고 만약 이번 기간을 넘어가게 되면 과소신고에서 가산세가 붙거나 납부지연이 돼서 가산세가 붙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공제나 감면을 누락해서 내가 더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은 경우도 있잖아요.
0: 예. 예, 예.
1: 역시 신고를 통해서 반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환급금이 발생을 한다면 정정을 해서 5월 달에 신고하시면 6월 달까지는 받으실 수가 있고요. 올해 이제 부양가족 공제 오류는 정부에서 국세청에서 그 통보를 해줘요. 예, 5월 15일부터 지금 안내가 발송이 된 상황이거든요. 부양가족을 왜 중복 공제하는 경우 있잖아요. 형제들끼리 부모님 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든지
0: 예.
1: 사망자 또는 공제 대상이 아닌 가족이 포함됐을 경우에는 지금 그 안내가 발송이 됐습니다. 그리고 안내를 받은 경우에도 정정 신청을 6월 1일까지 하시면 가산세 없이 수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난해 이제 근로소득 말고 요즘에 그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 있으신 분들이 그게 2천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랑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되고요.
0: 이런 분들 부자죠.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직 등으로 2개 이상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연말정산 때 합산을 하지 않으셨다면 이번에 합산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0: 예. 병원에서 하는 도수치료 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칼을 뽑아들었다. 어떤 칼을 뽑아든 겁니까 이게?
1: 지금 그 도수치료가요 병원마다 가격이 조금씩 달라요.
0: 예.
1: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 교정하기 위해서 그 도수치료를 정부에서 관리하는 관리급여로 바꿨어요. 관리급여 뭐냐면 지금까지 병원에서 알아서 이제 금액을 정하게 돼 있었는데
0: 네.
1: 이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가격이랑 치료 횟수를 국가에서 정합니다. 대신에 환자 본인 비용이 95%, 건강보험공단에서 5%를 부담하는 제도인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이제 유력하게 검토되는 거는 한 번에 30분 기준 4만 원대 혹은 4만 3천 원대 이 두 가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도수치료 평균 가격이 11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0: 네.
1: 그러면 4만 원 정도면 절반에도 안 되는 가격인데요. 일주일에 두 번 연간 15번까지만 횟수도 엄격하게 제한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재활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0: 예, 예.
1: 그런 경우는 총 24번까지 9번 더 허용될 전망입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은 내려가는 대신에 환자의 본인 부담금이 말씀드린 것처럼 95%가 되는 경우고요. 만약 이 기준을 초과해서 진료를 하는 경우는 환자와 건강보험 그 병원은 환자와 건강보험 양쪽에서 비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7월부터 바로 시행이 될 텐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요 가격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관리급여가 된다고 해도 실손보험 가입하신 분들 있죠.
0: 네.
1: 자기 부담금은 보험금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할까요?
1: 네.
0: 아니요. 예. 여기까지만 할게요.
1: 네. 예,
0: 시간이 다 돼서.
1: 네.
0: 자, 생활 뉴스 브리핑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존 박이 부릅니다. 굿데이.

0: 네, 존 박이 부른 굿데이 들으셨습니다.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 7시 25분 향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가서 이 시각 교통상황 알아보겠습니다.
1: 네,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에 이번 주말은 나들이 차량들이 많겠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지선 창원 쪽으로 화원 부근 사고는 이제 갓길로 옮겨져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부근으로 차량대 서행합니다. 반대 대구 쪽으로 남대구 부근에서는 3, 4차로를 막고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한남부터 서초 사이와 천안 부근, 더 가서는 독립기념관에서 천안 호두휴게소 사이로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용인에서 양지 터널 사이로 정체 시작됐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에서는 양양 쪽으로 선동에서 남양주요금소 사이와 더 가서는 화도분기점에서 서종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안산분기점에서 순산터널 사이와 이후로는 팔탄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 사이로 정체입니다. 그 밖에 서울시내 동부간선도로 이정부 쪽으로 창동교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이어서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2: 주말 동안에도 한여름처럼 덥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과 대전, 광주 31도로 어제만큼 덥겠고요. 대구는 33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3, 4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체감온도가 3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까지 전국 한해도 대체로 맑아서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며 자외선도 몹시 강하겠는데요. 오늘도 한낮에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오존 농도도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볕이 뜨거운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보다는 실내에 머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다음 주 수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낮 더위는 한풀 누그러지겠습니다. 현재 시각 기온은 서울이 18도, 대구 17도 등 어제처럼 대부분 15도 안팎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광주 31도, 춘천 32도, 여주와 대구, 경산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전까지 서쪽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조하늘입니다.
3: 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오태훈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0: 네, 경제 뉴스 속풀이 시간입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전화로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주식 하시는 분들은 어제 장을 보면서 상당히 좀 혼란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8000선을 아침에 넘었어요. 그리고 전날 미국 증시도 좋았고, 그리고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만난다니까 뭐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은데 갑자기 이게 꼬꾸라졌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1: 맞습니다. 코스피가 어제 장중 사상 처음으로 앞자리수가 바뀌었습니다. 8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0: 네.
1: 코스피 7000선 돌파한 게 5월 6일이었거든요. 거래일수로 8거래일 만에 네. 장중 8000선을 찍은 겁니다. 무려 8046까지 찍었거든요.
0: 예.
1: 이게 시간이 얼마나 빨라졌느냐. 코스피 6000에서 7000 가는데 중동전쟁 탓에 두 달 반 정도 걸렸습니다.
0: 예.
1: 야, 이런 속도로라면 상반기 만 포인트 불가능한 수치 아니네. 오전에 잠깐 좋았습니다. 네. 근데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8000선 넘게 이 랠리를 이어가던 코스피가 외국인의 대규모 체잉 매물의 영향으로 6%가 넘게 급락세로 전환합니다. 지수가 이제 코스피 200 선물 지수가 5% 넘게 떨어지면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데 이게 발동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7500선 아래 7493까지 밀렸습니다. 하락폭은 역대 두 번째인데요. 어제 급락은 크게 두 가지 악재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 이 노사 갈등이 총파업으로 이어질 수 있겠구나. 정부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투톱에 대한 심리가 극도로 얼어붙었는데요. 삼성전자 뭐 30만 원에 가까웠었는데요. 8% 넘게 급락했습니다. 8.6% 27만 대까지 밀렸고요. 한때 200만 원이 육박했던 SK하이닉스도 7% 넘게 떨어져서 181만 9천 원에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글로벌 금리 인상 우려가 급 부상한 게 투자 심리를 급격히 악화시켰는데요.
0: 네.
1: 이러다 보면 일본은 금리 인상할 수 있고 또 G7 회의를 앞두고 미국, 영국 채권 금리가 급등하면서 외국인이 무려 6조 원대 역대급 매도를 촉발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제 전문가들 8대 2 정도로
0: 네.
1: 아유, 이번 하락은 당장 추세 붕괴라기보다는 그동안 이제 가파르게 올랐던 이제 과열을 좀 시키는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게 아니냐라는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소 아쉬운 건 오늘 새벽 미국 증시가 또 많이 떨어졌습니다.
0: 네.
1: 주요 지수는 뭐 1%대의 하락세를 보였지만 내용이 좋지 않습니다. 이 고유가발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글로벌 채권 금리가 급등을 했습니다. 미국의 30년물 금리는 처음으로 5.12%까지 뛰었고요. 일본의 30년물 금리도 첫 4%를 돌파했습니다. 영국의 장기 금리가 1998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이 중동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제유가를 끌어올렸고 이렇게 되면 각국이 인플레이션을 차단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 시장에서 연준의 다음 행보는 금리 인상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었는데요. 역시 그동안 상승장을 이끌었던 이 기술주들이 급락세인데요.
0: 네.
1: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 지수가 4% 넘게 하락을 한 게 조금은 걸립니다.
0: 보면은 이제 어제 외국인들이 참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어제뿐만 아니라 요즘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고 있는 경향이에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1: 맞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 외국인이 쏟아낸 매물만 무려 31조 원입니다. 역대 최고 기록인데요. 뭐 하루에 뭐 5조

0: 7조, 6조 이렇게 내뱉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투자만을 놓고 보면 야 이거 셀코리아 시작된 거 아니야라는 이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이 현재 흐름은 한국 시장 자체를 좀 떠나기보다는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또 포트폴리오 재조정 성격이 짙다라는 겁니다. 이른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기계적으로 비중을 줄이는 이른바 리밸런싱에 나섰다라는 얘기인데요. 특히 이번 상승장을 주도했던 건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인데 지금 뭐 7천에서 8천까지 불과 8거리일 만에 급등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의 보유 비중도 급격히 늘었고요. 특정 업종 쏠림 현상이 과도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자금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차익을 실현하면서 비중을 조절하는 움직임은 좀 자연스럽다라는 얘기인데요. 특히 이제 뭐 삼성전자, 특히 이제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이 투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기대감은 남아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전망치도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경계해야 될 부분이 네. 지금 시장이 반도체와 자동차와 같은 일부 업종이 과도하게 의존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향후 이제 미국의 금리나 환율이나 이런 게 더 악화된다면 외국인의 자금이 좀 이탈할 가능성이 좀 우려스러운데요. 어제 이제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매도가 역대급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어제 원달러 환율이 또 한 달여 만에 네. 1,500원,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1: 근데 그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보면 적금 깨고 들어간다. 보험 같은 거 이제 해지하고 들어간다. 그리고 하다못해 대출받아서 들어간다.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0: 맞습니다. 대학생이든 아니면 뭐 노인분들이든 만나면 주식 얘기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코스피 200% 넘게 폭등을 했죠. 지난해 2,400에서 출발했고요. 올해 4,200에서 출발했는데 그러다 보니 지금 뭐 삼성전자가 아시아 기업으로는 두 번째로 시가총액 1조 달러 시대 문을 열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시장이 너무 빠르게 오르다 보니 여기저기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블룸버그는 이걸 어떤 현상이라고 표시하고 있느냐. 유포리아라는 즉 근거 없는 낙관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왜냐 최근 들어서 지금 안 사면 영원히 뒤처진다라는 불안감이 투자 판단보다도 앞서서 투기 성향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 자산시장 코인시장 때 급등했던 때와 비슷한 심리가 일부 주식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지적입니다. 나만 뒤처질 수 없다라는 심리로 인해서 올해 개인 투자자들 37조 원 넘게 국내 주식 사들였고요.
1: 예.
0: 심지어 미성년자 계좌 개설이 1년 전에 비해서 10배나 폭증했습니다.
1: 아이고.
0: 주식을 자산 증식의 수단이 아니라 계층 이동을 위한 마지막 복권, 로또로 보는 사회적 갈등이 투기적 열풍으로 변질된 게 아니냐라는 건데요. 물론 이번 상승장을 단순히 투기 광풍으로 보기만 어렵다라는 주장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물론 이 반도체 기업들 실제로 AI 공급망의 핵심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1: 예.
0: 역시 이제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것 그래서 실체 없는 거품은 이제 아니다라는 이제 주장도 있는데요. 문제는 속도입니다. 시장의 실적 개선 속도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돈이 움직이다 보니 작은 악재에도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국민배당 발언 하락만으로 코스피가 7% 가까이 흔들린 것도 과열된 투자 심리의 전 단면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시장이 장기 성장 기대는 유효하지만 레버리지 투자, B2, 추격 매수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파업 관련한 소식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0: 정부의 가진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협상은 지금 평행선을 긋고 있습니다. 노조는 예정대로 오늘 21일 파업을 강행하겠다라는 강경한 입장인데요. 핵심 쟁점은 뭐냐? 성과급을 제도화하자라는 겁니다.
1: 네.
0: 지금 많이 양보해서 지금 사측은 영업이익의 10% 특별보상하겠다. 영업이익의 10%는 SK하이닉스 수준입니다. 여기에 이제 중앙노동위원회 정부 측은 연봉의 상한선 상한선은 그대로 두되 업계 1위를 달성할 경우 영업이익의 12%까지 성과급을 늘리겠다라는 중재안을 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최후안 아니다 라면서 이제 결렬을 선언하고 있는데요.
1: 네.
0: 노조 측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무려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 파업에 5만여 명 이상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교대 근무가 필수인 반도체 부분의 인력이 집중 이탈할 경우 생산라인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데요. JP모건 등 외신은 파업 장기화할 경우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최대 40조 원 줄어들 수 있다. 라는 이제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무엇보다도 고대역폭 메모리 패권 경쟁이 치열한 시기에 납품 기한을 맞추지 못한다. 글로벌 빅테크 고객사들의 이탈은 물론이고 국내 소, 부, 장,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이 연쇄 타격이 국가 경제 전반의 위기로 번질 수 있는데요. 반도체는 한국 수출의 35%를 차지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반도체 수출이 10% 줄 경우 우리나라의 GDP, 경제성장률이 0.78%포인트 감소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뭐 막판까지 뭐 파업 시한 직전까지는 계속 노사 간의 협상은 될 것 같습니다. 뭐 중재 같은 것 아니면 조정 같은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정부 쪽에서는 어떤 얘기를 나오고 있어요 지금?
0: 맞습니다. 지금 어쨌든 오는 21일 총파업이 가시화되자 정부의 어떤 긴급 조정권 발동 그리고 회사 측이 제기한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가 최대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긴급 조정권은 정부가 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도입니다.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정부가 강제로 파업을 중단시키는 사실상의 비상조치입니다. 발동되면 바로 30일 동안 행위금지는 금지됩니다. 근데 과거 단 4차례만 발동될 정도로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했던 강력한 조치입니다. 이번 사태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제 반도체 공정의 특수성 때문인데요. 반도체 생산 라인은 24시간 멈춤없이 돌아가야 하는데 한 번이라도 공정이 흔들리면 그 라인에 있는 모든 생산자기 웨이퍼를 폐기해야 되고요. 또 껐다가 생산 설비를 재가동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이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이제 이 AI 반도체 공급 경쟁이 극도로 치열한 상황에서 납기 차질로 이어진다면 빅테크 고객사들 이탈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때문에 정부는 지금 이번 이제 긴급 조정권 이 요건 발동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 파급력이 큰 만큼 긴급 조정권 발동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다만 아직은 좀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발동하게 되면 이게 이제 노동 3권 침해 논란이 큰데다가
1: 예.
0: 강제 개입 자체가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정부도 마지막까지는 노사 자율 협상의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이제 이 사측이 제기했던 위법 쟁유행위 금지 가처분 결과도 변수인데요. 어쨌든 법원이 이를 인용할 경우에는 노조의 파업 범위가 크게 축소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업 결과 법적인 이 판정은 한 20일경에 노사 파업 예정 하루 전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남은 기간 동안 노사가 극적인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
1: 네, 우리 주변의 장소지만 잘 몰랐던 공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공간 윤우영 건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어디로 가요?
3: 자, 오늘은 개관한 지 이제 딱 두 달 됐거든요. 따끈따끈하고 반짝거리는 미술관 한 곳 가볼 거고요.
1: 두 달 된 미술관?
3: 네, 이제 겨우 두 달 됐습니다.
1: 네.
3: 서울 시립미술관인데요. 서울 시립미술관이 그 몇 군데
1: 있잖아요.
3: 있죠.
1: 네.
3: 소소문에 있는 본관도 있고
1: 네.
3: 그리고 북서울미술관,
1: 네.
3: 남서울미술관
1: 네.
3: 그리고 작년에 생긴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미술관도 있고요.
1: 예.
3: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서서울미술관입니다.
1: 서서 오르면 서쪽에 있다는 거잖아요.
3: 그렇죠. 서쪽 지역이니까 대부분 뭐 강서구, 양천구,
1: 네.
3: 뭐 이제 구로구, 금천구 정도 대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 네, 네.
3: 근데 여기 강서구는 원래 이제 신시가 지잖아. 마곡지구 들어서면서
1: 예, 예.
3: 거기 뭐 식물원이나 뭐
1: 거기
3: 미술관
1: 엄청 바뀌었어요.
3: 그렇죠. 네. 거의 뭐 천지 개벽할 네, 수준 바뀌어가지고 문화시설이 꽤 많이 들어왔거든요.
1: 예, 예, 예.
3: 그런데 이제 그 구로구나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그런 시설이 좀 열악한 편이었죠.
1: 네.
3: 그래서 이 서서울 시립미술관은 금천구 독산동에 있습니다.
1: 아, 독산동.
3: 네. 그래서 2015년부터 계획해서 10년 만에 이제 지난 3월 달에 네. 개관을 하게 되었고요. 정확한 위치가 1호선 지하철역인 금천구청역이 있거든요.
1: 네.
3: 그 바로 앞에 있고 거기가 옛날 건물들 다 이제 재개발이 이루어져가지고
1: 예.
3: 꽤 고층 아파트들이 들었었거든요. 그 고층 아파트들 사이에 이제 탁 묻혀져 있는데 금날의 중앙공원이라고 하는 공원 안에 있어요. 이 미술관이.
1: 요즘은 어쩌다가 오랜만에 한번 네. 장소를 가보면 예전 모습 그대로인 것이 있는가 하면.
3: 아, 그렇죠. 맞아요.
1: 어쩌다 한번 갔더니 여기 이렇게 바뀌었어? 이런 그렇죠. 경우도 많이 있는데
3: 맞습니다.
1: 이 새로 생긴 시립미술관은 어떤 모습일까요?
3: 그래서 저도 많이 궁금했어요. 그런데 네. 이게 폼나게 이제 우뚝 서 있는 현대식 네. 건물인가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가보니 지하 2층에 네. 지상 1층 건물이에요.
1: 네?
3: 그래서 1층 건물이 그렇다고 해서 뭐 단독주택처럼 네. 작고 아담하진 않고요.
1: 네.
3: 굉장히 길고 큰 지상 1층 건물입니다. 이게
1: 아니 왜 그 1층만 지었을까요? 새로
3: 가 보시면 이제 금방 알 수가 있는데,
1: 예, 예.
3: 와 우선 이 외관이 굉장히 독특해요. 그 순 우리말로 윤술이라고 하잖아요. 그
1: 햇빛에
3: 아,
1: 그
3: 맞아요, 맞아요.
1: 강물이 맞습니다, 이렇게 반짝반짝이는 거
3: 그렇죠.
1: 예.
3: 딱 그 모습으로 생겼어요.
1: 예?
3: 그게 뭐냐면
1: 예.
3: 건물의 1층이 이제 통창이고 윗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예.
3: 위에 윗 부분이
1: 옥상,
3: 이제
1: 옥상 쪽
3: 그렇죠, 그렇죠.
1: 예, 예.
3: 그 부분이 이렇게 윤술처럼 생겨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해머드 스테인레스 스틸이라고 하는 재료예요. 해머드.
1: 스테인레스 스틸이요?
3: 망치죠.
1: 예, 예.
3: 망치로 두드려서
1: 예.
3: 표현을 해냈다 해가지고 은빛을 두드려요. 망치로.
1: 예.
3: 울퉁불퉁할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3: 그럼 이제 그게 이제 반짝반짝거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실제로 물결이 일렁이는 것처럼 보여요. 가보면. 그 왜 우리가 주방용품들 팬에 보면 그런 거 좀 가끔 보는데.
1: 요철처럼 이렇게 돼갖고.
3: 그렇죠. 그렇죠. 예, 예.
1: 아, 아니 그. 무슨 그 철 같은 거를 막 두들겨서 이제
3: 그렇죠. 철판을 두드렸다고 보시면 돼요. 반짝이는 철판을.
1: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3: 가 보시면 정말로
1: 네.
3: 공원의 한복판에 있잖아요. 공원에 바람이 불어서 예. 바람이 일렁이는 것처럼도 보이고 실제로 잔물결이 일렁이는 것처럼 보여서
1: 예.
3: 매우 독특하고 아름다운 외관을 갖고 있습니다.
1: 오늘 같은 날 이렇게 햇빛이 좋고 그러면 뜨겁지 않을까
3: 훌륭하죠.
1: 싶은데.
3: 보이는 게 훌륭. 실제로 만질 수는 없으니까요.
1: 그런가요?
3: 네.
1: 근데 이게 단층이라 그랬잖아요. 네네. 지하로 2층이라 그러셨고 규모가 그런 건 어느 정도인 거예요? 그래도 크다고 하셨는데.
3: 그래서 이게 지하 2층에 지상 1층인데
1: 네.
3: 2,200평 정도가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축구장 한 개가 한 2,200평 돼요.
1: 그럼 꽤 크네요. 네,
3: 그런데
1: 네.
3: 지하 2층은 이제 지하 주차장이 이제 수장구니까
1: 네.
3: 실제로 지하 1층과 지상 1층의 전시 공간은
1: 네.
3: 한 뭐 축구장 반 정도 되는 면적을 이렇게 포개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1: 예, 예.
3: 중요한 건 이
1: 네.
3: 건물이 그냥 들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공원 길을 따라서 길게 늘어져 있어요. 마치 공원 길을 따라서
1: 네.
3: 계속 가는 것처럼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한번 사진 찍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깁니다.
1: 그러면 정사각형이 아니고
3: 그렇죠.
1: 직사각형으로
3: 네, 맞습니다.
1: 길게 필통처럼 이렇게 쭉 가 있는 그런 건가요?
3: 그렇죠. 그래서 네. 이게 설계를 맡은 김찬중 건축가인데
1: 네.
3: 이분이 이제 미술 작품을 감상하겠다고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여기 가는 게 아니라 공원을 걷다가 들어가고 아이들하고 놀다가 들어가고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일상처럼 예술을 접하자라는 취지를 갖고 디자인을 했어요.
1: 그래서 그 문턱을 낮춘 미술관 이렇게 보면 되나요?
3: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보면
1: 예, 예.
3: 이 미술관 주변을 걷다 보면
1: 예.
3: 심지어 1층에 투명한 유리창을 통해서 전시관이 들여다보여요.
1: 그건 저 동의가 안 되는데 왜냐하면
3: 그렇죠.
1: 전시장은
3: 네.
1: 작품에 집중을
3: 맞습니다.
1: 해야 되기 때문에 유리창으로 밖을 본다거나
3: 그렇죠.
1: 풍경을 보는 걸 좀 자제하도록
3: 맞습니다.
1: 하잖아요.
3: 그런데 이곳은 그런 전시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햇빛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미술관을 가끔 보죠. 자연과
1: 네.
3: 어울린다 해서. 그런데
1: 네.
3: 이곳은 밖에 공원에서 이렇게 걷다가 어라? 뭐지? 하고 들여다봅니다. 정말 투명하게 안에 전시작품들이 세워져 있어요.
1: 네.
3: 그래서 실제로 길을 걷다가 공원을 걷다가 뭐지 하고 쓱 한번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전시장인 것이죠.
1: 예예.
3: 그래서 이 공원의 보행동선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미술관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1: 어, 원래 미술관은 이렇게 위에 짝 웅장하게 있고
3: 그렇죠. 그런 게
1: 계단을 딱 맞습니다. 올라가서 기둥도 좀 두껍고.

0: 마치 1층처럼 보일 맞습니다. 수 있는 공간. 그 썬큰 가든 뭐 이렇게 하잖아요.
1: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생긴 곳을 통해서 지하로 이제 자연히 걸어 내려갑니다. 네네. 공원에서. 그런데 매우 편안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장애인 휠체어가 이렇게 경사로를 따라서 내려갈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애인 휠체어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몸이 불편하거나 어르신들이나 누구나 다 산책하듯이 이제 걸어 내려갈 수 있는 정도인데.
0: 그러면 경사가 완만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이제 그 정도의 경사는 아니어서 약간 좀 그런 건 있는데 물론 이제 승강기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전혀 불편함은 없고요. 그렇습니다.
0: 그 지금은 뭐 어떤 전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
1: 그래서 1층하고 지상 1층과 지하가 이제 전시가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지상 1층의 전시가 재밌어요. 우리의 시간은 여기서부터라는 제목이에요.
0: 전시 제목이?
1: 네, 뭐냐면 서서울 미술관의 탄생까지 기록을 해놓은 전시고 앞으로 또 이곳의 시간을 이어갈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미리 한번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전시인데.
0: 자기 역사를 그냥 해놨네.
1: 맞습니다. 맞아요. 처음에 땅을 파서 공사하는 과정의
0: 이렇게
1: 기록.
0: 만들었어요. 이거 해준 거 아니에요 지금.
1: 맞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사진이 대부분 이제 1층에 전시가 되어 있고 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어떤 사람의 모습이라거나 아니면은 지상을 이제 털을 다 닦아놓고 건물이 올라서기 전에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사진에서 보고 있으면 되게 뭉클해요. 이게 10여 년 동안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정도의 미술관이 생겼구나라고 하는 그 진행 과정을 한번 볼 수가 있는 전시입니다.
0: 서울의 시립미술관이 5곳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개관한 게 사진미술관이고.
1: 맞아요. 사진미술관 한번 소개해드렸죠. 네.
0: 그러면 이번에 그 개관을 한 이 시립 서서울 시립미술관은 좀 어떤 특색이 있어요? 아니면 역할이 있어요?
1: 여기도 매우 특색 있는 전시예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미술관이 벽에 작품을 하나 걸어놓고 이렇게 바라본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여기 미술관은 그것이 아니라 뉴미디어 아트 특화 미술관으로 되어 있어요.
0: 그래요?
1: 뭐가 이제
0: 뭐 있어 보이는
1: 뭘 좀 되게 있어 보이죠. 네. 여러 가지 이제 음향도 있고 보이는 것도 있고 영상도 있고 그래서 이 뉴미디어 관련 전시와 실험 연구 프로그램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예술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서 미래 예술 인재를 양성한다라는 이제 모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작품을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신청을 하면 현대미술을 참여하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이제 미술관입니다. 그래서 좀 살짝 처음에 갔을 때 저는 좀 당황스러웠던 게 미술 작품 보러 갔는데 뭘 이렇게 자꾸 신청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0: 뭘 해요?
1: 같이 들어가서 현대미술을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도 있어요.
0: 내가 만든다고요?
1: 그럼요. 지금은
0: 그 체험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1: 그렇죠. 체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지하에서는 뭘 하고 있냐면 이 길로 가도 괜찮을까요?
0: 물어봐요.
1: 현대미술 표지판 만들기라는 현대미술 체험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은 교통 표지판 있잖아요. 교통 표지판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 가면. 그래서 실제 작품 중에 하나가 많이 와닿던 구절이 뭐냐면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는 이제 천천히 움직이는 법을 배웠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남권 이 지역이 워낙 복잡한 곳이란 말이에요. 복잡해서 교통 표지판을 봐도 복잡해요. 이쪽으로 하면 어디 이쪽으로 하면. 근데 그런 교통 표지판 보다가 이쪽 미술관에서는 어디를 가든 조금 더 천천히 한번 다녀봅시다. 라고 하는 게 있고 실제로 공원에서 이 미술관을 들어오면서 만나는 모든 일들이 이렇게 좀 다소 속도를 좀 자제하고 걸어다니면서 볼 수 있는 그런 현대미술의 뜻을 갖고 있는 전시죠.
0: 그러니까 단순히 미술관 하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그렇죠. 서서울 주변의 동네에 어떤 맞습니다. 여러 가지 풍경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아니면 생활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어울리는 미술관이 이번에 개관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1: 정확합니다.
0: 그렇죠.
1: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0: 좋네. 근데 그 앞서서 그 윤슬과 같다는 옥상 얘기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1: 맞아요. 여기 가시면 1층까지 보고 다 그냥 가시는데 꼭 옥상으로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0: 올라가면 그 철판 위에 올라갈 수 있어요?
1: 물론이죠. 거기가 이제 평지봉으로 되어 있어서 네네. 옥상 공원을 다 조성을 해놨는데 이 옥상이 올라가면 1층 올라갔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 느껴지는데 올라가면 저도 깜짝 놀란 것이 주변에 아파트 빌딩 숲이 있단 말이에요.
0: 거기에 둘러싸여 있는
1: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눈을 올려다보면 아파트 숲이고 내려다보면 공원이에요. 공원인데 이 공원에 파란 잔디가 다 깔려 있는데 참 재밌었던 것이 이 미술관에 들어서기 전에 이 공원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 공원에 건물이 두 개가 있어요. 작은 건물이 뭐냐면 마을 커뮤니티 센터하고 그리고 뭐 화장실 관리실 같은 건물 조그만한 게 있는데
0: 있어야
1: 있어야죠. 근데 이게 어떻게

0: 생겼냐면 공원의 잔디를 쭉 따라 걷다가 그 지붕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살짝.
1: 아, 이 미술관의 지붕으로?
0: 아니요. 그러면. 그 커뮤니티 센터 지붕까지. 그래서 미술관에서 내려다보고 있으면 예, 예. 아, 저런 건물들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런 건물들이 마치 예. 이렇게 낮고 차분하고 조용한 미술관이 들어올 걸 미리 알았다는 것처럼 네. 그렇게 작고 아담하고 편안하게 서 있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올라가서 보면.
1: 예.
0: 그러니까 이 옥상을 안 올라가서 보면 못 올라가시면 미술관에 50%밖에 못 보신 거예요.
1: 반드시 옥상을 올라가 봐야겠군요.
0: 물론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금천구청이라는 이 금천구라는 곳이 옛날에 산업도시였잖아요.
1: 네.
0: 공장도 많고
1: 많아요,
0: 창고도
1: 거기에.
0: 많고
1: 작은 공장들이 맞아요. 특히 많아요.
0: 지금도 꽤 있어요. 네. 살아있는 곳인데 네. 근데 그런 곳에 굉장히 서울에서도 복잡하고 바쁜 곳이었단 말이에요.
1: 네.
0: 그런 곳에 가서 지금은 이런 속도를 좀 내려놓고 편안하게 좀 걸어다니면서 지침 주고 한 바퀴를 돌아보고 자신도 좀 돌아보면 좋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곳이죠.
1: 그 동네 분들이 미술관 생기고 나서 되게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0: 그럼요. 거기 네. 실제로 가보면 네. 아이들도 막. 그러니까 미술관이 근엄하지도 않고 조용하지도
1: 그러니까.
0: 않아요.
1: 네,
0: 시끌시끌하고 네. 매우 복잡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편안한 곳에 가서 네. 미술을 감상, 체험할 네. 수 있는 공간입니다.
1: 그래요. 이제 시에서 이런 역할들을 좀 해주면
0: 그렇죠.
1: 그 동네도 좀 활력이 좀 돋고.
0: 예. 공공 건축이라는 게 공공 미술이라는 게 폼나는 것만 짓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예. 편안하게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의 삶을 좀 다독이면서 서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야기가 있는 공간 오늘은 독산동에 위치한 서울시립 서서울미술관 안내받았습니다. 윤우영 건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예, 1부 여기서 마치겠고요. 2부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
2: 알쏘! 좋다!
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2: 얼쑤 신난다.
3: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여보, 3, 4, 5월 하면 떠오르는 거?
5: 봄?
4: 공익직불금 신청하는 달.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5: 어떻게?
4: 휴대폰 문자가 오면 신청하는 간편 신청.
5: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 대면 신청.
4: 새롭게 추가. 농업 이지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온라인 신청.
5: 신청이 불가한 농지도 있으니 공익직불제 콜센터 1334나 읍면동에 꼭 확인하세요.
4: 본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함께합니다.
6: 여행 떠나요.
7: 안녕하세요. 슈퍼라디오 DJ 가비입니다. 오늘 사연은 영식님께서 보내주셨네요. 햇살 좋은 5월에 친구들과 청보리밭을 찾았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다 보니 일반 차량은 타기 어려웠는데요.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은 차 문이 옆으로 넓게 열려 혼자서도 쉽게 오르내릴 수 있었죠. 여느 때보다 편안했던 고창 학원농장 여행길. 친구들과 청보리밭의 푸른 물결을 바라보며 농담을 주고받던 시간이 눈부신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6: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잘 출발해요.
7: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8: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3: 58분 날씨.
9: 아직 5월 중순인데 벌써 8월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겠는데요. 일부 지역은 체감 온도가 31도 안팎까지 올라 한여름처럼 덥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이 31도로 어제만큼 덥겠고요. 대구는 33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3~4도 가량 더 높겠습니다. 특히 월요일에는 대구의 낮 기온이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고요. 낮 기온이 크게 오르는 만큼 낮과 밤의 기온차도 크게 나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이 화창한 가운데 강한 햇볕이 그대로 내리쬐면서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습니다. 야외 활동하실 때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자외선 차단을 잘해주셔야겠고요. 또 강한 볕이 대기 오염물질과 반응하면서 낮 동안 전국적으로 오존 농도도 높겠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실내에 머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전남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그 밖에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도 아침까지 안개 낀 곳이 있어서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고온 현상은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 31도, 대구, 경산 33도 예상됩니다. 조하늘입니다.
1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내 나이 40살에는 양희은이 불렀습니다. 라디오 매치 위켄드, 이번엔 건강 관련한 정보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주치 가정의학 전문의 박민수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0: 예. 자, 건강 관련한 질문 보내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샵 9730, 샵 9730 이 번호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들어가고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무료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안구 건조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안구 건조증 이런 질병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예, 예. 근데 요즘에 이거 있는 분들 꽤 많이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겁니까?
1: 꽤 많은 정도가 아니고 네. 어마어마하게 많고.
0: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네.
1: 제가 이제 비대면 진료도 하는데 네. 비대면 진료에서 가장 진료 횟수가 많은 질환 중에 하나가 네. 안구건조증 진료예요. 그 인공눈물에 대한 어떤 처방을 원하는 환자들이죠.
0: 예.
1: 그럼 뭐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우리가 24시간 뭐 잠자는 시간 빼고는 화면을 들여다보잖아요.
0: 스마트폰,
1: 컴퓨터.
0: 네, 컴퓨터. 그렇죠.
1: 예, 옛날에 네. 이제 TV를 보는 시간 동안에만 네. 화면을 봤는데 네. 지금은 이제 뭐 하루 종일 뭐 길거리 다니던 뭘 밥을 먹던 뭐든 하든 간에 이제 스마트폰이나 화면을 보고 있잖아요.
0: 그러네요.
1: 그래서
0: 네.
1: 화면을 보는 시간이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0: 예.
1: 그러다 보니까 근데 화면을 볼 때 가장 중요한 또 특징이 뭐냐면 이 화면을 보는 동안은 눈을 잘 안 깜빡여요.
0: 아, 그래요?
1: 되게 이게 실험을 해봤는데요.
0: 몰랐네. 예.
1: 다른 일을 하거나 책을 보거나 뭔가 작업을 할 때는
0: 예.
1: 눈에 이제 깜빡거리는 횟수가 있는데 예. 스마트폰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집중도를 높이는 몰입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0: 예. 예.
1: 그래서 눈을 거의 안 깜빡거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눈을 깜빡거리면서 눈꺼풀 안쪽에 있는
0: 예.
1: 이 눈 이게 우리 각막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덮어주면서 적셔주는 역할을 하는데 네. 그런 역할도 굉장히 떨어졌고 두 번째 이제 실내 환경도 굉장히 많이 변했죠. 실내 환경이 에어컨
0: 예.
1: 굉장히 많이 하면서 굉장히 건조해진 환경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안구건조증은 현대인의 거의 질환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0: 저는 안구건조증을 걸려본 적이 없어서
1: 예, 예.
0: 모르겠는데 그 증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뻑뻑한 거예요? 그냥
1: 예, 예. 안구건조증의 가장 큰 증상은 예. 이제 뻑뻑한

0: 나 이제 눈이 마른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네. 자 의외로 이제 좀 다른 증상이 있어요. 이물감입니다.
1: 뭐가 들어간 것 같아요?
0: 눈에 뭔가 낀 것 같다. 먼지가 들어간 건 아닌데 눈 네. 안에 모래알이나 속눈썹이 들어간 것처럼.
1: 거꾸리거리나요?
0: 예, 예. 왜 그러냐면 네. 이게 눈물막이잖아요. 네. 안구건조증은 눈물막이 사라진 거거든요. 이 눈물막이 약해지거나 이제 마른 거죠. 네. 그 말랐기 때문에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 뭐 이렇게 아까 이야기했던 온도라든지 외부의 물질의 자극이 굉장히 예민해지면서 예. 예민해지니까 예민해지면 별거 아닌 자극도 느끼게 되는 거죠.
1: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예. 우리가 이제 눈동자가 있고 예. 그걸 보호해주는 눈꺼풀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 눈꺼풀을 깜빡깜빡 거린단 예. 말입니다. 그럴 때 눈동자와 눈꺼풀 사이에 눈물막이라는 게 있는데 예. 이게 닳거나 예. 훼손되거나 얇아져서 그 기능을 상실하다 보니까 꼬끌꼬끌하게 느껴지는 겁니까?
0: 예, 그게 바로 정확하게 이야기하셨어요. 그게 바로 안구건조증입니다. 우리 눈을 이제 덮어주는 이제 보호막이 네. 눈물막이고 네. 눈물막은 상계층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굉장히 정교한 조직입니다. 제 바깥쪽은 뭐냐면 네. 기름막입니다.
1: 아 기름으로 돼 있고
0: 밖으로 새 나가지 않도록. 예. 중간에가 수분. 기름이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고요. 예. 그다음 제일 안쪽이 뭐냐면 점액이라고 해가지고 눈물이 우리 눈에 눈동자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붙여주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죠.
1: 특이하네.
0: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보면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이 기름막이 있거든요. 네. 기름막을 이제 이렇게 분비하는 마이봄샘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걸 기능이 또 나이가 들수록 약해집니다. 기름막도 약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눈물막의 기능이 떨어지고 또 눈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서 예. 건조해지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게 어떻게 보면 안구건조증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물감도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눈이 이제 자결 따가운 느낌. 네. 눈이 약간 타는 것 같은 느낌. 그렇게 있다가 그래서 눈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피로해지죠. 눈을 보호해 주는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니까 예. 피로해지면서 시야가 약간 흐려지는 느낌. 그런 증상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안구건조증을 지속적으로 앓다 보면 눈을 이제 보호해 주는 눈물막의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 모든 신체 조직이 자기 조직을 지켜주고 있는 보호 기능이 있는데 네. 보호 기능이 약해지면 손상이 되고 노화가 되고 그러다 보면 병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눈에 이제 노화를 앞당기는 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안구건조증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최근에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것들이 뭐 백내장이나 항방변성이나 뭐 녹내장이나 다른 어떤 아니면 결막염이나 각막염에는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도 되게 많아요. 보호막이 약해지니까 아무래도 염증이 생기겠죠.
1: 그러면 예.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네네. 노안이 오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게 시력 자체가 이제 많이 좀 예전과 다르게 되고 예. 또 흐릿하게 보이거나 아니면 이제 나인시루가 이제 늘어난다거나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앞서 말씀해 주신 안구건조증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그 눈물막 그것도 나이가 들면 노쇠해져요?
0: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봄샘이라고 기름이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저희 예. 바깥에 있는. 예. 그래서 마이봄샘이라고 하는 기름을 분비하는 어떤 샘의 기능이 약해지는 거죠. 이게 샘이라는 것은 호르몬이거든요. 예. 호르몬의 기능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드실수록 두 가지가 있죠. 나이가 들었다는 건 그런 어떤 우리 몸의 신체 기능이 저하되는 것도 있고 네. 두 번째는 눈을 그만큼 많이 썼을 거 아니에요.
1: 많이 써서. 예.
0: 뭐 그렇지만 뭐 우리 눈물막이랑 재생 기능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급격하게 이제 나빠지진 않지만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저한테 그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죠. 이렇게 안구건조증 오래되면 네. 노안 같은 게 많이 오지 않느냐. 근데 노안은 이제 가까운 게 잘 안 보이는 거고 이게 안구건조증은 시야가 흐려지는데 시야가 들쭉날쭉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눈물막이 잘 발라져 있는 데는 균일하게 보이겠죠. 예. 중간중간에 눈물막이 끊어진 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피로가 더 많이 오고 이제 그러면서 시야가 들쭉날쭉한 증상들이 조금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1: 지금 청취자께서 휴대전화 뒷번호 6786 쓰시는 분이 안건염이 자주 생기는데 평소에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안구 건조증이 있고 안건염이 따로 있어요.
0: 예, 예. 안건염은 이제 우리 눈꺼풀 쪽에 염증이 네. 생기는 거죠.
1: 눈꺼풀에.
0: 예. 그래서 안구 건조증하고 꼭 관리는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1: 예.
0: 안구 건조증이 상당 부분 관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이제 어떤 보호막 기능이 약해지면 눈 자체가 약해지게 되고
1: 예.
0: 그쪽에는 염증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염증들이 생기다 보면 눈꺼풀 쪽에 면역력도 좀 떨어지게 되고 안검증의 가장 중요한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그거죠. 본인의 어떤 면역이 떨어진 상태에서 안검 쪽에 뭔가 염증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만져서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여러 가지 알러지라든지
1: 예.
0: 외부의 어떤 물질 세균들을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눈꺼풀에 염증이 생기는데 그 염증으로 남아있으면 안검염 그게 이렇게 고름 같은 걸 형성해가지고 동그랗게 이제 종기 같은 걸 형성하면 다 아시는 것처럼
1: 눈다락지
0: 다래끼라고 하죠.
1: 다래끼.
0: 예. 예. 예.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래끼나 이제 어쨌든 안검염이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눈의 청결도를 유지해 주는 건데 것인데요.
1: 예.
0: 그래서 눈의 청결도를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의 이제 면역력 높이는 거니까 우리가 항상 건강하게 하는 생활 습관은 기본일 것 같고요. 자꾸 만지면 안 되겠죠. 만지지 않고 또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1: 예.
0: 안검염이 굉장히 많이 생기시는 분들이 렌즈를 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렌즈 있잖아요.
1: 예,
0: 렌즈를
1: 예.
0: 끼신 분들이니까 렌즈 관리도 굉장히 잘해줘야 되겠죠.
1: 예.
0: 렌즈를 너무 오래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그러니까 낮 동안은 렌즈를 사용했으면,
1: 예.
0: 밤에는 잠시 이걸 빼고, 그러니까 렌즈 끼고 자는 주무신 분도 가끔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행위죠. 집에 와서는 이제 안경으로 갈아서 이렇게 착용하신다든지, 그런 부분도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렌즈를 오래 끼고 자극을 받다 보면, 눈의 어떤 부분들이 약해지니까 인공눈물 같은 것들을 잘 이렇게 적용하셔가지고
1: 네.
0: 눈의 어떤 수분막을 유지해주고 청결도를 좀 높여주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1: 그러니까 안구 건조증이 있으면 이제 그 보조적으로 이제 인공눈물을 예, 이제 예. 넣잖아요. 예, 예. 그럼 이렇게 되면 그냥 되는 괜찮은 거예요? 아니면 이게 완치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0: 사실은 이제 우리 몸에 이제 안구 건조증이라는 건 저는 이제 정상이잖아요.
1: 예, 예.
0: 정상이기 때문에 질병이라기보다는 정상이기 때문에
1: 예.
0: 본인의 눈물막 관리를 잘 못한 그런 정상이니까 관리를 잘하면
1: 근데 내가 눈물막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예.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하고
0: 지금
1: 어떻게 해보고
0: 지금 눈 한번 깜빡거려 보세요. 지금 예.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눈을 한번 깜빡거리면
1: 예.
0: 촉촉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1: 아 그런가요?
0: 예. 예, 예, 예. 눈물막을 발라준 거죠.
1: 그렇죠.
0: 눈꺼풀
1: 그렇죠.
0: 안에 있는 눈물막을 발라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원인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1: 예.
0: 원인 두 가지. 화면을 너무 오래 보니까 화면을 너무 오래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나 제가 아는 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먼산을 자주 바라고 말씀드립니다.
1: 네, 네.
0: 컴퓨터를 보다가 아니면 스마트폰을 보다가 한 10분 정도를 봤으면 1분 정도는
1: 네.
0: 먼산을 바라봐 주셔야 돼요. 눈은 영원히 자기가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눈도 한번 퇴화되기 시작하면
1: 예.
0: 그때부터 너무 힘들거든요. 퇴화를 막으려면 눈을 쉬게 해주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1: 예예.
0: 그리고 이제 여름이 되면 이제 에어컨을 굉장히 많이 켤 건데요.
1: 네.
0: 에어컨을 바로 이게 바람을 바로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에어컨 바람은 항상 자기를 회피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자기에게 오도록 하고 특히 어디에 받으면 제일 안 좋냐. 눈에 바로 받으면 제일 안 좋죠. 얼굴 쪽으로 오는 에어컨 바람은 최대한 이렇게 잘 차단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1: 예.
0: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본인이 안구 건조증이 있으면 안구 건조증은 적효 치료제가 있거든요. 인공 눈물이라는. 인공 눈물을 이제 또 적절하게
1: 네.
0: 사용해서 예방적으로 이제 안구증이 심해지기 전에 예방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안구 건조증이 계속 있으면 이게 안구 자체가 건조해지면서
1: 네.
0: 계속해서 염증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약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안구 건조증 증상이 눈이 뻑뻑하고 이물감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말씀도 하는데 의외로 안구 건조증 가지신 분들이 제일 많이 호소하는 증상이 또 하나가 있어요. 눈물이 나요.
1: 눈물이 나요? 말라 있는데 눈물이 나요?
0: 그게 뭐냐면
1: 네.
0: 우리가 정상적인 반응일 때는
1: 네.
0: 눈이 촉촉하게 적셔주니까
1: 네.
0: 괜찮아요.
1: 그런데
0: 이제 우리가 말라 있기 때문에
1: 네.
0: 이거를 보상해야 된다고 우리 인체에서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됐죠. 필요 이상으로 눈물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1: 지금 청취자 AINM923 아이디 쓰시는 분입니다. 50대인데요. 언제부터인가 한쪽 눈에서 눈물이 나와요. 처음에는 조금씩인데 요즘은 흐를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심각한 건가요? 안과에 가야 할까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 그럼 이분도 그런 건가요?
0: 맞습니다. 그래서 눈 표면이 마르게 되면 네. 우리 눈에 이제 눈 표면에 각막에 각막신경이 있거든요.
1: 네.
0: 각막신경이 예민해집니다.
1: 어.
0: 그래서 우리가 우리 방광의 신경이 예민해지면 요실금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정상적으로 소변 참아야 될 때 못 참는 것처럼 각막신경이 이렇게 자극을 받게 되면 눈물이 안 나와야 될 상태에서도 네. 눈물이 왈칵 나오는 거죠.
1: 어.
0: 어떻게 보면 생존하기 위한 네. 가보상 반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어,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안,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눈물이 나오는 거군요.
0: 네. 왈칵 나오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께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눈 깜빡이기 그다음에 먼산 자주 바라보기 네.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1: 네.
0: 그래서 눈물이 나온다고 하면 오히려 인공눈물을 잘 적용을 해 보십시오.
1: 아, 오히려 그, 더 예. 눈물이 나오는데.
0: 예. 예. 눈물이 왈칵 나오는 게 줄어들면 어. 아, 내가 안구건조증 때문에 그렇구나. 어. 그렇게 진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예. 가장 좋은 방법은 안과에 가가지고 한번 이제 각막 쪽을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1: 아, 그러면 이제 그 눈물샘이 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 다 나올 수 있겠군요.
0: 예, 예, 그렇겠죠.
1: 진단을 받을 수
0: 예,
1: 있으니까.
0: 진단을 받고 치료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청취자 뒷번호 949 쓰시는 분은 50대 애청자입니다. 저도 안구 건조증이 엄청 심했었는데요. 아침에 달리기 시작한 이래로 많이 나아졌습니다. 완치됐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덜 보고 아침에 달리기를 하니까 이게 나아진 건가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0: 그래서 이게 아침에 달리기를 했다는 것은 네. 아침에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몸의 리듬이 돌아온 거죠.
1: 아, 회복이 되고.
0: 예, 몸에 회복이 되면서 우리 몸에 순환이 되는 거죠.
1: 네.
0: 사실 저는 이제 안구건조증은 이제 우리 안구 쪽에 수분의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거든요.
1: 예, 예.
0: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몸 전체가 말라 있는 상태일 건데 분명히 우리 청취자분께서는 달리기도 하면서 수분도 섭취하고 눈도 떴다 감았다 하면서 아까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먼산을 바라보는 것 같고
1: 예, 예, 예.
0: 눈에 어떻게 보면 휴식과 활력을 주는 시간을 가해신 거죠. 그래서 적어도 이제 안구건조증이 있으신 분들은 잠을 30분 정도 더 자겠다.
1: 예.
0: 그러니까 낮에 이제 화면을 보는 시간을 좀 줄이겠다. 그다음에 달리기를 하든지 걷기를 하면서 아마 걷기를 하면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 그러면서도 계속 보고 계세요.
1: 스마트폰 보는 분도 있어요. 예. 맞아요. 맞아요. 봤어요. 예.
0: 되게 치명적입니다.
1: 예.
0: 목에도 치명적이고 어. 눈에도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1: 예.
0: 제가 이제 강남에서 이제 병원을 하고 있는데 강남에 출퇴근하다 보면 강남에 있는 이제 우리 직장인들이 많잖아요. 직장인들을 예. 보시면 스마트폰에 너무 이렇게 몰입이 돼 있는 모습이 있는데 척추 쪽에도 좋지가 않을 수도 있고
1: 예.
0: 그다음에 눈에도 굉장히 부담을 줄 수가 있어요.
1: 그 지하철 타고 있으면 다들 스마트폰만 계속 보고 예. 계세요.
0: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이 또 지하철 타면 계속 진동을 하거든요.
1: 예.
0: 진동을 하는데 눈은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가 조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1: 어.
0: 눈이 가뜩이나 피로한데 스마트폰까지 보니까 눈의 피로도가 훨씬 더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1: 알겠습니다. 청취자 6500번 뒷번호 쓰시는 분입니다. 나이가 80인데요. 시력은 좋습니다. 그런데 왼쪽 눈이 안개가 낀 것처럼 보입니다. 안과 가봤더니 노화 현상이라고 하던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0: 예. 그래서 아마 그거는 이제 다행스럽게 백내장이나 녹내장이나 항반병성 같은 증상은 아닐 거고.
1: 아, 그래요?
0: 아마 그런 눈에 있는 구조적인 이상은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노화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1: 네.
0: 그 노화 현상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눈은 이제 우리가 백색깔 산다고 하면 눈에 아껴줘야 되거든요.
1: 아껴줘야죠.
0: 예. 네. 그래서 조금 이제 빛에 노출되는 시간을 좀 줄여주고.
1: 빛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여주고.
0: 예. 네. 눈에 휴식을 좀 주고. 눈을 떴다 감았다 깜빡이 작업도 조금 많이 해 주시고요.
1: 예.
0: 그다음에 멀리 바라봤다 가까이 바라봤다 하면서 눈의 조절 작용도 좀 높여 주시고 눈은 또 우리 몸의 혈액순환, 혈류순환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은 조직이거든요.
1: 예.
0: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혈관질환이 있다면 혈관질환을 잘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더불어 눈에 굉장히 좋은 영양제들 특히 이제 뭐 항산화 영양소들이 중요하죠. 과일이나 채소.
1: 요즘에 뭐 네. 눈에 좋다고 무슨 루테인 무슨 네. 뭐 이런 거 막 엄청 팔고 있던데 그런 거 괜찮은 거예요?
0: 그래서 루테인하고 지아잔틴은
1: 네.
0: 대규모 연구에서 눈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항방변성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1: 있어요.
0: 확립돼 있는 것들입니다.
1: 아 그래요?
0: 근데 루테인, 지아잔틴 같은 영양소들이 음식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1: 예, 예.
0: 그러니까 과일이나 채소들 규칙적으로 지금부터 지금 젊은 세대들은 과일이나 채소들을 규칙적으로 이렇게 섭취하는 좀 습관을 들이면
1: 예.
0: 노안 방지에도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1: 이 질문 와서 저도 좀 질문 드려볼게요. 네. 7922 쓰시는 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찬물로 눈을 씻어주는 것이 좋은가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 어떤 그 유튜브인가요? 어디서 보니까 눈을 세척하는 무슨 기계도 있고 뭐 그게 그러면 막 거기서 이물질이 막 나오고 막 예. 그런 게 있어요.
0: 예, 예, 예.
1: 이거 괜찮은 겁니까?
0: 그건 조금 제가 어떤 기계인지 정확하게 몰라서 예. 좀 말씀을 좀 드리긴 힘들 것 같은데.
1: 꼭 물안경처럼 써갖고 그 안에 예. 물이 깜빡깜빡이면 그래. 막 이물질 나온다고 예, 하고 예. 이러던데.
0: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예. 우리가 세수를 하게 되면 그래 반사적으로 눈을
1: 감죠.
0: 감게 됩니다.
1: 예.
0: 그게 뭐냐면 눈은 굉장히 청결하게 관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우리가 수돗물이 아무리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모르는 자극적인 부분이나 세균이 있을 수가 있어요.
1: 예.
0: 그래서 눈은 눈을 보호한 제일 중요한 것은 눈꺼풀 안에 있는 수분막입니다.
1: 예.
0: 그래서 눈을 가볍게 이렇게 눈을 감은 상태에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준다 이제. 그다음에 뭐 미지근한 물로 이렇게 마사지는 나쁘지는 않지만 눈을 직접 만지거나
1: 네.
0: 눈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거나 그런 것들은 눈에 자칫 상처나 손상을 줄 수 있고
1: 그렇죠.
0: 눈의 자연적인 어떤 치유 기능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건장하지는 않습니다.
1: 그러니까 수영할 때 눈 뜨고 수영하고 이런 거 좀 안
0: 예.
1: 좋잖아요. 힘드니까.
0: 예, 그렇죠. 그렇죠.
1: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겠다.
0: 예, 예, 예,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안구 건조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라디오 주치 가정의학 전문의 박민수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예. 자, 8시 24분 막 됐습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가서 이 시각 교통상황 알아보겠습니다.
2: 네, 오늘 나들이 정체는 주요 상습 정체 구간 중심으로 길어졌다가 밤 9시를 넘어서면서 대부분 풀리겠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오늘도 마라톤 대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출발해 가양대교를 돌아오는 코스인 만큼 현재 가양대교가 양방면으로 모두 1, 2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또 월드컵 경기장 주변 도로 역시 통제되고 있는 만큼 주변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한남부터 서초 사이를 시작으로 오산에서 남사 사이 와 망향휴게소에서 천안분기점 부근, 다시 독립기념관에서 천안호도휴게소 사이로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에서는 양양 쪽으로 선동에서 서종 사이로 18km 구간에서 더디게 지납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용인에서 양지터널 사이와 이후로는 호법분기점 부근에서 정체되고, 그 밖에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는 여주분기점에서 감곡 사이로 10km 구간에서 정체 길어져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이어서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3: 주말인 오늘도 시원한 옷차림을 하셔야겠습니다. 낮 동안 8월 초순처럼 덥겠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이상, 일부 지역은 체감온도도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지금 아침 공기는 선선합니다. 현재 시각 기온 서울이 21.5도, 춘천 29.3도, 대구 춘천 19.3도, 대구 20.4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 31도, 춘천 32도, 여주와 대구, 경산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이 화창해서 햇볕도 강하게 내리쬐겠는데요. 낮 동안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야외 활동하신다면 양산이나 모자, 선글라스 등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강한 볕이 대기 오염물질과 반응 등의 오존 생성이 활발해지면서 오후에 전국의 오존 농도 또한 나쁨 수준이 예상되는데요.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가급적 실내에 머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전남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낀 곳이 있는데요. 아침까지 인천과 경기 서부, 충남과 호남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서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수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린 뒤 때이른 고온 현상은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하늘이었습니다.

0: 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오태훈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1: 네, 이번엔 마음이 자라는 교실 시간입니다. 초등교육 전문가 유석초등학교 김선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예, 오늘 주신 주제가 초등자녀 폭력 중독 예방입니다.
2: 네.
1: 왜 이래요? 폭력 중독이라는 말이 있나 싶기도 하고.
2: 사실 아이들에게 폭력 중독이란 말은 쓰진 않아요.
1: 예. 이제
2: 반복 강화된 폭력 행동 패턴을 보인다 이런 정도로 얘기하는데요. 제가 중독이라는 표현을 오늘 주제에 사용한 이유가
1: 네.
2: 언제부턴가 아이들의 폭력이 강화되거나 반복되는 습관을 넘어서 이제 쾌감으로 생각하는 아이들이 늘고 있어서 그래요. 어떤 행위에 쾌감을 느끼면 이제 도파민이 나오고 그게 반복되면 결국 중독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처음에는 쾌감까지는 아니었어요. 일종의 성취감, 통제감 같은 거였는데 이게 이제 빈도수가 늘어나면서 쾌감까지 이어지는 모습인 거죠.
1: 언제부턴가 아이들의 폭력이 강화되고 이걸 쾌감으로까지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 네.
1: 근데 이게 좀 너무 추상적이라서 이게 어떤 게 있는 거예요?
2: 그러니까 초등아이들의 폭력 유형 중에 가장 높은 비중으로 나오는 게 언어폭력이에요.
1: 언어폭력.
2: 네. 네. 예를 들어서 야, 골도 못하는 놈이 너 축구하고 싶으면 골키퍼나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보통은 아, 왜 내가 골키퍼 해야 되는데 가위바위보로 정해야지. 이렇게 부당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바로 상황이 바르게 진행이 되는데
1: 예.
2: 그 상황에서 아무 대꾸도 없이 그냥 골키퍼를 해요. 그러면 강하게 폭력적으로 말했던 아이는 작은 성취감을 느끼죠.
1: 내가 말한 대로 됐으니까.
2: 네. 강하게 말하면 누군가 말을 듣고 그럼 이제 나는 하기 싫은 역할을 안 해도 되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비슷한 경우가 있을 때마다 약해 보이는 친구에게 강한 말로 욕하면서 이제 겁주고 굴복하게 만들죠. 그리고 점차 그 강도가 이제 언어가 아닌 신체폭력으로 이어지는 수순을 밟게 되죠. 신체폭력이 성공하면 이제 그 주변 다른 아이들까지 통제하는 효과를 보는 거고요.
1: 말을 넘어서 이렇게 신체적인 폭력을 가하면은 선생님한테 아이들이 말하지 않아요? 맞은 애들이?
2: 요즘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강화되면서 네. 이제 발생하면 대부분 선생님께 알려줘요. 이제 어떤 아이가 달려와서 알려준다거나 피해 학생이 직접 와서 말해주고요. 문제는 선생님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화장실이나 운동장 한쪽 구석에서 누구도 말릴 생각을 못한 채 막고 있는 모습을 주변 아이들이 보는 거죠. 물론 이 사실이 알려져서 폭력을 가한 학생이 훈육을 듣고 혼이 났지만 그 아이는 이미 주변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 말에 두려움을 느끼는 주변 아이들 시선을 보면서 선생님 없을 때 이제 계속 안하무인이 되는 거고요.
1: 그 아이라는 거는 폭력을 행사한 네. 아이, 때린 아이.
2: 네, 네.
1: 그러니까 폭력을 했는데 그걸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또 통제를 느끼는 빈도가 늘어나게 되고 이게 중독된다고 하셨잖아요.
2: 네.
1: 왜 이렇게 돼요?
2: 재밌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는. 처음에는 어떤 놀이에서 우위를 점하거나 자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폭력이라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이제 그 단계가 지나면 심심하다는 이유로 뭔가 재밌는 일 없나 하면서 폭력을 하면서 그걸 재미라고 느끼는 거죠. 선생님 앞에서는 죄송하다 하고요. 안 보이는 데서 자기들끼리 웃죠. 사실 담임인 저도 몇 번을 속아요. 이제 나중에 가해 학생이 만든 이제 단톡방을 보고한 적도 있고요. 아, 훈육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구나. 이걸 재미로 느끼는 이 순간부터는 그런 거죠.
1: 그러면 이런 아이를 보게 되면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2: 사실 여기서는 부모님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게 안타깝지만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셔요. 폭력을 사용한 건 잘못이지만 뭐 애들끼리 그 정도는 다툼이 있지 않냐 이제 그런 입장이 대부분이시고요.
1: 네.
2: 그렇게 되면 방법이 없어요. 우리 아이가 누군가를 때리고 왔고 그것이 해가 갈수록 반복되고 강도가 세지면 그때부터는 아이에게 이유를 묻지 않으셔야 돼요. 이상하게 폭력이 자주 반복되는데 네. 자꾸 왜 그 아이를 때렸는지 찬찬히 이유를 물어보셔요. 그럼 이제 아이는 나름대로 이유를 상황에 맞게 만들죠. 그렇게 이유를 만들어내는 순간 자기 행위가 정당한 것처럼 스스로 느끼고요. 심지어 본인이 피해자라고까지 항변을 해요. 이제 폭력이 반복되는 아이에게 그 행위에 대한 공감은 좋지가 않아요. 이제 그보다는 맞은 아이 상태는 어떤지, 맞은 아이가 코피는 났는지, 그 일이 있고 나서 보건실에 직접 데리고 갔는지 그런 걸 물어보셔야 돼요.
1: 네.
2: 그리고 피해 학생 보호자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아서 연락하고 영철이는 괜찮으냐고, 죄송하다고, 혹시 치료해야 되는 상황이면 치료비를 보내드리겠다고, 이런 모습을 우리 아이가 봐야 아 내가 단지 이거 재밌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했던 게 잘못이구나 하는 걸 알아요. 학교에서 아무리 혼나도 집에 가서 괜찮다는 말을 들으면 이게 바뀔 여지가 없죠.
1: 중독이라고 아까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게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요즘에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의학적으로 뭐 치료를 받는다거나 심리치료 같은 거 이런 거 받는 건 어때요?
2: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1: 네.
2: 그런데 이런 거예요. 충동성이나 자기조절이 잘 안 돼서 폭력을 사용하는 아이들의 경우 심리치료가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도 원하거든요. 내가 나 자신을 조절할 수 있게 되기를. 그런데 이미 폭력이 즐겁고 그 과정에서 어떤 쾌감을 느낀 아이들, 그리고 그것이 상당히 누적된 아이들은 이게 심리치료로 그렇게 쉽게 호전될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이거는 감정을 조절하거나 충동성을 낮춰서 되는 일이 아니고요. 이미 그 아이들은 엄청 차분할 줄도 알고요. 주변 상황도 잘 파악하고요. 계획적이에요. 그 아이들이 멈추는 순간은 언제냐면 그냥 그 아이들 표현으로 운이 없게도 재수 없게도 사전에 걸렸을 때 말고는 없거든요.
1: 무서운 일인데요 이게. 그럼 네, 학교에서 맞아요. 만약에 선생님께서 이런 아이들 봤어요. 학급에 있어요. 네. 내 반에. 그럼 어떻게 하세요?
2: 저도 처음에는 훈육도 하고 혼도 내고 반성문도 쓰게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라포 형성하려고 공감도 해주고 이런저런 방법을 다 써봤어요.
1: 네.
2: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그 아이들의 경우.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사이에 피해를 입는 아이가 너무 많아져요. 이제 그 아이는 뭔가 변화가 된다는 게 잘 느껴지지 않고요. 결국 제가 찾은 방법은 물리적으로 폭력의 빈도수를 줄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그 친구가 안 보이면
1: 네.
2: 어슬렁어슬렁 어디 있는지 찾아다녀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금방 얘기해줘요. 저기 농구 골대 뒤쪽에 있던데 하고 알려줘요. 사실 누군가 나를 자주 지켜보고 있다는 시선은
1: 예.
2: 이거 심리적으로는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저도 알고요. 그런데 그게 그 아이의 폭력으로 인한 쾌감을 낮추는 데는 도움을 주거든요.
1: 선생님이 보고 있을 거야.
2: 네, 나를 또 찾으러 계속 다니고 있어. 이렇게 이런 거죠. 이렇게 찾으러 다니면서 폭력의 빈도를 줄이고 그 과정에서 선생님이 늘 너를 지켜보고 있다는 시선을 이제 심어주는 거죠. 그럼 그 시선이 의식이 되면 이제 쾌감의 강도가 줄어드니까 막상 폭력을 사용해도 이전처럼 재밌지는 않은 거죠. 이제 쾌감이 반감이 되는 거죠. 저도 이게 교육적이라고는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건 교육이라기보단 그냥 경찰 같은 모습이거든요.
1: 우리 아이가 이런 아이가 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2: 네.
1: 그러면 예방이 뭐가 방책이 있을까요?
2: 사실 폭력에 중독되는 것도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폭력이 반복되더라도 이제 그때마다 아이들이 후회를 해요. 이제 혼날까 봐 또 두렵고요. 이제 폭력이 쾌감으로 바뀌는 순간은 언제냐면 이제 긴장 상태나 이렇게 폭력을 행할 때 그 흥분 상태가 갑자기 해소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예요. 이제 보상처럼요. 폭력을 행사할 때 흥분이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바로 혼이 나고 주변 시선이 나에게 내가 나쁘다고 하고 폭력 후에 뭔가 이렇게 불편하고 마음이 편치 않아야 되는데 폭력을 행사하고 났더니 주변 정리도 되고 마음도 편하고 오히려 누군가 공감마저 해주면 이제 폭력이 즐겁고 괜찮은 행위로 이제 중독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아이가 폭력을 행사하면 폭력 이후의 상황을 너무 빨리 정리해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 그래 반성하는 것 같으니까 다음부터 그러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금방 안아주지 마세요. 보통 어머님들이 마음이 불편하니까 빨리 마음을 녹이는 쪽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잠깐은 견디셔야 돼요. 그 불편함을 같이 견디는 거죠. 동생을 이렇게 때리다니 형에게 그렇게 욕을 하다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네. 너 방에 들어가 있어 하는 것도 괜찮아요. 아이는 나의 폭력으로 인한 결과가 불편한 상태로 남아있게 하는 게 좋아요. 일정한 시간 동안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러면 아 폭력은 나를 결국 불쾌하게 하고 답답하게 만드는 거구나. 이제 그렇게 느끼면 적어도 이 아이는 폭력에 중독이 되지는 않는 거죠.
1: 그러면 선생님이 보시기에 충동 조절이 안 돼서 폭력적인 아이가 있을 수 있고
2: 네.
1: 폭력이 앞서 뭐 중독이 되는 게 재밌어서 하는 아이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2: 네.
1: 누가 더 문제예요?
2: 사실 둘 다 어려워요. 둘 다 어렵고 힘든데요. 문제는 네. 재미있어서 하는 아이가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제가 그 아이를 계속 틈나는 대로 찾아다닌다고 했잖아요.
1: 예, 예.
2: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정말 피곤하고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충동 조절이 잘 안 되는 아이는 제가 있든 없든 뭐 시선에 상관없이 또 그냥 뭐 의자를 던져요. 조절이 안 되고 한 번은 충동 조절이 잘 안 되는 아이와 이렇게 폭력이 재밌다고 느끼는 아이가 우리 반에 같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저는 점심시간마다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충동 조절이 잘 안 되는 아이 곁에 그냥 교실에 있을 것인지 아니면 재미삼아서 폭력을 사용할지도 모를 아이를 찾아서 운동장으로 나갈지 이제 그날그날 아이들 상태를 살펴보면서 선택을 했어요. 이제 그랬더니 제가 나가면 교실에서 터지고 교실에 있으면 이제 밖에서 또 뭔가 발생하고 결국에는 몸은 교실에 있는데 이제 창가에 서 있었어요. 네. 운동장을 바라보면서 있는 거죠. 이제 교실에서 퉁정적으로 뭔가 던지는 아이는 이제 맞고 폭력이 재밌다고 여기는 아이가 보기에 아 선생님이 교실 창문에 서서 계속 보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도록 교실에서 이제 쉽고 편한 마법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이제 얼마나 보이지 않는 곳까지 이제 볼 수 있도록 왔다 갔다 하느냐가 오늘 하루의 안전 확률을 이제 높여주는 거죠. 저는 거리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거리에 지나가시다가
1: 네.
2: 아이들을 보시면 그냥 아이가 지나갔네 하시지 말고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뒤돌아보시는 그 한 번이 아이들에게는 계속 시선이 유지되고 무언가를 잘못하려는 행동이나 아니면 여기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런 거나 다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안전해지는 데는 지나가시다가 한 번만 더 이렇게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1: 요즘 애들 무섭다. 괜히 그 개입되지 말라 그러고 피하라고 하는데 그 해당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가 내 아이라고 생각해 보고 한 번이라도 더 봐주고 네. 직접적인 개입은 아니더라도 혹시 누구의 자녀가 아닐까 싶어서 한 번 좀 더 돌아보는 이런 행동들이 그 아이들에게는 의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2: 그럼 만약에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 가서 말을 걸지 않더라도 옆으로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네, 상당히 그 순간을 그 피해 학생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1: 알겠습니다. 자, 마음이 자라는 교실 유석초등학교 김선호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동요 듣겠습니다. 러브라기 부릅니다. 솜사탕.

0: 네. 자, 라디오 매주 위크엔드 솜사탕 동요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매거진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알아두면 힘이 되는 법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죠. 이재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예. 여름을 앞두고 헬스장, PT 이거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헬스장이라든가 PT 분쟁에서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운동 처음에 시작하거나 예약할 때는 난 분명히 이걸 잘할 거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어유 또 1년치를 접수를 하면 싸게 해준다 그러길래 당장 해요. 근데 안 하죠. 예, 네, 안 갑니다. 그랬을 때 이거 하다 보니까 안 됐네. 그래서 이제 돌려받아야 되는데. 왜냐면 나는 안 갔으니까 미리 해놓은 거 나 이제 환불받고 맞습니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어요?
1: 예, 실제로 여름 되면 이제 헬스장 상담이 많이 늘어나긴 하는데요. 네. 연초에 많은 시즌이 연초에 많거나 이제 여름 직전에 좀 많아지긴 합니다. 특히 이제 좀 많아지는 내용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환불 받고 싶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등록하면 후에는 환불 불가. 특히 이벤트 회원권이라서 환불 불가 이런 식의 문구를 많이 붙여놓거든요.
0: 이벤트 회원권이라는 건 뭐예요?
1: 그러니까 원래 우리 정상가가 있는데 네. 예, 이 기간 동안은
0: 할인해드리면 한 30% 싸게 예. 드립니다. 이럴 때는
1: 옷 가게도 그런 데 있잖아요.
0: 아 그렇죠. 예, 예. 근데 이건 30% 특가로 한 거기 때문에 환불은 안 되는 거예요라고 할 수 있죠.
1: 네. 예.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하고 있고 네. 예, 그렇지만 이제 그런 문구가 붙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법적 효력이 인정돼서 아예 환불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0: 예. 미리 환불 불가라고 특별한 금액이라고 고지를 했는데도 이게 환불 받을 수 있어요?
1: 예, 뭐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약관, 우리 약관이라는 건 이제 사업자들이 일반적으로 정해놓고 그다음에 무조건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계약이지 않습니까?
0: 예, 예.
1: 이런 약관이 지나치게 불리하게 되어 있으면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고
0: 예.
1: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나 위약금 산정 기준 같은 걸 정해두고 있어서요.
0: 예,
1: 예 무리하게 그리고 일방적으로 환불을 해주지 못하는 제도를 하지 않는 제도를 막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용을 실제로 개시했는가 아니면 하지 않았는가에 따라도 환불 기준이 달라지기도 하고
0: 네.
1: 그다음에 위약금이 너무 과도한 경우에도 또 공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헬스장 벽에 아니면 배너 같은 거에 딱 해서 이런 상품은 환불 불가합니다라고 써놓은 것도
1: 예.
0: 법보다 우선하는 건 아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뭐
1: 당연히 법과 규정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거라서 그 문구 일방적인 문구만으로는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0: 알겠습니다. 또 어떤 분쟁들이 있을까요? 이런 게.
1: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장기 회원권을 이용하다 보면 뭐 1년 그리고 2년씩도 요새는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0: 예.
1: 그러다 보면 막상 뭐 이사를 한다거나 병에 걸렸다거나 직장을 옮기게 돼서 뭐 이것도 일종의 이사와도 유사하게 되겠죠. 회사
0: 예.
1: 앞에서 다니시는 분들 많으니까.
0: 그래서
1: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돼서 이걸
0: 예.
1: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그에 관련된 분쟁들도 종종 생깁니다.
0: 그럼 남은 걸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1: 원칙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정 기간을 얼마나 썼는가 그리고 얼마나 남아있는가를 보고 따져서 원칙적으로
0: 네.
1: 환불이 가능한데요. 이때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 그리고 할인이 얼마나 적용되었는지 그리고 위약금을 어떻게 계산할지가 결국 분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0: 네.
1: 특히 헬스장 측은 할인받은 금액은 다시 공제하고 주겠다. 그런데 소비자는 그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가가 있으니
0: 예.
1: 이 정상가에서 할인받은 금액은 빼고
0: 예.
1: 그냥 전체적인 내가 결제한 금액 내에서만 쪼개서 내가 환불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0: 예.
1: 이제 말할 수도 있는데
0: 예.
1: 아니다. 정상가 원래 10만 원짜리인데 5만 원 해줬으니 10만 원 단위로 나눠서 뭐 하게 되면 넌 이미 절반의 기간이 지났으니 한 푼도 못 주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0: 그건 양쪽 말을 다 듣고 나니까 또 혼란스럽네요.
1: 예, 그래서 이 기준이 어떤 기준이 명확한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확립된 대법원 판례나 이런 게 존재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0: 예.
1: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상황에 따라서 이게 일반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소비자에게 유리한 게 해석을 해주는 경우는 많은데 최근에 작년에 나왔던 내용을 살펴보면
0: 네.
1: 무조건 소비자 편을 들어주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은 단기로만 계약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장기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0: 네.
1: 장기로 계약한 사람이 계약할 때는 더 싸게 계약을 해놓고 그러면은 중간에 나는 단기로 계약한 사람만큼밖에 안 쓰고 해제하게 되면 이 사람은 무조건 장기로 계약하는 게 유리해지잖아요. 어떤 이유든.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다 보니 이건 또 소비자들끼리의 차별의 문제가 발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소비자가 유리하도록 해석하는 거에도 좀 한계가 있는 것이다 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도 있습니다.
0: 결국에는 이거 대화로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1: 예.
0: 물론 금액은 크다고 하지만 이게 몇 백만 원씩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럼 변호사를 사서 무슨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소비자 보호원 같은 데다가 이제 뭐 이의제기는 하겠지만 거기서도 다 내 개인을 다 풀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1: 거기 분쟁 해결 분쟁 조정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 네. 통해서 이제 결정이 나는 경우가 있고요. 어. 예, 그 결정을 받아들인다면 이제 거기서 끝나게 되고 어. 그러지 않다면 뭐 법적으로 소송까지도 가실 수 있는데 네. 금액이 크지 않다면 그렇게 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겠죠.
0: 알겠습니다. 그거 이건 이제 이용하는 거고 네. 헬스장 같은 경우에 요즘에는 이 PT라 그래서 퍼스널 트레이너 네. 그래서 개인 경우 이제 교습을 하는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맞춤으로 해서 네. 1대1로 이건 금액이 꽤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1: 네 맞습니다. 뭐 1인당 뭐 회당 5만 원, 뭐 10만 네. 원, 뭐 비싼 데는 15만 원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뭐
0: 어떤
1: 결제를 한 번 하면
0: 네.
1: 뭐 수십 회 단위로 선결제를 하게 되면 금액이 진짜 뭐 200, 300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0: 예.
1: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쟁 중에 하나는 설명이 실제랑 다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고를 한다거나 뭐 인터넷이든 뭐 유튜브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광고를 해서 유명한 트레이너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분이 직접 지도한다고 등록했는데
0: 네.
1: 그분은 실제로 수업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그분은 사람이고 한 곳에밖에 존재할 수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을 받으면 네. 실제로 예약을 받기가 어려운 거죠. 예약 날짜를 잡기가 어려운 거죠. 그분이 관리하는 고객이 많아지면 실제 그분이 가능한 이제 공간은 몇 개 없으니까 그리고 보통 몰리잖아요.
0: 네.
1: 퇴근 시간 뭐 7시에서 8시, 8시에서 9시 이럴 때 모이고 뭐 점심시간에 몰리다 보니 실제로 예약을 잡기 힘든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뭐 유명한 사람이라든지 또 유명하지 않은 분들도 뭐 실제로 수업을 받아보면 그 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도 꽤 있는 편입니다.
0: 그러니까 내가 그 비싼 돈을 주고 이 퍼스널 트레이너를 예. 계약하는 경우에는 온전히 내

0: 할 텐데요. 뭐 그 1대1로 진행하는 동안에도 아주 많이 들어오는 또 문제 제기 중에 하나는 뭐 난 이렇게 뭘 시켜놓고 자기는 계속 뭐
1: 카톡을 보고,
0: 네, 카톡을 하고 있다거나 뭐 유튜브를 보고 있다거나 뭐 불성실하게 대응하세요 이런 내용들도 꽤 많이 불만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뭐 이거는 단순히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리고 수업 내용이 좀 불성실하다의 문제인 건데 네. 계약 내용 자체가 문제되는 경우가 꽤 있고요. 특히 아까 나왔던 말씀드렸던 대로 특정 트레이너랑 난 교수를 받고 싶어요 했는데 그게 예.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중요한 계약 내용으로 인정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분쟁이 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오랫동안 계약을 했어요. 네. 뭐 한 30회 이렇게 해서 뭐 일주일에 두 번씩 뭐 이렇게 해서 계약을 했어요. 근데 오늘 갔더니 이 트레이너가 안 보여요.
0: 네.
1: 뭐 휴가를 갔을 수도 있고 뭐 개인적으로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일정이 있어서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때는 이제 뭐 대신 뭐 누군가가 한다고 해도 그건 이해가 되는데 아예 안 보여. 네. 봤더니 안 나온대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퇴사를 했다거나. 네. 이런 경우는 어떡합니까?
0: 저도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1: 아, 그래요? 예. 그러셨어요?
0: 예. 실제로 있었습니다.
1: 예.
0: 그래서 그분하고 했던 것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그리고 또는 이 계약 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가에 따라 달라질 텐데요.
1: 예.
0: 나는 꼭 이 사람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나에게 교습을 해준다는 것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1: 예.
0: 당연하게도 그건 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 되는 것이죠.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해지를 한다거나 뭐 환불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뭐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나는 이 센터에서 그 누군가에게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계약만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그것만으로 환불을 받는다거나 해지하는 건 어렵게 될 것이고 뭐 센터에서는 대신에 성의 있게 다른 좋은 선생님을 붙여주셔야겠죠.
1: 네. 아, 그 PT 계약할 때 계약서 네. 쓰잖아요.
0: 네.
1: 그거 다 읽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0: 그럼요. 사실 모든 계약을 할 때 모든 계약서를 읽어보셔야 됩니다. 네.
1: 아, 근데 솔직히 우리가 그 우리가 뭐 네. 핸드폰으로 뭘
0: 맞습니다.
1: 결제를 네. 하건 뭐 하건 수많은 네. 계약서들이 있어요. 근데 그 네. 너무 많아서 볼 수도 없고 안 보여요.
0: 맞습니다.
1: 너무 작아서. 네. 근데 그거 읽어야 돼요?
0: 예. 네. 사실 아주 큰 사업자들,
1: 예, 예.
0: 아주 뭐 유명한 뭐 온라인 커머스 사업자들이나 이런 업체랑 계약을 할 때는 훨씬 더 그 약관에 대해서 뭐 국가라든지 정부에서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가능성 그리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수습될 가능성이 높은데
1: 예.
0: 이런 작은 사업자들과 계약할 때는 오히려 조금 더 꼼꼼히 계약서를 보시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1: 헬스장 자체가 없어지고 폐업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코로나 때 이런 경우가 특히 좀 많았었고요.
1: 예.
0: 예. 그래서 특히 장기 회원권을 대량으로 팔아놓고 갑자기 영업 종료하는 사례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원 입장에서는 남은 이용권이 한꺼번에 사라지고 그리고 난 어디 가서 운동하지? 내 돈 어디서 보상받지 않은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죠.
1: 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돈을 돌려받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예 네. 없어졌으니까 거기가.
0: 예,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이게 의도적으로 중간에 날랐다라고 표현하죠. 의도적으로 이제 도망을 치시거나 사라지신 경우에는 정말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1: 예.
0: 특히 현금 결제를 한 경우에는 폐업 이후에 그 대표자가 누군지를 알아내야 되고 그 사람의 재산을 추적해야 되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집니다.
1: 카드 결제는요?
0: 카드는 상대적으로 조금 가능성이 있는데
1: 네.
0: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할부 항변권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걸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할부 항변권은 뭐예요?
0: 이름이 좀 어렵죠. 예. 할부에 대해서 내가 할부 결제를 한 것에 대해서 일부를 항변할 수 있는 권리를 표현하는 건데요. 말 그대로
1: 예.
0: 또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자가 약속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소비자가 더 이상 카드사에 대해서 난 이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 그런 항변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는 제도고요.
1: 예.
0: 이게 요건이 있습니다. 뭐 아주 소액은 안 되고 20만 원 이상을 3개월 이상에 나눠서 할부로 신용카드 결제한 경우에는 예, 이 경우에는 요건이 충족이 돼서 실제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신용카드사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1: 아, 이건 카드사와 내가 계약을 이제 하는 거예요?
0: 네. 일반적으로 계약을 할 때 현금 결제의 경우에는 제가 헬스장에다 바로 돈을 내지 않습니까?
1: 예.
0: 이 경우에는 중간에 누가 없으니까 되지 않는데 카드사의 경우에는
1: 예.
0: 제가 카드사에 돈을 내고 카드사가 그 헬스장에다가 돈을 주는 삼자 구조다 보니까 사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카드사는 큰 집단이고 큰 조직이잖아요.
1: 예.
0: 그러다 보니 비용을 많이 이제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신용카드사에 대해서는 국가가 인정해줘서 하고 있는 영업이기 때문에 이런 국민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1: 예. 그리고 헬스장에는 기구도 많고
0: 네.
1: 그리고 이제 금속으로 된 이런 무게가 네. 꽤 나가는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0: 네.
1: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뛰고 하다 보니까 부주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체 결함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뭐 고의가 될 수도 있고 부상을 당하는 경우 있잖아요.
0: 맞습니다.
1: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0: 실제로 뭐 러닝머신을

0: 뛰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뭐 운동기구 고장 나기도 하고 네. 뭐 무게를 들다가 다치기도 하는 사례들이 꽤 많고요. 이런 경우에는 뭐 기구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헬스장 측의 시설 관리 책임이 문제가 될 것이고 또한 트레이너가 이용자의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운동을 시켰다면 그 트레이너의 지도상 과실이 또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네. 반면 이제 이용자가 헬스장에 정해진 안전수칙 또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운동한 경우에는 예. 본인의 과실도 함께 고려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좀 함께 조심하셔야겠습니다.
1: 그리고 이 개인정보 문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그 자기 운동하는 거 촬영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0: 맞습니다.
1: 근데 이게 또 나와는 관계없는 사람이 몰래 막 체형을 찍는다거나 네. 뭐 인바디 기록을 찍는다거나 아니면 유출한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 뭐 몸매가 좋아요 그러면서 막 네.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0: 요새는 뭐 개인정보라든지 초상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당연하게도 회원의 동의 없이 헬스장에서 홍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뭐 개인정보라든지 그리고 특히 얼굴이 나갔다면 초상권 문제가 당연히 발생하게 될 것이고요.
1: 네.
0: 뭐 아예 그와도 관계없이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찍는다면 그건 또 다른 범죄의 문제가 되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 찍는 분도 조심하고 예. 활용하는 분도 조심해야 되는 예,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 그러니까 우선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길게 장기간 예약하는 곳에서 철저히 좀 신경을 네. 써야 되고 되도록이면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네. 그리고 과도한 할인. 이거는 과도한 할인이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이걸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잘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겠군요.
0: 맞습니다.
1: 계약서 힘들지만 다 읽어보고.
0: 예.
1: 알겠습니다. 자, 매거진 생활법률 이재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우주소녀가 부르는 이루리 들으면서 라디오 매주 위크엔드 토요일 순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산불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2, 30m, 중심부 온도는 1200도, 주변 연기만도 600도에 이릅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 산불은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외투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재빨리 끕니다. 산불은 산악형 산림에서 평지보다 8배 정도 빠르게 퍼지며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피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90도 방향,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반드시 이웃집에 먼저 산불을 알려주며 집의 창문과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집과 주위에 물을 뿌린 후 가스통 등 인화물질을 제거합니다. 위급 시에는 낙엽 등 연료물질을 제거하고 노출 부위를 차단한 후 지면에 엎드립니다. 산불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58분 날씨.
2: 주말 동안에도 여름

0: 지금처럼 뜨겁겠습니다. 8월 초순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겠고 일부 지역에선 체감 온도가 31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서울의 낮 기온 31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고요. 모레 월요일 낮에는 대구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이렇게 낮 기온이 크게 오르는 만큼 낮과 밤의 기온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주말 동안 전국 하늘도 쾌청해서 햇볕도 강하게 내리쬐겠는데요. 오늘 낮 동안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야외 활동하실 때는 양산이나 모자, 선글라스 등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오후에 전국의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이라서 어린이나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가급적 실내에 머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분간 고온 현상이 이어지기 때문에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고요. 식중독 예방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아침 공기는 선선합니다. 현재 시각 기온 서울이 21.5도, 대구 21.6도, 광주는 22.3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 31도, 춘천 32도, 대구와 경산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은 주춤하겠습니다. 조하늘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9시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방어할 것인지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신에게 물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길에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할 경우 방어할 것인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시 주석이 물었지만 그런 것에 관해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시 주석과 북한에 대해 논의했으며 자신은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지난달 중순부터 이어지고 있는 휴전을 45일 더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미 국무부가 현지 시간 15일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두 나라는 평화 합의를 위한 추가적인 진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공격 행위 중단을 45일 더 연장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연등 행렬 행사로 서울 동국대학교에서 장충단로, 조계사로 이어지는 일대 교통이 통제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연등 행렬 행사와 준비를 위해서 오늘 오후 1시부터 내일 새벽 3시까지 종로 1가에서 흥인지문으로 이어지는 구간을 교통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동국대 입구에서 흥인지문 교차로로 이어지는 장충단로는 오늘 오후 6시부터 저녁 8시 30분까지, 종로 1가에서 안국교차로로 이어지는 우정국로는 오늘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통제됩니다. GTX A노선 삼성역 구간에 철근 누락 등 시공 오류가 확인돼 정부가 점검에 나섰습니다. 공사와 관련해 복합환승센터 지하 5층 GTX 승강장부 기둥의 주 철근이 착오로 시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GTX 노선 삼성역은 국가철도구간 종단이 서울시에 위탁한 구간으로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국토부에 해당 구간에서 철근 누락 등 시공 오류가 발생해 보강 방안을 수립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서울시는 시공 오류에 대해 지난해 11월 시공사로부터 최초로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젯밤 청주의 한 교량을 지나던 차들이 도로 위에 놓여있던 교량 배수시설 철제 덜 깨를 밟으면서 타이어가 잇따라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팔결교 오창에서 청주 방면을 지나던 차량 16대 타이어가 잇따라 파손됐습니다. 해당 차들은 팔결교 입구 쪽 도로 위에 이탈해 있는 배수시설 철제 덮개를 밟고 지나가면서 타이어가 잇따라 파손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용 허가를 받지 않은 개미를 디저트에 사용한 혐의로 미슐랭 2스타를 받은 유명 레스토랑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레스토랑과 업체의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9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2021년부터 4년 동안